증시와 역대 중국 반도체 기업 가운데 최대며 CXMT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생산 라인 확충과 DRAM 기술 고도화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선원이 사망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유럽을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사주로 자행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호르무즈 해에서 유조선이 기뢰와 충돌에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이 유조선은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나 운항하던 중 기뢰를 건드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란이 발표한 지정 항로를 이탈할 경우 그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해당 선박 측에 있다며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린 시각 오늘 새벽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환영 행사 뒤 인근에 대기 중인 브라질제 대형 수송기 C-390을 시찰했습니다. C-390 수송기는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해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내년 12월까지 석 대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오후 2시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 중학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그룹 회생 절차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그동안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문제 삼아온 피해자들이 이번엔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자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JTBC가 발행한 226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됐고 낮 동안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밀양 38도 등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가운데 오늘과 마찬가지로 중부와 경북권에 소나기 소식이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길을 만났고, 실패했는데 오히려 더 큰 기회를 얻었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장 좋은 때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모든 일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 순간 낙담할 게 아니라 오히려의 법칙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겠다. 기업에게도 불황은요, 재무 구조와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시간을 줍니다. 경쟁자의 출현은 그 기술을 더 빠르게 발전시킬 동력이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수많은 상처를 겪고 이겨내었기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7월 27일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박세용 님이 출근하기는 참 싫은데 성공 예감은 착실히 출첵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월요일, 또 무더운 월요일인데 또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근데 또 휴가 못 가고 이 더운 날 열심히 또 일하시는 분들 저희는 항상 응원을 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건데요.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뭐 회사의 비용 부담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퇴직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중소기업이 낸 퇴직연금을 하나의 공적기금으로 모아서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4년 전에 도입됐거든요. 한 19만 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 하고 1조 9천억 정도의 적립금이 여기에 쌓여 있다고 하네요. 가입 대상이 더 확대가 됩니다. 이달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여기에 같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넓어집니다. 또 자영업자는 물론이고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도 가입할 수 있게 됐는데요. 네 글자 정답입니다. 공적연금제도,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을 위한 공적연금제도. 작은 준비가 든든한 자산으로 자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좀 어렵죠.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세요.

0: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오늘의 경제뉴스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증시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특히 이제 주말 사이에

0: 코스피가 지금 1%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6,700선 지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1% 정도 오른 756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지난 주말에 삼성과 SK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와 이 반도체 AI 협력을 다졌는데 규모만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AI 서밋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모두 6건의 양해 각서를 체결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브로드컴과 5년간 2천억 달러 규모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67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최첨단 2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에서 차세대 통신용 반도체 솔루션을 생산해서 브로드컴에 공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좀 주목할 점이 반도체 설계와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부터 칩 설계와 첨단 패키징 그리고 양산까지 모든 과정을 연계해서 이 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어요. 삼성전자가 브로드컴과의 협력으로 파운드리 사업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K그룹은 엔비디아와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5천억 달러 이상 포괄적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메모리를 장기적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됐고요.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엔트로픽, 아마존 웹서비스 등 다른 빅테크들과도 총 2,500억 달러에 달하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기가와트급 AI 데이터 센터 허브로 끌어올리기 위한 협약들도 체결됐는데요. SK텔레콤과 네이버 등은 엔비디아와 엔트로픽 등과 손을 잡고 엔비디아의 GPU 약 200만 개가 투입되는 총 5기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제가 좀 살펴보니까 쉽게 비교하자면 400만에 달하는 서울시 전체 가구가 1년간 쓰는 전력량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네이버가 글로벌 대체 자산 운용사 브룩필드로부터 최대 90억 달러, 그리고 엔비디아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10억 달러, 1조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체결했고요.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로 네이버 지분 4.5%를 확보하고 네이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이 22년 만의 일입니다. 2008년에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1: 오늘 아침에 바로 공시가 나왔어요. 엔비디아를 상대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을 위해서 주식 소각도 결정을 했고 주가는 한 8, 9% 정도 올라가고 있네요. 다만 코스피 전반적으로는 개장 초 한 1% 상승에 비해서 지금은 그냥 보합으로 내려온 상황이라 큰 탄력은 많이 받지는 못하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뭐 AI 서밋도 그렇고 대통령이 직접 가서 실리콘밸리 CEO들을 또 만났고 또 직접 또 투자자들도 만난다면서요?
0: 네,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실리콘밸리의 이 벤처 캐피탈 업체들을 만난 건데요. 1,000억 달러 규모의 운용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1위 벤처 투자사 이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오픈 AI의 주요 투자사로 꼽히는 세콰이어 캐피탈을 비롯해서 실리콘밸리 상위 6개 기업이 모두 왔습니다. 이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약 450조 원에 달하고요. 네. 이 대통령은 세계적 수준의 제조 기반과 디지털 인프라, 빠른 실행력을 비롯해서 이 한국의 강점들을 내세우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고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창업인재 유입을 막는 비자 제도를 개선해주고요.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연계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함께 약속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투자사들은 국민연금과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도 체결을 했는데요. 이번 체결을 계기로 글로벌 벤처 투자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시장 정보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1: 자, 그리고 참고로 이 시각 현재 환율 한번 볼게요. 1,459원대. 그래서 원화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1,450원대까지 이제 진입을 했는데 그 작년에도 그렇고 원화가 너무 또 약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서학개미들의 국내 투자 복귀를 위한 계좌가 만들어졌죠. RIA 계좌. 근데 이거 놓치기 쉬운 그 함정이 좀 있다면서요?
0: 네,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 RI 계좌가 외환 시장 안정과 그 국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작년 3월에 도입됐었죠. 내용은 작년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 주식을 국내 증권사의 RIA 계좌로 옮겨 판 뒤에 이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투자하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 올해 7월 말까지 매도 결제가 끝나게 되면 양도소득의 8%

0: 80%, 그리고 8월부터 12월까지는 50%가 공제되고요. 100% 공제받을 수 있는 기한은 지난 5월 말로 이미 끝났습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 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일이 매도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실제 결제가 완료된 날이라는 점입니다. 이 해외 주식은 주문 체결부터 결제 사이에 하루에서 3일까지도 걸리거든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했던 한 투자자가 5월 말까지 팔면 100% 공제된다라는 안내를 보고 5월 29일에 매도를 했는데 결제가 6월 2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제율이 80%로 적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 RIA 계좌에서는 매도 대금을 1년간 국내 상장 주식 또 국내 주식형 펀드 아니면 예탁금으로만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좌를 이용하면서 다른 계좌에서 만약에 해외 주식을 순매수했다. 그렇게 되면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1: 그렇죠. 이게 사실 배당받는 그 기준일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T+2일이라고 하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틀 후에 결제가 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들한테는 상식인데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계약했다고 해서 내 집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두세 달 뒤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해야 내 집 되는 것처럼 주식도 항상 T+2일 시차가 있다라는 거 모든 제도에서 이거는 다 마찬가지죠. 또 하나가 최근에 금값이 좀 계속 조정을 좀 받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이고 나는 이제 어떻게 금 투자에도 물리느냐 이런 한탄도 많이 하시는데 금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0: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KRX 금시장의 금현물 일평균 거래량이 23만 그램 정도 됩니다. 지난달보다 50% 가까이 줄어든 양이고요. 일평균 거래대금도 970억 원에서 470억 정도로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거래량은 77% 그리고 거래대금은 80%나 급감했는데요. 가격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금현물 가격 여기 지난 1월 29일에 연고점인 26만 9,810원이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는 19만 원 아래로 떨어져서 연고점 대비 약 30% 정도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보통은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저가 매수세라고 해서 이제 그 유입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가격과 거래량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그 이유를 미국의 긴축 기조와 높은 시장 금리가 이어지면서 금 매력이 약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금 한 면은 대표적인 유동성 헤지 자산인데요. 네. 시장의 유동성 축소와 고금리 환경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금값을 끌어올렸던 중국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둔화한 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하반기 후반 쪽에서는 유가 하락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누그러지게 되면 시장에 반영된 과도한 긴축 우려도 좀 낮아지면서 투자 심리가 일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 되게 지금 높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유동성에 대한 걱정들이 또 금값에 또 반영이 되고 있고 종합적으로 또 봐야죠. 그리고 또 참고로 금 투자는 많은 분들이 이것마저도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데 금은 시세 차익 수단이 아니라 자산 배분의 수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손보기로 했어요.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0: 네,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보험료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조정하겠다는 거고요. 지금은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은 보험료를 더 안 내는 구조인데 초고소득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선이 대폭 오르게 됩니다. 이 직장 가입자의 보수 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을 작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올려서 월 최고 보험료가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153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지역 가입자 상한 기준도 이 평균 보험료의 월 상한액 기준으로 612만 원으로 조정되게 됩니다. 이 최저 보험료 기준은 2000년에 그 국민건강보험법이 만들어진 뒤에 처음으로 개편되는 건데요. 이 직장 가입자의 최저 보수 월액 기준이 월 28만 원에서 26년간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이 앞으로는 매년 정해지는 이 최저 임금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결과 직장 가입자 최소로 내는 보험료는 월 10,080원에서 월 22,260원 정도로 그리고 지역가입자 하한선도 월 21,160원에서 월 22,26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갑자기 오르게 되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한선 인상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은 지역 필수의료 지원과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에 쓰이기로 했습니다.
1: 부동산 시장도 한번 볼까요? 내 집 마련에 성공한 2030 청년들 그 수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요?
0: 네, 국가 데이터처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9세 이하 청년층의 주택 보유율이 27%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에 관련 통계가 지금 기준으로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진 것이고 역대로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1: 그 비율로 봤을 때 네, 20대, 그렇습니다. 30대 청년 중에서 내 집을 가진 사람이 역대 최저 수준이다.
0: 네, 네 반면에 50대 주택 보유율은 63%, 60세 이상은 68%로 나타났습니다. 이 세대 간의 격차가 그 결과 더 크게 벌어졌는데 청년층과 50대 격차가 35%포인트, 60세 이상과의 격차는 40%포인트로 현행 통계 작성 이후에 이건 역시 가장 크게 벌어져 있고요. 또 자산 수준에 따른 격차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순자산 하위 20%의 주택 보유율은 6%로 역대 최저인 반면에 상위 20%는 84%에 달해서 상하위 격차가 77%포인트, 역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가격도 나왔는데요. 순자산 상위 20%는 평균 6억 8,600만 원짜리 집에 살고 하위 20%의 평균 주택값은 580만 원으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약 117배에 달했습니다.
1: 일단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또 청년들의 경제 생활, 사회 생활은 점점 좀 늦어지는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에 성공한 39세 이하 청년층 주택 보유율이 27%로 최저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월세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 초년생들도 당연히 또 그러할 테고. 근데 그 23일에 지난주에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부동산 정책 대토론에 세입자 이야기, 임차인에 대한 정책 이야기가 없어서 이거 참 아쉬웠다는 목소리들 많아요.
0: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이 부동산 대토론회를 분석해보니까 가장 자주 언급된 키워드가 주택 200회가 넘게 언급됐고요. 공급, 대출이 한 100회 정도 이상씩 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두 매매와 연관성이 높은 단어들이죠. 그리고 보유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 정책들도 주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월세는 11번 언급됐고요. 집주인과 세입자는 10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90회 이상 언급된 임대도 대출 규제 또는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과 같이 집주인에 관한 주제로 연결이 됐어요. 이 전월세 세입자 보호 대책이라든가 뭐 전월세를 이용하는 청년을 위한 정책 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별다른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내내 집주인과 집을 사려는 사람에 대한 어떤 대화만 오갔던 셈이고요. 상반기에 발표하기로 했던 주거복지 로드맵도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집값 상승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건데 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달에 서울 주택 전세 가격 지수와 월세 가격 지수가 103 수준입니다. 1년 전보다 6% 올랐고요. 그리고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주택 공급이 핵심 주제로 나왔는데 이 전월세난 속의 세입자 보호 대책도 같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1: 이 부동산 정책 또 규제가 나오면 돌고 돌아서 결국 세입자들의 피해가 되고 있고 점점 더 밀려나는 현실.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 총리 주재로 하는 토론회에서는 이 대책이 좀 제대로 나오는지 들어봐야죠. 저 그리고 국세청장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장특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0: 네, 어제입니다. 이 임광현 국세청장이 SNS에 현행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10년 보유 거주하면 과세 대상 양도차에게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면서 비싼 이 주택일수록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장특공제라는 제도 자체가 오래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준다라는 취지입니다. 이 실거래가 12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 대상으로 보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최대 40%씩 합산해서는 최대 80% 공제 혜택을 주는데요. 이 임 청장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2만 5천 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 원 이상의 장특공제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90%인 4조 5천억 원이 서울에 집중됐고요. 그중에서 80% 정도가 이 3조 5천억 원인데 강남 3구 그리고 용산구가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도봉, 금천, 노원, 동대문, 관악, 은평과 같은 지역들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네. 이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해보니까 약 70호에 달하는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이 41억 원, 그리고 20호 상당의 서초구는 33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임청장은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0: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 원칙인데 이 역진성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제도가 똘똘한 할체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1: 과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마저도 건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이 원래는 세제 개편안 뭐 세법 개정안이라고도 부르는 게 7월 말쯤에 발표되는데 이번엔 좀 늦어져요. 이 부동산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담아서 발표할지 또 조만간 보면 알 수 있겠죠.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경제상식 퀴즈, 오늘의 정답은 네 글자인데요. 처음 들어본다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많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텐데요. 특히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그분들의 퇴직연금을 하나의 공적 기금으로 모아서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그 네 글자 퇴직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국민연금처럼. 전문성이 있는 곳에서 제대로 한번 굴려보자라는 겁니다. 개개인이 운용하거나 작은 기업들이 DB형으로 운용하기에는 좀 역량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그 네 글자, 1번 푸른 씨앗, 2번 노란 떡잎 중에서 느낌 좋은 걸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김유진 님이 정답 맞춰주셨고, 너무 예쁜 이름이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전혀 힌트는 안 될 것 같고요. 9997님은 작년에 가입했습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 박민지님도 1년 전부터 저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원래도 근로복지공단 퇴직금이었는데 요거 생기고 그걸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7509님은 3년 전부터 은행으로 가입돼 있던 직원들 퇴직연금 이것으로 바꿨는데 업주나 직원들에게 혜택이 좋더라고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1번 푸른 씨앗, 2번 노란 떡잎인데 1892님 푸른 떡잎. 어디 면접 보러 가셨다고? 시간이 좀 여유 있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데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려서 푸른 떡잎은 확실히 아니고요. 1번 푸른 씨앗, 2번 노란 떡잎. 느낌 좋은 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2: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1: 7말 8초. 예, 가슴 설레는 네 글자죠. 휴가 시즌. 오늘부터 한번 휴가 쓰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학교는 물론이고 학원들도 이때 방학 많이 해서 아이들 데리고 이때 휴가를 많이 쓰시죠. 그때 렌터카도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렌터카 관련된 분쟁이 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윤예림입니다.
1: 일단 다른 회사의 차를 이제 빌리는 거니까,
3: 네네,
1: 이것도 분명히 이제 계약이 들어갈 텐데 대부분이 보증금을 걸거나 이제 미리 예약을 해놓잖아요.
3: 네네.
1: 일단은 취소하게 될 경우에 과연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 기준은 어떻게 돼요?
3: 우선 이럴 때는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1: 네.
3: 표준 약관은 서비스나 뭐 물품 판매에 있어서 많은 고객들과 거래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해 놓은 약관, 그러니까 계약서. 인데요.
1: 네.
3: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마련된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모두 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규범은 아니고요. 권장되고 권고되는 수준의 기준입니다. 다만 렌터카 분쟁에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에서 실질적인 합의 기준으로 활용이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0: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구제 수단이 될 수 있고 여기에 규정된 그 기준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용 예정 시간 24시간 이전에는 예약 취소 시에 예약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요. 24시간 이내에 취소할 때는 대여 요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뒤에 환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전에만 취소하면은 전액 환불하는. 근데 이게 표준 약관에도 있고 소비자원에서도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분쟁이 있으니까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는 거고 왜 그 특가 상품 요건 할인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해서 이 렌터카 이 차종의 이 기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간혹 그런 거 있거든요.
0: 네네.
1: 이건 어때요?
0: 그러니까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환불 불가라고 하면서 환불 안 해준다라고 배짱인 곳들이 있는데 환불 불가 약관을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약관 규제법상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약관은 우리가 렌터카 업체와 맺은 계약서잖아요. 계약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특가 상품은 환불 불가다라고 적혀 있으면 그 자체로 우리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관 조항은 무효다.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것이어서요.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를 3만 원에 빌려드리니까 이건 환불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0: 네네.
1: 좋습니다. 그리고 또 왜 성수기여서 차량 이야기 너무 많다. 사람들이 막 실시간으로 몰린다 해서 내가 예약한 거랑은 또 다른 차종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0: 네네.
1: 이럴 땐 어떻게 돼요?
0: 그러니까 좀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오랜만에 기분 내려고 좋은 차 예약하셨거나 뭐 이동 인원이 많아서 큰 차 예약했는데 다른 차가 나오면 여행 시작부터 참 곤란해지잖아요. 그런데 우선 차 예약하면서 받은 약관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관은 우리가 렌터카 업체랑 맺은 계약서니까 여기에 환불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고 환불 규정이 없다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렌터카 업체가 비슷한 대체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객의 선택에 따라서 이미 낸 요금 전액을 환불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하지만 비슷한 대체 차량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낸 돈은 물론이고 대여 비용의 10%를 더한 뒤에 환급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강제력은 없어서 양측에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좀 못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참 법적 분쟁까지 그러면 끌고 가기에는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들고 스트레스도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렌터카 업체랑 뭔가 꼬였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법적 분쟁 절차가 부담스러우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합의나 조정 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에 신청을 하면은 전문 조정위원들이 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주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 결정을 내려줍니다. 소송처럼 복잡한 절차나 비용 없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업체 입장에서도 소비자원의 조정 결정을 무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쟁이 이 절차를 통해서 해결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피해 입으셨으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나 전화 1372로 신청해 보셔서 좀 이런 손해를 구제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이제 렌터카도 이제 자동차다 보니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0: 네.
1: 사고가 나면은 일단 이거는 회사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0: 네.
1: 이때 가장 많은 분쟁은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0: 그러니까 렌터카에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렌터카 업체가 운행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렌터카 업체의 약관, 계약서를 기준으로 보상 여부와 운전자 부담금을 자체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차 손해를 책정할 때 어느 정도로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물을 것인지를 렌터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약관에서는 신고를 지연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를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즉시 신고가 좀 중요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 소비자가 차량 반납 과정에서 범퍼 손상이 확인돼서 아 이제 이거 보험으로 처리해 주세요라고 렌터카 업체에 얘기를 했는데 네. 렌터카 업체는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수리비와 휴차료 그러니까 차량을 대여하지 못하니까 업체가 입는 손해에 대해서 보상해라 그래서 52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거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한 사나흘 정도 더 타니까 반납할 때 신고해야지라고 했다가 네네. 왜 즉시 안 알렸냐 이럴 네. 수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사진 한 장, 전화 한 통이 나중에 수십만 원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만 찍지 말고 차선, 신호등, 도로 상황이 함께 보이도록 멀리서 찍은 사진 한두 장 이상을 꼭 남기시고 전화하시고 상대방 차량이 있으면 번호판과 파손 부위가 같이 나오게 촬영하고 블랙박스 녹화 잘 돼 있는지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바로 연락하셔서 뭐 수리비를 많이 좀 아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리고 또 왜 스마트폰 사진을 찍으면 위치 정보라든지 네. 그 왜 메타 기록이라고도 하는데 시간, 네. 장소가 기록으로 같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아, 네.
1: 그럼 위치 정보가 또 안 담겨 있어가지고 네네. 가급적 나중에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을 때는 또 증거로 삼을 수 있게끔 위치 정보나 네. 시간 정보가 사진에 같이 들어가게 스마트폰을 평소에도 설정해 놓으시면 더 좋죠. 이거 당황할 때는요. 까먹어요. 알고도 나와서. 그리고 또 수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를 좀 과하게 청구한 것 같다.
0: 네.
1: 물론 이거는 또 본인이 밝혀내야겠습니다만 이거는 또 어떻게 조정할 수 있어요?
0: 이거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뭐 면책금, 배상금 이런 걸 모두 다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죠. 실제 손해만큼만 보상하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기보다는 네. 실제 수리 견적에 맞는지 교체가 꼭 필요한 부품이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법정 가면은 이런 분쟁들을 좀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에 따르면 고객의 귀책으로 사고가 나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차량 보험에서 보장하는 금액 이상의 수리비는 고객이 전액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수리 기간 동안 렌터카 업체의 영업손해인 휴차료도 배상해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는 재구매 및 등록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까지 부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원은 업체가 청구하는 금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차량이 완전 전파가 돼서 이제 그 이거를 차량을 아예 구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신차 가격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는 어떤 그 고객의 과실이라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감액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 업체가 청구서를 내밀더라도 무조건 수긍하지 마시고 항목별로 좀 세세하게 따져보시고 이게 정말 필요한 수리인지 이런 손해가 정말 발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1: 일이 커지네요.
0: 차량이 많이 파손되면 그쵸, 네, 일이 커지죠.
1: 휴차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줄줄이 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거 걱정되니까 보험에 가입해 놓는 건데 네네. 그러면 보험에만 가입하면 렌터카 타고 사고 났을 때 다 보상이 되느냐 이게 또 다 되는 건 아니라면서요. 네.
0: 렌터카 빌릴 때 일반 자차, 뭐 완전 자차, 슈퍼 자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옵션 선택해서 보험 들잖아요.
1: 더 높아지죠 금액이.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했다 이제 좀 우리가 사고가 나도 우리 돈 나가는 일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렌터카 보험은 우리가 본인 차량에 가입하는 그 자동차 보험과는 좀 다릅니다. 정확히는 렌터카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뭐 차량 손해 면책 제도. 유사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약관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제가 주차를 하다가 뭐 벽에 차를 긁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보장이 안 된다. 내지는 혼자 이렇게 있다가 차량 긁은 거는 보장이 돼요라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차량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량을 박았다. 그럼 이거는 또 보장이 안 돼요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입하실 때 약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1: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보험으로 보장되는 게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게 금액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또 네. 신경을 써야 되는데.
0: 이게 가장 비싼 보험 옵션 선택했다 하더라도 모든 사고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우리가 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처럼 이런 것들은 보상이 안 될 거라고 당연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신호위반 사고, 뭐 제한속도 20km 초과한 사고 이럴 때도 보험이 일단 보장이 되지 않고 단독 사고도 업체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주차를 하다가 기둥을 긁거나 벽면을 접촉하는 사고는 아예 보상하지 않거나 뭐 이거는 보상이 되는데 주차를 하다가 다른 차를 박으면 그건 또 보상이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0: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운전이 잦은 분이시라면 내 자동차 보험에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뭐 다른 자동차 차량 손해보험 특약 이런 것들을 좀 가입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나의 운전자 보험 같은 거.
0: 네. 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서 렌터카나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 같은 경우는 렌터카 손해 특약이나 하루 단위로 가입하는 원데이 자동차 보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네. 보험사마다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이 좀 다르고 보장 범위도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렌터카 예약하기 전에 내 자동차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내가 렌터카를 이용하려는데 다른 자동차 운전 보장이나 렌터카 관련 특약이 적용되냐고 한번 물어보시고 그 보장 범위 확인하신 다음에 또 렌터카 업체에서 그 렌터카 자체 보험도 드시는 이런 방법들이 좀 좋습니다.
1: 그러니까 이름이 슈퍼 자차라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항목이 있고 어디에 제한이 걸리는지는 또 미리 봐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0: 네.
1: 또 기분 좋게 놀러 갔다가 렌터카가 고장이 나서 여행 일정이 꼬여버리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네. 이럴 땐 어떻게 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0: 네,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차량 고장의 원인이 렌터카 업체의 관리 소홀이나 정비 불량 때문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입증해야 됩니다. 렌터카 업체는 차량을 적절하게 정비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뭐 정기 점검을 소홀히 했거나 이미 알려준 결함을 방치했다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분이 렌터카 업체와 차량을 이틀 동안 대여하기로 계약을 하고 차량을 운행했는데 이 인도받은 렌터카가 운행 5분 만에 덜컹거리고 핸들을 정방향으로 뒀는데 자꾸 왼쪽으로 주행을 하고 예. 내비게이션도 작성하지 않고 뭐 굉장히 보니까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고 너무 주행 거리도 많고 이런 차량이었어요. 그래서 이 후비자께서 업체 측에 차량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차량 변경을 요구했는데 업체 측은 이제 차량 재고가 없어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께서 렌터카 반납하시면서 대금 전액 환불해달라라고 요구했는데 업체는 이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소비자원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제금 전액을 환급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량 뭐 인도 받으실 때 워낙 차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하시기도 하는데 만약에 받으셨는데 받은 이후에 정말 운전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불량들이 발생했다라면은 바로 환불 요청하시거나 대차 다른 차량으로 변경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 그래서 렌터카 업체에도 평소에 평판 관리 잘 해야 되는 거고 또 리뷰도 잘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휴가지에서 만약에 좀 술 한잔 했을 때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있는데
0: 네.
1: 렌터카를 대리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0: 이거는 사실 하시면 안 돼요. 계약서에 등록되어 있지 않는 제3자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을 통해서 보장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렌터카를 대여할 때 어느 사람이 운전을 할 것인가를 등록을 하잖아요. 이럴 때 이 등록된 사람 외의 분이 운전을 하면은 전혀 이 그 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술을 안 마신 친구, 뭐 대리운전 기사님 이런 분들께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 나면은 뭐 이거는 보장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만약 추가 운전자로 등록을 하시는 게 차라리 간편하고 보장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런 부분들 꼭 그렇죠.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 사전에?
0: 네.
1: 술 마시기 전에. 그리고 아까 김종빈님이 자동차 렌트할 때 주유 상태. 그리고 반납할 때 주유 상태를 점검해서 연료비 정산하는데 이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기준이 있기는 있죠.
0: 네네.
1: 이거 내가 더 채운 것 같다 그럼 혹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까?
0: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납할 때 연료량이 빌릴 때보다 많았으면은 그 초과분을 업체한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뭐 반대로 빌릴 때보다 기름이 더 적다라면은 렌터카 회사가 소비자 고객한테 부족분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할 때 연료 게이지 꼭 확인하시고 처음 빌릴 때 연료 상태의 사진을 꼭 찍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서 렌터카 이렇게 빌릴 때 연료량보다 반환할 때 연료량이 너무 부족해서 렌터카 회사 옆에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이게 네. 렌터카에 내야 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렌터카
1: 미리미리
0: 가격 좋은 데서 기름 채워 넣으시거나 차라리 그냥 렌터카 회사에서 돈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 그 요즘에는 주행 가능 거리,
0: 네.
1: 그 남은 주유량 대략의 게이지가 아니라 주행 가능 거리가 킬로미터로도 네. 나오니까 그거 미리 찍어놨다가 그만큼을 채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 야, 이것도 좀 끝내기 전에 반납 시간 한두 시간 늦으면 네. 추가 요금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네.
1: 한두 시간 먼저 반납을 하면 뭐 좀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때?
0: 네, 거꾸로?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반납할 때에 늦게 냈다라고 하면 약관의 기준이 있어요.
1: 네.
0: 뭐 어느 업체들은 시간당 1일 대여 요금에 10%를 부과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법원이 봤을 때 너무 과하니까 24분의 1만 내라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좀 일찍 반납했다라면은
1: 네.
0: 이거는 이제 렌터카 업체에서 돈으로 돌려주지는 않고 뭐 포인트나 크레딧으로 그 좀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예 뭐 특별한 뭐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비대칭적인 구조이고 약간 규제법상의 고객에게 좀 불리한 조항으로 좀 문제제기가 가능한 영역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뭐 빨리 돌려줬을 때 뭐 돈을 좀 환불해 줘야 된다 이러한 규정이 딱 있는 것은 아니어서요. 이거는 좀 앞으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이어 남미 3개국 순방에 돌입했습니다. 먼저 룰라 대통령 초청으로 브라질을 국빈 방문해 정상회담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산업통상부는 천연가스 기준 수요가 2026년 4,591만 톤에서 2032년 4,813만 톤으로 늘었다가 2038년 4,100만 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앙그룹 회생 절차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문제 삼은 피해자들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자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 시중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거 상단이 어느덧 8%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요. 이자 부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좀 감면받을 수 있을지 낮출 수 있을지 돈워리 투자 백서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요즘에 웬만한 은행의 그 변동대출,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금리가 연 7% 육박하고요.
3: 네.
1: 고정금리는 상단이 7.5도 넘었다고요.
3: 맞아요.
1: 일단 이 대출금리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 구조부터 봐야 어디서 깎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3: 맞습니다. 우리가 내는 대출금리는 3등분 정도 할 수 있어요.
1: 네.
3: 기준금리가 있고요. 여기에 더하기 가산금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대금리를 뺀 값. 이게 우리가 내는 대출금리입니다. 먼저 기준금리부터 보면 기준금리는 은행이 돈을 조달해오는 원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코픽스죠.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의 줄임말인데요. 은행들이 예적금이나 은행채로 자금을 끌어올 때 실제로 지불한 이자를 다 모아가지고 평균을 낸 값입니다. 신용대출이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은행채, 그러니까 금융채 금리를 기준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중에 돈값이 비싸지면 이 기준금리부터 올라가고 이게 곧 내 대출금리로 이어지는 구조인 거고요. 요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기준금리 올라가고 이에 따라서 시중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반영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또 요즘에는 나에게 적용된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에다가 우대금리가 각각 얼마씩인지를 또 세부적으로 은행들이 따로따로 알려주게 되어 있죠.
3: 맞아요.
1: 가산금리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서 가산이 되는 거예요?
3: 네. 가산금리는 은행이 기준금리 위에 얻는 마진, 그러니까 비용인데 뭐 크게 보면 은행이 대출 취급하면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뭐 전산비 같은 업무 원가도 들어가고 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도 들어가고 뭐 자본비용, 목표이익 이런 것들을 다 녹인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은행이 아 저희가 이 대출 내드리려면 이 정도는 저희가 조금 붙여 팔아야 남는 장사예요. 하는 그 덤을 좀 얻는 그게 가산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희애 작가님이랑 저 이대호랑 은행에 같이 가더라도
3: 네.
1: 저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가산금리는 다르게 적용된다는
3: 네,
1: 거.
3: 맞습니다.
1: 그 배경을 하나 좀 따져보죠.
3: 네. 그 달라지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위험 프리미엄입니다. 이 고객이 신용도가 어딘 얼만큼인지 그리고 또 소득은 얼만큼인지 기존에 또 대출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1: 얼마나 또 잘 갚았는지.
3: 그렇죠. 그런 것들 다 보는 겁니다. 두루두루 반영하고요. 네. 그래서 신용도가 높고 그리고 또 소득이 많고 안정적이다. 기존 대출도 연체 없이 잘 갚았다. 그러면은 가산금리가 낮게 매겨지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높게 매겨지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가산금리가 낮게 매겨져야 좋은 거고.
3: 그럼요.
1: 또 거기에다 우대금리 많이 받으면 좋은 건데.
3: 맞습니다.
1: 이건 이제 빼기 차원이니까. 네. 어떤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까? 우대금리는.
3: 네. 은행에서는 일종의 할인 쿠폰 같은 개념으로 이 우대금리를 이제 빼주는 건데요. 네. 대표적으로 은행의 신용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쓴다거나 급여나 연금을 해당 은행 계좌로 받는다거나 공과금 같은 것들을 자동이체 걸어둔다거나 뭐 예적금을 새로 가입하는 것들이 이 우대금리 항목에 들어가고요. 통상 항목당 이제 0.2에서 0.3%포인트씩 깎아 주는데 네. 다만 요거는 계속 무한정은 아니고 상단을 정해놔요.
1: 그렇죠. 네. 최대한 얼마까지만 깎아드리는.
3: 네. 뭐 합산해가지고 1%포인트만 깎아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습니다. 근데 요게 또 그냥 우리가 수치로 봤을 때는 뭐 0.3, 뭐 1% 뭐 이러니까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대출 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금액도 실질적으로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은 뭐 수십만 원일 수도 있고 또 정말 원금이 클 때는 수백만 원까지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결코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은행하고 여러 가지를 거래를 하고 뭐 카드 실적도 몰아서 쓰고 이러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고.
3: 맞아요.
1: 근데 또 그게 예전에 우리 또 다룬 적이 있었는데 한 군데 은행에서 한 10년 그쪽에 몰아서 거래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다 무조건 싸게 해준다. 이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3: 맞아요. 절대 아니에요.
1: 어려워요. 그래서 또 항상 대출 받을 때는 내 주거래 은행이 아니라 각각을 또 다 비교해봐야 되는
3: 맞습니다.
1: 거고. 또 요건 아마 정기예금이나 이 예금 쪽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연 10%대 막 특판 상품, 고금리 특판 상품 이런 거 나올 때 있잖아요.
3: 네.
1: 이거 어떻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하면은 요 부분도 항상 생각이 나는 건데 네. 항상 그 왜 우리 뭐 올리브땡 이런 데도 최대 50% 할인 이렇게 적혀 있어도 예, 다 50으로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1: 옷값도 최대 70% 할인.
3: 그럼요. 70% 혹 해가지고 들어가면 내가 살려는 건 20%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입니다. 뜯어보면 기본금리는 3-4% 수준인 거고 나머지 대부분이 우대금리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대금리 받으려면 뭐 그 은행의 첫 거래라든지 새 입출금 통장 만들고 뭐 아까 우리 대출과 마찬가지로 카드를 일정 금액 이상 쓴다거나 이런 마케팅 동의 등등등 조건을 줄줄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이런 특판은 가장 중요한 거는 매달 넣을 수 있는 돈이 한정돼 있어요. 뭐 최대 달마다 2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묶여 있거든요.
1: 그렇죠. 사람들이 한 달마다 2억 원씩 예금하면 맞아요. 은행이 더 많이 내줘야 되니까
3: 난리 나죠.
1: 네. 개개인에게 뭐 200이면 2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둔다라는 거.
3: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출금리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대금리 충족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이런 특판 상품들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제 무턱대고 가입하지 마시라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대출 받을 때도 그렇고 우대금리 혜택 받으려면은 왜 그 대부분 은행이 자신들 금융 그룹 내에 있는 신용카드사랑 네. 연계해서 할 텐데 카드 실적 주로 반영을 하잖아요.
3: 네.
1: 체크카드 실적은 기존에는 여기 반영이 안 됐었죠.
3: 네, 안 됐습니다. 네,
1: 이제 달라져요?
3: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해주는 등 마는 등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금융감독원이 이거를 손보기로 해서 신용카드 실적만 우대금리 조건으로 인정했던 거를 이제 체크카드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금액에 따라 금리 깎아주는 폭 자체도 신용카드랑 차등 안 두고 아예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까지 신용카드가 없어가지고 이거 혜택을 못 받았어. 체크카드만 쓰니까 손해네?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1: 카드 얼마나 잘 쓰고 잘 갚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카드값을 미리 내는 선결제해서도 이런 뭐 혜택을 같이 볼 수 있어요?
3: 네. 이제는 가능한데 그전에는 선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또 이거를 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카드로 쓴 금액도 합산이 되지 않아가지고 우대금리 조건 놓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개선에서 은행들이 카드 이용 실적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만약에 결제 취소하면 어떻게 처리되고 방금 얘기 드린 이 선결제는 어떤 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 등등 이거를 이제는 대출 약정서랑 그리고 은행 홈페이지 앱이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아예 일목요연하게 다 쓰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대출 우대금리에서 적용해드립니다, 안 해드립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선정 방식을 좀 투명하게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앞으로는 내가 이 선결제 때문에 우대금리 조건을 놓쳤다 하는 그런 사고들도 조금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1: 또 카드 실적으로 또 어떤 것까지 그 인정을 해주나요?
3: 네, 이게 사실 은행마다 그리고 카드사마다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특히 우리가 이 카드 실

0: 쪽에서 이제 빠지는 대표적인 게 뭐 카드론, 현금 서비스, 리볼빙, 연회비, 수수료, 뭐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 다 이 실적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카드사 은행마다 한 4개 정도, 많게는 8개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나간 돈은 많은데 이 실적 인정되지 않아가지고 할인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1: 이것저것 한 200만 원 나갔는데 그렇죠. 왜 카드 실적으로는 30만 원밖에 안 쳐줍니까?
0: 실제로
1: 이런 거?
0: 네, 그런 경우 많아서 이제는 이걸 단순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처럼 정말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이것만큼 저희가 양보할 수 없어요 하는 한 개 내지 두 개 정도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신한 우리하나은행은 아예 제외 항목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그리고 수협은행은 후불교통카드 하나만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회비나 정부 지원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적 빠져가지고 우대금리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적 인정 안 돼가지고 못 받았어요 하는 경우도 줄게 됩니다.
1: 또 많이들 헷갈리는 게 할부 결제를 했는데 이게 몇 월 나의 결제 실적으로 잡히는 거냐 분할해서 잡히냐 이거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0: 맞아요. 심지어 우리 한 몇 달 전에 이거 다룬 적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제가 예를 들어 내가 이달에 100만 원짜리를 할부로 뭐 10개월을 했다고 하면은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10달 동안 인정받는 게 아니고
1: 첫 달에만
0: 100만 원 인정받는다라고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서
1: 아 달라져요.
0: 네. 할부 개월 수만큼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 360만 원을 6개월로 그었다. 그럼 6개월 동안 60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럼 6개월 동안 내내 60, 60, 60 각각의 달의 실적으로 잡힙니다.
1: 사실 그게 합리적이죠.
0: 그러니까요.
1: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0: 맞아요.
1: 이거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용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9월부터 10월에 걸쳐가지고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하나은행은 이미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 기업 부산전북은행은 9월 30일부터 농협 IM 수협은행은 10월 1일부터 국민은행은 10월 6일부터 등등 조금씩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새로 대출받는 신규 고객부터 이런 것들도 적용해서 우대금리에 적용해주고요. 기존의 대출을 받아 쓰고 계신 분들은 대체로 10월 이후부터 반영이 됩니다.
1: 손희애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부에서는요. 곽상준 대표와 함께 돌아옵니다. 개미스쿨 시간에도 같이 증시 향방도 들어보시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대한민국 휠체어업 장단 음악감독 정예은입니다. 저희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의 휠체어 장애인 합창단입니다. 단원들이 세종문화회관, KBS홀 등 국내 최고의 공연장에서 연주회를 가졌고 올해 창단 11주년 기념 연주회를 했습니다. 공연을 다니다 보면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가게 되는데 대기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도 있고 이동 자체가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저희는 목소리로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허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함께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일부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경상도 일부와 전남 광양은 폭염특보의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경남 양산과 경북 경주는 3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 37도,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과 강릉, 제주 33도 등으로 대부분 33도를 웃돌겠습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오르니까요.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충분히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며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 등에 대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선 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오늘 SBS 라디오 김태연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9,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중요시하고 한국과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 수석은 또 추가 세수와 관련해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잘 쓰이도록 지금 하는 일들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용접 잡으라 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전남 광주 순천시 해룡산단의 풍력발전기 제조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풍력발전기용 대형 원통형 설비 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추락방지용 안전장비 설치와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반쯤 부천 소사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인 모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옆집을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산불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도 산불이 나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 26일 이탈리아 해안경비대는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의 아풀리아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바다를 통한 탈출 외에는 대피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선박들이 구조에 투입됐고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수영해 나가 보트를 만나는 장면과 근처에 수상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6일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상선을 공격해 선원이 사망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란 상선을 공격해 선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이는 유럽을 자신들의 전쟁에 끌어들이려는 이스라엘의 사주로 자행된 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인파를 공격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용의자 압둘 발루트가 범행 하루 만에 사살됐습니다. 용의자는 현지 시간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경찰 특수기동대가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베를린 경찰이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 사이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됐고 낮 동안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밀양 38도 등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현이었습니다. KBS
3: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4: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지금은 10시 5분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1번 푸른 씨앗. 사실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거 처음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은 사실은 오늘은 보내기만 하면은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 날이었는데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1번이 푸른 씨앗, 2번이 노란 떡잎이었는데 떡잎부터 노라면 안 되죠. 푸른 씨앗, 이게 무슨 푸른 씨앗이냐.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퇴직연금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 모아서 한꺼번에 기금형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경환 님이 아까 1부 끝날 때쯤에 유익한 내용이 너무 많네요 라고도 보내주셨는데 오늘뿐이겠습니까?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이고요. 김은주 님이 정답 1번 푸른 씨앗. 푸른 씨앗이 잘 자라면 서민의 노후도 푸릇푸릇한 세계가 열리겠지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아까 김애라 님이 푸른 씨앗 처음 들어보는데요. 우리 남편도 5인 이하 작업장인데 이런 거 말 안 하고 그냥 정립되고 있다고만 하던데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퇴직연금은 본인의 관심입니다. 관심 그리고 약간의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 회사에서 DB형이라면 잘 관리되고 있는지 DC형이라면 특히나 투자 공부 잘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게 어렵다면 이렇게 기금형으로 한꺼번에 운영하는 곳에 맡겨서 단체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참고로 푸른 씨앗 고객센터 번호가 1661-0075, 1661-0075입니다. 이제는 50인 이하 사업장까지도 확대가 됐고 내년부터는 100인 이하 사업장도 같이 가입이 될 수 있게 한다고 하죠. 아까 김성문님이 일찍 보내주신 글도 있었는데 자영업자인데요. 진짜 이렇게 더울 때는 전기료면 이것저것 나가는 것 점점 늘어나서 힘이 들어요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푸른 씨앗 같은 이런 퇴직연금은 비용이 아니라 세금도 아니고 요금도 아니고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니까요. 꼭 챙겨두셔야겠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의견도 계속해서 나눠주세요. 오늘 환율 한번 볼까요?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1464원대, 1464원대로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이제는 1450원대, 60원대, 5,60원대로 좀 오가고 있는 비교적 안정되고 있는 환율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증시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잠깐 개장 초에도 그렇고 좀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고 1% 이상 개장 출발했다가 지금은 0.45% 오른 6,720. 뭐 그렇게 크게 힘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 강세, 하이닉스는 보합권에 있고요. 그동안 좀 강세였던 금융주가 좀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고 조선주의 반등이 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에게 투자를 받은 네이버는 10% 정도 강세입니다. 또 자사주 소각까지 발표를 하면서 주주 환원도 신경을 쓰는 모습. 또 LG전자가 2.8% 정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는 8% 이상 급등을 하네요.

0: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저희 3주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7월 초에 나오셨었는데 어휴 7월 한 달 네. 역시나 뭐 사이드카 빠질 수 없고 오늘은 그래도 사이드카 안 나오는 하루가 되겠네요.
1: 네. 7월 달에 아마 그 저희 평생에 가장 많은 사이드카를 보는 달이 되지 않을까?
0: 금융위기 때보다 더.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15% 가격 제한 폭에서 만들어진 사이드카라서 조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30%잖아요. 가격 네, 제한 폭이. 네, 네. 그러니까 가격 제한 폭이 두 배 올랐으니 네. 15%대 설정했던 5% 사이드카는 조금.
0: 아, 제도.
1: 변경을 해도 되지 않을까.
0: 과거의 제도.
1: 네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0: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뭐 발동됐다는 공시 나왔다고 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1: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드카의 기능이 너무 약화됐어요. 그래서 조금 지수 변동폭에 맞게 즉 여기서 말하는 지수 변동폭이나 가격 제한폭에 맞게 조금 더 키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 아유, 그러게요. 정신없는 7월 보내고 있는데 아직 뭐 7월이라 끝난 거는 아닙니다만 근데 전무후무라면은 앞으로는 그래도 이런 사이드카가 자주 나오는 건 좀 덜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시장에서 상위 종목들이 차지했던 비중이 9,000포인트 때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참고로 SK그룹과 삼성전자그룹 두 개 합치면 거의 7할 가까이 육박했어요.
0: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
1: 네.
0: 뭐 주 SK, SK스퀘어,
1: 네.
0: 혹은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러니까 삼성전자 많이 갖고 있는
1: 그런 네, 그렇죠.
0: 갖고 있는 회사 합치면 70%.
1: 네, 7할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뭐 이 두 종목의 변동이 바로 시장의 변동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조금 기운이 떨어지면서 이제 좀 빠져서 폭도 조금은 이제 줄어들 거라서 아마 7월 달이 그 폭이 가장 강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사실 미국에서도 마이크론이나 뭐 샌디스크 비롯해서 메모리 반도체들 변동폭이 크기는 컸어요. 그런데 그들은 미국 시장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진 않기 때문에
1: 그렇죠.
0: 지수에 큰 영향은 없었으나 네. 우리는 그 지수 영향을 그대로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1: 거죠. 네, 그렇죠. 지난주에 뭐 미국에서 반도체 지수가 5% 정도 수준 가까이 빠졌는데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다우나 이런 쪽은 아 S&P는 네. 상승을 했거든요.
0: 대표 지수는.
1: 예, 예. 그러니까 사실 미국은 자본의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순환매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한쪽이 무너진다고 시장이 다 무너지는 게 아니고 미국의 시장을 무너뜨리는 건 저거죠. 그러니까 지정학적 리스크에 의한 금리 뭐 이런 것들이 고공행진을 하면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기술주들의 이탈이 시장 전체를 무너뜨리진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한국은 기술주들의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술주들의 이탈이 시장 붕괴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고점 대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0: 네.
1: 자율 반등이 있어질 상황이에요. 거의 지수가 고점 대비 한 30% 빠져가지고 이거는 금융 위기급 이상의 하락이에요. 하락 폭으로만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 이쯤 떨어지면 반등의 기미는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AI에 대한 서사가 깨졌다는 게 문제입니다.
0: AI에 대한 서사가 깨졌던
1: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만들어낼 장밋빛 미래에 대한 예. 기대감들이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꺾였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설비 증설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게 심리가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구글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0: 네.
1: 구글의 실적 발표는 굉장히 빛나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0: 그렇죠. 실적 자체는 좋았죠.
1: 네, 모든 영역에서 증가했고요. 거기다 뿐만 아니라 이 AI 데이터 센터 쪽 관련해서는 성장폭이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기존의 사업도 너무 잘했지만 다른 신규 사업은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이렇게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채택을 했을 때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0: 그렇죠.
1: 근데 모든 기존의 영역이 빠진 것도 아니고 모든 기존의 영역이 다 올라왔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신사업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에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주가가 빠졌다. 이거는 그동안 그 미래에 대한 긍정론이 긍정론이지 않게 바뀐 거죠. 핵심은 투자자들이
0: 네.
1: 이렇게 설비 증설을 많이 하면 우리한테 떨어지는 돈이 적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0: 특히 빅테크의 주주들이.
1: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바로 주주들의 반응이니까요. 그래서 조금 우리 한국의 어떤 어떤 애국적인 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기준으로 AI 사업 없이 어떻게 어떤 GDP라든가 나라의 성장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네. 한국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나라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지금 당장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면 한국의 투자자들은 조금 기다려주

0: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1: 네. 그 특히 우리나라는 그 투자 금액을 받아서 돈을 버는 입장이고 미국의 빅테크들은 돈을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르기는 한데 근데 미국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이른바 캐펙스라고도 하는 자본 지출 투자 곧 그게 반도체 사려는 수요일 테니까 사실 뭐 이번 주 후반에도 그렇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이어지고 그게 가장 또 이제 주목을 받는 대목이잖아요. 얼마나 또 투자를 늘릴 것인가? 근데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인 상승의 힘은 좀 과거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요.
0: 이미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재등극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애플은 대표적으로 돈을 안 쓰는 기업입니다. 네. 네, 애플은 IT 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AI 대전에 있어서 혼자만 소외된 것처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I가 미래다, 미래의 성장의 동력이다라고 했을 때 애플이 좀 소외되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주가에서. 그런데 지금 다시 1위로 등극했습니다. 이 등극한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I의 미래에 확신을 못하겠고 거기다 돈 쓰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더 확신을 못하겠는데 애플은 보니까 돈을 하나도 안 쓰고 있네. 얘네는 또박또박 돈만 벌고 있네. 그리고 나중에 되면 돈 안 쓰고 AI 할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런 뭐랄까요. 시나리오가 투자자들 머릿속에 지나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 애플이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재등극할 때 AI에 대한 서사는 상당히 많이 금이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LLM,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 AI 기반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도 자체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디바이스에 다른 AI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 그러면서 또 이제 애플이 다시 주목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또 엄청난 이제 투자, 경쟁은 또 멈출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인데, 요 이야기 뭐 그, 네. 말씀하신 김에 이제 반도체 기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 주에 하이닉스 실적 발표 있잖아요. 29일에. 네. 뭐 한 64조 원대 영업이익 컨센서스로 나오기는 하는데, 앞서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무너졌고 그래서 불안감이 좀 있어요. 과거였으면 되게 기대감에 좀 막 부풀어 있었을 텐데.
0: 아 이미 주가가 빠졌으니까 큰 타격은 없을 겁니다. 실적은
1: 오히려 먼저 이제 빠졌으니
0: 예, 주가는 그 실적은 매우 좋을 거고 실적이 좋다고 해도 실망할 내용들은 이미 다 주가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실망할 내용은 없고요.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제부터 중요한 건 28년도예요. 굉장히 빠르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빨리 반영할 수 있을까 싶은데 28년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28년도 확신이라는 건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네. 28년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1: 그러니까 27년 실적이 아니라 네. 28년 실적에 네.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28년의 실적치가 27년에 비해서 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미 26년도도 그렇습니다만 27년도 예상되고 있는 실적치도 정말 가공할 수준의 기록적인 형언할 수 없는 수준의 강력한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실적이 28년도에 뭐 크게 줄지 않고 그냥 유지만 돼도 주가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겁니다.
1: 유지만 돼도?
0: 유지만 돼도. 아하. 예. 왜냐하면 뭐 그 3개년 연속 유지가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앞으로도 계속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상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야라고 생각한다면 정상적인 가치 측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신 분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네. 애널리스트는 계속 싸다 그래요. 그래서 싸다 그래서 샀더니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곤두박 쳤어요. 네. 분위기 보니까 하이닉스 300만 원에 400만 원도 갈 것 같아서 나는 그래 그럼 적정하게 한 250만 원 이상에서도 괜찮겠네 하고 들어갔던 분들이 지금 압불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실적으로가 아니라 주식이라는 건 항상 미래를 가격매김합니다.
1: 그렇죠.
0: 현재 시점에서. 그런데 지금의 가격매김은 뭐냐면 지금까지 실적 좋고 앞으로도 실적 좋은 거 알겠는데 빅테크들이 앞으로 설비 증설을 꺾으면 어떻게 하겠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27년까지 꺾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28년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과 연계되어서 그러면은 아주 좋았는데 28년에 갑자기 이게 확 꺾이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두려움도 가격이 떨어지면서 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8년도에 대한 실적 확신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적 확정이 확증이라는 것은 27년도에 준하는 수준의 28년도 이익을 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매우 낮다는 걸 그때 다시 인식하겠죠. 그 전까지는 이 불안감을 잠재워줄 어떤 것을 찾아서 시장을 헤맬 겁니다.
1: 그러니까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기록적인 흑자를 기록을 하고 이후에 실적이 줄어들 때 가파르게 떨어졌던 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 꾸준히 네. 벌 수 있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뭔가 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네. 높아지면서 주가는 전고점을 갈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삼성전자 기준으로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한 380조 나옵니다. 내년에는 540조
0: 그쵸.
1: 넘는 예상. 2028년에는 현재 한 530조 정도의 전망치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와 내년에 500조를 넘는다고 이것도 되게 어마어마한 거긴 합니다만 28년도에도 줄지 않고 500조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사실 여기에 또 이제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근데 그 사실은 500조 안 나와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400조 내외만 해줘도 전고점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상이 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아까 자영업자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어떤 옆에서 장사하는 자영업자가 떼돈을 벌어요.
1: 네.
0: 1억을 투자했는데 7천만 원씩 벌어요. 그러면 그 업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다보고 있을 자영업자들 어디 있겠어요.
1: 옆에 또 이제 경쟁자들 몰려들죠.
0: 몰려들죠. 이렇게 떼돈을 버는데 경쟁자가 안 몰려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반도체의 역사는 경쟁의 역사였고 한국 기업들은 그 경쟁을 이긴 승리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8년도의 실적이 유지되면 현재 주가를 돌파할 수 있으나 하나 변수가 중국에서 경쟁자가 하나 온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 수율도 낮고 그다음에 수율이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가격을 싸게 팔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협이 안 된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만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지금까지 생존한 생존의 역사를 보면 돈 벌어서 생존한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돈 번 적이 없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돈 벌었습니다. 예, 근데 왜 생존했느냐. 국가 단위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1: 그렇죠.
0: 예, 국유 기업은 아니지만 중국에서는 이 정도 기업이면 국유 기업이나 마찬가지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28년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새로운 경쟁자가 있는데 기술력은 대단하지 않은데 뒷단이 엄청난 소비 시장과 국가를 품에 안고 있는 기업하고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 기업이 중국이란 나라하고 싸워야 되는. 다는 잠정 결론이 나오는 거죠.
1: 과거의 예. 치킨 게임과는 좀 다른.
0: 예, 차원이 다르죠. 민간 기업과 싸우면 우리나라 당연히 이깁니다. 너무너무 잘해왔고 DNA가 있어요. 그런데 국가 단위의 기업하고 싸운다? 지금 이미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네 자국 AI 데이터 센터는 자국 반도체로 절반 이상을 채워라. 그리고 자기네 반도체 만드는 장비도 절반 이상 자국 장비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중국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기열이 좀 길다는
1: 길죠.
0: 거예요.
1: 네.
0: 예, 그래서 5년, 10년 적자 나는 거 상관없어. 국산화만 만들면 돼. 왜 그러냐면 도대체 왜 그럴까 궁금해 생각해보면 시장이 커서 그래요. 자기네 소비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1: 그쵸.
0: 다른 나라 장사 안 하고 자기네만 장사해도 충분하게 큰 시장인 거죠.
1: 14억 인구의 시장이고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수출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 이제 중국 수출 네. 비중이 가장 많았고요.
0: 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하는 항목 중에서 최고로 비싼 돈을 많이 내는 항목이 반도체죠. 원유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지금 반도체에 대한 그 어떤 자체 국산에 대한 열망은 굉장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28년도에 또 다른 그 위협 중에 하나는 경쟁자가 그것도 보통 경쟁자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다가온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설비 증설을 조금 빨리 해서 그 창신 메모리가 그 지금처럼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이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해 보이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1: 오히려 증설을 해서 양적으로 늘린 다음에 가격을 떨어뜨리는 전략이.
0: 네. 그렇죠.
1: 그렇죠. 근데 또 한간에서는 CXMT 그러니까 창신 메모리를 비롯해서 중국 내 수요조차도 다 공급이 모자라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0: 아, 당연히 그렇죠.
1: 네,
0: 네, 못 만드니까 우리 거 수입해서 쓰는 거예요.
1: 다만 이제 경쟁자 없는 시절보다는 약간 또 디스카운트 요인이 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29일에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있지만 또 주가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실망할 거는 좀 없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하셨고, 30일에는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 확정치를 발표를 하죠.
0: 네.
1: 월 초에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한 89조 원대 영업이익 발표했습니다만 그 이후로 좀 주가가 흘러내려서 좀 아픈 부분이긴 한데, 확정치 나올 때는 그래도 사업 부문별로 여기는 얼마 여기는 얼마 설명이 나오고, 어디에다 조금 더 초점을 두고 들으면 좋을까요? 30일에.
0: 결국은 그거죠. 이미 3분기는 더 늘어날 거에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수출입 통계 보면 늘고 있어요. 그리고 현물가도 떨어지지 않아요. 네. 근데 낸드가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이제 약한 고리가 키옥시아 같은 회사가 될 거예요. 예, 낸드 가격이 지금 약간 흔들리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면 키옥시아부터 먼저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1: 거기 주가 많이 빠졌죠.
0: 네. 그리고 뭐 이게 적게 오른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시가총액 1위까지 갔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1: 일본에서.
0: 네.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3분기 실적을 가이던스 해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내년도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하고 미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데 정말로 그렇게 좋게 보느냐. 가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1: 삼성전자가 2분기에는 89조 원대 영업이익 올리긴 했습니다만 3분기에는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보는 게 110조 원 넘어설 거다.
0: 네.
1: 한 분기에 이제 110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단계로 3분기에도 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유념해서 봐야죠. 이미 이제 3분기가 또 시작이 됐기 때문에.
0: 근데 그 이 110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뭐 메가 프로젝트 4,800조, 뭐 미국에서 2,700조.
1: 이게 막 조 단위가 되게 둔감해져요.
0: 이게 막 억처럼 느껴지거든요. 억이 만 개 모여야 1조예요. 억이 만 개 모여야 1조입니다. 그 예. 1조가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1조 벌면은요. 만약에 지방에 있는 기업이 1조를 벌었다 그러면 예. 지방이 벌떡 일어나요. 이거는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독일 문제예요. 독일에서 그렇죠. 그때 한 10조인가 우리 그 코로나 관련된 네. 백신 만드는 회사가 그걸 돈을 벌어주니까 동 지역 전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 정도로 그게 작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100조가 말이 100조지. 참고로 역사적으로 가장 분기에 이익이 많았던 회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우디 국가 단위의 기업인 아람코예요.
1: 네.
0: 그게 대략 한국 돈으로 한 130-30조 원이 인류 역사상 분기에 가장 많이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버는 분기 이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1: 그렇죠.
0: 네, 그거는 꼭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1: 인류의 역사를 새로 쓰는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주가는 안 좋아요.
0: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1: 왜요?
0: 제가 고민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1: 네네네.
0: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주가 안 좋을까. 근데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으니까 빠졌다. 오케이, 그건 알겠는데 미국까지 미국의 이 기업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봤어요. 떨어지긴 했어도 훨씬 올라갔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하고 비슷하겠죠. 또는 그 이상 갔다가 떨어졌겠죠.
1: 그 세계 3등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으니까요. 네.
0: 그래서 근데 도대체 왜 이럴까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4월, 5월, 6월 달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 네.
0: 그때 이제 7월 달에도 제가 처음에 나와서 약간 저는 주식 시장에 대해서 그 뜨거웠을 때 약간 뭐랄까 경고의 이야기를 언급을 좀 했을
1: 하셨죠.
0: 거예요.
1: 네.
0: 제가.
1: 네.
0: 네. 왜 그런 경고성 발언을 하게 됐냐면 현장에서 보니까 돈이 들어가는 게 보이는데 어느 정도 빨려 들어가냐면 예전에는 예금에서부터 돈을 털어서 들어왔고 그리고 작년도 올해 초에 또 보험에서부터 돈을 털어서 들어왔어요. 보험 뭐 해지한 금액이 한 30조 원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1: 네.
0: 전쟁 이후 3월 이후로 나타난 현상.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주식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4월 달에.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서 그 주식을 사더라고요.
1: 그렇죠.
0: 심지어는 5월 27일 날 레버리지 나올 때 어떤 수준이었냐면 삼성전자를 팔아서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사.
1: 또 다른 ETF를 팔아서 단위 종목 레버리지를 네. 사고.
0: 하이닉스 본주를 팔아서 하이닉스 레버리지를 사.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살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팔 게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더 이상 팔 게 없으니까 갖고 있는 모든 걸 팔아서 사게 된 거고.
1: 그 전에는 이제

0: 뭐 코스닥이가 아주 그 아주 상황이 안 좋았던 게 5, 6월 달 흐름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랬던 게 아, 이거는 약간 전통 이 업자들도 있잖아요. 펀드를 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완전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1: 풀베팅이 돼 있었죠.
0: 네네. 사실상. 그리고 보수적인 펀드 매니저들조차도 그쪽으로 원래 예전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네. 풀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쳐보면 하나도 안 비싸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예, 하나도 안 비싸니까.
1: 그러니까 6월까지 제일 많이 나왔던 말이 그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대비 제일 싸다 이거였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살 때 부담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뭐냐면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1: 더 이상 살 돈.
0: 대한민국의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못 오르고 꺾인 거예요.
1: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0: 모든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상하다.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엄청나게 돈이 많은 나라고 세계적으로도 대단히 그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왜 벌써 돈이 떨어졌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 요인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적인 앞서도 분기 영업이익이 역사적 분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되게 대단한 큰 기업이 됐고 네. 또 하나는 한국은 다른 미국과 비교해봤을 때 다른 점이 뭐냐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빨리 들어가 있어요. 꺼낼 부동산을 제외하고 꺼낼 돈은 다 꺼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꺼낼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나빠서 실적이 나빠서 고점 찍고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돈이 다 떨어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이런 자본 자산 시장에서 핵심 뭐냐면 수급이 매우 중요한데요. 수급이 들어갈 만큼 돈이 다 들어가면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게 순리입니다.
1: 그쵸.
0: 예. 그다음 팔 사람이 더 이상 팔 사람이 없으면 다 떨어진 게 순리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시장에서 곰곰이 옆에서 지켜보니까 살 사람들은 전원 다 산 거예요. 이번에.
1: 그게 6월까지는 참 극심했고 사실 저희 곽상준 대표님 빼고는 다.
0: 네. 아 제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죠. 아주. 고통의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좀 신기한 거예요. 저도 제가 봐도 비싸지 않은 거 분명히 맞고 더 갈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건 몰라도 이렇게까지 빠지는 건 조금 이상한데 왜 그럴까 했더니 더 이상 한국에 탈탈 털어서 주머니 쌈짓 돈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왜 그러냐?
1: 그렇죠. 우리 주변만 봐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0: 네. 왜 그러냐? 우리는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너무 사이즈가 커서 미국만큼 올라가지 못했다. 미국은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이 우리나라만큼 크지 않거든요.
1: 금융시장이 네. 그러니까 개인들의 자산으로 봤을 때 70%가 금융, 30%가 부동산. 우리는 완전 그 반대.
0: 반대죠. 우리는 70% 이상이 부동산이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금융자산 30%가 탈탈 털어서 올 수 있는 건 다 왔다. 아, 그래서 못 오른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게.
1: 근데 사실 주변에서도 지금 많이 이야기하는 게 꼬였다. 수급이 꼬였다. 이야기. 거기에다 방금 말씀하시는 금융 자산의 한계, 또 레버리지 ETF의 문제 이러다 보니까 뭐 5월 27일
0: 수급이 꼬인 게 아니고요. 네. 수급이 다 털린 거예요. 더 이상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완전히 말라 버린 거예요.
1: 저수지가 네. 말랐어요.
0: 이렇게 보시면 해석 잘 됩니다. 현재 상황들이. 예. 네.
1: 그러면은 뭔가 쭉 내려갔다가 네. 다시 이제 수급이라는 게 좀 풀리려면 네. 다른 돈도 들어오고 또 최근에는 예금 금리 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주식에서 빼서 또 다시 이제 예금으로 넘어가려는 움직임도 좀 나타난다고 하고 그럼 과연 이게 수급적으로는 어떨 것이냐.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지 딱 두 달 됐습니다. 5월 27일에 신규 상장됐으니까. 근데 두 달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쏠림 현상의 문제 변동성이 극심해진 것에 대한 문제도 이제 다 체감이 됐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거 상장 폐지해달라고 막 외치는 그런 상황. 어떻게 좀 이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0: GDP는 시간이 지나면 오릅니다. 지금 한국의 GDP 성장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1: 그렇죠.
0: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돈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돈이 마련돼서 그 돈으로 일부가 또 주식시장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회복이 될 것 같고 이번에 떨어지면서 그 다시 한번 그 고민하게 되면서 현금을 마련한 사람들 좀 있을 겁니다. 그 현금들이 미래 전망이 괜찮다면 다시 재진입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뭐 저는 뭐 시간이 좀 해결해 줄 문제다. 이번 문제 조금 안타까운 얘기이긴 해요. 시간이 시간밖에
1: 필요하다.
0: 예, 시간밖에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깝고 아니면 이거죠. 다시 그 미국 시장이 조금 앞서 조금 AI 서사가 깨졌다고 했는데 AI 서사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되면서 그래도 여전히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매도 물량이 일단 줄어들 거고 그러면 이제 떨어지는 거가 멈추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사람이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런 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1: 오늘

0: 코스피가 이 시각 현재 한 1%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0.75에서 뭐 1% 좀 하락폭. 아까보다는 좀 커졌는데 지금은 또 하락폭을 좀 좁히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오늘 눈에 띄는 건 이거예요. 오히려 지수는 빠지고 있는데 전체 한 800여 개 종목 중에서 550개 이상이 상승하고 있고
1: 네.
0: 하락하는 건 한 300여 개예요. 오히려 지수는 빠지지만 상승하는 종목은 더 많아요. 이게 뭔가.
1: 미국은 오래됐어요. 이 순환매가 오래됐고 지금 바이오 같은 주식들은 잘 올라요. 미국에서는. 근데 한국은 4, 5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소위 말하는 가치주 주식들이 넝마가 됐어요.
0: 버려졌다.
1: 완전히 버려졌는데 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가치주 투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게 무슨 주가 지수가 6천, 7천이야.
0: 체감이 안 됐죠.
1: 나는 2천, 3천인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요.
0: 맞아요.
1: 실제로 체감 지수는 한 3천 포인트고 VIP 자산 운용에서도 자기네도 이제 당했으니까 그런 분석을 해놓은 것 같은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까 2,700포인트다. 이렇게 연구를 했죠. 2,700포인트면 24년도 저점 수준에서 얼마 안 오른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얘네들이 오르는 거는 뭐 자율적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러게요.
1: 그래서 해결 방법이 있어요.
0: 해결 방법이요? 알려주세요.
1: 돈이 들어오면 해결되잖아요.
0: 예.
1: 그럼 누구 돈을 들어오게 해야 되겠어요? 국내 자금은 제가 끊어졌다 없단.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외국 자금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외국 자금이 들어오려면 선진 시장이 돼야 된다.
0: 또 아마 환율도 영향을 좀 미칠 테고 요 이야기는 뉴스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가는 게 좋겠네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까지 들어있는 뉴스 한번 정리해 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남미 순방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영상으로 주재하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 점검 결과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 1만 6,900여 명 중 6,700여 명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또는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 등 혐의를 받는 최용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15시간 동안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인파를 공격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20대 테러 용의자가 범행 하루 만에 은신처에서 사살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10시 3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증시각도기 곽상준 대표와 함께 개미스쿨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환율을 한번 보면 요즘에 지금은 1466원대인데 네. 그래도 뭐 1530원 40원 가던 환율보다는 확실히 좀 안정이 돼 있어요. 1460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게 외국인이 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은 되고 있잖아요. 워낙 강세면은 외국인도 좀 차익을 좀 보면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좀 많이 들어오게 해야 증시가 다시 또 레벨업 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떻게 좀 방향성이 좀 보이나요?
1: 그 통화는 약세 베팅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이 정도면 제가 정말 세게 얘기 드린 거거든요. 워낙 약세 베팅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통화를 결정짓는 가장 여러 가지 여러 변수 중에서 저희가 이제 통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변수 중에 제일 큰 건 역시나 금리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1570원 쯤까지도 가다가 그죠? 한 네. 1560원 이렇게 갔죠?
0: 예, 잠깐 찍었죠.
1: 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까지 1400원 한 100원 가까이 떨어지느냐. 우리는 금리 방향성이 지금 정확하게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신은성 총재가 했던 얘기를 보면 아우, 이제 처음 금리 올리니까 우리가 50bp 안 올렸지. 마음 같았으면 50bp 올렸으면 싶었어라는 느낌의 뉘앙스의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모든 방향성 금리 인상이다라고 얘기했고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뭐 이제는 좀 추이를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딱 금리 인상하고 나서 다음 달에도 또 인상하겠네 이런 생각을 바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번에 CPI는 좀 중요합니다.
0: 소비자 물가 지수.
1: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만약에 높게 나온다 바로 올릴 거예요. 네, 금리를 바로 올릴 겁니다.
0: 연속적으로.
1: 예. 근데 만약에 이제 CPI가 좀 낮게 나오면 한번 쉬었다가 뭐 10월 달에나 다시 한번 재상승을 시킬 가능성이 있고
0: 네.
1: 지금 현재 한국의 그 국채 금리들 보면 10년 국채 금리가 저희가 안 나온 3주 사이에 어떻게나 많이 변했냐? 3%대에서 미국 금리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4.4, 4.5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0: 네.
1: 10년물 국채 금리 한국계.
0: 그러니까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을 지금 국채에는
1: 반영하고 있는
0: 있다.
1: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국채 금리 한국의 국채 금리 상황들을 연역해서 생각해 보면 한국의 기준금리는 내년까지 4번 올린다라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지금 일단 한 번 올렸고요. 앞으로 3번 더 올린다는 거고 그래서 환율이 강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 이제 극명하게 대조되는 게 1번하고 1번이거든요. 제가 환율에서 언급을 할 때마다 여기 나와서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인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엔화하고 1번 엔화하고 폐금입니다. 940원, 100엔당 940원 플러스 마이너스 10원에서 지금 1년 반째
0: 맞아요.
1: 머물고 있어요.
0: 네.
1: 이 얘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0: 그렇죠.

0: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금리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안 올려요.
1: 물가 때문에?
0: 겁이 많아서. 아니요. 물가 때문이 아니고 겁이 많아. 그 옛날에 그 북한 애들이 일본 애들을 데리고 섬나라 난쟁이 막 겁쟁이들 막 이렇게 막 욕하는 걸 봤어요. 중앙 TV에서. 진짜 겁이 조금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금융시장에서 이걸 보면
1: 저쪽의 표현이니까 그는 네.
0: 아,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중앙통신 네. 얘기인데 네. 저는 그래서 말을 되게 험하게 한다 했는데 네. 아, 겁이 많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년도에 한번 금리 올리고 추가로 올릴 것 같은 분위기에서 주가지수 한 10% 빠졌고 전 세계 증시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후 너무너무 조심스러워졌어요.
1: 뭔가 그 NK 트레이드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휘황청거렸던 때가 있었죠.
0: 네. 그래서 이번 금리 올리기 전에도 사전에 다 마사지 다 끝냈어요. 금리 올릴 거예요.
1: 미리가 예. 던지시 던지는.
0: 다 던져서 흐름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이번에 네. 금리 안 올릴 수가 없다. 근데 뭐냐면 일본은 지금 어떤 식으로 금리를 올리냐면 다 알려주고 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금리 올린 효과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통화가 계속 약세로 가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올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매파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서 금리가 몇 번 더 오르겠구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통화를 만드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뭐냐면 우리가 뭐 달러를 들고 있거나 뭐 다른 나라 유로나 엔화를 들고 있을 때 개인들이 여행 가려고 현금으로 들고 있지만 큰 자금하는 사람들은 그 통화를 현금으로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그 나라 국채를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채권을 들고 있으니 그렇죠. 채권 금리가 높을 거면 당연히 그 나라 돈이 돈 가격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고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돈 값어치가 떨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채권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랐지 않습니까?
1: 올라가고
0: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 변수 중에서 여러 변수 중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일단 풍은 한번 휘몰아 쳤죠.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주식 매도의 수량이 어마무시했으니까 폭풍 한번 쏟아져 나왔고 기업들은 여전히 달러를 잘 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보면 강세 가능성이 좀 있고 그래서 더불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레버리지 많이 쓰신 분들, 대출 많이 쓰신 분들은 네. 조금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자보다.
0: 네, 내년도에 대출 기준으로 1% 넘는 금리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쓰시는 것보다. 많게는 한 2% 가까이도 오를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뭔가 이자 부담 측면에서 보면.
0: 네네. 그래서 네. 그거 조금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중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한국이 내년도 이맘때쯤이면 금리가 지금보다 0.75%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시대를 개인적으로는 개개인들이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또 그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원화 강세 한국에 투자를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 그럼 뭔가 좀 수급적으로 과거에는 사실 뭐 작년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 시장이었잖아요.
0: 네.
1: 좀 이제 바뀔 가능성은 좀 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0: 네. 미국에서 큰 사태가 벌어지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가열차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을 때만 네. 한국에서 뭐 외국인들의 물량이 조단위로 나왔고요. 그렇지 않은 날은 조금 과거에 비해서 좀 소강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7천에서 9천 포인트 갈 때 하루에 보통 3, 4조 이상씩 외국인들이 팔아 제꼈어요. 한국 주식을. 근데 이제부터 주가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해서 아주 그때처럼 공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서 수급적으로는 주가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좀 하방은 점점 단단해진다. 이렇게 좀 해석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 또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미국의 금리이지 네. 않습니까? 미국도 이제 FOMC가 곧 있고 우리 시간으로 아마 30일
0: 새벽
1: 3시쯤이면 아마 알게 될 텐데 이번에는 그래도 금리를 좀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합니다만 다음번 FOMC 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되게 높게 지금 가능성들을 두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일단 미국의 통화정책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케빈 워시는 금리를 동결시키고 싶을 거예요.
1: 새로운 연준이죠.
0: 예, 지금 나왔던 뉴스 중에 가장 그 관련해서 비슷한 뉴스는 PCI의 통계치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1: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0: 예,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미국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대략 이 통계치를 바꾸면 0.3% 정도는 빠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통계치를 일부 조절을 한다는 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일부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 약간 좀 꼴대를 좀 줄이겠습니다라는 네. 거죠. 꼴대 크기를.
0: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케빈은 금리를 올리는 마음이 없고 유동성 총량 즉 연준이 이렇게 시중에 뿌렸던 총 자산 금액을 줄이겠다는 거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0: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중국 전쟁이 끝나지 않고 미국의 휘발유 가격 계속 갤런당 3달러 이상 고공행진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몇몇 베스엠액이라든가 이런 약간 강경파 연준 총재들은
1: 네, 매파들
0: 예 금리를 올리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당연히 동결이 떨어지겠지만 기자회견장 또는 향후에 나온 FOMC 회의록을 통해서 금리를 올리고자 하는 의견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영향을 받을 겁니다. 동결은 되겠지만 의견이 그렇게 나와. 왜냐하면 현재 지금 채권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는 연말 기준으로 한 번 금리 올린다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1: 네. 특히 이제 9월에 올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지금 나와 있고.
0: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리 쉽게 올리지 않을 거로 봅니다. 네, 절대 쉽게 올리지 않을 거고요. 왜냐하면 캐비넷 씨의 이야기들을 보면 AI의 성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1: AI가 물가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0: 그리고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입니다. 그럼 기업 활동을 잘 보장을 해주려면 금리를 높게 형성하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쉽게 금리를 올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동안에 소통을 자주 해왔던 파월과는 대비되게 시장과 소통을 잘 안 합니다.
1: 그러게요. 이번에는 점도표도 3, 6, 9, 12 이때만 내놓기는 합니다만 뭔가 이제 가이던스라고 하는 네.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가급적 내놓지 않겠다라는 게 그 캐비너시의 의중이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FOMC 회의 전후에서 약간의 변동성을 열어놓아야 될 것 같아요.
1: 변동성.
0: 예.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동안에는 무슨 얘기 할지 대충 감이 왔고 다 그 수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파월은.
1: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제롬 파월 의장 이제 뭐 전에도 그렇고 뭐 옐런이나 아니면 이제 그린스펀 의장 때나 다 기자회견이 제일 중요했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답이 나오고 또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데 저는 참 그게 궁금해요. 케빈 어시 새로운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을 할 텐데
0: 네.
1: 질문이 나올 텐데 그럼 답을 안 할 것인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0: 아주 짧게 하겠죠. 네, 아주 짧게 할 것 같아요. 그 파월 의장처럼 뭐 자기네 FOMC 성명문 발표 시간보다 몇 배나 길잖아요.
1: 그렇죠.
0: 예, 기자회견 시간이 아마 그 시간 대폭적으로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소통의 방향을 바꾸겠다고는 얘기했어요. 예, 그런데 기자들하고의 소통이 그렇게 적극적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 뭐 이번은 뭐 별일 없이 지나가긴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거냐. 제일 무서운 게 그거죠. 갑자기 케빈 워시 입에서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 나오면 이제 야 이거는 좀 근데 전 세계 충격을 한번 줍니다.
1: 그 매파적인 발언을 또 하고는 있어요. 왜 뭐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라도 발언은 세게 하되 실제 기준금리는 뭐 트럼프 대통령과 같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올리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네. 이런 전망들도 좀 있잖아요.
0: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 공격을 계속 하게 되는 거는 금리가 추가로 상승하지 않을 것 또는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 사실은 또 빨리 끝내야 되는 건데.
0: 네. 그런데 지금 안 끝나잖아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4.7%까지 올라왔어 거의.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1% 정도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 엄청날 거예요. 어떤 임계치를 넘는 수준이 한 그쯤 될 거라고 가늠하고 있는데.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약간의 그 변형된 타코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1: 변형된.
0: 예, 왜냐면 4.7% 올라오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여기서는 보통 같으면 전쟁 끝난다. 이렇게 경제 관점에서 보면 전쟁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1: 네.
0: 과거에도 금리를 보면 이 이상은 안 된다 했을 때 항상 타코가 나왔거든요.
1: 예.
0: 이번에는 타코를 평소처럼 안 하고 폭탄이 없어가지고 더 이상 폭격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변형된 타코가 나오더라고요.
1: 다시 또 대규모 공습을 한다라고 했다. 물론 이제 좀 며칠 동안은 공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0: 네.
1: 폭탄이 부족을 해서 좀 쉬어가겠다.
0: 네, 쉬어가겠다.
1: 근데 마침 이란 쪽도 우리도 좀 휴전하겠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고.
0: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조금 그 유가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서 어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단 며칠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리가 너무 높아요. 이거는 회색 꽃플수 사이즈가 점점 커졌다고 보시면 돼요.
1: 언젠간 달려올.
0: 예, 그러니까 우리가 회색 꽃플수라는 거는 멀리 있지만 지금 당장 위협은 안 되지만 달려오면 위협이 되는 거잖아요. 거리가 좀 가까워졌어요. 이 금리 상황을 보면.
1: 계속 주시를 해야만 하는.
0: 네. 예.
1: 그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 넘어섰다가 오늘 보니까 실시간으로 한 배럴당 85달러대까지 좀 내려오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거는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1: 사실 이란 전쟁도 그렇고 러우 전쟁도 그렇고 끝날 때까지는 또 끝난 게 아니고.
0: 아 지금 보니까 막장끼리 만나가지고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란도 막장이에요 하는 거 보면. 예.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국민들만 다들 피해보고 있고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1: 그러니까 이게 또 협상은 잘 풀리지는 않고 있고 네. 미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중간선거까지는 한 3개월 반밖에 안 남았어요.
0: 네.
1: 그 상황에서 과연 이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좀 능력의 문제 아닌가라는 저는 걱정이 좀 들어가지고요.
0: 그런데 여기서 뭐 해결하려면 뭐 지상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지상군 얘기 나오면 금융시장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1: 그렇죠. 할 수도 없고.
0: 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답답한 국면이에요.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란은 꽉 물고 있는 게 딴 건 몰라도. 우리 통행료는 받아야 되겠다.
1: 그러면 좀.
0: 이걸 거의 목숨 걸고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란도 되게 불량스러워요. 뭘 그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가. 자기네 석유만 잘 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는 트럼프가 그동안에 이성적인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그의 그 어떤 협상의 기술이 잘 통했는데.
1: 특히 우방국하고는 잘 통했죠.
0: 예. 막 이렇게 겁박하고 이러면 움찔움찔은 우리는 했는데 이란은 좀 성격이 좀 다르네요. 상대하기가.
1: 그러게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쩔쩔매고 있고 한 4주, 6주면 끝낼 것이다라고 2월 말에 시작을 한 전쟁이 지금 뭐 4개월, 6개월 넘어가고 있고 어렵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어요. 근데 또 많은 분들이 9984님이 성공회감 재밌어요. 개미스쿨 시간도 재밌어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재밌습니다. 아직 안 물리신 것 같은데요. 김은주님이 주식은 역시 어렵네요. 네. 역시 어려운 거죠. 쉬운 게 아니고 또 쉬운 때가 있다면 사실은 그때가 위험할 때이고 항상도 또 그 깊이 있게 또 해석을 해주시는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0.99% 내린 6,624, 코스닥은 1.84% 오른 761 이어가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1,466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 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제주는 20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남부지방 곳곳에는 폭염중대경보도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낮 기온이 양산과 경주, 광양은 38도, 대구 37도,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과 강릉, 제주는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높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은 날씨니까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충분히 마시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낮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4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발언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

대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됩니다.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현금 수천만 원을 수수한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 등 혐의로 서울 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 세관의 6급 특별사법경찰관으로 2023년 8월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린 뒤 넘겨주겠다며 브로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6일 밤 브라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가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며 경이적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영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CBS 라디오 박성태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주택자 같은 경우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며 양도세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하는 것 등에 대해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되고 나서 좀 안정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이후 효과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 산불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 지역에서도 산불이나 주민과 관광객 수백 명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현지 시각 26일 이탈리아 해안 경비대는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의 아풀리아에서 산불이 발생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바다를 통한 탈출 외에는 대피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선박들이 구조에 투입됐으며 해안경비대가 공개한 영상에는 사람들이 바다로 수영해 나가 보트를 만나는 장면과 근처에 수상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 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현재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4.9% 내린 $92.04에 9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4.9% 내린 $84.95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 등의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경찰에 출석해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제 오후 2시쯤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늘 오전 5시 20분쯤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만 13세 중학생과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3차례 걸쳐 자신의 차량과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와 경북 북부에는 5에서 60mm 사이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간밤에도 무더위가 지속됐고 낮 동안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이 33도, 광주 35도, 대구 37도, 밀양 38도 등 극심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대부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1: 안녕하십니까. 휴가 중인 신성원 아나운서를 대신해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각경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이 잠시 교전을 멈추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중동의 긴장은 새로운 국면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며 유조선 공격에 나섰고 사우디가 즉각 보복 공습에 나서면서 홍해가 이란 전쟁의 제2전선으로 떠오르는 모양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비상이 걸린 국제 원유 공급망에 홍해 위기까지 겹치면서 세계 에너지 안보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로까지 번지고 있는 미국 이란 전쟁 상황,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미국 소식 준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자동 연장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유학생뿐 아니라 언론인, 교환연수 비자 소지자들도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연속 이어왔던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마이크 월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겉으론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패트리엇 등 요격 미사일 재고 감소가 공습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8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란도 걸프 국가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면서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공습 중단이 긴장 완화로 이어질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모스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 독일 베를린 시내 한 공원에서 행인들에게 차량을 몰고 돌진한 뒤 벌목용 칼을 휘둘러 30명의 사상자를 낸 용의자가 경찰 특공대에게 사살됐습니다. 범행 장소는 수십만 명이 참여하는 성소수자 행사의 행진 경로 바로 앞으로 당시 이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서 콘서트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인 용의자는 이슬람 국가 IS에 합류하려 한 혐의로 작년 11월 체포돼 두 달 전 출소했는데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최근 비만과 당뇨 치료제로 인기를 끌고 있는 펩타이드 성분 6종에 대해 약국 조제를 허용하라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FDA가 자문위의 권고를 최종 수용할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식 조제 약국에서 해당 펩타이드를 직접 조제해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그동안 비만과 성장, 항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면서도 정식 승인 우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펩타이드 치료제에 대한 규제 문턱이 낮아질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스타반이고 퍼즈.
1: 그렇습니다. 미국과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2주 만에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이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연속으로 이란 군사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다시 공격한 데 따른 대응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도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무력 충돌이 급격하게 격화가 됐고 이 과정에서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미군 쪽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는 피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에 예정됐던 대이란 추가 공습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과 진지한 대화가 진행 중이다라면서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요.
0: 네.
1: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금 실무진부터 최고위급까지 모든 레벨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란도 지금 미국이 공습을 중단하니까 우리도 보복 공격을 멈췄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는데요. 일단 이번 충돌의 발단이 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민간 선박 안전 통항 문제를 놓고도 대화가 이루어지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강 국면이 그렇다면 휴전이나 종전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게 불확실한 건데요.
0: 네.
1: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안에서는 이번에 공습을 중단한 게 방공미사일 재고 부족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여건이 갖춰지면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오만과 협상을 해서 진전이 있었다면서 통행료 성격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이런 판단입니다. 또 이란 안에서도 과연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래서 좀 회의적인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강경 기조도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정권이 바뀌거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노선을 바꿔야 한다는 걸 스스로 깨닫게 될 만큼 이란이 충분히 약화되어야 된다라면서 대이란 공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런 뜻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면 이것을 지지하겠다 이런 입장도 같이 밝혔는데요. 지금 28일에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회담 결과가 현재의 소강 국면을 유지하게 해줄 수 있을지 다시 군사 충돌이 재개될 것인지를 가를 주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0: 뭐 일단 군사 충돌이 잠시 멈춘 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공격을 잠시 멈춘 건 뭐 외교적 고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네. 미국의 방공 능력에 대한 우려 때문인 거죠?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이 24일에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을 비롯한 중동 지역 미군의 방공무기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 이 점이 집중 논의됐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미군이 4월 말까지 이란과 전쟁을 하면서 패트리언 요격 미사일을 1200발 이상 썼다고 합니다. 이 미사일 한 발 가격이요.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8억 4,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비가 지금 들어가는 셈인데요.
0: 엄청난.

0: 하는 건 가능하지만 중동을 관할하는 미국 중부사령부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위험한 수준까지 소진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또 미군이 공습을 확대하면 당연히 이란의 보복이 거세지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요르단, 쿠웨이트,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등의 주둔해 있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는데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는 군사적 압박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보다 오히려 이란 지도부와 국민들의 결속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제기가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죠. 쿠슈너를 비롯한 일부 참모들이 대규모 추가 공습보다는 협상과 경제 제재를 장기간 병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한편 2주간 공습을 주고받은 끝에 재개된 미국과 이란의 대화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협상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한데요. 지금 중재를 오만히 하고 있는데
1: 네.
0: 호르무즈 해협 통항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란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헤즈볼라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하겠다라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이 점 때문에 과연 더 큰 규모로 이게 협상이 아이고. 확대될 수 있겠느냐 이런 회의적인 시각 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겠네요. 다음 키워드 형님 좋고 아우 좋고.
0: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가 북한에 3만 명 규모의 파병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러시아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6월부터 보로네시 지역에서 추가 파병될 북한군을 수용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이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내놨습니다. 지금 이쪽 전쟁도 장기 교착 상황이거든요.
1: 그런데
0: 우크라이나가 드론전을 펴면서 러시아 쪽에서 사상자가 막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의존을 높여서 러시아가 전황을 바꾸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추가 파병 움직임에 대한 근거는 딱히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지금 미국과 프랑스 쪽에서 기밀 정보를 공유받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첩보에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 2024년에 북한군이 처음으로 러시아를 파병했을 때도 가장 먼저 파병 가능성을 젤렌스키 대통령이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얘기한 3만 명이라는 규모는 지금 러시아 전선에 남아있는 북한군의 두 배에 달하는 숫자인데요. 북한이 2024년부터 세 번에 걸쳐서 총 2만여 명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사상자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는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북한군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된 보로네시라는 곳은 주요 격전지인 쿠르스크의 후방 지역입니다. 전술 핵무기 기지, 미사일 전자 장비 생산 기지가 있는 군사적 거점인데요. 전선으로 가는 사전 식별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은 현대전을 배우기 위해서라도 전투지역 파병에 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추가로 파병할 경우에 반대급부로 러시아에 더 높은 단계의 군사협력을 요구할 걸로 지금 관측이 되거든요.
1: 네.
0: 지금 북한이 3차까지 파병을 하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정찰위성, 핵무기

0: 북한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4차 파병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 지금 전술 핵탄두 소형화 기술,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리와 고체 연료 기술 같은 핵심 군사 기술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파병을 하면 러시아는 지금 부족해진 병력을 메울 수 있고 북한 쪽에서는 또 이렇게 신형 군사 기술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형님 좋고 아우 좋고라는 키워드를 붙여봤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는 바퀴벌레의 승리.
0: 네. 실제로 바퀴벌레는 아니고요. 네. 인도에서 그동안 전국 의과대학 입학 자격시험 문제가 유출된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그 청년층의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었습니다. 아. 결국 모디 정권의 핵심 인사인 프라단 교육부 장관이 25일째로 사임을 했는데요. 이 청년 정치단체 바퀴벌레 국민당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퇴진 요구에 나선 지 한 달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앞서 5월 3일에 인도 전역에서 의대 입학시험이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거든요. 시험 며칠 전에 문제지가 서부 라자스탄주에서 유출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시험을 무효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응시자 220만여 명이 시험을 다시 보게 됐는데, 재시험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수험생 20여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된 건데요.
1: 아, 그죠.
0: 그렇죠. 그러자 카스트 제도의 최하 계급 달리트 출신인 아지비트 딥케라는 사람이 청년들을 모아서 이른바 바퀴벌레 국민당을 결성을 했는데요. 앞서 수리아칸트 대법원장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대서 좀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 우리는 바퀴벌레다 라면서 바퀴벌레 당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기득권을 향한 분노를 드러낸 건데요. 네. 지금 시위가 강경 진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 대한 비난이 훨씬 더 거세졌거든요. 그렇죠. 결국 모디 총리가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약속하고 한 발 물러섰는데, 모디 총리로서는 이런 행보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인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의혹, 장관 비리 혐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도 네. 결코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네. 더군다나 이번에 사퇴한 프라단 장관이 내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집권 인도 인민당에서 차기 권력 후보로까지 꼽혀왔던 중요 인사였는데 지금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네. 일단 바퀴벌레 국민당은 시위를 그러면 멈추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청년들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지금 청년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15세에서 25세 청년의 40%가 실업 상태고, 25세에서 29세 대졸자 20%도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을 정부가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도 번질 수가 있고 이 바퀴벌레 국민당이 이러다가 정식 정당으로 전환이 된다면 2029년 총선 에서 모디 총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호된 뜨거운 맛.
0: 지구 온난화로 극심한 가뭄과 폭염이 발생한 데 이어서 지금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최악의 동시다발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현지 주민과 관광객 등 30만여 명이 대피를 했는데요. 프랑스 내무부가 25일에 남서부 보르도 주변의 주민 5만 5천 명에게 긴급 추가 대피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만 25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나온 상황이고요. 보르도시만으로는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육군의 특수재난구조부대 소속 군인 7,500명이 현장에 배치가 됐습니다. 근데 강풍이 시속 40에서 50km 정도래요. 그래서 진화작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 인근 주민 6만 명이 산불을 피해 대피를 했고요. 지금 동부 해안인 발렌시아주의 한 마을에서는 산불이 강풍을 타고 민가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주민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지금 스페인 정부는 올해 전역에서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총 13만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다라는 발표를 했는데, 스페인도 지금 마드리드 주정부가 요청을 하면서 그 군인 4,500명이 진화작업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 소방당국은 이번 산불의 원인을 좀 분석을 하는 내용을 브리핑을 했는데요. 올여름에 남유럽을 강타했던 살인적인 폭염이 평년 수준을 6.5도나 웃돌았고, 이것이 몇 개월간 이어진 대가뭄과 결합을 하면서 숲 전체가 이제 작은 불씨 하나에도 폭발하는 화약고가 됐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네. 뉴욕타임스는 이번 대피 규모가 유럽 단일 산불 역대 최고치라면서 기후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해서 이것은 단순한 일회성

어떤 계절재해가 아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남유럽 전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게 될 기후 안보 위기의 잔혹한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들은 각국 정부의 정책적 예측과 실제

0: 증명이 됐다라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1: 안 그래도 세계 곳곳에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큰 불들이 네. 여기저기 계속 나고 있어요.
0: 그렇습니다.
1: 참 걱정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옛날 옛적 네이팜이 살았어요.
0: 네. 이런 얘기가 지금 그 생성형 AI와 네. 나눠지고 있다는 건데요. 네. 어떤 얘기냐면 오픈 AI의 ChatGPT가 생물 무기와 독극물 제조 사용법을 물은 일부 이용자에게 고교 생물학 지식만으로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답변을 해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오픈 AI가 2025년 여름에 ChatGPT의 성능을 높인 뒤에 세계 각지에서 이용자 수백 명이 생물무기와 독극물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독극물 제조에 관한 거였는데요. 근데 ChatGPT가 단계별로 답변을 해줬는데 이게 고교 지식만 있어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1: 오, 큰 문제인데요.
0: 네, 다만 이런 질문을 한 수백 명의 이용자 모두가 이런 답변을 받은 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이 질문에는 병원체를 공기 중에 퍼뜨릴 수 있는 에어로졸 형태로 만드는 법, 홍역 바이러스를 백신의 방어 효과를 피하도록 변형하는 법, 맹독성 물질인 리신 제조법 등이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물어본 사람들이 실제로 무기 제조를 준비했는지 단순히 챗봇의 한계를 시험하려 했는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AI가 초래할 재앙적 위험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들은 AI가 생물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혼자서 범행을 준비할 때 계획 수립과 물질 조달을 도울 수 있다 이런 경고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1: 당연히 그럴 것
0: 그렇습니다.
1: 같긴 해요.
0: 그런데 이게 ChatGPT가 처음 공개됐던 2022년만 해도 오픈 AI의 직원들은 이 모델의 생물화학 분야 답변 성능을 높게 평가하지 않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성능이 급격하게 향상이 됐거든요.
1: 네.
0: 대화를 이제 오래 이어가면 위험 요청을 거부하도록 차단 기능을 그래서 넣었는데 이번에 해봤더니 이게 다 작동되지 않더라라는 게 나타난 겁니다. 일부 이용자가 할머니가 잠들기 전에 네이팜 제조법을 들려줬다 이런 얘기를 꾸며서 챗봇에 그러니까 그 제조법을 좀 알려줘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 차단이 우회되면서 답변을 생성형 AI가 내놨다라는 건데요.
1: 할머니
0: 네,
1: 얘기를
0: 그러니까요.
1: 함으로써.
0: 그래서 옛날 옛적에 네이팜이 살았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해달라고 했더니 들려줬다는 거죠. 그래서 오픈 AI는 현재는 안전장치가 강화됐기 때문에 이런 요청은 거부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1: 네.
0: 근데 이게 오픈 AI만 그런 건 아니고요. 비슷한 질문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구글의 제미나이, 일론 머스크의 그록에도 입력이 된 걸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럼 차단 장치를 강화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연구까지 같이 막힐 수 있거든요. 생물학 지식은 병원체를 악용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방역과 백신, 신약을 개발하는 데도 똑같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모든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안전성을 평가한다.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지침이나 계획은 제공하지 않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면서 누군가 타인을 곧 해치려 한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회사 방침을 마련해놨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 네. 그리고 디지털 컨시어지 다음 키워드입니다.
0: 식당에 가면 메뉴를 우리가 고를 때 QR코드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 미국의 결혼식 청첩장에서 이 QR코드가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지금 신혼부부 연구를 보니까 올해 결혼식의 59%가 QR코드를 썼다라고 하는데요.
1: 꽤 많네요.
0: 네. 하객의 참석 여부도 이 QR로 회신을 받고 결혼식 당일에도 좌석을 확인하고 행사가 끝난 뒤에는 사진과 영상을 모으는 가상 앨범으로도 쓴다고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우편으로 카드를 보내고 회신 받으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1: 그쵸.
0: QR코드를 그냥 보내고 그러니까 간편하게 한다는 것고 하고 종이가 안 쓰이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선호를 한다라고 합니다.
1: 네.
0: 무엇보다 비용 부담이 있는데요. 이렇게 QR코드를 쓰면 최소 46에서 최대 90%까지 그 비용을 아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웨딩 기획사가 이제 QR코드는 하객이 알아야 할 정보를 안내하는 디지털 컨시어지다 이렇게 규정을 내렸습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까지 매승캐스터 전주원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anna Dance With Somebody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남미 순방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영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만 집중되면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 등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 의원이 15시간 동안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감사원의 실태 점검 결과 산림법인 소속 기술자 16,900여 명 중 6,700여 명이 상시급 근무를 하지 않았거나 자격증 불법 대여 또는 도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그룹 회생 절차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문제 삼아온 피해자들이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자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통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1: 네. 얼마 전 미국 국토안보부가 미국 유학생 체류비자에 관한 최종 규정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2: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미국의 학생 비자를 받으면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체류 기간이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한번 비자를 받고 학교에 등록을 하면 이제 학생 비자를 유지하는 한 이제 미국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뀐 규정은 한번 학생 비자를 받으면 이제 미국 내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학업을 4년 안에 끝내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4년 넘게 걸리는 이제 학업이나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민국의 체류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되면 계속 체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영향을 받는 대상 중에 하나가 뭐 교환 연수 비자 소지자나 이제 언론인 비자 소지자들인데,
1: 그쵸.
2: 이들도 이전에는 이제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는 체류가 자동 연장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바뀐 규정은 이제 그렇지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 가족, 자녀들의 체류에도 이제 차질이 예상되는데 약 한 2만 명 정도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새로운 제도는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현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도 그렇고요. 앞으로 미국의 유학생 모두에게 이제 적용될 예정입니다.
1: 뭐 일단 4년이 끝. 요거는 아니잖아요. 체류 연장 신청을 하면 4년이 지나도 말 그대로 공부는 더 할 수 있다. 뭐 요런 건데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이제 유학생들에게는 이제 4년 후에 출국할 수 있는 이제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제 체류가 끝나는 날이 이제 부여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넘기고 싶으면 이제 체류 연장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이제 머물 수가 있는 건데.
1: 그렇죠.
2: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4년 안에 학업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국을 할 예정이거나 아니면 2년 석사 과정을 공부하는 유학생에게는 이제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거죠.
1: 네.
2: 그런데 4년 이상 이제 공부의 시간이 필요한 뭐 박사 과정이라든가 연구원, 뭐 전공에 따라서 5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그런 학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학이라든가 뭐 생명과학 연구라든가 뭐 이렇게 연구 과정이 긴 분야의 학생들은 이제 체류 연장을 하는 과정에서 뭐 계속 학업이나 이제 연구, 취업 등을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불확실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학계라든가 대학들이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과거에는 미국에서 일단 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해보고 적성이 안 맞으면 학교나 전공을 바꾸는 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유연했는데 이제 새로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더 많은 제안과 또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학생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또 좀 불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다 보면은 유학생들 반응이 굉장히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은데요.
2: 예. 제가 그래서 이제 몇몇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직접 들어봤는데,
1: 네.
2: 그러니까 새 제도가 뭐 아직 본인에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뭐 이런 학생도 있는 반면에, 또 아마 자신의 어떤 학업의 계획에 대해서 아마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종합적인 반응은 대체로 불안하고, 또 이걸 공부보다는 이거 이민 어떤 신분을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2: 게다가 또 이민국의 심사가 길어지거나 또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1: 그쵸.
2: 뭐 체류 신분이나 학업 계획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민 전문 변호사들도 이런 불확실성이 이제 미국 유학을 고려한 학생들에게 좀 위축 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또 하나 또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근데 보통 졸업을 하게 되면 이제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1년의 시간 이제 OPT라고 그러는데 이런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 네.
2: 그 사이에 취직도 하고 체류 신분도 바꿀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이 되는데, 근데 그 기간이 끝나면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체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것이 이제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졸업생들에게는 취업이라든가 신분 변경을 결정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시간적인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1: 정말 사실상 뭐 미국 유학, 이민 이런 길들이 점점 좁아지는 네.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예. 미국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2: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 내 대학에서는요, 이런 새로운 제도 때문에 앞으로 미국을 유학 목적지로 선택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미국 내 149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올해 학부생이나 대학원생 모두 한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이제 한국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제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는데, 이제 그 배경으로도 역시 이제 비자 발급 지연이라든가 거부, 또 이제 미국 이민 정책 강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또 가능하면 미국에서 취업해서 정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1: 네.
2: 이제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제 취업이라든가 또 취업 비자를 받아서 영주권까지 받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싼 유학 비용 들여서 미국에서 공부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나라를 고려하는 추세가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요즘 뭐 유럽이나 캐나다, 영국 등으로 이제 많은 우수한 인재가 이쪽으로 좀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미국 교육협회에서도 좀 내놓고 있습니다.
1: 참 현실적인 이야기 같은데
2: 네.
1: 우리 유학생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어요.
2: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책이라는 게 이제 행정부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너무 색깔이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당이 이제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정책이 또 시시각각 바뀔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제도에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당황스럽거나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일단은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니까 기존에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제 주재원들이나 뭐 언론인 비자 수의자들 같은 분들은 기존의 학업이나 일을 잘 유지하시면서 이제 이민 정책 변화의 추이를 계속 주시해 보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소식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0: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해상 봉쇄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하자 사우디도 보복 조치에 나서면서 홍해 일대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의 제2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이슈 오늘은 홍해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주말 미국과 이란이 상호 공격을 잠정 중단한 상황인데요. 네. 이 반면 사우디와 후티 반군 간의 교전은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1: 이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거는 지난 22일이었어요. 이란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이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홍해 해역을 지나던 사우디 선적 유조선들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쏘아서 공격을 한 겁니다.
0: 네.
1: 그 후티 반군이 지난 20일에 그 사우디를 대상으로 해상 봉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틀 만에 진짜 상선의 공격이 현실화된 겁니다.
0: 네.
1: 이 공격을 받은 유조선은 두 척인데 엔셀리아호하고 라일라호 이 두 척 이라고 후티 반군 측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또 그 이후에는 사우디 국영 언론도 당국 소식통을 이용해서 간밤에 이제 엔셀리아호가 홍해상에서 공격을 받아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0: 네.
1: 선원들은 무사히 다 대피를 했다. 그리고 이제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라일라호 그 후티 반군이 밝힌 또 다른 그 유조선이 라일라호에 대해서는 뭐 언급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틀 뒤인 24일에 후티 반군이 또 사우디에 그 유조선을 공격한 겁니다.
0: 네.
1: 이 유조선의 이름은 NCC 마사호라는 이름인데요. 사우디 당국이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서 선체 경미한 손상을 입었고 뭐 승무원은 전원 안전하고 예정된 목적지로 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0: 모습을 단행한 겁니다.
1: 아, 보복했네요.
0: 네, 보복을 했고 또 그 다음 날 후티가 또 제 공격에 나서서 이번에는 사우디 군경 서울 그게 아람코 네. 유명하잖아요. 근데 아람코가 운영하는 시설이 이 지잔하고 그다음에 얀부에 있습니다. 여기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또 공격 수위를 더 높이겠다 했으니까 아.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면서 지금 매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거죠.
1: 이것도 또 보복 공격이 또 반복되겠네요.
0: 맞습니다. 예.
1: 아, 근데 이 후티 반군에 피격당한 사우디 유조선이 세처. 이 출항제고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0: 일단 NCC 마사오 경우에는 이 얀부 산업항이었을까 출발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홍해 항로를 따라서 쭉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공격을 받았고 이제 원래 목적지가 제다였던 걸로 지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제다항에 들어가지 않았나라고 추정이 됩니다.
1: 도착은 했고요.
0: 예, 그리고 엔셀리아호도 지난 20일에 그 오전 10시경에 원유를 가득 싣고 출항을 얀부항에서 출항을 했다고 해요. 이제 쭉 역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22일에 공격을 받은 건데 뭐 이 여기는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마 제다 쪽에 있는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유조선 또는 네. 이제 후티 반군 주장에 따르면 세 척의 유조선이 그러면은 원래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혹시 아시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지역으로 갈 수출용의 이제 뭐 원유나 석유 제품을 실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되는데요. 만약에 원래 목적지가 제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우디 국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얀부항에서 이제 선적되는 모든 석유 제품이나 원유가 다 수출용은 아니고 서부 연안지대에 이제 대도 시들에게 이제 이 석유 제품들을 또 이송하는 이 연안선의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출의 피해가 이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여태까지는 확실하게는 지금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1: 아, 일단 얀부항에서 네. 출항을 했다고 말씀을 네. 계속 하셨는데 이 얀부항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곳인가 봐요.
0: 맞아요.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사실상 막혀 있으면서 네. 이 홍해변에 있는 이 얀부항이 굉장히 지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지금 홍해 연안, 그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의 홍해 연안에 있는 이제 원유 수출 항만인데 지금 중동 뭐 사우디아라비아 포함해서 중동 지역의 원유 공급망에서 아주 새로운 이제 대체 항로 역할을 하면서 네. 그 추구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중요해지고 있죠. 근데 이 얀부항이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에 있는데 네. 이 동쪽 끝 이 압칼크라고 하는 이 이제 원유 생산 및 정유 기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우디아라비아 대륙에 바로 이제 완전히 반대편이죠. 네. 근데 그러면은 얀부항이 그 두 개를 이제 송유 동서 송유관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 그 유전들은 이쪽 동쪽 페르시아만 네. 쪽에 붙어 있는 이 동쪽의 대부분 유전이 99%가 집중되어 있고 이 얀부항이 있는 서쪽에는 유전이 별로 없다 그래요. 지형적은 특성상.
1: 홍해로 가기 좀
0: 맞아요.
1: 힘드니까.
0: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동쪽에 있는 송유관을 통해서 이제 서쪽으로 얀부 쪽으로 보내서 그 서부 네.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뭐 원유도 거기도 공급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했었던 건데 네. 이제 얀부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최근에 또 많이 이 수송 능력이 이제 이 송유관을 통한 수송 능력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서 하루에 700만 배럴 정도쯤을 수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후티 반군의 이제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좀 적지 않은 이 차질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 아, 정말 걱정이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도 일단 지금 네, 지나기 맞아요. 힘든 상황인데 네네. 이 홍해까지 네.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해서 이렇게 막혀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중동 원유 수출도 이렇게 막혀버리는 건가요, 그러면?
0: 이제 이 홍해는 사실은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자기네 나라랑 네. 가까운 데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봉쇄를 할 수 있지만 이건 지리적으로 굉장히 멀거든요. 아라비아 네. 반도를 넘어서서 그쵸. 완전히 반대편에 있어서 쉽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홍해 해협도 이제 제대로 이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수출이라든지 우리나라 뭐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떤 항로를 또 할 수가 있냐면 이 홍해 밑쪽 끝에가 이제 바브엘 만데브 해협 아주 좁은 해협을 그쵸. 통해서 인도양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0: 이제 항로였는데.
1: 근데 여기를 예멘 후티 반군이 여기서 맞아요. 공격을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남쪽으로 못 내려가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홍해를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집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스웨즈 운하가 나와요. 스웨즈 운하의 좁은 통로를 거쳐서 지중해 넘어가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아프리카 대륙을 쭉빙 돌아서 이제 뭐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수출을 할 수 있게 되겠죠.
1: 스웨즈 운하가 조금 더 가기 힘들지 않나요?
0: 스웨즈 운하는 좀 힘들어요. 스웨즈 운하가 상당히 길이도 길어서 이거 통과하는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 또 이게 또 깊이도 다른 지역보다도 뭐 예를 들면은 뭐 호르무즈 해협 이런 데서 이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바다 깊이가 이제 얕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득 싣고는 못 가요. 그래서 뭐 거기에 선적할 수 있는

0: 넘어간 다음에는 또 다시 받고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최대 한 30일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양으로 통해가지고 이렇게 네. 가는 것보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뭐 기간도 오래 걸리고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보험료도 오를 것이고 이렇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100달러 선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을 찾아보니까 네. 확인해 보니까 오늘 아침은 많이 내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가 이란 공격 안 하겠다. 아, 그래서 그쵸. 2주간에 이제 잠정 이제 교전 중단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덕분에 한 5%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오늘은 만약 최종 거래일보다도 한 5% 넘게 내리기는 했습니다.
1: 뭐 약간의
0: 약간의 좋은 뉴스라고 할까요?
1: 아, 근데 지금 홍해상에서 사우디 유조선 피해는 있었어요. 네, 다른 나라 유조선은 어떤가요?
0: 현재까지는 없어요. 아. 네, 보면은 이제 뭐 홍해 입구를 막겠다라고 후티가 위협한 이후에 그래서 그 입구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호르무즈는 못 가니까 네. 홍해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뭐 이제 항로를 바꾼 회항한 배들이 꽤 많았고요. 그런데도 이제 이미 들어가 있던 배들 중에서는 이제 뭐 중국 뭐 선적의 네.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10여 척 정도가 넘게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뭐 이제 원래 목적지로 갔다고 하기도 해요. 근데 후티가 이 선언한 홍해를 막겠다라고 한 게 최근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대변 반군 대변인 측이 밝힌 거를 보면은 우리는 이 해협 바부 엘 만데브 해협 전체를 완전히 막겠다는 게 아니다. 네. 사우디 아라비아만 겨냥해서 제한적인 해상 봉쇄만 한다. 그러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의 이런 항구를 이용하거나 또는 사우디 아라비아 이제 선적인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해서 해상 봉쇄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전면 차단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상황은 좀 지켜봐야겠죠.
1: 아니 근데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왜 이렇게 적대적인 거예요?
0: 일단은 이제 그 뒤에 이란이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우디도 그동안은 이제 후티 그러니까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후티 반군과 싸웠어요.
1: 아 그러면 홍해가 제2의 전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좀 높겠네요.
0: 예, 맞습니다. 이제 예멘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의 두 나라인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라비아 반도 대부분 위쪽을 차지하고 있고 예멘은 그 말에 그 남부 네네.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긴 국경을 면하고 있는데 예멘이 2015년부터 23년까지 내전이었거든요. 네. 내전에 개입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제 거의 8년 동안 정부군과 손잡고 이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였어요. 그리고 2022년에 휴전을 했는데 8년 동안 정말 우리 돈으로 수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1: 정부군 지원하면서.
0: 네, 맞아요. 그 정부군도 지원하기도 했고 직접 개입해서 참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결정적인 승리는 못하고 이제 휴전을 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잠잠히 이제 서로 이렇게 네. 관망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왜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후티 반군 서로 이렇게 싸우려고 네. 하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원인은 안보. 국경선에 이제 그 면한 국가가 불안해지면은 자기네도 이제 안보가 불안하니까요. 그쵸. 두 번째는 종교적인 차원도 있어요. 이 후티 반군이 시아파. 이슬람이 네. 시아파인데 시아파 중에서도 소수파래요. 그래서 이란이 믿고 있는 그 이제 정통 시아파하고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시아파이기 때문에 그 또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아파의 종주국인 이란은 정말 역사적으로 네. 진짜 오랜 앙숙 국가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소수의 시아파 사람들이 있어요. 약간 분리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멘 가까운 남부 지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들이 주로 이제 국경하고 접해 있는 서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국 내에 있는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시아파의 주민들도 좀 준동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후티가 굉장히 이제 껄끄러운 조직이고 네. 그래서 이제 공격을 하고 서로 많이 오랫동안 싸웠던 거죠.
1: 그래도 뭐 후티가 아무리 위협적이라고 해도 이 사우디가 중동 최대 국가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게 뭐 이렇게 맞서 싸운다고 해도 뭔가 이렇게 해상 봉쇄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될까요?
0: 예, 맞아요. 그 부분을 이제 국제사회

0: 에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이 오랫동안 뭐 이 내전을 벌이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맞서서 싸우고 하면서도 아직도 조직과 뭐 이런 것들 또 점령지를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세력이 강한 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정부군이 좀 오합지졸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정부 예멘 정부군 주로 그 동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정부군과 비교하면은 세력이 좀 아직도 여전히 강하다고 해요. 그리고 또 뭐 이란의 지원도 그동안에 많이 받았고 그래서 또 전력도 꽤 많이 가지고 있고 잠수함까지는 아니지만 항공모함이나 구축함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위협적이죠.
1: 네.
0: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우디아라비아는 돈이 많은 나라이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아랍연합군을 이렇게 사실상 이끌고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된다면은 비교할 수는 없죠. 사실 후티의 전력하고 네. 굉장히 우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후티 입장에서만 봐도 앞서서도 이란이 사실은 굉장히 홍해가 먼 데 있기 때문에 직접 여기를 봉쇄할 수는 없고 이제 후티를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후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해를 자기네들의 여러 가지 전력과 이런 것도 쏟아부어서 홍해를 장악하고 해협한 봉쇄한다는 게 과연 자기네들에게 얼마나 실익이 있을까 좀 싶어요. 그런데 그런 쪽에서 물론 이제 이란으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이 기회에 정부군을 완전히 제압하고 이 전체를 차지한다는 걸 노려볼 수도 있지만
1: 네.
0: 이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또 이란은 지금 미국하고 전쟁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 긴 먼 거리 지금 해상로도 안 되고 항공로는 더더욱도 안 되고
1: 네.
0: 육로로도 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대형 장비들을 그만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효과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자꾸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렇게 쏘시면서 자극하느냐라고 하면은 이런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쨌든 이게 압박 효과는 분명히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고
1: 네.
0: 사우디아라비아 전 세계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말 호르무즈에 이어서 홍해까지 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를 이제 조성한다는 것만 자체로도 해볼 만한 효과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아, 근데 뭐 이란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요? 지금 미국과도 힘든 상황인데.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그렇게 지원을 예상보다는 그렇게 지금은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해협을 장악할 만큼의 지원을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어쩌면 후티 친이란 세력인 후티를 띄워가지고 이 홍해에서 불안감 조성한다는 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아, 그렇군요. 만약에 홍해 네. 상황이 더 악화된다.
0: 네.
1: 그렇다면 우리나라 해군이 파병될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0: 지금 이제 협상이 2주간에 이제 교전을 중단하고 협상을 오만의 중재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1: 네.
0: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조금 푸는 방향에 집중될 것 같아요. 핵심은 핵 문제겠지만
1: 네.
0: 그것까지 가는 건 너무 크고 어려운 문제여서
1: 너무 일단은 커지죠.
0: 네,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합의하기가 힘든 문제인데 1단계로는 이제 호르무즈를 조금 긴장을 완화하는 쪽으로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실패하고 홍해까지도 힘들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나 조국제사회의 미국 정부가 또 파병을 하라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겠죠. 구체적으로 고민도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미 외교장관에서 뭐 이렇게 좀 간접적으로 그런 압박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뭐 상황이 나빠지게 되면은 압박 수위를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우리도 좀 더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자, 글로벌 이슈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3: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2: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0: KBS 일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1: KBS 일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0: KBS 일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1: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푹푹 찌는 듯한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특히 남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특보의 세 가지 단계 중 가장 높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기온이 양산과 경주, 광양 38도, 대구 37도,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과 강릉, 제주는 33도 등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곳은 38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으니까요.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자주 마시고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 사이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서 서울 등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는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낮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내려집니다. 오늘 열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서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할 자료들이 주요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민주당이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자던 이재명 대통령이 돌연 침묵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13일 연속 계속됐던 대이란 공습을 중단했습니다. 이란은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았던 400억 원 가까운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6번째 1심 선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 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두 발언 모두 고의성 있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검찰은 장윤기의 성적 목적 범행을 입증할 통화 내용과 SNS 대화록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는데 장윤기 측은 증거의 취지를 부인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정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조사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SNS 대화록과 통화 녹음, 훼손된 리얼돌 감식 보고서와 케이블 타이가 담긴 차량 내부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화록과 녹음에는 고교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살인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다수 제출된 겁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이라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해당 증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대화 내용에 대해 상대편에서 먼저 성적인 얘기를 꺼내고 장윤기가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고생이 출석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보안수사에 착수한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에도 성범죄 목적살인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며 검찰이 이를 언제 확인했는지 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고 정성호 법무장관은 사퇴 의사를 에둘러 다시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처리 시한을 밝혔습니다. 그간 충분히 숙의했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비판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하게 하자더니 돌연 입을 닫았다면서 본인 사건 공소 취소 때문이냐고 따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한 이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거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에둘러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우려를 밝히기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만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5: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에 도입될 C-390 수송기 시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순방 중에도 화상으로 수속 보좌관 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 등을 챙겼는데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나 유류세인하 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8: 2박 3일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 공항 도착 환영 행사 후 곧바로 대형 수송기 C-390 시찰에 나섰습니다. C-390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대형 수송기로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적재량과 공중급유 가능 여부 등 재원을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또 브라질과 국방협력의 시작이라며 향후 민항기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0: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가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가 오늘 오후 2시 경남 선관위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재검표는 지난달 17일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이 제기한 당선 무효 선거 소청에 따른 것입니다. 경남 선관위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쯤 재검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연속으로 이어왔던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론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패트리엇 등 요격미사일 재고 감소가 확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2: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단 멈췄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습 중단 명령은 오만 대표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한 직후 내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달리 미국의 방공 부담도 공습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무기의 재고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이란 전쟁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벤스 부통령과 케인 합참의장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가 없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때 전쟁은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란도 걸프 국가 등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며 양국 간 물밑 접촉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다시 확인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선 유조선 폭발 주장까지 나오며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3: 미국이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보복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미군의 타격이 멈추면 이란도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이며 이 같은 메시지는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도 미국과 이란 사이에 메시지 교환이 계속되고 있고 오만 등 중재국들을 통한 외교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며 협상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0: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상정보업체 K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업선박은 지난 20일부터 4월 연속 하루 세척에 그쳤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대표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인근까지 산불이 번졌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보도에 우정화 기자입니다.
2: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남서부에서 산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대표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의 약 15km 인근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에서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2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입니다. 지롱드 지역에선 5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 이 지역 대피자 수는 22만 명까지 늘었고 전소된 주택도 240채에 달합니다. 인근 랑드 지역에서도 3만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여파로 세계적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도 마지막 코스가 단축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산불이 시작된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만 7천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 진화에 진전이 있어 확산 속도는 둔화했지만 산불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마드리드 6만 명, 아빌라에서 3만 명 등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지금까지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풀이 극히 건조해졌고 강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37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 명보다 1.9%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휴일 전국 바다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칠천도 대교 근처에서 물에 빠진 60대 남성이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6시 20분쯤 경남 사천시 늑도동 앞바다에서도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어제 강원도 고성군 화진포 인근 해변에선 물에 빠진 10대 2명을 구하려던 50대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는 등 휴일 익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전국에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경보까지 발령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서 경찰이 전담 조직을 출범시킨 지 1년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 270여 건을 수사해 100명이 넘는 피의자를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 사건.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이런 2차 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한 결과 110여 명이 검거되고 이 중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는 지난해 7월 신설돼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전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국내 주요 커뮤니티 등에 참사 관련 허위 비방 게시물 3천여 건을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사건은 이태원 참사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월호 참사 34건, 여객기 참사 28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 게시물 6천여 건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전담 조직 출범 뒤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2차 가해 댓글도 줄...

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범 전 평균 28%였던 비율은 출범 이후 약 20%로 8%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구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지난 주말 독일 베를린에서는 성소수자 축제장에 차량이 돌진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추종하는 20대가 공개 수배됐는데 베를린 모처의 은신에 있다 범행 다음 날 경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2: 현지 시각 일요일 저녁 독일 베를린 경찰 특공대가 차량 돌진 테러 용의자의 은신처를 급습했습니다. 용의자 21살 압둘 발루트는 흉기를 들고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다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발루트는 전날 밤 베를린 성소수자 행사장에 승합차를 몰고 돌진했고 차에서 내려 도주하면서도 참가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한 명을 살해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공개 수배됐습니다. 레바논계 독일 국적자로 지난해 11월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 국가 IS에 가입하려다 체포된 뒤 극단주의 근절과 예방 상담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5월 석방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이란 국적 남성 한 명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 경찰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고 사건을 테러 전담 연방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조직적인 배후 세력과 국제 테러 단체와의 연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독일 당국은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9,100여 명, 베를린에만 2천 명에 가까운 폭력 성향의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감시 중입니다. 하지만 유럽 최대 규모인 성소수자 행사까지 IS 추종자의 테러 표적이 되면서 현장 보안 문제와 함께 이슬람 극단주의자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1: 중앙그룹 회생 절차로 회사채 투자자들의 손실이 현실화한 가운데 피해자들이 이번엔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회계 처리 자체를 조사해달라며 금융감독원에 감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오늘 JTBC가 발행한 2,260억 원 규모의 신종 자본증권을 회계상 자본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2023년부터 부도 직전까지 총 2,260억 원의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했었는데 이를 인수한 곳은 대부분 계열 회사였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알선 수재 및 뇌물 등의 혐의로 서울세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세관의 6급 특별사법경찰관으로 2023년 8월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빼돌린 뒤 넘겨주겠다고 하며 브로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8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이번 주는 우리 증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미국 연준 금리 결정까지 굵직한 이벤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다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이번 주에 처리할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든 건데요. 끊이지 않는 여야의 신경전 여의도 현미경 코너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무력 공방이 2주째 잠잠한 상태입니다. 긴장은 정말 누그러진 걸까요?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간 걸까요?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이네요.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이런 날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다 하는 걸 새삼 느끼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지만 돌아보면 가장 소중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이랑 보내는 평범한 하루, 또 아이들 웃음소리, 점심 먹고 마시는 커피 한 잔, 이런 것들 말이죠. 여러분께는 어떤 것이 가장 소중한가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 무엇인지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를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자, 이제 7월 또 가고 있고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2: 오늘은 좀 잠잠합니다. 코스피가 빨간불 켜고 상승 출발하기는 했는데 시간 가면서 힘을 좀 잃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파란불 켜고 보합권에서 흐름 탐색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 홀로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짚어볼 텐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빅테크들과 1,400조 원이 육박한 계약을 맺었는데도 약발이 당초 안 먹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은 이번 주 예정된 이제 양세 실적 발표 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에 따라 투심 회복의 계기가 될지 아니면 터널이 길어질지 흐름을 좀 살펴보고 있고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도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대형 이벤트들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7000 밑으로 떨어졌네요. 6685.36 코스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주말 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서밋이 열렸는데 우리 기업들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 대규모 협력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규모가 앞서 얘기한 대로 뭐 어마어마하죠?
2: 예, 전부 9,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400조 원에 육박한데요. 우리나라가 AI판에서 명실상부 대체 불가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브로드컴하고 앞으로 5년간 메모리, 파운드리 분야에서 300조 원에 육박한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SK그룹은 엔비디아와 자그마치 730조 원에 달하는 포괄적 협력 의향서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메모리 공급 계약을 비롯해서 엔스로픽, 아마존과도 맞손을 잡고 370조 원에 육박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초대형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점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과거의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 이제 안정적인 성장 구조로 재편이 됐다. 일각의 픽아웃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켜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들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장한다는 말씀은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중국 본토에서 상장을 했습니까?
2: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번 IPO가 올 들어 아시아 증시 최대 규모고요. 몸값은 125조 원에 이르는데 청약 규모는 역대 최대로 꼽히는 스페이스X의 10배에 달했을 만큼 일찍이부터 엄청난 관심이 쏠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요. 실제로 상장을 하고 난 직후에 단숨에 중국 증시 시총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450%, 470%까지도 폭등을 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장악해온 이 메모리 시장에 새로운 매기가 등장하게 되는 셈이고요. 다음 IPO 타자로 예정돼 있는 양쯔 메모리 그리고 또 딥시크의 상장 흥행 여부를 미리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요즘 흐름 보면 미국마저도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만큼 체급을 잔뜩 키웠어요. 창신 메모리 상장 소식뿐만 아니라 뭐 요 네. 며칠만 해도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던 문샷 AI 쇼크라든지 자급자족해 만든 초대형 데이터 센터까지 굴리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제는 역으로 기술 수출 통제까지 나설 만큼 이 중국의 자신감이 한껏 올라왔는데 가성비라는 이름 아래 마냥 흐린 눈으로만 보기에는 중국의 큰 그림이 갈수록 좀 선명해지는 모습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0: 중동 긴장이 이제 다시 고조되면서 최근 국제유가가 뛰었는데 우리 기름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2: 짚어주신 것처럼 이 중동 리스크가 재차 부각.

0: 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또 요동치고 있거든요. 당장의 수급보다는 앞으로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더 빠르게 반영되면서 국제 석유 제품 가격도 시차 없이 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 동네 기름값에까지 불똥이 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기름값이 줄곧 떨어지고는 있는데 갈수록 낙폭이 줄면서 반등 조짐을 또 보이고 있어요. 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기로 하고 유류세 인하도 연장하면서 당장의 영향은 최소하고 있지만 지금 최고 가격제로 업계가 또하는 손실 규모만 3조 원이 넘는 상황이라 언제까지고 이렇게 곳간을 파먹는 가격 안정 정책을 이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한시라도 빨리 출구 전략을 좀 고민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월급 말고 또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이 따로 있는 직장인들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소식이 있네요.
0: 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면서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공제 기준을 기존 연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전체 종합소득에 그대로 보험료를 내는 지역 가입자와는 다르게 직장 가입자에게만 부여되던 공제 혜택을 줄여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취지인데 이번 조치로 건보료를 추가로 내는 대상이 늘어나게 되면서 직장 가입자가 약 178만 명이 영향을 받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청년들이 인서울 그러니까 서울로 진출을 해도 이 부모보다 더 잘 사는 계층으로 상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0: 네, OECD가 한국은행이랑 같이 20년 넘게 추적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온 청년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기는 했는데
1: 네.
0: 부모 세대보다 더 잘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은 이전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의 이런 인서울 선택에는 부모의 경제력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짚었는데 저소득 가정 자녀가 상경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이 부모의 도움 없이 서울 생활을 이어가기란 매우 팍팍해 계층 이동의 가능성이 작아진다면서 특히 높은 주거비를 제일 큰 장벽으로 지목했습니다.
1: 네. 정부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같은 실수요자 대출은 이 핀셋 지원에 나서겠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주비 대출 규제도 LTV 담보 기준을 종전주택에서 신축주택으로 바꾸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이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가 되는데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나 고액주택담보대출 부담금 도입 같은 추가 대책도 또 함께 검토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정책 변화가 얼마나 또 시장을 흔들어 놓을지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1: 네. 날이 무덥습니다. 올여름 전기요금 아끼시려면 꼭 기억해야 할 숫자 있다고요?
0: 네, 월 전력 사용량 450kW시 450kW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름철에 이 숫자를 넘기면 전기요금 누진제 최고 구간이 적용돼서 요금 부담이 한껏 커질 수가 있는데요. 사용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에어컨 설정 온도를 1도 높이고 선풍기만 또 같이 돌려줘도 30kW시는 또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인버터형 에어컨 자주 껐다 켰다 하기보다 그냥 켜놓고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하고요. 에어컨 필터 청소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부터는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을 1%만 줄여도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줄이는지에 따라서 1kW시당 120원까지도 자동으로 차감이 되니까요. 이런 꿀팁들 잘 기억해 두시고 월 전력 사용량 450kW시 넘기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1: 네. 월요일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7월 27일 오늘은 유엔군 참전의 날인데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로운 일상에 대해서 참 감사하다 하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애청자분들께 당연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참 소중한 것들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9677님, 일상에서 최고의 행복은 가족이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는 일인 듯합니다. 지금 휴가로 춘천을 가는 중인데요. 이 시간도 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네요 하셨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또 충전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0389님, 소중한 건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죠. 제 인생은 엄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8년째 엄마도 저도 고생 중이랍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셨고요. 2380님, 남편이 퇴직하고 재취업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모습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기회네요 하셨고요. 1918님, 네잎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행운이고 세이프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고 합니다. 찾기 힘든 행운을 쫓기보다는 가까이 있는 가족, 친구, 동료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이 가장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7월 말 8월 초를 휴가철의 절정기로 보는데요. 강원도 쪽으로 이동하는 차가 많아졌습니다. 오전보다 정체 구간이 줄긴 했는데요. 그래도 차량 이동이 꾸준한 편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과 화도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 부근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의 3번 국도 살펴보니까요. 광주 쌍둥 분기점 부근에서 초월 나들목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동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지칩니다. 용인 휴게소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호법 분기점 부근에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한편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부근입니다. 트레일러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0: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1: 사랑하는 우리님들과 경제를 한층 더 깊이 보는 꽉 잡히는 진짜 경제 97.3% 보란 경제 전문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사람들이 한 장면에 담길 수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국내 재계 총수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등 글로벌 인공지능 리더들의 만찬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건 뭐 샌프란시스코 깐부 회동이라고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쉽게 모을 수 없는데 대통령이 간다 그래서 다 오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관련된 경쟁력, 그다음에 AI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회사 존재감이 좀 보였던 자리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도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증시는 좀 기대감을 반영하다가 지금 또 빠지고 있어서. 근데 뭐 네이버는 엔비디아가 주주로 들어오겠다 뭐 이런 거 오늘 발표를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조금 더 좋은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3: 여기 모인 회사들 시가총액을 더하면 일경 7천조 원쯤 되더라고요.
1: 조란 기자는 그런 것부터 계산을 해보시는군요.
3: 이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김치영 기자 얘기한 대로 아니 무슨 저 한나라 대통령이 불러 모은다고 해서 기업들이 거기 다 모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다 모였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AI 인프라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그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이번 주에 뭐 코스피의 향방을 결정할 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안에 모두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2: 삼성전자는 이미 월 초에 잠정 실적을 내놨으니까요. 이제 확정 실적을 내놓으면서 부문별 실적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 특히 그 외에도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사업 뭐 이런 것들 좀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시장에서는 이슈일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이제 29일 날 실적이 발표되면 시장이 예상치하고에 얼마나 근접하느냐 이 부분인데 최근 1, 2주 사이에 SK하이닉스는 사실 시장에서 기존 전망치를 조금 낮추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익 전망을 좀 이렇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기존에 하던 전망보다 이익이 좀 줄어서 나오는지 이게 이제 시장의 관심인데 시장은 낮췄는데 아니야 기존처럼 잘 나왔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해석이 있을 테고요. 시장이 낮추고 있던 분위기처럼 이익이 좀 당초 예상보다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 약간 충격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실적 확정 실적들이 나오면 컨퍼런스 콜이라 그래서 회사 관계자들하고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뭐 질문 받고 얘기하는 시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더군다나 주말 사이 아까 샌프란시스코 딜이라고 하는 대규모 계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 질문도 있을 테고 답변도 있을 것 같아서 거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얘기가 시장에 또 굉장히 관심을 끌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뭐 SK하이닉스는 상반기 영업이익만 뭐 100조 원이 넘을 거란 예측도 있던데요.
3: 상반기는 당연히 넘고요. 이제 1년 영업이익이 300조에 육박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1: 그 근거는 뭐로 보는 거예요?
3: 아니 근거는 HBM 잘 팔리고 있고 DRAM도 잘 팔리고 있고 SSDRAM도 잘 팔리고 있고 물건이 다 잘 팔리는 데다가 게다가 칠턴 회장이 이번에 AI 서밋에서도 그런 얘기했잖아요. 야 젠슨왕은 나만 만나면 항상 we want to more 계속 얘기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인상적이었던 발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게 다 합치면 9,500억 달러 정도의 투자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거 비현실적인 숫자다. 허황된 숫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나는 다음에 젠슨왕을 만나면 이것보다도 더 높여서 달라 그럴까 봐 무섭다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보자면 지금 문제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장사는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의 우려는 앞으로도 계속 잘할 거야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번 2분기 실적보다는 향후 소위 말하는 그 가이던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시장은 주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약간 이것도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 걱정이 되는 게 영업이익률이 지금 SK하이닉스가 1분기에 71.5%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팔면 71.5원을 그냥 다 번다는 얘기예요.
1: 그러게요.
3: 마이크론이 그때 80%가 넘었나요? 네네. 이러면서 진짜 반도체 기업들이 너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발표 실적 발표 뒤에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남는 장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추정치가 76.3% 정도 되거든요.
1: 더 올랐네요? 네.
3: 저는 이거 걱정이 와 더 보네 라고 시장이 좋아할까 아니면 야, 이 정도 벌었으면 이제 꼭지 찍은 거 아니야? 라고 해석할까. 지금은 약간 시장 분위기는 자꾸 무슨 좋은 뉴스가 나와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하이닉스가 보여줘야 될 건 앞서 말씀드린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올라야 됩니다. 계속 개선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이던스 할 때 중요한 게 장기 공급 계약. 요거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를 아마 투자자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장기 공급 계약도 처음에 초반에 이 얘기가 나올 때는 야 드디어 메모리 산업이 사이클에서 벗어났다. 네. 고객과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계속 물량을 갖고 가는 거잖아요. 드디어 이제 재평가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가 최근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주가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야 그 장기 공급 계약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발주하는 곳이 갑이잖아. 자기네들 힘들어지면 그 취소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을 입장에서는 물량 떠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 을 입장에서 갑이 계약 취소를 했는데 세게 붙어서 소송하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앞으로도 네. 그 물건 사줄 사람들이 그 빅테크들인데 또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가이던스 때 제가 느끼기에는 장기 공급 계약의 구성이 얼마나 강하게 바인딩이 돼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을 깰 경우에 페널티가 얼마나 강하게 구성된 그야말로 의미 있는 장기 공급 계약이냐를 시장한테 확신을 심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네. 미묘한 시기네요. 실적들은 잘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망에 대한 약간 네네. 그 호와 불호가 있는. 네.
2: 그러니까 갑자기 너무 잘 나가니까 예. 사람들이 못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도 이게 뭐 부침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신인 선수가 갑자기 너무 잘하니까 얘가 야 연말까지 잘하겠어? 내년에도 잘하겠어? 오늘 반짝하고 2년 차에는 징크스 있겠지 뭐 이런 것과 약간 비슷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고람 기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앞서 제가 이제 SK하이닉스의 실적 전망에서 이익 전망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 증권사들이 그 전망을 좀 떨어뜨린 이유 중에 하나가 장기 공급 계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기 공급 계약이 좋은 건데 이걸 약간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3년치, 5년치를 미리 입도 선매하면 우리가 한꺼번에 사니까 가격 떨어뜨리잖아요. 네. 지금 이렇게 비싸게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 거니까 가격을 조금 낮춰줘. 이렇게 계약할 거니까 지금 계산했던 것보다는 이익이 좀 줄어들 거야. 이번에 장기 공급 계약 좀 맺은 것 같거든? 이라고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 중간에 시황 안 좋아서 깨면 어떡해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알파로 나오는 게 그래서 아마도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싶기도 하고 네.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이거 안 깨게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합작법인이라든지 미국에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오하이오 인텔 공장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라고 네.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런데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 지분을 엔비디아가 뭐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공장은 우리 거라는 이렇게 뭐 일종의 침바르는 행위 이런 것들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것까지 되면 우리가 좀 믿어줄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같이 나오는 거죠.
1: 네. 얼마 전에 그 실적 발표한 구글은 실적은 좋았는데 주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3: 요즘은 실적 좋게 발표하면 주가가 어김없이 떨어지는 현상이 그래요? 나타나고 있죠.
1: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 발표하고 네. 그리고 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잖아요.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이 될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3: 와, 정말 어려운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잘 나와도 사실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일단 그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는 실적 자체가 잘 나와도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느냐. 투자가 투자 규모가 예전에는 시장이 와 우리 AI 이렇게 투자해 하면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아 앞으로 이 회사는 AI 투자를 많이 하니까 앞으로 AI 패권을 장악해 가겠구나. 여기서 밀리지 않겠구나. 네. 라고 하면 시장이 환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해석이 바뀌었어요. AI 투자를 많이 하면 잠깐 보자. 아니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투자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번에 구글이 사실 클라우드 매출, 클라우드 분의 매출도 85% 늘어나면서 네. AI 산업의 성장성을 입증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하니까 구글 주가가 7% 떨어졌어요. 이유가 봤더니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프리캐시 플로우 부분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50억 달러 정도 흑자였거든요. 네. 그리고 1분기에 104억 달러로 흑자 규모가 줄더니 2분기에는 마이너스 58억 달러가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사를 해서 벌어들인 돈보다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보면 우리 이제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더 많이 할게라고 한 걸 발표 규모가 1분기에 예상치보다 더 늘렸어요. 그럼 예전 같았으면은 아 구글이 드디어 AI 패권을 계속 장악해 가고 있구나라고 환호해야 될 시장이 오히려 돈 저렇게 많이 쓰네 어쩌려고 저래.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메타 같은 경우도 AI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거든요. 네. 공격적으로 할 때 메타에 대해서 나온 우려는 뭐였냐면 돈을 쟤네 제대로 벌고 있는 거 맞아? 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분기에서야 그 잉여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돌아섰는데 메타는 버는 돈보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온 게 뭐냐면 메타가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시장이 그 AI 빅테크 업체들의 투자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금리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메타가 최근에 발표한 회사채 금리가 7%거든요. 예. 저 금리 어떻게 감당할 거야? 게다가 앞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계속 올릴 거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AI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했을 때 그 비용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우려하고 있어서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나 아마존의 경우 실적 자체는 돈은 잘 벌고 있다라고 나올 수 있지만 네. 앞으로 그 투자를 많이 할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구글의 케이스로 봤을 때는 이걸 또 시장이 좋게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1: 김치형 큐레이터의 네. 분석도 궁금합니다.
2: 이게 뭐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오르고 내리는 게 주가가 실적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 있고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채금리라든지 유가 상황 이런 것들도 지금 영향을 좀 미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은 지금 다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비트들 그렇게 전망들이 나쁘지 않아서 실적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텐데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아까 얘기한 투자를 줄인다? 줄인다는 사인 나오면 더 안 좋아요. 지금 다들 아까 반도체 얘기했지만 이거 빅테크가 투자 줄인다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부터 더 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지금 시장 예상은 전부 다 늘릴 걸로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늘린다 한들 주가 빠지고 줄이면 더 빠지고 약간 이런 상황. 근데 이거는 실적 때문이 아니라 아까 말한 투자 심리. 아까 유가부터 시작해서 금리가 오를 것 같다는 환경 뭐 이런 것들 때문이니까 당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그래도 캐펙스 투자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시장의 예측은 지금 매출 대비 자본 지출 비율이 메타가 35.9%에서 이번에 54.9% 정도로 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MS는 31%에서 45%대로 아마존은 18%에서 25%까지 투자 비율을 더 높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걸 충족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최근에 그 국민연금이 SK하이닉스를 4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어요. 이건 네.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2: 계속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좀 팔 거다, 리밸런싱 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다행히 이 다행이란 표현이 좀 그렇네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는 바람에 그랬죠. 바구니가 좀 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 바구니가 같이 차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 풍선 같은 건데 풍선이 빵빵하게 차 있다가 이 풍선이 하나가 쭉 줄어드니까 공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리밸런싱 할 필요가 없이 이 공간을 채워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기계적인 건데 국민연금은 사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시장에서 엄청난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래서 뭐 이렇게 시황이 안 좋은데 주식을 샀네라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 국민연금이 원래 하던 행위를 그대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렇게 시황이 빠졌을 때 산다는 거는 그래도 더 안 좋아지거나 뭐 이렇게 보지 않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으로 판단하고 있구나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 국민연금 측에서는 좀 이게 저가 매수 시점이라고 판단을 한 걸까요?
3: 뭐 설명이 뭐 우리는 왜 샀어라고 설명하지 않으니까 근데 나나 말씀드린 대로 바구니가 비었기 때문에 그간에는 이 바구니가 너무 넘쳐가지고 기계적으로 팔아야 됐거든요. 근데 그걸 파는 걸 의도적으로 아예 그냥 6월 30일까지는 리밸런싱 안 해도 되게끔 막았다가 이제 7월부터 이제 팔기 시작한 거고 그런데 팔려고 봤더니 이미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자신들이 그 채워야 될 목표치에 지금 한참은 아니고 조금 낮아진 상태니까 좀 네. 여유가 생겨서 매수한다라고 봐서요. 김치원 기자 말대로 이건 뭐 엄청나게 막 호재다라고 받아들인 그렇고 그냥 국민연금이 보이기에 SK하이닉스의 펀더멘탈은 여전히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매수 여유가 있으면 아 SK를 하이닉스 샀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399님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겁이 나요 라고 문자 주셨고요. 1059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실적 발표 이후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2: 이게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 자금의 성격이나 투자 성향이나 이런 게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명확하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근데 다만 이제 만약에 자신이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이 여유돈이고 그다음에 조금은 굉장히 길게 볼 수 있는 분이라면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하는 매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문제가 없고 이익도 잘 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 같은 기업들은 주가가 상당폭 많이 조정을 받았다라면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담아가시는 전략이 나쁘지 않죠. 근데 지금 당장 실적만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 잘 나오면 주가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도리어 주변의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단순히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래서 야 지금이 매수 기회구나라고 확 달라들면 이게 또 굉장히 급한 자금이라고 하면 조정받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보시면서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시는 게 맞다. 시장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란하고 전쟁도 지금 상황이 조금 안 좋잖아요. 물론 조금 소강상태에 들어가긴 했지만 예. 그다음에 금리가 막 유가가 오르니까 더 오를 거다. 미국도 금리 올릴 거다. 뭐 이런 환경까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마다 시장은 뭐 약간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대세 상승장이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도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였는데 지금은 조금 시장이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 정말 매매 오래 하신 분들도 조금 어려워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고란 기자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이제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라는 뭐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달 말일이죠.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매수하려면 현금 3천만 원이 있어야 네, 맞아요. 합니다. 이러면은 좀 그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3: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니까 소위 말해서 소액 투자자분들이나 그 약간 야수의 심장을 가신 2030분들 아무래도 조금 거래량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게다가 당일 회전 매매, 초단타 매매는 아마 상당히 억제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간에는 천만 원이 있으면 됐는데 이게 현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대형 증권, 주식이 있다든가 채권이 있다든가 다른 것도 현금으로 쳐졌거든요. 네. 이 3천만 원은 무조건 현금이에요. 게다가 제가 어떤 주식을 팔고 예를 들어서 그 이 레버리지 ETF를 사고 싶잖아요. 그럼 이 주식을 팔면 나는 팔았으니까 현금이 생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T 플러스 2일이라서 이 거래일 뒤에 진짜 현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3: 그럼 그 T 플러스 2일까지는 현금이 없는 거예요. 3천만 네. 원이. 그러다 보니까 당일 샀다 팔았다가 안 되고 항상 계좌에 3천만 원이 있어야지 현금이. 레버리지 ETF를 살 수 있는 거예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말한 초단타 매매가 상당히 억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타난 지난 금요일에 나타난 지난주 좀 약간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천만 있어야만 무조건 살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1: 예.
3: 그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왜? 마지막 기회다. 살 수 있는.
1: 그러니까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3: 네네.
1: 김치원 큐레이터님 네. 어떻게 보세요?
2: 저도 조금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좀 그 이쪽으로 쏠려 있는 자금들이 좀 분산돼야 시장은 아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인 주식이어야 될 두 종목이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조금 개선돼야 되는데 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FOMC가 28일과 29일 열립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3: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동결이 한 6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시장은 지금 그냥 이번은 동결 다 보고 있고요. 중요한 게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 하거든요. 캐비넛이 신임 의장이 자기는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 말 해주기 싫다. 가이던스도 안 내놓겠다라고 말한 사람이라서 기자회견 때 얼마만한 힌트를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라는 금리 방향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파적 발언이 나오면 시장에는 조금 충격을 줄 것 같습니다.
1: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네. 계속 오르고 있네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 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2: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미 시장에서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금리 상황으로 보면 국채 금리 상황으로 보면 한 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이미 반영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1: 네.
2: 유가가 영향 미치고 있고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가 오를 거야. 그럼 그게 시장에서 이미 금리를 반영시키는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그 빅테크 업체들이 그 사채 발행해가지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 그랬잖아요.
1: 네.
2: 그러면 사실은 시중 자금은 어차피 결정돼 있기 때문에 국채로 가야 될 자금이 금리가 조금 더 높으니까 회사채로 가기도 하고 하다 보면 국채에 대한 수요를 줄어들이고 그러면 국채도 이자를 높여줘야 사람들이 또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같이 금리가 동반 상승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어서 지금 4.7% 막 이러는데 이게 이보다 더 올라가면 네. 증시가 그렇게 좋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닙니다.
1: 그러니까 반도체 주하고 AI 관련 주에는 어떤 영향?
2: 이게 이제 돌고 보세요. 도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국채 금리가 오르면 국채보다는 더 이자 많이 줘야 기업들에도 돈 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얘들이 또 금리를 또 올려요.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금리 많이 주고 돈을 빌리면 부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국채 금리가 더 오르면 시중에서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지면 아 투자를 줄이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채 금리도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선순환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약간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거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업들도 자금을 빌리는 것도 좀 불편한 거고
1: 네.
2: 마음 한구석에 계속 불편함을 남기는 게 이제 국채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1: 자,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고 답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처럼 금리 상승과 또 AI 투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에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3: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서 예. 그냥 저는 항상 그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매수병 걸리신 분들 많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데 현금도 종목이다.
1: 네.
3: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현금을 잘 지키고 네네. 있는 것도 좋은 종목을 유지하고 있는 그쵸. 방법이다.
3: 네.
1: 김천 큐레이터님은.
2: 많은 분들이 4분기 이후를 보십니다. 지금은. 그래서 아까 그
1: 4분기 이후요?
2: 네, 중간선거가 11월 3일이잖아요. 미국. 그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아까 막 현금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는데 다만 저는 주식시장은 떠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그러니까
2: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게 주식인데 우리가 차익만 보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올 하반기 특히 4분기 이후 내년을 보시면서 시장 상황에 잘 대응하시기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꽉 잡히는 진짜경제 97.3%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고란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2부에서는 여의도 현미경 준비되어 있고요. 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코너에서 최근 논란이 된 사건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제 설레발 코너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공습은 잠시 멈췄습니다마는 김장감은 여전한 또 중동 상황 전해드릴게요.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2분기의 수정사항 가운데 뜻풀이가 수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풀이가 수정된 항목으로 고아, 농인, 왕자, 중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로 수정됐습니다. 또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수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문화는 농인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의 놈자자를 쓰는 왕자의 뜻풀이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사람에 대해서만 쓰던 것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왕자, 포획의 왕자 표범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은 기존의 40살 안팎

이야기라든지 때로 50대까지 포함한다는 숫자의 내용을 없애고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한여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지역이 더 확대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와 경주 등 경상도와 전남 광양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양산과 경주, 광양 38도, 대구 37도, 광주와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과 강릉, 제주는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더 높으니까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고요. 하루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크게 오른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져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 철원과 고성, 화천 등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고 특히 철원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 등을 유지하라고 지시하고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경찰이 지난 1년간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이른바 2차 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해 112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습니다. 여름철 인기 디저트를 파는 배달 음식점부터 미쉐린 식당까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93곳이 식약처에 적발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2부 시작합니다. 7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들께 평소엔 당연하게 여겼지만 돌아보면 소중한 게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8463님께서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세상을 밝혀주는 눈입니다. 녹내장으로 인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실명까지 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텐데요. 아름다운 일상을 보는 눈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세요 하셨습니다. 8643님께서도 건강하시고요. 자, 8024님께서는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당연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요즘 지인 상가집 다니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더 하게 되고 얼굴 보러 가게 되네요. 얼굴 자주 보여드리고 안 가본 곳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야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0: 뉴스 너머의 맥락, 정치판의 핵심을 포착한다. 여의도 현미경.
2: 매일매일 차고 넘치는 정치권 이슈의 숨은 맥락을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현미경 김수민 시사평론가,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2: 더불어민주당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이르면 이번 주 처리한다고요?
4: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간 뭐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뭐 일부 유지할지 아니면 뭐 완전히 폐지할지 이걸 두고 이견이 좀 있었는데요.
2: 예.
4: 지난주 금요일에 이 의원총회를 거쳐서 이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이틀간 이 법사위에서 좀 논의를 거친 뒤에 그리고 오는 30일 이 목요일에 국회 이 본회의에서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인데요.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뜻이 모이기까지 정말 이 치열하고 뜨거운 토론이 있었다면서 당론 추인 과정에 좀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또 이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다. 이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번 주 검찰개혁의 이 마지막 퍼즐을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뭐 야권 일각에서는 이 제2의 장윤기 사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2: 네.
4: 민주당은 대안으로 이 성범죄나 뭐 스토킹 등 이 7대 범죄에 한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 전권 송치 제도를 좀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3: 네,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은 내용 중에 방금 얘기하셨던 7대 범죄에 대한 전권 송치가 있는데
2: 예.
3: 그러니까 불송치

0: 일을 하게 될 경우하고 달리 전권 송치는 일단은 검찰이 다 넘겨받는다. 그래서 모든 사안이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안은 다 검찰의 사건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다만 불송치 사건의 경우에도 경찰에서 불송치 사유를 다 적어서 넘기게 돼 있거든요. 그걸 보고 검찰이 판단을 하는 건데 전권 송치를 한다고 해도 판단하는 거는 불송치 때도 비슷했던 거 아니냐. 이거 자체로 크게 뭐 달라지는 게 있느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송치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여러 가지로 검찰이 무력화된다. 수사 통제가 잘 안 된다라는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7대 범죄에 국한해서 정권 송치를 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범죄들은 중하지 않은 것이냐 했을 그러니까요. 때 여기서 제외되어 있는 게 뭐 부패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외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부패 범죄는 아직까지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 역량의 차이가 가장 큰 분야 중에 하나로 꼽히거든요. 오히려 그런 분야를 빼는 것이 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권에서는 수사 요구권을 실질화 하겠다. 직접적으로 보완 수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 요구를 검찰이 하도록 하고 경찰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좀 빈틈이 있는 것은 요구를 강하게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없었다. 우리가 더 조사를 해봤지만 없었다라고 해버리면은 만약에 그런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걸 덮었다라고 해도 검찰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나 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토론은 앞으로 또 좀 논쟁이랄까요? 이런 것들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7대 약자 범죄만 전권 송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라고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가운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장관이.
2: 네. 정성호 장관 오늘 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한 95%는 달성이 됐다고 본다. 검찰 개혁이 좀 대부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임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뭐 요약을 해보면 검찰 개혁이 진짜 상당 부분은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장관으로서 내 할 일은 좀 여기까지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요. 사실 정성호 장관의 사퇴설은 이미 한 지난해 말부터 여의도나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파다 했습니다.
1: 네.
2: 뭐 초찬 자리나 뭐 저녁 자리가 있을 때마다 뭐 측근들이나 그리고 또 기자들한테 좀 이제 장관직에서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실제로 여러 차례 전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사실 당시에는 이제 말을 한 게 건강 상태였습니다.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건데 뭐 실제 최근에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뭐 치아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로도 알려졌고요. 무엇보다 이 국회에서 이 본업 한마디로 입법 활동에 좀 전념을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측근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좀 결정타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 장관 그동안 좀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부 이 보완 수사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1: 네.
2: 결국에는 여당을 좀 설득하는 데 좀 실패한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좀 자괴감이나 좀 실망감이 이번 사이에 배경이 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뭐 청와대나 법무부 모두 이 정 장관 사임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현재 좀 순방 중이기 때문에 귀국한 뒤에 이 정 장관의 거취를 좀 직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1: 김수민 평론가는 이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한 진짜 속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네, 오늘 밝히기로는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95% 완성됐다. 할 일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정말 그 검찰개혁에 다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끝까지 100% 완료될 때까지 있다가 마무리를 하고 법안도 통과

0: 근데 문제는 이 95%까지는 그럭저럭 해왔는데 나머지 5%라고 여기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거꾸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 네.
0: 예, 진짜 개혁의 완성이라면 완성될 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래도 보안수사권 문제가 사퇴의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시선을 부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법무부에서 검찰의 보안수사로 경찰 수사의 허점이라든지 오류를 바로잡은 그런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사례집을 출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보안수사권 존치 입장 쪽에 정 장관 또 서 있었던 건데 근데 당론으로 전혀 관철이 안 됐고 이재명 대통령도 당의 결정권을 넘기는 이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싸우다 져가지고 물러나기보다는 좀 이렇게 조용하게 무력하게 물러서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이 만약에 이게 부분적으로라도 잘못됐다고 한다면 대통령한테 네. 법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서 물러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본인이 국회의원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총회라든지 여기에 참석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게 어제 7월 26일에 정성호 장관이 한국 마사회를 방문을 했어요.
1: 네.
0: 양주 시장과 같이 방문을 했는데 경마공원을 양주 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은 벌써 이제 법무부 장관 아직까지 그만둔 건 아닌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마음이 돌아가 버린 거 아닌가 네, 이렇게 또 해석이 됩니다.
1: 네, 뭐 주말이니까 또 그건 지역구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겠죠.
0: 뭐
1: 네.
0: 법무부하고 한국 마사회가 가깝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민주당 당대표에 나선 후보들 이제 주말새 뭐 각 지역 돌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뭐 말들이 또 날선 공방이 이어졌네요.
2: 맞습니다. 이 지난 주말간에 일단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를 찾았고요. 정청래 후보는 울산, 대구 등 영남을 찾았습니다. 당심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제 전국을 돌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이 정책 경쟁보다는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좀 제대로 지킬 후보인지 소위 말하는 뭐 친명 방명 공방이 좀 굉장히 좀 거칠게 전개가 되면서 논란이 네. 좀 일었는데

0: 김기를 피우고 있다면서 김무부의 사과를 넘어서 이거는 당이 중징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두 후보의 공세가 좀 과도하게 거칠어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실제 민주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한테 지금 이 경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뭐 정 후보처럼 노코멘트다 이렇게 답을 하면서도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이 전당대회에서 경쟁을 해야지 전쟁을 하면 안 된다. 예, 이 답변으로 대신 답을 가름했습니다.
1: 네.
2: 최근의 분위기는 정청래 후보 쪽이 더 여유가 있어 보이는 분위기입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쪽에서 신천지 관련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근데 이게 근거를 제시하는 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게 불리해지고 그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됐던 쪽이 유리해지는 그런 구도에 있는데, 일단 며칠이 지났는데 더 진척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또 그 지난주 금요일쯤이죠. 합수부원에서 신천지 관련 수사에 관련된 소식이 나온 게 민주당 쪽에 조직적 가입 정황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것이 이제 뚜렷하게 뭐 정청래 후보라든지 쪽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거꾸로 정 후보 쪽에서는, 또 진천계 쪽에서는 그럼 합수본 수사 정보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었단 말이냐라고 하는 이 다른 프레임으로 역공을 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김민석 후보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 3명이 다 떨어질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은 여러 명이 선출이 되는 거고 다른 계파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1: 예.
2: 다 떨어진다. 이거는 전면적으로 선을 그어버린 거고, 보통 대표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최고위원들하고 싸우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간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 뭔가 좀 비상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나쁘게 보면 다급한 것이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난주 여론조사를 다시 복기를 해보자면 두 가지를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하고 무당층에서 국한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송영길 후보 지지자들이 다수가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김민석 후보가 조금은 우세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당원 조사, 당원들의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지지층보다 당원 쪽에 정청래 후보 지지층이 더 많을 것으로 많이들 짐작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이걸 봤을 때는 김민석 후보 쪽에서도 생각보다는 좀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권영진 의원이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을 잡아서 논란입니다. 이게 뭐 징계를 하겠다는 뭐 그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고요.
0: 네. 이 사건 지난 23일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직후에 벌어졌는데요. 권영진 의원이 당초 이 자신이 요구했던 뭐 정보위가 아니라 이 행안위에 배정된 것에 좀 항의하려고 원내대표실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말리던 이 송원석 전 원내대표에게도 이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좀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소상히 알려졌냐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원내대표실 바깥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론계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 귀때기 취재라고 하죠. 이 문에 실제로 이 귀를 대고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굉장히 원시적인 취재 방법인데 이걸 하고 있는 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도 이 국회 바깥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회 말진 기자, 막내 기자가 귀때기 취재를 하면서 선배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실시간으로 키보드로 저에게 전해줘서 안에서 나오는 이 비속어까지 제가 다 알게 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스란히 이제 기사 제목으로 뽑히면서 논란이 좀 커진 측면이 있습니다.
1: 아니 그게 들릴 정도면 일부러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0: 사실 기자와 이 원내대표실 사이 문 하나가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1: 그래요?
0: 예, 뭐 굳이 귀를 안 대도 사실 들릴 정도로. 예, 거리감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근데 실제 고성이 굉장히 오갔다고 합니다.
1: 네.
0: 예, 험악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많이 들렸는데 논란이 되다 보니까 권 의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이유 여하를 좀 불문하고 무조건 내 잘못이다. 당에서 어떤 조치라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또 동시에 이 대구시당 위원장 이 출마도 포기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내 부대표단과 또 원내 당협위원장인 한 40여 명이 사과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건 네. 윤리위에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오늘 이 최고위원회에서 권 의원의 징계가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이 징계 절차를 언제 개시하고 어느 정도의 수위를 정할지는 일단은 윤리위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데요. 또 이거랑 별개로 당 일각에서는 이 권 의원의 좀 결재 의지가

0: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진 탈당이 필요하다. 이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1: 그 이 상임위 배정이 의원들 간에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가 보죠.
2: 뭐 생각하기에 나름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정보위원회 겸임을 요구를 하다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고 이게 예를 들면은 예전에 본인이 양보를 한 적이 있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또 양보하라고 한다거나. 받아들여주지 않는다. 이럴 때 조금 더 의원들이 흥분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어느 상임이든 간에 국민의 대표,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뭐 다른 이유를 떠나서 뭐 원내 지도부에서 불공정하게 배분을 했다고 하더라도 멱살을 잡았다. 이 부분은 치명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라는 의원 모임에 속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계속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라고 얘기를 해왔고 그것 때문에 당 지도부에 더 미온털이 박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든 멱살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일반인들도 멱살을 잡으면은 폭행죄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멱살을 잡는다는 거 가시적인 물리적 폭력이기 때문에 네. 변명에서 한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각에서는 지난 주말 사이에 자진 탈당을 일단 한 다음에 나중에 좀 이거를 사람들의 분노라든지 비판을 가라앉힌 다음에 후일 다시 복당을 한다거나 이걸 노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대체적으로는 좀 내부에서도 자진 탈당 쪽으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좀 결단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가 또 당 내에서도 큰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 내부에서 갈등 조짐이 보여요?
0: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징계를 심사해야 할 윤리위 자체가 좀 계속 흔들리는 상황인데요. 윤리위는 일단 윤민우 위원장을 포함해서 원래 7명으로 꾸려집니다. 네. 그런데 최근 위원 한 명이 사퇴한 데 이어서 어제 또 추가적으로 한 명이 물러나면서 현재 이 5명만 남아있는 상태인데요. 뭐 일단 알려진 거는 신원이 언론에 공개된 데에 따른 이 부담이나 아니면 위원회 내부 갈등이 사퇴 배경으로 일단 지목이 됩니다. 실제 취재를 해보면 이 윤민우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이 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일례로 정식 의결도 하지 않았는데 위원장이 최근에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당대표 비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 자료를 공개적으로 배포를 했거든요. 이걸 두고 일부 위원들이 좀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우종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의 공개 사과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정정 입장도 정정을 해야 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한 상태이고요. 그거랑 별개로 오늘 회의에도 좀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윤리위 내용과 좀 별개로 이 징계 절차는 좀 그 평소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제적위원회의 가반인 3명만 출석을 하면 일단 회의를 실제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3명이 참석하게 되면 그중 과반인 2명만 찬성하면 징계를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게 되면 반쪽 윤리 판단이다. 이런 좀 정당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1: 국민의힘 윤리위가 바빠진 분이네요.
2: 보통 정당 윤리위원회는 평상시에는 있는지도 모르는 조직이고 윤리위원이 누군지 이런 것들이 아무 관심이 되지 않습니다. 당 내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바쁜 조직이 윤리위원회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윤리위도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보통 뭐 굳이 비유하면 당내의 법원, 당내의 헌법재판소 같은 기구잖아요. 보통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내부 구성원들끼리 의견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게 갈등 양상이 밖으로 불거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그쪽에 수장을 맡고 있거나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부터의 어떤 시선이나 외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막으면서 또 안에 있는 이견들이 그대로 표출이 되는 동시에 또 크게 갈등으로 불거지지 않게 추슬러야 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원들은 윤민호 위원장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리위 자체가 당내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뿐만 아니라 윤리위 내부에서 오히려 당내 갈등이 또 더 응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네.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자, 오늘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의도 현미경 박성희 시사저널 기자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생각의 영토를 넓히는 시간 국제 설레발
1: 자,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 우리가 읽어야 할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복잡한 국제 뉴스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국제 설레발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1: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중동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미국도 좀 공습을 덜 네. 하는 것 같고 이란도 뭐 받아치기를 덜 하는 것 같고
4: 예. 예. 중동은 끝날 법하면 안 끝나고 끝날 법하면 안 끝나고 지금 그렇게 꽤 오래 가고 있잖아요.
1: 네.
4: 지금 뭐 이제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외신 같은 것들도 저희가 좀 살펴보고 현재 전황도 살펴보면 이게 정말 끝이냐에는 의구심 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확신보다는 불안한 휴전이다. 이런 표현이 제일 많고요. 공습이 멈추기는 했지만 이걸 완전한 협상 국면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동의하는 견해도 많지 않습니다. 물론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죄송합니다. 미국이 공격하지 않는 동안에는 이제 보복을 멈추겠다는 입장인데
1: 네.
4: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느 한쪽 공격하면 그대로 깨진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사실 이거를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서 아주 안심하고 보기는 힘들고요. 미국 하고 이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협상은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로 다 끝냈으면 좋겠잖아요.
1: 그건 누구의 욕구가 더 큰 겁니까? 미국 측의 욕구가 더 큰 겁니까? 이란 측의 욕구가 더 큰 겁니까?
4: 둘 다 클 거예요.
1: 둘 다 그런 겁니까?
4: 예, 예. 사실은 네. 미국도 그동안의 전황으로서 입은 어떤 피해 혹은 데미지가 워낙 크고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네. 이란이 물론 이제 국 내에서는 피해를 많이 입었지만 미국도 그동안에 노출한 어떤 군사적인 어떤 무기 같은 게 이제 모자라기도 하고 또 국제적인 신망도 워낙에 많이 잃어버렸고
1: 그러니까요.
4: 이제 중동에서 어느 정도 미국이 통제 능력을 갖느냐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이제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온 상태잖아요. 게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중간선거 이제 100일도 안 남았거든요.
1: 네.
4: 전쟁 계속 끌고 가면 미국 경제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끝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금 협상이 계속 깨졌던 이유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그랬잖아요.
1: 네.
4: 이 호르무즈 해협이 그럼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지금은 현재 협상 국면은 완전히 접어들었다기보다는 계속 불안한 상태다. 그걸 미국에서도 결렬만 되면 다시 군사 공격하겠다. 이란 측 관계자도 미국 공격 중단의 낙관론보다 회의론이 더 크다. 이렇게 육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미국의 미사일 재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4: 네.
1: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는 것이다라는 뭐 뉴스 나오던데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4: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제 싱크탱크나 어떤 외곽 미국 국방부는 당연히 인정 안 하죠. 미국 국방부는 얼마나 미사일 썼는지 밝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1: 네.
4: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할 수만은 없는 게 전쟁 중에 이렇게 우리가 미사일 얼마나 썼습니다. 재고가 얼마나 부족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어쨌든 미국 언론이나 또 싱크탱크들이 꾸준히 제기하는 문제점은 미국의 지금 방공자산 고갈 우려가 실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게 수치상으로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보유했던 사드 요격 미사일 이거 한 네. 500여 발 됐다 그러고요. 해상 발사 SM-3 같은 경우에 400여 발이 있다고 추산이 되는데 지난해 6월에 미국이 한번 미군이 이란 공습한 적이 있었잖아요.
1: 네.
4: 이때 이미 사드 요격 미사일은 25%가 소진이 됐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거든요. 100여 발 정도.
1: 예.
4: 그리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군사 공격이 시작된 올해부터는 더더욱 이제 많이 썼다. 그런데 이 많이 쓴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냐. 그 패트리엇 사드 같은 경우에는 1년 생산분을 불과 몇 주 만에 다 소진을 했고
1: 네.
4: 미국의 생산 능력이 그 정도까지 빠르진 않거든요.
1: 네.
4: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도 이 재고를 메꾸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결과적으로는 무기가 아주 모자라서 공격을 못한다기보다는 미국은 그 미사일을 쓸 때가 많잖아요.
1: 네.
4: 세계 여러 지역에서 써야 되는데 이것까지 통제를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빨리 이 전쟁을 어떻게든 좀 수습을 해서 이 무기 소진을 좀 줄이고 싶은 그런 상황인 거죠.
1: 그 액수만 해도 뭐 천문학적인 액수인데.
4: 엄청납니다. 뭐.
1: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말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4: 네.
1: 공격을 하겠다, 협상을 하겠다,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잘 느끼지 못하게 그러던데 이번에도 이제 협상 안 되면 즉각 군사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또 지상전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4: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상전까지 갔다. 지상전이란 거는 결국에는 어떤 미군
1: 네.
4: 생명의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1: 그리고 또 장기전으로 가는
4: 그렇죠. 그리고 네. 미국 사람들이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예전에 뭐 특파원도 했었지만 예. 가장 못 견디는 게 미군의 인명이 희생되는 거예요. 미국 젊은이들이 남의 땅에 가서 죽는 걸 가장 못 견딥니다. 그게 점점점 갈수록 그런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쟁, 이런 지상전을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정치적인 부담이 너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네타냐후 총리, 처음에 이 이란과 이란 공습을 부추겼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급합니다. 10월에 이스라엘 총선이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이전에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자기 나라의 어떤 군사작전의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거든요.
1: 트럼프 그러니까 대통령 중간선거보다 앞이네요.
4: 앞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28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내일 만나기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이스라엘이 강하게 미국을 계속 공격을 지속해야 한다. 공격의 필요성 같은 거를 계속 설득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전에 보도에서도 봤듯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쟁을 수습하지 못하니까 네타냐후 총리에게 화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출구 모색해서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 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만큼 미국이 지금 지상전이나 전면전 빨리 피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1: 네. 이 친이란 무장 세력이죠. 예멘의 후티 반군의 또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이 후티 반군이 또 홍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 네. 지금 그 홍해 상황하고 이제 가장 연결해서 아까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나라냐. 뭐 우리가 굉장히 중동에서 중요한 나라인 건 알겠잖아요. 산유국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중동을 운영할 때 어쨌든 사우디아라비아는 중동의 헤게모니 국가이기 때문에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중동 중국과도 굉장히 강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중국이 가장 많이 석유 수입하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네. 그만큼 엄청난 판매처인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항상 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1: 그렇군요.
4: 예, 안보 쪽으로는 어쨌든 미국과 가깝지만 그래도 중국 쪽으로도 빨리 빠져나가서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 나라예요.
1: 네.
4: 그런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되는 이쪽 호르무즈 해협 쪽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서쪽으로 옮겨서 홍해 쪽으로 아시아로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1: 네.
4: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이 홍해 쪽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굉장히 화가 나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존재.
1: 네.
4: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이 홍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도 아직 정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티 반군이 지금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면 양쪽으로 전력을 분산해야 되는 홍해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양쪽을 이제 양쪽으로 전력을 나눠야 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좋지 않은 상황. 그리고 후티의 움직임이 어떤 미국의 군사력과 외교력을 어떤 분산하려는 그런 움직임 쪽으로 가는 어떤 전략 중에 하나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1: 그런데 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또 불안하고 홍해도 불안하고 여기가 그때 세계 원유 공급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통로라면서요.
4: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쪽을 둘 다 막아버리면 굉장한 충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에서 보통 원유 해상 수송의 한 20% 정도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까 사우디아라비아처럼 홍해를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반대쪽에 있는 홍해를 대체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또 막히면 그러면은 원유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 운송 같은 거 지연되고 그럼 보험료, 운임료 올라가고 에너지 공급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럼 세계 경제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최근에 좀 안정되던 유가가 다시 또 뭐 급상승하고 있던데요.
4: 네. 이제 조금 오늘 이제 또 협상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또 떨어지긴
1: 그래요?
4: 했던데
1: 네.
4: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유가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경제나 산업을 지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쪽 해협의 어떤 움직임에는 아직까지도 좀 긴장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1: 네. 한 가지 저 재밌게 본 소식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갔다 오면서 비행기를 갈아탔다고 하더라고요. 전용기를.
4: 네.
1: 근데 그게 뭐 암살 위협 때문에 그랬다면서요.
4: 이게 이제 뉴욕 타임즈 보도로 알려졌는데 요 비행기 갈아탔다는 게 이제 지난 7월 7일 8일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에 있었던 얘기예요.
1: 네.
4: 그러니까 에어포스 원 타고 분명히 나토 정상회의 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 갈아탔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암살 정보가 이제 굉장히 뭐 어떤 이란 연계 세력의 에어포스 원을 겨냥한 위협이 있다. 이래서 네. 이제 알려진 거였어요. 알려졌다기보다는 이제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거였는데 이 암살 정보가 사실 노출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탔던 전용기가 원래 사용하던 전용기가 아니었고요. 얼마 네. 전에 도입된 에어포스 원이에요.
1: 선물 받았던 예, 거를 예. 이제 새로 에어포스 원으로 개비해서 네. 예, 운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4: 카타르에서 선물 받았던 그때 굉장히 뇌물 논란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해 5월에 선물 받았는데 이거 기체 가격만 4억 달러, 6천 뭐 거의 뭐 엄청난 돈이죠.
1: 그러네요.
4: 그래서 뇌물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걸 이제 개조 작업을 거쳐서 차세대 전용기 마련할 때까지 임시적으로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빨리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예. 몇 개 빼먹었다는 겁니다. 일부 개조 작업을. 그래서 생략된 여러 가지 개조 작업 중에 빠진 것들 중에 핵심 방어 체계가 있었다는 게 네. 이제 미국 언론들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난들이 많이 나오고 결국 뇌물 받은 것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한 달간 그 에어포스 원 다시 정비해 볼게. 그리고 문제점 찾아볼게 이랬는데 이제 미국 언론들이 추가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점은 한 달 만에 정비가 그게 되겠냐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1: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오는 28일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워싱턴 방문합니다.
4: 네.
1: 여기서 뭐 중동 전쟁에 좀 뭐 새로운 분수령이 생길까요?
4: 사실은 우리가 모두 기대하고 있는 바죠. 늘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회담인 건 맞아요.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어쨌든 이란을 공습하는데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미국과 함께. 그런데 이번 회담 한 번만으로 뭐가 좀 결정하기는 힘들고요. 이번 회담의 성격은 이란을 같이 공격했던 이스라엘과 미국이 향후 이제 몇 달간 우리가 좀 장기적인 전략 그 몇 달간 공조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를 정하는 회담에 가깝습니다.
1: 네.
4: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는 협상을 우선으로 할 거냐 아니면 군사 압박을 더 강화할 거냐 서로 간의 견해가 다르잖아요. 그걸 좀 좁히는 어떤 계기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은 계속 여기를 떠나고 싶어서 이란 문제에서 좀 손을 놓고 싶어서 그런 계속 뭐 계속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싶었는데
1: 네.
4: 그런데 그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그걸 계속 말리고 싶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어떤 이 멀어진 견해를 어떻게 조율해서 좀 비슷한 견해로 맞출 것인가 여기에 좀 더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런 협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1: 이번에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고성을 지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을 누가 알겠습니까?
1: 네. 오늘 KBS 이정민 기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이제 미국과 외교안보 이슈가 터지면 KBS 보도국에서는 항상 이정민 기자를 먼저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또 동북아와 태평양 아우르는 국제 분야를 취재한 또 전문 기자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쓰셨는데
4: 네.
1: 제목이 굉장히 도발적입니다.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4: 예.
1: 예. 어떤 내용의 책입니까?
4: 이게 사실 제목 때문에 제목만 보면 미국이 곧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여러 분이 하셨어요. 그런데 네. 그렇게 이제 지은 제목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이 제목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미국이 당장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 예전에 알던 미국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제 2021년부터 24년까지 워싱턴 특파원으로 네. 일하면서 이제 그전에도
1: 가장 핵심 지역에서
4: 네.
1: 그 워싱턴의 조야를 미국의 조야를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4: 예, 뭐 그래도 뭐 저희가 이제 말로만 듣던 미국 정치인들 뭐 그다음에 관료들 이런 분들을 저도 좀 만나뵐 기회도 있었고
1: 선거도 치렀네요.
4: 선거도 했습니다. 예, 네. 경선까지 제가 취재를 하다 왔고요. 이제 사실은 저희는 경선 때 그런 유세 현장에 더 많이 가요. 좀
1: 네.
4: 본선이 시작되고 나서보다. 그래서 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당시 이제 후보였죠. 연설 직접 가서 몇 번씩 보고 그랬는데 뭐 그때도 이제 약간 아, 저 되면 어떡하지?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진짜 이제 됐죠.
1: 네.
4: 근데 제가 이제 있던 기간이 뭐 아프가니스탄 철군도 있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일어났고 뭐 미중 경쟁도 심화됐고 뭐 트럼프 대통령 이제 복귀하는 순간까지 쭉 보다 보니까 예, 미국이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일기도 있었고 그때도 미국이 이기적인 미국이 돼간다 막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1: 네.
4: 과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대통령이어서 특이해서 미국이 저렇게 됐을까.
1: 네.
4: 저는 바이든 정부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그렇게 달라지지 못했어요.
1: 아.
4: 예예. 비슷한 기조로 갔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보다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트럼프 대통령 시대로 복귀하는 그런 과정까지 지켜보면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제 자국의 생존을 가장 우선에 놓는 나라, 그다음에 더 이상 이제 세계 질서를 어떻게 좀 조율하고 또 이끌던 그런 경찰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좀 벗어던지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의식에서 저도 이 책을 쓰게 됐고요.
1: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4: 네.
1: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4: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변하는 원인이냐. 물론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일기 정부 때 많은 것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변화를 그럼 미국인들이 수용하지 않고 아 저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으면 미국이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죠. 그런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인이자 어떻게 보면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코로나 19가 있었잖아요.
1: 그쵸. 코로나19
4: 때 미국인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건 마트에 갔더니 물건이 아무것도 없네. 왜 아무것도 없지? 미국 내에서는 생산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제조물자를 다 중국에서 조달하는구나. 이걸 아주 피부로 느끼게 된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국의 격차 같은 걸 몸으로 느낀 때 그다음에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다 차지하는구나. 그것도 피부로 느낀.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재정 적자라든가 그 재정 적자가 가져오는 특히 저소득층, 중산층에 대한 어떤 복지의 축소
1: 네.
4: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겪은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생각한 건 원래 우리도 뭔가 내가 공격받고 좀 쪼들리면 내 탓하기보다 남 탓 먼저 하게 되잖아요.
1: 네.
4: 그래서 아 우리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외국에 받지도 못할 보상받지도 못할 돈을 펑펑 쓰면서 우리의 노력을 막 뿌리면서 우리가 세계 질서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얻은 것이 없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그런 미국인들의 어떤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결국 재선에까지 이르겠다고 보는 게 제가 책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합니까? 뭐 2018 모자 쓰고 나왔다 그러던데.
4: 저는 사실은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도전할 거라고 봐요.
1: 네.
4: 예, 도전할 게 아니면 저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 굿즈 파는 사이트 있거든요.
1: 네.
4: 저 가끔씩 들어가서 봐요. 그러면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47대 대통령이에요. 예, 48 막 써 있습니다.
1: 그래요?
4: 예, 예. 법적으로 분명히 안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수단을 쓰든 어떻게 바꾸든
1: 법적으로는 안 되는군요.
4: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3선은 미국에서 허용되지 않아요. 그런데
1: 그러니까 그게 띄엄띄엄하고 연이어서 하는 것도 이제 3선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4: 예, 안 됩니다. 예, 예. 그게 많은 법학자들 이게 사실 미국 헌법에서 좀 애매하게 나와 있어서 그걸로 걸 수는 있지만 많은 미국의 법학자들이 3선은 안 된다라고 공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좀 무리라고 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시도할 거라고 봅니다.
1: 이정민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4: 네.
1: 지금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내부적인 위기는 뭐라고 보세요?
4: 예, 사실 많은 뭐 미국 밖에서 보기에는 미국의 큰 나라고 미국 어떤 정부의 변화 그리고 뭐 집권 세력의 변화 이런 걸 많이 우리는 보통 분석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에는 미국 내부의 변화가 가장 크고 그 미국 내부의 변화가 지금 이 미국의 대외관계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보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대외관계나 외교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뭐 그런 건 엘리트 외교 엘리트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우리 내부에서 잘 사는 데네지. 실제 잘 살았으니까.
1: 네.
4: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낀 건 이 시스템이 나를 위해 작동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이게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인식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위기를 한번 겪고 나서 더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현장에서 저도 트럼프 지지자들 많이 만나봤어요. 바이든 지지자도 만나봤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분들이 언론도 못 믿고 정치권도 못 믿어요. 경제인들도 못 믿어요. 심지어는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신이 많은 거죠.
1: 네.
4: 근데 이런 복합적인 불신들이 기존 질서를 모두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강한 지지로 이어지는 그런 양상이 좀 엿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위기가 뭐 외부적인 어떤 뭐 공격. 사실 미국이 그런 걸 당할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보다는 내부의 어떤 동력으로 인해서 대외관계까지 바뀌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또 미국이 위기감을 느끼는 가장 큰 또 이유 중에 하나도 이제 중국의 급부상이다라고 네. 그 분석을 하셨던데 그 이유는 뭐?
4: 저희가 이제 제가 그 미국 중국의 부상을 비교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미국은 소련도 옛날에 적이었고.
1: 그렇죠.
4: 한때 70년대 말 80년대 말에 일본도 치고 올라왔고.
1: 예.
4: 하나는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들과 중국이 다른 점이 뭐였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냉전 시기의 소련은 핵무기, 군사력 이런 건 셌는데 경제력은 사실 미국의 반절도 안 됐었어요.
1: 네.
4: 반대로 일본은 미일 동맹의 견고한 이 체제 하에 있었지만 경제력은 뭐 세계 2위 넘버2 한때는 미국을 넘나들 정도로 강한 나라였던 거죠. 이 두 개는 두 개의 나라, 소련과 일본은 각각 하나씩 빠지는 점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달라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 그다음에 2020년대 들어서는 세계 제조업의 30%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예. 생산 대국이 된 거죠. 미국의 목줄도 쥘 정도로.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 이제 중국이 경제뿐만이 아니네. 국방비도 뭐 물론 아직까지 미국과는 많이 차이가 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막 10배 이상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뭐 해군 함정 수는 미국보다 훨씬 이제 많다고 하고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런데 경제력, 군사력 양쪽 다.
1: 네.
4: 그래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이제 중국을 규정한 게 공식적으로 규정한 게 유일한 경쟁자. 라는
1: 경제네요.
4: 용어로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어떤 부상, 중국의 네. 부상이 미국인들에게는 과거의 부상, 뭐 다른 나라의 부상보다도 굉장히 크게 느껴질 거예요.
1: 그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을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중국을 의식 안 할 수도 없고 이 그 뭐라 그래 포지션을 잘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4: 그죠.
1: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대목인데 우리는 사실 안보 미국 경제 중국. 근데 이제 이 건은 좀 줄어드는 양상인 것 같아요. 점점
1: 예.
4: 예. 안보를 미국이 다 책임져 주지도 않고 저도 미국 당국자들 뭐 여러 명 만나봤을 때 이분들도 얘기합니다. 한국 잘 사는 나라인데
1: 네.
4: 이제 좀 군사비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굳이 저 정도까지 대줄 필요가 있어? 북한 거기는 한국 스스로 좀 막았으면 좋겠어. 재래식 전력은 이제 한국이 좀 책임졌으면 좋겠어. 우리 거기까지 갈 능력 없어. 라고 직간접적으로 대놓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고 그 점은 미국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그렇게 다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1: 네.
4: 군사비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안보도 미국에 완전히 이제 의존하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경제를 중국에 마냥 기댈 수도 없죠. 중국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 체제가 이제 점차 미국이 꾸리는 세계 질서가 변화하는 걸 보면 점점점 이제 경제 중심으로 가면서 군사력에서는 발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여요. 그러면 우리도 그 변화한 질서에 대응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결국 우리가 그동안 키워온 경제력 이런 걸 좀 많이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협력은 도움이 되니까 여전히 유지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미국이 우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아까 말한 제조업 잘 안 되죠.
1: 네.
4: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뭐 협상의 카드라고 예전에 관세 협상할 때 많이 말했던 조선업 이런 거 부족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부족한 점은 우리가 치고 들어가면서 우리는 충분히 협력할 만한 나라고 그만큼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우리가 쭉 강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수세적인 협상 혹은 뭐 우리가 뭐 그동안에도 수세적인 협상을 해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는 미국이 거래 외교를 한다면 우리도 그 거래에 맞설 수 있는 정도의 능력과 협상력은 우리 스스로 갖추지 않으면 이 변화한 세계 질서 혹은 세계 체제에서 우리가 굉장히 늘 이렇게 미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맨날 선택당하는 나라가 돼야 하는 그런 운명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종종 나오셔서 또 의미 있는 이야기들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 네. 또 뵙겠습니다.
1: 네. KBS 보도국의 이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6: 사건 사고의 진실을 추적한다. 우리 동네 수사반장.
1: 네, 월요일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그 이면의 진실과 법리를 꼼꼼하게 들여다봅니다. 범죄의 재구성부터 판결의 의미까지 짚어보는 우리 동네 수사반장.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줄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7: 네, 안녕하세요. 서혜진입니다.
1: 네. 강남 청담동의 한 병원 원장과 또 의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병원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7: 네, 청담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의사 두 명이 미용 시술을 해주는 것처럼 병원을 꾸며놓고 네. 실제로는 그냥 잠을 자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제 프로포폴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돈을 받고 놔준 사건인데요. 이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지난 2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실 치료 목적이 전혀 없는 일종의 뭐 수면 마취, 프로포폴 장사를 한 건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마약 사건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라 40대 의사 한 명은 이제 약물을 맞고 잠에 취해서 일단 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자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27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까지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게 환자가 수면 마취 상태이며

0: 보면 사실 자기가 촬영당하는지 여부도 인식을 못하잖아요. 저항할 수도 없고 알아차릴 수도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이렇게 성폭력 범죄까지 저지른 그런 좀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경찰은 이 의사 두 명과요. 또 병원 행정실장 그리고 약을 맞은 이 투약자들 11명까지 모두 14명에 대해서 수사를 마치고 최근 검찰에 모두 송치를 했습니다.
1: 네. 뭐 불법 투약 규모가 얼마나 됐던 겁니까?
0: 규모가 상당한데요. 이 40대 의사는 21년 11월부터 2년 동안 7명에게 71차례 투약해서 총 4천만 원가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던 50대 의사는 1년 정도 남짓한 기간에 8명에게 프로포폴, 뭐 미다졸람 같은 약물을 111차례 투약하고 아이고. 4억 1,700만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번 돈을 합쳐보니 한 4억 5,700만 원 정도에 이른다고 네. 하는데요. 이 중독이나 이 투약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을 했는데 한 번 일단 맞는데 35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경찰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약물 원가의 30배가 넘는 정도의 금액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독된 투약자들이 계속 찾아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명 같은 경우는 투약자 중 한 명은 11개월 동안 64번 병원에 와서 2억 5,3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명이 쓴 게 아니라 한 명이 이렇게 큰 돈을 썼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하루에 1,350만 원을 결제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약에 취해서 병원에 그냥 계속 그 누워서 시간을 보낸 경우도 뭐 13시간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사실 뭐 중독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뭐 중독을 조장하고 방치한 거나 다름없는 사건이라 의사들의 어떤 현장에서 윤리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의사가 수면 마취 상태 악용해서 성범죄까지 저질렀다고 네. 했잖아요. 이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0: 네, 일단 그 성범죄에 대한 거는 성폭력 처벌법상 이제 불법 촬영죄 같은 게 따로 적용이 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적용이 될 거고 또 그 수면 상태의 환자의 옷을 벗기고 이런 행위도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또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의사는 법률상 이런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예. 마약류 취급 의료 업자지만 이렇게 진료나 의료 목적이 아니라 다른 업무 외의 목적으로 지금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근데 이게 단속이 그동안 왜 안 걸렸던 거예요?
0: 이게 의사가 일단은 이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마약류 같은 약물을 쓰면요. 식약처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누구한테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감시 체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법 투약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거를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마약류를 쓰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도 있어요. 굉장히 음성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어떤 뭐 사건 제보라든지 또는 다른 사건을 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아니면 굉장히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 마약류 관리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던 수면 마취제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아. 덱스메데토미딘이라는 그 수면 마취제인데 이게 지금 마약류 관리 대상에 들어있지 지정되지 않은 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번에 수사를 마치면서 이 약물이 이제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된 사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식약처에 빨리 이 약물에 대해서 좀 그 마약류로 지정을 해달라는 그 요청까지도 했었습니다.
1: 아니 뭐 이런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환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면 마취할 때마다 혹시 뭐
0: 맞아요.
1: 내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뭐 좀 대책 같은 건 없는 겁니까?
0: 이게 경찰도 그렇고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샤페론 제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샤페론이 보호자라는 의미인데 수면 마취 같이 이런 어떤 마취를 할 때 의사와 그 환자 혼자 남겨지지 못하도록 뭐 다른 제3자, 뭐 간호사라든지 다른 보호자가 동석하게 좀 의무화하자 이런 제도 도입을 조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해외에서도 수면 마취처럼 환자가 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거죠.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모르니까 이런 진료에는 제3자 동석을 좀 원칙으로 두는 병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제도를 좀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4036님께서 의사가 수면 마취로 장사한 거네요.

0: 히포크라테스 선서한 의사가 이래서야 되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다음 사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보던 로스쿨 학생이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건이 있네요.
1: 네. 최근에 이제 법원이 판단이 나오면서 좀 주목이 된 사건인데요. 그 작년 초에 아마 변호사 시험장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학생 A씨가 이제 변호사 시험을 봐야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거든요. 변호사 시험 응시 도중에 담요 밑에서 뭔가를 자꾸 꺼내서 시험지 아래에 넣고 또 답안지를 쓰면서 계속 그 시험지 사이를 좀 힐끔거리는 모습이 감독관한테 목격이 되어서 네. 보여달라 시험지 앞면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감독관이 직접 시험지를 이렇게 딱 펼치자 그 밑에 휴대전화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일 것 같으면 순순히 이제 잘못했다고 하고 응할 텐데 감독관이 휴대전화 좀 확인해 보겠다 좀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이 학생이 영장을 가져오라라고 하면서 3-4분간 제출하지 않고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시험 감독관이 이제 그 휴대전화를 봤더니 좀 특이했다고 해요. 흰색 종이로 휴대전화가 감싸져 있었고 화면에도 아무 정보가 없는 흰색 바탕으로만 설정이 네.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부정행위로 간주가 되어서 이 학생에게는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변호사 시험. 근데 이 학생이 5년 시험 못 보게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라고 해서 법원에 소송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최근 그 소송이 기각되면서 다시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0: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1: 이건 억울하지 않다. 5년 자격정지가 타당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네. 뭐 휴대전화 내가 갖고 있었을 뿐이지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사람의 주된 주장인데 그러면 왜 휴대전화가 이렇게 하얀 종이에 감싸져 있고 하얀색을 그러니까요. 바탕으로 했느냐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사주를 봤는데 흰색이 좋다고 해서 종이를 붙여놨다라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합리적인 설명이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또 법무부는 그러면 휴대전화 한번 포렌식을 해보자라고 한번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런데도 그거를 모두 거절을 했어요. 학생이. 그래서 오히려 법원에서는 정말로 결백했다라면 포렌식에 적극 응해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했을 텐데 그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그리고 또 변호사라는 게 사실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업이잖아요. 이렇게 법을 다루는 직업을 갖겠다는 사람이 그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일반 시험보다 훨씬 더 무겁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이번 사건과 판결 어떤 의미를 남겼다고 보십니까?
1: 사회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전문 직종이고 사람들의 어떤 생명을 다루고 또 변호사라면은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다루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자격이나 윤리적 기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자, 우리 동네 수사반장 서혜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마치면서 킹크스의 써니 애프터눈 띄워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7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뜨거운 기운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은 폭염특보의 가장 높은 단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7말 8초 답게 아주 뜨거운 공기가 쭉 8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분간 전국 대부분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 폭염 중대경보 지역은 38도 안팎의 매우 무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시원한 곳으로 자주 이동해 주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의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뜨거운 열기는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창원과 진주가 38도, 대구 구미 37, 광주와 부산이 35, 세종대전 34, 서울과 강릉 33도까지 오를 전망이고요. 내일도 곳에 따라 중부와 일부 경북은 소나기가 지나겠지만 계속 덥겠습니다. 서울도 어느덧 셋째 연속 열대야 일수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음, 남동부 지역의 오존 농도는 높음 단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뉴스 중계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현태입니다. 뉴스 중계탑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나옵니다.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합니다. 사퇴설이 불거진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회에서 사퇴 의사를 에둘러 밝혔습니다. 미국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을 찾았습니다. 우리 공군에 도입될 수송기를 시찰했고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했습니다. 장용기 사건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검찰은 장용기 범행의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증거를 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 당시 발언으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잠시 후 나옵니다. 최종 형량에 따라 약 400억 원의 선거비용 반환이 걸려있는 재판입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재판 가운데 6번째 1심 선고입니다.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고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측근이었던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는지 여부입니다. 김건희

0: 득검은 두 발언 모두 고의성 있는 거짓말이라며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건진법사 관련 발언은 정신없는 상황에서 명확하지 않은 질문에 답한 것이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이번에는 정치권 소식 알아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2: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처리 시안을 밝혔습니다. 그간 충분히 숙의했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 직무대행은 민주당의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비판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내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하게 하자더니 돌연 입을 닫았다면서 본인 사건 공소 취소 때문이냐고 따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며 이 간단한 것을 왜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1: 이 지난 주말 사퇴설이 불거졌던 이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국회에 나왔는데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2: 오늘 국회 상임위 확정 이후 여야 모두가 참여한 법제사법위원회 회의가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한 이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에둘러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우려를 밝히기보다는 범죄자 피해자 보호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만 강조했습니다.
1: 이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멱살잡이 논란이 있었던 국민의힘에서는 당사자인 권영진 의원을 중징계할 예정이라고요?
2: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권 의원에 대한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모두 이견 없이 매우 엄중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며 많은 최고위원들이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 원내대표를 만나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도 사과를 흔쾌히 받아줬다고 했는데 다만 탈당 등에 대한 입장은 명확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 의원 사건을 다룰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미국 샌프란시스코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브라질을 찾았습니다. 우리 공군에 도입될 수송기 C-390을 시찰했고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박 3일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 공항 도착 환영 행사 후 곧바로 대형 수송기 C-390 시찰에 나섰습니다. C-390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대형 수송기로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적재량과 공중급유 가능 여부 등 재원을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또 브라질과 국방협력의 시작이라며 향후 민항기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가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장윤기 사건 세 번째 재판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윤기가 과거 여고생 납치를 말했던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는데 장윤기 측은 증거를 부인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은 검찰 측 추가 증거 조사와 피해자 측 증인 신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SNS 대화록과 통화 녹음, 훼손된 리얼돌 감식 보고서와 케이블 타이가 담긴 차량 내부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화록과 녹음에는 고교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살인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다수 제출된 겁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이라는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해당 증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대화 내용에 대해 상대편에서 먼저 성적인 얘기를 꺼내고 장윤기가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심리로 진행됐습니다.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려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고생이 출석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한편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향해 보안수사에 착수한 경위를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수사팀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보고서에도 성범죄 목적살인 가능성이 담겨 있었다며 검찰이 이를 언제 확인했는지 또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이태원 참사 같은 참사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등의 2차 가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1년 동안 100명 넘게 붙잡아 3명을 구속했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조롱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2차 가해 사건.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이런 2차 가해 사건 272건을 수사한 결과 110여 명이 검거되고 이 중 3명이 구속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2차 가해 범죄 수사과 출범 1주년을 맞아 수사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는 지난해 7월 신설돼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비난과 조롱, 허위사실 유포 등을 전담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국내 주요 커뮤니티 등에 참사 관련 허위 비방 게시물 3천여 건을 올린 50대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적발된 사건은 이태원 참사가 1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월호 참사 34건, 여객기 참사 28건 순이었습니다. 경찰은 또 온라인 게시물 6천여 건에 대해선 관련 부서에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전담 조직 출범 뒤 참사 관련 기사에 달린 2차 가해 댓글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범 전 평균 28%였던 비율은 출범 이후 약 20%로 8%포인트 넘게 줄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구속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린 이후 감소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넘게 이어갔던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미사일 재고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6: 13일 연속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이란 공습이 일단 멈췄습니다. 마이크 왈츠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란 공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공습 중단 명령은 오만 대표단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란에 도착한 직후 내려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겉으로 내세운 이유와 달리 미국의 방공 부담도 공습 중단의 주요 배경으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악관 회의에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등 방공무기의 재고 부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CNN도 이란 전쟁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벤스 부통령과 케인 합참의장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적절한 선택지가 없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습니다. 이번 전쟁의 또 다른 당사국인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이 바뀌거나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을 스스로 깨달을 때 전쟁은 끝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8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회담이 앞으로 확전 여부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1: 이란도 공격을 중단하며 미국과의 물밑

0: 성명을 통해 미국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는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란이 지정한 항로를 벗어난 유조선이 기뢰를 건드려 폭발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해사무역기구 등에는 당시 유조선 폭발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상정보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호르무즈를 통과한 상업선박은 지난 20일부터 4월 연속 하루 세척에 그쳤습니다. 두바이 S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1: 프랑스와 스페인의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지금까지 30만 명 넘게 대피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명 와인 생산지 근처까지 불이 번졌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남서부에서 산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대표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의 약 15km 인근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에서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2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입니다. 지롱드 지역에선 5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 이 지역 대피자 수는 22만 명까지 늘었고 전소된 주택도 240채에 달합니다. 인근 랑드 지역에서도 3만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여파로 세계적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도 마지막 코스가 단축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산불이 시작된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만 7천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

0: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마드리드 6만 명, 아빌라에서 3만 명 등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지금까지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풀이 극히 건조해졌고 강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 대피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1: 간추린 뉴스는 김보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독일 베를린에서 성소수자 축제 인파를 공격해 30명의 사상자를 낸 테러 용의자가 하루 만에 사살됐습니다. 베를린 경찰은 현지 시간 26일 오후 베를린 북서부 슈판다우에서 검거 작전 중에 용의자가 특수기동대가 쏜 총에 맞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전날 밤 베를린 시내 티어가르텐 공원에 흰색 승합차를 몰고 돌진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4.9% 내린 92달러 4센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역시 4.9% 내린 84달러 95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오늘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 용사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6.25 전쟁 당시에 22개국에서 198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낯선 땅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참전 용사를 최고 예우로 모시고 참전국과의 우정을 미래 세대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 가평과 양주에서 물놀이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쯤 가평군의 하천에서 60대 남성이 물놀이 도중 넘어져 떠내려가다 구조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 중에 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에는 양주시 장흥유원지 물놀이장에서도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에 놓였다가 응급처치로 맥박을 회복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여름휴가철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37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해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 명보다 1.9%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관이 압류한 밀수품 고가 와인을 빼돌려 암시장 브로커에게 넘겨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세관 공무원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세관 소속 6급 특별사법경찰 2명이 지난 2023년 8월 압수된 고가의 와인을 빼돌려주겠다며 브로커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이들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달러화를 해외로 빼돌리는 등 7조 2천억 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792건을 적발했습니다. 한 해외 송금업자는 제3자 명의 가상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2조 5천억 원을 불법 송금했고 이 자금에는 보이스피싱과 도박 등 범죄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순천의 한 풍력발전기 제조 공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7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숨진 노동자가 풍력발전기용 대형 원통형 설비 위에서 작업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안전장비 설치와 착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측 건물인 판문각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수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구름 많은 가운데 가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권을 중심으로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오현태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월요일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봉입니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습한 무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시원한 계곡이나 바다를 찾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또 요맘때 물놀이 사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104명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명이 휴가가 절정에 달하는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에 사고를 당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장소로는 하천이 가장 많았고요. 계곡과 해수욕장 등이 뒤를 이었는데요. 이 사망 원인을 살펴보면 이것이 미숙했던 점이 가장 많았고요. 음주 이것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뭐 그런 만큼 이것을 하기 전에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고 음주 이것은 당연히 삼가는 한편 아무리 이것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물살이 세거나 위험한 곳은 피하는 게 상책일 듯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두 글자고요. 스포츠나 놀이로 물속에서 헤엄치는 일을 뜻하는 두 글자 단어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초성인트 굳이 드려야 하나 싶기도 한데 시옷 이응입니다. 시옷 이응. 자, 정답과 함께 오늘은 뭐 이것 등 물놀이를 할 때 아찔했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경험이었는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의해야 할 일들 떠오르시는 게 있다면 그런 점들도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 가능하시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언제나 그렇듯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몇 분 소개도 해드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 시원하게 커피 드시라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먼저 오늘도 살펴보죠. 김민혜 씨 전해주십시오.
1: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우선 서울 시내 주요 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났습니다. 이 차로 변경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고속도로는 전반적인 흐름은 좋은 편인데요. 우선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랜에서 반포까지 여전히 차가 많습니다. 이 9km가량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남김천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재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충주 분기점 부근으로 4km 정체되고 있고 또 여주 분기점 부근으로도 짧은 정체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반대 창원 쪽도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4km 주춤하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은 현풍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에 도입될 C-390 수송기 시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나 유류세 인하 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이 오늘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통화 녹음과 SNS 대화록을 주요 증거로 제출했는데 장윤기 측은 증거의 취지를 부인했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투표 결과에 대한 재검표가 오늘 오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경남선관위는 오늘 오후 7시에서 8시쯤 재검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수사하기 위해 경찰이 전담 조직을 출범한 지 1년이 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사건 270여 건을 수사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를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날도 더운데 시원하게 드시다고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습니다. 앞서 물놀이 사망 사고의 절반이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원인 중 이것이 미숙한 게 가장 큰데 의외로 여름철에 다슬기 채취증에 발생한 사고도 많았다고 해요. 행정안전부는 물놀이와 다슬기 채취 등을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특히 음주 뒤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건 뭐 기본적인 사실 안전수칙인데요. 또 낯선 장소에서는 혼자 물놀이를 하지 말 것과 물때 정보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렇죠. 한참 또 이렇게 다슬기 채취하고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뭐 이런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왕왕 있었잖아요. 예,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조개잡이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죠. 자, 오늘 정답 두 글자고 어쨌든 시옷 이응 초성 힌트도 드렸는데 뭐 정답은 어렵지 않게 맞춰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보내주신 문자 몇 개 보겠습니다. 끝번호 5811님 시골 냇가라 하더라도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있으니 이거 하실 때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셨는데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이게 얕아 보여도 중간에 갑자기 푹 꺼지고 이러면 놀라잖아요. 사람이 당황하면 사고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 조심해야죠. 2268님은 정말 너무 덥네요. 아이들 방학이라 밥하느라 더 덥습니다. 모든 일 팽개치고 이것장에서 안 나오고 싶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죠. 시원한 물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있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1325님 지금 거제도 휴가 떠나는 길인데요. 갑자기 라디오 듣다가 정답 보내신다고 이거 맞나요 하셨는데 정답은 맞습니다. 네. 2893님 요즘 초등학생들은 생존 이것을 학기 중에 필수로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 정말 세상 좋아졌고요.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일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학교에서 어릴 때부터 이걸 배워두면 안전에 훨씬 좋겠죠. 네, 이건 정말 좋은 교육 같습니다. 2380님은 어린 시절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고 뛰어들었었는데 친구가 제 몸을 꽉 끌어안고 안 놔주는 바람에 같이 빨려 들어갈 뻔했네요. 아찔했답니다 하셨는데 아 이게 정말 같이 사고를 당하기 쉬운 상황이죠. 네. 그래서 항상 본인의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뭐 목을 채라고 하나요? 뭐 이런 방법들도 있던데 그런 걸 좀 미리미리 익히고 뭐 구조에 나서더라도 나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찔했던 경험을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지역을 연결할 차례인데요. 오늘은 광주와 경인 지역을 차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광주입니다. 김현경 리포터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0: 광주도 많이 덥죠?
4: 네,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33도고요. 전남 광주 5개 고에는 폭염 경보까지 내려졌고 광양에는 폭염 중대 경보까지 발효된 상황이라 온열 질환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네. 이 시간대에는 어디 안 나가시는 게 상책이에요. 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4: 네, 전남 광주 화순군에 다녀왔습니다. 전교생이 30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 학교에서 전교생이 함께 영화를 만들었는데 국제영화제에서 잇따라 상을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화순 청풍초등학교라 그곳에 다녀와 학생들 만나왔습니다.
0: 이야, 전교생이 참여해서 영화를 제작한다고요? 대단히 흥미로운데 어떤 뭐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4: 네, 2024년만 해도 이 학교는 전교생이 15명 정도일 정도로 정말 작은 학교였는데요. 네. 학교를 알리기 위해서 또 작은 학교만이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해서 영화 제작을 시작했어요. 네. 2024년에 처음 했는데 학생들의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해왔고요. 전교생이 배우이자 스태프로 시나리오 구성부터 촬영, 편집까지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0: 야, 재밌겠는데요. 근데 뭐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뭐 영화를 매개로 한 어떤 문화예술 교육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글쎄 뭐 지금까지 여러 편의 영화가 나왔을 네. 것도 같은데 특히 그 화제가 되는 영화가 좀 있습니까?
4: 그렇습니다. 지난해 제작한 50분짜리 장편 영화 할머니와 나와 민들레라는 작품인데요. 네. 이제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와 함께 학교에 다니는 예술이와 또 탄광 탐방대 친구들이 직접 화순의 탄광을 탐방하면서 광부의 삶을 이해하고 또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영화입니다. 네. 먼저 아이들이 만든 영화 함께 해보시고요. 이어서 이준우, 전희성, 문예은 학생의 목소리까지 들어보시죠.
5: 근데 탄광은 학교에서 멀어? 어떻게 가?
6: 준비된 게 하나도 없네. 날짜 정해지면 알려줄게. 근데 할아버지 강부셨어?
7: 누가 그래? 네 할미가 말했어?
6: 근데 오늘 학교에서 석탄이랑 연탄에 대해 공부했어. 내가 탄광탐방대 대장이거든.
7: 학교에서 별걸 다 가르치네.
8: 여기 이름들은 뭐야?
9: 힘들게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성함.
10: 애국자라고 배웠잖아.
11: 캄캄한 땅속에서 엄청 무서웠을 거야.
12: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0: 학교 이름부터 가 할리우드 청풍 영화학교니까 영화로 유명해지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가보지도 않고 잘 모르는 나라가 상까지 주고 무슨 초청까지 해주니까 뿌듯하고 힘들었지만 영화를 만들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1: 영화를 찍으면서 거기 가보니까 하수탄광이 있고 그다음 마을분들이 도와주시고 그러니까 감사했어요.
2: 또 여름에 찍다 보니까 또 덥고 힘들었었는데 막상 영화 다 만들고 보니까 좀 뿌듯하더라고요. 하수탄광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번 영화 만들 때 새로 알게 되면서 관심이 좀 가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협동해서 만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3: 네,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지역의 역사도 배우고 또 광부들의 희생을 알게 됐는데요. 네. 이런 내용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담아낼 의미가 남달랐고요. 또 화순 출신의 박기복 영화감독이 함께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네. 그 결과 올해 우크라이나 ICJ 국제영화상 개막작에 선정된 데 이어서 우와. 스코틀랜드 스칼렛 국제영화제 학생영화 부분에서 특별상을 받았고요. 또 이탈리아 나이트 오브 쇼츠 밀레 밀라노 국제 단편 영화제에서 최우수 가족 영화상까지 받았습니다.
4: 이야, 이게 정말 대단한데요. 상관왕이잖아요. 네. 아, 아이들이 직접 장편 영화 한 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일인데 국제 무대까지 진출했다고 하니 정말 뿌듯할 것 같습니다.
3: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가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우리 영화를 칭찬해주고 상까지 주니까 정말 기쁘다고 했고요. 네. 또 영화를 만드는 과정 자체가 큰 배움이었다고 해요. 이게 혼자 잘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4: 물론이죠.
3: 서로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역사를 배우며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 얘기했습니다.
4: 네.
3: 특히 도시에서 전학 온 친구들은 도시에서는 일부 친구들과만 어울렸다면 이곳에서는 영화를 찍으면서 전교생이 모두 친구가 돼서 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는데요. 송희건, 문예윤, 임라운 학생의 이야기 더 들어봤습니다.
5: TV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배우하고 찍는 사람만 돋보였는데 실제로 영화를 찍어보니까 한 씬마다 실제 소품이나 특수 문장 이런 것도 음향, 캐스팅 디렉터 등 여러 역할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혼자만 잘하는 것보단 다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나의 성과를 같이 이뤄낸다는 게 중요한 거란 것 같아요.
2: 감독은 배우들한테 또 피드백을 주면서 또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보면서 또 판단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좀 어렵긴 한데 또 재밌었어요.
6: 이제 힘들면서도 끝나면 뿌듯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가 아닌 다양한 친구들이 함께 만든 영화가 전국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영화를 통해서 많은 곳을 탐방하면서 이제 자세히 알고 조금 애정을 느끼게 되긴 했습니다. 이 화순 다양한 특색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4: 영화계에 계신 분들이라 그런지 아주 말씀들도 의젓하게 하시네요. 어쨌든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아이들이 협동심도 배우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값진 경험이 됐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네, 특히 촬영 현장에서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또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면서 하나의 장면을 완성해 나가는 이 과정 자체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교과서이자 배움의 현장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4: 네.
3: 그래서인지 2024년에는 전교생이 15명에 불과했던 작은 학교였는데 이런 영화 제작 활동을 도입하면서 지난해에는 23명, 올해는 30명으로 학생 수가 2년 만에 두 배로 늘었습니다.
4: 대단하네요.
3: 네, 그래서 청풍초등학교는 이 할리우드 영화학교 계속 이어갈 예정인데요. 박선화 담당 교사의 설명도 들어봤습니다.
7: 산골 마을 아이들이 직접 만든 영화가 다른 나라 세계에서도 좀 통했다라는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야기가 다른 나라 친구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의 성취감이라든지 더 영향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영화를 만들면서 영화에 들어가는 그런 음악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밴드부 특성화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영화 음악도 직접 연주를 하고요. 창의 융합 예술 교육이 종합적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독서 인문 교육과 연계해서 시나리오도 학생들이 직접 해보고 또 같이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이 함께 협력해야만 가능한 활동들이기 때문에 또 인내하고 도전하는 과정에서 그런 인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함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교 이제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리우드 청풍 영화학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네, 올해도 학생들은 단편 영화 두 편을 촬영했고요. 지금 편집 작업에 한창이고요. 이 작업이 끝나면 또 국내외 홍보 활동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4: 네.
3: 화순 청풍초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영화들은 청풍초등학교 누리집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화 많이 감상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였습니다.
4: 네, 정말 온 마음을 당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응원합니다. 광주 소식 잘 들었습니다. 김현경 리포터였고요. 자, 이어서 전국 일주가 휴가철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피서다 이번 주 순서가 이어질 텐데요. 오늘 그 첫 순서로 경기도로 떠나봅니다. 박수정 리포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8: 네, 안녕하세요.
4: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지역의 독특한 매력을 간직한 책방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박수정 리포터는 어떤 곳을 다녀오셨나요?
8: 네, 여러분은 책을 고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일 수도 있고요. 유명한 작가일 수도 있는데요.
4: 그렇죠.
8: 경기도 광명의 작은 골목에 자리한 독립서점 읽을 마음에서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책을 만납니다. 이곳의 대표 콘텐츠가 바로 생일책인데요. 이게 블라인드 데이트 북이라는 건데요.
4: 네.
8: 나와 같은 생일에 작가가 쓴 책을 날짜별로 만나볼 수 있고요.
4: 어허.
8: 책이 모두 포장돼 있어서 제목과 작가의 이름은 가려져 있습니다.
4: 어떤 책인지 모르는 거네요.
8: 그렇죠. 대신 책 속에 몇 줄의 문장과 키워드만 보고 어떤 책일지 상상하면서 고르는 재미가 있습니다.
4: 네.
8: 여기에 타각타각 울리는 아날로그 타자기 소리까지 더해져서 책을 읽는 것은 물론이고 책을 만나는 과정까지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어주는 공간입니다.
4: 네.
8: 먼저 책방에서 만난 이한별 책방지기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9: 이게 내벌식 타작이라고 아주 예전에 나온 타작인데요. 자판에 자음도 두 벌이 있고 모음도 두 벌이 있어서 지금의 키보드와 쓰는 방법이 달라요. 50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타작기입니다. 책방에 있는 이 숫자가 그 달에 태어난 작가님들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1이라는 숫자 아래는 1월에 태어난 작가님들 책이 있고요. 12 밑에는 12월에 태어난 작가님들의 책이 있습니다. 10월 12일의 책 문구인데요. 같은 공간과 시간을 나눴으면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없으며 나만이 그 과거를 알고 있는 존재가 되는 일이었다. 이 책은 한국 소설이고요. 어떤 재난 상황에서 어느 마트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장편 소설입니다.
4: 네. 그 타자기 소리도 참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정겹고요.
8: 네.
4: 무엇보다 그 생일책이라는 게 참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독특하네요.
8: 네, 그렇죠. 이곳이 8평 남짓한 작은 공간인데요. 3천 권이 넘는 책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네.
8: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벽면을 가득 채운 생일책 서가인데요. 1월부터 12월까지 날짜별로 진열된 책들이 모두 포장돼 있어서 제목과 작가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4: 네.
8: 대신 작가의 생일 그리고 책 속의 문장들 그리고 몇 개의 키워드만 적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편 소설, 뭐 추리 소설, 에세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4: 네.
8: 이 독자는 이 단서만으로 어떤 책일지 상상하면서 고르게 되고요. 책에 대한 선입견이 없이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자는 의미를 담은 건데요. 책방지기 이한별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9: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 컨셉을 발견을 했어요. 생일별로 책이 있었고 작가의 이름과 책 제목이 쓰여 있었는데 저는 외국인이다 보니까 작가 이름이랑 책 제목을 못 읽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더 재미있어서 한국에서는 작가 생일만으로 나머지 정보는 블라인드로 책을 소개해보고 싶었습니다. 생일책 컨셉만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방만의 뭔가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야 할까 싶어서 책마다의 문장과 책 소개하는 힌트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신기해하기도 하고 생소하니까 좀 다가가기 어려워하기도 하다가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기 써있는 날짜가 이 책을 쓴 작가의 생일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은 날 태어난 작가의 책을 찾으러 서가에 바로 달려가시는 편입니다.
4: 예, 하여간 참 독특한 발상입니다.
3: 네.
4: 근데 이게 뭐 이 서점 주인께서 책방지기께서 그냥 책을 사다가 서가에 꽂아만 놓는 게 아니라서
3: 그렇죠.
4: 이 생일책 한 권 만드는 과정이 꽤 손이 많이 갈 것 같은데요.
3: 맞습니다. 먼저 작가들의 생일을 직접 확인해야 하고요.
4: 그렇죠. 예.
3: 이 책 속에 인상적인 문장을 고르고 이 책마다 다른 크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손으로 포장해야 하는데요.
4: 그렇죠.
3: 이렇게 완성된 생일책은 지금까지 3천 명이 넘는 작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4: 네.
3: 이 책방지기는 앞으로 이 포장 작업을 발달장애인 고용과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4: 야, 이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 손님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3: 네. 이 제목도 모르고 책을 고른다는 점이 처음에는 낯설 지만
4: 네.
3: 오히려 그 설렘 때문에 다시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4: 어허.
3: 이 책을 선물하는 재미도 있고 평소라면 읽지 않았을 책을 만나게 되는 즐거움도 크다고 하는데요.
4: 네.
3: 직접 생일책을 고른 손님들의 이야기 담아왔습니다.
10: 저랑 생일이 똑같은 작가들이 세상에는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1: 저는 4월 4일이 생일인데 생일책 중에서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책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추천을 받았던 책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선택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읽었더니 주변에 너무 많은 분들이 그 책을 마침 읽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누고 넷플릭스에 그 영화도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책방에 놀러 온 덕분에 정말 더 많은 추억도 엄청 많이 생기고 너무 좋았습니다. 혹시 나한테 있는 책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제가 생일책 선물했는데 소장책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의외로 웃음이 터지면서 오히려 더 재밌는 추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책을 최저가에 가장 필요한 책을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근데 거기에서 살짝만 벗어나면 너무 좋은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4: 나와 같은 날 태어난 작가. 이게 참 각별한 인연이잖아요.
3: 네.
4: 생일책.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죠. 그리고 취재하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4: 네.
3: 생일책 서가를 둘러보니까 유독 7월 칸이 많이 비어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7월이다 보니까 자신의 생일책을 찾는 손님들이 많아서 대부분 판매된 겁니다.
4: 네.
3: 책방지기는 이날도 부족해진 7월의 서가를 채우기 위해서 생일책을 다시 포장하느라 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방지기가 요즘 읽기 좋은 책도 한 권 추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9: 오늘 또 한 분의 작가님 책을 이렇게 생일 작가로 모시게 되었는데요. 책 제목은 제철 채소 먹는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그때그때 나는 채소를 소개하고 또 그것으로 집밥을 해먹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이렇게 덥고 습하고 이런 계절이지만 또 이런 계절에만 만날 수 있는 채소들이 있으니까 이 여름을 다시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일에 태어난 작가들의 책을 내가 고르는 게 가장 의미가 되기 때문에 책방에 많은 수천 권의 책이 있어도 나만을 위한 책은 몇 권으로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그 책들을 만났을 때 마음에 품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생일이라는 인연으로

0: 책을 만나신 만큼 이 한 권의 책을 내가 읽어보겠다는 마음을 새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약간 덥고 습한 여름 책 한 권으로 마음 환기해보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2: 네,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한 권의 책을 천천히 펼쳐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 제목보다 책 속의 문장에 이끌리고 베스트셀러보다는 한 사람의 마음을 먼저 만나는 경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나와 같은 날에 태어난 작가의 책을 찾아서 조금 특별한 독서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1: 네. 다시 오늘 또 독특한 책방을 소개해 주셨어요. 박수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1: 전국 책방 일주 독서가 비싸다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3: 라디오 전국 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1: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으로 갑니다.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오늘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예, 지금 뭐 남부지방 곳곳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데 특히 이 경남 전역이 극심한 폭염에 시달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4: 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경남에는 총 9개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그 외 지역은 모두 폭염 경보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2008년 폭염 특보 제도가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신설된 최상위 경고 단계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앞서 지난 25일에는 경남에서 처음으로 양산시와 의령군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어제 양산과 밀양 낮 기온이 39.3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자와 가축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 6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는 112명으로 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오전 남구한 거리를 걷던 80대 여성이 쓰러져 119 응급 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당시 의식 저하의 체온은 39.1도까지 오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4: 또 지난 24일 기준 경남도에서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은 돼지 2,469마리 등 총 1만 6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경남도는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20개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시군과 함께 폭염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 예, 하여간 폭염특보에 주의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낮 12시부터 5시까지 가장 더위가 절정에 달할 때는 농작업을 중단하는 건 물론이고 외출도 좀 삼가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이슈들 짚어보죠. 이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으로 경찰 조직 내 비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뭐 이런 가운데 경남에서 35년간 일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 간부가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지금 고강도 감찰을 받고 있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해 이번 달 초부터 정식 감찰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경정은 회식자리 등에서 수년간 부하 여경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성추행은 5, 6년간 이어졌고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는 10명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감찰에는 해당 경정이 부하 직원에게 승진의 대가로 술값을 내게 한 갑질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네.
4: 이른바 거제왕으로 불린 이 경정은 1991년 경남에서 순경으로 입직한 뒤 35년간 경남 지역에서만 근무했는데 대부분 거제경찰서 소속이었습니다. 이 경정은 이번 상반기에 다른 경찰서로 인사 조치되자 경남 경찰청장을 찾아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그런데 이렇게 경찰청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면서요?
4: 네. 보통 경정급 감찰은 시도경찰청이 맞지만 경찰청은 해당 경정이 오랜 기간 같은 지역에서 근무한 점과 피해자가 여러 명인 점을 고려해 직접 감찰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정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넘기거나 수사를 의뢰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1: 네, 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장기간 특정 지역에만 근무하는 일명 그 향찰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죠?
4: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동일경찰서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 27,130명 중 경남경찰청 소속이 1,42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1: 네.
4: 지역 사정에 발간 밀착형 치안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A경정처럼 수십 년간 형성된 인맥이 권력화되어 기유와 유착을 낳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이번 파문을 계기로 장기 근무자 순환 인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사 확충과 주거 지원 등 지방 근무 여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1: 실제로 뭐 이에 대한 방지책으로 경찰청에 발표한 순환 인사제 확대를 두고는 지금 경찰 내부 반발이 만만치 않다면서요.
4: 네, 확대 적용될 대상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경정 아래 계급인 경감, 그중에서도 이번에 파악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전체 경감이 2만 9천 명에 달하는 만큼 순환 인사 확대는 경찰 조직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감만도 5,209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순환 인사를 확대하면 자녀 교육과 주거 문제 등 생활 기반이 흔들려 내부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1: 네.
4: 결국 관사 확충과 주거비, 교통비 지원 등이 병행돼야 하는데 워낙 규모가 커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순환 인사제 확대에 앞서 고질적인 지방 근무 현실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 참 이게 뭐 쉽지는 않은 문제 같습니다. 자, 다음 사안으로 넘어가 보죠. 지난해 집중호우로 막대한 피해를 본 경남 산청 지역에서 그동안 수해 복구 작업이 진행은 됐지만 이 수백억 원대 대형 사업들은 지금 행정 절차 지연으로 늦어져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작년 3월 경남 산청에선 기록적인 산불로 4명이 숨졌고 여름철 폭우가 쏟아져 산사태로 14명이 숨졌습니다. 산청군에 따르면 피해 지역의 전체 수해 복구 사업 건수의 90% 가까이 완료됐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대형 개선 복구 공사들은 아직 서류 단계나 착공 초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1: 네.
4: 이 때문에 현장 관리와 신속한 공사 마무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산청의 전체 수해 복구 사업 747건 중 660건이 완료됐습니다. 주로 소규모로 파손된 마을 안길과 농로 보수 등입니다. 이러한 복구는 수치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복구 예산 5,034억 원 중 실제 집행된 금액은 약 30%에 그쳐 복구 사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예.
4: 약 3,600억 원의 예산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은 단순 응급 복구를 넘어 시설 자체를 뜯어고치는 하천 개선 복구 사업 영향 때문인데요. 한 건당 250억 원에서 400억 원에 달하는 대형 사업 6건에 전체 복구 예산의 절반가량이 배정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여전히 설계나 행정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대형 공사는 통상 설계가 끝나고 본격적인 착공 궤도에 올라야 기성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1: 이렇게 진짜 필요한 복구 사업이 지연되면서 지금 주민들 불만이 좀 크겠어요?
4: 네. 지난해 수해를 입은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실제 상릉마을 주민 80명은 1년 가까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임시주택 등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은 대규모 복구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심의 등 복잡한 행정 절차에 최소 수개월 이상 소요돼 단기간에 끝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장마철 주민 안전을 위해 현장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형 사업들의 공사 발주가 본격화하는 이달 말부터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률도 높게 올라갈 것이라며 행정력을 집중해 올해 말에는 최종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1: 이런 가운데 지금 경남 산청 지역 이재민 2명 중 1명은 뭐 소득의 절반도 회복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죠.
4: 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해 경남 산청 수해 이재민 126명을 면접조사에 작성했는데요. 이 산청 수해 실태조사 최종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수해로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봤습니다. 34%는 소득 회복률이 10% 미만이었고 20%는 30에서 50%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응답자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77%의 소득활동 형태가 자영업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1: 그렇군요. 뭐 재산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재민들의 그 정신적인 후유증도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4: 네, 응답자의 6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험군에 속했습니다. 이 중 25%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또 복구 과정에서 일어난 주민 간 갈등도 현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응답자 33%가 주민 간 갈등이 현재도 지속된다고 응답했고 해결을 포기했다는 응답도 26%에 달했습니다.
1: 네,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 집중호우로 이 안동과 의성 산불 피해 이재민들 임시주택 역시 침수됐었는데 방금 살펴본 경남 산청 이재민들 역시 근본적인 어떤 대규모 사업이 지연되면서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네요. 모쪼록 지자체에서는 하루빨리 좀 복구 작업을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안 또 짚어보죠. 정부의 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계획에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창원시 진해 지역 반발이 그렇게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4: 네, 2007년 해군작전사령부가 부산으로 떠난 데 이어 이번엔 80년 역사의 해군 사관학교마저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지역 정치권과 보훈단체는 장교 양성체계와 해군 전통훼손은 물론 지역경제 위축까지 우려하며 통합계획 철회를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호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군사관학교 통합은 단순히 교육기관 하나를 이전하거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 장교 양성체계와 국가안보의 근간, 해군의 역사와 전통, 진해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육해공군사관학교 졸속 통합과 해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 그 지역상권 위축도 좀 크게 우려되는 점이죠?
4: 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진해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해군사관학교의 일방적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생도 600여 명과 임직원 연간 수만 명의 유동인구가 하루아침에 빠져나간다면 안 그래도 위태로운 골목상권을 완전히 괴멸하고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회사 이전 추진 즉각 중단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상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상이 역시 해군 관련 기관과 종사자, 가족들이 지역 소비와 인구를 떠받쳐왔다며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을 겪는 상황에서 회사 이전은 지역 상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국군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 예, 참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은 문제네요.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 경남 지역 소식을 조선일보 부산 취재본부 김미희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7월의 마지막 주 장마가 종료되면서 이제 정체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당분간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종일 번갈아 나타날 전망인데요.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곳곳에 내려져 있고 전남 남동부나 경상권은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오늘 창원과 진주 38도, 대구와 구미 37도까지 오르겠고 광주와 부산이 35, 세종, 대전 34, 서울, 강릉 33도 등 전국이 31도에서 38도까지 기온이 올라 가마솥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내일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 예보가 있는데요. 오늘은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또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 곳에 따라 5에서 60mm의 소나기, 내일은 중부와 경북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낮더위 때문에 오늘 오후에 자외선 지수 높거나 매우 높겠고 오존 농도도 남동부 지역이 좋지 않겠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서울도 벌써 연속 5일째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많은 지역이 밤 공기도 상당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1.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0: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친중론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연속으로 이어왔던 이란 공습을 중단시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과의 대화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패트리어트 등 요격미사일 재고 감소가 확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이 공습을 멈추자 이란도 보복 공격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유조선이 폭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미국이 이란 공습을 중단하면서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92.04달러에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84.95달러에 각각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네, 라디오 전국 1주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주와 영덕, 울진, 포항, 울릉을 비롯해서 뭐 속초, 양양, 삼척 등 동해안에 계셨던 분들은 이 높은 파도와 이안유로 이것을 좀 주의하라 이런 안전재난 문자 분명히 받으셨을 거예요. 이안유는 그 파도에 밀려 해안에 쌓인 바닷물이 좁은 통로를 따라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현상인데요. 물살이 빨라서 얕은 곳에 있던 사람도 순식간에 수심이 깊은 곳으로 떠밀릴 수 있죠. 이 이안유에 휩쓸리게 되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런 나머지 이제 파도를 거슬러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체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해안선과 평행하게 이것을 하면서 비스듬히 해변으로 돌아오거나 몸을 띄워서 손을 흔들면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양경찰 122번이나 소방 119에 신고하고요. 구명원이나 튜브 등 물에 뜨는 물건을 던지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다는 물론이고 하천 등에서 이것을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글자 시옷 이응 초성 힌트까지 드렸는데 정답과 함께 보내주신 문자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7180님 창원인데 많이 덥네요.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 이것장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못해서 많이 아쉽네요. 물에서 놀면 좀 시원할 텐데 말이죠 하셨어요. 그래도 뭐 실내 이것장은 가셔서 이렇게 걷기만이라도 해도 더위를 좀 식히실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꽤 운동됩니다. 9627님 저는 막 이것을 했는데요. 막 이것이라고 해서 뭔가 했는데 아하 이거 개염 뭐 이런 거죠. 네, 최근에 정식으로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한 단계씩 나아가고 있어요. 더울 때는 물놀이가 최고죠 하셨습니다. 아, 제대로 배우면 역시 좀 폼도 있고 예, 속도도 나고 재미를 느끼실 것 같네요. 3070님 저는 계곡물에 빠져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때부터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을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한답니다 하셨습니다. 물 정말 무섭죠. 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정일범님 중학교 때 부모님과 제방에 있는 하천에 놀러 갔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0: 작지는 않아 보였는데 제 방 바로 아래에는 사람 키보다 더 깊이 쑥 들어가는 곳이 있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다행히 제 방 위에 있던 아저씨가 끌어올려줘서 살았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합니다 하셨어요. 그때 그 아저씨가 정말 계셨으니 망정이지 큰일 날 뻔하셨네요. 이게 얕아 보여도 갑자기 푹 빠질 때가 있거든요. 어디든. 그런 경우에 이제 당황하다 보면은 제대로 대처가 안 돼서 더 물도 들이마시게 되고 큰 위험에 처하는 경우가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 정말 무서워요. 3744님, 저는 탱크로리 운전기사입니다. 대형차를 24년 동안 몰았는데요. 그래도 늘 초보라는 마음으로 운전합니다. 이처럼 오늘 정답인 이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처음 들어가는 것처럼 조심조심했으면 합니다. 라고 또 이렇게 당부의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자만하다가 늘 사고가 나는 겁니다. 항상 조심 또 조심해야 안전사고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여러 좋은 의견들 많이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 전해 듣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현재 강원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지난 주말에는 폭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죠.
1: 네. 지난 주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체감온도가 38도 안팎으로 치솟으면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했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시 해남에서는 25일 오후 3시 15분께 밭일을 하던 태국 국적의 30대 노동자가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0: 네.
1: 26일에는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이 여성은 발견 당시 체온이 42.2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에선 의식 저하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80대 여성이 치료를 받던 중 숨졌고 경남 사천의 한 논에선 90대 남성이 폭염으로 쓰러져 숨졌습니다. 가축폐사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24일 기준 돼지 2469마리, 가금류 8130마리 등의 피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를 비롯해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을 웃도는 등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인천항 보안공사가 그 퇴직연금 적립금을 제때 쌓지 못해서 노동당국의 제재를 받았었는데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고요?
1: 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일정 금액 이상 최소 적립금을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인천항 보안공사는 2024년 기준 최저적립금의 95%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전체 부족분은 60억 원대로 노동당국은 보안공사에 지난해 12월까지 부족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 7천만 원이라도 우선 충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 네.
1: 노동당국이 제시한 시정기한이었던 올 3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부족분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보안공사가 자력으로 부족분을 채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보안공사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와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항만공사는 지원방안과 함께 보안공사의 자구적인 경영 혁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0: 예. 자, 그리고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의 핵심 기반이 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한국 새빛 가속기가 청주에 들어선다고요?
1: 네. 오늘 국가 핵심 연구실

0: 착공됐습니다. 이 한국 새빛 가속기는 총 사업비 1조 1,643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발생하는 방사광을 활용해 물질의 구조와 성질을 원자 수준에서 분석하는 연구시설입니다.
1: 네.
0: 반도체와 배터리는 물론 신약 개발과 첨단 소재 등 국가 전략기술 연구에 폭넓게 활용되는 연구 인프라로 꼽힙니다. 이 가속기의 완공 시기는 2029년 말경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내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는데 시공사와의 계약 지연 등으로 한 차례 늦춰진 겁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들어선 만큼 안전은 최우선으로 공사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예. 그리고 이른바 깡통 빌라를 담보로 80억이 넘는 대출금을 가로챈 부동산 사기 조직 총책에게 중형이 선고됐네요.
0: 네. 인천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 부천의 빌라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에 82억 2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에 이용된 빌라는 매매 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아 사실상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 빌라였습니다. A씨는 다른 공범과 짜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빌라를 마치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세입자가 거주하는 것처럼 계약서로 위조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자고 제안한 뒤 받은 명의자들에게 대출해주도록 속여 거액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해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과거에도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 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였습니다.
2: 지방이 튼튼해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길을 고민합니다. 우리 고장 살림살이.
1: 네, 지역의 살림살이를 통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조목조목 짚어보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 우리 고장 살림살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은 지자체의 어떤 예산을 짚어볼까요?
3: 네. 최근 지자체 예산 편성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는 로코노미와 관련된 예산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 아, 로코노미요? 이게 뭔지 좀 생소해하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시죠.
3: 네. 로코노미란 지역을 뜻하는 로컬과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인데요. 단순히 지역 특산물을 사고 파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이야기를 담은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하나의 문화 현상을 가리킵니다.
1: 네.
3: 오늘 이 로코노미가 우리

0: 같은데요. 그 농가도 돕고 또 기업도 사는 상생 모델이군요. 뭐 다른 지역의 협업 사례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1: 전업 농가가 많은 호남 지역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완도군은 대형 푸드 서비스 기업과 협력해 완도 전복을 활용한 메뉴 5종을 개발했는데요.
0: 네.
1: 완도 전복 돼지 맑은 보양탕 같은 메뉴들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격 도입했습니다.
0: 휴게소에.
1: 네. 여행객들이 휴게소에서 손쉽게 완도 명품 전복을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완도 전복의 소비 촉진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0: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특산물 보양식을 맛볼 수 있다. 이 아이디어가 참 기발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혹시 또 있나요?
1: 네. 한 편의점 기업에서는 전남 해남군의 특산물인 초당 옥수수를 무려 2톤가량 전량 수매했습니다.
0: 네.
1: 소보루빵, 페스트리 등 초당 옥수수 디저트 5종을 출시해서 대박을 터뜨렸는데요.
0: 네.
1: 다른 편의점 기업 역시 경북 울릉도의 향토 음식인 섬 엉겅퀴를 활용한 울릉도 얼큰 해장국 라면을 출시해서 젊은 소비자층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0: 아하.
1: 구하기 힘든 울릉도 섬 엉겅퀴를 라면 한 그릇으로 탄생시켜 지역의 맛을 전국에 알린 셈이죠.
0: 네. 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단순한 어떤 먹거리 판매를 넘어서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도 아주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지도 궁금해요.
1: 네. 소비자는 단순한 물건 구매가 아니라 이른바 가치 소비를 통해 해당 지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요. 지역에서는 소비자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0: 네.
1: 기업 입장에서도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 경영 실천과 브랜드 인지도 제고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0: 네. 하여간 가치 소비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말씀하신 ESG 경영 즉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을 말하죠. 여기 아주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이런 로코노미 사업을 추진할 때 뭐 예산은 어떻게 편성하나요?
1: 네, 실제 돈 흐름을 보면요. 춘천 소양강 찰토마토나 완도 전복처럼 지자체는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안정적인 공급을 행정적으로 보증해주고 포장 디자인이나 초기 물류비처럼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예산을 지원합니다. 규모도 되게 제품이나 업체당 수천만 원 선입니다. 큰 돈이 들어가는 건 민간 기업의 몫인데요.
0: 네.
1: 토마토 스무디를 메뉴로 개발하고 완도 전복 메뉴를 전국 휴게소에 깔고 해남 초당 옥수수 디저트나 울릉도 향토식 라면을 전국 편의점에 유통하는 비용은 기업들이 자기 자금으로 부담합니다.
0: 네.
1: 결국 지자체는 적은 마중물 예산과 행정적 신뢰를 제공하고 기업은 그 위에 큰 규모의 투자와 전국 유통만을 얻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로코노미 사업은 상대적으로 작은 지방 예산으로 꽤 큰 지역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이 로코노미가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1: 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로코노미 사업의 예산 대비 효과는 꽤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지자체와 손잡고 지역 농산물 버거를 만든 프로젝트 경우인데요. 4년 동안 약 600억 원대의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0: 네.
1: 기업이 실제 투자한 돈의 4배가 넘는 규모라는 거죠.
0: 어쨌든 뭐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크다니 참 다행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뭐 적극적으로 이 로코노미 사업을 추진할 것도 같은데 그 예산 편성이나 정책에서 보여지는 문제점 같은 건 혹시 없는지요?
1: 우선 지적되는 부분이 지자체의 일회성 업무 협약 남발입니다. 단체장이 대기업과 화려한 협약식을 열지만 정작 그 이후에 이어질 제품 추가 개발비나 안정적인 농가 지원 예산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0: 아하.
1: 겉으로는 성과처럼 보이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단발성 상품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된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실적 부풀리기 문제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로코노미 사업의 효과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의 매출 추정치를 장기 실적으로 소개하거나 실제 예산 투입과 무관한 민간 매출까지 모든 성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0: 네.
1: 이러다 보니 의회나 주민 입장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그 가운데 무엇이 진짜 정치 효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는 겁니다.
0: 그렇군요. 근데 소장님, 이 대기업들이 아무리 뭐 ESG 경영을 한다고 해도 기업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이윤을 남겨야 하는 거잖아요. 지역을 글쎄 뭐 돕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0: 이런 큰 돈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대기업이 지자체랑 손잡는 진짜 이유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0: 네.
1: 요즘 젊은 소비자들이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긴 한정판 제품에 지갑을 여는 가치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0: 해준 신선한 원료로 유행타는 신제품을 만들어줬고 거기다 이미지까지 좋아지면서 이익이 나니 괜찮은 비즈니스 모델인 셈이죠.
1: 네.
0: 그런데 바로 이 점에서 지자체 예산의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기업은 이윤을 쫓아 움직이기 때문에 유행이 지나거나 돈이 안 되면 언제든 발을 뺍니다.
1: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라지는 단발성 협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이 농사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줄이거나 없앨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2023년, 2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화려한 상생이라는 포장 뒤에 숨은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기업 마케팅에 농가가 동원되는 한정판의 한계인데요.
1: 네.
0: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나 대형 커피 브랜드들이 창원 수박, 진도 대파, 보성 녹동 같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이른바 상생 메뉴를 내서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이게 대부분 단 몇 주만 판매하고 끝나는 한정판이었다는 점입니다.
1: 아하.
0: 대기업은 반짝 유행으로 이미지 챙기고 수익 내면 그만이지만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수매 구조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정작 농가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겠네요.
0: 또 2022년 국감에서 크게 때린 사건은 상생 브랜드의 수입산 원료 사용 논란인데요. 국내 최대 식품 대기업 사례입니다. 전국 각지에 우수 특산물을 발굴해 농가 상생하겠다며 동반 성장 브랜드인 즐거운 동행까지 만들어놓고 냉동밥 등 일부 제품에는 값싼 수입산 쌀을 원재료로 대거 사용하다 걸린 거죠. 겉으로는 ESG 상생을 외치면서 정작 속으로는 수입산을 쓰는 이른바 무늬만 상생 구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1: 아니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가 이런 상황을 모를 리는 만무하고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0: 네, 정부나 지자체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주도로 대기업과 농가 간의 중장기 상생 협약을 주선하기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농산물 유통 플랫폼을 구축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데
1: 네.
0: 다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이 단기적인 성과에 집중되는 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책평가 기준이 매출액이나 협약 체결 건수와 같은 정량적인 지표 위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대기업의 단발성 마케팅 성과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작 현장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기적인 계약 연장이나 최소 원가 보장 같은 지속가능한 안전장치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 네.
0: 앞으로는 단순한 실적 수치를 넘어서 농가와 기업이 실제로 윈윈할 수 있는 내실되는 관리 체계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혹시 뭐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예산만으로 로코노미를 성공시킨 경우는 없을까요?
0: 있습니다. 재정 자립까지 이뤄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충남 공주시와 전남 목포시입니다.
1: 네.
0: 충남 공주시는 공주 알밤과 원도심을 부활시켰거든요. 대기업 납품 대신 자체 예산으로 원도심에 빈집들을 사들여서 청년 창업 공간으로 내주었는데요. 청년들이 공주 알밤을 활용한 베이커리나 로컬 브랜드를 직접 운영하면서 쇠퇴하던 원도심이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관광지로 변모했습니다.
1: 네.
0: 일회성 보조금이 아니라 청년 정착과 지속가능한 세원 확보를 이루어낸 거죠. 전남 목포시는 미식 브랜드와 청년 자립을 지원했는데요.
1: 네.
0: 건어물 같은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년들에게 교육부터 상품 개발까지 패키지로 장기 지원했습니다. 대기업 유통망에 종속되지 않은 독자적인 식품 브랜드를 키워내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 세수 증대라는 지역 경제 선순환을 만들었습니다.
1: 예, 어쨌든 공주나 목포처럼 예산의 패러다임을 사람과 인프라로 바꾸는 게 아주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이런 내실 있는 로코노미를 전국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뭐 어떤 것부터 좀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0: 대기업과의 상생협업은 적은 예산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고 지역을 알리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할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지자체 예산의 중심을 민간 협력과 자체 자립이란 두 바퀴로 굴려야 하거든요.
1: 네.
0: 대기업 협업으로 본 돈과 확보된 지역 인지도를 발판 삼아서 지자체는 그 다음 단계인 자체 선순환 인프라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동네 공동 가공시설을 짓거나 자체 로컬 브랜드 유통망을 깔아주는 거죠.
1: 네.
0: 그러면 공주나 목포 사례처럼 청년 창업가들이

0: 대기업 없이도 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초 체력이 길러집니다. 결국 대기업 협업 예산으로 단기적인 돌파구를 열고 그렇게 다져진 체력으로 지역 청년과 소농들이 스스로 굴러가는 내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두 가지 예산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로코노미가 반짝 유행을 넘어서 지역을 영구적으로 먹여 살릴 진짜 살림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고장 살림살이 지금까지 한국지방정치연구소 우지영 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KBS 라디오 전국 1주 이규봉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자, 이제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리고 마무리해야겠네요. 정답 수영이었습니다.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1570님이 저는 어릴 때 양양에 살아서 남대천에 자주 놀러 갔는데요. 바닥이 자갈이고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곳에 빠진 적이 있어요. 깜짝 놀라서 발바둥을 치니까 밑에 자갈이 더 파여서 깊이 빠지는 거예요. 다행히 사고를 당하진 않았지만 그 뒤로는 물가에 놀러 가도 발만 담그고 수영은 절대로 안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아찔했던 경험이셨네요. 3941님, 딸이 어렸을 때 해수욕장에서 튜브를 타고 놀고 있었는데 이안유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해수욕장은 절대로 안 가는데 해수욕장 가시는 분들 이안유 특별히 좀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네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안유에 휩쓸리게 되면 정말 당황하게 되기 때문에 해안선 쪽으로 하기 쉽지만 이게 더 빠지기 쉽다고 하니까 각별히 좀 주의하셔야겠어요. 안전 수영하시고 안전히 휴가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 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2: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가 시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5.6도 신문 신춘문예에서 시 허수아비로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원로 가수와 동료 후배들을 아우르는 대한가수협회장도 맡아서 가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빌 언덕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아니,
0: 가수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요즘은 네. 가수 협회장님이시고
1: 네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시인으로 모셨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시인 박출입니다.
0: 아, 필명은 박출이세요?
1: 네네.
0: 이 무슨 뜻으로 또 박출이라는 필명을?
1: 평생에 제가 이제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네. 제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본명으로 썼는데 새롭게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0: 예.
1: 그 이제 날출이 않습니까?
0: 네. 아.
1: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느낌인데
0: 네네.
1: 그 박출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0: 또.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피가 이렇게 그 뿜어내는 거 가슴에서 네. 그걸 이제 박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아, 박출.
1: 예. 예. 뜨겁게 새롭게 시인으로 태어났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0: 굉장히 뜨거운 필명입니다.
1: 네네.
0: 첫 시집이잖아요. 이번 예. 제목이 허수아비인데
1: 네네.
0: 이게 초판이 완판됐다고 나오자마자 예. 완판됐다고 합니다.
1: 이게 한정판으로 했는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좀 나가고 해서 뭐 너무 감사하죠. 예, 기대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0: 아니 초판을 예. 요즘은 그렇게 많이 안 찍거든요. 근데 만부 찍으셨다는데.
1: 아, 뭐 그 얘기를 또 그 얘기를 왜 또.
0: 저한테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1: 안 돼요, 안 돼요.
0: 예, 제가 이게 와, 예, 대단하십니다.
1: 좀 많이 했긴 했는데.
0: 네.
1: 시집을 제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제 좀 신춘문예를 여러 번 도전을 했고 몇 번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시를 쭉 썼다가
0: 네.
1: 이렇게 또 시집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시집을 다 막 이렇게 없앴어요. 열받아가 떨어지고 난 뒤에.
0: 신춘문예를 언제부터 도전하신 거예요?
1: 뭐 아니 올해 도전은 안 했습니다.
0: 예.
1: 뭐 잠깐 도전 몇 년 간단하게 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되고 난 뒤에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정판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그해 썼던 걸 조금 정리해서 했는데
0: 네.
1: 생각처럼 잘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0: 2024년에 신춘문예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원래 사실 작사를 좀 잘하셨거든요.
1: 네.
0: 제가 아는데 작사로 박상철 씨 되게 감각 있다 이런 생각 제가 했었는데
1: 네.
0: 아 그게 원래부터 좀 그런 쪽에 재주가 있으셨군요. 능력이
1: 꼭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곡을 쓰다 보니까 좋은 곡을 쓰려면은 좋은 가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집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보다 보니까 나는 또 전국을

0: 나름대로 내가 새롭게 쓸 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네. 전국을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시를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1: 네.
0: 그 제 삶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런 느낀 것들을 쓰자. 그래서 그냥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1: 네.
0: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뭐 또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추 문제가 있어요.
1: 예.
0: 그래서 도전하게 돼요.
1: 근데요.
0: 네.
1: 2000여 편이 공모전에 출품이 됐는데
0: 네.
1: 거기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신추 문제를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1: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0: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1: 죄송한데
0: 네.
1: 제가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이 많아서
0: 네.
1: 박상철 씨는 스타잖아요.
0: 네네.
1: 스타니까 어떻게 좀 프리미엄 점수가 더 간 건 아닐까요?
0: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전지도 몰라요.
1: 아 모르게
0: 박출로 냈습니다. 박출로.
1: 아.
0: 박출로 내고 신춘문예는 이제 각 다섯 작품을 냅니다.
1: 다섯 작품?
0: 네, 시는 다섯 작품을 내고
1: 네.
0: 그 다섯 작품을 그 봉투에
1: 네.
0: 안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제목하고 시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1: 와.
0: 그다음에 겉표지에만 조금만 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심사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저는 이제 박출로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1: 네, 거기서 한 편 뽑히는데 당선이 정식으로 당선이 돼서 등단하신 거네요.
0: 네, 당선되고 난 뒤에 그 저는 이제 2024년도 원래는 2025년 1월 1일이 이제 신춘문예 당선
1: 네.
0: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당선자는 2024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전화오더라고요.
1: 크리스마스의 이제 선물이네요.
0: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1: 네.
0: 그랬고 이제 거기는 존재는 몰랐고 그 전화 받을 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선자들도 가야 되고 뭐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1: 그쪽에서도 심사하신 분들도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0: 그분들은 그 갈 때까지도 전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0: 현장 가서 알았죠.
1: 현장에 등장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0: 사인 열심히 하고. 사인 열심히 하고.
1: 또 시인이 왔는데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시는 않던가요?
0: 그 노래 했습니다. 노래하고.
1: 예.
0: 그래서 뭐 예, 몇 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1: 예.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
0: 네.
1: 당선된 시가 허수아비 또 이번에 첫 시집 제목도 허수아비로 내셨는데
0: 예.
1: 낭송을 한번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허수아비요?
1: 예, 예. 저희가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요. 예.
0: 제가 한번 해볼까요?
1: 네.
0: 허수아비 박출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때때로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녘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에 찢긴 누더기 외로움에 부러진 가지를 놓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팔 새들은 제 세상인 양 집을 짓는다. 우거진 숲을 사이 내 겨드랑이는 종달새 집 바람에 기울어진 몸이 몇몇 새를 쫓지 못하고 동거를 허락한다. 오래된 들녘에 덩그러니 나는 버려져 있어 빈방을 안고 몰래 나간 새들을 기다린다.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나는 독거 노인이 되어 저물역 소멸을 노래한다. 근데
1: 네.
0: 이 시가
1: 예.
0: 사실은 제가 이 뒤에 더 했는데 이걸 좀 잘랐어요.
1: 아.
0: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다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다섯 작품 중에서.
1: 네네.
0: 근데 저는 이게 딱 된 게 이걸 뒤에 요 뒤에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들녘에 철탑 하나 나 하나 서로가 말

0: 말로 쓰다듬고 다독여 줄 뿐. 근데 이게 이제 답을 내버렸으니까 네. 이걸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그 뒤를 빼고선 출품을 하신 거예요?
0: 저는 이제 뭐 그걸보다 이 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1: 네.
0: 이제 거기 보다 보면 뭐 그림자 탄노라든가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신춘문에 냈던 시 중에서 한두 작품 정도가 있는데
1: 네네.
0: 그런 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 빛의 파장 따라서 그 바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가 저의 시선에서 그림자의 시선에서 쭉 이렇게 했던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했는데, 네. 뭐 이게 됐더라고요.
1: 시인의 시선과 또 심사하시는 네. 분들의 시선이 달랐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박상철이라는 박출 시인의 시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그 허수아비 입장으로 그대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0: 허수아비 시는 네. 그 허수아비란 것은 결국 새를 쫓는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쫓으라고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뭐 저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것 들의 생각들과 그것들을 같이 함께하면서 저는 늘 모자람 또 그리고 결핍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뭐 이런 것들 다 넣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뭉개진 그 허수아비가 들녘에 뭉개진 허수아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즉 말하면 거기 이제 들판에 곡식을 이렇게 할 때는 허수아비가 그때는 새거겠죠. 그러니까 네. 새를 막고 뭐 이런 용도로 쓰다가 농촌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벼농사도 없고 밀농사도 없고 없어졌을 때 나무가 잘 어울리고 그 나무 사이에서 허수아비가 같이 함께 있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그 부서진 허수아비 즉 말하면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안에 종달새, 뱁새가 네. 집을 짓게 되죠.
1: 아.
0: 거긴 새로운 생명이 또 그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그 허수아비 속에 새로운 새가 생명을 움트니까 새로운 생명이 그 잉태하듯이 예. 인생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무너지고 망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반성과 처참하게 뭉개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들 그리고 거기서 새로움을 또 만들어내고
1: 네.
0: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1: 네. 아 그러네요. 허수아비가 본래 네. 새를 쫓는 본연의 그 임무는 이제 다 사라지고 찢어지고 그렇죠. 망가졌는데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하고
0: 쫓아야 될 대상을
1: 네, 다시
0: 내가 받아들이고
1: 아.
0: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아프든가 누가 밉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1: 네.
0: 자기가 자기 성질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내 내 그 몸에 받아들여서 거기 새롭게 생명이 싹 드니까 거기는 이제 새로운
1: 네.
0: 어마무시한 새들이 또 그 새끼를 치고 또 새끼 치고 또 새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1: 네. 아 그러네요. 제가 시인의 네. 해석을 들으니까 비로소 예 그리고 박상철 씨가 참 힘든 시간을 견뎌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심사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0: 네.
1: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런 해자를 지닌 초인이 필요하다.
0: 네.
1: 어떠셨어요? 이 얘기 듣고.
0: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해자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예전의 시는 시가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신춘문예 썼어요.
1: 네.
0: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춘문예 쭉 읽어보고 저도 이제 이걸 하려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가지에다 복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그 이런 데서 결국 저는 저만의 해자시를 쓰게 된 거죠. 예.
1: 그 작사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0: 예, 예.
1: 어떤 노래들 작사하셨었죠?
0: 많이 했죠. 뭐 바보 같지만도 그렇고 뭐
1: 네.
0: 지금 뭐 노래방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1: 노래방도
0: 뭐
1: 하셨었고
0: 빵빵도 그렇고
1: 빵빵도 하셨어 맞아요 직접
0: 네,
1: 본인 노래를 나중에 네. 보면 직접 작사하신 경우가
0: 네네.
1: 되게 많아요
0: 많이 썼죠
1: 근데 그렇게 작사할 때랑 그 노랫말을 쓸 때랑 시를 쓸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0: 가사를 쓸 때는
1: 네.
0: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꼭 필요한데 좀 직선적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직선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좀 쓰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미리 답을 내리고 많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시는 답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답을 먼저 제시하면 안 되고 독자,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것들을 독자가 느끼기에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만약에 이제 임수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 틀리게 해야 되는 거고 아. 가사는 그냥 솔직하게 누가 들어도 그냥 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 당신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아. 답을 내리고 즉 말하면 형용사를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 네. 시는 형용사가 없을수록 좋은 거고.
1: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쓰시고.
0: 네네 그렇습니다.
1: 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도록.
0: 미리 답을 내리지 아. 말아야죠. 답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각각의 사람들이 다 틀린 분석할수록 좋은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천 명이 읽으면 천 명의 다른 감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좋은 시는.
0: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신춘 문제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쓰는데 저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렇게 쓰면 또 독자들은 싫어하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시인님께서 또 뒤에 네. 표사도 해 주셨어요. 제일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1: 네.
0: 예, 나태주 표사도 해 주셨는데 나태주 시인님 같은 그런 시가 우리 노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대중이 가장 편안하고 그 읽고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쉽긴 한데 잘 쓰긴 하는 분인데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시에 우리 그 이제 평론해 주신 그 경남정보대학의 그 정유지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적인 걸 묘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나태주 시인이 이런 네. 평을 해 주셨어요.
0: 네.
1: 실상 가수분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본래는 시였습니다.
0: 네.
1: 그것도 좋은 시였습니다. 그런 좋은 시를 노래로 부르다 보니 저절로 시가 써지고 시인으로도 등단하셨나 봅니다.
0: 네.
1: 보내주신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우선은 말법이 활달하고 여유롭고 습윤했습니다. 습기가 있고 또 윤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라는 예술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인데 말법이 이렇게 습윤하다는 것은 그 자신 시인으로서 풍부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0: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시를 요즘에 최대한 좀 재미있고 좀 엉뚱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네.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1: 네. 네.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그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작년에 8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게 뭐 원로 가수 동료들 또 후배들을 아우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할 때 보니까 그 가수 오키님의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0: 네네네.
1: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해 보시니까요.
0: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제 이게 이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마음들이 함께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1: 아 그러면 이제 뭐 장르별로. 뭐.
0: 장르별로. 근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1: 예, 따로 따릅니까 지금 뭐 트로트 가수, 뭐 발라드 가수,
0: 그렇죠. 뭐 K-pop, 뭐 K-pop
1: 따로
0: 아이돌.
1: 따릅니까?
0: 아니 예. 다 그대로죠. 다 함께인데 이제
1: 예.
0: 그런 것들을 다 협회는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협회는
1: 아,
0: 이
1: 네.
0: 잘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전에 우리 대한가수협회에서 한 일들이 보면 뭐 불공정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7년으로 옛날에 한 13년 됐지 않습니까?
1: 그러니까 그 소속사하고
0: 그렇죠.
1: 계약
0: 그런
1: 말이죠.
0: 것들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이번 총회에다 그 했던 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 성인가요라고 부르던 부분들 지금은
1: 네.
0: 이제 대중가요.
1: 네.
0: 그러니까 트로트는 트로트고 이제 각 장르별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는 통칭해서 대중가요로 부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공고했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대중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1: 네. 예.
0: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고 예,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 일들.
1: 챙길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0: 잘 나가는 스타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잘 나가는 가수들은 협회에 사실 관심은 덜 하죠. 뭐 네. 저도 이제 활동하다 보면 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잘 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론사에도 얘기했지만 99%는 사실은 어려운 가수들이거든요.
0: 아.
1: 잘 나가는 1%가 안 되죠. 0.1%, 0.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 정도군요. 예.
1: 근데 그런 몇몇 잘 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제 대중들께서는 근데 뭐 어려운 가수들이 정말 척박하게 특히나 한번 떴다가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지고 그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어려워져서 연세가 80 뭐 이렇게 들어될 때 정말 외롭게 사시다가 뭐 명국환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참 힘들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그 99%가 넘는 가수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어요. 그럼 네.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장치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그, 계신 게 있나요?
1: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국회도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우리 문체부에도 또 얘기를 해서 이 불공정 계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수들 특히나 이제 예, 인기 있는 가수들은 미리 선 돈을 선불이라 해서 준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수들은 지나고 난 뒤에 준다고 그러고 난 뒤에 주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0: 아, 못 받는 경우도.
1: 예, 가뜩이나 예. 힘든데.
0: 네.
1: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안 줬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아주 지금보다 아주 강하게 예,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0: 네.
1: 그걸 제가 가서 국회에 들어와서도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잡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원로 어려운 선배 가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 좀 작은 돈이라도 이게 좀 그 저거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이 노래가 안 되는 가수분들은 현장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얼마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0: 아, 그 원로 가신 분들 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1: 많죠.
0: 계시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0: 예.
1: 네.
0: 그렇군요. 이 가수의 날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네. 그게 이제 결국 재원입니다. 사실은. 그 재원인데 그런 재원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합된 어떤 가수들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는 어렵겠더라고요. 해보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수의 날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정리가 돼서 쭉 왔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제 제 임기 중에 그거를 이제 준비를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0: 네.
1: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0: 이것도 입법사항인가요? 가수의 날 만드는 것도요?
1: 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가수네를
0: 예.
1: 만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것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행사를 또 해야 되고 상도 줘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 다양한 가수들도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어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수의 날만 딱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체 가수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0: 네.
1: 그렇게 한번 하면 계속 좀 계속 매년 아주 그날만큼은 가수의 축제의 날이 만들 수 있도록
0: 네.
1: 그걸 하려니까 참 어려움은 많습니다. 네.
0: 그런 말씀은 저도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1: 네네.
0: 해서 이제 가수들 옆에서 많이 이제 봤는데
1: 네.
0: 가수가 연예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예, 모든 뭐 연예인들 많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수만큼 오롯이 혼자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이런 직업은 없다. 대신에 제일 뭉치기 힘든 게 제가 가수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1: 정확히 보셨어요.
0: 다른 쪽들은 네네. 협업을 하잖아요. 연기자들도 네네. 그렇고 뭐
1: 그렇습니다.
0: 개그맨들도 협업을 하는데 가수는 혼자서 빛나는 존재거든요. 예.
1: 이게 사실은 이제 아티스트라는 것 자체가

0: 네.
1: 자기만의 그 독특한 어떤 그게 있는 게 이제 좀 스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네.
1: 그 결국은 지금 임수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들이 다 틀리고 그걸 이제 하면 이쪽을 또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반발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조정하냐 이건데 그걸 이제 최대한 조정하려니까 인내하고 또 저를 또 이제 제가 하는 방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한 대로 감사함 표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해 가야죠.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 예, 예. 중이시군요. 가수협회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사실 요즘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전국 노래자랑도 보면은 막 여기 나오셨다 저기 나오셨다 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스케줄이 어느 정도십니까?
1: 아니 저는 예. 예전 제가 이제 그 협회장 되기 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죠 진짜.
0: 특히 뭐 무조건 때는 하루 스케줄이 엄청났죠.
1: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때는 사는 게 아닌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도 사실 이제 협회장 하기 전까지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일이 많잖아요. 그 잡아놓고 나면 꼭 스케줄 들어와요. 그 우리 매니저 너무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있죠. 여기. 예.
0: 박상철 씨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오랜 또 무명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데뷔 때부터 제가 지켜봤었는데 데뷔 때 정말 신인 가수에서 저 스타가 되는 모습까지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1: 네네.
0: 예. 거기도 또 네. 무궁무진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박상철 씨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까요?
1: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0: 네.
1: 저는 제 노래가 이제 신곡이 시작이 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면 된다는 뜻인데
0: 네.
1: 그 노래 예 한번 네. 들려드렸으면 싶습니다.
0: 이것도 직접 작사하셨나요? 시작이 반도?
1: 네.
0: 네. 작사가들 힘들겠습니다. 박출 작사. 예. 그 이제 시인 첫 시집도 내셨으니까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계속 또 네.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철의 노래 시작이 반. 네. 박출 시인이 작사하신 노래라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셨고 또 이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서울 기온은 30.1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경북 경산으로는 38.2도까지 기온이 치솟았습니다. 그 밖에 대구나 경상권 중심으로는 37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된 지역인데요. 당분간 이들 지역은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특보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에서 35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도 대부분 내려져 있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밤에는 열기가 그대로 고여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 많겠습니다. 서울도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이 26도로 출발하겠고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 서울 33도, 전국이 31도에서 3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서 오늘 오후 자외선 지수 높거나 매우 높고 또 오전 정도는 남동부 지역 주로 부산, 울산, 경상권 중심으로 높을 전망이고요. 오늘과 내일 중부나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각각 5에서 60mm 정도 지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30.1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높은 변동성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초반 100포인트 넘게 오르던 코스피 시장 하락 반전한 뒤 120포인트 넘게 밀리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2%대 강세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65.13포인트 상승한 6,755.75에 코스닥은 16.64포인트 오른 764.86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반도체주 전반이 부진한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이 2조 8천억 원 넘게 동반 매수했지만 외국인 2조 9천억 원대 순매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혼조세 보이다 1에서 3%대 상승 마감한 가운데 네이버는 8%대 강세 보이는 등 AI 관련주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화장품과 유통주, 게임과 항공주 등 상승했습니다. 반면 두산 퓨얼셀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연료전지, 에너지 관련주와 정유주, 방산과 우주항공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와 로봇 관련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9원 8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가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면서도 경이적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회의를 열어 원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 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7, 8월 원유 도입분을 지난해 대비 100% 이상,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해 당장 수급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37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 명보다 1.9%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출입국 혼잡과 동선 혼선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 운영 시간을 평소보다 늘리고 검역대와 주차구역 등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체계를 시범 도입하는 은행이 기존 7개에서 16개로 확대되고 총 2조 2천억 원 규모의 사업자 대출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체계는 매출과 상권, 업종 등 비금융 정보를 AI로 분석해 소상공인의 미래 성장성을 평가하는 신용평가 모형으로 성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기존보다 유리한 신용 등급을 적용해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2,000개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 분야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금 수취 현황과 계약서 의무 기재 사항, 협의 의무 이행 현황을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필수 품목과 가맹금 납부에 대한 거래 관행, 필수 품목 관련 제도 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중부, 남부할 것 없이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영남권을 중심으로는 폭염중대경보가, 그 밖에 전국엔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돼 있고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대체로 비슷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소연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에는 굵직굵직한 빅 이벤트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중국의 창신 메모리 상장부터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미국 하이퍼스케일러의 실적 발표 날에는 하반기와 내년에 AI에 얼마나 집중 투자할지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주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한국과 미국 주요 테크 기업이 모여 무려 9,50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AI 협력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이번 주에 열릴 FOMC의 금리 결정이 하반기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먼저 이번 주 월요일 증시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2: 예, 오늘 오전장에 좀 강하게 출발했다가 오후장 넘어가기 사이에 중간에는 푹 꺼져서 살짝 마이너스도 가기로 했다가 이제 마지막에 상승 전환을 해서요. 오늘 코스피는 0.97% 1% 살짝 모자라게 상승을 해서 6,755로 마쳤고요. 코스닥은 네. 오늘 코스피에 비해서는 처음부터 꾸준히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2.2% 반등을 해서 764로 마쳤고요.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요. 외국인은 오늘 2.5조, 지난주에 또 그렇게 팔아서 대략 한 6조 정도 이 거래일 동안 대규모로 순매도를 좀 다시 좀 하는 분위기고, 개인이 또 오늘 시장을 좀 받쳤고요. 1.7조 순매수하고 기관도 0.7조 7천억 정도는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좀 받쳐줬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오늘 2,600억대. 반면에 외국인과 개인이 오늘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수급의 코스닥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아직 좀 안정적인 수급 주체가 나타났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확실하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초반에 괜찮았던 거는 앞서도 말씀을 하셨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관련된 부분들 기대감.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초반부터 좀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중동 상황이 조금 완화되다 보니까 역시 유가도 떨어지고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이것 때문에 오늘 나스닥 선물이 우리 장중 내내 1% 이상 상승을 계속 유지를 했습니다. 이것도 네. 분명히 초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이제 초반부터 이제 순매도 계속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수급 부담이 좀 커지기 시작했고요. 또 오늘 이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회사 창신 메모리 CXMT라고 하는 회사가 상장을 하자마자 폭등을 했는데,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글로벌 수급이 국내로 들어올 게 뭐 그쪽으로 좀 더 가지 않았겠느냐, 이런 좀 해석도 좀 일부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처럼 그런 점들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시장이 크게 뭐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긴 좀 어렵고요. 외국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조 넘게 순 매도를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0: 옷장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등을 하면서 코스피도 상승 전환을 했는데 외국인이 ETF 쪽에서 매수를 좀 했다. 이렇게 추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1.8% 올라서 25만 4천 원. 하이닉스는 3.2% 올라서 181만 6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 오전장 때는 삼성전자가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네. 오후장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하는 과정에서는 하이닉스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 그 중국 반도체 회사

0: 50분, 4시 마감인데 3시 네. 50분까지 제가 봤더니 49.48 위안 470%가 오늘 하루에 올랐더라고요.
1: 와, 하루에 거의 예. 5배 올랐어요.
0: 이게 예. 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는 회사가 이 상장을 한 그게 상하이 증시에는 커창판 지수라는 건데 우리로 따지면 나스닥, 뭐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로 따지면 코스닥, 미국으로 따지면 나스닥 그런 지수를 얘기하는데 오늘 공모가 8.66 위안으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2천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이제 공모가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이제 초반부터 뭐 470% 넘게 상승을 했다. 아까 제가 보니까 오전 우리 시간 오전 11시쯤에는 531% 54.65 위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 네.
0: 그러고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마감 즈음에서 제가 다시 확인해 봤을 때는 49 위안대로 한 5 위안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래도 하루 동안에 470%가 상승을 했고 이 커창판이라는 지수가 첫 5거래일 동안에는 얼마가 오르든 상관이 없답니다.
1: 아, 상한 폭이 없다는
0: 예,
1: 말씀이죠?
0: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오늘 하루만 470%가 올랐고, 뭐 내일도 또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장 첫날에만 중국 증시 시총 1위, 그 전에 공상은행이라는 데보다도 한 1조 위안 이상 더 하루 만에 그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 창신 메모리는 상장 전 수요 예측 때부터 뭐 1만 천여 투자자가 참여를 해서 경쟁률 462:1 뭐 그렇게 폭발적인 관심이 좀 있었고 되자마자 그렇게 바로 시총 1위가 되는 그런 기염을 토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근데 이제 속거푸를 좀 살펴보면 이제 실적이죠 아무래도. 올 1분기 가장 최신 실적이 올 1분기인데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올 1분기 매출이 11조 원. 물론 이게 전년 대비해서는 8배 이상 늘어나긴 한 겁니다. 11조 원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상반기로만 합산이 돼서 제가 따로 못 봤고요. 하여튼 네.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매출 52조. 이를 기록했던 걸 감안하면 매출 기준으로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비하면 더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시장에서 너무 좀 좋게 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일단 1분기 현재 글로벌 DRAM 시장 창신 메모리는 DRAM을 만드니까요. 이 글로벌 DRAM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 삼성이 38% 하이닉스 29% 합쳐서 우리가 57%고 그다음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22% 그다음에 창신 메모리가 8%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시장에서 기대 대체 큰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1: 네.
0: 오늘 노무라 증권에서 나온 이 CXMT와 관련된 이 창신 메모리와 관련된 리포트 내용을 좀 보면 지금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창신 메모리의 시장 점유율이 8%밖에 안 되는데 중국의 반도체 시장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30에서 35%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가 웬만하면은 국산 반도체 쓰라고 뭐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자금 들어온 걸로 증설하고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2028년 정도 갔을 때는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지금의 8%가 아니라 20% 이상 될 수 있을 거다. 이제 그런 점들을 사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밸류를 그 적용하는 게 20배를 적용을 하더라고요. 지금 마이크론도 10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부에서는 중국의 큰 시장을 감안했을 때 이 창신 메모리의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다. 그런 게 우리 시장, 우리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0: 명의 건보료가 인상된다는 내용이 있네요.
1: 예, 그 178만 명이 지금 전체 직장 가입자의 한 8.9%,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월급의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자 또는 배당, 건물 임대소득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받는 돈 외에 다른 데서 그럼 이제 다른 주머니에서 이제 들어온 수입을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요. 복지부가 최

0: 가지로 구성이 좀 되는데요. 이 월급 외에 이 소득 월액 보험료에는 그동안 이렇게 말씀드린 2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그런 게 있었던 건데 그걸 이제 반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유는 이제 직장 가입자들은 이렇게 혜택이 있는데 지역 가입자들은 그런 혜택이 없다. 그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계속 줄여오고 있던 차에 올해 또 이제 줄이기로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 말씀드린 178만 명 전체 직장 가입자 8.9% 이번 개편 을 통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7천억 정도가 추가로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네. 지금 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계속해서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건강보험공단 측에서도 새로운 소위 말하는 이제 세원을 발굴하는 그 작업들이 이것 말고도 계속 있지 않겠냐 생각이 좀 되게 되고요. 이 직장인의 보수의 소득에 대한 공제 기준은 2012년도에는 7,200만 원까지였다고 합니다. 그게 줄고 줄어서 이제 2천만 원까지 낮은데 이제 이번에 결정을 해서 1천만 원까지 낮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의사의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일반 의약품을 복용한 뒤 발생하는 부작용이 연간 400건이 넘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네요.
0: 예. 이게 왜 얘기가 좀 된 거냐면 우리가 보통 일반 의약품 이제 그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게 이제 보통 일반 의약품인데
1: 네.
0: 일반 의약품을 먹어서 크게 부작용이 있는 경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보질 못하다 보니까 뭐 별거 있겠어 생각했는데 의외로 연간 한 400건 정도 발생한다니까 제법 있다.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약사회가 지난 13년간 접수했던 비처방 일반 의약품의 이상 사례 그러니까 부작용이죠. 이게 5,600여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대충 나눠보면 평균 한 435건 정도가 매년 이상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고.
1: 맞네요.
0: 그럼 꽤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상 사례가 뭐가 가장 많이 발생했냐를 보니까 발진이더군요. 몸에 두드러기 같은 거 나는 이런 것들. 그게 5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소화불량 그다음에 오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오심이 가슴이 좀 불쾌하고 구역질나는 증상을 오심이라고 합니다. 그런 현상들. 그다음에 어지럼증 이런 순이었고 성별로 보니까 여성이 69%. 남성이 30%로 여성이 남성이 2배 이상 이런 약에 의한 이상 발생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가 의학사회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건강관리에 민감도가 높다. 그다음에 각종 뭐 여러 가지 진통제들을 많이 먹고 또 철분이나 비타민 등 일반 의약품 소비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을 좀 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데 특히 65세 이상이 전체 발생률이 좀 높아서 결국 이제 고령자일수록 이 약에 의한 이상 발생도 많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약들이 이렇게 이상 발생을 했는지 보니까 근골격계 약물, 뭐 몸살약 예를 들어 뭐 이런 것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소화기관 약물, 뭐 소화제 같은 거. 그다음 호흡기계 이런 약물들 이런 순이었고 보니까 해열 진통제를 우리가 보통 집에 상비약으로 보통 많이 갖고 있는 타이레놀.
1: 네.
0: 이 타이레놀의 주요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테펜이라는 게 가장 이상 증상을 많이 발생시킨 성분이었다 이렇게 나왔고요. 어쨌든 이게 전문 의약품이 아니고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서 이상 발생이 없다라는 거 적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상황은 또 아니구나라는 걸 이 결과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경제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했다. 점도표가 매파적으로 변했다. 같은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대체 점도표가 뭐길래 전 세계 증시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점도표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미국 중앙은행 위원들이 만든 미래금리 지도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준 위원들이 각자 생각하는 미래의 적정금리 위치에 점을 찍어 하나의 표로 만든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보기에 올해 말 금리는 이 정도가 적당해. 내년에는 이만큼 내려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각자의 전망이 점으로 찍히는 겁니다. 점들이 높은 곳에 많이 모이면 금리를 높은 수준에서 오래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위원이 많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점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점도표는 연준이 시장에 보내는 일종의 신호인 셈입니다.
3: 미국 금리 얘기인데 한국에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지?
2: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들이 위쪽에 몰리면 달러가 강해져 원달러 환율과 대출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들이 아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환율 부담이 줄고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도표는 금리 인하 날짜를 약속한 시간표가 아닙니다. 물가와 고용, 경기 상황이 달라지면 점도표 위의 점도 언제든 다른 곳으로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무더위만큼 7월 국내 증시는 투자자들에겐 매우 힘든 한 달인데요. 빅 이벤트가 모여있는 이번 주 반등이 될 한 주가 될지 악재가 될지 또 하반기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게 될지 명지대학교 겸임교수이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를 하고 계신 빈세트님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하나증권의 빈세트입니다.
1: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또 한 달 만에 오셨고요. 일단 이번 7월은 정말 뭐 상당히 뭐 어려운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빈세트님은 뭐 7월 증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2: 기간 조정을 바랬으나 가격 조정도 왔다.
1: 기간 조정을 바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2: 그러니까 조정은 다양한 수급의 혼재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사줘야 되고 누군가는 균형감 있게 샀거나 팔았음을 했어야 되는데 네. 복귀해 보면 지난 상반기 우리 지수가 더블업 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이라는 이 수급의 3주체 중에서 개인이 괄목할 만한 어마무시한 상승세가 우리 장을 이끌었죠.
1: 아, 개인의 매수세가.
2: 맞습니다. 예, 예. 반대로 좀 아쉬웠던 것은 외국인들은 또 그 반대급부로 계속해서 팔았었고요.
1: 네.
2: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수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죠.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시장을 안 좋아서 파는 게 아니고 그들이 어떤 룰, 기준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있는데 사이즈와 규모가 커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재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 네.
2: 그래서 결코 우리의 펀더멘털은 나빠진 게 아니니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6월까지의 흐름이었고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거 개인들이 어디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개인 이외에 다른 주체가 받쳐줘야 되는데 외국이니까 아니면 국민연금을 위시한 기관이니까에 등등의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런데 최근에 보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장세가 꺾였냐 그 이면에 메모리 반도체가 주도주였으니까 이 반도체 산업이 사이클이냐 넌사이클이냐 그런 네. 다양한 이견들이 불거지면서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초였던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숫자들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제 실적이라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 네.
2: 그때가 오히려 꼭지.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주가 지수가 흘러내리면서 이거 개인들이 더 이상 우리 지수를 우리 주식시장을 살 수 있는 여력과 기세가 줄어들고 있다. 그렇다면 다시 백투베이지 앞으로 돌아와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았었는데 그럼 외국인들이 사줄 수 있는 것인가? 기관이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위시한 기관들은 계속해서 이것들을 떠받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혼재된 악재들이 7월 달에 동시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초서 내실 다지기를 한 다음에 재도약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1: 네.
2: 이 그러니까 기관 조정이죠. 폭은 크지 않고 지리한 순간들, 시간들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 지난 3주 어간, 그러니까 4주 동안의 하락폭을 보면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 조정이 아니고 가격 조정, 폭이 되게 크게 왔었다라고 할 수 있는 7월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기간 조정은 횡보를 말하는 거고 가격 조정은 아래로 빠졌다는 그런 하락을 말하는 거고
2: 폭을 말하는 겁니다.
1: 네. 그러면은 그렇게 된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상의 어떤 변화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원인이나 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너무 중요한 멘트인데요.
1: 네.
2: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기업이 돈을 계속해서 벌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실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1: 네.
2: 그것은 펀더멘털로도 얘기를 합니다. 이상무입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느냐라고 네. 한다면 우리가 흔히 뇌관이라 그러죠. 묻혀져 있지만 그 위험 요소들이 언젠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는 발붕은 터질 수 있는 그런 뇌관들이 흔히 매크로 지표인데요. 매크로 지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금리입니다.
1: 네.
2: 금리가 야금야금 오르더니 미국의 10년물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4.7%를 인계치라고 하는데

0: 10년물 금리가 4.7%를 넘으면 위험 선호, 즉 주식 시장을 살려는 이러한 세력들과 수급들이 뒷걸음질 치더라. 그런 4.7%가 넘나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은 먼 미래에 대해서 현재 이뤄질 수 있을 거다라는 가능성으로 현재 가격의 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치환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오늘은 공교롭게 중동이 조용하지만 바로 이틀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는 전쟁이 다시 났다 싶을 정도로 WTI 기준으로 아니 브런트 기준으로 배럴당 브런트가 100불 WTI가 80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야 다시 한번 유가가 상승하겠구나. 그렇다면 금리 계속 오름폭이 있는 가운데 상당히 눌러져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국제유가가 반등하는 거 보니 아 올해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겠다. 이러한 과거의 상반기의 금리에 대한 뇌관이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기세 때문에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지 않았었는데
1: 네.
0: 7월 달 되면서 다시 한번 아 금리마저도 우리의 발목을 잡는구나라고 수면 위로 올라온 상태입니다.
2: 그렇군요. 그럼 일단 뭐 산업이나 이런 부분을 다 짚기 전에 또 빈센트는 이코노미스트시니까 금리나 매크로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금리부터 여쭤보자면은 결국 이번 주에도 미국 연준의 FOMC가 있잖아요.
0: 네.
2: 그러면은 그런 FOMC 때 뭐 시장에서 뭐 기대하는 그런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0: 아 일단 이번 FOMC를 좀 정리해드리면요.
2: 네.
0: 한마디로 이렇게 불확실한 적은 없었다.
2: 아
0: 그게 왜 그러냐면요.
2: 네.
0: 일단 미국 연준의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수장이 바뀌었죠. 케빈 워시라고. 근데 그가 바뀐 다음에 모든 것을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다섯 개 분야의 태스크포스라고 해서 TF팀을 가동시키고 있고요. 그중에 머빈 킹이라고 영란은행 총재를 커뮤니케이션 TF의 수장으로 앉혔어요.
2: 예.
0: 나중에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영란은행장의 머빈 킹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매파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장들이 바뀌는 거 보니까 뭔가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라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2: 네.
0: 과거 케빈 워시 바로 직전에 파월 의장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모든 것을 투명하게 연준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잘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했었는데 이번 케빈 워시는 완전히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통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지표로 나타나고 있냐면요. 보통 지금은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2: 네.
0: FOMC를 앞두고서 연준의 수많은 위원들이 대외 활동을 금지하는 기간이에요. 바이어스 즉 왜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이쯤 되면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우리가 CME, Fed Watch라고 많이 하죠. 금리 선물 시장에서 이쯤 되면 금리 동결 아니면 인상 확률이 거의 90%여야 돼요.
2: 아.
0: 왜냐면 2, 3일 뒤에
2: 예.
0: FOMC니까.
2: 네.
0: 근데 지금
2: 어느 정도 알려지는군요, 원래는.
0: 보통 그렇죠.
2: 네.
0: 왜냐면 이틀 뒤에 회의니까. 근데 지금은요. 30% 정도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불확실한 적이 없습니다. 즉 지금 금융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들은 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들은 아, 7월달은 동결 같아요. 그래도 소수 의견이 왕창 나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과거랑 다른 패턴.
2: 네.
0: 보통 2, 3일 전에는 이번에는 거의 동결이 99%야. 아니 인상이 99%야. 즉 컨센서스라는 게 완전히 모아져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30% 이상 정도가 잘 모르겠다. 자칫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금융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불확실성입니다. 네.
2: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아까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물가를 자극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감을 시장에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종전에 있었던 7월의 물가지표에서는 소비자 물가지표에서는 뭐 이제 헤드라인이든 코어든 상승률이 조금 둔화되면서 4월에 3, 4월에 있었던 그런 유가 상승분이 생각보다 많이 희석이 됐었잖아요.
0: 네.
2: 그런 부분이 뭐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왜 이번에 또 계속 쫄고 있는지 시장이.
0: 아, 왜 이렇게 쫄고 있는지
2: 네.
0: 바로 유가 때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2: 다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요.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핵심 물가라 그러죠. 흔히 유가라든지 아니면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변동성이 큰 것을 차지하고 연준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멘트도 사실은 케빈 워시 시대에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과거에 케빈 워시 이전까지 페드 와처들이 주로 보고 있는 물가 지표를 놓고 현재 기준을 놓고 봤을 땐 핵심 물가 지표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이죠.
2: 네.
0: 더구나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 사람들이 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한다. 즉 기대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졌다는 것이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이자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대감을 잡기 위해서
2: 네.
0: 때로는 중앙은행이 오해를 살 만한 제스처를 취하고요. 때로는 기대가 너무 낮아서 기대를 올리기 위해서 한 10년 전에는

0: 10년 동안 계속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하고는 격세지감이죠. 그런 것처럼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른데 지금은 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가도 다시 오르고 있고 더 중요한 거 미국인이나 한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물가 중에서 그들이 가장 소비하는 우리 흔히 칩 인플레이션, 칩플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1: 네.
0: 전자제품이 많이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를 거라는 우려감들이 나와져 있고 근데 그런 건 이제 물가 측면에서 체감이고 또 하나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고용, 그들이 얘기하는 AI 투자빨, GDP, 인프라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아 여차하면 케빈 어시는 트럼프가 앉혔다 하더라도 7월 달에 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률이 과거에는 거의 이쯤 되면 0% 아니면 싱글, 즉 10% 언더 아래에서의 숫자여야 되는데 지금은 30%까지 자칫하면 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기대하는 확률들이 있다. 매우 불확실성이 큰 상황.
1: 네. 사실은 이제 금리를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뒤집어 보면은 6월부터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액이 커지면서 자체 가지고 있는 보유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차입을 통해서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차입 금리가 크게 올라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을 뭐 오라클 같은 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회사들도 겪을 것 같았는데 금리가 튀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거잖아요.
0: 그거를 좀 더 이제 브레이크다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1: 네.
0: 일단 이 친구들이 빚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런데 현금은 많은데 최근에 들어오는 재무제표상에서의 현금 흐름이 자칫 마이너스가 될 것 같다는 우려감과 실제 그런 전망치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는 해야겠는데
1: 네.
0: 갖고 있는 현금이 들어오는 것들이 좀 더 부족해져서 회사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빅테크들의 회사채는 인기 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망할 리가 없고 나름대로 수요가 잘 되니까요. 소화가 잘 되니까. 그런데
1: 네.
0: 최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가 구글 같은 경우가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과거에는 발행만 하면 5대 1 정도의 5배수 이 정도의 경쟁력으로 잘 소화가 됐는데 최근에 1.3배 정도. 즉 많이 좀 타이트해졌다.
1: 그러네요.
0: 네, 그만큼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채권 회사채가요. 어디와 연동돼 있냐면 장기금리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금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면요.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었던 기대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빅테크들이 돈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자에 대한 압박, 부담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힘들겠다 이런 것들이 다 불안감이 가장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1: 그렇군요. 그럼 빈센트님은 이번 FOMC를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 건데요?
0: 네. 이번에 동결 같습니다.
1: 네, 동결로 예상하시는군요.
0: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은 동결이라고 받아들이지만 인상에 베팅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동결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금리라든지 시장 이미 스탠스는 이번에 동결이지만 9월 달에 인상하겠네. 9월 달에 오히려 더 인상 가능성이 높겠네라고 이번 FOMC는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를 시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소화하게 됩니까?
0: 일단 시장은요. 네. 금리가 올린다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라는 항등식에 갇혀 있는데 그것조차도 가정입니다. 과거에 보면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에 보면 다 주가가 좋았을 때 금리가 올랐었습니다. 즉 금리 인상 이퀄 주가 하락이라는 항등식이 아닙니다. 요소요소를 봐야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이 곧 위험자산, 즉 주가 하락과 연결시키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다만 이번은 어떨 거냐라고 보면
1: 네.
0: 이번에는 동결이지만 매파적인 동결, 즉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질 텐데 공교롭게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목요일날, 수요일날 이어서 목요일날 우리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죠.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개선감이 이러한 불안한 악재를 얼마나 누를 수 있을까가
1: 네.
0: 가장 관건일 것 같고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앞에 임종인 평론가가 잘 말씀 주셨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기대론과 CSMT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의 공방이 결국에는 하루 종일 우리 시장을 이끌었다가 장 막판에는 다행스럽게 상승으로 마감했던 것처럼
1: 네.
0: 이번 주도 그런 양 공방의 수싸움과 세력 싸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이번 주가 진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 빅 위크는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금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 하반기 전체 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를 좌우하는 뭐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금리 부분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다른 부분은 또 개별 기업들 실적도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0: 네. 실적은 좋게 나올 건데요. 문제는 실적이라는 게 지금 2분기 실적입니다.
1: 네.
0: 지금 7월에서 이제 8월 달 넘어가는데 우리는 4, 5, 6월 달, 2월 달의 실적을 받아보는 것이죠. 즉 화려한 과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은 화려한 과거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좀 더 하나 둘씩 셈법을 할 건데요.
1: 네.
0: 이번에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LTA라 그래서 그러니까 장기 계약이죠. 맞습니다. 네네. 뭐 마이크론은 SCA라고 그러는데 장기 공급 계약을 얼마나 시장이 흡족할 만하게 정보를 흘릴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여전히 메모리 반도체는 사이클인가
1: 네.
0: 아니면 이제 사이클을 탈피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쟁이 붙었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그 이후에 컨퍼런스라든지 다양한 Q&A를 통해서 이런 LTA를 위시한 장기 공급 계약, 즉 이익이 피크 찍는 게 아니고 꽤 많은 이익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SK하이닉스는 증명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잠정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1: 예.
0: 이번에는 분야별로 어떤 부분에서 얼마를 돈을 버는 것을 하나둘씩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미의 관심사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관심사가 파운더리죠. 왜냐하면 최근에 인텔의 실적을 보면 야 파운더리가 인텔이 이렇게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내고 있어라고 하면 인텔보다 좀 더 잘한다고 보는 삼성전자의 파운더리는 이번에 흑자 전환되는 것인가? 아니면 적자한다 하더라도 과거의 적자폭을 상당히 만회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세부적인 셈법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각각의 회사가 좀 다른 정보를 시장과 소통하겠지만 더 네. 중요한 거 삼성전자건 SK하이닉스건 주주들이 가장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뭔데요?
0: 주주 환원입니다.
1: 아 주주 환원을 발표해야 된다?
0: 제발 해달라 뭐 이러고 네. 있죠. 근데 저는 이거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요. 결국 이번에 할 것이냐 아니면 하반기 언제 할 것이냐. 하지만 타이밍상 보면 최근에 두 주가가 상당히 매물대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거든요. 따라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가 모락모락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도 불과 한 2, 3주 전부터 많은 여론을 수렴하고 있고
1: 네.
0: 원한다면
1: 네.
0: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어나운스를 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그거는 이제 7월 15일에 SK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말씀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SK 구성원들에게 가능한 많은 행복을 주는 것이 회사의 목적이지만 단서가 하나 붙는다. 스테이크홀더가 같이 행복해야 하는 게 전제 조건이다.
0: 네.
1: 이때 스테이크홀더가 주주 등을 포함한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0: 맞습니다. 잘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뭐 SK하이닉스와는 개인적 이해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1: 네.
0: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제가 워낙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좋은 기업이죠. 어마무시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니까. 하지만 좀 더 우리 흔히 주식시장에서 베타, 탄력성 측면에서 SK하이닉스를 비교 우위에 놓고 지속해서 얘기했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뭐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바로 직전에 제주도에서 네.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할 수 있을 것 같다.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영업이익률이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비관론자 아니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네. 사이클 산업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고점일 때 팔고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클이니까.
1: 네.
0: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앞단에 있는 CEO가 이런 얘기를 인정했다라는 것이 자칫 끝났나? 오히려 주가는 이제부터 희망 없이 하락하나? 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한 발짝 뒤에서 생각해보면
1: 네.
0: 좀 더 의미 있는 발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더 해설해 주세요.
0: 어떤 의미 있냐면요. 네. 이런 거죠. 시상위원 예전에 그거 아세요? 경주에 있는 최부자댁이라고 400년 동안 권세를 유지했던.
1: 아, 네.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저는 알 수가 없죠.
0: 네. 네. 공교롭게 그 최 씨랑 최태원의 네. 최 씨랑 어떤 최 씨인지 모르겠으나
1: 아, 예.
0: 네, 우스갯소리입니다.
1: 네.
0: 경주의 최부자댁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6가지의 행동지침이 있었다는 것이죠.
1: 네.
0: 즉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벼슬하지 말라 만석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하나하나 등등. 결론적으로 뭐냐면 과하지 말라.
1: 네.
0: 어떤 인계치를 넣으면 공생관계 상생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좀 더 오래 가고 멀리 가려면 윈윈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지금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1: 네.
0: 메모리 반도체는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 여의도의 언어를 표현하면 지금 물 들어올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1: 네.
0: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부르는 게 값이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물론 그것을 앞단에 사주는 빅테크와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빚내서 투자할 지경인 점 계속해서 이 마진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죠. 그런데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이 돈을 더

0: 접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아, 이쯤 되면 너무 과했다.
1: 네.
0: 이제는 같이 가기 위해서 공생, 상생 관계를 갖겠다. 이것은 저는 두 회사가 빅테크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같은 밸류체인상에서 공급청사에서 하나의 파트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 이젠 영업이익단의 매출이요. 한순간에 피크 찍고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요.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담보한다는 것이죠.
1: 네.
0: 저는 이게 의미하는 게 결국 앞단에 좀 기술적으로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가 PER, 즉 밸류에이션을 이익단에서 몇 배를 받아야 되느냐, 마이크론처럼 6, 7배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본연의 4배, 5배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TSMC처럼 진짜 20배 이상 받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논란 중에 근거에는 간단히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SK하이닉스가 1년 돈 벌고 4년 깎아먹었던 게 과거의 패턴인데
1: 네.
0: 이번에 잠깐 돈 벌었다고 해서 4년 동안 안 까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뭐냐. 그런데 뭐 LTA, 장기계약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공생관계입니다를 넘어서 완전한 파트너십을 천명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 측면에서 보면 SK하이닉스를 흔히 재평가, 리레이팅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 40년 전에요. 전 세계 지금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이지만
1: 예.
0: 과거에는 미국의 아성을 위협했던 게 일본입니다.
1: 그렇죠.
0: 네. 1980년대에 85년도에 플라자합의, 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 뭐 90년대 역플라자합의까지 80년대 중후반에 일본과 미국은 상당한 협정과 협력을 협정들을 맺었는데요.
1: 네.
0: 그때 지금의 최태원 회장과 정반대의 흐름을 택한 소니의 CEO가 있습니다. 창업주인데요. 소니의 모리타 아키오라는 소니 창업가가요.
1: 네.
0: 1989년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노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1: 네.
0: 당시도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IT 혁명을 이끌었던 미국의 수많은 IT 회사들이 일본의 반도체 부품들이 부담스러워서 계속 일본한테 가격 하락 압박을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1: 아,
0: 당시 네. 일본의 소니 창업자가 무슨 얘기했냐면 우리 일본도 미국한테 아니 우리는 계속해서 노 가격을 올릴 수 있어 라고 강대강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80년대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1등 기업인데 미국을 앞질러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에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군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쪽에서 뭐 가격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우리는 계속 비싸게 받을 거야. 요 말을 했다는 말씀이신
0: 맞습니다.
1: 거죠?
0: 공교롭게 사후적으로 보면
1: 네.
0: 일본의 흥망성쇠가 이 한 사람의 발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때 기조를 보면요. 공생, 상생관계가 아니고 너는 너, 나는 나. 즉 일본이 당시 소니가 선택했던 것은 일본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물을 들어올 때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시키겠다.
1: 네.
0: 그 뒤로 미국으로 야금 상당한 제재를 받고 그 비즈니스의 헤게모니는 한국과 대만한테 넘겨주는 꼴이 됐습니다.
1: 그 전개는 너무 빠른데 일단 지금 86년에 미국이랑 일본이 반도체 협정을 했고
0: 맞습니다.
1: 근데 그때 분위기는 뭐 히타치나 NEC, 후지츠나 도시바
0: 네.
1: 이런 회사들이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회사를 이기고 있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가격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가 이제 협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협정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넘어갔는지 좀 이제 길게 설명해 주세요.
0: 네.
1: 너무 짧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0: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점핑을
1: 네.
0: 많이 했는데
1: 네.
0: 이런 겁니다. 전 세계에서 70년대부터 최고 짱 미국의 반도체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대항마가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지금 중국의 저가처럼 당시 일본의 저가 모델이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결국 미국이 선택했던 건 미국이 갖고 있던 반도체 헤게모니를 일본한테 뺏기 바로 직전에
1: 네.
0: 미일 반도체 협정을 맺어버리죠. 이제는 물량 쿼터도 제한을 하고요. 일본의 내수시장도 오픈하게 개방하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건 일본의 반도체 가격을 다 높이 좀 더 저가가 아니고 높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1: 그게 역설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들 인텔 같은 그런 회사들이 일본산 덤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히려 메모리 가격을 높여라.
0: 맞습니다.
1: 이런 상황이군요.
0: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쿼터랑 가격으로 인해서 상당히 옥죄 썼고
1: 네.
0: 그런데 되게 그게 치밀했던 것이 1986년도에 미일 반도체 협정이 일어났거든요. 1985년도에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1: 플라자비가.
0: 네. 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엔고 더구나 86년도에 쿼터랑 가격을 억누르는

0: 상태. 그러면 일본 제품이 전 세계에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비싸지는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1: 그러니까요.
0: 엔고에다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협정에 의해서 가격도 높일 수밖에 없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헤게모니는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한 1, 2년 만에 없어진 건 아니고요. 그게 한 3, 4년 갑니다.
1: 아.
0: 그래서 정점에 이르렀던 게 1989년입니다.
1: 네.
0: 그때 소니 회장이 그런 발언을 해요.
1: 그렇군요.
0: 그런 제재 이런 것도 I don't care.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미국한테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일본이어야 된다. 근데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하면 그때가 정점이었다는 것이죠.
1: 맞아요. 1990년대부터는 한국 메모리 기업들 특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했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미한 게 뭐냐면 네. 골든타임을 지날 때 최선단에 있는 CEO가 전후 관계 글로벌 지형 변화를 잘 파악해서 미리 과하지 않게 공생관계를 천명했다는 게 오늘날 SK하이닉스가 과거 일본의 과오를 다습하지 않는 그런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그것이 지금의 메모리 반도체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위기를 좀 더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재평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 경주 최부자 때의 약간 비유를 들었긴 한 거죠.
1: 그럼 아까 7월 15일에 있었던 최태원 회장의 가격은 떨어져야 한다. 이 발언이 오히려 메모리 가격이 높으면은 중국에 있는 메모리 기업들이 80년대, 90년대 한국처럼 상당한 기회를 오히려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져야 한다는 부분으로도 해석될 수가 있는 거네요.
0: 너무 좋죠. 그게 네. 공교롭게 오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상장했으니까 그게 원이고요.
1: 네.
0: 그리고 뒤에 양치 메모리도 상장하니까.
1: 네.
0: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기 전에 중국한테 헤게모니가 가기 전에 우리를 지금 우리의 반도체를 사주고 있는 미국으로 하여금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다.
1: 네, 우리도 가격을 계속 높이면 86년에 그 반도체 협정처럼 한국에 있는 메모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에 있는 발주처들이 너무 비싼 가격을 계속해서 내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물량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제 분석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보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격의 전략적 판단이다.
1: 네. 그런 것들이 이번 실적 시즌에 뭐 드러날까요?
0: 이번 실적 시즌은요.
1: 네.
0: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결과물이니까 아마 숫자 이외에 많은 컨퍼런스 콜에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지금 메가 프로젝트 더 나가서 샌프란시스코의 AI 서밋 그것이 MOU거든요.
1: 네.
0: 즉 변수에 의해서 취소될 수 있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등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이크론은 16개의 LTA 중에서 메이저급이 4개가 있다. 이런 숫자적으로 표현해줬는데
1: 네.
0: 과연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보다 훨씬 더 지배기업인데 그게 얼만큼의 개수 아니면 가능성 아니면 기간 등등이 있을지 않나 구체적으로 시장은 그 데이터들 수치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해외 기업들도 이번 주에 연달아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다 발표하는데 이들 기업에게서는 좀 어떤 부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0: 우리가 기대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미 알파벳이 포문을 열었죠. 빚내서 투자한다. 근데 B2는 안 좋은데 네. 그들이 B2는 우리에겐 긍정적이다. 그런데 알파벳 컨퍼런스 콜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얘기하는 것처럼 빚내서 투자한다는 것은 다양한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빚내서 투자하는 것이 그들이 프리 캐시 플로우 즉 지금의 현금단에서의 고가를 양산해낸다면 그것은 지금은 빚내서 투자해서 빚내서 우리 메모리 반도체를 사줘서 좋지만 이게 연속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것이죠.
1: 네.
0: 그런 부분들을 과연 이 빅테크들의 나머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얼마나 해석할 수 있을까 해소할 수 있을까가 저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좀 다 짚어보긴 했는데요. 근데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에 많이 회자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레버리지 ETF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결국 레버리지 ETF를 통해가지고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증폭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예탁금이 다시 예금으로 돌아간다.
0: 네.
1: 이런 이제 머니무브가 다시 원복하는 그런 흐름도 나타난다는 막 분석도 많거든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이제 투자자들도 많이 만나고 하실 텐데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계신지.
0: 주가는 복각계 결과물입니다. 주가를 형성하는 것이 수많은 것들이 있죠. 맞아요. 오늘 쭉 다뤘던 매크로 특히 금리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1: 네.
0: 더구나 타이밍상 지금의 수급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여전히 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1: 네.
0: 기업 중에서도 돈을 버는 기업은 희소하고요. 더 나아가서 돈을 연속적으로 오래 버는 기업은 더 희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우직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불확실한 형국에서 금리도 중요하고 수급도 중요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다 중요하지만 비교 우위를 세운다면 네. 여전히 실적이다. 실적이 가장 백본, 기본이 돼야지 그 위에 탑을 쌓는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 그게 무슨 말이에요?
0: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
1: 네, 좋습니다. 아예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콩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빈센트님 오시기만을 기다리 오매불만 기다리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안전빵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여전히 밀리면 살아있냐
0: 네.
1: 이거를 물어봐달라 꼭 좀 물어봐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0: 알겠습니다.
1: 네.
0: 자 밀사라는 전략은 네. 상당기 중장기적인 시계를 갈아보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장기 투자를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0: 비자발적 투자와 장기 투자는 다른 겁니다. 1년에 1천만 원 갖고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N분의 1 즉 이해하기 쉽게 한 달에 100만 원씩 10등분 해서요. 조금씩 밀리면 채워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
1: 네.
0: 중장기적인 시계를 갖고 1년, 2년, 3년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즉 성장성이 있고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산업을 주구장창 계속해서 모아가는 것이 저는 좀 더 이로운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 네.
0: 그런 가정이 되었을 때 여전히 밀리면 사라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실 6월 7월이 투자자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내 주식시장이 이렇게 개인들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증폭된 게 좀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은 사실 굉장히 좀 험악했던 기간도 많이 있었고 7월 한 달 증시만 놓고 보면은 뭐 과거에 여러 가지 위기에 비견될 만큼 그런 약세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7월을 경험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굉장히 생소한 그런 경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은 또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아니면 수출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이면서 우상향 해왔었기 때문에 또 좀 긴 안목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투자자들의 저변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너무 단기 급등하니까 좀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욕심을 좀 내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어쨌든 빈센트님은 이제 여전히 밀리면 살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0: 네. 가장 근본적으로 단기간에 이렇게 가파른 상승이 있었죠. 그 누구도 이런 가파른 변동성과 상승폭을 예언하지 못했고요. 또한 준비하지도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대비가 약했다는 것이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여전히 대비가 크지 않습니다. 보통 수급이 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것이라고 예견했었지만 이렇게 30포인트 넘는 지수 기준으로 하락폭은 그 누구도 예견할 수 없었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랑 소통했던 분들은 별로 큰 고민이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워낙 저한테 결국 결과적으로 물어보니까 또 최상우 의원 예전에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우리 애널리스트는 이렇게 트레이닝 받았잖아요.
1: 네.
0: 이 많은 고민 끝에 결론적으로 그래서 yes or no.
1: 맞아요. 결론은 결론을 정해줘야지 되도록 훈련을 받았죠.
0: 맞습니다.
1: 사람들이.
0: 그게 이제 저희 네. 문법이니까.
1: 네.
0: 그래서 단호하게 문법대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요즘에 이렇게 매체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너가 250만 원에서 290만 원에서 밀리면 사라 그래서 내가
1: 네.
0: 물렸다 등등 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냐하면 타이밍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으니까.
1: 네.
0: 근데 다시 한번 재정립해드리면 결국 장기 투자를 바라보고서 좋은 주식을 선별하는 눈, 세상의 변화를 변화를 캐치하는 것이 애널리스트의 역할이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이 좋은 밸류에이션이 유지되는 것을 모니터링하는 게 저희 역할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빈센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리고 유튜브하고 콩으로 계속해서 댓글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 생각들이 좀 드시나 봐요. 지금 헬로월드님은 사실 지금 이런 주식장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알아서들 손절하거나 보유하거나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눈물을 조금 찔끔 흘리셨습니다. 최고 난이도의 코스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사실 국내 주식시장 난이도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 수급과 관련해서 증폭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제 레버리지나 이런 ETF들 매수 자금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고요. 진준아빠님도 유튜브로 보내주셨는데 빈센트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최 MC도 화이팅이라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계좌도 화이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자기 계좌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청취자분들 계좌도 정말 화이팅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이번 주가 빅 위크거든요. 결국은 이번 주 말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부분이 다 결국 열리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이제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7월 27일 월요일 순서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올라와 있는 표제어와 뜻풀이가 일부 수정됐습니다. 오늘은 7월 중순에 발표된 2026년 2분기의 수정사항 가운데 뜻풀이가 수정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뜻풀이가 수정된 항목으로 고아, 농인, 왕자, 중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고아는 부모가 없어서 양육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로 수정됐습니다. 또 농인은 청각장애인 중 수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며 농문화를 공유하는 사람으로 수정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농문화는 농인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따위를 바탕으로 한 고유의 문화로 수정됐습니다. 그리고 임금왕자의 놈자자를 쓰는 왕자의 뜻풀이 가운데 하나로 기존의 사람에 대해서만 쓰던 것을 각 분야에서 특히 뛰어난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확대됐습니다. 예를 들어 서부의 왕자, 포획의 왕자 표범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한편 중년은 기존의 40살 안팎이라든지 때로 50대까지 포함한다는 숫자의 내용을 없애고 청년과 노년의 중간 시기 또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간단한 표현으로 수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경주의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39.1도까지 올랐고 경상권으로는 38도 안팎의 아주 높은 기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폭염특보와 함께 대부분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하고 후텁한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분포 예상되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로 오늘 31.6도까지 올랐는데 오늘보다 1, 2도 더 높아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31도에서 36도 분포로 여전히 한낮에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고요. 이제는 정체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제 장맛비가 끝나고 당분간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낮 동안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란한 소나기도 예상되는데요. 주로 내일까지 중부와 일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오늘과 내일 각각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돌풍, 천둥, 번개와 함께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처럼 내일 오후에도 자외선 지수가 높

0: 거나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도 일부 지역이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3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위기경보 심각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면적 40%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와 쪽방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중동 지역 상황으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상황이 악화하면 추가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회의를 열어 원유 상황을 점검하고 비상수급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7월에서 8월 원유 도입분을 지난해 대비 100% 이상,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해 당장 수급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유조선이 홍해를 통항할 때 위험 요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안수사권 폐지 발표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장윤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가족이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오늘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온다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화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법무부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PC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수사팀의 수사기록이 보관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오늘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선거인단에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축구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혁신위는 또 개편안의 근거조항이 되는 대한체육회 회원 종목단체 규정 개정 절차를 8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번 여름 휴가철 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다음 달 2일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모두 377만 명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 명보다 1.9%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 지날 때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도입니다. 윤인구였습니다. KBS 제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보안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다른 보안책을 마련해서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안수사권을 폐지할 경우 국민 인권 기능이 약화되고 민생 피해가 커질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면서 사실상 장관직 사의 표명을 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향후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자세히 분석합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 열린 데 이어서 오늘은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 열렸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선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장과 함께 토론회 이후 시장 반응과 향후 나올 정부 대책 함께 전망해 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자, 민주당이 지난주 금요일에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으로 이제 확정을 했고요.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영교 국회 법사위원장이 뭐 수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여하튼 이번 주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 박성민 최고위원님. 보안수사 존치, 뭐 여론조사해 보면 존치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 민주당 내 좀 신중론도 꽤 있었잖아요. 근데 좀 속도를 내는 이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당대회 더 막 본격화되기 전에 좀 끝내려는 겁니까? 배경이 뭘까요?
3: 전 전당대회가 큰 것 같아요.
1: 그래요? 그러니까
3: 전당대회에서 일단 네. 뭐 후보들 간에 또 이견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당대회 앞두고 이게 이제 정치장점화 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고려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거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 싶어요. 솔직한 말씀으로는. 왜냐하면 일단 여론도 좋지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그 어떤 보완책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게 지금 제기되는 어떤 문제들의 근본적 해법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한 답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당대회를 고려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도 사실 그게 저는 그런 이유로 법안을 좀 빨리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어서
1: 네.
3: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수사기소 분리되면서 10월 중에 이제 새로운 기관들이 또 출범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디테일한 작업들을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 저는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는 전 좀 민심과 괴리되는 길인 것 같아서 우려가 큽니다.
1: 네. 자, 이동수 대표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4: 네, 저도 같은 생각인 게요. 일단 내일부터 전당대회 온라인 투표 시작되잖아요.
1: 예.
4: 네, 그거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제 여론 자체는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높긴 한데 이제
1: 네.
4: 당내에 이제 권리당원분들께서 이제 이 보안수사권을 없애야 된다. 검수한박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된다. 지금
1: 예.
4: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0: 이제 그 친명 측에서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박성민 전 최고 말씀처럼 지금 이제 국민적인 우려를 무릅쓰고 지금 이거를 강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후속 적인 어떤 폭풍은 이제 정부가 다 이제 맞게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굉장히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1: 그래요. 지금 이제 국민 눈높이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너무 전당대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민생 이슈인데 네. 민생 이슈면서도 되게 중요하고 예민한 이슈인데 전당대회에서 강성 당원들의 표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이 디테일한 자기 입장을 내진 않고, 아, 그래, 그 폐지로 가야지,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그냥 그 이슈를, 예민한 이슈를 덮어둔 이런 약간 분위기인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신주호 부대변인?
2: 그러니까 저는 이 일련의 상황을 좀 보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정청래 전 대표만은 맞겠다라는 그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청래 전 대표가 계속해서 김민석 전 총리를 향해서도 뭐 보안수사권 폐지를 언제 하려고 했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공세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자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들의 구미를 맞추기 위해서 정청래 전 대표가 아주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보안수사권 문제가 민주당 전당대회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것이고 핵심 의제로 부상할 경우에 누가 거기서 수혜를 얻겠느냐 정청래 전 대표가 아주 큰 혜택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려고
1: 정청래 후보에게 표가 더 쏠리는
2: 네.
1: 그 정청래 후보가 어쨌든 검찰개혁을 주도했으니까 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약간 이슈를 뭉개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토론이 없어졌다?
2: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어찌되었든 보안수사권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면 정부와 청와대는 보안수사권을 존치하자 이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자꾸 이것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주요한 논쟁거리로 삼고 또 그것을 계속 확전을 시키니까 그러한 것들을 애초에 막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폐지하려고 하는 모습 같은데 결국에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께서 보신다라는 점을 집권 여당이라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1: 자, 이동수 대표님. 네. 김민석 전직 총리였죠. 총리에서 이쪽 당으로 다시 넘어오기 직전에 정부의 입장은 보안수사권 폐지다. 이거를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대답을 네. 했고 그 상황이 검찰개혁 추진단에 진짜 적지 않은 돈을 쓴 검찰개혁 추진단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아예 결론을 내버리고 이쪽으로 네. 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야 저렇다면 정말 일국의 총리를 하던 분이고 집권여당 당대표를 하려는 분인데 저러면 진짜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하고 숙의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야 할 민생 이슈를 저런 식으로 당리당략이나 어떤 그 일종의 권력 투쟁의 도구 속에 그냥 저렇게 밀쳐둬도 되냐 이런 지적도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법무부 장관 포함해서 정부에서 이제 보안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합의는 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총리를 지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동의하는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 5월부터 자기는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해야 된다고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가피한 측면이 아니었나.
1: 전당대회 용이다?
0: 예, 왜냐하면 과거 이제 본인 또 이제 탈당하고 이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핵심 당원들로부터 표를 얻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이 보안수사권 폐지로 더 이제 이슈가 더해지면은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1: 선명성에 기스가 조금이라도 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0: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부득이하게 이걸 좀 주장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이제 이분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지만 그 뉘앙스 자체는 정청래 후보랑은 또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제 22일 날 기자회견 당시에도 보면은 네. 이제 뭐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대통령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고 또 7월 16일 날 인터뷰를 따로 했었는데 여기서도 일정한 보완을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 자체는 제가 추측컨대 이렇게 강경하게 보완수권 폐지를 밀어붙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일단은 당원들의 표를 얻는 게 지금은 급선무기 때문에 나름의 좀 유화책 같은 걸 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제가 이제 약간 예상을 하면 이제 서로 이제 당대표 후보 토론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에게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동의하냐? 아, 동의한다. 우리 당내에서 이거 완전히 입장 모은 거 아니냐? 자, 그럼 당대표 되고 나면 그 정부하고 뭐

0: 또 그게 다른 방식으로 또 반격을 당할 여지는 있어요. 뭐 그 과정에서 뭐 정부랑 충분한 협의가 있었냐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아예 뭐 보안사건 대신에 이제 그동안 이제 당대표를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엇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더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1: 네. 자, 보안수사권 폐지가 당론으로 결정된 직후에 정성호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해당 질문받은 정성호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정성호 장관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2: 제가 법사위에서도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총리가 그 보안사건 폐지 발표하기 전부터 사실은 생각을 해왔고요. 최근에 와서는 제가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제가 뭐 수개월 동안 지금 상당히 심각한 좀 수면 장애가 있고 기타 다리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어떤 그런 측면을 고려해 갖고 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해오던 그런 차였습니다. 네.
1: 네, 정성호 장관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검찰 개혁 거의 다 됐다. 뭐 95%라는 표현도 썼다고 해요.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이 그래도 계속해야지 할 때 딱 내미는 카드가 아 사실 건강이 매우 안 좋습니다. 뭐 이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사실상 사의를 그동안 밝혀온 거를 이제 인정을 했는데 법무장관 그만두려는 게 보안수사권 폐지 당론 때문이냐는 기자 질문을 받고 뭐라 그랬냐면요. 대통령이 외국에 일하러 가셨는데 그런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신재호 부대변님. 정성호 법무장관은 왜 지금 그만두려고 하는 걸까요?
3: 저는 책임 회피성이 강하다고 봅니다. 도피성 사표라고 하죠.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존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강하게 피력하고 계시고 또 최근에 장용기 사건 등으로 인해서 이 국민적인 공분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그 만찬 자리라든지 이렇게 만나는 자리에서 보안수사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누차 밝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장에 있었던 강경파 의원이 반발하고 이런 식의 그 논쟁이 오고 갔었는데 물밑에서 결국에 민주당이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하루빨리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무기력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과 별개로 국민적인 열망이 집약이 되어 있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대통령께 건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집권 여당 차원에서 통과를 시키더라도 국민, 대다수의 국민의 그 삶을 위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야 된다. 제2요구권을 통해서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셔야 된다. 그런 식의 조언을 해야지 저는 진정한 법무부 장관의
1: 면모라고 봅니다. 그동안 소신이 있었다면 그걸 대통령에게 말씀드려야 된다.
3: 그렇죠. 그동안에라도 말씀을 드리거나 아니면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그 넘어오는 그 순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번 주 안에 통과를 시키면 보름 안에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그렇게 해서라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안수사권을 놓고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과 끝까지 반대되는 사람에게 표를 줄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좀 민주당 전당대회를 한 번 더 치러봐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런 식으로 직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오히려 더 분개하실 것 같아요. 물론 건강이 안 좋다라는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개인의 건강보다 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대다수 국민을 위한 방식으로 매듭을 짓고 저는 자리를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실제로 국민의힘 공식 입장도 법무장관 사의를 지금 밝힐 게 아니라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대통령을 설득하고 지금 이 법안이 이대로 넘어오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역할하라. 근데 사실 이게 이제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여당에서 그렇게 넘어왔는데
0: 야당이니까 여당에서 말씀이죠.
1: 여당에서 당론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대통령이 이거를 하면은 이게 대단한 혼란이 생길 거죠. 텐데 네. 이제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법무장관의 역할이 본래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또 야당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동수 대표님 네. 뭐라 그랬냐면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맞교환할 의도가 없다면 공소 취소는 절대 없을 것이라고 지금 약속해라 이렇게 압박했습니다. 이런 그

0: 야당의 압박은 어떻게 보셨어요?
1: 근데 저는 이 공소 취소는 사실 보안 수사권이랑은 좀 별개의 이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소 취소 방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걸 네. 뭐 꼭 대통령이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정청래 그 전 대표를 비롯한 강성파랑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보안 수사권 폐지 문제가 좀 이견이 엇갈리는 부분인 거고 저는 이 이유가 이제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선명성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만한 소재가 없는데 반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에 이거 만약에 진짜로 폐지했다가 나중에 이제 피해자들 피해가 엄청나게 누적이 되면은 그 책임이 결국에 본인들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걸 가장 우려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신주호 전 대변인 말씀하신 거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정성호 장관도 평시였다면은 아마 좀 건의를 한다든지 언론을 통해서 아쉬움을 표명한다든지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만약에 본인이 또 더 세게 나갔다가는 강성파한테 이제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좀 우려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냥 그럴 바엔 내가 그냥 그만두겠다 판단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김민석, 송영길 후보도 다 똑같은 지금 그 입장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그 입장이 돼 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렇게 장관이 법무장관이 다른 의견을 낸다는 게 지금 되게 무리일 거예요.
3: 그런데 저는 예. 솔직히
2: 박성민 그 최고위원님.
3: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은데 할 만큼 하셨어요. 국회에 나와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이랑도 설전 벌이고 조혁신당 의원들이랑도 싸우고 네. 뭐 최근에 제가 본 영상만 해도 몇 개고 국민들도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일관되게. 이 보안사건을 폐지한다면 뭐 정권 송치라도 남겨둬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대안을 얘기하셨고 이 보안사건 전반 폐지에 대한 우려를 저는 충분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 있게 전달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회가 할 일은 국회가 할 일인 것이고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에는 또 한계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 회피라기보다는 어떤 할 만큼 한 사람의 어떤 무력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야당이 그렇게 말을 얹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거부권을 쓰게 설득을 해야 된다니 뭐 공소취소 얘기는 왜 나오는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당의 상황을 좀 더 엄중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를 두고 봤을 때 대통령을 사실상 반개혁주의자로 낙인 찍고 대통령에 대한 폄훼와 조롱이나 이제 지지자들이 갈라지게 되면서 뭐 약간 이제 대통령에 대한 그 비방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진 경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당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당대회 국면에서 지금 당이 분열돼서 쪼개져 가는 상황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겠다라는 충정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으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신다고 이분이 민간인이 되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국회로 다시 돌아가서 당에서 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굉장히 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박상민 최고위원도 그렇고 이동수 대표도 그렇고 지금 그 정전식 원내대표가 말한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재판 공소 취소 막교한 의도가 이거를 이제 연결시킨 게 별로 그렇게 좀 연결이 되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 이걸 얘기한 거는 강성파들의 의도대로 되거나 누가 당대표가 되건 이 부분을 안 한다고 미리 얘기를 해라. 특히 이제 법사위원장도 계속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상황을 하지 말라고 해라. 뭐 그런 뜻이었나요?
4: 그렇죠. 그게 사실 원리 원칙 아니겠습니까? 공소 취소는 안 된다라는 것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께서 똑같이 갖고 계시는 하나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민주당이라든지 민주당 구성원들이 선제적으로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하신다면 뭐 관련돼서 저희가 국민의힘이 어떠한 의혹도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작년인가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민주당이 한번 추진했을 적에 청와대에서 굉장히 격노를 했습니다. 대통령을 그 정치에 끌어들이지 말라. 왜 대통령을 자꾸 언급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공소취소특검의 입법 이거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아무런 이런 방법 없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결국에 청와대도 대통령 재판 중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죄를 없애주는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는 시그널을 전 여당에 보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먼저 안 하겠다라고 국민들께 선언을 한다면 그 순수성을 본인들이 입증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보안수사권에 상당히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도 완전 폐지로 지금 넘어가는 국면에

0: 이런 것들이
1: 트레이드를 서로 한 거죠.
0: 트레이드를 한 게 예. 아니냐고 이제 뭐 추정. 주장을 하는 거죠. 그 야당의 주장입니다.
2: 그런데 저는 이게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당대표 시절 던졌던 부메랑 돌려맞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만 해도 예. 이제 당내 주류가 친문 세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 친문 주류 의원들 그리고 대의원들 견제하기 위해서 당원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놨는데 지금은 상황이 반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대통령 본인이 뭐 의원들이나 뭐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당원들의 여론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이 보안수사권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니까는
0: 대통령으로서도
2: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놓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여당 전당대회 상황 좀 볼게요. 봉경선의 권리당원 투표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당권 주자들 오늘 일제히 충청권을 향했습니다. 첫 지역이 이제 충청이에요. 자 보니까 박성민 최고위원님 권리당원 투표는 나중에 모아서 다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여론조사까지 합산해서는 당일날 발표하지만 이게 지역별 발표는 순차적으로 하는 거죠. 그 지역 뭐 네네, 충청 먼저 맞습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3: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28일부터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이렇게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28일부터 29일에 이제 온라인 투표하고 그다음에 30일부터 31일에 ARS 이제 진행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전당대회 당일 당일에 전국 대의원 투표랑 이제 국민 여론 조사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이제 합산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또 발표하는 것인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뭐 투표율도 좀 관심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초반 승기를 이제 누가 갖고 갈 거냐.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전당대회가 해 보면 그 뭐 들어가기 전까지 투표하기 전까지 뭐 돌면서 하는 얘기나 뭐 예. 여론조사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지난번
0: 까보면은 그게 진실이지 그 전까지 얘기는 그냥 다들 상상일 뿐이에요. 예.
3: 결국 이제 하면서 이제 중반 정도 그러니까 이 순회 경선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순회 경선 하는데 한 중간까지 가보면 아 이제 좀 보인다.
0: 추세가 나오잖아요.
3: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첫 순회 경선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진짜 본격 레이스가 시작이 됐고 더 치열해질 것 같아서 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0: 네. 이게 신경이 날카로우니까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충청에서 시작을 하니까 정청래 전 대표가 충청 금산 출신이거든요. 네. 왜 충청에서 시작하냐 뭐 이런 것들 첫 기선 잡는 게 또 중요하니까 뭐 그런 그 예민함도 있긴 있었는데.
2: 네, 저는 지역보다 네. 룰이 더 중요한 것 같은 게요. 이제 이번 전당대회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대의원이랑 권리당원의 그 등가성 그러니까 네. 1인 1표 이제 이거 도입된 거 더하기 그리고 이제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가 70% 반영이 되고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거든요.
0: 네.
2: 그럼 이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결국에 이제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당원들의 힘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당원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 결과를 가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습니다.
0: 자. 예. 신조 부대변님은 어떻게 가장 관전 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집권 여당 지금 전당대회.
4: 저는 사실 당대표보다 네. 최고위원에 저희가 더 관심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래요?
4: 예.
0: 당대표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4: 당대표도 중요합니다만 네. 지금 예비경선을 통과한 게 친청 3인방 후보들이 모두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4: 최고위원 5명 중에 만약에 친청 3인방이 모두 살아난다면 정청래 전 대표가 설사 낙선하더라도 김민석 전 총리든 송영길 전 대표든 당무를 수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사실상의 그 의결권을 가진 게 이제 당대표가 있고 선출직 측은 5명이 있고 뭐 지명직 측은 2명을 임명한다고 하지만 지명직 최고위원과 선출직 최고위원의 말의 비중, 중량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반청 진영에서 당대표가 나오더라도 친청 최고위원 3명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한 이 당 민주당 내 권력 자체가 오롯이 그 친명 쪽으로 반청 쪽으로 쏠리진 않을 것이다.
0: 그 세 명이 다 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4: 저는 다 될 가능성도 있다고
0: 배제할
4: 봅니다.
0: 수 없다.
4: 그렇기
0: 예.
4: 때문에 지금 김민석 전 총리가 주말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아마 최고위원은 친명 최고위원 5명을 다 뽑아달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이미 당대표 후보들도 자기가 되냐 떨어지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최고위 자체에서 우군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친청 최고위원 3인방이 모두 당선되는 그 순간 저는 대통령의 권력 누수도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0: 그래요. 자 후보 간 신경전 하나만 이렇게 좀 그 서로 워딩을 주고받은 거 하나만 볼게요. 유시민 작가가 말한 필패론. 와, 이게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한 저주냐 뭐냐 뭐 이런 비난이 당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정청래 의원이 no comment. 이에 대해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에 대한 저주를 두고 no comment. 그런 지도부가 말이 되냐 공세퍼부었고요. 정청래 대표 자신은 한 번도 민주당을 떠난 적이 없다. 공천에 떨어져도 자기는 떠난 적이 없다. 한마디로 했습니다. 자, 이 주고받은 펀치 네. 이동수 대표님 누가 이겼습니까?
2: 저는 말씀드려도 되나요?
0: 네.
2: 전 정청래 그 후보가 좀 네. 유리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0: 그래요?
2: 일단 지금 김민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0: 네. 근데
2: 반대로 이제 정청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그 소속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로열티, 본인이 그동안 보여줬던 충성심과 역사 이런 것들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국에 당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이 저는 결정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쭉 이제 민주당과 함께 온 분들이잖아요.
0: 네.
2: 여기에 코드를 맞췄다는 점에서 저는 정청래 후보에게 조금 유리한 싸움이 아닌가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보입니다.
0: 그래요. 자, 지금 상황 정청래 후보냐 김민석 후보냐 아니면 송영길 후보냐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가 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 충청 보면은 그다음에 한 두 번째까지 보면은 약간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3: 그렇죠. 네. 네,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뒤에 계속 있잖아요. 이제 네. 순회 경선이니까 충청권 순회 경선 하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권리당원 투표 시작되고 뭐 PK 순회 경선 그 결과 또 이제 또 나올 텐데 시간 지나면
0: 네.
3: 그럼 되게 중요한 그 지역들이 또 이제 초반에 또 있기 때문에
0: 그러니까요.
3: 물론 호남도 이제 중요하고 사실상 클라이막스겠지만 그 전에 표심을 보면 이제 권리당원들의 어떤 표심의 향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이제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0: 네.
3: 제가 봤을 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 어떻게 보면 당대표와 약간 러닝메이트처럼 지금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0: 예, 예.
3: 이게 후보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으로 오히려 이제 투표가 결집되는 곳과 분산되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각 이제 뭐 후보들이 좀 잘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0: 그래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거 짧게만 지금 최고위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미철 후보
3: 예.
0: 막 그때 울었었는데 나중에는 또 뭐 그 뭐 5,300만 원짜리 그거 그
2: 미국 그런 자동차
0: 예 예. 근데 그게 뭐 그 돈 천만 원 낼 게 없었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또 해명은 했고요. 근데 조금 입장은 약간 좀 곤란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셨어요? 짧막하게 한 말씀만.
2: 정민철 후보 떨어져서 신조 대변인이 되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번에 네.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의 청년 정치 민낯을 봤습니다. 나이만 청년이지 사실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들 내놓았던 정치적인 식견 자체가 굉장히 기득권화되어 있었어요. 특히 정민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1020 젊은 세대를 일컬어서 무조건 극우라고 몰아붙이고 본인과 정치적인 생각이 다르면 이것을 사실상 이 사회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될 집단으로 치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신성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바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사실 청년 아젠다를 본인이 흡수하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탁금 천만 원이 없어서 뭐 자기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해놓고 막상 보니까 그 수천만 원대에 고급 승용차를 구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내로남불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게 민주당 청년 정치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서 좀 안타깝게 봤습니다.
0: 일반화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한데 여하튼 그 부분에서는 네. 좀 그런 약간 앞뒤가 다른 게 보였다. 짤막하게만 한 말씀. 박성민 최고위원님.
3: 네, 저는 뭐 정민철 그 후보가 뭐 1020을 다 극으로 몰았다. 이거는 사실관계와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제 정민철 후보가 제시했던 이 문제의식은 어떤 1020 사이에서 뭐 누군가는 보수화라고 하고 누군가는 극우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그 집단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폄훼나 뭐 조롱 이런 것들도 이제 실제로 뭐 벌어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추모식 날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 그리고 혹은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콘텐츠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를 저는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0: 네.
3: 어쨌든 그와 별개로 이제 정민철 후보가 이번 과정에서 되게 혹독한 검증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정민철 후보가 해왔던 어떤 정치적인 가교 역할 혹은 SNS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과 소통했던 그런 역량은 저는 분명히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네. 잘 추스르고 또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다시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0: 좋겠습니다.
1: 네, 국힘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인데 이건 우리가 교통정보 듣고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주도로 1시간 사이 정체 구간 많이 늘었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 방향 월곡에서 성산까지 쭉 정체 심해졌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 마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일산 방향 영동대교에서 난지 나들목까지 밀리고요. 같은 방향 올림픽대로는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막힙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복정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안성에서 안성 휴게소 쪽으로 정체인데 안성 휴게소 부근 5차로에도 고장난 버스가 멈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이후에는 판교 진출로 쪽으로 밀리기 시작했고 또 더 가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양재 나들목 5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하고 있어서 역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 하나 더 이제 한번 짚어볼게요. 김민석 후보가 써올린 신천지 개입설. 아니나 다를까 합수본이 또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 관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총리였기 때문에 합수본 수사 좀 알고 있었나 뭐 이런 얘기도 사람들이 하고 그 전에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된 김민석의 예언은 어디까지인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친정청내계에서는 신천지 개입 경고 당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다 해당 행위다 뭐 이러면서 그거 뭐 책임한 행위다 이러면서 근거를 대라 이러고 있거든요. 자, 사실 그 워딩을 보면 정청래라는 세 글자는 얘기 안 했지만 워딩을 보면 정청래 의원을 좀 향하는 그런 걸로 다들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 박성민 최고위원님 근거를 대면은 정청래 의원이 위험해지고 근거를 못 대면 김민석 의원이 위험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이?
4: 그러니까 뭐 일단 의혹 제기를 하신 분이 네.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는 있어 보이죠.
1: 그렇죠.
4: 그리고 김민석 네. 후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고 본인이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이번에 이제 저희가 예비 경선 했을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1: 예.
4: 저는 이제 김민석 후보의 입장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동수 대표님은 네.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5: 있어요? 저는 뭐 이 정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1: 그래요?
5: 해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선거 같은 거 앞두고 이제 종교 집단에서 이제 영향력 행사하려고 많이 좀 개입을 하잖아요. 뭐 네. 국민의힘은 좀 당 지도부가 이제 좀 개입이 됐었기 때문에 뭐 수사도 받고 사건이 커지긴 했는데 사실 지역 단위에서 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예컨대 이제 과거에 김경 전 시의원 같은 경우도 종교 단체 인원들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이제 논란이 생기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정도의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거에 왜 굳이 이렇게 발끈하는지 그 부분이 오히려 좀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김민석 후보자가 신천지 의혹 제기했을 때 예전 같았으면 저도 그냥 아유 뭐 그냥 네거티브 하는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또 이분이 개헌 맞췄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소스는 있지 않을까. 이게 뭐 경찰의 수사가 뭐 유출됐다 이건 아니겠지만은 본인이 총리직에 있으면서 그래도 이래저래 이제 들은 제보 같은 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이거를 좀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정청래 의원 쪽에서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뭐 아우 신천지 이런 거 있던데 우리 당도 한번 자체적으로 합시다 이게 아니라 사실상 정청래 후보를 지목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은 뭔데 거기다 딱 세 가지 요소 중에 신천지를 넣었거든요. 그건 아주 작심하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후보의 신천지 관련서를 내가 확실히 제기함으로써 지금 당원과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친정청력에서는 근거 대라. 근거 못 되면 당신 책임져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친청계가 훨씬 더 당당한 것 같습니다. 그 뭐 김민석계라고 알려진 의원들 중에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뭐 이것을 밝히자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1: 네.
0: 그런 걸 보면은 김민석 전 총리가 정말 신천지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지금 사실 그것을 공개하고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당장 공개해라. 우린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입장이고 김민석 전 총리 쪽이나 송영길 전 대표 쪽에선 전당대회 이후에 뭐 만들자 혹은 이 신천지가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뭐 경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누가 상대적으로 더 당당하냐? 저는 정청래 전 대표 측이 더 당당하다라고 보여져요.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김민석 전 총리가 아무런 근거도 지금 밝히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당대회 어떤 여파를 줄 것이냐 그거를 따져보면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굉장한 패착을 벌렸다고 생각합니다.
1: 신천지 부분은?
0: 예, 신천지 예. 부분을 꺼냄으로써 무언가 코너에 몰려있다. 무언가 지금 불안한 상황이구나. 정청래 전 대표가 많이 따라붙었거나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구나라는 인식을 줬습니다. 이미 당원과 국민들한테. 그러고 나서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당원들도 그렇고 각 정당이 행하는 투표에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분들은 애고가 엄청 강한 분들이에요. 자존감이 엄청 센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느끼시는 딱 그거죠. 김민석 전 총리가 신천지 개입설을 꺼냈어. 그러면 우리가 민주당의 정통 당원이고 우리가 지금 이 당을 몇십 년째 지지하고 이 당의 터줏대감으로 있는데 우리 그런 하나의 이단 사이비 종교에 휘둘릴 만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폄하하는 거야? 라는 인식을 강하게 가질 수 있어요.
1: 오히려 뭉칠 수 있다?
0: 오히려 뭉칠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민주당을 그동안에 강력하게 지지하셨던 분들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민석 전 총리가 확고한 근거가 없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면 엄청난 패착으로 봅니다.
1: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김에 이동수 대표님.
5: 네.
1: 보통 이렇게 김민석 의원이 얘기할 때 되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조용조용 나긋나긋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막 하는 걸 보면 그 1980년대 학생회장 할 때 막 무슨 연설할 때 그 단상에 올라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조금 마음이 급하나?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 저는 근데 그 김민석 후보자가 아무 근거 없이 이걸 던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네. 너무 큰 이슈고 사실상
1: 그렇죠.
5: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상대한테 당신 신천지야 이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신주호 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으로 좋은 판단이었나는 저도 살짝 의문인 게 이제 좀 전에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이 정청래 후보자를 지지하는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우리가 신천지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발 심 같은 게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네. 이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4: 저도 네. 뭐 이게 그 김민석 후보께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곧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평가를 하겠다고 한 이유가 그 얘기가 나와야 이게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4: 만약에 근거가 부족했다고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실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그럼 약간 라벨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면 그럼 신천지인 거냐라고
1: 네.
4: 그러니까 그렇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이미 그 지지자들 사이에선 그런 신경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건 사실 뭐 그 지지층을 그렇게 낙인 찍은 문제가 아니라
1: 네.
4: 아 우리 정당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이건 같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오히려 그때는 이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구는 사람이 더 좀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이 될 거라서
1: 네.
4: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로 가는 그 길이라고 좀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1: 네.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징계 절차 개시했다는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조경태. 다 아실 겁니다. 저 국회의장 당내 경선 낙선 후에 박덕흠 찍지 마라. 저 여당 의원들에게 전화했다는 거. 진종호.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찾아서 부산에 간 의원들은 꽤 되는데 네. 그중에 이제 보좌진을 저기 파견한 약간 좀 나름 선별했다는 그 느낌도 들긴 드는데 요 세 명이 대표적이라면 그다음에 가장 뭐 따끈따끈하다는 얘기는 좀 그렇지만 권영진 의원 자 원내대표 멱살을 잡고 나보고 행안이 간사하라고 대구시장도 하고
5: 좋은데.
1: 재선 의원인데 뭐 이러면서 이제 뭐
4: 행안이는 중요한 곳인데
5: 그러니까
1: 예. 근데 뭐 어우 여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아유 사감은 있겠다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데 박성훈 수석 대변인 얘기는 자진 탈당 권유하다는 의견 최고위에서 나왔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제명 등 최고위준 징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 이뤘다. 이거는 최고위에서 어느 정도 약간 가닥은 잡아놓은 거예요. 물론 윤리위 결정이 나오면 최고위에서 나중에 추인을 하고 이런 건데 자 중징계 불가피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주옥 대변인.
0: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정치적인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정치적인 활로라기보다 네. 감정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봐요. 권영진 의원이 이제 이번에 그 하셨던 행태는 분명히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대처하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그 이른바 스킬, 능력이 좀 굉장히 돋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권영진 의원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정점식 원내대표라든지 관련된 분들께 계속해서 누차 죄송한 마음을 표하다 보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중징계로 갈 필요까지 있는 사안이냐라는 생각은 좀 해요. 이것이 어쨌든 뭐 상임위 배치에 불만을 좀 갖고 그것과 관련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물리력이 동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해당 행위라고 보이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당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 권영진 의원이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서 그것을 기강을 잡기 위해서 중징계를 내려야 될 사안이라면 당연히 강도 높은 징계를 내려야 되겠죠. 하지만 권영진 의원도 지금 엄청나게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사과문도 올렸습니다. 그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권영진 의원을 향한 중징계는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럼 이제 해당 행위 차원에서 조경태 진종호 두 의원은 아마 크게 빠져나가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총을 통해서 당의 국회 부의장 후보를 저희가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우리가 추대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것의 반기를 들고 다른 당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이런 사람을 뽑지 마라라고 하면서 냈던 주요 논거가 내란 가담자가 어떻게 국회 부의장을 하느냐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러면 국민의힘을 구성하는 분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 내란 가담자를 지지했다라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을 향해서는 저는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관계를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윤리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뭐 나왔었던 무더기 징계가 아니라 정말 콕콕 찝어가지고 선별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세 분이 결과적으로는 중징계든 경징계든 징계 자체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1: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 신주호 부대위 한테 예를 들어서 지금 윤민우 윤리위원장 있죠? 네. 윤리위원장의 독단 운영 행태를 비판하면서 네. 윤리위원 두 명이 사퇴를 했었고 네. 자 오늘 또 보니까 그 윤민우 위원장의 당대표 충성 맹세형 징계 기준은 안 된다 이런 내용 성명서도 내고 했어요. 상당히 좀 이거 바람직한 움직임이라고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윤리위 내부가 지금 네. 굉장히 좀 삐걱거리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저희가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것이 일부 위원들의 그 성함이 언론에 노출되고 하면서 뭐 사표도 내고 이렇게 네. 하면서 윤리위 회의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회의가 개시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돌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 정도로 윤리위가 지금 좀 상당히 봉착 그 난관에 봉착한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을 사실 깨부수려면 윤리위의 징계 자체가 정당성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라든지 그분들을 향한 징계를 강행했습니다만 결국에 법원으로부터 그것이 전면 거부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윤리위가 스스로의 권위를 지금 되찾을 시기다. 스스로의 권위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의 일환은 윤리위라고 하는 것이 어찌되었든 정당의 사법기관이라고 한다면 정당의 행정부 집행부는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1: 네.
0: 당대표의 입김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자율적인 판단을 통해서 윤리위 스스로가 그 굳건한 기구라는 것을 이번에 전 증명할 시기라고 봅니다.
1: 자, 두 분께는 조금 다른 질문 짤막하게 드려볼게요.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상당히 기분이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관위 투표자 수 통계 조작 이게 나온 다음에 거봐 내가 맞았잖아 이거 더 들어가야 돼. 이렇게 어쨌든 조작 입력을 했기 때문에 본인 목소리 이제 커지고 그다음에 서버도 이제 다 봐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쇄신안도 발표하겠다 이래서 일견 보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좀 힘을 받은 듯도 한데 이게
6: 이동국 대표님, 네. 국민의힘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까?
5: 저는 도움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실 장동혁 대표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네. 지난 지방선거 끝나고 물러났어야죠. 왜냐면은 일단 이 국힘이 광역단체장에서 매우 크게 졌고 그리고 된 분들, 재보궐 포함해서 된 분들도 본인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분들이 된 거잖아요. 그럼 사실상 선거에서 패배라고 보고 물러났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선거 날 이제 선관위 사태 터지고 최근엔 또 이제 투표율을 이제 조작했다는 이런 의혹들까지 계속 제기되면서 네. 장동혁 대표가 해왔던 주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가 뒷걸음질치다 쥐 잡은 격이지만 맞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좀 명분이 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 반대 세력들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온건파라고 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서 1심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장은 적극적으로 뭔가 행보를 보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동혁 체제가 당분간은 좀 견고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6: 당분간은 좀 견고하게 유지된다.
5: 근데 그게 이제 국민 특히 이제 중도층의 네. 소구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체제가 계속은 갈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뭐 넓은 지지를 얻는 방향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6: 예,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4: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를 예.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이 좀 포기한 것 같거든요.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6: 네,
4: 예.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있으나 없으나 하게 이제 당 안에서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본인은 이제 계속 선관위 사태를 그 기점으로 삼아서 본인만의 지지층을 좀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할진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게 어떤 뭐 확장성이 있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장동혁 대표 혼자 좀 어떤 본인의 위안을 좀 찾고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뭐 의원들과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 제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보여줘야 되는 쇄신과 변화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 네. 선관위 사태가 문제 있는 건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건 맞는데 다만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선관위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제가 봐서 장동혁 대표한테 없다.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선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제기했던 문제가 뭐

0: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네. 말뿐인 권력이잖아요. 지금 사실 식물 당대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행보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1: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부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거 이게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선거 비용 보전받은 397억 원을 국민의힘이 토해내야 합니다. 자 신지호 부대변님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일단 당혹스러운 게 사실이죠. 당혹스러운 네. 게 사실인데 사실 민주당도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공직선거법이 지금 중단이 됐습니다만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온 그 결과가 그대로 유죄로 된다면 민주당은 저희보다 더 많이 국고에 환수를 해야 돼요. 434억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양당 모두가 똑같은 리스크를 떠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저는 이 상황에서는 좀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 공직선거법이라는 법 자체를
1: 야 근데 그거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예, 거짓말이 확인되면 그냥 비용을 다 400억이 예. 되는 비용을 다 내놔라.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건 손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예. 합니다. 선거 사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게 네. 선거운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후보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것들을 유권자들께 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촉진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선거법이 강력한 규제수단 강제수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틀어서 사실 선거에서 지거나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 바로 피의자 신세로 전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막고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로 좀 양당이 공직선거법을 함께 협력해서 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저도 네, 같은 이동수 대표님.
3: 저도 같은 생각인 게요. 일단 네. 이게 사건이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캠프에 뭐 전성배 씨가 그 비선 실세로 활동한다 이런 의혹이 있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 이제 나는 전 씨랑 인사한 적은 있는데 우리 아내랑 같이 만난 적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또 두 번째로 이제 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네.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나 이 사람한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했다거든요. 네. 이게 본질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처해 있는 위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제 나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한테 협박받았다. 거짓말해가지고 유죄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 한번 했다고 정당이 막 40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토해내게 하는 이 제도 자체가 과연 온당한가. 거짓말은 네. 그거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되 우리가 이참에 양당이 지금 똑같은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합의를 해가지고 선거법을 좀 크게 뜯어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박성민 최고위원님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죄송해서.
0: 저는 뭐 일단 네. 똑같다고 보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다 이렇게 보진 않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필 규정대로 흘러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신주호 전 국민의힘 상금부대변인 이동수 세대정치연구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01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소망이는 집안의 작은 통역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온 다섯 남매. 하지만 넷째인 소망이를 제외한 네 명의 형제들은 저마다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와 막내는 청각장애와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고, 둘째는 자폐, 셋째 역시 청각장애가 있습니다. 말과 마음을 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가족에게 소망이는 서로를 이어주는 든든한 존재인데요. 하지만 다섯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님의 하루는 걱정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쌓여만 가는 치료비와 재활비,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질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늘도 주름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꼭 잡는 소망이. 소망이 가족이 더 밝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에

0: 1580-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폭염 때문에 출퇴근길이 많이 힘드시죠. 몸이 지치지 않도록 물이나 과일 등으로 수분 섭취 충분히 잘해주시고요. 시원한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 남동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38도 안팎의 몹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3도, 청주 35도, 강릉과 광주 34도, 대구와 미량은 38도까지 올라 오늘만큼 무덥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강릉, 광주 26도, 대구 25도가 예상되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에는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중앙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공군에 도입될 C-390 수송기 시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화상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어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번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속도전에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은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군의 공습이 일시 중단되자 이란도 보복 타격을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측 모두 전투 지속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폭염재난위기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0: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나흘 사이 두 차례 열렸습니다. 대통령에 이어서 오늘은 국무총리가 세제와 공급, 금융대책을 놓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유세 개편과 대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향후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과 함께 지금의 부동산 민심은 무엇인지, 정부 대책은 어떤 모습을 드러낼지, 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걸로 전망되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학렬 소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자, 정부가 부동산 토론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또 뭐 부처별로도 막 금융위도 열고 국토부도 열고 했고요. 쭉 지금까지 해왔는데 전반적으로는 이 토론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그러니까 2주 전에 부서별로 공급, 네, 그다음에 대출, 세금에 대한 각각 토론을 했고, 네, 23일 날은 대통령 주제로 종합 토론을 했고요. 그렇죠. 아마 네, 지금 이 시간에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 또 국민총리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세변의 부서별 토론과 종합 토론 좀 두 번째 하고 있는데, 7월 달이 원래 세제 개편이에요. 그래서 예, 메인 아마 세제 개편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방선거 때 서울을 졌잖아요. 네네. 서울 진 것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부동산 민심이었다는 것을 파악해서, 네, 세제를 단순히 강화하면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아마 좀 토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대토론의 k.kr이라고 설문조사, 네, 지금 사이트들 운영하고 있는데, 네네, 토론회에도 언급이 됐었는데, 저도 이제 23일 날 토론회 참여하기 전에 보고 갔거든요. 네네. 6천 개의 이제 그런 민원들이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그것들 분석을 다 해봤더니 95%는 규제 완화였고, 아, 2%가 규제, 예, 강화였습니다. 그런데 예, 예, 이제 23일 날 토론과 오늘 토론 아마 메인 내용이 다 세제 개편일 텐데 강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예, 실제 민심은 규제 완화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을 많이 해달라, 그다음에 공급을 많이 해달라는 얘기였었는데, 네, 정부에서는 이제 증세를 하기 전에 국민적인 합의를 좀 도출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조금 미스매칭이 돼서, 네, 오늘 토론은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그 부분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다음 주에 아마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어떻게 그것들 민심을 반영했는지 뭐 그런 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주재한 토론회가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었을 거고, 오늘 또 뭐 총리 주재 토론회도 있지만 대통령 주재 토론회 이후에 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이랄까 이런 약간의 조짐이나 뭐 그런 것도 좀 포착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1: 뭐 이제 4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크게, 예, 변화는, 예, 없는데요. 저는 이제 리서처예요. 연구원이기, 네,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하고 기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네네, 부동산에서 제일 관심 있게 봤던 부분들이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대출 완화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기대했었는데 그런, 네, 내용들이 없어서 좀 많이 서운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네. 저도 오늘 토론회 시간 다른 스케줄 때문에 참석 못했는데 뭐 총리실에서도 또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 네네, 의견을 전달했었는데, 네, 민심이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이제 주최 측에서는 이제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 하셨을 텐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세제 개편이 지금 초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민간들은 지금 당장 이사갈 뭐 전세나 월세 물량이 부족한 것들, 그다음에 좀 이사할 집이 부족하다는 것들이 문제였었는데, 그래서, 네, 좀 정부에서 준비하는 안과 민심이 좀 다른 것 같다라고, 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의 반응은 뭐 이 토론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이사갈 집이 없다는 것들이 답답하고, 네, 오늘도 전월세 없다는 뉴스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왜냐하면 토론회에서 유력에 빠졌던 분야가 전월세 부분들이었었거든요.
0: 아, 그러네요.
1: 근데 오늘도, 네, 제가 조금 전까지 듣다 왔는데 전월세 얘기는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0: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절박한 건데.
1: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집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이사도 안 가도 되는데 전월세는 2년이나 4년에 한 번씩 이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던 것들이 좀 많이 서운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볼게요. 오늘 총리 주재 토론회에서 뭐 2030 청년층 신혼부부 초청해가지고 뭐 공급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세제 이런 것 좀 논의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아무래도 정부는 세제 강화 이 부분 조금 그 생각이 더 많이 가 있어서 과연 거기에 대한 여론은 어떤가 이런 부분 좀 보고 싶었을 텐데,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 뭐라 그럴까요? 대통령 토론회에서 청년 신혼부부 특별 배려 이런 요구들, 저 요구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 토론에서도 좀 나왔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1: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5분 전까지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 예, 예. 신혼부부들을 초대를 하긴 했는데, 네, 오히려.

0: 오히려 그보다 예. 건설업계 분들이라든지 중개업자 분들이 더 많이 했어요? 오시긴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꾸 토론이 길어지니까 중간에 끊는데도 그분들도 불만이 많으셨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뭐 그건 논외로 하고
1: 네.
0: 지금 신혼부부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대출이 부족하다. 예, 그리고 물량이 부족하다라는 네. 얘기들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해달라고 했고
1: 네.
0: 특히 이제 과거에 공공주택들 분양받았던 것들 중에서
1: 네.
0: 저금리에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고 한 약속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좀 안 지켜진 경우들이 좀 있었나 봐요.
1: 아.
0: 그것만큼은 좀 보장을 해달라 뭐 그런 요청들이 있는 것들까지 듣고 왔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잠시 이제 세금 얘기하고 또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갈게요. 대통령 주재 토론에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어쨌든 정부의 대책 세금이구나. 뭐 말씀하신 대로 7월 달에 보통 이제 세제 개편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보유세 강화 이 부분 워낙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부총리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언급을 해가지고 강화되겠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강화하나 디테일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보유세 강화하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0: 뭐 두 가지로 반응을 할 텐데
1: 네.
0: 보유세 강화 때문에 집을 파는 분들이 있고
1: 네.
0: 더 움켜지는 분들이 있고 두 가지
1: 네.
0: 다 반영을 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의 시세를 낮추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대통령님도
1: 네.
0: 시세를 낮추려는 게 아니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했거든요. 정상화가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1: 네.
0: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3배 적다. 라고 하는 멘트를 하시면서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어떤 영향들이 발생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재산세를 올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 네.
0: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는데 종부세 부분들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면은 이제 어제 그때 23일에 나왔던 얘기 중에는 1%까지 올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1: 네.
0: 10억이면 1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30억이면 3천만 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에서 한 40년 동안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았다가 40년 사는 동안에 집이 30억, 40억, 50억이 된 거잖아요.
1: 네.
0: 그럼 몇 천만 원씩 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 중에서 현재 소득이 끊겼거나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집을 팔게 될 거예요.
1: 예.
0: 1년에 몇 천씩 세금을 내고 살 수는 없거든요.
1: 예.
0: 그런 부분들이 일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물건들을 그 큰 돈을 주고 사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 예.
0: 세금이 그렇게 나올 거 알고 사니까 그것들을 사겠죠. 그래서 결국은 한시적으로는 파는 물량과 사는 거래들이 발생할 텐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다음부터는 묶일 거란 얘기죠. 팔 사람들은 다 팔고 살 사람들 샀으니까. 그다음엔 시장에 영향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궁극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많은 것들인데
1: 네.
0: 보유세가 올림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팔 사람들 팔고 살 사람들 사는 것 이외에는 변화가 없거든요.
1: 네.
0: 지금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이기 때문에 매매, 전세,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그게 지금 결론입니다.
1: 그래요.
0: 네.
1: 자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때 발언하신 것 중에 보니까 똘똘한 한채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약간 투기하고 연결시키는 그 취지의 발언이 있었거든요.
0: 네.
1: 자, 근데 소장님 보시기에 뭐 저도 주위에서 여러 가지 보지만 이 집 한 채 있는데 사연 없는 사람 아마 거의 없습니다.
0: 그게 네.
1: 좀 그게 비싼 집이든 뭐 싼 집이든 뭐 자기가 집이 없어서 전세 살건 월세를 살건 다들 사연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결국은 저렇게 막 갑자기 몇 천만 원 저기 보유세를 내라 그러면 팔게 되는 그런 분들이 사연을 갖고 집 한 채 마련했고 그다음에 그야말로 투기를 하느라고 했던 사람은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버틸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서 자기가 좀 괜찮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심지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더 올랐고 막
0: 네.
1: 이런 것들도 있는데 가만히 집 한 채 갖고 있다가 세금 폭탄을 맞는다? 그러면 그게 투기꾼과 그냥 일반 사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무슨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같이 그걸 다 봐줄 수가 없잖아요. 또 세금을 때리는 입장에서.
0: 그러니까
1: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0: 그날 이제 한 전문가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1: 네.
0: 그 투기와 실수를 발라내는 것은 예술가의 영역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1: 네.
0: 불가능하다는 얘기고요.
1: 네.
0: 실거주로 집을 산다 하더라도 시세가 올라가는 것들을 목표로 할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투기라고 하면 투기인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똘똘한 한 채는 아무 죄가 없고요.
1: 네.
0: 단순히 그냥 비싼 주택이라는 것에 이제 별칭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투기꾼들이 시장에 존재하느냐라는 질문 에 대해서는 투기꾼들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 네.
0: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대출도 나오지 않고요. 단기
1: 네.
0: 매도에 대해서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1: 네.
0: 지금은 거의 99.9%가 실수요로 사고 있다는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0: 충분히 세금 규제, 대출 규제로 투기꾼들은 발라내고 있는데 문제는 더 이상 다주택자들이 다주택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물건이 나올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들까지도 지금 규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정말 진짜 한 채밖에 없는 것들인데 예. 어차피 실거주하지 않으면은 집을 팔아라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도 지금 어찌 보면 투기꾼의 좀 오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
1: 그리고 이제 실거주를 예. 하더라도 가격이 어느 이상이 되면 생각지도 못했던 훨씬 더 많은 몇천만 원씩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
0: 그래서 이제 비거주 예. 1주택자들 규제를 갔는데 그게 네. 지난달까지 사정이고요. 거기서도 물건이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나온 게 초고가가 나온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건 실거주해도 초고가는 어떻게 보면 투기 왜냐하면 시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들도 뱉어내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보유세 개편안이 나올 텐데 지금 12억 원 이상은 종부세를 내는데 그 네. 위에서 30억 이상은 추가로 더 내라. 이게 아마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메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12억 이상은 더 내는데 30억 이상은 추가로 더 내라.
0: 더 내라. 그런 거죠.
1: 보유세를.
0: 예. 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투기의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0: 네.
1: 그냥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어떤 집을 살 때 아 자식을 여기서 좀 잘 그 교육 환경이 좋은 데서 교육시켜야겠다. 그다음에 그래 내가 이거 지금 이 정도 투입을 했으니까 나중에 오르면 더 좋겠네. 자연스러운 사실 생각인데
0: 그렇죠? 네.
1: 그게 이제 어디까지를 투기로 볼 거냐. 결과적으로 올랐으니까 넌 투기야. 뭐 이런 식의 약간 결과론적인 과세일 수도 있겠어요.
0: 그렇죠. 결국은 저는 증세가 목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1: 네.
0: 어찌 보면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차피 이제 이분들은 안 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 세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자가로 살 사람들만 지금 인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은 거의 자가만 살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새로 진입한 사람들은 세금을 다 알고 들어오는 거라서 세금을 증세해도 뭐 기분은 나쁘겠지만 좀 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은 지금 세대층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1: 네.
0: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은 종부세는 국세거든요. 국세를 많이 걷어서 지방에 좀 이렇게 좀 보조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1: 네.
0: 지금은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숫자가 좀 적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좀 목적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지방에선 그걸 또 좋아하니까.
1: 그러니까요. 예. 자, 소장님 이제 지금부터 대출 얘기를 조금 해보는데요. 그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도 참석자들이 대출 총량 제한으로 계약 직전 집 포기한 사례들 언급하고요. 실수요자 대책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도 했고 하반기에도 이제 3040 실수요자들 자금 막히는 현상이 이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거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쨌든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

0: 공급 재건축 이런 건 시간이 걸리니까 공급을 막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결과 아닙니까?
1: 맞습니다. 그래서 좀 공급 활성화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신축을 입주시키는 게 있고요. 네. 거래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양쪽 다 안 되고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좀 답답한 일이긴 한데 정부의 공급 의지를 전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집이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내 집을 처음으로 마련한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생애 최초 구입자들 특히 청년 2030 분들한테는 대출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대출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같고요.
0: 예.
1: 그리고 저는 좀 장기간 모기지를 외국처럼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주면은 좀 분담금이 조금 덜하거든요.
0: 예.
1: 그리고 지금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갖고 있는데.

0: 무주택자들이 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거의 한 10년 정도 살거든요. 네. 그럼 10년 동안의 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생애 최초 구입자들한테는 대출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는 훨씬 더 이게 거래가 활성화돼서 공급도 실질적인 공급도 많아지고 저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많다는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만약에 집이 여러 채 있는 사람들이 또 사게 하는 것들을 도와주게 되면 투기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 예, 예. 이건 말 그대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하는 거잖아요. 실거주하는 사람들한테 저 10년 동안 살 집을 좀 네. 저렴한 대출과 장기간 대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은 그것마저도 막고 있거든요. 아,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죠.
1: 거래가 실종되다시피 했다.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이렇게 층층이 또 나아가가지고 전세 그 월세 시장마저 이렇게 위축시킨다 그런 결과를 낳는 건가요?
0: 그러니까 지금 전세 월세 매물이 없습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전세 매물을 찾아서 예. 좀 하급지로 가요.
1: 네.
0: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 살던 분들이 변두리로 가고 거기도 없으니까 경기도로 가거든요. 근데 거기마저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은 매매를 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빌라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매물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다세대 빌라 매매를 추천하진 않거든요. 하지 말라고 보통 말씀드리거든요.
1: 네네. 이유는요?
0: 나중에 안 팔려요.
1: 아.
0: 그리고 이게 관리를 해주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쉽게 낡고 수선도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대상이 아니면 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전세 월세가 없다 보니까
1: 네.
0: 예, 그것도 사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더 가면 안 되니까 그 입지에서 더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1: 일단 사람이 어디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0: 그렇죠? 예.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들이어서 예. 적어도 임차인들은 어디든지 살 수 있게 전세든 이런 좀 대출들도 좀 활성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그 사전 설문조사 했던 거 있다고 했잖아요.
1: 네네.
0: 전체 50%가 대출 좀 해달라 해요. 전세 대출 포함해서.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도 대출을 규제한다는 얘기만 나오지 풀어주겠다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어요.
1: 그래요. 과연 네. 어떤 해법을 저기 찾는 건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재건축 재개발 그 주택 공급 효과 그리 크지 않다. 집 그렇게 많이 안 생긴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신도시 조성, 뭐 재건축 재개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본래 있던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실질상의 공급을 늘리고 자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럼 재건축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안 하면?
0: 그러니까 지금 김용표 실장님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닭공. 네. 닥치고 공급. 그러니까 네. 공급할 수 있는 건 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3기 신도시 속도를 빨리 내야 됩니다. 23일 날 토론회 때 60개월 걸리는 거 33개월 만에 끝내라고 네. 지시하셨거든요. 가능할지 네. 모르겠지만.
1: 네.
0: 그리고 지금 주택이 아닌 것들도 주택으로 바꿔서 곧 공급해라. 유의부지 활용해라.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택지가 없어요.
1: 네.
0: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을 활성화해라라고 하는 네. 부분들인데 지금 종류 불문이고 빨리빨리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것들이 뭐냐면은 일단은 정비사업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서울에서는 필요한데
1: 네.
0: 뭐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기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 이주비 대출이 좀 막혀 있고요.
1: 예.
0: 예, 그리고 또 이제 건설 기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 고종환 원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건설 인력들 있잖아요.
1: 예.
0: 쿼터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뭐 동남아든 몽골이든 좀 많이 데리고 와서 저렴한 인력들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네. 또 충분히 쓸 수 없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풀어주십시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몰랐었는데
1: 예, 예.
0: 그러니까 지금 인력도 충분히 못 쓰고 있고 예, 그리고 기간도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있고
1: 네.
0: 그래서 그렇게 조금 공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부터 좀 해결해도 어느 정도 좀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닥치고 공급 이거는 좋은 얘기예요.
0: 어디 그렇죠.
1: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야
0: 네.
1: 된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뭐 그게 능사가 아니다 그랬더니 이게 키포인트 맞다고
0: 네.
1: 하는데 서울시장의 그런 평가 그 진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0: 저는 예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1: 재건축 그러니까. 재개발 속도 내는 거.
0: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전월세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 네네.
0: 재건축 재개발의 맹점 중에 하나가 예. 이주 수요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낡은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어딘가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1: 네.
0: 임차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임차 물건 찾게 되면은 지금 가뜩이나 전월세 물량이 부족한데
1: 네.
0: 더 부족해져서 전월세 시세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 때문에 자꾸 시기를 조절하는 것들입니다.
1: 네네.
0: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맞는 것들이거든요. 입주정이 끝나게 되면 다시 또 안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입주장이 무서워서 몇 개월이 무서워서 뒤로 네. 자꾸 미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단기간 올라가는 걸 감수하면서도
1: 네.
0: 빨리 공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래요.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0: 어떤 뭐 1급지에서 2급지 뭐 3급지 이렇게 자꾸 옮겨간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성북, 노원, 중랑 등 서울 외곽이나 경기 동탄 이런 데로 이제 매수 지역 이런 거는 자꾸 좀 서울 중심부에서 멀어지고 있고 자 서울 전체 상승세 어쨌든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고 있죠 지금 근데 네. 소폭 둔화됐지만 중저가 지역은 더 뛰고 있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풍선 효과입니까?
1: 네, 풍선 효과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급지에서 하급지를 밀렸는데 네. 거기 갔더니 전월세가 없어요. 그럼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지역을 내가 매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매수는 상급지 가고 싶은데 네. 상급지는 비싸서 못하고 여기는 그냥 전월세 살다가 돈을 모아서 상급지 살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하위권 지역들은 내비두면 가만두면 오르지 않은 지역들인데 규제를 하지 않았으면 오르지 않을 지역들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들이 풍선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0: 그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기가 힘들어지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1: 그렇죠. 선택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강제 매수란 말을 썼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사는 겁니다. 거주하기 위해서. 예, 이건 투자 목적도 아니고요. 정말 네. 울며 겨자 먹기로 예, 정말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0: 차악을 선택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은 부담대로 드리면서.
1: 그렇죠.
0: 아, 지금이 되게 열악하군요.
1: 네, 그 물건들이 나중에 매도가 네. 잘 안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는 것들인데 네. 이게 또 공급이 되면 이건 또 인기가 없어질 거잖아요. 네. 나중에 매도하기가 좀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 팔려서 이사를 못 가는 것들을 지금 지방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네. 지금 미분양도 많고 거래도 적잖아요. 네. 딱 그겁니다. 공급이 많았을 때 이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 타이밍에 오른 거죠. 그래서 미분양했어도 안 되고 기존 아파트도 안 팔리다 보니까 시세가 지금도 지방은 조정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방의 문제를 지금 서울서 미리 좀 경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그래서 네. 바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방 이제 미분양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때 그 토론회에서도 건설업계 지방 미분양에서 강력히 건의하고 있는데 해소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나요 이게?
1: 이건 방법이 딱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네. 이재명 대통령도 똘똘한 한 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이 얘기는 전국에 어디 있든지 간에 한 채밖에 못 사요. 네. 한 채 세야 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사람들은 재테크 목적이 조금은 있거든요. 예. 서울이 제일 좋고 서울이 무조건 올라간다를 아니까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를 한 채 사면은 지방 걸 안 삽니다. 심지어는 지방에서 일자리가 있어서 지방에서 일을 하는 지방 토백이들도 자기 지방 걸 안 사고
0: 거기는
1: 서울
0: 그냥
1: 거 삽니다.
0: 전세로 하거나 월세를 하고.
1: 그렇죠. 예. 심지어는 지방의 대장이 부산, 대구, 뭐 대전 이런 데서도요. 거기 걸 팔고 서울 거 사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아니 서울은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서 실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는데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나는 여기 살 건데 우리 애들 서울에서 학교 나와서 거기서 취직할 거야. 걔네 거야. 그럼 지금 지방에 있을 수요를 서울로 올려보내는 거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공부 잘하면 서울 보내고 이런 것처럼.
0: 똘똘한 한 채가 그분은 뭐 서울에 어딘가에 있고 지방에 있는 집은 그냥 세를 살거나 이런
1: 그렇죠.
0: 거네요.
1: 그런
0: 네.
1: 현상이네요. 어차피 한 채밖에 못 사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서울에 집을 사주는 거죠.
0: 그래요.
1: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속화될 것 같고요. 네. 지방은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분리가 사야 됩니다. 서울에 집이 있든 없든 지방은 한 채를 갔든 열 채를 갔든 개별 과세를 해야지 이게 만약에 지방에 갖고 있는 것도 다주택으로 치게 되면요. 계속 지방 건 안 사고 서울 것만 사게 될 겁니다.
0: 아, 네. 분리 과세를 해야 되고 지방에는 여러 채가 있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거하고 등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1: 그렇죠. 서울은 따로 가는 것들이고 지방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지방 사는 것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래요. 지방을 살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방은 구축이 안 팔려서 신축이 미분양 난 겁니다. 이사를 못 가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0: 지금 뭐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전세가 월세값 이거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1: 네.
0: 이 부분은 어디서 이렇게 좀. 탈출구를 마련해야 돼요? 해법을?
1: 일단 서울이 올라가는 건 탈출구가 없고요. 공급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나마 지방으로 수요를 좀 분산시키면은 어차피 유동성의 총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총량을 억제한다 하더라도 서울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서울로만 몰리고 있는 것을 지방으로 좀 돌릴 수는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광역교통망이 있습니다. 네네. GTX, ABC를 빨리 만들게 되면은 서울 출퇴근할 수 있는 경기 인천까지는 수요가 분산되거든요. 네. 그리고 네. 지방에 한 채라도 더 사게 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을 넣게 되면은 이게 똘똘한 채를 갈 거를 분산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규제 지역 규제 제도 중에 하나를 가액으로 하는 게 있거든요. 세금을. 네. 네. 그러면 좀 분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방 거 살 수 있게 해 주니까 여러 채 살 수 네. 있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지방 거를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서울 수요를 조금이라도 분산시킬 수 있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무조건 근본적인 해결책은 닥치고 네. 공급입니다.
0: 공급이네요.
1: 네.
0: 공급. 공급 아까 말씀하셨지만 없는 집을 빨리 새로 만들어야

0: 되는 것도 공급이고 있는 집을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큰 의미의 공급이네요.
1: 그렇죠. 그게 더 오히려 지금 더 시급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자, 아, 연속 토론의 논의가 아파트 및 고가주택 위주로 이제 흐른 사이에 빌라 연립 이런 비아파트 시장은 전세 사기 여파 규제 여전히 고사 상태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권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나중에 안 팔리니까.
1: 그렇죠.
0: 그 정말 이게 저기 그 고민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인기를 이렇게 따지자면 뭐 서울 강남권 아파트 그다음에 그 강남권 이외 중에 조금 더 인기 높은 뭐 한강 벨트 뭐 아파트 쭉 가다가 서울 조금 외곽 지역 아파트 그다음에 그 경기도 중에 조금 인기 있는 지역 아파트 가다 이제 쭉 가잖아요.
1: 네.
0: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빌라나 이런 그렇죠. 다가구 주택으로 가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럼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때려엎고 아파트를 갑자기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1: 그러니까
0: 상당한 많은 지역이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 이미.
1: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쾌한 해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공공은요 네. 아파트는 민간에 다 넘기고 공공이 책임지면 됩니다. 빨리 공급할 수 신축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0: 네.
1: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 인수를 해서 저렴하게 임차를 주고 뭐 저렴하게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시세대로 임차를 주게 되면은
0: 네.
1: 이게 임차 문제도 해결되고 비아파트 문제도 같이 해결될 것 같거든요.
0: 네.
1: 비아파트의 문제는 전세 사기부터 해서 안 팔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공적인 영역에서 해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꾸 아파트 쪽을 해결하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민간에 넘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고 오히려 비아파트를 공공에서 책임져 준다고 하면은 해결책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근데 이제 비아파트 공공 해결, 아파트는 민간 요 큰 원칙은 그런 식으로 가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갈 거다. 소장님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여튼 그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정책은 아무래도 공공 위주의 그 개발, 그 아파트 부분도요. 근데 오세훈 시장 얘기하는 거는 민간에게 조금 이득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한다.
1: 그렇죠.
0: 근데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간 쪽이 하는 게 더 속도도 그렇고 품질도 그렇고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살고 싶은 아파트가 돼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살고 싶은 지역이 돼야 되고 살고 싶은 그런 면에서는 민간 쪽에 중점을 두는 게 아파트 경우에는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1: 그렇죠. 왜냐하면 속도도 빠르고요. 민간의 네. 니즈를 늘 파악하고 있거든요. 공공이 붙는 순간 사람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공공 재건축, 재공경 재개발에 대해서
0: 네.
1: 포비아가 있을 정도인데 굳이 네. 그렇게 민간에서 희망하지 않는데 일반인들도 그걸 왜 공공이 다 맡겠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사적 이익이 생기고 뭐 기업체들 뭐 특혜 시비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평가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0: 네네.
1: 아무리 좋은 입지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비싸면 안 삽니다. 예, 그것들에 대한 좀 신뢰가 있으면 좋겠는데 민간이 하게 되면은 무조건 뭔가 비리가 있고 좀 비쌀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선입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25년 동안 이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해보고 있는데 아파트는 민간에 맡기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속도나
0: 그래요.
1: 상품적인 측면에서.
0: 그리고 그렇습니다. 일반 소비자들도 그냥 막 몰려가는 게 아니라 아주 면밀히 보고 현명하게 선택한다 이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고가 아파트가 레미안 원베일리와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작년
0: 네.
1: 이맘때 72억에 거래됐거든요.
0: 네네.
1: 그거는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부터 이제 얘기 나왔을 때 다 100억까지 간다고 예상을 했는데 딱 한 건씩만 거래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가격에 거래되지 않았거든요.
0: 그래요.
1: 소비자들은 합리적입니다. 그게 비싸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도 60억 이상 거래하지는 않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그런 시장의 자정작용을 좀 믿으면 좋겠는데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갈 거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2030, 3040 무주택자들 정부의 토론의 후속 대책 지켜보면서 관망을 하고 그 정부 대책 나오고 세제 개편되고 이 이후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출 문턱 더 높아지기 전에 중저가나 수도권 상급지라도 지금 잡아야 하는지 이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1: 이미 집이 있는 분들은 네. 이제 알아서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집이 없는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0: 그래요.
1: 첫 집 마련은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시행착오고 그걸 지금 하지 않으면 다음엔 더 못합니다. 더 어려워질 거고요. 기다려서 뭐 집값이 내려올 때 혹은 대출도 많이 줄 때 그런 기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느 정도 괜찮은 입지에 팔 수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요.
0: 네.
1: 그것들은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손해본다 그래. 하더라도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다음에 갈아타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극복해 가야지 한도 없이 기다리다가는 결국은 평생 무주택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0: 그래요.
1: 네.
0: 한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네. 평생 무주택자로 살고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은 어쨌든 부동산 값이 상승하기 때문에 기다리면은 어쨌든

0: 내가 가고 싶은 그런 지역에는 조금씩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 것도 약간 포함되어 있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그렇죠. 수요가 많은 입지를 사야 되는 게 맞는 것들이고요. 수요가 네. 많은 상품들. 근데 다 오르진 않아요. 예, 그렇죠. 그것들도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사봐야지 알거든요. 그냥 처음 모을 땐 그걸 몰라요. 근데 일단 사보면은 일단 후회를 합니다.
0: 네.
1: 잘못 샀다고. 네.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갈아타기 때 더 좋은 집을 사거든요.
0: 그래요. 시행착오를 네. 두려워하지 말라. 네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기존 지금 이제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질문 드린 거고요. 마지막 질문은 기존의 집을 팔고 좀 아, 내가 좀 더 좋은데 뭐 상급지라는 표현 쓰는데 이렇게 이동하려는 1주택자 경우에 양도세, 취득세 부담, 대출 규제 속에서 어떤 타이밍, 어떤 전략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1: 아마 1주택자분들은 다 이제 타이밍을 아실 텐데 용기를 못 내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갈아타기 좋은 타이밍은요.
0: 네.
1: 조정될 때예요. 조정됐고 급매물 나올 때. 그때 과감하게 바로 갈아타시면 좋겠는데 더 빠질까 봐 겁이 나서
0: 네.
1: 혹은 더 뭐 이게 기회가 있을까 봐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안 되고요. 조정된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들이고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추격 매수 하는 건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0: 그래요.
1: 예, 예.
0: 조정될 때나 네. 그 경매나 이런 데 좀 괜찮은 물건 노리고 그렇죠. 있다가 중요한 거는 마냥 기다리지 마라.
1: 그렇죠.
0: 네. 네. 자, 마냥 기다리지 말고 이때다 싶으면은 바로 그 매수에 나서는 것도 좋다는 말씀. 오늘 말씀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학렬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 연구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 나오셨습니다. 박세인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박세인입니다.
0: 요즘 정말 덥죠?
1: 네, 자, 맞습니다.
0: 한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찌는 더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전국의 날씨는 어땠어요?
1: 예,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일부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무더위가 발생했습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경북 경주 지역에서 오후 3시 낮 최고 기온이 39.1도를 기록했고요. 전국에 설치된 자동 기상 관측 장비라고 해서 이게 이제 비공식적인 장비인데 이 기준으로는 대구 신 남이라는 동네에서 낮 최고 기온 39.2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온도도 높은데요.
0: 네.
1: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경주 37.5도, 고령 37.4도, 대구 북구 37.2도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만 12개 지역에서 체감 온도가 체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 그리고 경남 내륙 일부 그리고 전남 광양 지역에서는 폭염 경보를 넘어서서 폭염 중대 경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경보가 발령된 상황이고요.
0: 네.
1: 그리고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라 강원 산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0: 네.
1: 수도권도 오늘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4도까지 올라갔고요. 이런 더위가 주말까지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내일도 전국 최고 기온이 31도에서 36도로 예상이 되고 29일과 30일은 소나기가 오는데도 최고 기온이 37도, 38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겠다고 합니다.
0: 그래요. 저 행정안전부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폭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까지 예. 이제 올릴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말
1: 네,
0: 대낮에
1: 맞습니다.
0: 다닐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폭염 때문에 건강 취약계층에게 온열 질환 일어날 수 있고요. 농사 피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좀 피해가 심각합니까?
1: 예, 맞습니다. 온열 진앙과 가축 폐사, 농작물 피해 우려가 같이 커지고 있는데요.
0: 네.
1: 이제 경남 지역만 살펴봤는데 경남 하동군에서 어제 한 80대 여성이 집에서 의식을 잃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서 옮겨져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22일에는 고성군에서 밭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25일에는 사천에서 논일을 하던 90대 남성이 쓰러져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계를 보자면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남 광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가 25일까지 110명, 경남에서는 112명, 충남에서는 84명이 발생했고요. 가축 폐사 신고도 잇따르고 있는데 24일까지 기준이고요. 지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경남에서만 돼지 2469마리, 가금류 8130마리가 폐사했고
0: 네.
1: 전남 광주에서도 닭이나 오리, 돼지 등 16378마리가 충남에서는 23,78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폭염 중대경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0: 네.
1: 일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일 때 내려지는데요. 정부에서는 야외 활동이나 작업을 최대한 즉시 중단해라. 그리고 냉방시설이 갖춰진 실내나 그늘로 즉시 이동해라.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 차량 내부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줄 것을 네. 권고를 했습니다.
0: 그래요. 네이버가 엔비디아와 손잡고 글로벌 AI 경쟁에 나섭니다. 엔비디아로부터 10억 달러 투자 받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 같은 것도 나왔나요?
1: 예, 간단하게 나온 게 있는데요.
0: 네.
1: 네이버가 오늘 아침에 1조 4,809억 원 규모, 그러니까 주식수로 따지면 724만 1,564주를 새로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단행한다고 밝혔는데요.
0: 네.
1: 한 주당 가격은 20만 4,500 원이고 기존에 보유한 주식의 4.6%나 되게 새로 찍어내는 대규모 이제 유상증자입니다.
0: 네.
1: 새로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엔비디아가 사들이는데요. 지난 24일 미국 시간으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엔비디아와 만난 뒤에 엔비디아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브룩필드로부터 총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지원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중에 지금 1조 4,800억 원이 이제 엔비디아가 투자하기로 한 10억 달러 투자 이거 이제
0: 네네.
1: 바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네이버 엔비디아는 대규모 글로벌 AI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네이버는 데이터 센터 부지 확보에 나서고 엔비디아는 이제 엔비디아가 만든 그래픽 처리 장치 GPU 공급을 담당합니다. 네이버는 일단 밝히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55메가와트, 내년 말까지 100메가와트, 2028년까지 200메가와트 수준으로 데이터 센터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고요.
0: 네.
1: 우선 지금 네이버가 하고 있는 세종시의 각 세종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동 등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1조 4,809억 원에 대한 이제 투자 계획도 밝혔는데요. 우선 올해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50억 원을 투자를 하고 내년에는 약 7,000억 원, 2028년 이후에 7,8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아까 4.6%나 많이 찍어낸다고 했잖아요. 네이버가 그만큼 이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서 1조 원어치는 소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기존 투자자들이 주식의 희석 우려를 좀 덜기 위한 장치이고요. 이런 영향들이 있어서 그런지 오늘 네이버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8.43% 오른 22만 5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0: 네, 보이스피싱 피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서만 피해를 예방하는 금액이 100억 원 넘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뭐 사례 한두 개만 좀 소개해 주세요.
1: 예, 사례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오늘 이제 공개한 소례 중에 80대 노부부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0: 네.
1: 피싱범이 이제 금융감독원, 경찰 등을 사칭을 하면서 15억 원을 송금을 하도록 압박을 했습니다. 이제 경기 북부의 광역 예방 순찰대가 이들 부부를 이제 포착을 해서 찾았는데 이들을 이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피해 사실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만나기를 거부했던 상황이고요. 이 부부는 이체를 위해서 이미 15억 원을 한 계좌에 모아놓기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1: 이런 상황을 포착한 경찰이 이 계좌를 지급 경지를 하고 피해자들을 계속 설득을 해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0: 네. 자, 서울 청담동 한 의원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하던 의사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주사 한번 넣는데 35만 원씩 받았고요. 폭리치하고 또.
1: 예.
0: 자고 있는 사람을 불법 촬영도 했다면서.
1: 예, 맞습니다. 서울경찰서 마약범죄수사대가 어제 총 14명을 이제 송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0: 네.
1: 중에 의사가 2명이고 프로포폴 맞은 이제 환자도 몇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담동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인데요.
0: 네.
1: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환자 7명에게 회당 35만 원씩 프로포폴을 투여해가지고 총 4천만 원을 이제 구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0: 네.
1: 이 사람은 환자의 신체를 27차례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 이 의사와 동업 관계인 다른 의사도 8명에게 총 111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4억 1,700만 원 어치를 투자 이제 마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35만 원이 원가랑 비교를 하면 31.7배에 달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 4억 5,700만 원은 추징 보전을 통해서 이제 다시 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0: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임대소득 같은 부수입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니라 약간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월급과 별도로 벌어들인 이런 부수입에 대해서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더 부과하기로 했어요?
1: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편안을 보고를 했는데요.
0: 네.
1: 현재 직장인들은 월급은 이제 보수월액이라고 하고요. 월급을 제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버는 수입은 이제 소득월액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는
0: 네.
1: 2천만 원 이상이면은 그 건강보험료를 이제 추가로 내도록 하고 있는데요.
0: 네.
1: 이 기준을 1천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근데 공제 기준이 살펴보니까 2022년에 7,200만 원에서 이제 서서히 낮아지는 추세이고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인해서 직장 가입자 178만 명이 건강보험료를 새로 내게 되거나 아니면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하고요. 이 규모는 전체 직장 가입자의 8.9% 수준이고 더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는 약 7,07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0: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일보 박세인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Wow.

0: 돈 걱정, 경제 걱정, 미래 걱정, Don't worry. 경제 문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지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권혁중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오늘 코스피부터 알아볼게요. 주말 동안 미국 시장은 휘청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땠습니까?
1: 네. 약하게 선방했다? 이렇게 좋은 표현을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더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 네. 사실 오를 만한 이유는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께서 또 방미 중에 네. 우리 돈으로 보면 한 1375조 원 규모의 이제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 이런 호재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는 그 무력 공방이 좀 소강의 중동 사태죠.
0: 네.
1: 소강 국면에 있다 보니까 뭐 국제유가나 국채금리 미국 국채금리 하락세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호재로 작용 소재는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았고 그런 네.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한 9천억 원 정도로 이제는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완벽하게 이제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요.
0: 네.
1: 오늘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준 거죠. 그래서 코스닥은 2.22% 올랐고 코스피는 0.97% 그러다 보니까 올랐고요. 그나마 이제 반도체가 이제 SK이닉스가 3%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 넘게 이제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받쳐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오늘 스코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0: 네.
1: 이런 점들이 오늘 장의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0: 네.
1: 또 하나가 이제는 네이버 주가인데 오늘 네이버가 네. 크게 올랐습니다.
0: 아, 그래요?
1: 뭐 이미 아시겠지만 뭐 아까 잠깐 리포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이제는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한 1조 한 5천억 원 정도 이제는 투자하고 네이버가 3자 유증으로 네. 주식도 더 발행해서 이제는 투자를 받는 건데 또 오늘 이게 호재로 작용하면서 크게 올랐습니다.
0: 네.
1: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호재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0: 그래요?
1: 왜냐하면 3자 유증에 어차피 주식수 물론 자사주를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지만 어차피 3자 유증인 거고 무엇보다 이게 보면은 순환 거래 형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네이버 입장에서는 엔비디아 GPU를 사야 됩니다. 이번에 투자된 내용을 보면 200메가와트의 규모의 AI 팩토리 짓는다고 했는데
0: 네.
1: 거기에 엔비디아 GPU가 한 10만 개 정도가 들어간 규모거든요. 어차피 엔비디아가 돈 줘서 네이버가 그 돈 받아서 엔비디아 걸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는 게 지금 AI 고점론에서 한 축이 바로 이런 순환 거래예요.
0: 네.
1: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돈 대주고 자기네 제품 팔고. 이게 과연 호재인가라고 봤을 때 물론 시장에서는 오늘은 일단은 호재로 이제는 반영을 했는데
0: 네.
1: 아마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이 투자금 무엇보다 브룩필드라고 해갖고 대체 운용사가 있는데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13조 2천억 원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0: 네.
1: 엔비디아랑 같이. 그런데
0: 네.
1: 이게 그 블루필드 같은 경우에는 비구속적인 어떤 협약사항입니다. 이게 만약에 좀 틀어지기만 하면.
0: 안 하면 그만이에요?
1: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게
0: 예.
1: 비구속적인 협약이거든요. 이게 뭔가 계약서에 도장 찍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순환 거래 형태다 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게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틀어지면은 저는 이건 호재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좀 반영을 하면서
0: 네.
1: 이제는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지난 한 달 동안을 보면요. 빠진 코스피 지수 28%입니다.
1: 네.
0: 단기간에 급락한 건데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빠진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1: 일단 뭐 아시겠지만 유가에 대한 다시 이제는 크게 또 올랐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0: 네.
1: 전쟁이 좀 잠잠해질 것 같은데 다시 이제 중동 상태가 이제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AI 고점론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지수가 흔들렸습니다.
0: 네.
1: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에 대한 이제 시장의 이제 평가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실망 이런 것들이 얹히면서 과도하게 사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지난달 21일부터 이번 달 20일까지 본다 그러면 코스피가 한 28% 하락을 한 상태고 이거보다 아마 더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G 쪽 그룹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50% 나온 반토막난 회사도
0: 그래요?
1: 많습니다. 예, 그래서
0: 네.
1: 아마 지금 크게 상심한 분들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거죠. 외국인들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네.
1: 외국인들이 7천선이 되면 이제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는데 올 15일이었습니다. 7,284선이 됐거든요.
0: 네.
1: 바로 팔기 시작합니다.
0: 그래.
1: 외국인들. 그래서 그 다음날 한 6.37% 빠져갖고 7820선이 됐고요. 23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7000선을 딱 넘었어요. 그때 한 7096선이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외국인들 또 대량으로 또 매도를 던져갖고 6,690선. 그래서 5% 넘게 빠졌어요.
0: 예.
1: 이게 7,000선이 됐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아, 외국인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7,000선에 맞춰서 물량을 내놓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는 의구심을 지금 가질 수밖에 없다.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런 분위기도 지금 잘 보셔야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단기간에
0: 네.
1: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의 경우였듯이 단기간에 오를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좀 역부족이다. 이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0: 그래요. 자, 지난번에 중국 스타트업 문샷의 AI 키미가 공개되고 나서 인공지능 빅테크들 과잉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좀 나왔어요. 자, 이번에 구글 알파벳도 자본 지출 전망 올려 잡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1: 일단은 뭐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이제는 시설 투자 캐펙스를 얼마나 늘려갈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는 목소리가
0: 네.
1: 가장 큰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캐펙스를 늘려가느냐 안 늘려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가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 미국 시장만 이제는 보시면 안 돼요. 이제
0: 네.
1: 중국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신 메모리가 오늘 상장을 했거든요. 놀랬습니다. 이렇게 물론 잘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잘 돼서
0: 그래요? 아니
1: 한편으로 좀 배가 아프고 좀 이런데 일단 오늘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공모가 대비 471% 올랐습니다.
0: 와.
1: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자금 여기 다 몰렸어요.
0: 예.
1: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했는데 중국 본토 증시 시가총액 1위 하자마자 1위를 지금 기록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모든 돈이 지금 창신 메모리 쪽으로 쏟고 있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SK이닉스가 그동안 왜 이렇게 안 좋았느냐 외국인들 왜 뺐느냐 창신 메모리 투자하려고 지금 한국에서 돈 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기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창신 메모리가 이렇게 이제 자금 수혈이 됩니다. 그러면 D램 쪽에서 엄청난 아마 투자가
0: 네.
1: 이뤄질 거예요. 이 자본을 가지고.
0: 네네.
1: 그러면 만약에 미국이 중국 메모리를 견제하지 안 해주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공급폭탄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물론 뭐 HBM에 대한 기술력은 떨어져 있으니까 영향을
0: 네.
1: 얻겠지만은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게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협을 느껴요. 저는 그래서
0: 예,
1: 창신 메모리가 오늘 이렇게 크게 상장에 대해서 시초가가 크게 형성되고 종가도 크게 올랐던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협감으로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0: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도 나오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확정 실적이 나오는 거고
0: 네.
1: SK하이닉스도 실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그겁니다. 이게 출하량 HBM 출하량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가 하반기 메모리 가격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요걸 이제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4분기에 이 정점이냐 아니냐. 아, 요런 목소리도 이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만약에 올해 4분기에 가격이 정점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 나오면 또 크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이런 생산 그러니까 이런 설비 투자에 대한 부분.

0: 그러니까 자본 투자죠. 자본 투자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번에 이제는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주목하시고 시장의 기대치보다 더 초과해야지만 주가를 오른다.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창신 메모리가 너무 성공해서 지금 상장에 성공했기 때문에 네네.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것도 아마 시장에서는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아마 네. 이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이제는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다음 주제 하기 전에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30분을 기해서 대구 달성, 경북 포항시 남구 등 경북 일부 지역, 경남 창원시 전역, 경남 진주시, 경남 함안군에 폭염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더운 시간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열립니다. 금리 동결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네, 이제 동결할 것으로 지금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내다보고 있고요.
1: 네.
0: 한국 시간으로 이제 30일 새벽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벤트기도 해요. 이제는
1: 네.
0: 과연 이제는 목소리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동결은 이미 사실상 예상이 돼 있는데.
1: 기정사실화돼 있고.
0: 네, 기정사실화돼 있고 아마 케빈 워시 의장의 그 목소리, 매파적인 목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1: 그래요.
0: 어떻게 나올지가 이제 가장 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방향을 어떻게 잡아낼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1: 네.
0: 우리가 보고 있는 IT주, 그러니까 뭐 성장주들이죠. 일단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이제는 3분기, 4분기의 방향성을 좀 주가의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 보겠고.
1: 네.
0: 이미 아시겠지만 금리는 모든 경제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1: 그렇죠.
0: 때문에 금리의 방향 읽어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 유가가 좀 안정되고 있나요?
0: 아,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물론 네. 이제는 중동 사태 지금 네. 최근에는 이제 서로 이제는 잠잠하다 보니까 유가가 조금 이제
1: 안정되는
0: 빠진 부분이
1: 조짐은
0: 있는데.
1: 보이지만 이게 이제 안정이라고 할 수 없다.
0: 안정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 다시 한 70달러, 60달러 떨어졌다가 지금
1: 네.
0: 다시 한번 뭐 80달러, 90달러까지 올랐잖아요. 그러다
1: 그러니까요.
0: 보니까 이게 안정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언제든지 뭐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다시 한번 또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유가는
1: 네.
0: 변동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도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1: 네.
0: 이런 이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자, 우리 경제 또다시 트럼프 리스크가 다시 또 커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 네.
1: 자, 통상 압박 가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새로운 관세를 예고했어요. 우리가 미국과 본래 협의했던 게 15% 관세인데
0: 네.
1: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0: 다른 거죠.

0: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선 새로운 관세를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무역법 301조죠. 섹션 301조를 들고 나와서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 이 두 거를 해 갖고 이제는 발표한 거예요.
1: 네.
0: 이번에 발표된 게 강제 노동 301조 관세입니다. 12.5%.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조만간 나올 과잉 생산 301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15% 기존에 맺었던 15%보다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현재까지는 이제 12.5%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초미의 이제 관심사일 수밖에 없고 15%로 이제 마감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는 과잉 생산 301조 관세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긴장의 끈은 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네. 계속 우리 측 입장에서는 과거 합의된 대로 15%보다 높아지면 안 된다라고 이제는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네. 마지막 질문 짤막하게 드릴게요. 환율이 최근에 이제 1,500 아래로 내려왔고 뭐 1,450원대까지도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안심하긴 이른지 어떤 상황입니까?
0: 안심하긴 이르죠. 왜 그러냐면 그래요. 지금 환율이 떨어진 건 SK이닉스 ADR 이 40조 원에 대한 투자 자금이 한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그래서 환율이 이제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지 이거 언젠가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환율이 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엔화는요 완전 폭락했어요. 지금 일본은 난리입니다. 너무 폭락해갖고. 네. 근데 원래 엔화와 원화는 좀 같이 가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우리는 그나마 안 떨어지고 있는 게 SK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종료가 되고 우리나라에 대한 재정 지출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환율이 안정될 거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고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겠다.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끝곡 윤하의 우산.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난 19일 제주도에 이어서 남부지방은 25일, 중부지방은 어제인 26일을 끝으로 올여름 장마가 종료됐습니다. 장마구름이 물러나고 폭염의 기세는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남동부와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특보 중에서도 최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40도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도는 극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강릉, 광주 26도, 대구 25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5도, 강릉과 광주 34도, 대구와 밀양은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오늘 저녁까지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조하늘이었습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 종합 뉴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40도 가까운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가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정부가 유가 불안이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투단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우생 살해범 장윤기의 공판에서 유족은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특보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극한 수준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에 폭염이 심한데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신방실 기상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오늘도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40도 가까운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대구와 경주 창녕 등지에서 최고기온이 39도 이상 올라갔는데 경주의 최고기온은 2010년 관측 이후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로 덥고 습한 남서풍이 밀려와 연일 남부지방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여전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남동부와 경상권을 중심으로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면 모든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쉼터나 그늘에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와 경북 지역 곳곳엔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30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지면서 다시 무더워지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3시부터 폭염 재난 위기 경보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0: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공군에 도입될 C-390 수송기 시찰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또 순방 중에도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민생 현안을 챙겼는데 유가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나 유류세 인하 등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2박 3일 브라질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한 이재명 대통령. 공항 도착 환영 행사 후 곧바로 대형 수송기 C-390 시찰에 나섰습니다. C-390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가 제작한 대형 수송기로 올해 12월 1호기를 시작으로 총 3기를 한국 공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적재량과 공중급유 가능 여부 등 재원을 꼼꼼하게 챙겨봤습니다. 또 브라질과 국방협력의 시작이라며 향후 민항기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현지에서 화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순방 기간에도 국내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으로 유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성장 과실이 일부에 집중되면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가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관련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밤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 우려가 여전히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정유 해운 업계와 함께 원유 수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미국, 이란의 충돌 속 한때 배럴당 $100를 넘어섰던 브렌트유. 두 나라 간 공방이 소강 국면을 보이며 $90 초반선으로 내려왔습니다.

0: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리터당 1,900원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배경입니다. 산업통상부도 정유, 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우디 얀부항 등 주요 중동 원유 수송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비상 수급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수급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달까지 원유 도입분을 전년 대비 100% 이상, 9월 물량도 90% 이상 확보했다는 겁니다. 다만 공급망 위기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정유, 해운업계와 실시간 상황 공유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에즈 운하와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를 협의하고 비중동산 대체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사시 정유사에서 확보한 원유가 도입되기 전 비축유를 먼저 빌려주는 스와프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대선 선거 비용 등 397억여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지난 20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대선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발언입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검찰 후배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임을 돕지 않았다고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은 공식 선임 여부가 아니라 소개 사실 자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2022년 대선을 석 달 앞두고 한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의 소개로 한 차례 인사한 정도라고 관계를 축소해 말한 부분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지속적으로 교류했고 함께 법당을 찾거나 자택에서 만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특히 두 가지 발언 모두 대선 후보자에 대한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왜곡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서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소셜미디어에 주권자의 민의를 왜곡하고 대선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정 사건만 미뤄지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후속 재판도 신속히 재개해 결론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을 이번 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주장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 의사를 에둘러 다시 밝혔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 민주당은 이번 주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처리 시안을 밝혔습니다. 그간 충분히 숙의했고 피해자 보호 대책도 마련했다면서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칙은 단 하나, 기소하는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에 비판을 쏟아내는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리당략을 따지며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발목 잡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의 속도 전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 신중하게 하자더니 돌연 입을 닫았다면서 본인 사건 공소 취소 때문이냐고 따졌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런 게 아니라면 국민 앞에서 공소 취소는 절대

0: 대로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검찰을 악마화해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려 한다고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여야 신경전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당론을 결정한 이후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거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정 장관은 에둘러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의 우려를 밝히기보다는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뜻만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1: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며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개혁의 95%는 달성됐다고 본다며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보안수사권 피지 발표 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고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에서 검찰이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제출한 통화 녹음과 SNS 대화록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법정에선 고 이채원 양의 유족은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2: 오늘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 조사와 함께 피해자 측 증인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의 공기계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확보한 SNS 대화록과 통화 녹음, 훼손될 리얼돌 감식 보고서와 케이블 타이가 담긴 차량 내부 영상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대화록과 녹음에는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 등에게 여고생을 납치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내용이 담긴 거로 알려졌습니다.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살인을 입증할 주요 증거가 다수 제출된 겁니다. 하지만 장윤기 측 국선 변호인은 오늘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살인이라는 공소 사실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다면서도 해당 증거의 취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장윤기가 여고생 납치를 언급한 대화 내용에 대해 상대편에서 먼저 성적인 얘기를 꺼내고 장윤기가 호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는 고 이채원 양의 유족과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도우러 달려왔다가 장윤기가 휘두른 흉기에 다친 남고생이 출석해 당시 상황과 피해 사실 등을 증언했습니다. 흐느끼며 법정에선 고 이채원 양의 어머니는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 광주지검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수사 보고서에도 성범죄 목적 살인 가능성이 제시됐다며 검찰의 보안수사 경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1: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꺼지지 않으면서 3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대피했습니다. 프랑스에선 대표적인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 인근까지 산불이 번졌고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3: 프랑스와 스페인 산불이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남서부에서 산불이 시작된 프랑스는 대표적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의 약 15km 인근까지 산불이 들이닥쳤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 지역에서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20제곱킬로미터가 소실됐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입니다. 지롱드 지역에선 5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 이 지역 대피자 수는 22만 명까지 늘었고 전소된 주택도 240채에 달합니다. 인근 랑드 지역에서도 3만 6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여파로 세계적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 프랑스도 마지막 코스가 단축됐습니다. 사상 최초로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 상황도 비슷합니다. 프랑스와 비슷하게 산불이 시작된 스페인은 마드리드와 아빌라주에서만 축구장 17,00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 진화에 진전이 있어 확산 속도는 둔화했지만 산불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마드리드 6만 명, 아빌라에서 3만 명 등 대피령이 내려졌고 인근 도로도 폐쇄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지금까지 대피한 주민과 관광객은 30만 명이 넘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수풀이 극히 건조해졌고 강풍까지 불어닥치면서 불길이 번지는 상황에 따라 추가

0: 대피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큽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1: 코리안 특급으로 명성을 떨친 박찬호가 메이저리그 구단 애슬레틱스의 투자의 주주가 되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신병일 기자가 종합합니다.
2: 박찬호가 주도하는 투자 콘소시엄 팀 61이 애슬레틱스에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2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팀 61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애슬레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 자본 최초로 메이저리그 구단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분은 3% 조금 넘는다고 박찬호가 밝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박찬호는 팀의 수석 고문직을 맡아 경영에 참가하고 선수 육성과 아시아 지역 전략 수립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애슬레틱스는 현재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에서 임시 구장을 사용하고 있고 2028년 신축 구장이 완공되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로 옮깁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K축구 혁신위원회는 오늘 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정했습니다. 박지성 혁신위원장은 대한체육회의 선거인단 개편안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 370만 명보다 1.9%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전남 광주 소방본부는 음주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여성 소방관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2명을 파면하고 10명을 중징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 징계위원회는 회식 음주 강요와 사적 심부름, 유가족 감찰 요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 갑질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 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경찰과 소방당국의 합동감식이 내일 오전부터 실시됩니다. 경찰과 소방본부는 화재수사 전담팀을 투입해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원인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화재 초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당시 법무부 박성재 장관과 심우정 차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PC와 메신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 종합정보통신망 서버 등입니다. 특검팀은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2일부터 디저트 업체와 배달 전문 음식점, 미쉐린 식당 등 인기 음식점 등 4,600여 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 3곳은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인기 식당으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식품 보관 기준을 위반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관할 지자체는 이들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고 6개월 이전에 개선 여부를 확인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양과 대구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아나운서 이상협이었습니다.

0: KBS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이거 반환해야 합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가 않을 텐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고요.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멱살잡이로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오늘 정치 인앤아웃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3: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의 나우 시간입니다. 함께 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이재용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 #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죠. 이 정도 판결은 뭐 김현정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1: 저는 유죄 선고는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형 선고는 좀 재질을 정말 나쁘다고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1년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거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건진법사를 김건희와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다라는 거고, 또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위로 본 것 같고
0: 네.
1: 더해서 이제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했다는 고의도 인정을 했고요. 또 선거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허위사실 공표한 거를 넘어서 당시 대선 때 왜 무속하고 비선 실세 의혹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뭐
0: 네.
1: 그 당내 토론회 때 왕자 새기고 나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관련해서 천공과 건진법사 관련된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무속과 뭐 비선은 없다라는 것들을 숨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좀 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용산세무서장은 그 친윤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검사인 저기 윤석열이 그 검사 출신 변호 중수부 출신 검사를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인 것과 연관돼서 비판적인 지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아주 재질이 중하다라고 해서 중형이 선고된 것 같고. 같습니다.
0: 네, 법원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특히 뭐 좀 이재명 의원님 국민의힘으로서 좀 당혹스러운 좀 상황은 아닙니까?
2: 당혹스럽죠.
0: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2: 400억이나 가까운 돈을
0: 네.
2: 뱉어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법원에서
0: 네.
2: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일단 당이 운영하는 데를 떠나서 그 정도 돈이면은 야, 당 거의 뭐 문 닫아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유무죄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특히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지금 뭐 이 건 외에 다른 데서 건진법사의 뭐 특검이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0: 네.
2: 그 몰랐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라는 거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뭐 제가 형량을 잘 아는 뭐 판사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뭐 유죄가 나와도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을 것 같고 뭐 그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장 400억 내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국민의힘은 약간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거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내본 적이 없어서 일시불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데
0: 궁금하네요.
4: 개인적으로 네. 이제 당선무용에 해당돼서 선거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반환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못 받은 돈이 한 뭐 300억 가까이 된다. 뭐 교육감 지내신 분도
0: 그런
4: 뭐
0: 사례가 있다면서요.
4: 예.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걸 징수할 만한 근거가 법에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0: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라면.
4: 뭐 그런가 봐요. 예. 뭐 추징을 하든 그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당인데 공당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안 낼 수가 있겠어요.
0: 공당은 네. 무조건 이거 만약에 내야죠. 확정이 되면 이건 네. 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4: 확정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0: 네.
4: 지금 당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물론 뭐 임차 보증금까지 합친 거지만 1300억이 넘어요.
0: 국민의힘의 예. 자산이 1300억이 넘는다. 예.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이죠.
4: 부동산이 보니까 땅이 한 750억 정도 되고 건물이 한 160억, 저희 당사 샀잖아요.
0: 여의도에
4: 예,
0: 있는
4: 그런 거. 그다음에 현금이 한 115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운영비가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0: 네네.
4: 일단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죠.
0: 어떠세요? 당신이 대변인이셨잖아요.
3: 예. 알겠네 얘기 그죠.
4: 그러니까 제가 예. 관음 토론회 때 그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부분은
0: 네.
4: 안 하셨다고 하셨고 또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0: 네.
4: 건진법사 관련한 발언은 제 기억에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서 끝나고 나서 백불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대변인을 하고 계실 때고 저는 그때 잠깐 대변인에서 상임공보특보로 빠져서 수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즉석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걸 딱 듣고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0: 네.
4: 예를 들어 기억에서 글쎄 뭐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아, 저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0: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죄를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4: 아니, 유죄라기보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0: 문제가 될 수 있다.
4: 게다가 이 선거가 0.73%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0: 네네.
4: 그럼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기자의 질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됐을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김현정이 말씀하신 대로 뭐 무속이라든지 뭐 비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대선에서
0: 네.
4: 그 정도 표 차이 25만 표도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락에. 아마 그런 판단도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0: 그렇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이제 선고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윤미 대변인이 법적으로 이게 좀 뭐 결국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국민의힘은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되는 거고.
5: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일도.
5: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 한 90만 원 정도 네.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이 일단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걸 뱉어낼 필요는 없는데 오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의 확고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른바 숨쉴 공간.
0: 네.
5: 선출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여러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해요. 그럼 즉문즉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착오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법이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달랐다고 본 겁니다.
0: 네, 네, 네.
5: 이를테면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사 소개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 그 직전에 검찰총장 돼서 이 청문회도 거쳤잖아요. 그때 본인의 육성이 나왔었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저러 해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줬어. 이게 왜 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면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뭐 대윤 소윤 이래서 아주 검찰에서 끈끈한 본인의 후배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을 받은 그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영장을 치는 족족 그 당시에 검찰이 계속 반려했어요.
0: 네.
5: 수사를 사실 실상 방해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잡아댔던 게 이게 단순히 육성까지 나와서 본인이 이 기자와의 통해서 인정까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했다라고 본 거예요. 법원이. 또 김건희 씨랑 건진을 만났다는 거. 증거는 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두 부부가 만났다. 심지어는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조언과 자문을 이른바 건진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국민 앞에 인터뷰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당에서 스님이라고 소개해줘서 봤다? 부인이랑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하면서 건진이라는 사람을 부르려고 했어요.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 나 사실 내 와이프랑 같이 본 적이 있다.
0: 네.
5: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이 항소심 대법원 가도 번복되지 않는 걸 전제로 대비해야 될 겁니다.
0: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그러니까 윤희숙 대변인님의 이야기까지 종합해서 제가 들어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현정 의원님 지금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1: 네.
0: 공당에서 당장 397억 원을 낸다면 이거 당이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1: 과거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차떼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네. 당사를 매각한 적이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4: 했습니다. 예.
1: 어쨌든 대법원 확정되면 공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저기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1심 공선법 유죄 났을 때 네. 한나라 저기 우리 국민의힘의 그 주진우 의원하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강제 집행을 면탈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강제 집행 면탈법을 발의도 했고요. 실제로 당사를 지금 가압류를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게 해서 분당에는 합당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어요. 실제로.
0: 그렇군요.
1: 제가 그때 네. 뭐라 그랬냐면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 멈추잖아요. 사실 어떻게
1: 사실 0.73%로 석패한 후보에 대해서 그 정말 모질게 정치 보복한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과거의 사례들 보면 대선에서 이기면 낙선한 후보들 고소고발권 다 치하하고 딱 국민통합에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다 부메랑 될 거다. 자업자득 될 거다. 윤석열 후보도 얼마나 많이 걸려 있냐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0: 네.
1: 저는 그 이런 현실이 윤석열이 그 뭐 유죄 선고받고 이걸 떠나서 이 정치의 씁쓸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 영역을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했었는데
0: 네.
1: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런 법안까지 발의해놨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0: 진행되어야 된다.
1: 아니 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사실 개인 같은 경우 아까 윤희석 우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0: 네.
1: 그 이게 그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한 경우 사례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방지하는 법안들도 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긴 하던데 근데 이거는 딱 국민의힘에서의 그 제 책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보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뭐 빠질 방법은
0: 어떻게 합니까? 이재용 의원님 이거 당사 팔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보세요?
2: 담보대출 받을 수 있으면 그거라도 받아야 되겠죠. 뭐.
0: 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야 된다.
2: 포인트는 이제 대법원 확정이 나면
0: 네.
2: 내야겠죠. 내야 될 테고 내야지만이 아마 그리고 그걸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야지만이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해한 우리한테 끼친 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런 후보 당시 후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계엄 탄핵 등등을 뭐 이걸로 퉁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판결이 났을 때 힘들지만 다시 한번 뭐 허리띠를 졸라매든 뭐 재창당의 수준의 그 각오가 되든 그런 걸 잘 국민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지금 문신의 폭이 좀 좁아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가 당내 분위기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윤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4: 많은 영향을 끼치죠.
0: 네.
4: 지금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전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두 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뭐 정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년 6개월까지 나올 일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당선무효형이 나와서 후보자가 국고의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3심에 안 나왔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심이 이제 벌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4: 그러니까 이제 4심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고 4심의 결과는 유죄란 말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니까 거의 기속되잖아요. 4심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당이 먼저 또 먼저가 아니라 1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죠. 이거 어떻게 내야 되느냐. 민주당도 이제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4: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재판 계속돼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 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오 시장이 개인이 시장직을 잃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이 그나마 너무 이상한 궤도로 빠지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셨는데 지금 벌써 1심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서울시정부터 시작해서 오 시장의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반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점을 저는 더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0: 그렇죠.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좀 위축이 될 예.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그 뒤에 말들이 굉장히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한 것 같고요.
4: 네.
0: 알겠습니다. 장현미 대변인님 전체적으로 지금 갑자기 또 이재명 대통령 네.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5: 뭐 네. 진영과 정파 이런 이념을 다 걷어내고 사건만으로 봤을 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도 번복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또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접 증거에 근거해가지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나를 유죄로 판단했다라는 취지인데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분별해가지고 왜 10건 중에 5건이 그 맥락상 부탁을 해서 그게 대납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 논거가 다 깨졌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준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친분관계에서 돈을 주게 됐다. 그게 왜 틀린지.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 제주도 별장에 머물렀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증거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오세훈 시장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설명하는 거에는 아마 내심으로는 번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조금 적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사건 뭐 대법원 판결까지 뭐 특검은 이제 634 원칙이 지켜진다면 연말에 이거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판결이 나올 텐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공교롭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시점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현정 의원님. 이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의 표명을 한 적은 없고요.
0: 네.
1: 청와대도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는 사의 표명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말고 그 전부터 뭐 우회적으로 그런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0: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뭐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1: 이번에 이제
0: 그만둬야 된다.
1: 오늘 와서 그렇게 이제 애둘러서 네. 말씀을 하신 건데.
0: 네네.
1: 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형사소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제 뭐 주장했던 내용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 받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여지니까 본인 역할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0: 네.
1: 이제 전제로는 항상 그랬거든요.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안 없이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당론에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 대안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뭐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중수청으로 정권 송치하고 보안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있고 또 뭐 암장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뭐 이렇게 수사 무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안 장치들도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견으로는 그 장관님께서 지금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0: 그때까지는
1: 그 검찰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는 네네. 책임감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10월까지는 계속 장관직 수행하셔야 된다라고
1: 네.
0: 보시는 거고
1: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0: 그 이가 다 진짜 빠지셨고 임플란트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긴 네. 하더라고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이 민주당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황상의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결론을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할 정도면은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2: 그렇죠.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네.
2: 사실 뭐 큰 틀에서는 저 사법개혁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내세웠던 하나의 이제 국정 운영 철학이고 제도 변화이고.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법무부 장관이 앞서 말하셨듯이 10월에 이걸 출범하는 모습을 보지 않고 떠난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물러나는 게 아니고 거의 쫓겨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0: 네,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2: 할 일이 없죠. 네. 뭐 내가 그렇게까지 주장을 했는데.
0: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 아, 그럼 나 안 할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야 되나요?
2: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말도 뭐 사의 표명을 하지 않았지만 사퇴 입장이 있고 세술은 뭐 또 세부대도 않고 나 안 할래라는 얘기는 다 하고 있는데 그걸 굳고 또 끝까지 아니에요. 뭐 사의 표명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겨 보이고. 뭐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강경파가 뭐 승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어젠다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에 대한 글쎄요 본인의 뭐 패배 내지는

0: 이상은 할 거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표명 같아요.
1: 네. 그럼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까? 뭐 반대 뭐 이거 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데 뭐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고
2: 민주당이 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당론이 안 정해졌다고 시간 끌다가 당론 정해놓고
1: 네.
2: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희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법사위 구성돼서 저희 법사위 5명 정도 이제 들어갈 텐데 7월 30일 본회의 때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해져 있는데 며칠 남았다고 수기가 되겠어요. 수기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 좀 두고 서로 논의를 한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보안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뺏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그런 어떤 공식을 신봉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의 뭐 대다수 의원들이 이건 수기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실현이 됐을 때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국민들로부터 일으켜질 것이라고 보는 역풍을 과연 이 정권과 여당이 막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내가 더 이상 법무장관으로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할 수도 없다는 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고.
1: 네.
2: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대로 가면 법안이 통과될 텐데 정부로 이송될 거 아닙니까?
1: 네.
2: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법무장관을 부서도 해야 되고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과정에 손 닿기 싫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난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1: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2: 네, 내가 그건 못하겠다는 그 정책은 의사표시고
1: 네.
2: 한 가지 더 저희가 정성호 법무장은 지금 관두시면 안 된다. 그 도망가는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좀 더 남으셔가지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이 공포하려고 할 때 거부권 행사하시라.
1: 네.
2: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까지 설득을 한번 해보시라. 그 역할 하나 남아있다.
1: 대통령의 거부권.
2: 예, 이 얘기 하나예요.
1: 네. 네,
2: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거부권 행사하면 난리 나겠죠.
1: 그 거의 분당 수순까지 가지는 않을까요? 거부권 나온다면.
0: 저는 거부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네.
0: 민주당은 난리 나겠죠.
1: 그렇죠. 그게 네. 왜냐하면 완전 관리되는 거잖아요. 그치.
0: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아, 꼭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여러 면에서 봤을 때.
1: 장윤미 대변인님 그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좀 섣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평론가분들 사이에서 거부권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3: 그냥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관계 비슷한 발언을 하는 거라고.
1: 아, 이관계다. 네네네.
3: 일단 할 리가 없 쓰시죠.
1: 할 리가 없어 보이긴 네, 해요.
3: 국회에서 예. 마무리를 지어라. 나는 문제의식을 여기저기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드러냈다.
1: 국회에 일임했죠.
3: 예, 네. 시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럴 텐데 굉장히 오래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보안수사권의 필요성 최소한의 어떤 범위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 입법 발의가 있기도 했고 의원총회를 정책의총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총회가 모아진 겁니다.
1: 네.
3: 만약에 검찰이 뭐 민생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갖는다. 그러면 수사라는 게 가두리가 쳐지지가 않아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건 민생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한테 그 돈이 흘러들어갔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중수청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파생된 범죄라고 해서 그냥 민생범죄의 테두리에서 공소청이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소 정확한 분리 원칙하에 국민의힘에서도 의견 마지막에 주신 건 이제 피해자 구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검찰 원복이었습니다.
1: 네네.
3: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검찰 그냥 되돌리자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거에 얼마나 수기와 논의가 있었는지 좀 대묻고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말씀하세요.
2: 먼저 할까요?
0: 네.
2: 아니 검찰개혁 좋아요. 지금까지 거의 다 했어요. 보안수사권만 존차자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검찰개혁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죠. 국민들이 자 그러면 누구라도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보안수사권은 그냥 경찰 내부에서 알아서 하고 요구만 검찰에서 넘어가고 이걸 바랄까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민주당에서 수기를 많이 했고 논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안책 만들고 하잖아요. 뭐 언제 했다는 거, 언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안수사권 검찰이 갖고 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보안수사권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윤기 사건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논리죠.
1: 네네.
2: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이걸 앞세워야 할 자칭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걸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0: 저는 아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국민이 허락했다. 이 부분은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난 한 몇 년간의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선에서 그렇게까지 선거를 잘 못 치렀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 이 꼴이 난 거. 지금 400억 뱉어내야 되는 이 순간까지 온 거.
1: 네.
0: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1: 없어야죠. 예.
0: 그걸 치 국민이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잃어가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검사개혁, 검찰개혁을 해도 된다.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까지도 허락을 했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글쎄요. 너무 좀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여당이고 과대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셔야지 당내 강경파라든지 당내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뭔가 모르지만 이념적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1: 네.
0: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30일 형사법 개정안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정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 보고받은 후에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선공우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뭐 간접적으로 만류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정성호 장관에 이어서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금 거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 이제 보안사건 폐지 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중이고 이거 변화가 없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그 당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4: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1: 네.
4: 우리가 이제 당론으로 추인할 때 그 전문가들도 불러다가 그 발제도 시키고 또 질문하고 의견도 내면서 개별 의원들이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그 우려 때문에 낸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1: 네.
4: 몇 개의 법안들 다 병합 심리 했는데 그 의원들도 의총에서 그 보완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그 보완했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는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된 그 검찰이 수사와 기소 독점하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1: 네.
4: 권력 독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력 남용도 그동안 있었고 그거를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그 대원칙 그거를 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보안수사권이 두면 그것도 수사권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걸 폐지하되 우려되는 많은 그 염려 지점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보완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뭐 그 경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뭐 어제도 기자회견 했던데 보니까 최용중 그 국민의힘 청주 시의원이 그 13세 이하인 그 아동에 대해서 성착취하고 뭐 미성년자 강간 이제 등으로 해서 그 경찰에서 수사받아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통신영장 기본적인 거 다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1: 네.
4: 그리고 그 뒤에 봤더니 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검사장 출신의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검찰에 있는 그 검사가 옛날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소통을 한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그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편히 봐주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뭐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0: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등등의 보완 조치들을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틀에서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검찰개혁의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 지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1: 그런데 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 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 말이에요. 이거는 영장 청구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독점하고 있는 거기에 관한 얘기하고 이걸 좀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이름이 수사권이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수사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더 철저하게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뭔가를 시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따른 주장이라는 거지 이거를 검찰이 악마화돼 있고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보안수사권을 뺏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결론과 다름입니다. 원인이 반대로 돼 있는 얘기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는 그 일탈 행위로서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성폭력과 관련해서 그 장윤기 사건 장윤기 맞죠? 장윤기 네. 사건 관련해서 그런 성폭력이나 아동 뭐 7대 사회적 범죄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권을 정권 송치도 있고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부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것 같은데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좀 애매하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안에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자 관련된 범죄를 뭐 이야기한다든가 뭐 7대 범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이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안이 만들어져서 넘어온 느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생각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네,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검찰에 오래 계신 분이 제도는 상당히 명징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는데 본인이 뭔가를 자력 구제 받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장애인, 노인학대,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그리고 학대 행위들. 이거는 그냥 정권 송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네. 사실 민주당이 뭐 지지층만 보고 제도 설계한다. 이 지지층은 정권 송치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됐었기 때문에 엄청 저항감이 큰 이슈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장윤기에 대해서도 던지는 사회적인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도 설계는 그렇게 했고 아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보안수사권, 맞아요. 요구권이라는 네. 게.
2: 그래서 또 불안한 것
3: 예,
2: 같아요.
3: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드려야 되고 제도 설계는 치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은 민주당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 7대 범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8대 범죄는 안 됩니까? 6대 범죄는 안 되고요.
2: 네.
1: 예,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아마 7대 거기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기 피해자가 갖는 아픔의 깊이와 정도와 방금 말씀하신 7대 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분의 그 상처와 어떤 것이 더 깊은가에 대해서 누가 판정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냐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의를 내릴 거고 그 정의에 따라서 판정을 내릴 거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2: 약자의 정의가 애매하긴 합니다. 맞아요.
1: 보안수사권을 네. 뺏는 과정에서 이걸 보안수사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아주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검찰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검찰개혁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검찰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 저는 검찰청에 뭐 갈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일반 국민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에 관련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감정이 제도 변화에까지 미쳤다. 근데 이것을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어설픈 대안을 내놨다가 지금 역공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요. 보안수사권 없는 상태에서도 구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그 구속 왜 시킵니까? 그거는 교정했습니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위헌 여지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3: 헌법에 있어서 법률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2: 네.
3: 그리고 저희가 그 7대 범죄는 이런 여성 장애인은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여도 고소를 직접 못해요. 그래서 시민단체, 여성단체 도움을 받아요.
2: 도움이 있어야죠.
3: 근데 고발인이 네. 지금 이의신청권이 없어요. 사기 범죄 본인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소장 접수해서 이의신청서 한 장 내면요. 그거 그냥 공소청으로 갑니다. 기계적으로 가요. 그런데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또 공백으로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
1: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의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 걸로 우리는 짚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황성균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일을 되돌아 봅시다. 해보고 안 좋으면 다시 고치면 되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여기에 반해서 멀신 님께서
4: 그 민주당 지지자 같은데
0: 말이 안 되는데
2: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어요. 멀신 님께서 검찰 경찰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면서 잘하는 걸 해야죠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왜 굳이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김민석 대표가 된다면 이거 다시 논의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1: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네. 본인이 총리 거의 마지막 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입장은.
2: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완전 폐지니까 당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2: 네.
1: 존중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 봐요 그분.
2: 네. 누구 김민석 전 총리요?
1: 비겁하잖아요. 본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뜻은 보안수사권 일부 존치인데 본인의 당대표를 나가야 되니까 총리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2: 네.
1: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2: 알겠습니다. 이건 30일 이후에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한번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좀 축 처져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혼자 저 에너지를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1: 이분도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2: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 예.
0: 당사 담보대출이나 빨리 받으세요.
1: 아니, 그쪽은 파기환송을.
2: 아 이재용 지금 의원님이 400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하고
0: 큰일 났습니다 이제
2: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힘이 많이 빠지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다시 또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소동이 또 있었잖아요 당이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권영진 의원 사과 반성회 때 전했잖아요 원내대표 찾아가가지고 사과하시고 악수까지 하신 걸로 오늘 봤는데. 뭐 일단 자체적으로 스스로 거치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님?
4: 뭐 이만하면은 네. 의원들끼리 서로 사과도 했고 악수도 하고 서로 뭐 사과를 받아줬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또 윤리위로 넘기고 뭐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사건을 몰고 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4: 요즘 특히 윤리위 하면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당내에서 생겨서
2: 네.
4: 최대한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또 진심 어린 그 사과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은 했죠.
2: 잘못했죠. 네.
4: 왜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상임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의원들이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원칙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4: 뭐 같은 상위에 세 번 뭐 연속으로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깨지는 걸 보면서 본인이 가서 아 열받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어? 다른 사람들 특히 누가 봐도 당내 뭐 지도부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챙겨주고 어? 우리는 이렇게 찬밥 신세냐.
2: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내 개혁파들한테는 왜 이렇게 찬밥처럼 대하냐 뭐 이런
4: 아니,
2: 겁니까?
4: 개혁파도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모든 사람들. 그건 다 알아서.
2: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해주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줘요 뭐 이런 겁니까?
4: 그럼 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2: 네.
4: 상임위 이번 배정에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선 아닙니까?
0: 재선이에요.
4: 아 재선인가요?
0: 예, 재선.
2: 재선인데 대구시장까지.
4: 아 그렇죠. 대구시장까지 두 번 했으니까 네. 한 네 번 정도 한 우리가
2: 중진이죠. 국민의힘의
1: 중진급이죠. 네.
4: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격한 상황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못했고 다만 이제 그 잘못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상임위 배정 관련된 당내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뭐 덮어두자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사과와 그거에 대한 뭐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은 넘어가는 게 낫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서로 사과를 받아줬으니까 넘어가는 게 낫다. 예.
1: 근데 오늘 윤리위가 회의를 열어서 징계 절차 개시 대상 세 분을 적시를 했는데
2: 네.
1: 각각 다 사안이 달라요. 진종호 의원은 뭐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2: 거고 그러네요. 네.
1: 조경태 의원은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뭐 해당 행위했다는 거고 여기 이제 권영진 의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뭐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고 또 본인도 충분히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윤리위가 그것도 3명 출석해서 이걸 결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적이 5명이거든요. 원래 9명까지 둘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3명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과연 이 징계가 결정이 났을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징계 대상자가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건다고 할 때
2: 네.
1: 이게 인용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도 3명이라 징계 개시 안 하고 그냥 회의가 공전할 거로 예상했는데
1: 제적이 5명이 됐어요. 어제 네네. 한 분이 사퇴해서.
2: 한 분이 또 그만두셨잖아요.
1: 갑자기. 과반이 되니까.
2: 네. 한 분 선정했는데 또 한 분이 그만두시고.
1: 그렇죠.
2: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1: 과거에 이제 방통위처럼 되는 거예요.
2: 네.
1: 방통위가 계속 임명이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 두 명이서 했다가 결국은
2: 네.
1: 여러 가지 효력 문제도 발생하고 뭐 탄핵도 당하고 했었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2: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임위도 배분해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긴 하나요. 원래는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막 멱살도 잡고 이렇게 좀 왜 나만 이런 자리 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나요 민주당에서?
0: 아니 멱살은 안 잡지만 불만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인기 상임위가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본인이 희망을 1, 2, 3순위로 적어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원내 대표가 임명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 전략상 이제 어떤 의원이 어느 상임위 가서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2: 네.
0: 뭐 어떤 우리 민주당 같은 거 어떤 상임위만 100명 이상이 지원했던 상임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부득이하게 이제 거기서 그쪽으로 저기 못하는 경우 배정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은 그 설명 이유도 설명해 주면서 그 다음번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는 배려하겠다 또는 겸임사민이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보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저 밝더라고요.
2: 그런데 네.
0: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다 생략된 것 같고 오히려 대한과 미래 소속에서 가장 강하게 당권파 비판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2: 뭐. 대한과 미래에서 좀 당대표를 좀 비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상임위에서 네. 좀 배제시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0: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네, 딱 거군요. 거기다 멱살을 네. 잡았잖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0: 멱살 잡은 건 잘한 건 아니죠 분명하게.
2: 네.
0: 근데 본인이 사과도 했고 정정식 원대도 사과도 뭐 진정성 있게 받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최고위에서 당권파 최고위원 중심으로 강하게 자진 탈당 제명에 준하는 조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딱 잘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권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입틀막 하기 딱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리에서 그 저 징계 대상을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공당에서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일단 공정도 해야 되지만 공평해야 되잖아요.
2: 네.
0: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그 윤리의 징계가 그 저기 권위가 있는 건데
2: 공평해 보이지 않는군요. 지금 국민의
0: 장동훈 대표가 지금 당에서 해당 행위 하고 있지 않나요?
2: 네.
0: 당론 어기면서 나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두고.
2: 네.
0: 이게 사실 그 멱살잡이 이건 잘못된 거지만.
2: 근데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살짝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1: 이게 이제 뭐 영상 거예요? 있는 것도 아니고
2: 네.
1: 이게
2: 영상이 없더라고요, 진짜.
1: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원내대표실 네.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 이제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그 음성이 밖으로 새 나가니까 소위 귀대기라고 그러죠. 그 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귀를 대고
5: 오, 싸운다 싸운다 하고
1: 그래서 그 들으면서 그걸 예. 복원을 한 거예요. 음성을 복원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 목주의 멱살을 정말 잡았는지 옷깃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 게 아니니까.
0: 그런데 예.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기대기에서 들어도.

0: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공식적인 게 아닌 거죠.
1: 그냥 쉬쉬하고 뭐 넘어가긴 하죠.
0: 기사가 쓸 수는 있어도 그런데 그거를 멱살잡이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론화시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2: 알겠습니다. 김상훈
0: 정치
2: 의원.
0: 보복하는 겁니다.
2: 네네. 지금 우리가 김상훈 의원 대구 지역 4선 인치인데 이 지역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서 다음 주에 중진 의원들과 티타임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네요. 장동욱 대표 진퇴 여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진들이 장동욱 대표 퇴진 관련해서 이번에 목소리 좀 세게 내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장동욱 대표도 지금 올선 이제 그쪽 일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3: 선관위 관련해서 네. 이분은 이제 재선거를 주장하다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윤리위의 파행에 대한 문제점이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퇴 여부를 결행하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징계 정치의 선봉장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두 건은 법원에서 거부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감정의 동요를 느낀 윤리위원들, 변호사인 윤리위원들이 많이 사퇴를 하고 그 윤리위원들 간의 내홍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2: 네.
3: 지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징계 절차 개시를 했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3: 이게 징계 사항이 맞느냐.
2: 아.
3: 그리고 제대로 모이지도 않은 가운데 과반이 안 된 윤리위원들끼리 생각한 것을 윤리위 전체 의견으로 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게 맞느냐.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2: 네네.
3: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지도부가 도대체 왜 책임을 안 지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로 징계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한 시도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 알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열린 토론 2부에서 잠시 후에 로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4: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2: 네,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갑자기 끊으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결선 진출자를 가리고 순회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이번에는 또 신천지 개입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좀 파장이 좀 큰 것 같은데 정청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연일 저격하면서 신천지 개입설 요구한 거 말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이게 좀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신천지는 국민의힘인데 저기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로 이렇게 불거져서
3: 그러니까요.
2: 실제로 처벌을 받으셨잖아요.
0: 그럼요. 네네. 개탄스럽습니다.
2: 네네.
0: 일단 하여튼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집단 당원 가입한 건 확인된 거죠. 5만 6천 명.
2: 네. 네.
0: 그리고 대선 당시에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던 그런 내용인데.
2: 이건 뭐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죠.
0: 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정교 분리 원칙을 천명한 헌법과 관련된 거라서 대단히 엄중한 내용인데.
2: 네.
0: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좀 그 경고하는 것이다.
2: 맞아요.
0: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그 얘기를 했고
2: 네.
0: 그런 얘기를 한 이면에는 근거는 그 뭔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거는 이제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2: 김민석 후보가 또 예전에 몇 개 맞췄잖아요.
0: 네,
2: 뭐
0: 네.
2: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추고 그랬으니까.
0: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아쉽지만 그 합수본에서 지난 63 지방선거 때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집단으로 입당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또 발표도 하다 보니까
2: 네.
0: 신천지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도 연루가 돼 있구나라는 이제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도 수사

0: 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진실은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1: 네.
0: 그 뭐 여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뭐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수본 수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이 포착이 된 만큼 장영미 대변인님
2: 네.
1: 이게 좀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2: 그런데
1: 돼요?
2: 그런데 저희가 네. 이제 6.3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 당원들을 한번 다 이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표제비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1: 네네.
2: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당비를 내는 게 최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6.3 지방선거로부터 소급해가지고 12월 달 경부터 이 당원들 가입 여부를 봐서 저희가 당원 가입할 때 이름, 핸드폰, 주소, 계좌번호를 적어요. 근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그런 당원들
1: 네.
2: 이중으로 돼 있다거나 이게 제대로 이제 팩트와 좀 다른 부분은 소명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한 5만 명을 당적 정리가 됐고 또 그걸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좀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점들과 주소지를 좀 맞춰보는 작업은 했습니다. 물론
1: 네.
2: 그거를 뭐 작정하고 거짓말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크린은 좀 하는 데는 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 정도의 작업은 했다는 점 다만 합수본에서 뭔가 뭐 단서를 잡았다. 이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결과가 합수본의 결과가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3: 아 근데 압수수사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3: 아니
2: 압수수사까지 필요하다고는 보도가 안 나오는 것
3: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그거를 뭐 맞춰보기에는. 그럼 압수수색이 답이겠네요. 그런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지.
1: 아무래도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3: 전당대회 기간 내에 자료 다 없으면 못할 거예요. 압수수색이라는 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자료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1: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수사를 지금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4: 해야죠. 수사는 계속 해야 되는
0: 하고
4: 거고.
0: 있죠 지금.
1: 네.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2: 네,
1: 하잖아요.
4: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신천지라는 데서 뭐 다른 곳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상한 마음을 먹고 정치권에 손을 뻗어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네네네.
4: 저희 당이 먼저 뭐 저는 당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그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1위 후보라고 생각되는 유력한 후보가.
1: 그렇죠. 네.
4: 대단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정말 내 사정이 이것까지 얘기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1: 보통 1위 후보가 잘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4: 그러니까 1위라고 예.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하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상대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물론
1: 네.
4: 아니라고 하시지만 두 번째는 정말 대한민국과 뭐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앞에만 천착해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발언을 했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중당적 문제라든지 외부 세력의 당 뭐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사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요.
1: 그러니까 주어를 확실하게 두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도
4: 그렇죠.
1: 충분히 공격이 가능했다.
4: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나보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면 왜요?
1: 도둑이 재벌수래요?
4: 뭐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김민석 후보가 그냥 무슨 반명, 분열, 신천지 이 셋이 우리 당을 뭐 망치는 거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뭐야? 신천지?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1: 너무 명확하게 짚었군요.
4: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1: 네네네네.
4: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패착이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저희 당에게 신천지옥 관련해서 정교분리 원칙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위헌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인의 자당을 향해서 김민석 후보는 위헌정당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맨 처음 선언을 한 거예요.
1: 네네.
4: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 또는 뭐 당의 구성원들은 대단히 섭섭함을 느끼겠죠.
3: 나는 알겠습니다. 이거 청거만 두고 보면은 의견이 약간 틀려요. 우리 윤희석 위원장님하고는.
1: 다르겠죠.
3: 네. 왜냐하면
1: 네.
4: 그래요?
3: 뭐냐면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선 할 걸 했다고 봐요. 해야 될 거를.
1: 정치적으로요.
3: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 1위면은 안 해도 돼요.
1: 근데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들에서는 압도적 1위로 나오긴 했잖아요.
3: 아니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게 좀 팽팽하다.
1: 네.
3: 뭐 전당대회가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간간히 듣잖아요. 민주당 사내 뭐 당내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듣습니다.
1: 네네네.
3: 민주당 관련자들한테. 그러면 1위 하는 사람이 나 점잔 빼고 있으면은 않고 그렇게 선거 전략상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을 깔 수 있을 때 까내릴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0: 저는 이거 컷오프 이후에 명확한 증거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선거와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 같고
0: 네.
1: 과거에 우리 계엄 예측할 때도 다들 안 믿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경찰에도 발표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실체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가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
0: 뭔가 있긴 있다.
1: 적당한 시기에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고 또 당한테도 원내대표한테 당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0: 네.
1: 뭐 자료 요청 같은 거 있으면 자료도 다 보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털고 가야 될 문제는 맞죠.
0: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명청전쟁, 신천지 정쟁에 되고 있다. 뭐 전대 과열 양상 우려하기도 했고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은 김 후보에게 있다. 압도적 선두주자가 왜 이런 질문을,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증거 이제 좀 제시해라라고 좀 들려요. 당내 원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2: 그래서 그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도 바로 나오는 이제 질문이 그럼 근거는 갖고 계시냐? 있다면 언제 제시할 것이냐?
0: 그렇죠.와
2: 관련한 질문이 계속 이었고
0: 네.
2: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이른바 넓게 뭐 김민석 계라고 분류되는 최고위원분 중에 그 박선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하신 내용을 봐도 지금 그걸 당장 우리가 오픈하거나 객관적으로 이걸 던지거나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이제 당원 작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사로 그러니까 읽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2: 당장 이게 만약에 객관적인 근거를 던졌을 때 또 전당대 구면에서 유불리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당대 구면에서 뭔가를 더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띄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0: 나오진 않을 것이다.
3: 저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반대인데.
0: 네.
3: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할 겁니다.
0: 역공당할 것이다.
3: 당연하죠.
0: 네.
3: 나를 그렇게 모함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본인이 다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정청래가 그래 우리 당을 위해서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 내가 질 거 뻔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건 아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있으면 한.

0: 이거는 답변을 전 단계 때 안 하면은 굉장히 본의 아니게 불리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확한 내용이 있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가진 않잖아요. 그냥 후사하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제가 봐서 당장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럼 김민석 후보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냈다가는 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또 안 그려진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2: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지칭한 건 아니었고.
1: 네.
2: 그 실제로 뭐 수당국에서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저기 저 친명계 후보들은 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는데 도둑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런다. 뭐 이렇게 또 비판도 하고 한쪽에서는 당에서도 빨리 조사 당도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합수부나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서로 공방이 지금 오가는 그런 시간 그 그렇죠. 상황이라서
1: 네.
2: 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의 조치라든지 수사기관의 뭐 저기 저 뭐
1: 결과가 나올 것이다.
2: 조치라든지 네. 뭐 또는 후보들이 어떤 저 액션들을 하는 그런 등등 통해 가지고.
1: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라고 근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웃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3: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걸로 이슈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신천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2020년도 그 코로나 사태 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뭐 본부를 어떻게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하고 이재명이라는 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서
1: 네.
3: 결론적으로는 21년도에 있었던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울 마지막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져서 후보가 바뀔 뻔도 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트라우마로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전당대회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중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박선원 의원처럼 이거 나중에 하자 지금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하자 하는 거는 전술 실패를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 얘기 꺼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시작했나부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은 일반이 예상하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다. 이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1: 지금 분위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의 일강 체제와 이중 체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와요.
3: 그렇죠. 협공을 하니까.
1: 네, 뒤에서 협공을 하고 한 명이 그걸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씩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이 양강구도 민주당 전대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0: 저는
1: 어떻게 보세요? 네.
0: 불과 한 몇 주 전까지는 김민석 후보의 쉽게 이기는 선거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1: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0: 신천지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네. 아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자기네들의 그 셈법이 있구나.
1: 그러니까 그게 팽팽하다. 도전자에서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왜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나왔나? 라는 거에서 항상 좀 의심해 보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지금 발언하시는 것도 보면 김민석 후보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흥분해 있어요. 막 활동작도 과합니다. 보면 막 머리도 막 흩날려요. 근데 정청래 후보 전혀 안 그래요.
1: 그만 때리세요. 아프잖아요.
3: 그냥 보면 굉장히 차분하게 보여서 1등하고 있다고 보이고.
4: 스페러이를.
3: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선자가 나오겠죠. 당대표가.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1: 네.
3: 최고위원 5명 뽑는데 과연 친청 후보 3명이 컷탈락을 그 컷오프를 이기고 올라가신 그 3분이 과연 다 당선되느냐.
1: 3분 다.
3: 예, 결론은
1: 친청계가.
3: 최고위원 구성이 과반을 친청계가 점유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장인미 대변인께서 어떻게 네. 전당대회 예상하고 계십니까?
5: 저는 대변인 중립 의무가 있어서
1: 아, 그래요?
5: 예측을 그러네, 하는 그러네. 것 자체가 예, 좀 징계를 당할 수 네. 있어서 네. 말을 그렇군요. 아끼겠습니다.
1: 장동혁 대표 어떻게 될까요?
5: 장동혁 대표는 당분간은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종 의원님은 중립 의무 없잖아요. 전당대회.
2: 저도 대의협력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1: 네네네.
2: 당직을.
1: 그럼 중립 의무 지켜야 되는
2: 거죠? 아니, 근데 아니, 선거 결과는 이제 뭐 나중에 까봐야지 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1: 네.
2: 지금 뭐 선호 투표제 도입되고 있.

0: 있어서 변수들도 꽤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 17, 한 20일 정도 남아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순회 경선 시작하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그 이번 저기 그 전당대회는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명청 대결이 돼버렸어요.
1: 그렇죠.
0: 전부 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고 그건 각 후보들에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뭐 유시민 작가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 정청래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그런데 전당대회 예상이 좀 많이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죠?
0: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1: 아, 말은 할 수 없습니까? 네. 최고위원도 말은 못합니까?
0: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있잖아요. 지금 친청 후보 3명, 그 친명 후보 한 4명, 그리고 친송 후보 1명 이 정도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올로와 나띵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아, 5대 0 이렇게 됩니까?
0: 아니, 지금 프레임이 명청 대결로 가면은 네네. 이제 그 김민석 후보도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청계 후보 3명이 다 되더라도 2명은 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명 후보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네.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친청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오늘 여론조사 아, 꽃에서 한 발표에도 보면 1등부터 5등 사이에 친청이 2명, 친명이 3명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수치는 저희가 따로 네,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나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말로 싸우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 시작해서 멱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선은 정책보다 개파가 앞서 있고 의혹은 팩트체크에 앞서서 마이크부터 일단 먼저 잡습니다. 정치가 계속 예능보다 더 극적이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 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프로, 실업, 대학 그리고 리그 구성원 등을 추가해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이 경우 권고하게 될 선거인단 규모는 1만 명 이상

선 여러 방안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며 예산 문제도 있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마이너리그 경기에서 글러브에 이물질이 적발된 고우석이 1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우석은 본인의 SNS를 통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거 박찬호가 투자자로 변신해 메이저리거 구단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박찬호를 중심으로 결성된 투자 컨소시엄 팀 61은 메이저리그 구단 애슬레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총 7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팀 61은 약 3%의 지분을 확보해 애슬레틱스 구단 경영에 참여하게 되며 박찬호는 애슬레틱스 구단주 존 피셔의 수석 고문으로도 합류해 선수 육성과 아시아 전략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자문을 맡습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터 스코틀랜드 여자 오픈에서 신지은이 최종 합계 9언더파로 2위 김아림을 2타 차로 따돌리고 10년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 프로골프터 3M 오픈에서는 김주영이 최종 합계 14언더파 공동 21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환갑을 앞둔 세계 최고령 프로축구 선수 미우라 가즈요시가 약 4년 만에 공식전 득점포를 가동해 화제입니다. 일본 J3리그 후쿠시마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는 미우라는 지난 주말 열린 이와키 후루카와와의 1왕배 경기에 출전해 득점을 기록했는데요. 미우라가 공식 경기에서 골맛을 본 건 2022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0: 스포츠 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존 시작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G 단장,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프로야구는 장맛비 변수도 있었지만 뭐 선수들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싸워야 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1: 저도 계속 이 매주 현장을 좀 다니고 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쏟아지기도 했고 또 반대로 비 예보가 빗나간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사실상 장마가 끝나면서 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여러모로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네. 뭐 매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잖아요. 네, 가장 그렇죠. 체력 관리 그리고 이제 몸 관리를 중요시해야 되는 데가
2: 구단과 코칭 스태프가 이제 선수단 체력 관리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0: 네.
2: 구단은 선수단 식단에 보양식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코칭 스태프는 선수들이 이렇게 체력이 안 떨어지도록 훈련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경기 기용을 안배하고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야구장이 워터파크로 변신하기도 한다는데 이 소식은 뭔가요?
1: 그러니까 이 많은 구단들이 후반기를 맞아서 정말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KT의 경우 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워터 페스티벌 행사를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가고요. 이 밖에 NC, LG, 두산 등 이 다른 팀들도 야구장을 찾는 팬들의 이 더위를 식힐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자, 이렇게 무더운 날씨 그리고 당분간은 이 날씨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럴 때 팀 분위기가 좋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면 아마 이 더위 그리고 체력적 소진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궁금한데요. 한 주간 팀들의 희비는 어떻게 엇갈렸는지 순위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기자.
1: 지난주와 비교해 10개 구단 모두 순위에는 변화가 없지만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거나 좁혀졌는데요. 여전히 삼성이 선두를 지키고 있고 2위 KT가 삼성을 2.5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KT와 0.5경기 차였던 3위 LG는 KT와 2.5경기 차로 벌어졌고요. 4위 기아가 LG를 3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고 5위 두산이 기아를 또 1경기 차로 쫓고 있습니다. 6위 한화는 5위 두산과의 격차를 2.5경기 차로 좁혔고요.

0: 7위는 NC, 8위는 롯데, 9위는 SSG, 최하위는 키움입니다.
1: 네. 자, 3강 구도가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 순위는 바뀌었어요. 그리고 뭔가 3강은 3강인데 느낌은 많이 다릅니다.
2: 그렇죠. 1위하고 그러니까 1위 삼성과 2위 KT가 2.5게임 차고요. 2위 KT와 3위 LG가 2.5게임 차. 3위 LG와 4위 기아가 3경기 차예요.
1: 네.
2: 그래서 3강 같기도 하고 2강 같기도 하고 4강 같기도 하고 좀 모호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3강 구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 경기 결과에 따라서 더 벌어지거나 더 좁혀지거나 하게 되면 이게 2강이 될 수도 있고 3강일 수도 있고 4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벌써 아득한 얘기 같은데 사실은 2강이었습니다.
2: 네,
1: 올스타 전까지만 해도 네. 예, 2강이었고 그 한 축은 사실상 LG였고 승차가 없이 삼성에게 선두 자리를 내주면서 이제 후반기를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단 몇 주 사이에 처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LG가 지난주도 역시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결국 8연패까지 기록했어요.
0: 네,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LG가 이 주말 경기에서도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첫날 24일 하나전에서 이 선발 임창규 선수의 4이닝 7실점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면서 4-8로 졌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2018년 8월 이후 약 8년 만에 8연패를 기록했습니다. 다음날 경기에서는 난타전 끝에 한화를 15-11로 제압하면서 연패에서 탈출했는데요. 4회 초에만 9득점을 한 게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어제 경기에서는 정말 대패를 당했습니다. 4-14 10점 차로 졌는데요. 4-4로 맞선 8회 말 대거 10실점 한 게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1: 네. 이게 연패는 당연히 분위기가 안 좋을 것이고 사실상 그리고 토요일 경기도 일단은 이겼기 때문에 연패를 끊었다는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근데 일요일 경기는 충격이었습니다.
2: 사실 연패가 끊어지면 이제 그 다음 경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경기 일요일 경기를 이겼으면 하루 월요일 하루 쉬고 이 반등의 흐름이 될 수가 있는데 일요일 경기에 대패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흐름이 반등을 못 하게 된 거죠. 그래서 LG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일요일 경기에서 4-0으로 지다가 4-4까지 추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8회 말에 대거 그러니까 10점을 주면서 완전히 대패.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1: 그렇죠.
2: 결국에 LG가 오늘 그러니까 월요일 날 코칭스텝 보직 변경을 대대적으로 단행했습니다.
1: LG가 현재 뭐 총체적으로 여러모로 힘든 건 맞는데 일단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마운드라고 봐야겠죠.
0: 우선 선발을 좀 보면요. 네. 7월 선발 평균 자책점이 6.50. 리그 최하위입니다.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임창규, 송승기, 뭐 라클라넬스, 앤더스 토러스트 등 선발진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었던 투수들이 부침을 겪고 있고 여기에 장현식 선수는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LG로선 선발진 강화가 필요했고 이 지난주에 외국인 선수를 새로 영입했죠. 카를로스 카라스코 선수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빅리그 통산 112승을 기록할 만큼 풍부한 경험이 장점이긴 한데 근데 빠르게 리그에 적응할지 또 날씨에 적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선발진뿐만 아니라 불펜도 사정이 좋지는 않습니다. 7월 불펜 평균 자책점 5.96으로 8위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개인 성적을 놓고 보면 김영우, 뭐 김진수, 우강훈 선수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LG가 이 상황에서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뭐 LG 입장에서는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카라스코 그리고 이제 고우석 선수의 복귀도 뭐 변수라면 변수일 텐데 단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매한 변수가 생겼어요.
2: 네,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황당한 상황인데요. 콜럼버스 클리퍼스와의 트리플A 경기에서 글러브에 이물질이 발견돼서 10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습니다. 사실 고우석 선수 입장에서는 신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인데 반면 LG 입장에서는 고우석 선수 복귀에 호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제 31일까지 선수 등록을 마쳐야 되니까 앞으로 4일 남았습니다. 지금 LG 입장에서는 카라스코의 그 가세만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을 반등시키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1: 네.
2: 고우석까지 복귀시켜야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물밑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봅니다.
1: 뭐 고우석 선수가 마이너리그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리고 이제 갓 등록한 뭐 새내기 선수도 아닌데 좀 많이 아쉬워.

0: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날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면서요.
1: 네, 그 이제 25일이었죠. 상무 소속 투수인 김기중 선수가 이 퓨처스리그 경기 고향 히어로즈와의 원정 경기 선발 등판에 4회 말 수비를 마치고 심판진으로부터 이물질 검사를 받았는데 글러브에 이물질이 발견되면서 퇴장 명령을 받았습니다. KBO 규정에 따르면 1, 2군 경기를 통틀어서 이 이물질 적발로 퇴장 조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기중 선수는 KBO 시행세 측에 따라 자동으로 10경기 출장 징계 정지를 받게 됐고요. 이 올해부터 KBO가 이 투수의 이물질 검사를 좀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진행했는데 올해부터는 거의 메이닝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반 시에는 즉시 퇴장 조치 및 10경기 출장 정지 제재가 내려집니다.
0: 네. 자, 그럼 이번에는 LG의 상대였던 한화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죠. 한화에도 새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새 외인 진머맨이 첫선을 보였죠?
1: 네, 어제 LG와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왔는데요. 4이닝 동안 57구를 던졌습니다. 3피안타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페스트볼 평균 최고 구속이 146km가 찍혔고요. 공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스트라이크 비율이 70%를 넘겼습니다. 사실 2회 초 박동원 선수의 강습 타구에 등을 맞는 이 아찔한 상황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하면서 4회까지 투구를 이어갔습니다. 진머맨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에 이 늘 던져왔던 것은 아니지만 편안하게 던질 수 있었다고 좀 전했고요. KBO 리그 공인구에 대해서는 조금 작게 느껴졌고 심은 두꺼운 느낌이어서 변화구가 많이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0: 네. 한화 같은 경우에는 깜짝 트레이드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경기 후에 전격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경기 내용보다 사실 이 소식이 더 크게 화제였어요.
2: 23회 경기를 마치고 한화 내야수 하주석과 기아 불펜 투수 이영범의 맞트레이드가 발표됐는데요. 이날 경기 중에 최종 합의하고 경기가 끝나자마자 발표했습니다. 근데 주전 유격수였던 작년까지 박찬호 선수가 FA로 두산으로 떠나고 아시아코트로 올해 데려온 제라드 데일도 기대 이하 성적으로 팀을 떠났잖아요. 그러면서 주전 유격수 없이 올 시즌을 치르고 있는데 게다가 올해 이루수 김선빈도 예년 같지 않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아 입장에서는 내야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네. 하주석을 이렇게 품게 됐습니다. 반면 불펜이 불안한 한화 입장에서는 이영범 영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0: 네. 일단 두 선수 모두 이적 후에 경기를 다 치렀습니다. 이적 첫 경기는 기아의 성적이 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1: 그러니까 두 선수 모두 이적 첫날이었던 24일에는 경기에 나서지 않았고요. 25일 새 소속팀에서 이 첫 경기를 소화했는데요. 기아 하주석 선수는 안타 한 개, 몸에 맞는 볼 두 개를 기록하면서 3출루 활약을 펼쳤고 어제 경기에서도 4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이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25일 LG전에서 이글스 데뷔전을 치른 이영범 선수는 3분의 2이닝 2피안타 1볼넷 3실점으로 등판을 마쳤는데요. 한화가 4대3으로 앞선 이 4회 초 무사만루에서 마운드에 올라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영범 선수에게 이 첫 등판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감독 입장에서 좀 트레이드로 데려온 선수를 첫 등판에서는 좀 조금이라도 편안한 상황에서 기용하고 싶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형이 나가는 게 좀 가장 낫지 않을까 싶었고 이영범 선수가 좀 무거운 장면에 나가게 됐다는 게 김경문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주춤했던 LG와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인 팀이 바로 KT였습니다. 9연승을 했어요.
2: 근데 비록 일요일 경기 롯데에게 1대 15로 대패하면서 10연승에는 실패했지만 토요일 경기까지 9연승을 질주하면서 구단 최다 연승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연승 기간 KT는 투타 밸런스가 최고였는데요. 이 기간 동안 평균 자책점이 1.76으로 리그 1위였고 팀 타율은 2할 8푼 8리로 리그 3위였습니다. 팀 내부에서는 고참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야수 파트에서는 김현수가 잔소리하면 장성호가 다독거려주고 투수 파트에서는 우규민과 고용표가 젊은 투수들을 잘 챙기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사실은 KT 후반기 쉽지 않겠다라고 예측한 분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흐름을 탈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1: 지금 이 삼성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투타 전력이 안정적인 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연승 기간 1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할 정도로 마운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간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봅니다.

0: 저는 외국인 선수 아시아커트 선수를 조금 주목하고 싶은데 이 KT와 정식 계약을 맺은 로건 앨런 선수가 굉장히 좀 제 몫을 해주고 있고요. 전반기만 해도 기복이 있었던 아시아커트 투수 스기모토 코우키 선수도 7월 들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KT 마운드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KT 입장에서는 아시안게임 생각하면은 다른 팀들에 비해서 승수를 지금 많이 쌓아놓는 게 꽤 중요해 보입니다.
2: 10개 구단 가운데 KT가 아시안게임 때 대표팀 차출 공백이 제일 클 것 같거든요. 선발 투수인 소영준과 오은석의 공백도 크지만 아무래도 절대적인 마무리 투수인 박영현의 빈자리를 메우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시아쿼터인 세기모토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지금보다 좀 더 올라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KT는 주말 3연전을 롯데와 치렀는데요. 롯데는 어제 대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제 5위 두산, 가을야구 마지노선까지는 7경기 차이가 납니다. 점점 이대로 가을이 멀어지는 걸까요?
0: 롯데 입장에서는 정말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요. 후반기 출발이 좋지 않습니다. 후반기 첫 9경기 성적이 3승 6패니까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3이거든요. 최대한 많은 승수를 좀 쌓아야 되는 롯데 입장에서는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도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옵니다. 어제 경기에서 타선이 폭발하면서 뭐 15대 1, 14점 차 대승을 거두긴 했지만 지금 롯데 후반기 팀 타율이 2할 오픈 3리 리그 최하위거든요. 그러니까 타자들의 이 꾸준한 활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이 타선의 기복은 이번 시즌 롯데의 고질병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2: 아,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4득점, 토요일 날 1득점을 했는데 일요일 날 15득점을 한 거예요.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는 타격인데요. 사실 다른 팀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상대 투수에 따라 타격 기복이 큰 것 같습니다.
1: 자, 이런 가운데 삼성은 연이은 위닝 시리즈로 선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돌아와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따뜻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야구의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 류선규 전 SSG 단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선두 삼성의 한 주간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바짝 열심히 쫓아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유가 느껴집니다.
2: 아직 KT의 추격이 이어지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격차가 그렇게 좁혀지지는 않았거든요. 꾸준히 승리를 쌓았기에 이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지난 주말 두산과의 원정 3연전에서도 2승 1패 위닝 시리즈를 차지하면서 무려 7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습니다. 3연전 첫날 크리스 페덱 선수의 6이닝 2실점 5투에 그리고 이 타격의 폭발에 힘입어서 15-4 대승을 거뒀고요. 다음날 경기에서도 이 선발 투수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6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4-1로 승리를 했는데요.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또 홈팀 두산이 7-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 삼성의 수입을 저지했습니다. 이날 두산 선발 곽빈은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하며 시즌 9승째를 올렸고요. KBO 데뷔전을 치른 삼성 선발 오스틴 보스는 5이닝 2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1: 네. 그러고 보니 진짜 삼성은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네요.
3: 삼성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팀 뭐 SSG 하나도 지금 새롭게 가세하고 있는 외국인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잘해주고 있습니다. SSG의 페드로 아빌라와 삼성의 크리스 페덱은 두 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로 승리를 챙기고 있고요. 일요일 경기에 등판한 삼성의 오스틴 보스도 일요일 경기에서 5이닝 2실점으로 비록 패전 투수가 됐지만 무난한 투구를 했습니다. 한화의 브루스 진머맨도 4이닝 무실점으로 본인은 승리를 챙기지 못했지만 팀이 승리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말에 있었던 삼성과 두산의 경기는 그 에이스들의 맞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가장 큰 빅매치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말했었는데 결과는 최민석 선수가 이렇게 좀 힘없이 물러섰네요.
2: 24일 금요일 경기였죠. 이날 최민석 선수와 페덱 선수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과연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싶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페덱 선수는 승리를 챙긴 반면에 이 최민석 선수는 삼성 타선의 공략에 고전하면서 2와 3분의 이닝 17.4자책으로 패전 투수가 됐습니다. 수비에 도움도 받지 못했고 여러모로 좀 안 풀리는 하루였는데

0: 인데요. 그래도 김원영 감독은 이 선발 투수는 경기를 하다 보면 한 이닝에 많은 점수를 주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동안 최민석 선수가 잘 던진 점을 강조하면서 최민석 선수를 격려했는데 또 김원영 감독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최민석 선수의 마음을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키움 대 기아의 주말 경기도 살펴보도록 하죠. 기아가 LG가 주춤한 사이에 간격을 좁히나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두 시리즈 모두 루징을 기록했어요.
2: 전반기 막판을 놓고 보면은 기아가 순위가 한 단계 올라갈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요. 최근 10경기를 보면 5승 5패를 하면서 기아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6위 팀, 지난주에는 6위 팀 하나와 경기, 주말에는 최하위 팀 키움과 상대로 모두 홈경기에서 루징을 당했어요. 기아 입장에서는 뼈아픈 대목이고요. 후반기 들어 이제 에이스 올러가 두 경기 모두 패하면서 부진을 겪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1: 네. 자, 일단 뭐 그나마 그래도 기아 팬들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김도영 선수가 30호 홈런 기록하면서 홈런왕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는 거.
0: 네, 김도영 선수가 지난주 이 주말 3연전에서 3경기 다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그러면서 올 시즌 리그에서 가장 먼저 30홈런 고지를 밟게 됐는데요. 김도영 선수가 30홈런을 친 건 2024년 38홈런 이후 2년 만입니다. 타이거즈 역사상 한 시즌 30홈런을 두 차례 이상 기록한 건 김도영 선수가 처음인데요. 9월 중순쯤 이 아이치나고의 아시안게임 출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긴 하지만 현재 홈런 페이스를 그대로 이어간다면 40홈런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 네. 자, 후반기 확실하게 이제 팬들의 관심사 그리고 이제 볼거리 하나를 이제 오스틴과 김도영 선수가 전해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 대 SSG의 경기도 돌아보도록 하죠. 이 시리즈는 어떻게 보셨어요?
0: SSG가 선발진의 이 호투를 앞세워서 24일과 25일 경기를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4연승을 기록을 했는데 SSG가 4연승을 달린 게 4월 24일 이후 거의 3달 만이더라고요. 특히 이 4연승 기간 선발 투수들이 다 호투를 했다는 점이 좀 고무적이었는데요. 마지막 날 경기에서는 두 팀이 연장 11회까지 이 혈투를 펼쳤는데 결과는 5-5 무승부였습니다. 이날 경기는 어떻게 보면 SSG 번호는 NC가 조금 더 아쉬웠을 것 같은데요. NC가 5-2로 앞선 9회 말 2사 만루 상황에서 임지민 선수가 3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면서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결국 NC는 2연패를 끊지 못한 채 주말 3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1: 네. 자, SSG가 의외로 위닝을 두 번 가져가면서 결국 분위기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 SSG는 사실 그 최정 랜더스로 불릴 정도로 최정의 존재감이 무척 큰 팀인데요. 김광현이 시즌 들어가기 전에 시즌 아웃됐고 이제 최정마저 고관절수로 시즌 아웃돼 내년에 대비해야 되나 싶은 상황인데 지난 한 주에 그 위닝을 두 차례 가져가면서 4승 1무 1패를 했잖아요. 좀 분위기는 떨어질 것 같은데 의외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아직까지는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20이니까 지금 사실 5강 경쟁을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내년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잔여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번 주 일정도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주중 3연전 대진입니다.
0: 네, 대구에서는 기아와 삼성의 3연전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창원에서는 KT와 NC가 만나고요. 대전에서는 롯데와 한화의 3연전이 펼쳐집니다. 문학에서는 두산과 SSG가 격돌하고 잠실에서는 키움과 LG의 3연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네, 두 분께서는 이 주중 3연전에서 가장 주목해서 볼 경기 어떤 경기라고 보십니까?
0: 저는 잠실 경기를 좀 꼽고 싶은데요. 순위는 어떻게 보면 키움이 지금 최하위로 가라앉은 상황이지만 LG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LG가 매년 보면은 키움을 상대로 조금 껄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까다롭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지난주에 키움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또 순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LG가 지금 대체적으로 선발진이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3연전에서 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류 단장님은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세요?
2: 저는 대구 경기를 주목하고 싶은데요. 7연속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고 있는 삼성하고 네. 최근에 좀 부진한 기아하고 경기인데.

0: 네, 기아가 이번에도 루징 이하로 성적이 나쁘면 순위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3연, 주중 3연전 이후에는 주말 3연전이 이어집니다. 어떤 경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2: 네, 수원에서는 한화와 KT의 3연전이 진행되고요. 창원에서는 기아와 NC가 격돌합니다. 잠실에서는 LG와 두산, 이 잠실 라이벌 두 팀의 3연전이 펼쳐지고요. 고척에서는 SSG와 키움이 격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직에서는 삼성과 롯데의 3연전이 열릴 예정입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주말 3연전은 어떤 경기 주목해서 보시는지 우리 류 단장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0: 제가 볼 때는 LG하고 두산, 잠실 경기. 그러니까 올해가 잠실 야구장 마지막이잖아요. 네. 이게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할 것 같아요. 팬들 입장에서도.
1: 알겠습니다. 유준상 기자는요?
2: 저는 뭐 여러 경기 지금 다 눈에 띄는데 한화와 KT의 경기를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화는 지금 굉장히 좀 공격의 팀, 타선이 좀 터져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팀이고, 반면에 KT는 좀 마운드가 견고한 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의 맞대결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팀이 또 어떤 결과, 어떤 승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이제 장마도 거의 물러간 것 같고요. 이번 주 나와 그 비 변수 없이 충분히 야구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선규 전 SSC 단장, 엑스포츠 뉴스의 유준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어제 중부지방을 끝으로 올해 장마가 모두 종료됐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질 텐데요.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31.6도, 경주가 39.1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를 웃돌아 심한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과 일부 영남을 중심으로는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은 한낮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극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고령자가 아니어도 온열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기 때문에 한낮 야외활동은 피하시고요.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강릉, 광주 26도, 대구 25도가 예상되고요. 체감온도는 이보다 3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5도, 광주와 강릉 34도, 대구와 밀양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뙤약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전국에 폭염이 지속되며 폭염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특히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영호남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1: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상황 김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축사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이 선풍기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온도를 낮추려 물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3: 너무 더우면 사료를 좀 적게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조금 미숙아로 태어나는.
2: 뙤약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는 한낮. 농민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만 포도 출하 시기를 앞두고 쉴 틈이 없습니다.
4: 포도는 날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온차가

0: 무용지물입니다.
1: 저는 지금 포도밭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0: 오늘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1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 등도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면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닭과 돼지 등 가축은 2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노인센터 운영,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3: 네, 이런 폭염의 여파로 어제 영남 지역에선 키가 엄청나게 큰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3시간 가까이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주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눈물이 나는 거 아니야?
5: 고요한 주택가의 밤하늘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거대한 구름 사이로 번개가 계속 내리칩니다.
4: 하는 거 아니냐?
6: UFO 아니야? UFO? 아니야?
7: 계속 그러는 거야?
5: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쩍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초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8: 전쟁 난 것 같노? 살면서 이런 건 처음 봅니다.
5: 어제 저녁 경남 창원과 합천, 대구, 부산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3시간 동안 400차례에 걸쳐 번개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 어떻게 해, 아빠?
9: 가지고 번개 먹느라고 있다.
5: 위성 영상을 보면 당시 영남 지역 상공에는 높이 15km의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영남권에 열 저기압이 자리 잡았고 저녁부터 강한 적나눈이 발달해 번개가 이어진 겁니다.
10: 낮에 지면이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열 저기압 형태가 국지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열 저기압을 따라서 굉장히 키가 큰 구름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5: 구름이 발달한 경남 밀양 송백리에는 시간당 46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직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3: 보신 것처럼 이번엔 특히 영남적 폭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중 경북은 1994년 이후로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11: 이 정도면 극한 폭염이란 말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에 이어 이튿날에는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도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영남 지역은 7월 들어서야 시작된 올 장마철에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장마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이상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50여 년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남 지역의 올해 7월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일한 기준으로 최근 9년을 살펴봤더니 가장 더웠다는 2018년에는 20회,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만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5차례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018년보단 덜하지만 그 이후엔 가장 더운 7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극한 폭염이 무서운 건 폭염 연속 일수가 늘수록 열이 축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대구는 8일, 그리고 포항은 7일, 경남도 곳곳에서 엿새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여름이 시작돼 앞으로 폭염은 강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중대봉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3: 역시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에선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서 유명 와인 생산지인 프랑스 보르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대피한 사람만 30만 명이 넘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2: 용암이 흐르듯 무서운 속도로 불길이 번집니다.
7: 마을 코앞까지 산불이 들이.

0: 닥치자 경찰관들이 주민들을 깨워 대피시킵니다. 프랑스 남서부를 집어삼킨 산불은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까지 덮칠 기세입니다. 폭염으로 나무와 수풀이 바짝 말라있는 데다 거대한 산불이 강풍을 만들어내는 불구름 현상까지 더해져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입니다.
1: 불길이 워낙 거세고 맨날의 사랑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일 정도로 거대해 압도당할 지경인데 부디 빨리 진압되길 바랍니다.
0: 보르도가 속한 지롱드주에서만 파리 면적의 4배에 달하는 산림과 300채에 가까운 주택이 불에 탔습니다. 주말 사이 5만 5천 명이 추가로 대피해 집을 버리고 탈출한 주민은 2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불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스페인에서도 마드리드와 아빌라, 카스테욘주에서 10만 명 넘게 대피한 상태입니다.
1: 눈앞에서 모든 게 사라지고 있어요. 대자연이 통째로 사라질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0: 최소 37개 구간의 도로가 폐쇄된 가운데 남성 한 명이 불에 탄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탈리아 동남부 해안 아플리아에선 육로가 막힌 상황에서 백사장 앞까지 산불이 밀려와 관광객 수백 명이 바다를 통해 긴급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2: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선 후보 때 논란이 됐던 발언을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부터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거의 400억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토론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4: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개할 위치도 아니고.
3: 1심 재판부는 먼저 이를 거짓으로 봤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문자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낸 점 등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고의로 부인했다며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5: 착오로 잊어버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1: 조순표
5: 피고인 자신이 주도한 구체적인 경험입니다.
3: 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도 축소해 말했습니다.
4: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3: 재판부는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돼 교류했다는 것. 이 사실을 국민이 알 경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한 거라고 인정했습니다.
5: 김건희와 함께 이러한 인물과 장기간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조언을 받아왔는지 여부는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
3: 재판부는 이 발언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여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2: 윤 전 대통령은 기소 내용에 대해 법리를 내세워 반론을 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후보의 발언을 유권자들이 실제 어떻게 이해했는지 국민 눈높이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거짓말로 국민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김우중 기자입니다.
6: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 기준은 유권자의 시각이었습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의혹에 대한 판단.
4: 제가 소개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6: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 소개는 법적으로 선임을 돕는 행위라며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일반 국민은 접촉과 주선만으로도 소개로 받아들인다는 것.
5: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의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라고 평가됩니다.
6: 무속인 건진법사 관련 발언도 국민 눈높이가 기준이 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정 장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를 만난 적 없다는 발언이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관심은 건진법사와 알고 지낸 사이인지 김 여사와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었는지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주택에서 부처님이 아닌 돌아가신 어머니 상을 모시고 점을 봐주는 건진법사를 선거 과정에서 만나게 된 스님인 것처럼 답한 건 의도적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5: 더구나 무속 논란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6: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만으로 당선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더라도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우준입니다.
7: 지난해 한 주점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불송치했고 이 여성은 이의 신청서를 남긴 채 숨졌습니다. KBS가 여성의 진료 기록을 입수했는데 성폭행 의심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보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8: 지난해 말 경기 안산의 한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9살 최모 양이 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최 양은 회식하며 술을 많이 마셨고 정신을 차려보니 40대 남자 사장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뤄진 경찰 조사. 최 양은 사건 시간 등을 제대로 기억 못할 정도로 취해 있었지만 조사는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9: 애한테 너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같은 말 반복하고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인데.
8: 경찰 조사 후 진행된 응급검사에서 최 양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5%로 확인됐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10: 정신을 좀 차리게 하고 건강도 회복하게 한 뒤에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8: 이후 추가 조사는 없었고 다음해 2월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양은 사흘 뒤 이의 신청서를 남기고 숨졌습니다. KBS가 입수한 당일 최양의 응급검사 결과입니다. 피해 여성이 급성 통증을 호소했고 항생제도 처방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1: 중등도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항생제가 처방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지금 강제성 있는 성관계가 있었다는
8: 최양은 며칠 뒤 다시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데 이틀간 음부에 출혈이 있었고 사건 사흘 뒤에도 쓰라림이 있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유가족들은 최양이 숨진 뒤인 지난 3월 추가 진료 기록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검찰 요청으로 보완 수사 중이던 경찰은 기존 무혐의 의견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7: 경찰의 이런 판단에는 당시 사건이 벌어졌던 가게 CCTV가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과연 불송치 결정이 적절했던 건지 KBS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해봤습니다. 단독 보도 황영규 기자가 이어갑니다.
12: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채양. 가게 사장이 끌어안고 어딘가로 데려가려 하자 10초가량 기둥을 붙잡습니다.
11: 몸을 일으키기 위한 거였는지 아니면은 같이 가기 싫어서 그랬던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12: 얼마 뒤 옷을 추스르며 나온 채양은 다시 사장에게 돌아와 두 손을 들어 보입니다.
11: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럼 이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항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장면이거든요.
12: 약 30분 뒤 채양은 친구를 만나 울먹이고
13: 아 진짜 이거 아니라고 너무 싫다고 했는데 계속 그러잖아요.
12: 그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도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밀쳐내고 밖으로 뛰어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CCTV에서 경찰이 더 주목한 부분은 술 취한 채양이 사장과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 등을 근거로 사장 역시 채양이 한거 불능 상태라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고 결론냅니다. 피의자인 사장은 여러 차례 경찰에 출석해 의견을 냈지만

0: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치밀하게 조사해 나가는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1: 안산 단원경찰서는 CCTV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피해자 조사를 최소화하란 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고 사장 측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가 충분했는지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희규입니다.
2: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건보료를 올리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3: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5조 원대. 이후 가파르게 적자폭이 커질 걸로 추산되면서 정부가 건보료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우선 배당과 이자 소득 같은 월급 외 부수익이 있는 직장인. 지금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엔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지만 이 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가령 연 2천만 원의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1천만 원분의 소득 월액 보험료로 매달 약 6만 8천 원을

0: 추가 보험료는 연 7천억 원대에 이를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월 본인 부담 상한액을 610만 원대까지 올린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는 하한선 역시 월 2만 2천 원대로 함께 올릴 방침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서 보험료를 더 거둔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건보체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1: 과잉 지불 방식이라든지 지출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데 저항이 없는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0: 정부는 건보정책 심의 등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0: 계속 그 공백기에 뭔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압박감이 있어서
1: 매달 학원비로 50만 원 넘게 쓰고 있지만 그만두기는 어렵습니다.
0: 저도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드니까 그게 약간 좀 막연한 두려움이 되는 것 같고
1: 최근 한 교육단체 조사에서 청년 구직자 대부분이 박 씨처럼 취업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교육비로 쓴 돈은 연평균 360만 원. 10명 중 6명 이상은 경제적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직무 경험이지만 청년들은 자격증과 외국어 사교육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2: 취업 사교육이 실제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스펙을 갖추기 위해 소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을 도우려면 학교와 기업이 실무 경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3: 취업에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숙련과 경험을 취득하는 그런 어떤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정책의 방향성들을
1: 청년들 부담을 늘리고 있는 취업사교육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임지연입니다.
4: 인도에서 의과대학 입시 문제가 유출돼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며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들었고 교육부 장관도 물러났는데요. 이런 변화를 끌어낸 건 인도 청년들이 새로 만든 일명 바퀴벌레 당이었습니다. 정윤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인도의 청년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군복을 휘두르며 강경 진압에 나서도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에 분노한 청년들입니다.
6: 모디 총리는 부끄러운 줄 알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은 사임하라.
5: 인도 정부가 220만 명의 재시험을 결정한 뒤 수험생 20여 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인도 기득권은 이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했습니다. 대법원장은 특히 바퀴벌레라고 비하했습니다.
6: 바퀴벌레 같은 젊은이들 봤나요? 그들은 일자리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인도 대법원장입니다.
5: 인도 청년들은 아예 일명 바퀴벌레당을 만들어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인도 전역에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시위에 결국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6: 인도 국민의 승리이자 독재자의 패배입니다.
5: 인도 정부는 의대 입시 시스템 개혁과 유가족 보상 등을 약속하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습니다.
6: 우리의 시험 제도는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해야 합니다. 시험 제도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할 겁니다. 모디 총리입니다.
5: 의대 입시 문제 유출 사태는 이렇게 일단락됐지만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극심한 취업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도 청년들의 분노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7: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오늘 새벽까지 15시간 넘게 조사받았습니다. 경찰은 기존 혐의에 더해 증거인멸과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다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8: 최영중 전 청주시 의원이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경찰의 강제 수사로 아동 성범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진 후 모습이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 미성년자인 거 알고 범행하신 건가요? 다른 피해자도 있나요?
10: 현중인상 수사 열심히 받았습니다.
8: 최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아동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등 네 가지. 여기에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아동학대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우선 최 전 의원 측이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내용물이 경찰 자체 포렌식 결과와 달라 경찰은 증거인멸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최 전 의원이 피해 여중생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준 것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과 통신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통신 내역을 확보하는 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채팅앱으로 알게 된 여중생에게 담배 등을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다연입니다.
7: 불법 촬영 혐의로

0: 입건된 고등학생의 아버지가 아들의 휴대전화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현재 경찰관으로 장윤기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박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 지난 5월 전북의 한 남자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그런데 불법 촬영에 쓰인 휴대전화를 이 학생의 아버지가 파손해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의 신분은 전북경찰청 소속 한 파출소의 경감. 불법 촬영 범죄의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휴대전화를 현직 경찰관 아버지가 없애려고 한 겁니다. 피해 교사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불법 촬영한 고교생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고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지난주 아버지인 해당 경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인사조처는 없이 현재도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경감은 또 자신에 대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리기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과 연관 있는 사건들을 조사하던 중 이번 사례를 찾아냈습니다.
2: 저희가 이제 증거를 수집하려고 의혹을 좀 수사하는 단계니까요.
1: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 인멸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친족 특례가 있어 경찰은 이번 사례가 친족 특례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궁입니다.
0: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학창시절부터 납치 성범죄를 언급했다는 정황 증거가 오늘 3차 공판에서 나왔습니다. 유족은 장윤기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3차 공판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건 장윤기의 과거 SNS 대화록. 고등학교 재학 시절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장윤기의 언급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고생 살해 목적이 납치와 성범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은 대화록 등 추가 증거 180여 건을 제출했습니다. 차 안에서 주변 여성과 나눈 대화를 휴대전화에 옮겨 저장한 파일. 사회복무요원 시절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메모 등이 포함됐습니다. 장윤기 측도 대화 자체를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윤기가 친구들 장난을 잘 받아줬다는 생활기록부를 언급하며 상대의 성적 발언에 호응해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검찰 주장을 부인하면서 성폭행 목적살인 형량을 낮추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채원 양의 부모는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4: 가해자가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이루지 못한 그 범죄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저지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떨칠 수 없습니다.
3: 이채원 양을 도우러 갔다가 다친 남학생도 증인으로 참석해 장윤기가 자신에게 태연히 119 신고를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4차 공판은 다음 달 31일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추가 증거 조사,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지는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0: 검사의 보완 수사권 폐지까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만 남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여부를 놓고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본인은 오늘도 사퇴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에 최유경 기자입니다.
5: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를 밝힌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6: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아주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0: 여야는 정반대 이유로 만류했습니다.
1: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2: 죽는 민주당 의원입니다.
1: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3: 예, 뭐
1: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4: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0: 청와대는 선을 긋고 나섰습니다.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사권자에게 정식으로 사의가 전달된 건 없다는 건데 지금 사퇴해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거로도 해석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2명에게 파면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송방본부의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 2명을 파면한 등 1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경징계 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산업통상부가 중동지역 긴장이 재고조됨에 따라 오늘 정유 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다만 정부는 7, 8월 원유 도입분을 전년 대비 100% 이상, 9월 분량도 90% 이상 확보해 현재 수급에 대한 우려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며 중국 반도체 산업 자립의 천병으로 평가받는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오늘 중국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단숨에 본토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질병관리청 분석 결과 국내 성인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포금을 하고 한 명은 고위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금의 기준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성 기준 7잔, 여성은 5잔을 최근 1년 동안 월 1회 이상 마신 경우를 말합니다. 같은 양의 술을 주 2회 이상 마시면 고위험 음주로 분류됩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가 시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5.6도 신문 신춘문예에서 시 허수아비로 당선이 됐는데요. 최근에는 원로 가수와 동료 후배들을 아우르는 대한가수협회장도 맡아서 가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비빌 언덕의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음유시인 가수 박상철 씨 지금 만나봅니다. 네, 무조건의 가수 박상철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박상철입니다. 아니,
0: 가수라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요즘은 네. 가수 협회장님이시고
1: 네네.
0: 네, 오늘 저희가 모신 거는 시인으로 모셨습니다.
1: 아유, 반갑습니다. 시인 박출입니다.
0: 아, 필명은 박출이세요?
1: 네네.
0: 이 무슨 뜻으로 또 박출이라는 필명을?
1: 평생에 제가 이제 박상철이라는 이름은 네. 제 본명입니다. 네. 그래서 본명으로 썼는데 새롭게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자.
0: 예.
1: 그 이제 날출이 않습니까?
0: 네. 아.
1: 시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뭐 이런 느낌인데
0: 네네.
1: 그 박출이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렇게 찾아보니까 박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0: 또. 예.
1: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피가 이렇게 그 뿜어내는 거 가슴에서 네. 그걸 이제 박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0: 아, 박출.
1: 예. 예. 뜨겁게 새롭게 시인으로 태어났다. 뭐 네. 이런 뜻입니다.
0: 굉장히 뜨거운 필명입니다.
1: 네네.
0: 첫 시집이잖아요. 이번 예. 제목이 허수아비인데
1: 네네.
0: 이게 초판이 완판됐다고 나오자마자 예. 완판됐다고 합니다.
1: 이게 한정판으로 했는데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빨리 좀 나가고 해서 뭐 너무 감사하죠. 예, 기대들이 많으셨던 것 같고.
0: 아니 초판을 예. 요즘

0: 그렇게 많이 안 찍거든요. 근데 만부 찍으셨다는데.
1: 아, 뭐 그 얘기를 또 그 얘기를 왜 또.
0: 저한테 비밀이라고 하셨는데.
1: 안 돼요, 안 돼요.
0: 예, 제가 이게 아, 미치겠... 와, 아, 예, 대단하십니다.
1: 아니, 좀 많이 했긴 했는데.
0: 네.
1: 시집을 제가 이제 처음 나오면서 이제 좀 신축 문제를 여러 번 도전을 했고 몇 번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시를 쭉 썼다가
0: 네.
1: 이렇게 또 시집이 나왔는데 중간중간 시집을 다 막 이렇게 없앴어요. 열받아가 떨어지고 난 뒤에.
0: 신축 문예를 언제부터 도전하신 거예요?
1: 아니 올해 도전은 안 했습니다.
0: 예. 뭐
1: 잠깐 도전 몇 년 간단하게 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 되고 난 뒤에 이제 당선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한정판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그해 썼던 걸 조금 정리해서 했는데
0: 네.
1: 생각처럼 잘 좀 팔리는 것 같습니다.
0: 2024년에 신춘문예 당선이 되셨어요. 근데 원래 사실 작사를 좀 잘하셨거든요.
1: 네.
0: 제가 아는데 작사로 박선철 씨 되게 감각 있다 이런 생각 제가 했었는데
1: 네.
0: 아 그게 원래부터 좀 그런 쪽에 재주가 있으셨군요. 능력이.
1: 꼭. 재주가 있다기보다는 네.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 이제 처음에 이제 곡을 쓰다 보니까 좋은 곡을 쓰려면은 좋은 가사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집을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열심히 보다 보니까 나는 또 전국을 나름대로 내가 새롭게 쓸 글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네. 전국을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시를 쓰려면 많이 보고 많이 느끼고 해야 되는 게 있는데
0: 네.
1: 그 제 삶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제가 그런 느낀 것들을 쓰자. 그래서 그냥 책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제 자신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0: 네.
1: 내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책을 보다 보니까 뭐 또 인터넷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신축 문예가 있어요.
0: 예.
1: 그래서 도전하게 되죠.
0: 근데요.
1: 네.
0: 2000여 편이 공모전에 출품이 됐는데
1: 네.
0: 거기서 당선이 되신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이제 저 이제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신축 문예를 이 한 명이 되는 거예요. 당선이.
0: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 거잖아요.
1: 예. 그래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0: 죄송한데
1: 네.
0: 제가 실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의심이 많아서
1: 네.
0: 박상철 씨는 스타잖아요.
1: 네네.
0: 스타니까 어떻게 좀 프리미엄 점수가 더 간 건 아닐까요?
1: 그런 건 전혀 없죠. 왜냐하면 전지도 몰라요.
0: 아 모르게
1: 박출로 냈습니다. 박출로.
0: 아.
1: 박출로 내고 신춘문예는 이제 각 다섯 작품을 냅니다.
0: 다섯 작품.
1: 네, 시는 다섯 작품을 내고
0: 네.
1: 그 다섯 작품을 그 봉투에
0: 네.
1: 안에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제목하고 시만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0: 와.
1: 그다음에 겉표지에만 조금만 보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심사할 때는 전혀 상관없이 그 저는 이제 박출로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0: 네. 거기서 한 편 뽑히는데 당선이 정식으로 당선이 돼서 등단하신 거네요.
1: 네. 당선되고 난 뒤에 저는 이제 2024년도 원래는 2025년 1월 1일이 이제 신춘문예 당선
0: 네.
1: 발표하잖아요. 그런데 당선자는 2024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전화오더라고요.
0: 크리스마스의 이제 선물이네요.
1: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0: 네.
1: 그랬고 이제 거기는 전주는 몰랐고 전화 받을 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당선자들도 가야 되고 뭐 있잖아요. 각 분야별로.
0: 그쪽에서도 심사하신 분들도 엄청 놀라셨겠는데요.
1: 그분들은 그 갈 때까지도 전지 몰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현장 가서 알았죠.
0: 현장에 등장했을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1: 사인 열심히 하고 사인 열심히 하고
0: 또 시인이 왔는데 노래 불러달라고 그러시는 않던가요?
1: 그 노래 했습니다. 노래하고
0: 예.
1: 그래서 뭐 예, 몇 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예. 아,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
1: 네.
0: 당선된 시가 허수아비 또 이번에 첫 시집 제목도 허수아비로 내셨는데
1: 예.
0: 낭송을 한번 직접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 허수아비요?
0: 예, 예. 저희가 음악을 좀 깔아드릴 테니까요. 예.
1: 제가 한번 해볼까요?
0: 네.
1: 허수아비 박 출 눈물이 없다고 가슴까지 메마른 건 아니다. 바람에 흔들리지만 마음은 굳건하다. 때때로 혼자 뭉게구름을 타고 올라 온 들녘을 다녀도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바람에 찢긴 누더기 외로움에 부러진 가지를 놓지 못하고 너덜너덜해진 팔 새들은 제 세상인 양 집을 짓는다. 우거진 숲풀 사이 내 겨드랑이는 종달새 집 바람에 기울어진 몸이 몇몇 새를 쫓지 못하고 동거를 허락한다. 오래된 들녘에 덩그러니 나는 버려져 있어 빈방을 안고 몰래 나간 새들을 기다린다. 커튼을 올려도 소식 없는 아이들처럼 나는 독거 노인이 되어 저물역 소멸을 노래한다. 근데 네. 이 시가 예. 사실은 제가 이 뒤에 더 했는데 이걸 좀 잘랐어요.
0: 아.
1: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다른 저는 다른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다섯 작품 중에서.
0: 네네.
1: 근데 저는 이게 딱 된 게 이걸 뒤에 요 뒤에 이제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들녘에 철탑 하나 나하나 서로가 말로 쓰다듬고 다독여줄 뿐. 근데 이게 이제 답을 내버렸으니까 네. 이걸 했으면 그대로 했으면 떨어졌을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그 뒤를 빼고선 출품을 하신 거예요?
1: 저는 이제 뭐 그걸보다 이 시가 당선되리라고 생각은 안 했고
0: 네.
1: 이제 거기 보다 보면 뭐 그림자 탄노라든가 이게 여기 이제 제가 신춘문에 냈던 시 중에서 한두 작품 정도가 있는데
0: 네네.
1: 그런 시가 될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림자와 빛과 그림자, 빛의 파장 따라서 그 바뀌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가 저의 시선에서 그림자의 시선에서 쭉 이렇게 했던 그게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이렇게 길게 이렇게 쓰고 했는데,
0: 네.
1: 뭐 이게 됐더라고요.
0: 시인의 시선과 또 심사하시는 네. 분들의 시선이 달랐을 수 있으니까, 근데 박상철이라는 박출 시인의 시를 저희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 그 허수아비 입장으로 그대로 내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시는 어떻게 쓰게 되셨어요?
1: 허수아비 시는
0: 네.
1: 그 허수아비란 것은 결국 새를 쫓는 겁니다.
0: 네.
1: 그러니까 쫓으라고 만든 거죠. 그런데 저는 이걸 이제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됐어요. 이제 뭐 저의 인생이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볼 때 그런 것 들의 생각들과 그것들을 같이 함께 하면서 저는 늘 모자람 또 그리고 결핍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 뭐 이런 것들 다 넣는데 결국은 처참하게 뭉개진 그 허수아비가 들녘에 뭉개진 허수아비가 새롭게 태어납니다. 즉 말하면 거기 이제 들판에 곡식을 이렇게 할 때는 허수아비가 그때는 새거겠죠. 그러니까 네. 새를 막고 뭐 이런 용도로 쓰다가 농촌에 이제 더 이상은 이제 벼농사도 없고 밀농사도 없고 없어졌을 때 나무가 잘 어울리고 그 나무 사이에서 허수아비가 같이 함께 있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그 부서진 허수아비 즉 말하면 팔이 부러졌을 때 그 안에 종달새, 뱁새가 네. 집을 짓게 되죠.
0: 아.
1: 거긴 새로운 생명이 또 그 무너진, 처참하게 무너진 그 허수아비 속에 새로운 새가 생명을 움트니까 새로운 생명이 그 잉태하듯이 예. 인생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무너지고 망가지고 거기서 또 자기 반성과 처참하게 뭉개진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들 그리고 거기서 새로움을 또 만들어내고
0: 네.
1: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된 거죠. 네.
0: 아 그러네요. 허수아비가 본래 네. 새를 쫓는 본연의 그 임무는 이제 다 사라지고 찢어지고 그렇죠. 망가졌는데 또 새로운 생명을 또 잉태하고
1: 쫓아야 될 대상을
0: 네, 다시
1: 내가 받아들이고
0: 아.
1: 예를 들자면 내가 너무너무 아프든가 누가 밉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0: 네.
1: 자기가 자기 성질 받아들이고 새로움을 내, 내 그 몸에 받아들여서 거기 새롭게 생명이 싹 드니까 거기는 이제
0: 네.
1: 새로운 어마무시한 새들이 또 그 새끼를 치고 또 새끼 치고 또 새로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0: 예. 아, 그러네요. 제가 시인의 네. 해석을 들으니까. 비로소. 예, 그리고 박상철 씨가 참 힘든 시간을 견뎌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심사평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시대가 네.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이런 해자를 지닌 초인이 필요하다.
1: 네.
0: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1: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해자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서 예전의 시는 시가 한 가지를 놓고 이렇게 신춘문예에 썼어요.
0: 네.
1: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신춘문예 쭉 읽어보고 저도 이제 이걸 하려면 준비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보면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가지에다 복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 그 이런 데서 결국 저는 저만의 해자시를 쓰게 된 거죠. 예.
0: 그 작사는 많이 하셨었잖아요.
1: 예, 예.
0: 어떤 노래들 작사하셨었죠?
1: 많이 했죠. 뭐 바보 같지만도 그렇고 뭐 네. 지금 뭐 노래방도 그렇고 뭐
0: 그다음에 노래방도 뭐 하셨었고
1: 빵빵도 그렇고
0: 빵빵도 예, 뭐. 하셨어 맞아요 직접 네, 본인 노래를 나중에 네. 보면 직접 작사하신 경우가 네네. 되게 많아요
1: 많이 썼죠
0: 근데 그렇게 작사할 때랑 그 노랫말을 쓸 때랑 시를 쓸 때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1: 가사를 쓸 때는 네.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꼭 필요한데 좀 직선적입니다. 저는 이제 좀 직선적이고 있는 그대로를 좀 쓰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좀 미리 답을 내리고 많이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 시는 답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답을 먼저 제시하면 안 되고 독자 그러니까 화자가 느끼는 것들을 독자가 느끼기에 그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만약에 이제 임수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는 시각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보는 시각이 각각 다 틀리게 해야 되는 거고
0: 아.
1: 가사는 그냥 솔직하게 누가 들어도 그냥 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당신은 그냥 그대로 그냥 직선으로 아. 답을 내리고 즉 말하면 형용사를 많이 넣어서 해야 되고
0: 네.
1: 시는 형용사가 없을수록 좋은 거고.
0: 그러니까 이제 가사는 메시지가 확실하게 쓰시고.
1: 네네 그렇습니다.
0: 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할 수 그렇죠. 있도록.
1: 미리 답을 내리지 아. 말아야죠. 답을 내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사람의 각각의 사람들이 다 틀린 분석할수록 좋은 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 천 명이 읽으면 천 명의 다른 감상이 나올 수 있어야 되겠네요. 좋은 시는.
1: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이제 신춘문예에서는 네.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쓰는데 저도 많이 부족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렇게 쓰면 또 독자들은 싫어하죠. 개인적으로는 제가 너무 존경하는 나태주 시인님께서 또 뒤에
0: 네.
1: 표사도 해 주셨어요. 제일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0: 네.
1: 예, 나태주 표사도 해 주셨는데 나태주 시인님 같은 그런 시가 우리 노래를 보면 굉장히 좋은 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네.
1: 대중이 가장 편안하고 그 읽고 느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쉽긴 한데 잘 쓰긴 하는 분인데 이렇게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정 그 이 시에 우리 그 이제 평론해 주신 그 경남정보대학의 그 정유지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이 사실적인 걸 묘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나태주 시인이 이런
1: 네.
0: 평을 해 주셨어요.
1: 네.
0: 실상 가수분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본래는 시였습니다.
1: 네.
0: 그것도 좋은 시였습니다. 그런 좋은 시를 노래로 부르다 보니 저절로 시가 써지고 시인으로도 등단하셨나 봅니다.
1: 네.
0: 보내주신 원고를 읽어보았습니다. 우선은 말법이 활달하고 여유롭고 습윤했습니다. 습기가 있고 또 윤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시라는 예술은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인데 말법이 이렇게 습윤하다는 것은 그 자신 시인으로서 풍부한 자질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멀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1: 그래서 사실은 예. 저도 시를 요즘에 최대한 좀 재미있고 좀 엉뚱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네. 많이 쓰고 있는 편이에요.
0: 네. 네. 이제 시인으로 등단하셔서 그 얘기를 한참 나눴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바쁘십니다. 작년에 8대 대한가수협회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이게 뭐 원로 가수 동료들 또 후배들을 아우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도 제가 통화할 때 보니까 그 가수 오키님의 장례식장에 계시더라고요.
1: 네네네.
0: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쁘실 텐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해 보시니까요.
1: 이제 이게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들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 이게 이제 통합하는 게 굉장히 좀 이게 마음들이 함께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0: 아 그러면 이제 뭐 장르별로. 뭐.
1: 장르별로. 근데 이제 참 이게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0: 예, 따로 따릅니까 지금 뭐 트로트 가수, 뭐 발라드 가수, 뭐
1: 케이팝, 뭐
0: 케이팝 따로
1: 아이돌.
0: 따릅니까?
1: 아니 예. 다 그대로죠. 다 함께인데 이제 예. 그런 것들을 다 협회는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협회는 이 네. 잘 되는 것도 더 잘 되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뭐 전에 우리 대한가수협회에서 한 일들이 보면 뭐 불공정 계약 같은 경우도 이제 7년으로 옛날에 한 13년 됐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그 소속사하고
1: 그렇죠. 그런
0: 말이죠?
1: 것들도 그렇고 예. 또 이번에 또 제가 이제 작년에 이번 총회에다 그 했던 게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성인가요라고 부르던 부분들 지금은 네. 이제 대중가요.
0: 네.
1: 그러니까 트로트는 트로트고 이제 각 장르별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를 때는 통칭해서 대중가요로 부르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에서 그걸 공부했고 요즘은 이제 거의 다 대중가요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0: 네. 예.
1: 그런 것들 다 이렇게 하고 예. 일을 많이 해야죠. 그런 일들.
0: 챙길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뭐 잘 나가는 스타분들도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굉장히 많죠. 예.
1: 그래서 이제 저희 가수들이 이제 잘 나가는 가수들은 협회에 사실 관심은 덜 하죠. 뭐 네. 저도 이제 활동하다 보면 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잘 되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언론사에도 얘기했지만 99%는 사실은 어려운 가수들이거든요.
0: 아.
1: 잘 나가는 1%가 안 되죠. 0.1%, 0.01%도 안 되지 않습니까?
0: 그 정도군요. 예.
1: 근데 그런 몇몇 잘 되는 사람만 생각하는데 이제 대중들께서는 근데 뭐 어려운 가수들이 정말 척박하게 특히나 한번 떴다가 이렇게 인기가 사그라지고 그 나이가 들면서는 점점 어려워져서 연세가 80 뭐 이렇게 들어될 때 정말 외롭게 사시다가 뭐 명국환 선생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참 힘들게 사시다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0: 아, 그 99%가 넘는 가수들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네네. 하셨어요. 그럼 네. 제도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보완하고 이렇게 이럴 수 있는 장치들 같은 게 있을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1: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국회도 이제 또 들어가서 또 이제 우리 문체부에도 또 얘기를 해서 이 불공정 계약 같은 것들 있잖아요. 가수들 특히나 이제 예, 인기 있는 가수들은 미리 선돈을 선불이라 해서 준단 말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그렇지 못한 가수들은 지나고 난 뒤에 준다고 그러고 난 뒤에 주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0: 아, 못 받는 경우도.
1: 예, 가뜩이나 예. 힘든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 돈을 제대로 안 줬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아주 지금보다 아주 강하게 예, 하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0: 네.
1: 그걸 제가 가서 국회에 들어가서도 이제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잡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예, 원로 어려운 선배 가수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예, 좀 작은 돈이라도 이게 좀 그 저거 될 수 있도록 가는 방안이 뭔가. 그래서 뭐 지금 저희는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이 노래가 안 되는 가수분들은 현장에 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얼마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
0: 아, 그 원로 가신 분들 중에 생활고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꽤 많죠. 계시나 봐요.
1: 그렇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0: 예. 네. 그렇군요. 이 가수의 날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1: 그게 이제 결국 재원입니다, 사실은. 그 재원인데 그런 재원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통합된 어떤 가수들의 그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좀 준비를 돼야 되고 거기에서 좀 제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는데 한 번에 모든 일을 처리는 어렵겠더라고요. 해보니까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가수의 날만큼은 우리가 사실은 정리가 돼서 쭉 왔어야 되는데

0: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제 제 임기 중에 그거를 이제 준비를 빨리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 이것도 입법 사항인가요? 가수의 날 만드는 것도요?
0: 아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자부심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가수내를 네. 만들면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뭐 그것도 홍보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행사를 또 해야 되고 상도 줘야 될 것이며 그다음에 그 다양한 가수들이 또 함께 참여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그 어떤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그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가수의 날만 딱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전체 가수의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1: 네.
0: 그렇게 한번 하면 계속 좀 계속 매년 아주 그날만큼은 가수의 축제의 날이 만들 수 있도록 네. 그걸 하려니까 참 어려움은 많습니다. 네.
1: 그런 말씀은 저도 이제 가요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네네. 해서 이제 가수들 옆에서 많이 이제 봤는데
0: 네.
1: 가수가 연예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0: 네네.
1: 예, 모든 뭐 연예인들 많은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만 가수만큼 오롯이 혼자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고 이런 직업은 없다. 대신에 제일 뭉치기 힘든 게 제가 가수라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0: 정확히 보셨어요.
1: 다른 쪽들은 네네. 협업을 하잖아요. 연기자들도 네네.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개그맨들도 협업을 하는데 가수는 혼자서 빛나는 존재거든요. 예.
0: 이게 이게 사실은 이제 아티스트라는 것 자체가
1: 네.
0: 자기만의 그 독특한 어떤 그게 있는 게 이제 좀 스타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 결국은 지금 임수민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들이 다 틀리고 그걸 이제 하면 이쪽을 또 하면은 이쪽에서는 또 반발이 나고 그러니까 그걸 얼만큼 조정을 하냐 이건데 그걸 이제 최대한 조정하려니까 인내하고 또 저를 또 이제 제가 하는 방향을 또 지지하는 분들은 지지한 대로 감사함 표해야 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또 인내를 갖고 이렇게 해 가야죠. 그래서 예. 이제 조금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예, 예, 예. 중이시군요. 가수협회장이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예, 사실 요즘도 스케줄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전국노래자랑도 보면은 막 여기 나오셨다 저기 나오셨다 하고 뿐만 아니라 행사도 굉장히 많고요. 스케줄이 어느 정도십니까?
0: 아니 저는 예. 예전 제가 이제 그 협회장 되기 전에는 활동을 많이 했죠. 진짜.
1: 특히 뭐 무조건 때는 하루 스케줄이 엄청났죠.
0: 그리고 이제 그렇죠. 그때는 사는 게 아닌 정도로 했는데 그 이후도 사실 이제 협회장 하기 전까지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밖에 못 해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될 일이 있고 일이 많잖아요. 그 잡아놓고 나면 꼭 스케줄 들어와요. 그 우리 매니저 너무 싫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있죠. 이게 여기. 예.
1: 박상철 씨도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스타가 된 것 같지만 오랜 또 무명의 시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데뷔 때부터 제가 지켜봤었는데 데뷔 때 정말 신인 가수에서 저 스타가 되는 모습까지 제가 다 지켜봤잖아요.
0: 네네.
1: 예. 거기도 또 네. 무궁무진한 얘기. 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박상철 씨에 대한 얘기는 내일 하루 더 모시고 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인사드릴까요?
0: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저는 제 노래가 이제 신곡이 시작이 반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시작하면 된다는 뜻인데
1: 네.
0: 그 노래 예 한번 네. 들려드렸으면 싶습니다.
1: 이것도 직접 작사하셨나요? 시작이 반도?
0: 네.
1: 네. 작사가들 힘들겠습니다.
0: 박출 작사.
1: 예. 그 이제 시인 첫 시집도 내셨으니까 이제 시작이 반입니다. 계속 네. 또 좋은 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상철의 노래 시작이 반. 네. 박출 시인이 작사하신 노래라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허수아비로 신춘문예 당선되셨고 또 이제 대한가수협회장으로 바쁜 나날들 보내고 있는 박상철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5에서 4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전남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 서울 33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현재 기온 28.2도, 현재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폭염재난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가 오늘 상하이 증시에 상장돼 중국 시가총액 1위에 올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과점하는 D램 반도체 시장에 도전하는 창신의 공모가는 8.66위안이었지만 개장 직후 49.88위안까지 치솟았습니다.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을 생산 라인 확충과 D램 기술 고도화 등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보로네시 지역에 3만 명의 북한군을 수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크렘린궁이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7일 크렘린궁 대변인은 굳이 논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계획에 대해 젤렌스키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순천향대가 올해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 정원보다 11명을 초과해 합격시킨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향대는 2028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11명 줄여야 합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순천향대는 지난 2월 진행된 2026학년도 수시 및 정시 모집에서 미충원 인원을 채우고자 추가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일부 합격자를 중복 집계해 정원 102명보다 11명 많은 113명을 뽑았습니다. 경기 여주시 소양천에서 포획된 국제 멸종위기종 1급 샴 악어의 주인이 사건 발생 8일 만인 어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국제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된 샴 악어를 허가 없이 구매해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인터넷 카페를 통해 120만 원가량을 주고 샤마고를 구매했으며 일광욕을 시켜주려고 마당에 내놨다가 사라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 X의 헌신을 집필한 일본의 유명 추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향년 68세로 별세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공식 X계정은 오늘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씨가 7월 23일 대장암으로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히가시노 작가는 용의자 X의 헌신을 비롯해 나미야자파점의 기적 등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은 작품들을 여럿 집필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차기 회장 선거인단이 기존 300명 이내에서 1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됩니다. K축구혁신위원회는 오늘 박지성 공동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 현장 축구인들을 대거 포함시켜 1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양과 대구 등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밤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6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해 음주 관련 지표를 분석했는데요. 남성은 감소한 반면 30대 이상 여성에서는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최근 10년 새 국내 고위험 음주율은 일부 하락했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인천국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언제인지 잠시 후 이 작가의 뉴스 한 입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안보 지형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이 전장에서의 취재를 한 권의 기록으로 남긴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KBS 금철영 기자와 함께 전쟁이 바꾼 세계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7월 2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1: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국가 최고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 유력 후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0: 네. 윤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요.
1: 그렇습니다.
0: 윤 전 대통령이 여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 네.
0: 또 이건 또 무슨 사건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 기소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0: 예.
1: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둘러싼 무속인 비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당 관계자의 소개로 인사한 적은 있다. 아, 김건희 씨와 함께 하지만 전 씨를 만난 적은 없다. 이런 취지로 대답한 게 허위라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전 씨에 대해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지 않느냐.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 예.
1: 그러자 이제 이걸 듣고 이제 기자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난 건 아닌가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그건 아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0: 예.
1: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로부터 이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다음에 셋이 함께 만난 사실도 있다고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0: 예.
1: 또 법조계에서는 뭐 대윤 윤 전 대통령, 소윤 윤대진 전 검사장 뭐 이렇게 불릴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 뭐 친밀했는데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바로 소윤 윤 전 검사장의 친형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또 기소를 한 겁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이던 때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등 윤 전 서장의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인을 소개했지만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라는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이렇게 보고 기소를 한 겁니다.
0: 네, 그 당시에 뉴스에 보도됐던 내용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1: 그렇습니다.
0: 오늘 재판의 쟁점도 짚어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재판부는 먼저 이제 윤우진 전 서장 건, 그러니까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거, 이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그리고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이걸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변호사를 소개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혐의를 부인해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소개를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로 해석을 한다면 이게 뭐 선임으로 실질적으로 도움 안 줬으니까
0: 예.
1: 허위 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인 거예요.
0: 네.
1: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다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꼬집으면서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변호사 뭐 소개해 줄게, 소개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선임 여부 상관없이 예, 연결시켜 주는 그 행위, 예. 그걸 소개로 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고인 윤 전 대통령은 윤우진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론의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다라고 재판부는 판단을 한 겁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고 김건희 씨와 이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를 인정을 하는 건데요.
0: 예.
1: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전 씨와 지속해서 교류를 해왔고 또 김 씨와 교류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발언이 과거부터 전 씨를 안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성배 씨를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

0: 라는 뜻에 불과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무죄로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발언이 이제 피고인이 원래 전성배 씨를 알았는지와 무관한 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성배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건희와 함께 전성배를 만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그 날짜에 국한해서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또 꼬집었어요.
1: 예.
0: 이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전 씨를 소개받았고 현재까지 김 씨와 전 씨를 함께 만난 적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고 이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난해 5월 선고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특정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땐 발언이 이뤄진 당시 상황과 또 발언의 전체적 맥락을 토대로 일반 선거인에게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당시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토대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바가 있습니다.
1: 예.
0: 그 얘기까지 하면서 전체적인 상황 또 일반 선거인 그러니까 유권자의 시각으로 그 생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네. 오늘 선거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던 이유는 만약에 이게 이제 최종 확정이 되게 되면
0: 네.
1: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20대 대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선거 보조금을 한 400억 원 가까이 받았는데
0: 네.
1: 이 금액을 다시 되돌려 놓아야 된다면서요.
0: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공직선거법에 있는 내용인데요.
1: 예.
0: 대선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습니다.
1: 그렇죠.
0: 다만 이후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당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특검법에는 특히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원칙이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옵니다.
1: 네, 곧 나오겠군요. 그러면
0: 그렇습니다. 내년 예. 1월이니까 얼마 안 남은 느낌이죠.
1: 예.
0: 언급하신 것처럼 제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394억 원과 기타금 3억 원을 포함해 총 397억 원을 보전받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대법원에까지 가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해당 금액을 전부 선관위에 반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은 이후 대상자에게 1차로 공문을 보내서 30일 이내에 보전받은 비용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1: 예.
0: 반환하지 않고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반환 기간이 열흘 남은 시점에 대상자가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또 2차 반환 명령을 보냅니다.
1: 예.
0: 그리고 2차 명령에도 응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관할 세무서에 국세 체납 처분에 따라 징수를 위탁하면서 이 대선의 경우에는 국세청이 추징 절차에 나서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는 만큼 그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판결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어요.
1: 네.
0: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상실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화살을 돌렸거든요. 앞서 관련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2심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거든요.
1: 네.
0: 하지만 대통령의 취임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남은 절차가 마무리돼서 형이 확정되면 그러면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보전금 434억 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 이렇게 또 주장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비용이 더 많은 셈이죠.
1: 더
0: 이런 주장을 네. 또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민주당은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겸 원내대표 입장이 뭐라고 나왔냐면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다. 자격미달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채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러면서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국고에 반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꼼수로 선거비용 보전액 징수를 회피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라고 또 못을 박았습니다.
1: 네. 하지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이제 만약에
0: 네.
1: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이 된다면
0: 네.
1: 397억 원. 이거 뭐 정당의 기업도 아니고
0: 네. 네. 그렇습니다.
1: 이 선거 보조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0: 네.
1: 이게 국민의힘 총 자산의 뭐 3분의 1에 해당한

0: 규모라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기자들이 박성훈 수석 대변인에게 형이 확정되면 당사를 매각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0: 예.
1: 왜냐하면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국세청이 징수에 나서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압류를 할 게 뭐 이제 뻔한 상황이거든요.
0: 그렇죠.
1: 뭐 그런 모습. 사실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시절 2004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 여파로 그때 한나라당에서 불법 대선 자금 823억 원을 갖기 위해서 서울 여의도 당사를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기자들이 뭐 그걸 좀 생각해서 물어봤는데 뭐 현재로서는 당사 매각보다는 담보대출이나 분할 납부 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박성훈 대변인도 가정을 전제로 답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적으로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민주당이 저희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금액도 더 크다. 아마 당사를 팔아야 한다면 민주당부터 먼저 파는 게 맞을 거다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 자산을 봤더니 약 1315억 원이에요.

0: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공식 착수했다고요?
1: 네. 윤리위는 오늘 전체회를 열어서 6선의 조경태 의원과 친한동계 초선 진종호 의원 또 재선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내 최다선인 6선 조경태 의원은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을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과정에서 박덕흠 국회 부의장을 겨냥해 민주당 등 다른 당 의원들에게 낙선 전화했다는 이유로 윤리에 제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는 6선 국회의원 부산 북과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있는데도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윤리에 제소가 된 상황입니다. 당시 진 의원 한 후보 선거 지원을 위해 부산 북갑에 집을 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장동혁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 지원을 놓고 지난 3월 한동훈 후보의 대구 일정에 동행했던 김혜지, 안상훈, 진종호, 정성국, 배현진, 우재준, 박정훈 의원 뭐 이런 친한교 의원들이 대거 징계 대상에 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왔지만 예. 전선을 넓히는 대신 이 거처 마련 사실을 언론에 밝히고 또 보좌관 파견 의혹이 제기된 진종호 의원을 우선 대상으로 고른 걸로 파악이 돼요. 아울러 대구 재선인 권영진 의원은 최근 후반기 국회 상임위 배분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정점식 원내대표를 찾아가 고성으로 항의하고 멱살을 잡는 등의 무리를 빚어서 윤리에 제소가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하기로 의견을 모았거든요.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윤리위에서 제명을 포함한 최고 수위 징계 처분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뭐 다만 윤리위는 이런 최고위 얘기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징계 개시를 결정한 걸로 또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앞선 사례를 보면은 윤리위는 조만간 본인 소명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늦어도 다음 달 안에 징계 조치 여부를 결 할 걸로 관측이 되는데 뭐 윤리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이런 징계를 내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 일각에서는 징계 개시 대상에 친한계인 진종호 의원 또 쇄신파에 속하는 권영진 의원이 포함되면서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격화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뉴스픽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오늘 밤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격변하는 오늘날의 세계 진단해보고 또 미래까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의 기록, 전쟁 이후의 세계, 이미 시작된 미래의 저자 KBS 국제부 금철영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예.
0: 지난주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예. 더 많은 시간을 저희가 드렸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주까지 이어서
1: 정황하지 않게 제가 간결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0: 아닙니다. 정황에도 상관없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먼저 전쟁 얘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볼 텐데요. 네. 2022년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1: 그렇습니다. 2022년 2월 24일이죠.
0: 그렇죠. 그러니까 4년 넘게.
1: 4년 5개월 차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의 판세는 뭐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굳이 뭐 이런 게 맞는지 모르겠으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한 상황인지. 예.
1: 그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또는 또 반대로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보기에는 이런 구분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 전쟁에서 그게 이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지금 이미 너무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하고 예. 또 우크라이나가 최근 한 달간의 전황만 보면 예. 빼앗겼던 땅의 약 300제곱킬로미터, 서울시 면적의 한 절반 정도 되죠. 탈환을 했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렇다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쟁 4년 5개월 차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미 영토의 21%를 러시아

0: 러시아에게 점령당한 상황이죠.
1: 예.
0: 그러면 또 러시아가 또 이길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 안보 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 형성됐던 그 나토의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유럽이라는 강력한 군사 동맹의 동진을 막는 게 러시아의 안보 정책의 1순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예.
0: 지금 나토는 러시아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됐죠. 따라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어떤 스코프라고나 할까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크라이나가 이기냐, 러시아가 이기느냐, 아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지느냐,
1: 예.
0: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한국전쟁 말기처럼 지금은 예. 교착 국면 속에서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거나 또는 탈환하기 위한 극도의 소모전 양상이다. 그래서 주목되는 것은 전선의 그 강력한 대치전뿐만이 아니라 서로 도시의 주요 심장부 또는 에너지 시설들을 종심타격하는 또는 극도의 피로감을 유발할 시키는 그런 잔혹한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 네.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1: 많은 또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설사 네네. 이렇게 전쟁이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뭐 각각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과연 이게 승자가 있는 전쟁이 될 것인가 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워낙 많은 피해가 발생했기
0: 때문에. 네. 앵커께서 지금 말씀하신 네. 대로 이런 교착 국면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휴전이든 종전이든 끝나더라도 서로 내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좀 의미 없는 프로파간다의 나열이
1: 예,
0: 계속되지 않을까.
1: 그건 있겠습니다만은 예, 뭐 두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사실 그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 것도 사실이고.
0: 유럽연합을 포함해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직간접적 그 지원 규모가 예. 약 4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됩니다.
1: 그렇습니다.
0: 이 얼마나 많은
1: 예.
0: 그런 자원의
1: 희생과 피해가 네, 있었습니까?
0: 그렇죠.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1: 그렇습니다.
0: 또는 여러 가지 물자와 자원도 소모가 된 것이죠.
1: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장한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가 북한에 추가 병력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숫자도 나와서 3만 명이라고
0: 했죠.
1: 예,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0: 네.
1: 그리고 실제로 준비가 지금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예. 그럼 상당히 좀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귀가 솔깃하게 되는데 아,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뭐 맞는 얘기인 건지 지금까지 북한군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전장에 투입이 됐습니까?
0: 일단 지금까지 북한군이 한 네. 1만 6천 명에서 2만 명 정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 네.
0: 여러 가지 이동 통계 그다음에 북한군을 그 전방에서 파악한 우크라이나 SBU라고 해서 이제 정부 기관인데요. 여기도 마치 군사 조직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선에서 싸우기도 하고 포로를 신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다음에 대인 정보, 감청, 도청 정보 이런 걸 합해서 지금 최대 2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3만 명이라고 한 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어요.
1: 예.
0: 다만 제가 직접 그 우크라이나 취재 5차례 취재를 하면서 이런 그 정보 기관들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이런 발표 자료들을 종합해 볼 때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뭐 맞냐 틀리냐 이런 것보다는
1: 네.
0: 추가 파병의 징후가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 보인다.
0: 네네.
1: 아.
0: 그래서 지금 만약에 추가 파병되면
1: 예.
0: 북한군이 지금 어디에 배치될 것인가. 그 쿠르스크 지역.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전격적으로 본인의 영토가 아닌 러시아 영토를 전격적으로 그 들어가서 치고 들어가서 쿠르스크 영토를 장악을 한 적이 있었죠.
1: 예.
0: 사실 쿠르스크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본인의 영토이기 때문에 여기를 탈환하기 위해서 전정 긍긍하다가 결국은 북한군까지 파병을 받아서 쿠르스크 지역을 탈환하는 데 북한군을 투입을 했었죠.
1: 예.
0: 그렇게 볼 때는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지금 이미 러시아가 탈환을 했으니까 거기에 있는 러시아가 만일에 또 우크라이나로부터 침입을 당하면 나중에 영토 교환 협상할 때 차질이 있으니까 이 지역을 북한군한테 지키게 하고 쿠르스크에 있는 러시아 본 병력을 빼내서 지금 도네츠크주의 치열한 그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선으로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해서 다양한 가능성들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예.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 뭐 이제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얘기도 들려왔었고 뭐 종전이냐 휴전이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또 투입이 된다? 야, 이건 또 이 전쟁의 새로운 또 어떤 국면이고 하나의 또 변수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추가 투입을 해서 북한군이 최전선에 투입이 되느냐
1: 예.
0: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쿠르스크를 지키는 병력으로 러시아 본 병력을 최전선으로 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냐
1: 예.
0: 이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이 이게 혹시 막바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전문가들은
1: 예.
0: 그래서 도네츠크주의 마지막 장악하지 못한 10%에서 11%를 러시아가 총력을 다해서 점령을 한 뒤에 그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 도네츠크하고 루안스크는 사실 러시아계가 많고 구소련 시절부터 굉장히 많은 자원과 공업화 장비들이 포진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1: 예,
0: 거죠.
1: 예. 정부에서는 아직 뭐 명확한 입장이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우리 정부로서도 만약에 그게 또 투입이 된다면은 좀 당혹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0: 왜냐하면 예. 사실 북한군의 파병과
1: 예.
0: 이로 인한 러우 동맹 조약의 복원,
1: 예.
0: 자동 개입 조항까지 포함된 동맹 조약의 복원은 우리 외교안보적인 관점에서는 한반도에도 굉장히 큰
1: 그렇죠.
0: 그 충격을 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년
1: 예.
0: 동안 외교관계가 발전해왔던 러시아가 그 과거 냉전이 끝나고 나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조약을 폐기하고 우리와 우호관계를 맺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폐기했던 군사동맹을 복원했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큰
1: 추가 파병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0: 거기에 추가 파병까지 하게 되면
1: 예.
0: 북한군이 현대전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드론전을 실전에서 더 익히고 또 군사 교류에 반영해서 우리한테는 외교 안보적으로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예. 자, 전쟁이 지금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굉장히 뭐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좀 잃어버린 것을 꼽자면은 금철현 기자는 뭘 들겠습니까? 뭐 나토 이런 거 들 수 있을까요?
0: 뭐 그 네. 영토를 획득했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러시아가 얻었다,
1: 예.
0: 영토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실 수도 있죠. 그건 팩트니까요. 다만 이제 제가 30년 동안 외교안보를 그리고 국제관계의 변화를 추적해온 저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는 크게 두 가지를 잃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교안보 정책의 제1순위였던 나토의 동진을 막지 못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나토가 1949년에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결성된 조직이고 그 성격이 지금까지 변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당시 12개 나라였는데 지금 32개 나라.
1: 네.
0: 그리고 러우전쟁 기간에 동맹에 포함되기를 거부했던 즉 중립지대로 남고자 했던 핀란드와 스웨덴. 중립을 표명했던 이 두 나라가
1: 예.
0: 그 나토에 가입을
1: 했고
0: 그리고 핀란드는 1340km의 국경을 러시아와 직접 마주하고 있습니다.
1: 예.
0: 러시아로서는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핀란드의 나토 전격 가입은요.
1: 그렇죠.
0: 그리고 러시아가 바다 모든 강대국들은 바다에서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작전 권역이 매우 넓어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 3분의 1이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에 괴멸되면서 흑해함대가 지중해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잃어버렸죠. 그리고 전시가 되면 그 튀르크의 지정학적 영향력이 커지게 됩니다.
1: 튀르크예요?
0: 그렇습니다.
1: 아,
0: 거의
1: 예.
0: 보스포루스 해협과 다다넬스 해협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고 전시해는 여기를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게 1939년에 그 모든 나라들이 그 관련국들이 맺었던 몽트레 협약이라는 것에 따라서
1: 몽트레 협약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전시가 되면 전시 교전국들의 배가
1: 예.
0: 다다넬스 보스포르 해협을 통과할 수 없도록 튀르크예가 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그런 협약이 있습니까?
0: 그렇습니다. 오. 그래서 흑해로 그
1: 예.
0: 북해함대나 발트함대,

0: 같은 예. 러시아 다른 4대 함대가 괴멸된 흑해 함대를 보충할 수 있는 전력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1: 아, 그걸로 못 들어갑니까?
0: 제해권을 상실했다는 말씀인 거죠.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지중해까지 작전 권역으로 하는 흑해 함대가 괴멸됨으로써 지중해 특히 주중해와 면한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금철현 기자의 얘기 중에 뭐 튀르키예에게는 이 전쟁이 약간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평가를 하셨는데요. 네네. 예, 그거 왜 그런 이런 이유 때문인가요?
0: 사실 튀르키예가 나토 국가입니다. 32개 나토, 나토 국가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인데 물론 유럽연합 국가는 아직 아닙니다만 튀르키예가 러우 전쟁에 발발하기 전에 그때 나토의 군사협력 시스템 속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 방공무기를 도입한 거죠. 이번에 우리 그 잠수함 사업에서도 캐나다가 나토의 일원으로서 독일 회사를 선택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토의 국가들, 그 북해에서 작전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의 호환이 잘 돼 있다. 이걸 이유로 내세웠는데 같은 나토 국가인 튀르키예는 러시아의 방공무기 시스템을 도입한다?
1: 러시아 무기를 도입했군요.
0: 이거는 나토 국가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1: 용납이 거죠. 안 되는 일이군요.
0: 그래서 나토 국가들 회원국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고
1: 그렇겠네요.
0: 그 이것 때문에 원래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F-35 최첨단 전투기를 이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미국이 스탑시켰죠.
1: 그렇군요.
0: 그런 바람에 큰 갈등이 있었으나 러우 전쟁으로 지정학적 몸값이 높아진 나토가 근데 러시아의 해군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의 갈등을 뒤로 하고 튀르키예하고 다시 나토 국가들 미국하고의 관계도 강화가 된 거죠.
1: 아, 예.
0: 그래서 F-35는 튀르키예가 얻지 못했으나 F-16을 현대화하는 사업은 따낸 거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되면 튀르키예의 지정학적 몸값이 높아집니다. 오죽하면 예전에 그 나폴레옹 시대에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 무슨 말씀?
0: 만약 전 세계가 하나의 나라라면 그러면 튀르키예에 있는 그 수도 지금 뭐 튀르키예 수도는 앙카라고 지금 예전에 그 보스포러스해와 해협과 다다넬스 해협이 통과하는 예전에 그 튀르키예가 여기를 점령하기 전에는 이게 동로마 제국의 이스탄불, 그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 이스탄불이 콘스탄티노플이 전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1: 그만큼 물론 지금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군요. 그
0: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그 앙카라이지만 사실상 그 해협이 통과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이스탄불, 옛날에 콘스탄티노플이 그렇게 지정학적 중요성이 큰 도시였죠.
1: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뭐 튀르키예 하면 이스탄불을 또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수도는 아니지만
0: 수도는 아닙니다만 지정학적으로
1: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0: 그렇습니다.
1: 아주 중요한 곳이 이스탄불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그런 의미에서 튀르키예에게는 다시 과거의 그 어떤 그
0: 나토 국가의
1: 서운했던 갈등을 다시 복원할 수 있는
0: 어떻게 보면 복원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쟁으로 인해서
1: 잡게 되었다.
0: 그렇습니다.
1: 예. 자, 나토 회원국들이 아무래도 이제는 우리도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잖아요, 이번에. 예. 그 러시아의 침략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그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서 그, 유럽 국가들을 방문했을 때, 뭐, 폴란드, 바로 그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폴란드가 러시아 를 맞이한다는
1: 그렇죠.
0: 그런 공포가 있는 거죠. 네. 지금 한마디로 나토 국가들 특히 러시아 쪽과 가까운 나토 국가들의 정서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그러면 공포라는 하나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루소포비아, 러시아에 대한 공포. 그거는 현지를 가서 직접 취재를 하지 않으면 여기 한국에서는 도저히 느낄 수 없는 것들입니다.
1: 예.
0: 핀란드는 전쟁 전에 360만 명의 러시아 관광객들을 받아들였어요. 나토에 가입하고 루소포비아 확산되면서 완전히 단절을 했습니다. 일체 여권을 내주지 비자를 내주지 않습니다.
1: 러시아에 대해서
0: 관광객 360만을 포기하고 나토에 들어가면서 안보를 택한 거죠. 발트 3국 역시 어마어마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1: 러시아가 우리도 공격할 수 있을 거라는
0: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서 폴란드에서 왜 한국산 무기도 많이 구입을 했다고
1: 그때
0: 하는데.
1: 뭐. 지난해 제가 네. 러시아의 8월 15일은 폴란드의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국경일이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그때 저희가 그 국군의 날 시가행진을 그 VIP석 바로 앞에서 취재를 했는데 예. 저희가 와 있다는 걸 의식하고 폴란드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산 K2 전차가 지금 현재 도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1,000대까지 늘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계화 전력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거죠.
0: 예. 그리고 요 얘기만 한번 해보죠. 2024년 12월에 이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붕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 효과였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1: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흑해함대 작전 권역이 흑해뿐만 아니라 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협을 통과해서 지중해까지를 작전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는 타르투스 해군 기지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의 해군 기지예요.
0: 예.
1: 그런데 2024년 12월에 붕괴된 알 아사드 정권은 친러 정권이자 친이란 정권입니다. 그런데 러우 전쟁 때문에 흑해함대가 지원할 수 없고 설상가상으로

0: 러시아 용병 부대도 철수하고 방공 무기까지 철수하면서 12월에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게 되죠. 반군에 예.
1: 그 전쟁의 나비 효과로 아사드 정권이
0: 그렇게 되면서 시리아에 있었던 S-300, S-400 방공 무기도 다 러시아 본토로 철수하게 되죠.
1: 아, 왜냐하면 빠지고.
0: 그 고성능 특히 S-400은 고성능 방공 예. 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이란과의 사이에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나눠서 지난해 6월에 나탄, 스포르도, 이스파한 같은 이란의 서부 지역의 핵시설을 맹폭격을 하게 되죠.
1: 예.
0: 그리고 그때 다 제거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2월 28일 날 미국과 연합해서 전격적으로 다시 전면적인 이란 침공에 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이란과 미국도 이스라엘 전쟁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0: 임팩트라고 할 수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게 알라사드 정권 붕괴로 이어지고 또 그게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다 이게 연결이 되는 구조네요.
0: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는 거죠.
1: 예. 하늘길이 열렸으니까.
0: 그렇습니다.
1: 방공무기 그거 다 빠져버리니까.
0: 그렇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날아갈 수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0: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1: 예. 자, 러우 전쟁으로 본 앞으로의 세계. 자, 금철현 기자가 이제 책을 쓰면서 어떻게 좀 마무리를 하셨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미래

0: 하면 러우동맹의 복원 그 자체라기보다는 이 러우동맹이 복원되고 이란전쟁까지 벌어지면서 과거 냉전시대와 같은 진영 간의 대결, 지금 과거 북중러, 북방삼각동맹이라고 하죠. 한미일, 남강삼각동맹. 이 진영 간의 대결이 심해지게 되면 우리가 독자적인 외교 안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우리로서는 매우 치명적이죠. 전 세계의 이 진영 간의 전쟁에 우리가 의도치 않게 휘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냥 그 근거 없는 낙관 또 지나친 비관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외교 안보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독자적인 영역을 강화하면서 또 이런 외교 안보 협의체, 특히 안보 협의체, 한미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인 그런 협의체, 중국, 러시아하고도 대화를 해야 되고 또 남북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1: 예.
0: 남북관계에서도 이 한반도의 평화 안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채널을 열고 대화하고 동시에 우리의 안보 역량도 독자적인 안보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히 북한이 그 핵 능력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기 있기 때문에
1: 예.
0: 독자적인 역량으로서도 이 비대칭 그 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굉장히 힘들지만
1: 예.
0: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1: 예. 지금까지 이제 전쟁 이후에 우리와 러시아의 관계가 뭐 소홀해진 건 분명히 사실이고 또 당연히 뭐 도리로서 그렇게 뭐 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근데 이제 전쟁이 만약에 이제 마무리된다면 그 이후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건 결국은 이제 그건 이제 외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0: 과거 같은 한러 관계로 돌아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예. 러시아의 고위 인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비우호 국가들 가운데 가장 우호적이다. 하지만 외교적인 레터리라고
1: 러시아 입장에서도 손을 놓을 수는 없는
0: 왜냐하면
1: 거잖아요.
0: 러시아 입장에서는
1: 필요하잖아요.
0: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예. 자국당에 다른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서 작전에 함께한 것은 사실 북한이 처음이니까요. 네, 예. 그만큼 러시아가 북한에 지는 마음의 빚이 크다. 그게 북러 군사동맹의 조약으로 나타났고 무기체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북한이 원하는 위성장비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에 대한 기술 진보에 대한 수요가
1: 예.
0: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알겠습니다.
0: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외교안보 정책을 입안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1: 네. 자, 오늘 뭐 못다한 얘기들 많은데 다음에 또 언제 기회 있으면 한 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인터뷰였습니다. KBS 국제부 금철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네, 오늘 있었던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소식들 한입 크기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작가의 뉴스 한입, 오늘 밤 일라디오 이병욱 작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음주 습관을 분석해 보았더니 여성의 고위험 음주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1: 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결과인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게 여성의 고위험 음주율이 30대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했다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고위험 음주라는 게 여성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 술자리에서 5잔 이상 또는 맥주 3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잔은 뭐 술의 종류에 따라 평소에 사용하는 잔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또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월간 포급률도 30대 이상 여성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여성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뭐 회식이나 모임이 늘어난 데다 혼술 문화 확산과 여성 음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반면에 남성의 고위험 음주는 좀 줄었다면

0: 1위라면서요. 네. 예. 그래도 뭐 음주량 자체는 여전히 많은 편이고 뭐 OECD 기준으로 봐도 상당히 높다고요.
1: 네. 남성의 고위험 음주율을 보면 최근 10년 동안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는 했지만 예. 여전히 모든 음주 지표가 여성보다 높았고요. 특히 30대에서 50대 남성은 2명 중에 1명 꼴로 폭음을 했고 40, 50대 남성은 5명 중에 1명 이상이 고위험 음주에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월간 폭음률을 보면 OECD 27개국 가운데 5위 정도로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데
0: 예.
1: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는 폭음이 반복이 되면 뭐 각종 질환이나 알코올 의존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음주 횟수뿐만이 아니고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0: 예. 과거보다 좀 줄긴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1: 예.
0: 특히 이제 또 그 여성들의 고위험 음주는 좀 늘고 있다.
1: 네.
0: 이걸 좀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름 휴가철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인천공항에 377만 명?
1: 네.
0: 네.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1: 예,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하루 평균 22만여 명이고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377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한 2% 정도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이 다음 달 2일, 8월 2일이고요.
0: 예.
1: 이날 출발과 도착을 합쳐서 약 23만 명 정도가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하는 분들은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 25일에 가장 많았고요. 앞으로는 외국이 관광객의 입국이 늘면서 도착장과 환승구역의 혼잡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 예, 좀 많이 몰리면 이제 출국할 때
1: 네.
0: 예, 시간이 또 많이 걸리는
1: 그렇죠.
0: 불편함이 있는데요. 인천공항도 뭐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요?
1: 주요 출국장을 평소보다 한 30분 일찍 열고요. 보안 검색용 CT 엑스레이 장비도 한 44대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패스 전용 출국장이 기존 4곳에서 5곳으로 늘리고 안내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한 3,000면 이상 추가 확보를 하고요. 셔틀 운행 간격도 줄일 계획인데 다만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혼잡이 불가피한 만큼 출국하는 승객들은 평소보다 여유 있게 공항에 도착하셔야겠습니다.
0: 네. 그리고 좀 미리 그 사전 수속 서비스
1: 네.
0: 준비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제주도도 많이 찾으실 텐데요. 휴가철에. 이런 이제 제주 같은 관광지에서 렌터카 사고가 늘어날 수가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요?
1: 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에 음주 상태로 렌터카 몰다가 고랑이 빠지거나 뭐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랐는데
0: 예.
1: 그러니까 제주 지역 통계를 보면 7월과 8월 렌터카 사고 발생률이 비수기보다 한 16%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렌터카를 빌리면 평소 타던 차와 다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부위 주의도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또 낯선 도로를 가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확인하거나 관광지를 찾느라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발 전에 차량 조작법이나 이동 경로를 충분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0: 예. 차 빌릴 때 안전상태 꼼꼼히 또 확인하시고
1: 네네.
0: 특히 20대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요.
1: 최근 5년간 그 8월 렌터카 사고를 분석해봤더니
0: 예.
1: 20대 운전자가 약 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0: 네.
1: 또 20대면 운전 경력이 상대적으로
0: 짧으니까.
1: 좀 짧고 예. 그래서 낯선 차량과 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과속을 좀 피하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등 평소보다 더 안전 운전하셔야겠습니다.
0: 예. 장마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1: 네.
0: 예. 근데 올해가 벌써 열대야 기준으로 보면은 가장 많은 해로 기록이 됐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그 지난 6월 1일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7.1일을 기록했는데
0: 예.
1: 기존 최고가 1994년 상당히 더웠잖아요.
0: 예.
1: 그때가 6.5일이었는데 이걸 벌써 넘어섰습니다.
0: 그때보다 더 덥다. 열대야
1: 그렇죠.
0: 기준으로.
1: 예. 그러니까 열대야라는 게 뭐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날을 말하는 건데 제주가 약 17일, 뭐 광주 전남이 약 13일, 부산 울산 경남이 약 10일을 기록하는 등 그러니까 제주와 남부 지방의 열대야가 전국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0: 예.
1: 폭염일수도 전국 평균 한 6.4일로 역대 7위였고요. 평균 기온, 뭐 최저 기온, 최고 기온 다 역대 상위권

0: 오른 상태입니다.
1: 올해는 왜 이렇게 좀 폭염과 열대야가 좀 일찍 시작이 된 걸까요?
0: 올해 장마철에 그 정체전선이 주로 중부지방 북부에 좁게 형성이 되면서 남부지방에는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렸습니다.
1: 가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일찍 시작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장마가 끝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면 더위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실제 뭐 대구와 경주 등 일부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39도를 넘었고요.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은 35도 이상 오를 전망입니다. 그래서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시고 수분을 자주 섭취하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가게나 사무실을 무더위 쉼터로 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0: 서울 마포구의 한 복권 판매점을 봤더니 거기 붙어있는 문구가 안 사셔도 되니까 더운데 들어와 계세요 라는 문구가 붙어있었고요. 예. 이게 가게 앞 버스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땡볕에 버스를 기다리는 모습을 본 점주가 2024년부터 3년째 이 매장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지 않아도 들어와서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쉬었다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근처 시장을 찾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1: 그러시군요. 사지 않아도 된다고는 합니다만 또
0: 들어갔으면
1: 또 하나 사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라는 게. 네. 예. 그리고 뭐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 주는 시민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네. 이건 서울 강동구에서 예. 카페를 운영하는 한 시민이 올 여름에 인근에 사는 좀 나이가 많으신 주민 5명의 집에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이른바 할매 프로젝트.
1: 할매?
0: 예, 할매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했는데 예. 무더운 날에도 이게 어르신들 보면 밖에 나오시잖아요. 답답하다면서 집보다 밖이 더 시원하다며 거리로 나온 어르신들을 보고 시작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 에어컨 18대, 지난해에는 냉감 이불 150세트를 전달을 했고요. 올해도 후원자 46명에게 모은 약 350만 원으로 에어컨을 설치해 준 건데 이렇게 폭염이 지금 재난 수준으로 심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자신의 공간이나 아니면 비용을 나누면서 이웃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예.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하시네요. 네. 왜 할매 프로젝트인가는 좀 궁금하네요. 네.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젝트인가?
0: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프로젝트
1: 할아버지 되실 텐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병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끝곡으로 전희의 오픈 암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중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5에서 4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겠습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좋음에서 보통 순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도, 현재 습도는 80%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그녀는 늘 그를 현관 앞 층객의 첫 계단까지 배웅해 주었다. 말이 미처 준비되어 있지 않았을 때에는 그곳에 서서 기다렸다. 이미 작별 인사를 건넸고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구스타프 플로베르의 장편 소설 마담 보바리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연애 소설에 심취했던 주인공 엠마는 결혼을 하면 낭만적인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심한 남편과 권태로운 뿐이었죠. 자세한 이야기 오늘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 40만 독자가 기다려온 혼모노 성인아 작가의 첫 기담집 인비인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나온 책인데요. 지난 6월 23일 저희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기묘하고 서늘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죠. 문자는 샵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요즘 엄청 바쁘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1: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0: 스튜디오로 강제로 모셨습니다. 책 소개해 주셔야죠. 네. 또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1: 오늘은 오랜만에 오는 거니까 좀 좋은 책을 골라야겠다 생각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언 고닉이란 작가분이고요. 네. 연애 시대의 종말이란 책입니다.
0: 네.
1: 홍한별 번역가님이 번역을 맡으셨고 엘리라는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어요.
0: 네. 네,
1: 사실 이 책이 원서는 1997년도에 출간됐거든요.
0: 네네.
1: 그러니까 올해로 하면 딱 30년이 된 책인 거죠.
0: 왜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1: 저도 생각해봤는데 비비언 고닉을 저도 맨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2021년에 그 사나운 예착이라는 대표작이 있거든요.
0: 네.
1: 그 책이 그랑아리라는 출판사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이후 이제 최근 5년간 대표작들이 막 소개되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무래도 생각해보니 첫 번째로는 한국 출판 시장에 2018년 전후로 여성 서사 관련해서 되게 해외 도서 번역이 크게 늘었고 이후 몇 년 동안 이제 이슬아 작가 등 해서 자기 목소리로 이제 자기의 글을 쓰는 여성 에세이스트에 대한 국내 독자 수요가 되게 뚜렷하게 형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비비언 고닉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대표작이었던 사나운 애착 이후에 여러 애독자분들이 너무 좋다 하면서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저도 주변에 이제 출판 동료분들한테 읽어봤느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읽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아직 많이 쓰셨다 보니까 번역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책들도. 그래서 거의 1년에 한두 권씩은 비비언 고닉 책들이 다시 재발견돼서 출간되고 있고요. 이후에는 이제 꾸준히 한국에 번역되고 있는 책입니다.
0: 네. 꾸준히 타이밍을 좀 보고 있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그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서 소개해 주시죠.
1: 네. 일단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다독이 분들이어서 비비언 고닉을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그래도 설명을 짧게 해드려야 책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비비언 고닉이 1935년생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문화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이고 에세이스트인데요. 특히 비비언 고닉이 1980년대 후반부터 미국 학계에서 그 페미니즘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그 두 번째 물결의 시즌에 떠오른 비평가예요.
0: 네.
1: 그때 이제 새로운 비평 스타일인 개인적 비평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비비언 고닉이 엄청나게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개인적 비평이라고 하면 되게 무슨 소리지? 약간 쉽잖아요.
0: 네, 개인적 비평 뭘까요? 네.
1: 이게 비평을 쓰면서도 이제 자기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안에 섞어 쓰는 스타일의 비평을 이제 개인적 비평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이야 이런 글쓰기가 너무 많잖아요.
0: 네.
1: 비평을 하든 소설을 쓰든 내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글쓰기란 정말 어려운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고닉이 비평가였던 시점에는 공적인 글에 사적인 요소를 넣는 게 아주 드물고 금기시 되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개인적 비평을 크게 이제 활발하게 끌어올린 작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이제 자기 자신 이야기를 망설이지 않는 작가이다 보니 아웃사이더란 정체성도 매우 강한데요. 이제 비록 본인은 미국 뉴욕에서 태어나서 이제 뉴요커예요. 뉴욕 시립대와 뉴욕대를 거친 되게 엘리트이지만 사실 부모님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동자 계급이거든요.
0: 우크라이나 출신이.
1: 네. 그래서 유년 시절을 노동자들 속에서 성장했고 또 그렇다 보니 1980년대 여성으로 태어난다는 건 또 사실상 주류는 아니잖아요.
0: 나름 좀 비주류라고 봐야죠. 네.
1: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출신다 보니 백인 여성도 아닐 뿐더러 이렇게 태생부터 아웃사이더로 살았던 그녀에게는 이제 주변성이라는 키워드가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연애 시대의 종말은 이 개인적 비평 스타일이랑 주변성을 잘 담고 있는 에세이입니다.
0: 네.
1: 네. 이제 출간 당시에도 대단히 잘 팔린 책이었고 정미도서비평가협회상 최종 후보까지 오는 작품인데요. 무엇보다 이 에세이를 통해서 비비언 고닉이 비평가로서 더 영향력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이 에세이에서 펼친 주장들이 몇 가지 있는데 놀라울 정도로 당시 문학 담론의 주류로 흡수되었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97년에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잘 팔린 책이었고 뭔가 이렇게 비비언 고닉의 출세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늦게 번역이 됐다. 아쉬움이 계속 있습니다. 네.
1: 맞아요. 그리고 또 사나운 애착이란 회고록이 1987년에 나왔거든요. 이때 나와서 가장 유명하긴 하지만 문학 담론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문학 담론을 읽는다? 약간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0: 네.
1: 근데 요즘 독자들은 문학 담론도 술술 읽을 수 있는 이제 지적 영역이 좀 많이 늘었고
0: 네네.
1: 그것을 서치할 수 있는 능력도 커지다 보니 네. 이때 딱 맞춰서 알맞게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소개에 앞서서 이제 약간 제목이 연애 시대의 종말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져요, 정말.
1: 혹시 사랑을 네. 믿으시는지.
0: 지금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사랑을 믿냐고요? 김일애 님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무슨 의도로?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사랑을 예 믿습니다. 예, 항상
1: 예, 그렇죠.
0: 예, 예, 사랑이 넘치는 네
1: 가족 속에서.
0: 네. 네.
1: 아니, 저도 약간 네. 사랑하면 좀 약간 유치하게 느껴지는 이제 네. 그런 나이대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유년 시절에는 되게 우리가 동화책으로부터 네. 사랑을 좀 많이 문학적으로 인식하게 되잖아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꿈꾸다가 갑자기 이제 배신을 당해서 인어준 공주가 죽는다든지 혹은 뭐 사랑하는 왕자님 키스해서 살아나는 백설 공주까지
0: 맞아요. 네.
1: 알고 보면 어린 유년 시절부터 되게 수많은 낭만적 사랑이 휩싸여 네. 이제 문화적으로 자라게 되는데요. 비비언 고닉 역시 그 온 세상이 사랑을 믿던 시절에 자라났다고 합니다.
0: 네.
1: 그녀의 어머니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고닉에게 말해줬을 정도로 사랑을 되게 맹신하듯 믿고 네.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제 모두들 사랑이 최상의 성취 아니냐, 살면서 사랑은 꼭 해가봐야 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는 시절이었다고 하고요.
0: 네.
1: 특히 1980년대는 안나 카레니나든지 마담 모바리 순수의 시대를 읽으면서
0: 네.
1: 뭔가 독자들도 그렇고 이제 그때 대중들 모두 사랑에는 사람이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라는 그 확신에 물든 문화 속에서 이제 커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런데 이 에세이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낭만적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준다는 그 믿음을 그 신화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0: 네.
1: 원제 역시 그 The End of the Nobel of Love인데요.
0: 네. The End of the Nobel of Love.
1: 네. 네. 그러니까 직역하면 네. 사랑 소설의 종말. 이게 가깝죠. 네.
0: 아 근데 사랑 소설의 종말이라고요? 로맨스 소설이 그래도 항상 꾸준히 사람들이 찾고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지금 아닌 거죠?
1: 그렇죠. 아. 엄청 수요가 좋죠. 지금도 뭐 웹소설 하면
0: 그럼요.
1: 다 로맨스 소설, 로맨스이고 네. 뭐 로맨스 없으면 사람들이 책을 안 읽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 소설은 20세기 문학에서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를 네. 파고드는 그런 챕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에 총 11편의 비평 혹은 에세이들이 묶여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각 챕터마다 20세기의 걸출한 문학 작품 혹은 실존 인물의 삶을 하나하나씩 들여다봅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든지 이리스 워튼처럼 많이 알려져 있는 영미 문학 작가부터
0: 네.
1: 케이트 쇼팽, 진 리스 같은 다양한 작가들의 소설이 나오고 또 읽다가 놀랐는데 한나 아렌트의 실존 인물 연애사도 다루더라고요.
0: 네, 한나 아렌트는 유명한 정치학자인데 이 사람의 연애사를 왜 다뤄요? 이제 아, 이거 뭔가 알려진 게 있어요?
1: 네. 이제 사실 한나 아렌트가 네. 하이데거랑 이제 불륜 관계였어요.
0: 네.
1: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가 대학생 때 하이데거가 교수였고,
0: 아.
1: 네. 그리고 사실 아시겠죠? 한나 아렌트와 하이데거는 사회 역사의 법칙에 따르면 당연히 서로 다 싫어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론도 엄청 다른데.
0: 어, 굉장히 재밌는 사실이네요.
1: 네, 이 둘이 되게 오랫동안 불륜을 지속했었었거든요. 심지어 끊고도 다시 또 나중에 늙어서도 만나고 이랬다. 이랬다고 합니다. TMI죠.
0: 아, 그러네요. 아이, 재밌는 네. 사실을 오늘 처음 알게 됐습니다.
1: 네. 네, 아렌트를 네네. 이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네. 아시겠지만.
0: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을 얘기하는 그 한나 아렌트예요, 지금. 그쵸. 너무 그쵸. 의외인데요.
1: 그렇게 윤리적인 삶에 몰두했던 아렌트가 네.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는 나치 정권을 지지하거나 혹은 뭐 어쨌든 나치 정권에 비호하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런 사람을 사랑하다 못해서 좀 두둔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네. 네, 이런 이야기를 끌고 오면서 한나 아렌트가 왜 그랬을까를 이제 뭔가 한나 아렌트가 자랐던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상실감이라든지 무력감 그리고 내적 필연성으로 추적해 나갑니다.
0: 자, 정말 진영, 이념, 국적이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1: 그런데 네. 그래서 네.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소설 속 인물과 실제 삶의 인물을 넘나들면서 네. 이제 사랑이란 주제가 시대에 따라 또 문학에 나아가 실제에서까지 어떻게 다뤄졌는지 추적하는 좀 치밀한 에세이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럼 이 책의 결론은 뭘까요? 뭐 사랑이 뭐 끝났다. 종말. 이 단어를 왜 쓴 걸까요?
1: 제 비비언 고닉이 파급력 있는 종말이란 단어를 쓰면서 네. 하고 네. 싶었던 말은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는 문학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이 인간을 완성시키고 구원해주는 절대적인 은유로 쓰였다는 거죠. 근데 20세기 들어서 그 은유가 서서히 힘을 잃어가는 것을 이제 비비언 고닉이 목격하고 네. 이제 알려주는 에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짜 동화 같은 사랑 이야기를 제가 써서 발표하면 아무도 읽지 않을 네. 거예요. 네. 예, 문학에서도 그렇게 쓰면 에이 뻔하네 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거고 그런 걸 보면 이제 사랑이란 텍스트가 이제 그렇게 뻔하고 뭐 온전한 사랑 텍스트는 낡아버린 은유가 되어버린
0: 사랑은 이제 한계 효용 법칙에 따라서 뭔가 이제 네, 그쵸. 그 힘이 좀 사그라드는 그게 있는 거죠.
1: 네, 그래서 뭔가 금기를 깨뜨리고 용기를 네네. 주려면 우리가 낭만적 사랑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에서 이제 20세기는 그 사랑을 깨뜨리고 네. 다른 은유를 찾아갔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고닉의 표현이 되게 예뻤는데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예전처럼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꿔주는 마법 같은 힘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한다.

0: 거죠.
1: 낭만적 사랑은 더 이상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죠. 이거 어디서 써먹어야 되겠다.
0: 이제 네. 와인 네. 마실 때 한 번씩.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사랑이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냉소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1: 네, 아니고.
0: 이제 사랑이라는 키워드 하나로 네. 삶의 방식과 의미를 다 설명하던 시절은 끝났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설명해야 하는가를 이제 대묻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결국 나 자신을 이해하는 법에 대한 책이라고 좀 봐야 되겠네요.
0: 네. 그래서 뭐 사실 사랑을 하면서도 나를 잃으면 사람한테 끌려다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뭔가 당사작성을 띄고 있어야 주체성을 띄고 있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그런 사랑을 잘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걸 비비언 코닉이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되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감정이 휘둘리게 된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제목이 연애시대의 종말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해의 시작에 관한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1: 그러면 이제 그 11편 가운데 우리 다독이들이 좀 흥미로워할 만한 이야기 소개해 주신다면요.
0: 다들 아시는 분일 텐데요. 애덤스라는 성 되게 익숙하시죠?
1: 네.
0: 그 역사가 헨리 애덤스와 그의 아내의 이야기인데
1: 네.
0: 그의 아내의 이름이 클로버 애덤스거든요.
1: 클로버 애덤스.
0: 네. 이 편이 정말 확 와닿았는데
1: 왜요?
0: 이제 클로버 애덤스가 19세기 미국의 이제 실존 인물이자 헨리 애덤스의 와이프였고 네. 굉장히 결혼하기 전에도 총명한 여성이었고 그 가문에서도 유명하고 똑똑하고 지적인 친구였었는데요. 결혼 생활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을 잃어가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1: 아, 네.
0: 네, 헨리랑 클로버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약간 영혼의 쌍둥이다. 그리고 서로 살롱을 주최할 정도로 워싱턴을 완전 휩쓴 여기 살롱에 들어가지 못하면 지식인이 아니다.
1: 네네.
0: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로 그런 살롱의 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뭐랄까 그 누군가를 모이게 하는 아무런 목적성 없는 그 살롱만을 운영해서는
1: 네.
0: 직업이 사실 아니잖아요.
1: 네네.
0: 뭐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런 여성들은 뭐랄까 직업을 가지지도 못하고 자기가 좀 더 자기 이름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역할성을 잃어가면서 빛을 잃어가는 장면들이 이 책에서 되게 섬세하게 그려져요.
1: 네.
0: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클로버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예 현재 아예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헨리 애덤스에 비하면 클로버가 똑똑하지 않았냐 그것 아니라는 거죠. 헨리보다 더 똑똑했을 수도 있던 그 하나의 여성은
1: 네.
0: 만약 그 직업을 가지지 않았고 글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덜 중요한 삶으로 기록으로 남지 않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1: 네.
0: 이제 뭔가 유명한 남편의 삶은 역사가 자세히 기록하지만
1: 네.
0: 정말 똑똑하고 지적이고 현명했던 아내의 내면은 기록으로도 편지로도 남아있지 않고 그저 추측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제 고닉이 씁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사랑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랑을 하더라도 남편의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1: 네.
0: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 애써야 한다는 마음 이런 것들을 좀 에세이에서 또 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진 리스도 있는데 진 리스가 사실 20세기 초중반에 활동한 영미 문학 작가인데요.
1: 네.
0: 그 영국 문학에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이라는 게 있대요. 저도 울프밖에 기억이 잘 안 났었는데.
1: 불안정한 여성 작가의 전통.
0: 앤토니아 화이트,
1: 네.
0: 애나 케범, 진 리스, 버지니아 울프가 이 계보에 속한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 작가들의 공통점이 모두 소설을 보다 보면 남녀 관계의 밑바닥에 깔린 어떤 야만성 같은 걸 평생 붙들고 주제의식으로 써온 작가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도 그 남녀 관계에 얼마나 시달려가면서 혹은
1: 그러면.
0: 자기 자신들도 좀 사랑을 꿈꿨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중요한 건

0: 대부분은 남자는 동요에서 떠나버리고 여자는 우울해져서 그 자리에 못 박히는 서인다고 곤익은 표현하는데요.
1: 아, 약간 이게 어떤 동서고금 그전에 네, 어떤 약간 공식처럼 좀 자리 잡은 그런 모습인데.
0: 그래서 실제 떠올려보니 주인공들이 그런 맞아요. 선택을 한 작품이 맞아요. 너무너무 많고 한국 문화에도 네. 네, 대단히 많아가지고 아 이게 진짜 동서고금 불문하고 대부분 이렇게 남녀가 반응하는구나.
1: 그렇죠. 날 두고 떠나면 뭐 천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런 정서가 서양에도 있었어요. 네. 네네. 연애 시대에 정말 이게 뭔가 20세기 영문학 가운데 읽고 싶은 작품들이 이렇게 좀 리스트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여기 책을 통해서 그렇죠?
0: 저도 안 읽었던 책들이 종종 나와서 좀 읽어봐야겠다 혹은 번역되면 꼭 사봐야지 하고 체크했는데요. 이렇게 독서 에세이가 인기가 많은 게 신선한 자각점을 좀 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아 내가 몰랐던 이런 작가 있었어 하면서 한번 챌린지 의식을 가져다 주는 것도 되게 강점인 에세이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이미 알고 있는 책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읽다 보면. 근데 이제 비비언 고닉이라는 이렇게 뭐 빛나는 비평가가 예리하게 해체해 주는 것도 되게 즐겁고 일단 글을 너무 잘 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비유도 찰떡 같고 읽으면서 전혀 어렵잖아요.
1: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0: 네. 사랑은 더 이상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지 않게 한다.
1: 알겠습니다.
0: 이런 것도 착착 잘 쓰시고요.
1: 네.
0: 또 예를 들어서 헤밍웨이처럼 내가 읽었을 때 아, 좀 이런 건 불편할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좀 시원하게 긁어주시고 주는 극계가 되기도 하실 거예요.
1: 네.
0: 그리고 또 해외 문학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분명히 한국 문학도 많이 읽어야겠지만 한국 문학을 또 풍부하게 읽으려면 세계 그리고 영미 문학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가져왔고요. 진짜 에세이를 잘 쓰는 작가이고 글을 잘 쓰는 작가이기 때문에 뭔가 시대가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낡지 않은 스타일의 혹시 문장이라는 걸 경험하고 싶으신 분도 이제 비비언 고닉의 선집이 있거든요.
1: 네.
0: 그거를 구매하시고 이 책도 함께 읽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인 것 같네요. 네. 비비언 고닉의 연애시대의 종말 우리 다독이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1: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2: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1: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우리 앞서 김유리 MD에게 소개받은 연애시대 종말 비비언 고닉의 이 에세이집을 강력하게 추천드린다고 얘기 들으셨죠?
3: 네, 밖에서 듣고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가 뭐 잘못한 줄 알고.
1: 아니, 아니 오늘 딱 그 다룰 작품 얘기가 또 나와서 제가 언급을 했었거든요.
3: 오늘 작품은 어떻게 보면 연애 시대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 시작인데 앞서 우리 그 책은 그 연애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네. 책이었거든요.
3: 오늘 작품은 좀 있네요. 네. 연애 시대의 비극적인 시작인 것 같아요.
1: 네, 사실 우리 최민석 작가 하는 이 시간 이제 이런 고전을 저희가 항상 그 목말라 하거든요. 오늘
3: 아 너무, 그래서 제가 너무 현대성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저를 이렇게 고전 소개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 시켜주셔서
1: 그게 아니라요. 아 그래도 우리가 이런 또 고품격 이렇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작가가 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3: 고풍 있는 고품격.
1: 아,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 유명한 고전 오늘 좀 함께하실 텐데 작가 귀스타프 플로베르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까요?
3: 네. 귀스타프 플로베르는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죠. 1821년 프랑스에 있는 루앙에서 태어났고요. 원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근무하던 병원에서 시간을 자주 보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광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품게 됐다고 합니다.
1: 역시 그 대문호가 될

0: 사람이라서 그런지 어릴 적 관심사도 좀 남달랐네요. 네.
1: 그렇죠. 저 같으면 뭐 아, 병원 냄새 싫어 뭐 이랬을 텐데.
0: 그러니까 삶과 죽음,
1: 그냥
0: 광기,
1: 코나 와. 막았을 텐데 막 삶과 죽음 이런 철학적 네.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자라서 대부분의 19세기 프랑스 소설가들의 그 연유학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제 파리에 가서 법학도가 되잖아요. 네. 이때 당시 트렌드였어요. 그래서 이제 플로베르도 네. 법학도가 됩니다. 그런데 네. 그 연역을 자세히 읽어보면 발자크도 그렇고 대부분 또 법대를 그만두거든요.
0: 그것도 참 무슨 예, 왜 그런가요? 왜 이렇게 공통점들이 그 있을까요?
1: 우리 저기 네. 미국에서 우리는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 이제 대단한 그 IT 기업을 창업하려면 대학을 갔다가
0: 네, 확 중퇴가
1: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크버그나 네. 뭐 저희 누굽니까 네. 그 빌 게이츠처럼 네. 그런 좀 경향이 있었던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플로베르도 법학을 그만둡니다.
0: 네.
1: 그러고 플로베르가 좀 그 생애 비극을 좀 겪었는데 네. 그게 뭐냐면 한 23살쯤 됐을 때예요. 나이는 이제 이쪽은 생일에 따라 바뀌니까 그냥 그 무렵쯤에 네. 그 뇌전증 때문에 그 보통 이제 몸이 막 갑자기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네. 막 떨리고 네. 그런 거 이제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걸 겪어서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이게 이제 큰 이유였어요.
0: 그러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돈키호테의 세르반테스처럼 플로베르에도 이제 뭐 삶의 위기가 찾아오네요. 이것도 그렇죠. 역시 공통점으로 또.
1: 그렇죠. 이게 대문호들의 공통점인데 네. 근데 이 대문호들의 공통점은 그 위기를 겪고 좌절하지 않고 네. 위기를 기회로 삼죠.
0: 심기일전하면서. 네.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네.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죠. 그렇죠. 결국 이제 플로베르도 학업을 그만뒀지만 요때 고향 근처인 크루아스에 집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아, 나한테 중요한 건 글쓰기다. 그래서 이때 평생 문학에 전념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살죠.
0: 그 오늘 작품이 이제 마담 보바리예요. 이 작품도 출간 당시 엄청난 논란을 일으켰죠.
1: 네. 이게 1857년에 나온 작품인데 네. 마담 보바리는 기본적으로 한 시골 여성의 욕망과 파멸을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회가 이제 보수적이어서 네. 이 작품이 미풍양속과 종교적 신성성을 해쳤다. 네. 이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면서 굉장히 큰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런데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작품성이 더 알려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0: 그렇죠.
1: 겁니다.
0: 네. 예.
1: 그러면서 결국은 오늘 작품이 사실주의 문학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거죠.
0: 네.
1: 이후에 이제 플라우베르는 살람보, 감정교육, 뭐 새의 이야기 이런 작품들을 발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부바루와 페키세라는 작품을 쓰다가 이게 미완성 유작이에요.
0: 네.
1: 1880년에 뇌출혈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아, 네. 근데 이제 뭐 당시에는 어찌 보면 뭐 선정적이다, 뭐 외설적이다, 이 도덕적인 어떤 그 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굉장히 관심해서 예전에 읽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막
1: 그럼 또 기대를 심어주시죠.
0: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주의라고 이제 우리가
1: 네.
0: 분류를 하죠.
1: 일단 그것부터 짚고 가죠.
0: 네네.
1: 그러니까 왜 그런 기대를 갖고 읽으면 실망하냐면 네. 사실 우리는 그러면 이제 묘사를 네. 상상할 텐데 이 소설은 그런 묘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재판에 해부됐냐.
0: 네.
1: 그냥 줄거리가 그렇다는 것만으로도
0: 맞아요. 네.
1: 당시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라고 할 만큼 그 사회가 특히 프랑스 시골은 굉장히 가톨릭 중심의 네. 보수적인 사회였던 거죠.
0: 자, 그럼 오늘의 작품 마담 보바리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1: 네. 주인공은 시골에 사는 엠마 루오입니다. 엠마는 연애 소설을 읽고 자라났죠.
0: 지난주에 돈키호테는 이제 기사 소설을 네. 읽으면서 지냈다는데 뭐 굉장히 좀 비슷하네요.
1: 굉장히
0: 엠마는 그 연애 소설을 읽었다.
1: 굉장히 훌륭한 관찰이에요.
0: 네네.
1: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때쯤에 주인공이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그 주인공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0: 그렇죠. 네.
1: 왜냐하면 당시 연애 소설은 허무맹랑하고 경박한 것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응당, 귀족이라면 응당, 철학서적이나 네. 아니면 성경을 읽어야지 이 연애 소설을 읽는다는 거는 네. 허무맹랑한 환상을 추구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 이제 여성이 소설을 읽는다는 건 또 그 보수적인 사회상 때문에 글이 환영받는 일이 못 됐습니다.
0: 아, 기사 소설을 읽으면서 기인의 그 뭐 행적을 그 보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잖아요. 네. 지금 연애 소설 읽는다는
1: 그러니까
0: 거는.
1: 왜 그러냐면 연애 소설이 삶의 허황된 환상을 심어준다. 네. 이렇게 이제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엠마가 소설을 그것도 이제 연애 소설을 읽었다는 설정은 중요한 거죠.
0: 네.
1: 그 실제로 엠마는 연애 소설을 많이 읽은 탓에 사랑과 낭만적인 결혼이 자기의 삶을 완성해 줄 것이다. 그 사랑과 낭만적 결혼이 내 삶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0: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너무 그걸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의 결혼이라는 건데 거의 계약 관계 수준 아니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가 이제 약간 그 전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네. 완전히 결혼이 사회적인 거래 내지는 계약 관계였고 이때부터 조금씩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낭만적인 결혼, 즉 연애에 의한 결혼이 가능하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아무튼 이런 전환기에 엠마는 자기는 그냥 인간의 완벽한 자유의지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전적으로 믿는 인물이었던 거죠.
0: 네.
1: 근데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도. 왜냐하면 이런 엠마도 결국은 시골 의사인 샤를 보바리와 결혼을 한 거죠.
0: 보바리 부인이 된 겁니다. 네,
1: 네 그래서 네. 오늘 작품 제목이 네. 보바리 부인, 이제 그쵸? 불어로 하면 마담 보바리인
0: 네.
1: 거죠.
0: 네. 네. 시사하는 바가 좀 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 대략적인 줄거리만으로도.
1: 왜냐하면 제목이 네. 엠마 루어가 아니라 마담 보바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0: 네.
1: 보바리 부인으로서 져야 할 책임, 보바리 부인에게 쥐어진 족쇄,
0: 네.
1: 뭐 굴레 이런 걸 암시하는 거죠. 아무튼 이제 엠마는 결혼을 해서 굉장히 단조로운 생활을 하고
0: 네.
1: 남편이 되게 좀 평범한 좀 네.
0: 재미없는 그 지루한
1: 단색적인
0: 네,
1: 인물이에요.
0: 그쵸,
1: 그래서
0: 네.
1: 좀 실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은 원래 굉장히 좀 그 열정적이고 화려한 네. 그 삶을 꿈꿨는데
0: 그러니까 결혼에 어떤 환상이 좀 있었나 봐요.
1: 현실은 너무 지루해서 네. 이 현실 속에서 권태와 허물을 느끼면서 지내죠.
0: 근데 프랑스 소설에서 이 권태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아요.
1: 자주 등장합니다.
0: 권태가 프랑스어로 뭐예요?
1: 엉누이. 그러니까, 관사를 붙이면 렁누이 그러는데
0: 네.
1: 이게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작가들이 부르주아였거든요.
0: 네.
1: 그리고 이 당대 부르주아들이 못 견뎌했던 것이 바로 권태였습니다.
0: 네.
1: 삶의 권태. 그래서 옛날에 소개한 그 적과 흙을 보면
0: 네.
1: 주인공 줄리앵
0: 네.
1: 그리고 이제 줄리앵과 함께 파국의 사랑을 하는 귀족의 딸 마틸드 모두가 그쵸, 권태를 그쵸.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그 파멸로 치닫는 사랑을
0: 네네.
1: 한 거죠.
0: 그렇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엠마의 권태는 그녀를 어디로 이끌게 되나요?
1: 엠마는 네. 시골에 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런데 어느 날 귀족의 성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습니다.
0: 네.
1: 그 거기 가서 굉장히 화려한 상류사회의 삶을 경험하고 아주 꿈같은 하루를 보내죠.
0: 근데 그 꿈이라는 거는 깨지기 때문에 꿈이라는 거잖아요.
1: 네.
0: 네.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까 그 화려한 삶과 대조되는 자신의 남루한 삶을 대면하면서 그 현실을 견디지를 못하죠.
0: 아니 근데 앞서서 그 엠마의 남편이 그 보바리 씨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1: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일단
0: 네.
1: 지금도 네. 프랑스의 의사는 한국만큼 그 많은 금전적 대우를 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프랑스 의사는 그래요?
1: 의사가 좋은 직업이긴 해요.
0: 네, 근데
1: 한국만큼 많은 돈을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0: 그렇구나.
1: 그 요런 경향은 옛날엔 좀 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주아 계층이라고는 볼 수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부르주아라는 게 지금은 그 의미가 좀 확장돼서 뭐 상류층을 뜻하지만 옛날엔 부르주아가 그냥 시민 계급이었어요.
0: 맞아요. 네, 네. 네.
1: 그러니까 이제 귀족 노블레스가 있고 노블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가 아닌
0: 네.
1: 그 하층민이 아닌 일반 시민을 부르주아라고 했거든요.
0: 네.
1: 그 계급이었던 거죠. 아무튼 그런 부르주아 시민 계급인 엠마가 귀족의 삶을 엿본 다음에 자기 삶에 균열이 일어났음을 깨닫죠. 그리고 이제 남편과 함께 자기들이 살던 그 시골 마을 여기를 그냥 떠나자. 그래서 거기서 떠나서 용빌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합니다.
0: 그러니까 좀 더 큰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겼다는 거잖아요.
1: 네. 거기 가서 딸을 낳고 지내요.
0: 네.
1: 그런데 그런데도 행복.

0: 그러니까요. 뭔가 또 도시 생활에서 더 많은 권태를 느꼈을 것 같은데 무슨 일이 막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1: 요럴 네. 때쯤에 이제 누가 한 명 투입이 돼야 되죠.
0: 젊은 네. 어떤
1: 그렇죠. 아, 네. 남자. 요 마을에 네, 네, 네. 젊은 서기가 있습니다. 네. 레옹 디피라고 아. 요 인물이 요때 딱 나타나서 네. 좀 긴장감을 선사하죠.
0: 레옹은 어떤 사람이에요?
1: 내용은 남편과 네. 정반대예요. 네. 남편은 일단 일밖에 모르고 문화적 감성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무심한 인물인데 내용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 예술적 취향이 좋은 네. 인물이죠. 엠마 같은 인물인 거죠.
0: 이런 구조는 이 구도는 굉장히 작품 많은 작품에서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죠?
1: 네. 어떻게 보면 좀 클리셰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근데 네. 19세기 소설이니까
0: 네, 맞아요. 네. 두 사람이 뭐 운명적으로 끌리겠네요.
1: 그렇죠. 호감을 느끼죠. 네, 네. 근데 레옹이 네. 아, 그 굉장히 수줍어하는 청년이에요. 네. 아이인가 봐요. 아이. 저처럼 이제 그가
0: 아, 아이가
1: 모양인데.
0: 아니라 아이라고 네. 네. 네.
1: 그렇죠. 애가 아니라 네, 네. MBTI 네, 아이 네, 모양인데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자기는 좀 호감을 갖고 있는데 엠마한테 그 마음을 끝내 표현을 못한 채 마을을 떠나버립니다.
0: 네. 그럼 엠마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그 동요, 첫 번째 동요는 뭐 사그라들었겠네요.
1: 네.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동요를 무시하고 나니까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죠. 네. 다음에 이런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절대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때도 아무 행동을 안 하면 내 삶은 그냥 숨 쉬는 것 외에는 네.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죠.
0: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네. 않는다. 이럴 때 탁 또 뭔가 악역이 하나 나타나야죠.
1: 그렇죠. 이때 네. 나오는 인물과 해피엔딩을 맞이하면 소설이 안 되죠. 네. 이때 나타나는 인물들은 또 이제 공식처럼 빌런이죠. 네. 네. 이렇게 이제 엠마가 누군가를 받아들일 그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네. 엠마 앞에 나타난 인물은 다름 아닌 네. 요 지방의 유지이자 네. 바람둥이인 로돌프 블랑제입니다. 네. 이 로돌프 블랑제는 굉장히 노련한 화법으로 엠마를 유혹하죠.
0: 엠마는 그 유혹에 넘어가죠.
1: 콜라당 넘어갑니다.
0: 네, 콜라당.
1: 네, 급기야 엠마는 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재판에 회부된 네. 근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엠마가 급기야 로돌프와 새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죠.
0: 이게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지점이었죠.
1: 그렇죠. 이제 시골 가톨릭 네. 정서에 반한다. 뭐 아무튼 그런데 그래도 소설을 읽어보면 그 육체적 사랑을 묘사한 문장이 한 줄도 없어요. 진짜 네. 정말 한 줄도 없습니다.
0: 그냥 같이 살았다 그걸로 그냥
1: 살려고 네. 했다. 살지도 않았어.
0: 살지도 않았다.
1: 그런 마음을 먹었다. 예, 네. 그만큼 이제 보수적이었던 시대였던 네. 거고. 그런데 근데 웃긴 거는 플로베르가 이 소설을 당시에 실제로 발생했던 사건을 신문에서 읽고 구상한 거거든요. 네.
0: 충분히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정도는. 네.
1: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실들이 벌써 실생활에서 일어나고
0: 그러니까요.
1: 있었는데
0: 네.
1: 다들 이제 쉬쉬하면서 이걸 글로 쓰면 공식화하면 문제 삼았다는 거죠.
0: 그런데 네.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소설로 되면 뭐 이렇게
1: 너무 자연스러운
0: 자연스럽죠.
1: 거죠. 오늘날 보면
0: 대중들 반응은 네. 어땠어요?
1: 그 이 무죄 네.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엔 이게 이제 인기작이 됐고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후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작품은 문학의 자유를 획득하는데 한 획을 그었다.
0: 문학적인 자유.
1: 네. 네. 아무튼 뭐 그런 평가를 받고 다시 이제 줄거리로 돌아가서. 네. 엠마가 이제 깊은 사랑에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남편까지 버리고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0: 네. 그냥 뭐 이혼을 선언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도망을 친다고요.
1: 네.
0: 앞으로 엠마의 앞날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1: 야반 노주를 할 계획을 세우는데 예. 아 그런데 앞불사 출발을 하루 앞둔 날에 로돌프는 엠마 앞으로 편지를 남겼습니다.
0: 편지 내용이
1: 편지. 고전 소설에서 편지가 나오면 이거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0: 뭐 이별의 내용인가요?
1: 그렇습니다. 로돌프가 작별의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진 겁니다.
0: 이별 통보하고 끝.
1: 그 전에 봤던 미겔 데 우나무노의 안개처럼 거기도 편지 나오면 네. 다 이제 작별의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엠마가 충격을 받고 너무 쇼크가 심한 나머지 병을 앓아요. 네. 그 와중에 진짜 너무나 무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샤를 보바르는 보바리는 네. 엠마를 극진히 간호합니다.
0: 아, 또 의사니까.
1: 네, 그리고 그 간호 덕분에 엠마는 가까스로 회복을 하죠.
0: 남편은 그이 자기 부인의 병의 근원을 전혀 몰라요?
1: 그 왜, 전혀 몰라요. 왜 아파하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 남편이 이쯤 너무... 되면 이제 플로베르가 좀 짓궂게 설정한 게 아닌가 예. 싶기도 하는데 뒤에도 계속 무딘 인물로 나옵니다.
0: 아니 이제 작가의 아버지가 그 외과 의사라고 했잖아요. 네. 그럼 약간 아빠의 모습이 좀 투영돼 있을까요? 아빠가 굉장히 무심한
1: 아빠가 이제
0: 의사였다?
1: 아들한테 무심해서 네, 네, 엄마한테 네. 무심해서 그런 네, 걸 좀 그 소심하게 보고잖아요? 복수했을 수도 있죠. 뭐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좋은 네. 그 네. 추정이고요. 네. 아무튼 이제 소설에서는 시간이 꽤 흘러갑니다.
0: 새로운 사건이 또 일어난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1: 그 이렇게 이제 회복을 하고 엠마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에 그 루앙에서 살 때 호감을 가졌던 청년 네. 그 내용을 네. 다시 만나게 되죠.
0: 그러니까 아까 너무 쉽게 이게 얘기가 끝나서 다시 나올 줄 알았어요.
1: 돌아온 내용. 네. 네.
0: 내용도 이제 시간이 흘렀으니까 나이도 들었을 때고 변했겠네요. 네. 네.
1: 세월이 좀 흘렀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흘러 네. 레옹은 이제 한 손에는 화분을 쥐고 한 손에는 그 총을 들고 다니는 파리의 고독한 킬러 레옹이 된 게 아니라 아니고. 네. 네. 그건 영화 속 인물이고 변호사가 되어서 나타납니다.
0: 훌륭하게 이제 청년이 번듯한 직업까지 갖게 됐어요.
1: 네. 그럼 이제 예상되죠. 둘은 마침내 연인이 되죠. 그리고 이제 엠마는 무심한 남편을 속이고 네. 루앙에 가서 음악 수업을 받는다는 핑계를 대고 레옹을 만나러 루앙을 자주 들락거리게 되는 거죠.
0: 미회를 하러 가는 거죠.
1: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사랑을 하게 된 엠마. 네.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0: 무슨 문제요?
1: 이 영원할 것 같은 레옹과의 사랑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엠마는 차츰차츰 레옹에게서 열정을 잃어갑니다.
0: 참 모든 욕망이 그렇잖아요. 영원한 네. 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엠마는 이제 새로운 것에 눈을 뜨죠.
0: 뭐에 눈을 떠요?
1: 그러니까 애초에 엠마가 그 귀족들의 삶을 네. 보면서 엠마의 삶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애초에 엠마는 그 귀족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만난 로돌프도 귀족이었고 레옹과의 사랑도 사실 이루어진 거는 레옹이 변호사가
0: 된 이후에
1: 이후였죠. 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엠마는 화려한 삶 자체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의문이 맞다는 듯이 이제 엠마는 값비싼 옷과 장신구 그리고 고급 가구를 막 사서 모으기 시작하죠.
0: 근데 아까 뭐 남편이 의사긴 하지만 뭐 남루한 현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막 풍요로운 그런 가게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해요?
1: 이게 뭐 당시 이제 중산층 정도는 됐지만 이렇게 네. 고가의 그 물건들을 막 사들이기는 어려웠죠. 네. 그래서 엠마가 가게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 이름 아시죠? 달아주세요. 아. 네. 이렇게 외상장부를
0: 외상장부를
1: 틉니다.
0: 아, 진짜로요?
1: 네. 외상장부를 틉니다. 근데 이때 이제 상인이 네. 이름이 이제 럭럭이라고 하는데 네. 이 상인이 사실은 끊임없이 외상을 권했어요.
0: 왜요?
1: 이 럭럭이가 네. 좀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네. 럭럭이 발음은 이제 앞에 관사 엘이 축약돼서 네. 럭럭이로 발음되는데 원래는 어흐예요, 어흐. 네. 이 사람이 원래 그 이름이 불어로 행복이에요, 행복. 네. 그러니까 미스터 해피니스인 거죠. 네. 근데 이제 행복에다 관사를 하나 붙인 약간 플로베르가 언어 유희식의 장명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인물의 이름이 왜 행복이냐? 네. 즉 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사람들한테 소비하는 게 행복이라고 부추기는 약간 19세기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의 그 유혹성을 상징하는 인물인 거죠.
0: 그렇군요. 막 그래서 일단 막 사라고 부추기는 거군요.
1: 그렇죠. 근데. 이제 엠마는 사치품을 사느라 빚이 많이 생겼죠. 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또 빌립니다.
0: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1: 이것도
0: 럭가 빌려요.
1: 네, 이게 또 발음이 더 워낙 많이 네. 어떤 책 보면 레레라고 되어 있고 네. 아무튼 그냥 우리 럭럭라고 할게요. 이걸 이제 이 상인이 빌려주는데 결국 이 이름만 행복인 이 남자한테 빌린 빚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로 불어나고 엠마의 재산은 압류될 위기에 처하죠.
0: 큰 위기가 지금 다가왔습니다. 엠마는 어떻게 하나요?
1: 그래서 엠마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로돌프와 레옹을 차례대로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는데
0: 돈 좀 빌려달라고요?
1: 아쉽게도 모두한테 외면을 당합니다.
0: 아니 뭐 레옹이야 이제 뭐 갓 출발한 사회인이라 뭐 모은 게 없다고 쳐도 로돌프는 좀 야박한데요?
1: 로돌프가 자세히 보면
0: 귀족이잖아요.
1: 귀족인데 몰락한 귀족이에요. 게다가 낭비벽이 심해요. 그래서 로돌프도 돈에 쫓기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인물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0: 로돌프? 네. 사슴코?
1: 아니 로돌프. 독일인이죠. 독일인.
0: 그러니까 로돌프.
1: 네. 그러니까 플로베르가 일부러 독일인들이 돈만 알고 자기 이성만 챙긴다. 이런 또 그 편견이 일부러... 당시 프랑스인들한테 있었거든요.
0: 이제 설정이었군요.
1: 이렇게 설정을 한 거죠. 아무튼. 그 깨알 TMI였고요. 네. 이제 엠마는 이 자신이 닥친 그 재정적인 그 재난, 이 위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0: 네. 자, 엠마는 그래도 어떻게든 이걸 지금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요?
1: 그래서 엠마가 절망을 해서 약국에 가서 뭔가를 훔쳐요.
0: 약국에서 훔칠 게 뭐가 있죠?
1: 그게 뭐냐면 쥐약이나 살충제의 원료로 쓰이는 비소입니다.
0: 비소요?
1: 그리고 엠마는 이 훔친 비소를 마시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0: 야, 주인공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소설이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났든가? 저 분명히 이걸 언젠가
1: 끝나는데
0: 읽었었는데.
1: 뒤에 이야기가 좀 더 있어요.
0: 예.
1: 이제 소설은 무심한 남편 샤를 보바리를 비추죠.
0: 네.
1: 샤를 보바리는 아내가 이렇게 이제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아내가 갖고 있던 그 상자가 있어요.
0: 네, 유품을 보고.
1: 네, 그 상자 안에 보관돼 있던 연애 편지를 보고 그제야 불륜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0: 야, 이거 얼마나 그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네, 일만 했던 남편인데 이 샤를 보바리 어떻게 하죠?
1: 근데 보바리 이 남편은 허무하게 죽어버린 아내를 끝내 미워하지 못합니다.
0: 왜요?
1: 오히려 그녀를 그리워하다가 자기도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0: 네.
1: 그리고 부모를 잃은 그 어린 딸 베르트인데요. 베르트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공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0: 네.
1: 이러면서 소설은 비극적인 마무리를 맞이하죠.
0: 아니 시골 여성의 불륜 이야기라고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너무나 유명한 고전이잖아요. 특히 이 마담 보바리가 이렇게 문학계에서 위대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죠?
1: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이 이제 근대 사실주의 소설의 출발점이죠.
0: 네.
1: 이전의 소설들은 주인공이 대부분 영웅이었어요. 영웅이나 귀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근데 플로베르는 프랑스의 평범한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삼아서 거기에서 사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아주 정밀하게 묘사한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보통 사람이 소설의 주인공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극적인 사건보다는 인간의 심리와 일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면서 새로운 소설의 길을 연 거죠. 이게 이제 큰 관점에서 보면 찾을 수 있는 의의인 거고요. 또 다른 이유는 사실 이 작가는 엠마를 단순히 불륜을 저지르는 여성으로 그리지 않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그녀가 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지, 왜 환상을 쫓는지, 그리고 욕망이 어떻게 스스로를 파괴하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0: 네.
1: 그래서 마담 보바리는 흔히 인간의 마음을 해부한 소설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죠. 그리고 이 작품은 현대 소설의 문체를 완성했죠.
0: 네. 그렇다면 이 마담 보바리 발표 당시에는 굉장히 논쟁적인 작품이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이 작품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이 작품의 가치 좀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
1: 저는 마담 보바리를 아까 그 문학의 자유를 준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 사랑과 행복을 꿈꾸면서 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한 한 인간, 즉 엠마가 끝없는 욕망 끝에서 어떻게 그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리는지 냉혹하게 그려낸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담 보바리는 결국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을 사는 우리한테도 질문을 던지죠.
0: 네.
1: 우리는 왜 현실을 사랑하지 않고 환상을 더 사랑하는가?
0: 네.
1: 이 환상이 뭐냐? SNS에서
0: 맞습니다.
1: 그리고 미디어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을 가장한 환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이 던지는 질문은 21세기에도 유효한 거죠.
0: 네. 자, 오늘 작품과 함께 들어볼 노래 또 어떤 곡을 골라오셨을까요?
1: 오늘 작품이 네. 사실주의 문학의 효시잖아요.

0: 그래서 야, 이 사실, 이 사실을 다룬 곡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아는 곡 중에서 가사에 사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노래, 후크처럼 나오는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1: 혹시 그게 뭐죠? 사실이
0: 그렇다면 사실을 내게 말해줘.
1: 그러니까.
0: 네. 사실주의를 갈망하는 곡이죠. 그러면서 엠마가 하,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런 의문도 들어서
1: 정말
0: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너는 왜 골라왔습니다.
1: 야, 정말
0: 사실이 아니야.
1: 정말
0: 사실을 내게 말해줘.
1: 이게 또 우리 최미석의 불타는 문학의 또 이 묘미예요. 이렇게 끝나는 게 그죠?
0: 네. 아, 부끄러우니까 빨리 사라지겠습니다.
1: 네, 최미석의 불타는 문학 오늘은 프랑스의 불멸의 고전 구스타프 플로베리의 마담 보바리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최미석 작가의 추천곡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도록 하죠. 최미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0: Merci beaucoup. Au revoir.
1: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
2: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지금 화가 몹시 나 있어. 도대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너 책 사랑하는 나를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이럴

0: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보와 함께합니다. 내가 섬 사람들을 두루 만나보았다. 어보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말이 제각기 달라 이를 정리하여 표현할 수 없었다. 섬 안에 창대라는 젊은이가 있었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나 집안이 가난하여 책이 많지 않은 탓에 식견을 넓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성품이 진실하고 정밀하여 물고기와 해초, 바다새 등을 모두 세밀히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 그 성질을 터득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은 믿을 만하였다. 그리하여 나는 오랜 시간 그의 도움을 받아 책을 완성하였는데 이름지어 자산어보라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는 자산어보의 서문에 나오는 저자의 말입니다.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 차라리 열길 물속을 들여다보고자 했던 조선시대 학자 정약전. 자산어보는 순조 1년,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된 후 집필한 책 중 하나입니다. 이준익 감독은 동명의 영화를 통해 정약전과 청년어부 창대가 서로에게 스승과 벗이 되며 책을 완성해가는 과정을 그립니다. 2020년대에 왜 조선시대의 학자 이야기가 필요할까요? 영화를 들여다보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정약전의 유배 이유는 그가 서학, 즉 천주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선왕의 말이 그의 귀에 맴돕니다. 사방에서 칼이 들어오고 우물을 뒤집어 씌워도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하네. 천주교도 박해 사건인 신유박해 당시 우애가 좋았던 동생 정약용 역시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이것이 형제의 생전 마지막 만남이었죠. 두 사람은 남은 생에 서신을 통해 애틋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유배지에서 학자 정약전의 눈은 바다로 향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애매하고 끝모를 사람 공부 대신 자명하고 명징한 사물 공부를 해볼 생각이네. 사물로 나를 잊어볼 생각이지.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1: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7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중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중북중북부, 경북중북부에는 5에서 40mm,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전국이 22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31도에서 38도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7도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35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전남, 광양과 대구,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까지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도 많겠으니 밤사이 건강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전남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고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모레밤부터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파주 24도. 낮 기온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24도, 춘천 25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 낮 기온 철원 31도, 춘천 32도, 원주 32도, 대관령 29도. 강원 영동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속초 24도, 강릉 26도, 동해 26도. 낮 기온은 속초 32도, 강릉 34도, 동해 3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4도, 보령 26도. 낮 기온 청주 35도, 충주 32도, 대전 34도, 세종 34도, 천안 33도, 보령 32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6도, 광주 26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순천 26도.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4도, 목포 32도, 여수 34도, 순천 34도입니다. 경상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구 25도, 포항 25도, 안동 25도, 부산 26도, 울산 26도, 진주 25도. 낮 기온 대구 38도, 포항 35도, 안동 35도, 부산 35도, 울산 36도, 진주 37도.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7도, 낮 기온 32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25도, 낮 기온 31도입니다. 서해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28도.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25도, 신해주 25도, 개성 25도. 낮 기온은 평양 31도, 신해주 31도, 개성 31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8도, 현재 습도는 82%. 내일 서울 적게 뜨는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어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이 같은 당선 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장윤기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유가족이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가해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고 이채원 양의 부모는 어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온다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WTO 세계무역기구가 여전히 국제무역규범을 바탕으로 회원국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분쟁을 조정하며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정당성을 갖춘 다자협력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어제 현지 일간지 오글로보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한 무역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국제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JB 어브런슨 UN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비록 평화조약은 아니지만 정전협정은 지난 73년 동안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틀을 제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오늘 소셜미디어 X에 자유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함께 희생한 UN군 사령부 소속 22개국을 기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에서 엿새째 이어진 대형 산불의 확산세가 밤사이 일단 멈췄습니다. 다만 당국은 아직 불길이 잡힌 건 아니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AP에 따르면 로랑 뉘네즈 프랑스 내무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주재한 산불 대책 회의가 끝난 뒤 밤사이 산불이 더 확산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프랑스 남서부 지롱대에는 비가 일부 내리면서 산불 진화 여건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한국판 코첼라를 표방한 대형 K컬처 축제 2027 페노메논을 내년 12월 처음 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내년 12월 2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아레나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페노메논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노메논은 K-POP 콘서트와 팬덤 시상식, K-푸드 뷰티를 비롯한 K-컬처 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결합한 민간 주도형 복합축제입니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가 어제 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타워 크레인에 올라가 농성을 벌인 50대 A씨를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9시쯤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여성복지회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40m 높이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가량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해당 공사장에서 일용직 지게차 운전기사로 근무했는데 최근 사업장 측에서 다른 작업자를 채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매우 무더운 날씨와 열대야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새벽부터 낮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은 잠시 기온이 내려갔다가

소나기가 그친 뒤 높은 습도의 기온이 오르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벤자민 마이어스의 소설 수평선 너머의 주인공은 나이 들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다. 나이 들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 있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오늘 문학이야기 16살 소년과 노부인과의 우정을 그린 소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함께하겠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재즈 이야기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콜드플레이의 Fix You.

0: 라디오를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오늘 감상할 작품, 자극적이지 않아서 그 자체로 힐링이 되는 소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만나봅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 교수 허희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요즘 갈수록 영화나 드라마 소설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보면서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힐링되는 소설이에요?
2: 네, 저는 이런 작품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시대가 뭐 센 이야기라고 하죠.
1: 네.
2: 그래서 작품들을 보면 야, 저런 폭력, 저런 사건 없이 이야기가 안 만들어질 수 없을까?
1: 그러니까요.
2: 네, 이렇게 좀 저도 의문을 가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렇게 우리가 자극적인 것에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너무 마라맛, 매운맛에만 중독됐을 때 우리가 슴슴하고 담담한 그런
1: 네,
2: 맛을
1: 평양냉면 국물 같은
2: 맞아요.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잖아요.
1: 네. 네.
2: 그리고 저는 그게 좀 줄을 이뤄야 한다고 더 생각을 하고 있는 쪽인데요.
1: 맞아요.
2: 이 수평선 너머가 바로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가인 벤자민 마이어스도 점점 더 분노하고 좀 분열되는 이런 세상에 좀 빛을 내보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작품을 썼다고 했는데요.
1: 네.
2: 부커상 심사위원이기도 한 이 맥스 포터가 이 시대에 이토록 따뜻함과 다정함으로 가득 찬 책을 쓴다는 건 급진적인 일이다. 네, 이런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요즘 뭐 워낙 혐오나 뭐 차별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 아무런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누군가를 만나 나의 삶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그리고 우정을 이토록 좀 진솔하게 그려낸 이야기. 저는 참 읽으면서 힐링이라는 말이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네. 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출간되는 벤자민 마이어스의 책이라고요?
2: 네. 저도 이 작품을 읽으면서 벤자민 마이어스의 또 다른 책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2: 이 작품이 한국에서 이제 소개되고 나서 정말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5월 말에 출간이 됐는데요. 계속 이제 회를 거듭하며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얻고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벤자민 마이어스의 책이라고 한다면 뭐 알려진 바가 그렇게 한국에는 많지 않지만
1: 네.
2: 대체로 좀 어두운 소설
1: 네,
2: 그리고 좀 사회파적인 소설을 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소설의 부커상이라고 불리는 월터 스콧상을 이제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지오 이시구로나 이언 맥큐언 등과 함께 이 문학적인 정통성을 가진 작가들에게 수여되는 영국 왕립 문학회의 펠로우로 또 선출되기도 했어요.
1: 네.
2: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워낙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작가가 1976년생입니다. 그리고 소설가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정체성이 좀 다양해요.
1: 네.
2: 시인이기도 하고 논픽션 작가이기도 하고 저널리스트 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수 문학 작가로 활동을 시작했던 건 아니고 젊은 시절에는 음악 전문지에 음악 기자로 활동하기도 하고 음악에 관한 이제 기사를 이제 작성하며 글쓰기 경력을 시작했는데 이후에 이제 기존의 이제 문단에 내가 승인을 받기보다는 뭔가 직접 좀 나다운 작품을 쓰겠어. 라고 하며 독자적인

0: 과정을 그린 피그아이언이라는 작품으로 2013년에 상을 받았고요. 그 뒤에 영국의 위조화폐 조직을 다룬 이 교수대라고 하는 작품.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터 스콧 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게 18세기 네.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이 BBC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근데 이 마이어스가 뭐 아까 언급한 대로 그렇게 따뜻한 작가만은 아니다.
1: 네.
0: 폭력, 범죄 네. 이런 것들의 좀 어두운 면모를 이 앞선 작품들에서 많이 다뤘는데 2019년에 바로 이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내면서 아 우리에게 이 한 여름 바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시 그리고 세대를 초월한 우정 이런 것들이 어떠한 위로를 줄 수 있는가를 선보이면서 많은 또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 네, 그동안의 작품들도 그랬지만 이 작품 역시 영화로 제작 중이라고요?
0: 네, 이 헬레나 보넴 카터 네. 좋아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헬레나 보넴 카터가 또 책을 많이 읽는 배우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헬레나 보넴 카터 주연의 영화가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에 나오는 그 인물 중에 덜시라고 하는 네. 주인공이 있는데 이 덜시 역할을 누가 하면 좋을까? 안 그래도 저도 이렇게 좀 머리를 떠올려 봤는데 헬레나 보넴 카터가 영화를 만들고 있다.
1: 네.
0: 그 주연을 이제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 그렇구나. 이 배우라면
1: 네.
0: 너무 연기를 잘하겠다.
1: 그렇죠.
0: 네, 안심이 되더라고요.
1: 이 수평선 너머 그 제목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0: 이 작품의 수평선 너머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원제가 The Offing이거든요.
1: 네.
0: 이게 본래는 항해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해안에서 떨어진 앞바다 또 다르게는 육지에서 보이는 먼 바다를 뜻하는데요. 당연히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그냥 먼 바다? 앞바다? 수평선 쪽 바다?
1: 네.
0: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관용구로 보면 in the offing이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는데 이게 곧 일어날 듯한 뭔가 다가오고 있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제목인 이제 The Offing은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는 거죠. 하나는 주인공인 로버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처음 마주하는 바다와 수평선이라고 하는 공간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고요.
1: 네.
0: 또 다른 하나는 광부의 삶으로 이미 자기 인생의 행로가 정해져 있다고 믿었던 이 소년 앞에 새로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국어 제목 수평선 너머는 이 원제의 직역이라기보다는 주인공 로버트가 지금까지의 삶을 넘어서 미지의 세계, 미래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살린 번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오늘 만날 작품 수평선 너머 줄거리 살펴볼까요?
0: 네, 배경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 영국입니다. 이제 막 전쟁이 끝났으니까 물론 영국이 승전국이라고 하지만 그 피해도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말 폐허에서 이제 막 생명을 다시 움트려고 하는 뭐 그런 시절을 그려내고 있는 것인데 주인공은 더럼의 탄광촌에 사는 16살 청년 로버트입니다.
1: 네.
0: 이 아버지와 마을 남자들처럼 당연히 광부가 되는 것이 본인의 삶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제 내가 광부가 되면 지하에 내려가서 자유를 누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작정 집을 나서서 한동안 북부의 들판과 마을을 떠돌게 됩니다. 일종의 방랑 여행을 하게 된 거죠.
1: 네.
0: 그러다가 동쪽 해안의 마을에 이르게 됐는데 이곳 마을에서 이제 혼자 살고 있는 노부인인 덜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 덜씨는 참 거침없이 예. 말을 하고 또 술과 음식도 풍성하게 내어주고요. 무엇보다 책 그리고 시를 사랑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로버트가 지금껏 만나온 어른들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의 사람인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하룻밤만 머물 생각이었지만 로버트가 덜시의 환대에 이제 이끌려서 그 정원이를 좀 돕게 되고요. 오랫동안 방치된 별채를 수리하면서 그 여름을 함께 지내게 됩니다. 덜시는 로버트에게 그간 맛보지 못했던 여러 진귀한 음식도 주고요.
1: 네. 네
0: 그리고 예술의 세계를 열어주게 되면서 로버트에게 새로운 시각을 깨닫게 해주고

0: 또 덜씨 역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버틀러라고 하는 개가 있긴 한데 좀 외로웠던 마음을 로버트와 지내면서 좀 달래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좀 극복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로버트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네.
0: 그 내용이 이 수평선 너머에 담겨져 있어요.
1: 이 무뚝뚝하면서도 툭툭 내뱉는 덜시와 또 깍듯하고 예의 바른 청년 로버트. 굉장히 다른 두 사람인데 뭐

0: 어떤 개냐면 뭐 요크셔 테리어나 그런 반려견처럼 이렇게 작은 개가 아니라 좀 이렇게 갑자기 한 여성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들은 버틀러라고 불러 라고 하면 이제 친절하게 소개를 하게 되고 뭐 괜찮다면 차 한 잔 마시고 갈래?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대는 처음 받아보네 라고 하며 로버트가 그 차를 마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덜 씨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가 음식도 먹게 되고
1: 네.
0: 얻어먹은 밥값을 하려고 잡초 제거도 하고 네, 낡은 그 별채를 손봐주면서 계속 엮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로버트가 덜 씨의 집에 머문 또 유력한 요소 가운데 하나는 맛있는 음식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1: 그래서 그렇죠.
0: 랍스터도 처음 먹었고요.
1: 시절이고, 예. 예,
0: 그리고 전쟁이 이제 막 끝났잖아요.
1: 맞아요.
0: 배급제가 시행되고 있었고 지금 이 로버트가 아주 깡마른 상태입니다. 제대로 먹질 못하니까. 근데 덜 씨가 풍족한 음식도 내어주고 이러니까 이것도 은연중에 역시 그 예전에 웰컴 투 동막골에서 총장님 말씀하셨던 잘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이 로버트에게 큰 위안이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1: 네. 음식이라는 게 또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작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로버트의 인생은 덜 씨를 만남으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죠. 사실 뭐 크게 뭘 해준 건 아닌데 이렇게 네. 어떤 만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하네요.
0: 네. 저는 이게 그냥 뭐 덜 씨가 착한 사람이라서 로버트가 뭐 그런 우연한 기회를 얻어서 라고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덜 씨는 편집자 일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작품을 보는 해안이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비평가적인 시선을 가지고 어떤 현상을 대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관점을 비슷하게 취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로버트와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 우연히 이렇게 찾아왔으니까 잘 대해줘야지 라는 마음이었겠지만 이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뭐 고등교육을 아직 받은 건 아니지만 대단히 생각이 깊고 진중하고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덜 씨 입장에서도 아무나 우리 집에 초대해서 네. 계속 오래 머물러라가 아니라 로버트가 그러한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력을 지닌 인물이었기 때문에 덜 씨가 그걸 알아보고 그 원석을 이렇게 빛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토대를 제공해 준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그래서 이 로버트의 인생은 이런 덜 씨를 통해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덜 씨 역시도 제가 뭐 아까 언급했던 대로 자기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이때의
1: 그렇죠.
0: 과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연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어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고 스스로 세상과 절연해버린 이 연인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고 그래서 별채도 그냥 방치해둔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그 별채가 연인이 작업하던 공간이었기 때문에
1: 네.
0: 근데 로버트가 그걸 점점 이제 수리도 해주고 그 안에서 또 예상치 못한 그 연인의 흔적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덜 씨 역시 치유를 받는다. 저는 그 쌍방향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1: 그렇죠.
0: 듭니다.
1: 그렇죠. 관계라는 게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덜 씨의 영향으로 시를 읽게 되는 로버튼인데 바다에서 수영하면서 시를 읽고 또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0: 네. 시라고 하는 것이 소설 안에 등장할 때 저는 그런 작품들 좋아합니다. 영화에서도 왜 이준익 감독의 동주라고 하는 영화
1: 네.
0: 윤동주 시인의 삶을 토대로 만들며 그 안에 윤동주의 시가 강하늘 배우의 목소리를 통해서 내레이션으로 나오잖아요. 그게 참 이 영화의 장면과 이 시가 정말 찰떡같이 잘 어울린다 네, 이렇게 감동하기도 하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시가 계속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출판한 한국 출판사에서 추천사를 누구에게 부탁을 했냐면 황인찬 시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1: 네.
0: 황인찬 시인이 요즘 또 한국 문단에서 아주 유명한

0: 예, 시인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히는데요. 물론 문학공감에 출연하는 이영주 시인도 유명합니다. 저도 이영주 네. 시인도 추천사를 쓰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네. 황인찬 시인이 이렇게 책에 추천사를 썼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서 동화처럼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소설은 문학이란 결국 인간의 회복에 대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문학을 왜 읽어야만 할까? 문학은 우리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이 소설은 우리가 오래도록 품어온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하며 아주 성실한 필치로 그것에 답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문학이 인간의 삶을 구할 수 있다는 그 오랜 믿음을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추천사를 적었습니다.
1: 네.
0: 시인이 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시와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또 인간에 대한 이런 신뢰를 회복했다. 문학의 힘을 절감했다라고 하는 추천사가 저는 이 책을 읽을 동기를 충분히 마련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내용 중에 문학의 눈을 뜨게 만든 시가 로미의 시집인데 로미의 시집 편집자가 덜시거든요. 근데 네. 이 로미 린다우라는 시인이 실제 시인이라고요?
0: 이 책에 옴기니의 말이 뒤에 실려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옴기니의 말을 통해서 이 책에 대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1: 네.
0: 여기에 보면 그 삶은 언제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네, 이 옴기니의 말 가운데 문득 이야기의 한복판에서 실제의 조각이 툭 튀어나온다. 로미 란다우는 1912년 독일 바이에른에서 태어나 1940년 4월에 어느 날 영국 노스요크셔 로빈후드 베이 앞바다에서 수영하다 사라진 시인이다. 네.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 이 실존 인물을 벤자민 마이어스는 자신의 소설 안에서 되살려낸다. 네. 그리고 로버트가 읽는 로미의 시들은 벤자민 마이어스의 서문과 함께 앞바다의 시들, 그러니까 The Opening Poem이라는 제목으로 엮어서 출간되기도 했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옴기니의 말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라고 처음에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그런 시집이 있어? 라고 하며 찾아봤거든요.
1: 네.
0: 근데 여기에 저는 좀 다른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1: 그래요?
0: 네. 여러분께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우선 이 시집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나 라고 보면 이제 텐저린 프레스라고 하는 독립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
1: 네.
0: 그리고 이 얇은 시집이 150부 한정 제작됐는데 표지에는 로미 란다우라는 저자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집 누가 했냐. 그 편집 한 사람의 이름이 뜨는데 그게 덜시 파이퍼 로버트 애플야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오.
0: 너무 이상하죠?
1: 뭐죠?
0: 이게 네. 뭐죠?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덜시 파이퍼 로버트 애플야드가 네.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 두 명이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그게 편집자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 네.
0: 소설의 세계를 그냥 현실의 출판물로 확장한 일종의 문학적 이벤트.
1: 아.
0: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우리 이렇게 하면 좀 재밌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벤자민 네. 마이어스와 이 출판사의 일종의 그냥 기획이라고
1: 그렇군요.
0: 저는 봐요.
1: 그게 먼저였다면은
0: 네, 그러니까 로미 린다우가 실제가 아니라
1: 네.
0: 그래서 로미 린다우가 이 소설 안에서 첫 시집으로 에메랄드 샹들리에라고 하는 작품을 네. 썼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작품을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미 린다우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1: 그렇군요. 네,
0: 이 벤자민 마이어스가 만들어낸 인물이고 그리고 그 독자들이 이 시인 너무 만나고 싶어요. 시를
1: 그러게요.
0: 제대로 읽어보고 싶어요.
1: 소설 읽으면 그렇게 되죠.
0: 맞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수평선 넘어라고 하는 책에서 로미 린다우의 시집이 맨 마지막에 출간되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 예.
0: 이벤트를 마련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1: 네, 재밌네요. 자, 어쨌든 뭐 한 문장 한 문장 굉장히 힐링되는 소설이니까 올여름에 꾹꾹 눌러가면서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작가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0: 좋은 인연이란 삶을 대신 바꿔주는 사람이 아니라 운명이라 믿었던 수평선 너머를 보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인연이 저는 덜 씨와 로버트의 관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네,
0: 정말 우리가 인생을 단번에 바꿔주는 사람? 그런 건 전 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기에 당신이 보지 못하는 저 너머에 뭔가가 있어요. 그걸 도전해 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좀 뒤에서 지원해주고 후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는 좋은 인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명작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1: 네.
0: 그게 세계의 고전으로 많이 읽히기도 하는데 그것의 거울상으로서 그게 예전의 고전이었다면
1: 네.
0: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남성 중심적인 시각에 좀 얽혀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수평선 너머라고 하는 책
1: 네.
0: 특히 이 덜시라고 하는 캐릭터가 참 매력적이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인 조르바의 현대적 버전이 어쩌면 수평선 너머일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자, 오늘은 16살 소년이 우연히 만난 노부인을 통해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벤자민 마이어스의 수평선 너머 만나봤습니다. 문학평론가 허희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 공감 윤재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더위를 잠시 잊게 해줄 시원한 연주가 있습니다. 재즈 이야기 오늘은 현존하는 최고의 빅밴드 재즈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의 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재즈평론가 황덕호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이 빅밴드 재즈 작곡가 마리아 슈나이더 어떤 뮤지션인가요?
2: 예, 이 빅밴드 재즈 작곡가 이게 뭐 클래식에 굳이 비유해서 말하자면 관현악이나 교향곡 음악을 작곡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 텐데요.
1: 네.
2: 이 재즈에는 이제 가장 큰 빅밴드라고 하는 보통 재즈 오케스트라라고 불리는 그런 편성이 있죠.
1: 네.
2: 오로지 이 편성을 위해서 이제 곡을 30~40년 동안 계속 작곡해온 여성 작곡가이자 또 자신의 그 빅밴드를 이끌고 있는 밴드 리더인데요.
1: 네.
2: 아마도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까지 가장 뛰어난 재즈 빅밴드 작곡가 겸 또 리더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1: 네.
2: 그 이번 주 이제 또 내한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마리아 슈나이더의 음악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 네.
2: 34년간 자신의 빅밴드를 이끌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 7번에 걸친 그래미상을 수상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빅밴드 작곡가로서는 완전히 그 성공한 어떻게 보면 그 평가를 완전히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2: 1960년생이거든요.
1: 네.
2: 11월 27일 미국 미네소타주 윈덤이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미네소타 주립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했고 이후에 이제 뉴욕의 이스트만 음악원에서 또 역시 작곡을 전공했던 인물입니다.
1: 네.
2: 무엇보다도 이분의 경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점은 1985년도인데요. 그때 당시 이제 25살이었는데 바로 거장 길레반스 오케스트라의 악보 전당반 보통 이제 카피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러니까 작곡을 한 사람이 일일이 그것을 악보로 다 만들어 놓지 못하고 이제 막 필사본을 남겨놓으면 이거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악보로 잘 정리해 주는 그런 역할이죠. 길 에반스라고 하면 바로 뭐 올해 이제 탄생 100주년을 맞이한 그 재즈의 고장 마일스 데이비스가 빅밴드로 녹음을 할 때 항상 오케스트라 파트를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길 에반스고요.
1: 네.
2: 이후에는 길 에반스 역시도 자신의 빅밴드를 만들어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카피스트로 활동했던 인물이 마리아 슈나이더였습니다. 또 아울러서 길 에반스와 아주 유사한 성격의 또 트럼본 연주자이자 그 오케스트라 작곡가 편곡가에 있었는데 밥 브루크마이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1: 네.
2: 이분으로부터도 또 85년부터 빅밴드 작편곡에 대한 그 가르침을 개인적으로 사사받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길레반스 바프루크마이어의 음악의 계보를

0: 이어나가는 오늘날의 작곡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1988년도 28살 때 트롬본 연주자이자 자신의 남편이었던 존 페드척과 결국 밴드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뉴욕의 이제 비전스라는 클럽에서 매주 이제 공연을 갖게 되었고요.
1: 네.
0: 이때부터 이제 밴드 리더로서의 자신의 경력을 시작하게 되죠.
1: 네, 음악적으로 아주 잘 맞는 커플이었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이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듯이
1: 네.
0: 이게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은 이제 몇 년 후에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1: 네.
0: 1992년도에 예, 마리아 슈타인더는 여기에 이제 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빅밴드를 만들게 됩니다.
1: 네.
0: 32살 때 마리아 슈나이더 오케스트라를 결성했고요. 93년부터 아까 이제 남편과 활동했던 그 뉴욕의 클럽 비전스에서 비전스가 문을 닫게 되는 98년까지 5년 동안 매주 여기서 이제 빅밴드 공연을 하게 됩니다.
1: 네.
0: 이 점이 굉장히 얼마나 어려운 점인지는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신이 빅밴드를 이제 그 비전스에서 매주 공연을 갔던 그 시점에 94년도에 34살 때 첫 앨범 에바네센스라는 앨범을 마리아 슈나이더가 자신의 빅밴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1: 네.
0: 그래서 그 앨범에 수록된 곡을 첫 곡으로 오늘 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마리아 슈나이더 역시 작품이고요. Dance You Monster to My Soft Song이라는 곡이고요. 여기 들어보시면 기타리스트 벤 몬더 그리고 트럼펫 연주자 팀 헤이건스의 솔로가 아주 멋지게 등장합니다. 들어보시죠.

0: 네, 느낌이 약간 007 같은 첩보 영화 주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1: 실제로 영화 음악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0: 아.
1: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탐 크루즈 주연의 영화였을걸요. 컬러 오브 먼이라는.
0: 기억나죠.
1: 예, 예. 그 영화에 또 오케스트라 편곡을 담당했던 사람이 마리아 슈나이더였고요.
0: 아.
1: 어떻게 보면 이 빅밴드 음악이 과거에 사실 그 말씀하신 대로 첩보 스릴러물 음악에 많이 쓰였습니다. 그러한 영향이 이제 마리아 슈나이더 음악에도 어느 정도
0: 네.
1: 좀 배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0: 그 활발하게 활동한 데 비해서 첫 앨범은 좀 늦게 발표했네요. 34시면.
1: 그런데 사실 빅밴드 리더

0: 로서 자기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이 극히 드문데다가 마리아 슈나이더 경우에 34살이면 사실 다른 분야에서는 좀 늦게 볼 수 있겠지만 지휘자 한 사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1: 그렇군요.
0: 또 작곡과 지휘를 겸한 사람이 34살에 첫 앨범을 발표했다. 뭐 결코 늦다고 볼 수는 없을 것
1: 네.
0: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정을 받기까지에는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렸고요.
1: 아.
0: 94년도에 첫 앨범을 발표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앨범을 발표했는데
1: 네.
0: 결국에는 2000년대 넘어서면서 이제 미국 평론계에서도 마리아 슈나이더의 음악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2004년도 그러니까 44살 때 발표했던 콘서트 인 더 가든이 첫 그래미상을 수상했는데요.
1: 네.
0: 여기에는 이제 대편성 재즈 앨범, 뭐 라지 앙상블 재즈 앨범 상을 받게 됐고 또 인스트루먼털 컴포지션 그러니까
1: 네.
0: 기악 작곡상을 또 두 부분에서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했던 2005년부터는요. 뉴욕의 재즈 스탠다드라고 하는 클럽에서 매 추수감사절 시즌에 일주일 동안 공연하는 것을 이제 2005년부터 19년까지 그러니까 14년 동안 계속 이어갑니다.
1: 네.
0: 아까도 그 비전스라는 그런 클럽에서 매주 공연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오케스트라 음악이다 보니까 이 음악을 완성도 있게 연주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밴드가 오중주, 뭐 트리오 뭐 이러면 뭐 리허설 시간이 거의 안 걸립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즉흥 연주가 많이 들어간 재즈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렇게 빅밴드 음악이 되면 이 앙상블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리허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려면 사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교향악단 이런 곳은 우리 요 같은 층에 KBS 교향악단
1: 네,
0: 연습실이 있습니다.
1: 하루 종일 연습하고
0: 있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런 걸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즈 클럽에서 일정 정도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곳에서 공연도 하고 하는 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빅밴드 실력이 계속 늘게 되죠.
1: 네.
0: 특히나 이제 마리아 시나드처럼 기존의 곡들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새로운 곡을 계속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런 오케스트라의 경우에는 리허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1: 네.
0: 그래서 이제 클럽에서 정기 연주회를 갖는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것이 빅밴드에겐 꼭 필요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기 연주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그 작품도 인정받아야 되고 또 빅밴드를 이끄는 리더로서의 역량도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 슈나이더는 또 뭐 여성 지휘자 작곡가이지만 참 재즈에선 보기 힘든 그런 역할인데
1: 네.
0: 그 장벽을 넘어서서 본인의 아주 재능을 10분 발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네.
0: 2007년도에도 역시 그래미상을 받았고요. 앨범 스카이브루를 통해서 2017년도에도 톰슨 필즈로 또 그래미 대편성 재즈 앨범상 받았고 2020년에도 또 데이터 로즈라고 하는 앨범으로 또 그래미 대편성 재즈 앨범상 받았고요.
1: 네.
0: 그야말로 이제 확고하게 좀 늦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을 인정받으면서 21세기 최고의 재즈 빅밴드 작곡가로서 활동하고 있는 마리아 슈나이더입니다.
1: 네, 정말 그래미상 수상한 그 연도를 보면 꾸준히 네. 계속해서 대단한 활약을 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또 사실 근데 마리아 슈나이더 나 이 사람 음악 아직까지도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그 점인데요. 이분이 유튜브를 포함한 소위 또 스트리밍 음원 사이트에 자신의 음악을 절대 올려놓지 않습니다.
1: 아~
0: 심지어 초기에 이제 엔자라고 하는 독일의 음반사를 통해서 음반을 발표하기 시작했다가
1: 네.
0: 이분이 몇몇 뮤지션들과 뜻을 같이 해서 뮤지션들이 직접 설립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조합 같은 음반사인데 아티스트 쉐어라는 음반사를 만들게 됩니다.
1: 네.
0: 이게 이제 어떤 음반사냐면 자신이 이제 음반을 만들어서 기존 음반사를 통해서 유통을 해서 음반을 판매해 보니까 아티스트에게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은 거예요.
1: 아.
0: 로열티나 이런 것들이 너무
1: 네.
0: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아티스트 쉐어 말 그대로 아티스트의 몫 이라는 뜻이죠. 우리 몫은 우리가 챙기겠다라는 뜻을 갖고서 여러 뮤지션들이 모아서 아티스트 쉐어를 이제 설립을 했고요.
1: 네.
0: 앨범을 녹음하기 전부터 팬들에게 이메일로 계속 보냅니다.
1: 아.

0: 저도 지금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는데.
1: 아, 그렇군요.
0: 어떻게 하냐면 미리 이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일반화된 크라우드 펀딩 제도가 많이 일반화됐죠.
1: 네, 그렇죠.
0: 같은 식으로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런 작업을 펼쳐서 팬들이 미리 돈을 이제 음반 가격부터 만약에 더 뜻이 있는 사람들은 리허설 비용까지도 내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코딩 스튜디오에 그 팬들이 초대를 받아서
1: 네.
0: 녹음하는 장면까지 다 보게 되는
1: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네요.
0: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티스트를 통해서 뮤지션들의 이익을 다 권익을 확보하는 그런 운동을 펼치다 보니 일반 매체를 통해서 음악이 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좀 그런 좀 한계가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평론가들 그리고 마리아 시나이더 음악을 정말 진정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마리아 시나이더에 대한 그런 애정을 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어떻게 보면 34년 동안 자신의 빅밴드를 이끌고 있는 인물로 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1: 네.
0: 7월 31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에서 마리아 시나이더 빅밴드 재즈 오케스트라의 첫 내한 공연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빅밴드 공연을 보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현존하는 최고의 빅밴드 작곡가니까 이것도
0: 그렇습니다.
1: 또 놓치면 안 될 공연이네요. 첫
0: 그렇습니다.
1: 내한 공연이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어떤 곡 끝곡으로 들어볼까요?
0: 그래서 2020년 앨범 데이탈 로즈 가운데서 골랐는데요. 이분이 이번에도 이제 일본 공연을 투어를 하고 한국까지 이제 같이 오게 되었는데 일본 교토의 한 오래된 사찰에서 영감을 얻은 곡입니다.
1: 네.
0: 산제닌이라는 곡인데요. 마리아 시나이더 오케스트라의 또 아주 정적이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돋보이는 그런 음악입니다.
1: 네, 이 곡 보내드리면서 황도코 씨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정현종.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어디 나를 놓고 오지도 못하고 이 고생이구나. 나를 떠나면 두루 하늘이고 사랑이고 자유인 것을. 우산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을 내려놓으면 좀 자유로울 텐데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정현종 시인의 어디 우산을 놓고 오듯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될 경우에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당시 선관위로부터 보존받은 397억 원의 선거비용 이거 반환해야 합니다.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가 않을 텐데요. 이 내용 먼저 살펴보겠고요. 한편 민주당은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상임위 배정을 둘러싼 멱살잡이로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오늘 정치 인앤아웃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2: 라이트스 카메라 액션.

0: 정치권 안팎의 이야기를 두루 들여다보는 시간, 정치인의 나우 시간입니다. 함께 실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1: 네, 평택시변 김현정입니다.
0: 반갑습니다. 이재용 전 국민의 의원 나오셨고요.
2: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9730, #9730번으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당선 무효형이 선고가 됐죠. 이 정도 판결은 뭐 김현정 의원님 예상하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1: 저는 유죄 선고는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형 선고는 좀 이렇게 재질을 정말 나쁘다고 봤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6개월 실형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거잖아요.
0: 네.
1: 이게 이제 두 가지였던 것 같은데 건진법사를 김건희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 것이 허위다라는 거고 또 용산세무서장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 소개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허위로 본 것 같고
0: 네.
1: 더해서 이제 허위임을 알면서 발언을 했다는 고의도 인정을 했고요. 또 선거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뭐 허위사실 공표한 걸 넘어서 당시 대선 때 왜 그 무속하고 비선 실세 의혹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뭐
0: 네.
1: 그 당내 토론회 때 왕자 새기고 나온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 관련해서 천공과 건진법사 관련된 그 의혹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무속과 뭐 비선은 없다라는 것도

0: 나는 용산 세무서장은 그 친윤 검사인 윤대진 검사의 친형이었잖아요. 거기에다가 당시 이제 검사인 저기 윤석열이 그 검사 출신 변호 중수부 출신 검사를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네. 본인이 이제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인 것과 연관돼서 비판적인 지점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 의도적으로 거짓말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아주 재질이 중하다라고 해서 중형이 선고된 것 같습니다.
1: 네, 법원이 이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판결을 내린 것 같은데, 근데 특히 뭐 좀 이재용 의원님 국민의힘으로서 좀 당혹스러운 좀 상황은 아닙니까?
2: 당혹스럽죠.
1: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2: 400억이나 가까운 돈을 네. 뱉어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대법원에서 네. 이제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일단 당이 운영하는 데를 떠나서 그 정도 돈이면은 야, 당 거의 뭐 문 닫아야 되지 않아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 유무죄에 대해서는 사실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 보여서 특히 건진 법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지금 뭐 이 건 외에 다른 데서 건진 법사의 뭐 특검이나 이런 수사를 통해서 그 관계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1: 네.
2: 그 몰랐다 그런 건 말도 안 되라는 거 정도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뭐 제가 형량을 잘 아는 뭐 판사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뭐 유죄가 나와도 이 정도까지일지는 몰랐을 것 같고 뭐 그런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찌했던 간에 그걸 다 떠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잘못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당장 400억 내야 되나 이거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국민의힘은 약간 좀 충격적일 것 같아요. 이거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내본 적이 없어서 일시불인지 아닌지 모를 것 같은데
1: 이건 궁금하네요.
3: 개인적으로 네. 이제 당선 무용에 해당돼서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분들이 아직도 반환을 안 하고 그대로 있어서 못 받은 돈이 한 뭐 300억 가까이 된다. 뭐 교육감 지내신 분도
1: 그런
3: 뭐
1: 사례가 그렇고. 있다면서요.
3: 예.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이걸 징수할 만한 근거가 법에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없으면 못 내는 거잖아요. 약간 개인이라면.
3: 뭐 그런가 봐요. 예. 뭐 추징을 하든 그런 방법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당인데 공당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걸 안 낼 수가 있겠어요.
1: 공당은 네. 무조건 이거 만약에 확정이 되면 이건 네. 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3: 확정되면 당연히 내야 하는 거고 네. 지금 당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자산이 물론 뭐 임차 보증금까지 합친 거지만 1300억이 넘어요.
1: 국민의힘의 네. 자산이 1300억이 넘는다. 예, 예.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이죠.
3: 부동산이 보니까 땅이 한 750억 정도 되고 건물이 한 160억. 저희 당사 샀잖아요.
1: 여의도에
3: 예,
1: 있는
3: 그런
1: 거.
3: 그다음에
1: 거죠?
3: 현금이 한 115억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네. 현금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운영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이제 토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의 문제가 남을 텐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요.
1: 네네.
3: 일단 당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봐야 되겠죠.
1: 어떠세요? 당시 대변인이셨잖아요.
2: 예. 알겠네 얘기. 그죠?
3: 그러니까 제가 예. 관음 토론회 때 그 윤우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 이 부분은
1: 네.
3: 안 하셨다고 하셨고 또 그 사실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때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지만
1: 네.
3: 건진법사 관련한 발언은 제 기억에 불교 리더스 포럼 출범식에서 끝나고 나서 백불하다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아닌 다른 분이 대변인을 하고 계실 때고 저는 그때 잠깐 대변인에서 상임공보특보로 빠져서 수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즉석에서 이 발언이 나오는 걸 딱 듣고 이게 너무 단정적으로 얘기해서 만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 네.
3: 예를 들어 기억에서 글쎄 뭐 이런 식으로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야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너무 선명합니다. 아, 저는
1: 그렇군요.
3: 개인적으로.
1: 네네네.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유죄를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셨겠네요.
3: 아, 유죄라기보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1: 문제가 될 수 있다.
3: 게다가 이 선거가 0.73% 포인트 차이밖에 안 났잖아요.
1: 네네.
3: 그럼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기자의 질문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됐을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거나. 그랬을 때 김현정이 말씀하신 대로 뭐 무속이라든지 뭐 비선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대선에서
1: 네.
3: 그 정도 표 차이 25만 표도 차이가 안 났거든요.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당락에. 아마 그런 판단도 재판부의 오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1: 그렇죠. 그래서 당선 무효형이 이제 선고가 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유미 대변인이 법적으로 이게 좀 뭐, 결국에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국민의힘은 이 정도 금액을 내야 되는 거고.
4: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번 일도.
1: 무죄가 나오거나 아니면 벌금 한 90만 원 정도 100만 원 미만으로 나오면 이 일단 선거 비용 보전받은 걸 뱉어낼 필요는 없는데 오늘 판단은 그런 것 같아요. 대법원의 확고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른바 숨쉴 공간.
0: 네.
1: 선출직 공무원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도 하고 여러 토론 과정에 참여를 해요. 그럼 즉문즉답을 받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착오를 할 수도 있고 본인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법이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달랐다고 본 겁니다.
0: 네네네.
1: 이를테면 그 윤우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변호사 소개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 본인 그 직전에 검찰총장 돼서 이 청문회도 거쳤잖아요. 그때 본인의 육성이 나왔었어요. 내가 말이야 이러저러 해가지고 변호사를 소개해줬어. 이게 왜 또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봤냐면 단순히 변호사를 소개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뭐 대윤 소윤 이래서 아주 검찰에서 끈끈한 본인의 후배인 윤대진 검사장의 형이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을 받은 그 수사를 하는데 경찰이 영장을 치는 족족 그 당시에 검찰이 계속 반려했어요.
0: 네.
1: 수사를 사실 실상 방해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윤석열 검사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변호사까지 선임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잡아댔던 게 이게 단순히 육성까지 나와서 본인이 이 기자와의 통해서 인정까지 했는데 이건 완전히 거짓말했다라고 본 거예요. 법원이. 또 김건희 씨랑 건진을 만났다는 거. 증거는 향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있어요.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두 부부가 만났다. 심지어는 그래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조언과 자문을 이른바 건진 법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는데 국민 앞에 인터뷰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에서 스님이라고 소개해줘서 봤다? 부인이랑은 만난 적이 없다? 그러다 재판하면서 건진이라는 사람을 부르려고 했어요. 본인한테 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고서는 아, 나 사실 내 와이프랑 같이 본 적이 있다.
0: 네.
1: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마 국민의힘이 항소심 대법원 가도 번복되지 않는 걸 전제로 대비해야 될 겁니다.
0: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를 보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꽤 그러니까 윤희숙 대변인님의 이야기까지 종합해서 제가 들어보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김현정 의원님 지금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2: 네.
0: 공당에서 당장 397억 원을 낸다면 이거 당이 휘청거리는 거 아닙니까?
2: 과거에 그 한나라당 시절에 그 차떼기 사건 관련해 가지고
0: 네.
2: 당사를 매각한 적이 있던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3: 맞습니다. 예.
2: 어쨌든 대법원 확정되면 공당이기 때문에 이걸 뭐 저기 피할 방법은 없어 보이고요. 제가 이 관련해서 그 당시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 1심 공선법 유죄 났을 때
0: 네.
2: 한나라 저기 우리 국민의힘의 그 주진우 의원하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너무 심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강제 집행을 면탈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2: 강제 집행 면탈법을 발의도 했고요. 실제로 당사를 지금 감열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강제 집행을 면탈하게 해서 분당에는 합당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어요. 실제로.
0: 그렇군요.
2: 그래서 제가 그때
0: 네.
2: 뭐라 그랬냐면
0: 네네.
2: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0: 옴수잖아요. 사실 이거 어떻게
2: 사실 0.73%로 석패한 후보에 대해서 그 정말 모질게 정치 보복한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과거의 사례들 보면 대선에서 이기면 낙선한 후보들 고소고발권 다 취하하고 딱 국민통합에서 그렇게 했다. 나중에 다 부메랑 될 거다. 자업자득 될 거다. 윤석열 후보도 얼마나 많이 걸려있냐 막 그랬는데 실제로 이렇게 됐잖아요.
0: 네.
2: 저는 그 이런 현실이 윤석열이 그 뭐 유죄 선고받고 이걸 떠나서 이 정치의 씁쓸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치 영역을 자꾸 사법부로 가져가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했었는데
0: 네.
2: 이건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런 법안까지 발의해놨는데 뭐 어떻게 할 겁니까?
0: 진행돼야 된다.
2: 아니 그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뭐 사실 개인 같은 경우 아까 윤희석 우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0: 네.
2: 그 이게 그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한 경우 사례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방지하는 법안들도 뭐 계류돼 있는 것도 있긴 하던데, 근데 이거는 딱 국민의힘에서의 그 제 책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보존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2: 뭐 빠질 방법은
0: 어떻게 합니까 이재용 의원님 이거 당사 팔아야 됩니까 또 어떻게 보세요?
4: 담보대출 받을 수 있으면 공약을 가져야 되겠죠. 뭐.
0: 아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내야 된다.
4: 그 포인트는 이제 대법원 확정이 나면
0: 네.
4: 내야겠죠. 내야 될 테고 내야지만이 아마 그리고 그걸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야지만이 다음 스텝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뭐 해한 우리한테 끼친 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에서는 그런 후보 당시 후보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뭐 계엄 탄핵 등등을 뭐 이걸로 퉁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판결이 났을 때 힘들지만 다시 한번 뭐 허리띠를 졸라매던 뭐 재창당의 수준의 그 각오가 되던 그런 걸 잘 국민들에게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로 지금 문신의 폭이 좀 좁아진 상황이고 국민의힘의 잇따른 사법 리스크가 당내 분위기에 좀 영향을 끼칠 것 같거든요. 윤석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3: 많은 영향을 끼치죠. 네. 지금 뭐 좋은 일이 없잖아요. 전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지금 두 건이 연속으로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걸 뭐 정치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1년 6개월까지 나올 일이냐.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당선무효형이 나와서 후보자가 국고에 선거보전비를 반환해야 하는 의무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더 먼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아직 3심에 안 나왔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심이 이제 벌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이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3: 그러니까 이제 4심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거고 4심의 결과는 유죄란 말입니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니까 거의 기속되잖아요. 4심이.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당이 먼저 또 먼저가 아니라 1심이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상황이 분명히죠. 이거 어떻게 내야 되느냐. 민주당도 이제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네네네.
3: 이재명 대통령 퇴임 후에는 재판 계속돼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오 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오 시장이 개인이 시장직을 잃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오세훈 시장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이 그나마 너무 이상한 궤도로 빠지지 않도록 이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셨는데 지금 벌써 1심이 이렇게 나오니까 뭐 서울시정부터 시작해서 오 시장의 중앙정치에서의 영향력이 상당히 많이 반감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 점을 저는 더 걱정을 하는 상황이에요.
0: 그렇죠.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좀 위축이 될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번에 부동산 대토론회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의 그 뒤에 말들이 굉장히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용히 한 것 같고요.
3: 네.
0: 알겠습니다. 장현미 대변인님 전체적으로 지금 갑자기 또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좀 듣고 계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시죠.
1: 뭐 네. 진영과 정파 이런 이념을 다 걷어내고 사건만으로 봤을 때
0: 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도 번복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이고 또 오세훈 시장도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간접 증거에 근거해가지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나를 유죄로 판단했다라는 취지인데 재판부 설명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분별해가지고 왜 10건 중에 5건이 그 맥락상 부탁을 해서 그게 대납했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쓰고 있어요. 심지어 이 논거가 다 깨졌습니다. 이를테면 돈을 내준 김한정 씨가 명태균을 알았다라고 하잖아요. 친분관계에서 돈을 주게 됐다. 그게 왜 틀린지.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본인 제주도 별장에 머물렀던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간접 증거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제가 추정하기로는 오세훈 시장님도 법조인이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관계를 조금 달리 설명하는 거에는 아마 내심으로는 번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조금 적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됐습니다.
0: 알겠습니다. 이 사건 뭐 대법원 판결까지 뭐 특검은 이제 634 원칙이 지켜진다면 연말에 이거 올해 말이죠. 올해 말에 판결이 나올 텐데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공교롭게 민주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시점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현정 의원님 이거 아무래도 좀 부담이 돼서 이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2: 일단 공식적으로는 사의 표명을 한 적은 없고요.
0: 네.
2: 청와대도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는 사의 표명한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이번 말고 그 전부터 뭐 우회적으로 그런 사의 표명을 했다라는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0: 사의 표명이라기보다는 뭐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2: 이번에 이제
0: 그만둬야 된다.
2: 오늘 와서 그렇게 이제 애둘러서 네. 말씀을 하신 건데.
0: 네네.
2: 뭐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뭐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동안 이제 뭐 주장했던 내용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검찰 개혁이 거의 완성됐다라고 보여지니까 본인 역할은 끝난 거 아니냐라는 그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전제로는 항상 그랬거든요. 전제로 말씀드리면 대안 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형사소송법 당론에서 추인한 내용을 보면 대안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뭐 사회적 약자 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중수청으로 정권 송치하고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있고 또 뭐 암장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뭐 이렇게 수사 무능 관련된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들도 촘촘하게 되어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견으로는 그 장관님께서 지금 10월 2일 날 공소청 중수청 출범해야 되잖아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0: 그때까지는
2: 그 검찰 개혁이 완성될 때까지는 네네. 책임감을 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10월까지는 계속 장관직 수행하셔야 된다라고 네. 보시는 거고
2: 건강이 너무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0: 그 이가 다 진짜 빠지셨고 임플란트 하셨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긴 네.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결론이 민주당 강경파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정황상의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결론을 정성호 장관이 사퇴를 할 정도면은 이미 그쪽으로 다 넘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4: 그렇죠.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이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지금
0: 네, 네.
4: 사실 뭐 큰 틀에서는 저 사법개혁 이뤄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크게 이제 내세웠던 하나의 이제 국정 운영 철학이고 제도 변화이고. 근데 그거를 주도했던 법무부 장관이 앞서 말하셨던

0: 또 끝까지 아니에요 뭐 사의 표명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웃겨 보이고 정치인으로서 할 말은 다 하신 것 같고 정치적으로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선언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강경파가 뭐 승패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어젠다를 이끌고 갔다라는 거에 대한 글쎄요 본인의 뭐 패배 내지는 난 할 거 없다 이런 알겠습니다. 표명 같아요.
1: 네, 그럼 이거 보안수사권 폐지 그냥 이대로 그냥 쭉 흘러가는 겁니까? 뭐 반대 뭐 이거 수기를 계속했으면 좋겠다는데 뭐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했고
2: 민주당이 수기를 안 하고 있고 네. 수기를 안 한 상태에서 당론이 안 정해졌다고 시간 끌다가 당론 정해놓고
1: 네.
2: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저희하고 뭔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법사위 구성돼서 저희 법사위는 5명 정도 이제 들어갈 텐데 7월 30날 본회의 때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정해져 있는데 며칠 남았다고 수기가 되겠어요. 수기라는 것은 굉장히 시간 좀 두고 서로 논의를 한다는 건데 결론은 뭐냐면 보안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완전히 뺏는 것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는 그런 어떤 공식을 신봉하고 있는 민주당의 거의 뭐 대다수 의원들이 이건 수기 필요가 없다고 해서 그냥 끌고 가는 건데 과연 이게 정말 실현이 됐을 때 뭐 6개월 1년 정도 지났을 때 국민들로부터 일으켜질 것이라고 보는 역풍을 과연 이 정권과 여당이 막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정성호 법무장관도 내가 더 이상 법무장관으로서 일을 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할 수도 없다는 건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건 더 이상 이제 막을 수가 없고.
1: 네.
2: 그다음에 그럼 이제 그대로 가면 법안이 통과될 텐데 정부로 이송될 거 아닙니까?
1: 네.
2: 그 과정에서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할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법무장관을 부서도 해야 되고 뭔가 행정적인 처리를 해야 될 텐데 내가 그 과정에 손 닿기 싫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난 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1: 내가 거기까지는 못하겠다.
2: 네, 내가 그건 못하겠다는 그 정책은 의사표시고
1: 네.
2: 한 가지 더 저희가 정성호 법무장관 지금 관두시면 안 된다. 그 도망가는 거다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좀 더 남으셔가지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돼서 대통령이 공포하려고 할 때 거부권 행사하시라.
1: 네.
2: 15일 안에 거부권 행사하시는 것까지 설득을 한번 해보시라. 그 역할 하나 남아있다.
1: 대통령의 거부권.
2: 예, 이 얘기 하나예요.
1: 네.
2: 네, 물론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보안수사권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시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거부권 행사하면 난리 나겠죠.
1: 그 거의 분당 수순까지 가지 않을까요? 거부권 나온다면.
0: 저는 거부권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 네네.
0: 민주당은 난리 나겠죠.
1: 그렇죠. 그게 네. 왜냐하면 완전 관리되는 거잖아요. 뜻이.
0: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1: 아, 꼭 하셔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여러 면에서 봤을 때.
1: 장윤미 대변인님 그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건 좀 섣부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평론가분들 사이에서 거부권 이야기도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3: 그냥 국민의힘에서 약간의 이관계 비슷한 발언을 하는 거라고.
1: 아, 이관계다.
3: 일단 할 리가 없 쓰시죠.
1: 할 리가 없어 보이긴 해요.
3: 국회에서 예. 마무리를 지어라. 나는 문제의식을 여기저기에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드러냈다.
1: 국회에 일임했죠.
3: 예, 네. 시효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민주당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 사정을 잘 모르셔서 아마 그럴 텐데 굉장히 오래 논의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이게 보안수사권의 필요성 최소한의 어떤 범위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개별 입법 발의가 있기도 했고 의원총회를 정책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총회가 모아진 겁니다.
1: 네.
3: 만약에 검찰이 뭐 민생에 대해서 보안수사권을 갖는다. 그러면 수사라는 게 가두리가 쳐지지가 않아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서 수사가 시작됐어요. 이건 민생범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인한테 그 돈이 흘러들어갔네. 그러면 그건 어디서 수사해야 됩니까? 중수청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파생된 범죄라고 해서 그냥 민생범죄의 테두리에서 공소청이 해야 되나요? 이게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수사기소 정확한 분리 원칙하에 국민의힘에서도 의견 마지막에 주신 건 이제 피해자 구제. 그리고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은 검찰 원복이었습니다.
1: 네네.
3: 이건 대안이 아니에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사실상 허가를 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검찰 그냥 되돌리자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다가 지금 와서 보안수사권 얘기하는 거에 얼마나 수기와 논의가 있었는지 좀 대묻고 싶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말씀하세요.
2: 먼저 할까요?
0: 네.
2: 아니 검찰개혁 좋아요. 지금까지 거의 다 했어요. 보안수사권만 존치하자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검찰개혁 처음부터 얘기할 필요는 없죠. 국민들이 자 그러면

0: 누구라도 잠재적인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국가에서 한 번이라도 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는 걸 좋아할까요? 아니면 보안수사권은 그냥 경찰 내부에서 알아서 하고 요구만 검찰에 해서 넘어가고 이걸 바랄까요? 딱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제일 놀란 거는 민주당에서 수기를 많이 했고 논의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보안청 만들고 하잖아요. 뭐 언제 했다는 거, 언제 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대표 발의한 김한규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런 말을 해요. 자, 보안수사권 검찰이 갖고 있다 지금. 그 상황에서도 보안수사권 갖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윤기 사건 나타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사건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수긍이 안 되는 논리죠. 네네.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기 위해서 뭘 생각해야 될까. 이걸 앞세워야 할 자칭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1: 저는 아까 말하고 싶었던 게 이제 그 국민이 허락했다. 이 부분은 전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지난 한 몇 년간의 그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한 점이 너무 많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총선에서 그렇게까지 선거를 잘 못 치렀던 부분. 그리고 대통령이 계엄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지금 이 상황 이 꼴이 난 거. 지금 400억 뱉어내야 되는 이 순간까지 온 거.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없는데.
2: 없어야죠. 예.
1: 그걸 치 국민이 그래서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그것 때문에 대통령을 잃어가고 그것 때문에 국민이 검사개혁, 검찰개혁을 해도 된다? 특히 보안수사권 폐지까지도 허락을 했다? 라고 해석하는 거는 글쎄요. 너무 좀 과대 해석한 것이 아닌가. 결국에는 지금 여당이고 과대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셔야지 당내 강경파라든지 당내 이거 아니면 안 되라는 뭔가 모르지만 이념적으로 더 이렇게 치우쳐 있는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것 같은 네.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30일 형사법 개정안 처리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함정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번 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마지막 퍼즐인 형사법 개정안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중수청 출범 준비 상황 보고받은 후에 공직사회의 공사 구분과 성공후사 원칙이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정성호 장관의 사의를 뭐 간접적으로 만류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정성호 장관에 이어서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지금 거취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일에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 중이고 이거 변화가 없을까요? 김현정 의원님. 그 당내에서도 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3: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네. 우리가 이제 당론으로 추인할 때 그 전문가들도 불러다가 그 발제도 시키고 또 질문하고 의견도 내면서 개별 의원들이 그 보안수사권 폐지와 관련된 그 우려 때문에 낸 법안들이 있었잖아요. 네. 몇 개의 법안들 다 병합심리 했는데 그 의원들도 의총에서 그 보완했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해서 그 보완했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는 당론으로 추인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된 검찰이 수사와 기소 독점하면서 전 세계 유례 없는 네. 권력 독점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력 남용도 그동안 있었고 그거를 개혁해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라는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그 대원칙 그거를 좀 지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안수사권이 두면 그것도 수사권이 남아있는 거니까 그거를 폐지하되 우려되는 많은 그 염려 지점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 관련된 것들을 최대한 보완을 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 국민의힘에서 비판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뭐 그 경찰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검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뭐 어제도 기자회견 했던데 보니까 최용준 그 국민의힘 청주 시의원이 그 13세 이하인 그 아동에 대해서 성착취하고 뭐 미성년자 강간 이제 등으로 해서 그 경찰에서 수사받아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에서 통신영장 기본적인 거 다 기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0: 그랬더니 그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검사장 출신의 출신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그 검찰에 있는 그 검사가 옛날에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어서 그렇게 뭐 소통을 한 것 같다. 이런 것까지도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그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편히 봐주기 이런 것들도 여전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뭐 이렇게 제 식구 감싸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보안수사권의 문제가 그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적인 장치로 인해서 내부 통제를 강화시킨다든지 이런 등등의 보완 조치들을 이번에 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틀에서의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 검찰개혁의 그 핵심은 수사와 기소 분리,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는 그 지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1: 그런데 김 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보안수사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청주에서 일어난 사건 말이에요. 이거는 영장 청구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만 할 수 있는 독점하고 있는 거기에 관한 얘기하고 이걸 좀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다시 논의를 하면 되는 거고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만큼은 이름이 수사권이지만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수사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수사가 더 철저하게 돼야 한다는 원칙 하에서 뭔가를 시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 따른 주장이라는 거지 이거를 검찰이 악마화돼 있고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를 하니까 보안수사권을 뺏어야 한다. 이거는 이렇게 결론과 원인이 반대로 돼 있는 얘기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기 드리는 거 뭐냐면 검찰뿐만 아니라 검찰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는 그 일탈 행위로서 있을 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성폭력과 관련해서 그 장윤기 사건 장윤기 맞죠. 장윤기 사건 관련해서 그런 성폭력이나 아동 뭐 7대 사회적 범죄 관련해서는 보완수사권을 정권 송치도 있고 중수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보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또 내부 통제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그 조정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 그대로 진행한다라는 것 같은데 여론도 그렇고 민주당 당내에서도 그렇고 다른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좀 애매하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안에 좀 뭐 예를 들어서 뭐 약자 관련된 범죄를 뭐 이야기한다든가 뭐 7대 범죄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좀 이 기준이 너무 그러니까 아직 완벽하게 안이 만들어져서 넘어온 느낌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갖고 더 생각하면 안 돼요라고 이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3: 충분히 알고 있고 저도 검찰에 오래 계신 분이 제도는 상당히 명징해야 된다. 네.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네.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2: 그렇죠.
3: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는데 본인이 뭔가를 자력 구제 받는 식으로 제도 설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가정폭력, 아동폭력, 장애인, 노인학대,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 그리고 학대 행위들. 이거는 그냥 정권 송치를 하기로 했어요. 이것도 네. 사실 민주당이 뭐 지지층만 보고 제도 설계한다. 이 지지층은 정권 송치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가 됐었기 때문에 엄청 저항감이 큰 이슈예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 장윤기에 대해서도 던지는 사회적인 함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도 설계는 그렇게 했고 아마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보안수사권, 맞아요. 요구권이라는 네. 게.
2: 그래서 또 불안한 것
3: 예,
2: 같아요.
3: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드려야 되고 제도 설계는 치밀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표의식은 민주당 구성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1: 제가 이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 7대 범죄라고 그러셨잖아요. 좋아요. 그럼 8대 범죄는 안 됩니까? 6대 범죄는 안 되고요.
2: 네.
1: 예, 지금 여러 가지 사건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어요. 아마 7대 거기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기 피해자가 갖는 아픔의 깊이와 정도와 방금 말씀하신 7대 범죄에서 피해를 당한 분의 그 상처와 어떤 것이 더 깊은가에 대해서 누가 판정을 낼 수 있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누가 사회적 약자냐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정의를 내릴 거고 그 정의에 따라서 판정을 내릴 거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2: 약자의 정의가 애매하긴 합니다. 맞아요.
1: 보안수사권을 네. 뺏는 과정에서 이걸 보안수사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아주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검찰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2: 검찰 개혁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저는 검찰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 저는 검찰청에 뭐 갈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일반 국민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치인에 관련 수사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감정이 제도 변화에까지 미쳤다. 근데 이것을 대단한 정의인 것처럼 포장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어설픈 대안을 내놨다가 지금 역공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검찰은요, 보안사건 없는 상태에서도 구속을 시킬 수 있어요. 그 구속 왜 시킵니까? 그거는 교정했습니까?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위헌 여지가 대단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3: 헌법에 있어서 법률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2: 네.
3: 그리고 저희가 그 7대 범죄는 이런 여성 장애인은 본인들이 직접 피해자여도 고소를 직접 못해요. 그래서 시민단체, 여성단체 도움을 받아요.
2: 도움이 있어야죠.
3: 근데 고발인이 네. 지금 이의신청권이 없어요. 사기 범죄 본인이 피해를 당해가지고 고소장 접수해서 이의신청서 한 장 내면요. 그거 그냥 공소청으로 갑니다. 기계적으로 가요. 그런데 장애인, 여성 이런 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법에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그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또 공백으로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라는 점
1: 고발인 이의신청권 뺏은 게 민주당이에요.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민주당의 철학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 걸로 우리는 짚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 알겠습니다. 자, 황성균 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지금까지 검찰이 해온 일을 되돌아봅시다. 해보고 안 좋으면 다시 고치면 되죠라고 보내주셨고요. 여기에 반해서 멀신님께서
4: 그 민주당 지지자
0: 같은데 말이 안 되는데
2: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있어요. 멀신님께서 검찰 경찰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면서 잘하는 걸 해야죠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견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왜 굳이 전당대회 전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김민석 대표가 된다면 이거 다시 논의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1: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네. 본인이 총리 거의 마지막 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의 입장은.
2: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1: 네. 완전 폐지니까 당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2: 네.
1: 존중할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보안사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좀 비겁하다고 봐요 그분.
2: 네. 누구 김민석 전 총리요?
1: 비겁하잖아요. 본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뜻은 보안사건 일부 존치인데 본인의 당대표를 나가야 되니까 총리지만 그렇게 얘기하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2: 네.
1: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잖아요.
2: 알겠습니다. 이건 30일 이후에 어떻게 좀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당대회와 또 연결이 돼 있어서 전당대회 결과가 어떻게 날지도 한번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왜 이렇게 좀 축 처져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죠?
1: 저는 괜찮은데.
2: 지금 윤희석 대변인님 혼자 저 에너지를 많이 올려주신 것 같아요.
1: 이분도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
2: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제 국민의힘 얘기. 예.
0: 당사 담보대출이나 빨리 받으세요.
1: 아니, 그쪽은 파기환송을.
2: 아 이재용 지금 의원님이 400억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하고
0: 큰일 났습니다 이제
2: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힘이 많이 빠지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 다시 또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 소동이 또 있었잖아요. 당이 굉장히 좀 시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권영진 의원 사과 반성의 뜻 전했잖아요. 원내대표 찾아가가지고 사과하시고 악수까지 하신 걸로 오늘 봤는데. 뭐 일단 자체적으로 스스로 거치 결단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정현 님?
4: 뭐 이만하면은 네. 의원들끼리 서로 사과도 했고 악수도 하고 서로 뭐 사과를 받아줬다면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이걸 또 윤리위로 넘기고 뭐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게끔 사건을 몰고 가는 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 그러니까
4: 요즘 특히 윤리위 하면은 약간 트라우마 같은 게 당내에서 생겨서
2: 네.
4: 최대한 그런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또 진심 어린 그 사과문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잘못은 했죠.
2: 잘못했죠. 네.
4: 왜 그렇게까지 했나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상임위 배정과 관련해서 의원들한테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느 상임위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는 게 의원들은 진짜 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원칙이라는 걸 세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4: 뭐 같은 상위에 세 번 뭐 연속으로 못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깨지는 걸 보면서 본인이 가서 아 열받으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어? 다른 사람들 특히 누가 봐도 당내 뭐 지도부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챙겨주고 어? 우리는 이렇게 찬밥 신세냐.
2: 뭐 예를 들어서 뭐 당내 개혁파들한테는 왜 이렇게 찬밥처럼 대하냐 뭐 이런 겁니까?
4: 개혁파도 아니고 네. 그냥 다른 사람들 그 외에 모든 사람들. 그런 다 알아서.
2: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해주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해줘요 뭐 이런 겁니까?
4: 그럼 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임위 이번 배정에 관련해서는 당내에서 불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선 아닙니까?
1: 재선이에요.
4: 아, 재선인가요?
1: 예, 재선.
2: 재선인데 대구시장까지.
4: 아, 그치, 그치. 대구시장까지. 두 번 했으니까 네. 한 네 번 정도 한 우리가.
2: 중진이죠? 국민의힘이.
4: 중진급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가서 이제 원내대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격한 상황으로 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잘못했고 다만 이제 그 잘못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나왔던 그 상임위 배정 관련된 당내에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도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뭐 덮어두지 않은 게 아니고 공식적인 사과와 그거에 대한 뭐 받아들인 부분이 있다면은 넘어가는 게 낫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서로 사과를 받아줬으니까 넘어가는 게 낫다. 예.
1: 근데 오늘 윤리위가 회의를 열어서 징계 절차 개시 대상 세 분을 적시를 했는데.
2: 네.
1: 각각 다 사안이 달라요. 진종호 의원은 뭐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는
2: 거고. 그러네요. 네.
1: 조경태 의원은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뭐 해당 행위 했다는 거고. 여기 이제 권영진 의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뭐 결단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논의가 무르익지 않고 또 본인도 충분히 뭔가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윤리위가 그것도 3명 출석해서 이걸 결정했다고 그래요. 지금 제적이 5명이거든요. 원래 9명까지 둘 수 있는 윤리위원회가 3명만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과연 이 징계가 결정이 났을 경우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이것을 징계 대상자가 법원에 가서 가처분을 건다고 할 때
2: 네.
1: 이게 인용 안 된다는 보장이 있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 그렇습니다. 오늘도 3명이라 징계 개시 안 하고 그냥 회의가 공전할 거로 예상했는데
1: 제적이 5명이 됐어요. 어제 네네. 한 분이 사퇴해서.
2: 한 분이 또 그만두셨잖아요.
1: 갑자기. 과반이 되니까.
2: 네. 한 분 선정했는데 또 한 분이 그만두시고.
1: 그렇죠.
2: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흘러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판이 돌아가고 있는지가 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 자체가.
1: 과거에 이제 방통위처럼 되는 거예요.
2: 네.
1: 방통위가 계속 임명이 안 되니까 민주당에서 안 해주고 하니까 이제 두 명이서 했다가 결국은
2: 네.
1: 여러 가지 효력 문제도 발생하고 뭐 탄핵도 당하고 했었는데 참 송구스럽습니다.
2: 알겠습니다. 민주당 상임위도 배분에서 이런 문제가 좀 나오긴 하나요. 원래는 상임위 배분에 있어서 뭐 어떤 기준이 정확하게 있겠지만 그래도 네. 막 멱살도 잡고 이렇게 좀 왜 나만 이런 자리 줘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큰 소리가 나오기도 하나요. 민주당에서.
0: 아니 멱살은 안 잡지만 불만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임위가 인기 상임위가 있고 그런데 보통 이제 본인이 희망을 1, 2, 3순위로 적어내라 그러거든요.
2: 네네네.
0: 그리고 이제 전문성 그리고 이제 원내 대표가 임명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 전략상 이제 어떤 의원이 어느 상임위 가서 활동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2: 네.
0: 뭐 어떤 우리 민주당 같은 거 어떤 상임위만 100명 이상이 지원했던 상임위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부득이하게 이제 거기서 그쪽으로 저기 못하는 경우 배정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통상은 그 설명 이유도 설명해 주면서 다음번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배려하겠다 또는 겸임사민이라든지 예결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사가 있으면 그쪽으로 또 보완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설득을 하는 과정들을 저 밝더라고요.
2: 근데 네.
0: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다 생략된 것 같고 오히려 대한과 미래 소속에서 가장 강하게 당권파 비판하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2: 뭐. 대한과 미래에서 좀 당대표를 좀 비판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상임위에서 네. 좀 배제시키는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
0: 그런 것도 있는데다가 네, 딱 거군요. 거기다 멱살을 네. 잡았잖아요.
2: 네, 네. 그러니까
0: 멱살 잡은 건 잘한 건 아니죠 분명하게.
2: 네.
0: 근데 본인이 사과도 했고 정정식 원대도 사과도 뭐 진정성 있게 받겠다라고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최고위에서 당권파 최고위원 중심으로 강하게 자진탈당 제명에 준하는 조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 거잖아요.
2: 네.
0: 그러니까 딱 잘 걸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당권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입틀막 하기 딱 좋잖아요.
2: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바로 이제 윤리에서 그 저 징계 대상을 올려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공당에서 그러니까 징계라는 게 일단 공정도 해야 되지만 공평해야 되잖아요.
2: 네.
0: 공평하게 적용이 돼야지 그 윤리의 징계가 그 저기 권위가 있는 건데
2: 공평해 보이지 않는군요. 지금 국민의
0: 장동윤 대표가 지금 당에서 해당 행위 하고 있지 않나요?
2: 네.
0: 당론 어기면서 나가서 막 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냥 두고.
2: 네.
0: 이게 사실 그 멱살잡이 이건 잘못된 거지만.
2: 근데 이렇게 멱살을 이렇게 잡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살짝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1: 이게
2: 어떻게
1: 뭐 영상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게
2: 그 영상이 없더라고요, 진짜.
1: 있을 수가 없죠. 그 안에서 원내대표실 네. 안에서 벌어졌던 상황인데 이제 고성이 오가는 과정에. 그 음성이 밖으로 새 나가니까 소위 귀대기라고 그러죠. 그 문에 이제 기자분들이 귀를 대고
2: 오, 싸운다 싸운다 하고
1: 그래서 귀를 들으면서 그걸 네. 복원을 한 거예요. 음성을 복원을 한 건데 실제적으로 정말 이 목줄이 멱살을 정말 잡았는지 옷깃을 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주장이 다르기도 합니다.
2: 아.
1: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본 게 아니니까.
0: 그런데 예. 사실 정상적인 정당이면요 기대기에서 들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일 없다고 합니다.
2: 그렇죠.
0: 그러면 공식적인 예. 게 아닌 거죠.
2: 그냥 쉬쉬하고 뭐 넘어가긴 하죠.
0: 기사가 쓸 수 있어도 그런데 그거를 멱살잡이 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론화 시키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죠.
2: 알겠습니다. 김상훈
0: 정치 보복하는 겁니다.
2: 네네. 지금 우리가 김상훈 의원 대구 지역 4선 인치인데 이 지역 언론 유튜브에 출연해서 다음 주에 중진 의원들과 티타임 예정됐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네요. 장동욱 대표 진퇴 여부가 다뤄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중진들이 장동욱 대표 퇴진 관련해서 이번에 목소리 좀 세게 내는 겁니까?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장동욱 대표도 지금 올선 이제 그쪽 일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인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1: 선관위 관련해서 네. 이분은 이제 재선거를 주장하다가 이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 범위 그리고 특검 선정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2: 네.
1: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당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윤리위의 파행에 대한 문제점이 장동욱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뭔가 진퇴 여부를 결행하라 하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윤리위원회가 그동안 징계 정치의 선봉장이 되면서 해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두 건은 법원에서 거부가 됐고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감정의 동요를 느낀 윤리위원들, 변호사인 윤리위원들이 많이 사퇴를 하고 그 윤리위원들 간의 내홍이 그냥 드러나잖아요.
2: 네.
1: 지금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이 네. 공개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 와중에 지금 징계 절차 개시를 했다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징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고 이제 싸우는 거예요.
1: 이게 징계 사항이 맞느냐.
2: 아.
1: 그리고 제대로 모이지도 않은 가운데 과반이 안 된 윤리위원들끼리 생각한 것을 윤리위 전체 의견으로 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게 맞느냐. 절차적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2: 네네.
1: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운영을 방치하고 있는 지도부가 도대체 왜 책임을 안 지냐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위로 징계 정치에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한 시도가 역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2: 알겠습니다. 중진 의원들의 대화가 어떤 결과를 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열린 토론 2부에서 잠시 후에 로고 듣고 찾아뵙겠습니다.
5: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토론.
2: 네, KBS 열린토론 정치 인앤아웃. 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신천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으신가 봐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셔가지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재명 전 국민의힘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인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유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야기 좀 넘어가 볼게요. 결선 진출자를 가리고 순회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 이번에는 또 신천지 개입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건 좀 파장이 좀 큰 것 같은데. 정총래 후보가 김민석 후보를 연일 저격하면서 신천지 개입설 요구한 거 말한 것에 대해서 좀 사과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가 제기한 신천지 개입설 이게 좀 당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혼탁해지고 있다라고 표현해야겠죠. 김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일단 신천지는 국민의힘인데 저기 민주당 신천지 개입설로 이렇게 불거져서
1: 그러니까요.
2: 실제로 처벌 받으셨잖아요.
0: 그럼요. 네네. 개탄스럽습니다.
2: 네.
0: 일단 하여튼 신천지가 국민의힘의 집단 당원 가입한 건 확인된 거죠. 5만 6천 명.
2: 네. 네.
0: 그리고 대선 당시에 후보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던 그런 내용인데.
2: 이건 뭐 확정이 됐으니까요. 네.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죠.
0: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종교 분리 원칙 댓글 천명한 헌법과 관련된 거라서 대단히 엄중한 내용인데 네. 이게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좀 그 경고하는 것이다.
2: 맞아요.
0: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그 얘기를 했고
2: 네.
0: 그런 얘기를 한 이면에는 근거는 그 뭔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거는 이제 밝히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2: 김민석 후보도 예전에 몇 개 맞췄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계엄이라든가 이런 것도 맞추고 그랬으니까.
0: 네,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아쉽지만 그 합수본에서 지난 63 전당 63 지방선거 때 수도권의 일부 지역에서 집단으로 입당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또 발표도 하다 보니까
2: 네.
0: 신천지가 이제 우리 민주당에도 연루가 돼 있구나라는 이제 의혹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당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진실은 규명해야 되기 때문에
2: 네.
0: 그 뭐 여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은 뭐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런데 합수본 수사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민주당 집단 가입 정황이 포착이 된 만큼 장윤미 대변인님
3: 네.
2: 이게 좀 김민석 후보의 주장이 힘이 실리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3: 그런데
2: 돼요?
3: 그런데 저희가 네. 이제 63 지방선거를 치르기 전에 그 당원들을 한번 다 이제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표제비 좀 왜곡될 수 있으니까.
2: 네네.
3: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당비를 내는 게 최저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63 지방선거로부터 소급해가지고 12월 달 경부터 이 당원들 가입 여부를 봐서 저희가 당원 가입할 때 이름, 핸드폰, 주소, 계좌번호를 적어요. 근데 제대로 소명이 안 된 그런 당원들
2: 네.
3: 이중으로 돼 있다거나 이게 제대로 이제 팩트와 좀 다른 부분은 소명을 요구했는데 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한 5만 명을 당적 정리가 됐고 또 그걸 하면서 그 작업을 하면서 좀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점들과 주소지를 좀 맞춰보는 작업은 했습니다. 물론
2: 네.
3: 그거를 뭐 작정하고 거짓말로 쓰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스크린은 좀 하는 데는 당으로서는 한계가 있는데 그 정도의 작업은 했다는 점 다만 합수본에서 뭔가 뭐 단서를 잡았다. 이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 결과가 합수본의 결과가 이게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러면?
4: 아 근데 압수수색해야 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3: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4: 아니
3: 압수수색까지 필요하다고는 보도가 안 나오는 것
4: 같습니다. 국민의힘도 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거 얘기 들어보면 한계가 있다. 당내에서 그거를 뭐 맞춰보기에는. 그럼 압수수색은 이게 답이겠네요. 근데 왜 압수수색을 안 하고 있는지.
2: 아무래도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그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4: 전당대회 기간 내에 자료 다 없으면 못할 거예요. 압수수색이라는 건 빨리 들어가서 빨리 자료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2: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수사를 지금 빠르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1: 해야죠. 수사는 계속 해야 되는
0: 하고
1: 거고.
0: 있죠 지금.
2: 네. 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이긴 네, 하잖아요.
1: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신천지라는 데서 뭐 다른 곳도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 종교단체에서 이상한 마음을 먹고 정치권에 손을 뻗어서 이익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 네네네.
1: 저희 당이 먼저 뭐 저는 당했다고 표현하겠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그런 피해자가 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그런 전당대회 국면에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1위 후보라고 생각되는 유력한 후보가.
2: 그렇죠. 네.
1: 대단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정말 내 사정이 이것까지 얘기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2: 보통 1위 후보가 잘 이런 거 얘기 안 하죠.
1: 그러니까 1위라고 예. 하지만 굉장히 지금 불안하니까 뭐라도 얘기해야 되겠다. 상대 후보를 표적으로 삼아서 물론
2: 네.
1: 아니라고 하시지만 두 번째는 정말 대한민국과 뭐 민주당을 위해서 한다. 이 두 가지인데 앞에만 천착해서 얘기를 한다면 굳이 신천지라는 고유명사를 발언을 했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중당적 문제라든지 외부 세력의 당 뭐 전당대회 개입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해도 충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사는 어차피 하고 있으니까요.
2: 그러니까 주어를 확실하게 두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해도
1: 그렇죠.
2: 충분히 공격이 가능했다.
1: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정청래 후보가 나보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면 왜요?
2: 도둑이 재벌수래요?
1: 뭐 그렇게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데 김민석 후보가 그냥 무슨 반명, 분열, 신천지 이 셋이 우리 당을 뭐 망치는 거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뭐야? 신천지? 그러면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할 말이 많죠.
2: 너무 명확하게 짚었군요.
1: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요.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억울하다고 할 거 아닙니까?
2: 네네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전술에 있어서도 굉장한 큰 패착이다.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그리고 더 큰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일 때 저희 당에게 신천지옥 관련해서 정교분리 원칙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위헌정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본인의 자당을 향해서 김민석 후보는 위헌정당 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맨 처음 선언을 한 거예요.
2: 네네.
1: 거기에 대해서는 당원 또는 뭐 당의 구성원들은 대단히 섭섭함을 느끼겠죠.
4: 나는 알겠습니다. 이거 청거만 두고 보면은 의견이 약간 틀려요. 우리 윤희석 위원장님하고는.
2: 다르겠죠.
4: 네. 왜냐하면
1: 네. 그래요?
4: 뭐냐면은 김민석 후보 입장에선 할 걸 했다고 봐요. 해야 될 거를.
2: 정치적으로요.
4: 왜냐하면 이게 압도적 1위면은 안 해도 돼요.
2: 근데 여론조사나 이런 과정들에서는 압도적 1위로 나오긴 했잖아요.
4: 아니 근데 이렇게 그래도 이게 좀 팽팽하다. 네. 뭐 전당대회가 시작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는 저희가 간간히 듣잖아요. 민주당 사내 뭐 당내 사정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 듣습니다.
2: 네네네.
4: 민주당 관련자들한테. 그러면 1위 하는 사람이 나 점잔 빼고 있으면은 그렇게 선거 전략상 좋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상대방을 깔 수 있을 때 까내릴 수 있을 때 하는 거는 하나의 전략이다.
2: 네.
4: 이렇게 보여지는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저게 말이 돼라는 거에서 저게 진짜였네라는 건이 몇 건 있다 보니까
2: 네.
4: 이거를 그냥 그 저 자료 없이 하진 않았을 것 같고 또 마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선거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 자기가 만약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는 모르겠으나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2: 필요했다.
4: 하나의 전략적으로 너는 할 걸 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근데 지금 친청계 쪽에서는 연일 이제 근거 제시해라. 그리고 심지어 김민석 후보께서는 이거 컷오프 이후에 명확한 증거를 이야기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 증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의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선거와 연결시키고 싶겠지만 선거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거가 있는 것 같고
2: 네.
0: 과거에 우리 계엄 예측할 때도 다들 안 믿었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경찰에도 발표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실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실체법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가정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있겠죠. 그래서 그
2: 뭔가 있긴 있다.
0: 적당한 시기에 근거를 밝히겠다고 했고 또 당한테도 원내대표한테 당 수사에 적극 협조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중이니까
2: 네.
0: 뭐 자료 요청 같은 거 있으면 자료도 다 보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건 털고 가야 될 문제는 맞죠.
2: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가 명청전쟁 신천지 정쟁에 되고 있다. 뭐 전대 과열 양상 우려하기도 했고요. 근거를 제시할 책임은 김 후보에게 있다. 압도적 선두주자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증거 이제 좀 제시해라라고 좀 들려요. 당내 원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3: 그래서 그 의혹 제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도 바로 나오는 이제 질문이 그럼 근거는 갖고 계시냐? 있다면 언제 제시할 것이냐?
2: 그렇죠.와
3: 관련한 질문이 계속 이었고
2: 네.
3: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뭐 이른바 넓게 뭐 김민석 계라고 분류되는 최고위원분 중에 그 박선원 의원이 오늘 인터뷰하신 내용을 봐도 지금 그걸 당장 우리가 오픈하거나 객관적으로 이걸 던지거나 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면서 전당대회가 마무리된 이후에 어떤 이제 당원 작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는 의사로 그러니까 읽히는 그런 인터뷰 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 네.
3: 당장 이게 만약에 객관적인 근거를 던졌을 때 또 전당대 구면에서 유불리는 이제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전당대 구면에서 뭔가를 더 매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띄우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2: 나오진 않을 것이다.
4: 저기에 대해서 의견이 좀 반대인데.
2: 네.
4: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이 없으면 끊임없이 할 겁니다.
2: 역공당할 것이다.
4: 당연하죠.
2: 네.
4: 나를 그렇게 모함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그것이 이제 본인이 다시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전당대회 국면에서 전청래가 그래 우리 당을 위해서 나중에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 내가 질 거 뻔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이걸 들고 나왔다는 건 아까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봤을 때 근거가 있으면 한 게 맞았다. 근거 없이 했으면은 큰일 났다. 그리고 이거는 답변을 전당대회 때 안 하면은 굉장히 본인한테 불리해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2: 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명확한 내용이 있지 않으면은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어가진 않잖아요. 그냥 수사하는 것만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는 제가 봐서 당장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 전당대회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를 그렇게 발표를 합니까? 그럼 김민석 후보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 냈다가는 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또 안 그려준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0: 그런데 네, 지금 이제 정청래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본인들을 지칭하고 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를 지칭한 건 아니었고.
2: 네.
0: 그 실제로 뭐 수사당국에서의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저기 저 친명계 후보들은 도둑이야라고 소리 질렀는데 도둑 잡을 생각은 안 하고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한테 뭐라 그런다. 뭐 이렇게 또 비판도 하고 한쪽에서는 당에서도 빨리 조사 당도 조사하고 수사 결과를 합수부나 수사 결과를 발표해라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 서로 공방이 지금 오가는 그런 시간 그 그렇죠. 상황이라서
2: 네.
0: 저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의 조치라든지 수사기관의 뭐 저기 저 뭐
2: 결과가 나올 것이다.
0: 조치라든지 네. 뭐 또는 후보들이 어떤 저 액션들을 하는 그런 등등 통해 가지고.
2: 알겠습니다. 결과가 나온다라고 근데 윤희석 대변인께서 웃으셨어요. 왜 그러십니까?
1: 여당 전당대회가 이런 걸로 이슈를 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신천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신천지에 대해서는 2020년도 그 코로나 사태 때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 뭐 본부를 어떻게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천지하고 이재명이라는 분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져서
2: 네.
1: 결론적으로는 21년도에 있었던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서울 마지막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크게 져서 후보가 바뀔 뻔도 했잖아요. 아마 그것을 트라우마로 생각을 하고 김민석 후보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전당대회랑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중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박선원 의원처럼 이거 나중에 하자 지금 그냥 얘기하지 말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다시 하자 하는 거는 전술 실패를 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 입장에서 볼 때 신천지 얘기 꺼낸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과정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거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시작했나부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상황은 일반이 예상하는 것처럼 김민석 후보가 많이 앞서고 있다. 이건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
2: 지금 분위기로는 어떻게 보면은 정청래 전 대표의 일강 체제와 이중 체제가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와요.
1: 그렇죠. 협공을 하니까.
2: 네, 뒤에서 협공을 하고 한 명이 그걸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씩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이 양강구도 민주당 전대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이재용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4: 저는
2: 어떻게 보세요? 네.
4: 불과 한 몇 주 전까지는 김민석 후보의 쉽게 이기는 선거로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2: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4: 신천지 얘기 딱 나오는 순간 네. 아 이게 뭔가 우리가 모르는 자기네들의 그 셈법이 있구나.
2: 그러니까 그게 팽팽하다. 도전자에서 입에서 나와야 될 이야기인데 왜 김민석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이야기가 나왔나? 라는 거에서 항상 좀 의심해 보긴 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지금 발언하시는 것도 보면 김민석 후보는 굉장히 격정적이고 흥분해 있어요. 막 활동적도 과합니다. 보면 막 머리도 막 흩날려요. 근데 정청래 후보 전혀 안 그래요.
2: 그만 때리세요. 아프잖아요.
1: 그냥 보면 굉장히 뭐 차분하게 보여서 1등하고 있다고 보이고.
4: 스페러이를.
1: 예.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당선자가 나오겠죠. 당대표가. 그래도 김민석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는데 더 중요한 거는 최고위원 5명 뽑는데 과연 친청 후보 3명이 커탈락을 컷오프를 이기고 올라가신 그 세 분이 과연 다 당선되느냐.
2: 세 분 다.
1: 예.
2: 친청계가.
1: 최고위원 구성이 과반을 친청계가 점유하느냐 아니냐 그것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2: 알겠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서 어떻게 전당대회 예상하고 계십니까?
3: 저는 대변인 중립 부모가 있어서
2: 그래요?
3: 예측을 하는 것 자체가 예, 좀 징계를 당할 수 있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2: 장동욱 대표 어떻게 될까요?
3: 장동욱 대표는 당분간은 계속 계실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현종 의원님은 중립 의미 없잖아요. 전당대회.
0: 저도 대의협력위원장 맡고 있거든요.
2: 네네네.
0: 당직을.
2: 그럼 중립 의무 지켜야 되는
0: 거죠. 아니 근데 선거 결과는 이제 뭐 나중에 까봐야지 안다라는 거를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2: 네.
0: 지금 뭐 선호 투표제 도입되고 있어서 변수들도 꽤 있고요. 앞으로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아있거든. 본격적으로 이제 순회 경선 시작하거든요.
2: 네.
0: 그 과정에서 그 이번 저기 그 전당대회는 그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명청 대결이 돼버렸어요.
2: 그렇죠.
0: 전부 다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고 그건 각 후보들에게 규정을 해버렸어요. 뭐 유시민 작가부터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재명 대 정청래 이 구도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당원들과 지지자들 어떤 선택을 할

0: 확실치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근데 전당대회 예상이 좀 많이 어렵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함부로 예상할 수는 없는 분위기인 것 같죠?
0: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1: 아, 말은 할 수 없습니까? 네. 최고위원도 말은 못합니까?
0: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예상하기에는 있잖아요. 지금 친청 후보 3명, 그 친명 후보 한 4명, 그리고 친송 후보 1명 이 정도로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올로 하나 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
1: 아, 5대 0 이렇게 됩니까?
0: 아니 지금 프레임이 명청 대결로 가면은 네네. 이제 그 김민석 후보도 그런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청계 후보 3명이 다 되더라도 2명은 친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명 후보 4명이 있으니까 4명이 네. 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친청 중에 한 명만 들어갈 수도 있고 그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어요. 오늘 여론조사 꽃에서 한 발표에도 보면 1등부터 5등 사이에 친청이 2명, 친명이 3명 들어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수치는 저희가 따로 네,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인의 나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함께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열린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인은 원래 말로 싸우는 데잖아요. 근데 요즘 말로 시작해서 멱살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경선은 정책보다 개파가 앞서 있고 의혹은 팩트체크에 앞서서 마이크부터 일단 먼저 잡습니다. 정치가 계속 예능보다 더 극적이어도 되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을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콜라와 참치캔의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주된 이유지만 보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여다보면 치솟은 알루미늄 가격 때문입니다. 캔 음료와 통조림 제품은 포장재 비용이 제품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죠. 알루미늄과 철강 가격뿐 아니라 캔을 만들고 운반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물류비가 함께 오르면서 제품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업체의 설명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재활용이 단순한 환경 이슈를 넘어 경제적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알루미늄은 다른 금속에 비해 재활용할 경우 생산 에너지를 크게 줄일 수 있는 자원 중 하나로 꼽히죠. 지자체들이 무인 회수기 도입 등을 통해 알루미늄 캔 회수에 직접 나서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동 지역의 불안이 다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알루미늄 캔은 쓰레기가 아니라 자원이라는 생각으로 빈 용기를 깨끗이 비우고 분리배출하는 습관이 더욱 절실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 URI의 UNI로 시작합니다.

0: 알아줍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북한 사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NK투자개발 강미진 대표 전화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북한 여성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셨다고요?
2: 네. 오는 7월 31일이 북한 남녀평등권 발표일인데요. 이날과 관련해서 북한 여성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북한 여성에게 복지는 공공연한 사회적 우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알려진 것과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우대 정책은 1990년대에 비해서 상당히 비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우대 정책을 보면 출산 관련 정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은 2010년 12월 22일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1309호로 채택이 됐는데요. 그 다음해인 2011년 7월 5일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 1743호와 2015년 최고인민회 상임위원회 정령 제566호로 수정 보충된 여성권리보장법을 봐도 여성에 대한 복지를 법제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관리보장법 31조와 33조에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노동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 어린이를 가진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6시간이고 생산비를 8시간으로 전액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부터 2020년까지 유명무실했던 생활비 지급은 현재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여성들의 생활비 조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돕과 무관하게 현재도 3명 이상의 어린이가 있는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은 그 6시간인데 지켜지고 있는 사례도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정책들은 어떤 게 있나요?
2: 사실 자녀가 3 이상이 되는 여성에게 하루 6시간만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직업군에 따라 혹은 여성의 가정 환경과 출신 성분이나 기타 뭐 다양한 여러 조건들이 여성이 6시간 노동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다른 여성들과 똑같이 하루 8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젖먹이 어린이들이 있는 여성보다 유치원 이상의 자녀가 셋이 되는 여성들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부분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시기별로 이런 정책 혜택을 비켜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파종을 하게 되는 시기에는 여성들이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6시간 노동을 할 수 없는 날들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1: 네.
2: 왜냐하면 농사에서 파종 시기를 놓치면 1년 농사의 흥망을 좌우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이런 혜택을 공공연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는 게 해당 여성들이 주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적으로 볼 때 해당 가정이 나라에 뭐 떳떳하지 못한 죄를 진 식구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가정의 여성들은 대놓고 이런 혜택을 안 받겠다고 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 네. 북한에서 이제 여성들이 출산을 할 경우에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2: 북한 여성들은 여성권리보장법 제33조 산전산후휴가의 보장에 따라서 국가적으로 출산 임신을 했을 그런 여성 근로자에게는 정기보충휴가 외에 군속기간과 관계없이 산전 60일 산후 90일간의 산전산후휴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산전산후휴가 기간에는 여성에게 노동을 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출산 시기의 연중 절반에 해당되는 날짜를 산전 산후 휴가로 쓸 수 있는데 이 점은 여성에게 확실한 복지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 연간 여성들이 출산을 장려하게 되면서 산모에 대한 우대 서비스는 전국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여성 우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둥이를 출산하는 여성들에 대한 저는 새쌍둥이부터는 아이들 태어나기 전부터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출산 후 만 4세가 될 때까지 쌍둥이들에게 전담보육사가 각각 한 명씩 보상이 되고 있고요.
1: 네.
2: 중앙과 지역에서 후원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부에서는 아이들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집을 새롭게 지어주는 그런 혜택도 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북한 여성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상당히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2: 최근 연대인 2010년대부터 본다면

0: 그리고 여성권리보장법 제15조가 여성 간부 등용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기관기업소와 단체는 여성 간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고 등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 선발과 양성 임명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사회적으로 우대받는 모습도 있지만 여전히 현재 북한 가정에서의 생계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은 여성 권리 보장에서 벗어난 상황의 지속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북한 남성들이 갖고 있는 뭐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인식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0: 2009년 개정 가석법 제6조 어린이와 어머니의 보호 원칙에는 어린이와 어머니의 이익을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북한이 일관한 시책이고 또 북한은 국가가 어린이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교양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을 밑바탕으로 현재도 자녀교육은 어머니가 대부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권한을 행사하는 쪽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에게 자녀교육과 보살핌이라는 또 다른 짐을 지는 모양새이고요. 조건 보장을 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린다 해서처럼 생계와 직결된 어려움을 해소하는 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는 게 내부 주민들의 또 주장이기도 합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NK투자개발의 강미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해외 주요 언론이 주목한 경제 이슈를 한눈에 짚어보는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전주현 외신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그 과거에 일본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이 주로 뭐 화장품, 전자기기를 대량으로 샀다면 요즘은 일본의 부동산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스케일이 커졌죠.
1: 그러네요.
2: 일본 경제매체 도요 게이자이가 중국인의 일본 소비 트렌드가 크게 달라졌다. 일본은 현재 바겐세일 상태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과거에 일본산 화장품, 전기밥솥이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에 갔다가 꼭 사와야 되는 쇼핑 품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화장품 전자제품을 대량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소비 현상을 중국 폭매 뭐 이렇게 말하는 신조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2박 3일 일정으로 주요 쇼핑몰을 돌면서 카메라랑 명품 시계, 기념품을 구매하는 여행 코스가 아주 인기를 끌었는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아주 달라졌습니다. 그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의 주요 구매 품목 순위에서 이 전자기기가 이제 상위권에 없고요. 화장품이랑 향수도 1위에서 3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요게이자이는 이제 전자기기는 중국제 성능이 일본제와 크게 다르지 않고 화장품이나 향수는 이제는 중국 면세점 안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제품이 됐다. 그래서 일본에서 살만한 일본 고유의 제품은 독특한 과자나 식품, 일본제 주류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반면에 이제 중국의 자산가들은 또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이런 걸로 나타났는데요. 홋카이도, 오키나와 같은 유명한 관광지는 물론이고요. 지방의 소도시나 온천 지역의 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지금 중국인이 한 90만 명가량 이미 체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스마트폰 같은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이제는 일본의 부동산 정보가 외국에도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에 거의 제한이 없다고 그래요.
1: 그래요.
2: 그래서 일본 부동산이 세계의 열린 자유시장이나 다름없다라고 도요게이자이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 밖에도 일본의 안정적인 사회와 경제 환경도 해외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또 엔화가 약세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일본 부동산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것도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엔저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해외 투자자의 일본 부동산 매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외국인 투자 확대가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앞으로 일본에서도 부동산 규제 논의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 중국에서는 전기차 교체 주기가 스마트폰 교체 주기보다 빨라졌다는데 이게 네. 말이 되나요?
2: 그러니까요. 중국이 친환경 자동차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하이난성이 최초로 기름차 즉 가솔린과 디젤차 판매를 전격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에너지 즉 전기차가 스마트폰보다 빨리 교체되는 그래서 빠르게 소비되고 빠르게 버려지는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중국 신문망이 보도 했는데요.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제15차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실행에 들어가는데 하이난성이 청정에너지섬 건설을 심화 확장해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에너지 차량의 비중을 작년에 23.75%였는데 2030년까지 45%로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1: 네.
2: 그래서 지금 하이난성의 신에너지차 시장 침투율과 보유량 비중이 중국 전역의 성급 행정구역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030년까지 하이난성의 대중교통과 공공서비스, 사회 운영 분야의 신규 교체 차량의 청정에너지 비중을

0: 100%로 맞춘다고 합니다. 개인용 차량 분야의 신규 또 교체 차량 역시 신에너지 차로 100%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면서 그래서 이제 충전 인프라를 더 꼼꼼하게 확보를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함께 내놨는데요. 네. 그런데 이 전기차가 기름차와 달리 지금 소비자들에게는 대형 전자제품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 교체 수명이 중국에서 한 1.8년밖에 안 된대요. 네. 이런 조사가 나왔거든요. 기름차는 한 번 사면 10년 이상 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쵸. 신에너지 차량은 점점 더 빠르게 소비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 6월 기준으로 중국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3억 7천만 대에 달하고 있는데요. 평균 연식이 7년 이상인 승용차 비율이 50%를 넘어섰습니다. 근데 중고차 시장은 좀 다르다는 거죠. 2025년에 거래 데이터를 봤더니 중고 휘발유 차량의 평균 연식은 8.6년인데 중고 신에너지 차량의 평균 연식은 3.4년이니까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와 지능형 주행 기술 발전 속도가 기름차보다 이 전기차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신에너지 차량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행 거리나 에너지 충전에서 상당한 기술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주기가 짧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고객층이 35세 미만의 젊은 세대인데 이게 이동 수단이 아니라 전기차는 스마트 기기가 됐다라는 건데요. 지금 중국 당국이 기름차 퇴장과 동시에 신에너지 차량 확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금도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현실은 스마트폰처럼 빠르게 교체되는 전기차의 짧은 수명 때문에 사실상 당국이 펴고 있는 친환경 정책이 한계를 막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이것도 예상 못한 문제가 네네. 따라오는군요. 중국의 학부모들이 AI와 자녀의 입시 상담을 하면서 대입 컨설팅 시장이 흔들리고 있어요.
0: 네. 중국에서 수백만 수험생과 학부모가 올해 대학 입시 지원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90만 명이 올해 가오카오에 지원을 했거든요. 네. 이 가오카오 점수가 대학 입학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데 6월 말 기준으로 1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알리바바의 Q1 AI 비서에 탑재된 대학 입시 지원 에이전트를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바이두도 약 1500만 명이 자사의 AI 대학 지원 비서를 이용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텐센트도 위안바오 챗봇이 대입과 관련된 질문 약 8000만 건에 응답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자녀의 입시 지원 전략을 짜기 위해서 전문 컨설턴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든 계층에서 이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AI가 노동자 계층과 중산층이 보다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이제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분석을 한 건데요. 지금 한 학부모가 실제로 해봤더니 굉장히 이제 중국 입시 체제도 복잡한데 AI가 인간 전문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먹고 사는데 바빠서 많이 못 도와줬는데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가까운 대학 정보만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AI가 전국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입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집어준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눈에 띄게 발전한 AI 모델들이 이제 중국 대입 시장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국 대입 컨설팅 시장 규모가 작년에 우리 돈으로 2,200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내년에는 우리 돈으로 2,700억 원으로 확대될 걸로 전망이 됐는데 이 보고서에 지금 AI 입시 에이전트라는 변수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AI가 이 추세를 뒤흔들 것이다 라는 전망이 지금 최근에 나왔는데요. 네. 이렇게 AI 입시 에이전트가 떠오르니까 그동안 전문 컨설팅을 해왔던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워낙 한 111만 원 정도에 제공하던 곳이 지금은 한 66만 원으로 돈을 좀 떨어뜨렸다고 하는데요. 다만 AI 다 써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아시겠죠? 프롬프트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AI가 답변하는 질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물론 도움을 주기는 하는데 기존의 불평등 문제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 신문이 지적했습니다.
1: 흥미롭네요.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기업이죠. 드비어스가 채산성 악화를 이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 운영을 2년간 중단하기로 했어요.
0: 네, 이 내용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드비어스가 최근 남아공 최북단 림포포주에 있는 베네티아 광산의 생산을 앞으로 2년간 중단을 하겠다. 이번 조치는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 조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 중단되긴 하지만 지하 광산의 인프라 개선, 설비 효율화 작업은 계속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곧바로 생산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같이 이런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베네티아 광산이 생산 가치 기준으로 남아공 최대 다이아몬드 광산이었습니다. 남아공 전체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드비어스가 30년 넘게 이 광산을 운영해 왔어요. 근데 이 드비어스는 천연 다이아몬드 시장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런 조치를 내린 건데요. 코로나19 이후에 수요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태를 겪으면서 중국에서는 명품 소비가 위축이 됐고요. 그동안 실험실에서 배양하는 이른바 랩그로운 인공 다이아몬드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천연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원석 수요도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앙골라산 원석 공급이 이제 과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공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니까 다이아몬드 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드비어스가 2024년부터 연간 1억 달러 이상이나 관리비도 절감을 했고 비핵심 자산도 매각하거나 폐쇄를 했습니다. 구조 조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런데도 버티다 버티다 안 되니까 이제 최대 광산을 2년간 닫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은 건데요. 이 드비어스의 대주주인 영국의 광산기업 앵글로 아메리카는 드비어스 매각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법상 구조조정 절차에도 들어갔는데 네.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정규직이 1,100여 명, 판매 부분 직원이 80명, 그래서 1,200여 명이 지금 감원 대상이 됐는데 노조는 회사가 생산 중단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임금 협상에서도 많이 양보를 했는데 이번에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한 것이다 라면서 지금 정부와 협의해서 해고를 최소화할 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1: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일본의 인기 성우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무단 복제되는 해적판 목소리에 맞서서 자신의 음성을 직접 AI로 제작해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에 나섰다고요.
0: 네, 이 내용을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요. 지금 성우 나미카와 다이스케 씨가 자신의 목소리를 재현하는 AI 서비스를 14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애니메이션 루팡 3세에서 이시카와 고에몬, 영화 스타워즈의 아나킨 스카이워커, 일본어 더빙 등으로 알려진 굉장히 유명한 성우분인데요. 네. 일본의 IT 기업과 기술 제휴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음성 녹음과 개발 작업을 했는데요. 이 AI 모델은 단순하게 목소리만 흉내내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 호흡, 말투 같은 이 성우분의 세부적인 표현까지 제안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성우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성우들도 속속 이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서비스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성우 본인과 소속사, 기술을 제공한 IT 기업 권리자에게 배분이 된다. 라고 합니다. 근데 왜 성우들이 이렇게 AI 사업을 하게 됐느냐? SNS에서 무단 합성 음성이 급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쇼츠 같은 데서 이 무단으로 이분들의 음성을 쓰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삭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서 그걸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성우 업계도 이제 앞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서 성우들의 음성을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 워터마크와 성문 인증 기술을 적용해서 네. 이런 무단 사용을 막는 데 나서기로 했습니다.
1: 네. 외신으로 읽는 경제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듀스가 부릅니다. 여름 안에서.

0: 새로운 남북 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돈 버는 특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부자 되는 특허 이야기. 특허법인 다나의 조정우 관리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나요?
2: 네, 이제는 인공지능이 뭐 이미지를 생성하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 AI가 새로운 기술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예.
2: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 피지컬 AI가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피지컬 AI 기술이 어떤 기술이고 또 관련된 특허 경쟁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이 용어를 좀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먼저 피지컬 AI라는 개념 정리부터 해주세요.
2: 네, 피지컬 AI는 말 그대로 현실 세계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는

0: AI는 인공지능을 의미한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성형 AI가 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등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반면에 네. 이 피지컬 AI는 카메라나 각종 센서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판단을 한 뒤 로봇이나 기계 장치를 움직여서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센서, 뇌의 역할을 하는 AI와 손발의 역할을 하는 로봇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된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 네.
0: 예를 들면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이 작업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작업 순서를 변경하거나 물류창고에서 로봇이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을 하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 생성형 AI가 피지컬 AI와 결합이 되면서 이 사람의 자연의 명령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업 계획을 세운 뒤에 실제 작업까지 수행하는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고요.
1: 네.
0: 결과적으로 인공지능이 이제는 디지털 세계를 넘어서 현실 세계로 확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최근에 이 피지컬 AI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0: 네, 최근 피지컬 AI 시장은 크게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동화, 그리고 서비스 로봇이라는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용 로봇이 단순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작업을 변경할 수 있는 이 지능형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고
1: 네.
0: 또 물류센터의 경우에는 자율이동 로봇이 실시간으로 최적의 이동 경로를 계산하면서 물건을 운반하고 있고요. 또 병원에서는 약품 운반이나 의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이 AI 로봇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분야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가진 로봇이 이 공장이나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실제 가정에서도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뿐만 아니라 건설이나 농업, 국방이나 재난대응 등 이 실제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피지컬 AI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단순한 로봇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그리고 의료, 건설, 국방 등 이 산업 전반을 변화시키는 차세대 플랫폼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피지컬 AI 기술의 핵심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관련된 핵심 기술로는 크게 이 환경 인식 기술과 판단 및 계획 기술 그리고 로봇 제어 기술 마지막으로 학습 기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환경 인식 기술은 이 카메라나 레이더와 같은 센서 등을 이용해서 주변 환경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이고요. 단순히 사물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거리와 위치, 움직임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판단 및 계획 기술인데요. 이렇게 인식된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언어 모델이나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이 사람의 명령을 이해하고 작업 순서를 스스로 계획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로봇 제어 기술의 경우에는
1: 네.
0: 이 계획된 동작을 실제 로봇의 관절과 모터에 전달해서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마치 사람처럼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장애물을 피하면서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마지막으로 학습 기술은 이 작업 결과를 스스로 분석하고 그 다음 작업을 반영하는 기술인데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점점 더 효율적인 작업 방식을 학습하는 것이 이 피지컬 AI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제어공학 및 이 생성형 AI가 모두 융합된 종합 기술로 볼 수 있겠습니다.
1: 최근에는 어떤 유형의 피지컬 AI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0: 네,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지컬 AI 기술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 AI 기반의 조립 로봇이 대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동일한 작업만 반복하는 수준이었다면
1: 네.
0: 최근에는 이 부품 위치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스스로 보정을 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물류 분야에서는 이 자율 이동 로봇과 이 AI 피킹 로봇이 활발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수천 개의 상품 중에서 필요한 물건을 스스로 찾아서 운반하는 기술이고요. 또 세 번째 의료 분야에서는 이 수술 보조 로봇이나 또는 재활 로봇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임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주는 기능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건설 분야에서는 이 자율 굴착기나 자율 불도저처럼 이 작업 환경을 인식하면서 스스로 시공하는 장비도 등장하고 있고요. 또 농업 분야에서는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분석하고 필요한 작업만 수행하는 이 스마트 농업 로봇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가정용 휴머로이드 로봇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집안에서 청소나 물건 정리뿐만 아니라 사용자와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다양한 집안일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그렇다면 피지컬 AI 관련한 특허 경쟁도 무척 치열하겠는데요?
0: 네, 그렇습니다. 관련된 특허 경쟁은 크게 환경인식 기술에서부터 인간 로봇 협업 기술을 중심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특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환경인식 분야에서는 이 카메라와 라이다, 촉각 센서 등을 융합해서 주변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인식하는 기술이 활발히 특허로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계획 분야에서는 이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사람의 자연어 명령을 실제 작업 순서로 변환시키는 기술이 이 새로운 경쟁 분야로 떠오르고 있고요.
1: 네.
0: 또 로봇 제어 분야에서는 여러 개의 관절을 동시에 안정적으로 제어한다거나 또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도 로봇이 균형을 유지하는 이 제어 기술이 핵심 특허 포인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로봇을 먼저 학습을 시킨 다음에 실제 환경에 적용하는 이 시뮬레이션 기반의 학습 기술도 활발히 특허 출원되고 있고요. 특히 이 휴머로이드 로봇 분야에서는 이 손가락의 조작 기술이가 또는 양팔의 협업 기술 또는 자율 이동 기술 등이 직접적으로 특허화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지컬 AI의 특허 경쟁은 이제는 단순한 로봇 기술을 넘어서 이 AI 플랫폼과 로봇 플랫폼이 결합된 차세대 산업 생태계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피지컬 AI 기술과 관련한 뭐 흐름이나 이슈 정리해 주시죠.
0: 네, 최근 이 피지컬 AI 기술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성형 AI와의 융합입니다.
1: 네.
0: 이 앞으로는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작업 목적을 이해하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범용 로봇 시대인데요. 과거에는 하나의 작업만 수행하는 전용 로봇이 대부분이었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로봇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범용 AI 로봇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과의 협업 강화인데요.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기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 작업하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협동형 피지컬 AI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도 산적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성 확보와 책임 소재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 보안 문제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이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지컬 AI는 이제는 스마트폰 이후에 새로이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향후 1, 20년 동안에 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전반에 혁신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 예. 오늘은 피지컬 AI와 관련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나특허의 조정우 변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이승환이 부르는 덩크슛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철마다 각 방송국에서 열심히 준비하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남양 특집이었는데요. 주된 소재는 바로 귀신 이야기였지요.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여름 무더위도 날려버리던 무시무시한 이야기.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주시던 옛날 이야기에서 유래했을 겁니다. 여름밤에 모기향 피워놓고 옥수수나 감자 쪄먹으면서 저승사자니 처녀귀신이니 몽달귀신의 구미호 이야기까지 듣다 보면은 그 순간만큼은 더위를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네, 요즘 폭염이 한번 찾아오면 숨이 턱턱 막혀서 귀신보다 더 무서울 지경이지만요. 시원한 옛 노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숨 좀 돌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록의 저녁놀, 오늘 첫 곡입니다.

네, 오늘은 코미디언 이경규 씨의 에세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중에서 상처와 기쁨의 줄타기라는 글의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인생은 새로움과 식상함의 반복이다. 다들 롱런했다고 했지만 나에게도 3, 4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 이제는 익숙한 인생의 리듬이다. 인기는 모래성이다. 정성스레 쌓아도 파도 한 번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예방주사처럼 쌓인 상처들이 이제는 굳은 살이 됐다. 작은 상처는 견딜만하다. 하지만 더 큰 파도가 올 것이라는 걸 안다. 초량 초등학교 동문인 나훈아 선배가 은퇴를 선언하고 마지막 전국 투어 콘서트를 했다. 자신의 끝을 스스로 정했다는 점이 대단하다. 나에게는 다른 게 은퇴가 아니다. 누군가의 기억에서 희미해지는 것이 곧 은퇴다. 가장 큰 상처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오래 맡은 프로그램이라도 하차할 때는 잠깐 관심을 받지만 뒤이어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하면 다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상으로 돌아간다. 진짜 두려운 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압박에 쫓기느라 좀처럼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 다행히 그 속에서도 소중한 기쁨들은 있었다. 누군가 프로그램을 잘 봤다고 할 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처음 본 이가 팬이라고 하며 반길 때, 언젠가 해피엔딩이라고 쓰인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다. 인생의 행복한 끝도 있을까? 아직 잘 모르겠다. 우리는 모두 줄타기하는 광대다. 어떤 끝을 만날지 모르지만 떨어질까 두려워도 끝까지 가야 한다. 더 큰 파도는 반드시 온다. 그때를 대비해서 더 단단해지는 훈련을 해야 한다. 바니걸스의 파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한여름밤에 온 가족을 TV 앞에 불러모으던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지방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로 이렇게 성우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지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을지언정 끝까지 봐야만 했던 그 드라마. 귀신 소재 드라마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KBS 전설의 고향. 오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시간에 잠시 추억해 보겠습니다. 전설의 고향은 남양 특집 이미지가 있어서 의뢰 한여름

했습니다. 첫 방송은 1977년 10월 18일 만이산 효녀 편이었지요. 기획 당시에 KBS 드라마 제작국 내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엔 CG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그래픽은 고사하고 촬영한 영상의 효과음을 정교하게 입히는 편집조차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귀신이나 욕의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하는 게 큰 숙제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프로듀서가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결국 전파를 타게 됐지요. 이야기의 주요 소재는 한반도 전역에 구전돼 내려오는 민간 설화와 전설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작가와 제작진이 전국 곳곳을 돌면서 지역 어르신들을 인터뷰해 이야기를 체록하기도 했고 시청자들이 우편으로 보내온 각지의 전설들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삼국유사, 조선왕조실록 같은 문헌 기록을 바탕으로 극적인 각색 작업을 통해서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갔지요. 주제랄까요? 내용의 대부분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과 사필귀장의 메시지가 많아서 무서우면서도 교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노래 좀 듣고 오겠습니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이어서 해바라기의 여름방아, 그리고 허림의 별 이야기.

네, 허림의 별 이야기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들 이현실의 여름밤의 이야기 그리고 해바라기의 여름방학 들으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온 국민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드라마 전설의 고향 이야기입니다. 당시 본방송 시간만 되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TV 앞에 모여 앉았습니다. 한때 인기가 많을 때는 동네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지요. 10년 넘게 방송을 했으니 수많은 에피소드가 방영됐는데 여러분은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까? 역시 전설의 고향하면 구미호 시리즈를 빼놓습니다.

구미호 시리즈 외에도 아마 내 다리 내놔 이 명대사로 유명해진 덕대골 이야기도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80년대 초반에 처음 방영됐는데요. 이후 90년대 중반에 다시 리메이크된 적이 있었지요. 병든 남편을 살리려고 하는 아내 앞에 노승이 나타나서 덕대골에 묻힌 지 사흘 된 시체의 다리를 구워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알려줍니다. 아내는 한밤중에 무덤으로 가서 시신의 다리를 잘라오고 한쪽 다리를 잃은 시체가 그녀를 뒤쫓아오면서 내 다리 내놔 하고 외치는데 그 상황과 대사가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화장실이 집안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경우가 많았지요. 보통 변소라고 불렀는데 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 아이들이 너무 무서워서 한동안 변소에 혼자 가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꿔서 오줌을 지리는 아이도 많았고요. 혼자 못 자고 부모 사이에 누워서 잠을 청한 경우도 많았더랬지요. 이 방송 이후에 그 대사는 국민적인 유행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짓궂은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노린다고 내 다리 내놔 이런 장난을 많이 치기도 했습니다. 아, 덕대골의 이름이 궁금해서 찾아봤더니요. 옛날에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이나 총각 처녀가 죽었을 때 정식 장례를 치르지 않고 거적대기에 싸서 대충 묻어둔 무덤을 덕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하춘하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주,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그리고 봉봉 사중창단의 지난 여름의 추억, 네 곡입니다.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하춘화의 엄마랑 같이 갈래요, 문주란의 내 손 잡아주, 그리고 김용만의 오늘 밤은 차차차, 방금 들으신 곡은 봉봉 사중 창단의 지난여름의 추억이었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남양 특집 드라마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전설의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산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귀신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 극복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 존재가 찾아오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저승사자였지요. 각 문화권마다 저승사자의 모습이나 이미지가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문화에서 만들어진 저승사자의 모습은 검은 도포에 검은 갓을 쓴, 그리고 입술까지 새까만 그런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얼마 전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한국의 저승사자 캐릭터도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 전형적인 모습은 사실 옛날부터 전해지던 게 아니라 전설의 고향 초창기 연출자인 최상식 PD가 직접 창작해낸 모습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당시에 죽었다 깨어나셨다는 한 할머니께서 방송을 보고 내가 본 저승사자랑 똑같이 생겼다고 증언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요. 촬영 비하인드 스토리도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70, 80년대에는 귀신의 피눈물이나 상처를 실감나게 표현할 특수분장 재료나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엿에 빨간 식용색소를 섞어 쓰거나 케첩이나 팥죽을 얼굴에 덕지덕지 발랐다고요. 촬영 장소가 주로 한여름밤 산속이나 공동묘지가 많았는데 달콤한 물엿 냄새를 맡고 온갖 벌레들이 귀신 배우의 얼굴에 달라붙는 바람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하는 장면인데 벌레 때문에 자꾸 눈물이 나서 연기하기가 참 고역이었다고요. 1977년부터 방영된 전설의 고향은 1989년까지 578회 방영되며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후 90년대 후반 여름마다 시즌제로 부활하기도 했고 2008년과 2009년에도 다시 안방극장을 찾기도 했지요. 가장 최근인 2025년에는 KBS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전설의 고향 구미호편을 애니메이션으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토종귀신들이 가진 한많은 정서를 전래동화처럼 친숙하게 풀어냈던 전설의 고향. 그 소재의 매력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방송 제작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안방극장을 찾아올 날도 있겠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추억의 TV 드라마 전설의 고향을 잠시 추억해봤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은 김한선의 오늘 밤, 어우러기의 밤에 피는 장미, 그리고 템페스트의 지난 여름 세 곡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요. 1982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제목은 보사부 조사 국민 41% 기생충 감염. 우리나라 국민의 41.1%가 기생충을 갖고 있다. 지난 10년간의 기생충 감염률 추이를 보면 71년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생충 감염률이 84.3%나 되던 것이 생활환경의 개선과 채소 재배 때 인분 대신 화학 비료의 사용, 우수한 구충약제의 개발 등으로 매년 줄어 76년에는 기생충 감염률이 64.2%대로 떨어졌고 81년에는 41.1%로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생충 종류의 다양성이나 감염률에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높은 것이다. 네,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1년에 한두 번씩 체변 검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나눠준 체변 봉투를 집에 가져가서 자기 변을 담아 학교에 내면은 한 달쯤 뒤에 담임 선생님이 호명을 하셨습니다. 기생충이 적발된 학생들 이름이었지요? 그 명단에 들어있어서 무척 창피했던 기억이 나네요. 간혹 자기 변이 아니라 급하게 학교 와서 친구 것을 덜어서 내기도 하고 강아지 변을 담아냈다가 이상한 기생충이 한 무더기 나와서 망신을 당한 아이들도 있었지요. 기생충이 적발되면 회충약 같은 구충제를 나눠줬는데 가을철만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구충제를 사 먹는 게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하야로비의 밤은 우리의 친구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은 우리의 친구 하야로비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요. 덥지만 네,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곡으로 신재동의 99백백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함께 살라요.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파리의 작은 미술관. 김정화 지음, 성우 오은수 읽음. 화면 대부분을 채운 건장한 남성이

벗은 채 바위산에 걸터 앉아 있고 두 손은 뒤로 묶인 채 발목에는 쇠고리가 채워져 있다. 신들의 세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건넨 죄로 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다. 독수리가 매일 그의 간을 파먹지만 밤이면 다시 재생되어서 그의 고통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러나 모로의 프로메테우스에게서는 이상하게도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다. 신체는 강인하고 옆얼굴에서는 비장함이 얽힌다. 정면을 노려보는 눈매가 매섭다. 그림의 전면을 채우는 바위산의 짙은 흑색과 멀리 연한 파란색과 흰색의 하늘이 강한 대조를 이룬다. 근경에는 검은 바위 동굴이 있고 원경에는 환한 하늘을 그린 구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1483년에서 1486년의 암굴의 성모를 연상시킨다. 다만 다빈치처럼 대기의 변화를 세밀하고 부드럽게 묘사하지는 않는다. 모로는 붓질 자국이 보일 정도로 넓은 붓을 거칠게 쓰면서 바위는 수직으로, 먼 하늘은 수평으로 대립되게 그림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을 표현했다. 이 작품의 제작 연도는 1868년이다. 이미 1850년대에 귀스타브 크루베가 사실주의 미학을 주장했고 1860년대에 들면서 마네가 1863년에 올랭피아 같은 작품으로 실제 생활을 노골적으로 화면에 끌어들이기 시작하였다. 산업화와 함께 성장한 중산층이 누리는 현대사회가 그림의 주제가 된 지 오래였고 초상화가 한창 유행의 중심에 있었다. 이런 변화의 한복판에서 모로는 자칫 구태로 여겨질 수 있는 고대 신화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의 화면은 아카데미의 원칙과도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을까? 그게 내 첫 번째 궁금증이었다. 로슈푸코가로 접어들면 조용한 언덕길을 걷게 된다. 얼마 걷지 않아 오른쪽에 4층짜리 건물이 나타난다. 눈에 띄는 간판이나 안내물이 없어서 자칫 지나칠 수도 있다. 앞에 서서도 여기가 맞나? 하고 다시 확인하게 된다. 굳게 닫힌 아치형 검은 철문이 방문자를 반기는 것 같지는 않다. 무거운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데 등 뒤로 철커덩 문 닫히는 소리가 제법 커서 살짝 놀랐다. 몇 개의 계단을 올라 작은 매표소에 이르는 짧은 동선이지만 그 사이에 이미 여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겠구나 라는 예감이 스쳐간다. 은둔하는 화가 집을 미술관으로 만들다. 귀스타브 모로는 1826년 건축가 아버지와 음악을 하는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누나를 어린 나이에 병으로 잃은 뒤 부모의 관심은 몸이 약했던 아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들에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가족은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난다.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던 모로는 이 여행에서 드로잉으로 가득 채운 스케치북을 안고 돌아온다. 18세가 되던 1844년에 국립미술학교에 입학했으나 당시 화가 지망생들에게 최고의 명예이자 성공의 왕도인 로마상에 두 번 낙선한 후로 학교를 자진 퇴학한다. 1852년에 부모는 아들이 집에서 편히 작업할 수 있도록 지금 미술관이 된 이 집을 구입한다. 당시에는 작은 건물이었지만 건축가인 아버지가 직접

0: 직접 설계를 해서 꼭대기에 한 층을 증축해 화실을 만들고 아래층에는 가족이 거주했다. 아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외부에서 화실로 직접 통하는 계단도 만들었다. 당시 이웃에는 모로가 존경하는 거장 외젠 들라크루아가 살고 있었고 모로와 가까운 선배이자 친구인 테오도르 샤세리오도 옆 동네에 작업실을 두고 있었다. 1840년대의 프랑스 미술계는 정확한 소묘를 중시하는 신고전주의와 색채의 표현력을 강조하는 낭만주의가 새로이 등장하여 대립하던 시기였다. 예술원과 살롱전의 주류를 이루는 신고전주의의 앵그르와 낭만주의의 기수 들라크루아의 대립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샤세리오는 앵그르의 제자였으나 들라크루아의 미술론에 영향을 받으면서 신고전주의적인 예민하고 섬세한 아름다움과 낭만주의의 감성이 풍부한 표현을 융합한 화풍을 발전시켰다. 모로는 신화와 성경을 이국적인 여인의 신비한 모습과 오묘한 색채를 통해 몽환적으로 그려낸 샤세리오의 작품 세계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1846년에 미술대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어린 모로가 샤세리오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1856년 겨우 37세밖에 안 된 샤세리오가 요절하자 모로는 깊은 슬픔에 빠져 붓을 놓고 절망의 시기를 보낸다. 다음에 부모의 권유로 다시 이탈리아로 떠난 그는 여러 도시를 여행하며 르네상스 거장들의 그림을 연구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 시기 이탈리아에 체류하고 있던 젊은 에드가 드가를 만나 친교를 맺는다. 우피치 미술관에서 드가를 그린 모로의 스케치와 이즈음의 드가가 그린 모로의 초상화가 모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어 두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함께했던 시간을 상상해 보게 해준다. 1859년 9월, 2년 만에 수백 점의 수채화와 드로잉을 갖고 파리로 돌아온 모로는 1864년 살롱전에 오이디푸스와 스핑크스를 발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앞에서 이야기했던 프로메테우스 등을 몇 차례 살롱전에 출품하지만 그의 대외 활동은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그는 비평을 극도로 꺼렸고 미술은 느끼고 좋아하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는다 라고 일침을 날렸다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하게 한다.
1: 자,

0: KBS 오디오북
1: 1층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 귀스타브 모로와 이 미술관의 배경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매표소 뒤 좁은 복도를 지나 1층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 얕은 지식은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 벽면을 빈틈없이 채운 액자들 앞에서 어디서부터 시선을 두어야 할지 망설이게 된다. 결국 눈길이 닿는 대로 천천히 전체를 보고 다시 하나씩 더듬어가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1층은 1903년 개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복원해 2015년에 공개되었다. 80제곱미터 정도 되는 작은 공간이 현관, 복도, 식당 등의 원래 구조를 유지하면서 6개의 전시실로 나누어져 있다. 이 작은 공간에만

한 400점에 가까운 작품이 빽빽하게 걸려 있다. 하얀 벽에 작품 한 점만 걸어두는 현대 전시 방식에 익숙하다면 당황스러울 법하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모로가 의도한 방식이다. 개관 공사를 하던 당시의 영수증까지 보존되어 있어 그 명세서를 참조하면서 원래 사용한 페인트와 벽지의 종류를 확인하며 최대한 동일하게 복원했다고 한다. 액체 디자인, 작품 배치의 위치와 방법 모두 모로가 생전에 직접 구상한 그대로 따랐다. 그런데 전시를 천천히 들여다보면 연대순도 주제별 구분도 찾을 수 없다. 이탈리아 여행 중 미켈란젤로를 모사한 시스티나 경당 수채화가 있는가 하면 말년에 그린 추상에 가까운 유화도 있다. 유화, 수채화, 대생을 구분하지 않고 서로 섞어서 전시하였고 심지어 C실과 F실에는 벽 뒤에 숨겨진 벽장을 만들어 수백 점의 그림을 걸어두었다. 1층은 아마도 모로가 예술가로서 연마해 가던 흔적들을 모두 모아놓은 일종의 수장고로 구상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6개의 방을 돌아 마지막 F실에 이르러 중앙벽에 걸린 헤시오도스와 뮤즈들 스케치 앞에서 멈춰섰다. 1층을 구상하던 모로가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헤시오도스는 기원전 7, 8세기경에 살았던 그리스의 대표적인 시인이다. 산에서 양떼를 치던 목동이 어느 날 천상에서 들려오는 예술의 여신들, 뮤즈들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듣고 진리를 노래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을 깨달았다고 한다. 모로의 그림은 헤시오도스가 뮤즈들을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목동으로 대표되는 보통의 인간이 무지함에서 벗어나 세상의 진리를 통찰해야 한다는 사명과 정신적 가치를 깨닫는 순간인 것이다. 모로는 이탈리아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이 주제를 그리기 시작하였다. 뮤즈들을 만나 새롭게 태어난 시인이 곧 자신이었을 수도 있겠다. 1층에 이 그림의 스케치를 전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도 헤시오도스 같은 깨달음과 발견의 순간이 찾아오길 바랐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2층 센티멘털 미술관. 이제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간다. 모로는 이 공간을 부모와 자신의 기억을 담은 센티멘털 미술관으로 꾸미고자 했다. 1895년 공사 때 증축한 응접실에는 아버지가 수집한 희귀 서적과 고대 유물들을 모아놓았고 벽면은 그가 어린 시절 루브르와 이탈리아에서 보티첼리, 라파엘로, 베첼리오, 벨라스케스 등 옛 거장들의 명작을 모사한 그림들로 채웠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어떤 공부를 했는지 볼 수 있고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그대로 배어난다. 3층 상징주의자가 탄생하기 이전의 상징주의자. 3층과 4층은 모로의 작업실을 개조하여 새로 만든 전시실이다. 3층에 오르는 순간 눈앞에 천장이 높고 탁 트인 전시실이 펼쳐지면서 조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을 만난다. 휘둥그레진 마음으로 몸을 한 바퀴 돌려 전체를 둘러보다가 4층으로 향하는 나선형 계단의 아름다운 곡선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그러고 나서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작품을

0: 물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3층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파트로 임대를 주었다가 1895년 미술관으로 개조공사를 하면서 전체를 하나의 전시장으로 만들었다. 천장을 높이고 북쪽 벽은 통창으로 만들어 자연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오늘의 모습을 갖춘 것이다. 아까 내 시선을 사로잡은 3층과 4층을 연결하는 계단 역시 1895년 미술관 조성공사 때 새로 만든 것이다. 휘돌아가는 우아한 곡선을 따라 발걸음의 감각이 달라진다. 걷는다기보다 빙그르르 회전하는 동작으로 몸이 위로 들어 올려지는 듯하다. 3층 전시실의 첫인상이 감탄의 환호였다면 4층 계단 끝에서는 눈앞의 광경에 숨을 들이쉬며 멈추게 된다. 보물이 가득한 비밀 공간에 들어섰을 때처럼.
1: すいません。あ、え、あの、 KBS オーディオブックはどこですか?
2: あ、あの、あ、최고의 클립.
1: そうそうそうそうそう。
0: 4층. 깊고 내밀한 목소리와의 대면. 3층처럼 높은 천장과 북쪽 통창 덕분에 자연광이 전시실을 환하게 비춘다. 길쭉한 공간의 중앙에 가림벽을 세워 두 개의 전시실로 나누어 놓았고 천장까지 작품이 가득 걸려 있다. 어느 한 작품 앞에 멈추기 전에 우선 전체를 훑어보려고 안쪽 방까지 들어가 본다.

여러분은 지금 골목길에서 만나는 예술가들의 삶, 미술 에세이,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들으셨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정환은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문학과 미술사를 수학했습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교수와 명지대학교 박물관학과 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를 거쳐 서울공예박물관 초대관장으로 개관을 총괄했습니다. 오랜 시간 파리에서 생활하며 연구자이자 기획자로서 전시와 제도를 설계해왔고, 그것은 저자가 예술을 보는 방식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파리의 크고 유명한 미술관이 아닌 한 인물의 삶과 작업이 응축된 작은 미술관들을 따라 걸으며 작품과 공간, 그리고 그 사이에 축적된 시간과 이야기를 함께 풀어냅니다. 작가의 작업실이었던 집, 삶의 흔적이 남아있는 정원, 기억이 켜켜이 쌓인 전시 공간을 통해 미술관을 단순한 관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로 읽어내는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는 책, 파리의 작은 미술관. 지금까지 성우 오은수였습니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26번째

0: 어머니가 매섭게 공실을 노려봤다.
1: 어머니, 그만해요. 어머니를 때려 죽인 아들이잖아요. 이제 홀가분한
2: 나이는 죽게 누가 죽어. 그래도 내 자식이고 네 남편이다.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이 집안의 가장이 집안을 바르게 잡으려면 속이 문드러져도 그래야 하는 게 맞는 거야.
0: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이다. 지난 세월 살아 생전에 겪었던 모든 부조리함이 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것이었다. 아들이란 이유로, 남편이란 이유로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자신들. 남들한테 책 잡힐까 맞는다는 내색도 못하고 굶는다는 말도 못한 채 이 집안의 소유가 되어버린 물건. 그 질기고 질긴 인연. 공실은 파르르 떨리는 손을 말아주었다.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봤다.
1: 아니요. 맞을 짓을 했다면서 때리는 인간이 나쁜 거예요. 그걸 눈 가리고 인정하는 사람이 나쁜 거예요. 나는 이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던 사람이었어요. 내 남편이었다는 이유로 제 모든 걸 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는 없어요. 죽어서는 더더!
2: 저게 틀린 입이라도!
0: 시근덕거리던 공실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언제나 빈속이었으나 뭐에 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기만 했던 속이 이제 시원했다.

0: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자신이 왜 한의사가 됐는지를 떠올려봤다. 지금 이 방에 떠도는 죽음이 스며든 어둠처럼 막막하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더는 생각하기도 싫었다. 수정은 심폐소생술을 멈춘 승범을 보다가 거실에선 공시를 봤다. 생각이 많아 보이는 승범과 후련해 보이는 공시를 번갈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에 전화했다. 얼마 뒤 경광등이 어둠에 붉고 푸른 빛을 뿌리며 경찰이 왔다. 고요하던 마을에 하나둘씩 불이 켜졌다. 경찰이 안방에서 머리끝까지 덮은 이불을 들추며 죽은 장영감의 시신에 눈에 띄는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1: 어떻게 이 시간에 오신 거죠?
0: 승범에게 묻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2: 그 일전에 장영감이랑 철물점에서 만났는데 그때 장영감이 오라고 했네.
0: 그 옆에서 지켜보던 수정이 대꾸했다. 경찰과 승범이 동시에 그녀를 바라봤다.
1: 왜요?
2: 아니 왜긴. 저 한의사 선생이 돈 좀 벌겠다고 장영감에게 힘을 실어주십사 했는데 보내는 족족 손님들이 싸가지 없다고 하니까 그 면도 안 서고 하니 불러다가 혼쭐을 내주려고 했나 보지. 어른이 한마디 해야 정신 차리고 이 일도 잘하고 그러지 않겠어. 그러니까 어른이지.
0: 일리 있는 말이었다.
1: 그 사장님은요? 여기 왜 오셨어요?
2: 이 선생이 혼자 오기 무섭다고 했는데 먼저 보냈다가 노인의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온 거지. 아무리 이 동네의 어르신이라고 해도 요즘 젊은이가 고분고분 말을 듣겠느냐 말이야.
0: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다가 승범을 봤다.
1: 이 말이 맞아요?
0: 승범은 대답이 없었다.
2: 아이고, 어르신 살려야 한다더니만 못 살렸다고 정신을 놨네.
0: 수정이 혀를 찼다. 이를 보던 경찰은 동료를 돌아봤다. 뒤에서 가만히 지켜보던 동료가 앞으로 나섰다.
3: 저 자세한 건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겠죠.
2: 뭐?
3: 일단 지구대에 가서 진술서를 쓰시죠.
0: 경찰은 수정의 말을 고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때 내내 울고 있던 장영감이 승범의 바지 가랑이를 붙들고 소리쳤다.
4: 네 놈이 날 죽인 거잖아. 네 놈이 내 집으로 몰래 들어와 내 것을 훔치려고 했잖아. 바른 대로 말하라.
5: 웃기지 마. 내가 왜 네 놈 거야. 어휴, 죽어서까지 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저런 인간은, 아니지, 저런 귀신놈은 벌로 부관참시를 해야 해. 호상으로 죽다니, 아이고, 억울해. 그동안 나랑 어머니가 당한 수모가 있는데 어떻게 호상으로 죽어?
0: 가슴을 팍팍 치던 공실이 갑자기 희죽 웃으며 장영감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5: 이보, 여기서 계속 있으면 안 돼.
4: 뭐?
5: 이제 저승차사들이 그쪽 잡으러 올 텐데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으로 끌려간다고. 그래도 좋아?
0: 그 말에 불안하게 주위를 보던 장영감이 벌떡 일어났다.
5: 아들아!
0: 붙잡는 어머니를 밀어내고 그는 달렸다. 열린 문을 지나 바람에 있는 빨래에도 히익 놀라며 뒤뚱뒤뚱. 그 모습이 꼴사나워 공실이 키득거렸다. 그러다가 수정이 혀를 찾아 다시 희죽 웃었다.
5: 어차피 차사에게 잡힐 거 잔뜩 겁이라도 먹고 도망쳐 보라지.

0: 어둠 속에 사라지는 장영감의 뒷모습을 쳐다보는 공실의 모습이 애잔했다. 일부러 웃고 떠들어댔지만 그동안 참았던 슬픔이 여실히 느껴졌다. 승범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문이 떨어져 나간 장식장 앞에서 공실의 뼈가루가 든 단지를 꺼내들었다. 경찰이 손가락질했다.
1: 아니 그거 왜 들어요? 내려놔요!
2: 유언이었습니다. 좋은 곳에 묻어주라고.
0: 승범이 말했으나 경찰은 그의 팔을 붙들었다.
1: 아유, 그건 고인의 가족들이 할 일이죠. 내려놓으세요.
2: 아니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한테 해달라고 하셨어요.
0: 승범은 이를 악물며 경찰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공실의 배에 난 상처를 떠올렸다. 징그럽다고 생각한 게 여러 번이었다. 그녀의 입에 들어가는 과자가 아깝다고도 생각했다. 뱃속이 헛헛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1: 자꾸 이러시면 체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0: 다시 승범의 팔을 잡는 경찰을 수정이 막아섰다. 그리고 승범에게 말했다.
3: 그래. 자네 마음 다 아네. 나중에 내가 가족들을 잘 설득해.
2: 안 되면요. 그러면 같이 묻힐 텐데. 그럴 순 없어요.
4: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어?
0: 경찰 두 명이 달려들어 승범의 팔을 붙들고 단지를 빼앗으려고 했다. 그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단지를 꽉 끌어안았다. 양쪽에서 팔을 낚아채자 절대 놓치지 않겠다던 단지가 손 안에서 떨어졌다. 하얀 단지가 깨져 사방으로 날아가고 바닥에 뼈가루가 흩어졌다. 잿빛 분진이 떠올랐다.
5: 안 돼!
0: 놀란 승범이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주저앉았다.
5: 안 돼!
0: 흩어진 뼈가루를 손으로 긁어모았다. 잿빛 가루에서 붉은 피가 묻어났다. 얇은 단지 조각들이 그의 손에 파고들었다. 그럼에도 승범은 뼈가루를 모았다. 뚝뚝. 눈물이 가루 위로 떨어졌다. 수정이 그런 글을 만류했다.
3: 그만해. 이러다 자네가 더 다치겠네.
0: 승범은 그 손길을 치웠다. 억울하게 죽은 공실의 한이었다. 그 한이 이렇게 허무하게 깨져버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다. 울먹이는 승범의 옆에 공실이 앉아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렸다. 승범이 울음을 터뜨렸다.
5: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6: 괜찮어. 이제 여한 없어.
0: 공실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승범의 등을 오래오래 쓰다듬었다.

13. 송기윤. 어스름한 새벽, 텅 빈 길에 안개가 흩어져 있다. 한약방의 나무 문을 열고 늘 그렇듯이 수정이 나왔다. 두툼한 가디건에 단추를 채우며 왼쪽을 바라봤다가 오른쪽을 바라본다. 한참을. 찬바람에 낙엽이 대구르르 굴러와 고무신 앞코에 부딪혀 멈췄다.

0: 바람에 실린 젖은 낙엽 냄새에 기침이 나왔다. 손으로 황급히 입을 가리지만 한 번 터진 기침은 쉽사리 멈추지 않는다. 수정은 오른손을 눈높이로 들었다. 앙상한 손등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손가락은 오래도록 약초를 만진 탓에 관절마다 울퉁불퉁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삐죽이 튀어나온 잿빛 머리카락을 만졌다. 유리창으로 다가가 자신을 비춰봤다. 새삼 깨닫는다. 너무 늙었구나.
1: 늙어서 죽기를 바랐는데.
0: 가디건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으며 생각한다. 발이 먼저 개천가로 향했다.
1: 얼마 안 남았는데 어서 빨리 찾아야 하는데 이대로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0: 요즘에 귀신 환자 수도 적어졌다. 그들이 가지고 오는 정보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모른다와 없습니다. 수십 년간 듣는 말이었으나 점점 조급해졌다. 자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다. 조금 더 많이 귀신 환자들을 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은 걸음을 멈춰 한의원을 돌아봤다.
1: 요즘 제법 귀신 환자들이 많이 찾는다지.
0: 수정은 앞서풀 붙들어 목에 찬바람이 닿지 않게 하고 걷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곧 짙은 안개에 휩싸여 사라졌다.

0: 부드러운 바람이 부는 목요일 정오. 한의원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섰다. 철물점 최 사장이 손님과 흥정하던 중 운전석에서 내리는 젊은 남자를 유심히 살폈다. 키가 훤칠하고 조각 같은 외모가 딱 봐도 서울 사람이었다. 게다가 명품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 그리고 뒤로 넘긴 머리카락이 마치 승범이 처음 이곳에 입성했을 때와 같았다. 그가 주위를 보다 최 사장과 눈이 마주쳤다.
1: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승범 한의원이 어디 있나요? 내비게이션은 이곳으로 알려주는데 한약방뿐이라.
2: 위를 봐야지.
0: 최 사장이 철물점 위를 가리켰다. 그 손끝을 따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2층 창에 승범 한의원 간판을 발견하자 머쓱한지 헛기침을 했다.
1: 감사합니다. 아, 참. 여기 평판은 어떤가요?
2: 평판?
1: 아, 뭐 병은 잘 보는지 환자들한테 친절한지.
0: 그 말에 최 사장은 팔짱을 끼고 남자를 위아래 쳐다봤다. 외지인이 지방 한의원을 찾아왔는데 최소한의 정보도 모른 채로 오지는 않았을 테고 어떤 말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인지를 가늠해봤다.
2: 잘 보.
1: 에?
2: 갑자기 삐끗한데 허리도 침 몇 번에 씻은 듯이 나왔고, 뭐 며칠 전엔 독거 노인인 어르신이 걱정되어서 밤에 찾아갔다가 돌아가신 걸 봤다지. 살리려고 심폐소생을 했다지만 결국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근래 많이 힘들어하더라고. 그러니 치료를 받으러 왔다면 잘 온 것이고 시비를 걸려고 왔다면 그냥 가시오.
0: 최 사장이 앞으로 나서며 남자를 내려다봤다.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위압감이 크게 들었다. 남자는 급히 인사를 하고는 건물로 들어섰다.

소설 극장 배명은 장편소설 수상한 한의원 텍스티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김은비 해설 김봄 2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동남아시아의 스콜과 같은 기습호우가 쏟아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습적인 호우, 장마, 태풍에 따른 홍수 대비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하천 물이 일시에 불어오르거나 제방 3면에 물이 용출할 때, 비가 계속되는데 오히려 하천 수위가 낮아질 때는 하천 제방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평소 하천이 급격히 굽은 곳, 하천이 합류하는 곳, 과거 하천이었던 곳은 홍수 위험 지역입니다. 홍수 통제소를 통해 인근 하천의 경계 수위와 위험 수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합니다. 경계 위험 수위에만 이르러도 저지대는 침수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잠기는 곳은 하천 둔치입니다. 방심하지 말고 주차 차량은 서둘러 이동시켜야 합니다. 저지대나 상습 침수 지역 등 재해 위험 지구의 주민들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양수기, 손전 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 등을 준비합니다. 가정에서는 주변에 비가 새거나 무너져 내릴 곳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 보수하고 낡은 지붕은 비닐 등으로 단단히 덮고 묶어서 날아가지 않도록 합니다. 집 안팎의 하수구는 물론 배수구에 막힌 곳을 정비합니다. 오래된 축대나 담장 역시 넘어질 우려가 없는지 미리 살펴보고 위험한 곳은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24시간 점검하니 홍수 피해를 막습니다. 재해 재난 예방, 재난방송 중앙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8일 새벽 4시 발표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는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남서에서 풍이 조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 오전 남에서 남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바다. 오전 남에서 남

남서풍, 오후 남서의 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겠습니다. 남해서 서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를 겠습니다. 남해서 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 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제주도전 해상.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에서 풍이 초속 2에서 6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 서해에서 북서풍. 바깥만 바다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남서해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남서에서 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대화퇴. 오전 남서에서 풍, 오후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연해주. 남동에서 남풍이 초속 5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동중국해.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말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규슈해. 동해에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시내 이주. 풍향은 남서풍. 풍속은 초속 2m, 기압은 1200헥토파스칼, 기온 26도. 평양 서풍 1m, 1200헥토파스칼, 26.1도. 백령도 남풍 0.5m, 1100헥토파스칼, 25.1도. 해주 북서풍 2m, 1100헥토파스칼, 26.7도. 서울 서풍 2.5m, 1100헥토파스칼, 27.4도. 인천 남서풍 2.5m, 1100헥토파스칼, 26.4도. 서산 남서풍 2m, 1013헥토파스칼, 27.1도. 군산 남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7.7도. 목포 서풍 1.5m, 1014헥토파스칼, 26.6도. 여수 북서풍 3m, 1013헥토파스칼, 27.7도. 제주 남풍 1m, 1013헥토파스칼, 27.9도. 서귀포 0.5m, 1014헥토파스칼, 26도. 통영 남동풍 0.5m, 1011헥토파스칼, 25.7도. 부산 북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8.3도. 포항 남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8.9도. 울릉도 남서풍 5m, 1900헥토파스칼, 26.8도. 울진 남서풍 1m, 1010헥토파스칼, 27.9도. 동해 남동풍 1m, 1010헥토파스칼, 26.6도. 강릉 남서풍 3.5m, 1010헥토파스칼, 29.6도. 속초 남동풍 1m, 1900헥토파스칼, 28.2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동풍 1.5m, 1010헥토파스칼, 29도. 나하도 남동풍 2m, 1014헥토파스칼, 28.9도. 미나미나이토섬 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28.9도. 나세 남서풍 0.5m, 1014헥토파스칼, 27.1도. 카고시마 북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28.7도. 후쿠오카 남풍 1m, 1014헥토파스칼, 29도. 이즈하라 남동풍 1.5m, 1012헥토파스칼, 28.9도. 사이고 서풍 1.5m, 1011헥토파스칼, 25.4도. 마스의 남서풍 2m, 1011헥토파스칼, 27.5도. 시메이지 북서풍 2.5m, 1014헥토파스칼, 28.7도. 후쿠오카 오사카 남서풍 2m, 1010헥토파스칼, 30.2도. 와섬 남서풍 2.5m, 1011헥토파스칼, 24.1도. 아오모리 남서풍 1m, 1012헥토파스칼, 21도. 삿포로 남동풍 2.5m, 1014헥토파스칼, 18.4도. 와카나이 남동풍 0.5m, 1014헥토파스칼, 13.9도. 네무로 북서풍 1m, 1015헥토파스칼, 16.3도. 센다이 남서풍 2m, 1014헥토파스칼, 21.5도. 도쿄 북동풍 1.5m, 1014헥토파스칼, 21.5도. 하치오섬 북동풍 1.5m, 1014헥토파스칼, 25.9도. 시치섬 1014헥토파스칼, 27.9도. 하버로프스크 남서풍 3m, 1011헥토파스칼, 20.1도. 대치해 북서풍 1m, 1014헥토파스칼, 11.1도. 블라디보스토크 파라오스입니다. 1012헥토파스칼, 19.1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조경보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9도, 현재 습도는 87%. 오늘 서울 적해 뜨는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재난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위기경보 심각단계는 4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중대본은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청을 시작으로 신임 당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기 위한 투표에 들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충남북과 대전, 세종지역 대의원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와 자동응답조사 ARS를 잇따라 실시한 뒤 다음 달 1일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29일부터 온라인과 ARS 투표를 거쳐 다음 달 2일 순회 경선에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제주와 인천, 강원,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경기, 서울 순서대로 진행되며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당일에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70% 및 국민 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최종 결과를 발표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현역 의원과 시도지사, 광역기초의회 의원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의용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TF의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1차 회의를 진행합니다. 이번 TF는 22대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에 대한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규칙 제정안 작성을 맡게 됩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출범하고 당시 민선 8기 단체자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향후 공천과 당무 등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브라질에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간 28일 새벽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브라질은 세계적인 핵심 광물 보유국이라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님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 간의 후속 협의를 통해 양국의 강점을 바탕으로 한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에너지 협력 MOU를 체결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에너지 전환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12시간 넘는 재검표에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강석주 현 통영시장은 33,626표로 변동 없었고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33,588표로 6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44표에서 38표로 6표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고 무효표만 1,024표로 6표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삼동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인력 111명을 동원해 새벽 3시 반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오는 곳은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남현중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도 다양합니다. 소음성 난청을 비롯해서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도 있고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은 어떨까요? 차이가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안 들리는지 표현되는 증상과 함께 진단이 중요할 텐데요. 난청의 정도와 치료에 대해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오랜 시간 바깥 활동을 통한 피부 변화, 일광 화상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터보의 회상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은 원인이 다양합니다. 노화나 소음, 선천적인 요인들까지 여러 이유로 난청을 겪게 되는데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 또 원인에 따라서 치료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난청은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불편이 큰데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건 짐작을 하는데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러니까 간단히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0: 네.
1: 귀마개를 끼고 생활을 해보면 난청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귀마개는 약 25dB가량의 소리를 막아주는데요.
0: 네.
1: 이 정도의 소리 볼륨이 막히게 되면 경증 난청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귀마개를 낀 채로 생활을 해보면
0: 네.
1: 저희가 경증 난청 상태를 간접적으로 체험을 해볼 수 있고요. 더 심한 난청이 되게 된다면 대화나 전화통화를 아예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게 됩니다.
0: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소근거리면 난청이 아닌 분들도 안 들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비교적 크게 말하는데도 작게 들리거나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도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0: 네.
1: 중등도를 넘어가서 심지어 이제 심도 난청까지 가게 된다면 마치 음소거를 한 것처럼 대부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음소거를 한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곳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비교적 조용한 곳에서도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인 거죠?
1: 조용한 곳에서도 음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특히 소음이 있다 그러면 말을 구분하는 능력이 정상인 경우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0: 네.
1: 시끄러운 곳에서는 말을 더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0: 그럼 난청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으로 라디오 소리를 크게 키운다거나 자꾸 되묻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이제 흔히 관찰되는 부분은 볼륨을 늘리거나 소리는 듣는데 말씀은 잘 이해를 못하고 되묻는 그런 경우입니다. 특히 고음 영역이 먼저 떨어지기 때문에 고음에 해당하는 시옷이나 치읓 발음 같은 것들을 놓치셔서 되묻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0: 그런데요. 난청의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신생아 난청을 비롯해서 또 이어폰 사용이 일상이어서인지 청소년기나 젊은 사람들에게도 난청 위험이 있고 질환이나 약물로도 난청이 생길 수 있지 않나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의 종류는 발팽이관이나 신경의 문제로 이제 유래가 되는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그리고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전도성 난청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이 있습니다.
0: 네.
1: 감각신경성 난청은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날 때부터 난청인 선천성 난청이나 소음을 크게 들으면서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그리고 난청을 일으키는 질환인 메니에르나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돌발성 난청 그리고 약물에 의해서 유발되는 약물성 난청, 약물 유발성 난청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전도성 난청이나 혼합성 난청은 주로 중이염에 의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이외에 다른 이제 소리를 전달해주는 구조물에도 이상이 생긴다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노인성 난청도 흔하죠?
1: 네,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 중 사실 가장 흔한 건 노인성 난청입니다. 즉 노인성 난청이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청력은 계속 떨어지게 되고 70대가 되면 거의 70%의 사람들은 최소 경증 난청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그런 난청의 여러 유형을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요. 난청이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1: 맞습니다. 이제 난청은 가장 흔한 감각 질환 중 하나로 보고가 되어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나이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노령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난청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 네.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생활습관이 주는 난청도 많지 않을까요?
1: 가장 중요한 예방할 수 있는 생활습관은 소음 노출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0: 네.
1: 큰 소음을 듣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노출될 때 귀마개 같은 것들을 착용을 해서 소음을 줄여주셔야 되고
0: 네.
1: 음악을 들을 때도 너무 큰 소리로 듣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0: 소음 노출에 주의하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이어폰 또 헤드폰이 일상인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귀에 안 좋을까 사실 체감을 하지 못하거든요. 어떤 영향으로 이어지는지 설명을 주시면 좋겠어요.
1: 가장 큰 문제는 주변이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데 이어폰을 듣는 것입니다.
0: 네.
1: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는 소음의 크기를 놓고 보면은 산재 기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널리 인정되는 기준은 85dB 이상에 노출되었을 텐데요.
0: 네.
1: 그런데 지하철 소음이 사실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지하철 소음이 거의 80dB에 근접한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1: 이런 환경에서 소리를 들으려면은 최소 85dB 이상의 볼륨으로 키우게 되게 되는데 그런 환경에서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커널형 이어폰 타입이나 노이즈 캔슬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0: 네.
1: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의 크기를 줄여주시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소리로 장기간 쓰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좋은 이어폰들이나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음량이 큰 음악이나 소리를 장시간 듣는 것은 주의해야겠습니다.
0: 그런데 그렇게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분들은 이제 말씀 주신 여러 습관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운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난청은 한번 발생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음성 난청은 예후가 좋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급성으로 발생했다면 빨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만약 장기적 노출에 의해서 만성화가 되었다면 습관을 고치면 더 진행이 되진 않겠지만 원래 상태로 회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0: 노인성 난청은 어떨까요? 노화가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변화로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 그리고 기대 수명이 약 83세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0대가 되면은 70%의 환자가 난청이 생기니까 80대가 되면은 아직 보고된 바는 없지만 대부분이 난청을 겪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화의 한 과정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나 겪기 때문에 적절하게 재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노인성 난청은 점점 늘지 않을까 싶은데요. 노인성 난청은 당사자보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난청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아,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0: 네.
1: 보통 본인은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외래도 보시고요.
0: 네.
1: 주변인들이 이제 보통은 모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잘 못 들으세요 이렇게 모시고 오시면서 주변인들이 주로 같이 동반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의심 증상들로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 주로 가족들이 TV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든지 말씀을 잘 못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가장 흔한 것 같습니다.
0: 그런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보청기라든지 인공 와우도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있어서 난청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대중적인 재활은 보청기고 인공 와우는 아주 심한 난청에서만 적응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보청기와 인공 와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원리부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1: 보청기는 원래 듣고 있던 능력을 보조하는 청각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서 이를 보조하여 주어서 소리를 듣게 해주는 장치고 본인의 청력에 맞추어 착용을 하면 됩니다. 반대로 인공와우는 보청기로도 유미한 청력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수술을 통해서 달팽이관 안에 전극을 넣어서 전기로 신경을 자극해서 소리처럼 인식을 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남아있는 청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네요. 네,
1: 그렇습니다.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기전이고 모든 음을 다 올리는 것이 아니고 청력이 떨어진 음역대를 보조해서 정확하게 피팅을 해서 맞춰서 착용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장치입니다.
0: 보청기의 종류도 다양해졌죠?
1: 맞습니다. 이제 귀 안에 넣어서 깊이 넣어서 아예 보이지 않게 착용하는 보청기부터 귀 뒤에 거는 보청기도 있고 아주 크지만 이제 소리는 잘 증폭해질 수 있는 보청기 이런 다양한 종류의 보청기가 있습니다.
0: 이제 보청기의 종류가 다양해졌다고 하셨는데요. 요즘은 또 상황에 따라서 소리를 키운다거나 소음을 제거하는 인공지능의 기능도 있다면서요. 심지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방향성도 조절한다고 들었습니다.
1: 인공지능이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기술인데 네.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단순히 소리를 일정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추어서 보청기가 소리를 특정한 소리를 키워주거나 혹은 소리를 제거하거나 또 어음으로 인지한 그러니까 말로 인지한 소리가 나는 방향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성분을 증폭시켜주기도 합니다.
0: 네.
1: 더 발전한다면 전체적인 음량을 증폭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선택적인 증폭을 통해서 보청기 착용의 불편감을 유발하는 잡음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개인의 청력 상태라든지 생활 방식에 따라 선택하면 되겠네요. 인공 와우는 보청기로는 효과를 낼 수 없는 상태일 때 고려되는 치료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1: 네.
0: 소리를 직접 전기 신호로 변환한다는 게 신기합니다. 청신경을 자극한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달팽이관 안에 세포가 기능을 이제 못하기 때문에 세포를 대신해서 전극을 넣어주어서 살아있는 신경을 선택적으로 자극을 해서
0: 네.
1: 소리처럼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0: 적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갑자기 잘 들리면 이것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1: 아쉽게도 이제 인공화를 낀다고 바로 잘 들리지는 않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좀 많이 기계 소리처럼 들리고 이렇게 일종의 무전기 소리처럼 좀 끊겨 들리기 때문에
0: 네.
1: 적절한 조절을 통해서 계속 소리를 듣는 연습을 해줘야 되고 처음부터 너무 잘 들릴 거라는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 수술 후에 재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 네.
1: 청각 재활의 과정에 중요성을 가지고 충분히 따라오셔야지 이러한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0: 청각 재활 말씀하셨는데요. 청각 재활이 강조가 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어떨까요?
1: 일반적으로 청각 재활이라는 표현을 하면 보청기 인공 와우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0: 네.
1: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를 잘 조절하고 관리하는 과정까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는 청력에 맞춰서 피팅을 딱 해서 마치 소리가 본인이 안 들리는 영역을 정확하게 그 영역을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증폭을 시켜줘야 되고
0: 네.
1: 인공와우는 반대로 더 어렵게 전기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전기자극을 안 불편하게 줄지에 대한 매핑이 필요합니다.
0: 매핑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 쉽게 말하면 인공와우가 들려줄 수 있는 소리를 맞춤 설정하는 과정인데요.
0: 예.
1: 인공와우를 켠 다음에 각 전극에서 어느 정도의 전기 자극이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0: 예.
1: 큰 소리는 이제 너무 큰 소리는 환자에게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전기 자극이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굉장히 잡음을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만 또 자극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0: 예.
1: 적절한 자극을 계속해서 설정을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인공와우 수술 후에 여러 번 병원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집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1: 아, 네, 맞습니다. 인공와우는 매핑과 초기 재활은 병원에서 청각사랑 의료진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0: 네.
1: 수술한 다음에 기계를 처음 켜고 환자분의 반응을 보면서 전극과 강도를 조절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도 적응 정도에 따라서 여러 차례 세밀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이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청취 훈련은 있습니다. 많이
0: 네.
1: 듣는 걸 연습하면서 이게 소리처럼

0: 능력이 발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난청으로 인한 여러 치료와 재활까지 말씀을 들었는데요. 난청도 초기 치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 주시죠.
0: 난청은 고령화 사회가 될 만큼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문제가 될 것이고
1: 네.
0: 누구나 다 재활해야 하는 숙제가 될 것입니다. 또 난청은 단순히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활동이나 우울감, 이제 특히 치매와의 연관성이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1: 네.
0: 오래 방치할수록 이런 문제들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과 조기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1: 네.
0: 말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TV 소리를 크게 듣게 된다라고 하시면 꼭 청력 검사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적절한
1: 네.
0: 시기에 치료랑 재활을 잘 하면은 치매도 예방되고 우울감도 예방되고 다양한 삶의 질이 훨씬 더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난청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한상윤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조정현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여름철 더위 먹었다는 말도 하고요. 뜨거운 태양 네. 아래 팔다리 얼굴이 익었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심하면 네. 일광화상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데요.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는 거죠.
1: 네. 태양광선, 특히 여름에 뜨거운 이 태양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0: 네.
1: 이 태양광선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으로 다양한 파장의 전자기파로 이루어지는데
0: 네.
1: 이 피부가 태양광선에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붉어지는 홍반 반응이라든지
0: 네.
1: 또는 일광화상, 그리고 색소침착, 광노화, 가장 심한 것은 피부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일광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자외선,
0: 네.
1: 그중에 자외선 B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의 화상입니다.
0: 네.
1: 일광화상,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는, 영어로는 썬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햇볕에 탔다 이 뜻인데요.
0: 네.
1: 이 자외선 B에 오랜 시간 노출되었을 때 피부에 염증이 생기고 붉어지고 따가워지는 증상을 말합니다.
0: 네.
1: 요즘 같은 이 강도 높은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여름철에 잘 발생하고요. 또 특히 여름철에 휴가지나 야외 활동 후에 어디 놀러 갔다 오시는 후에 흔히 발생합니다. 또 가끔은 이 썬텐이라고 해서 왜 구릿빛 피부를 이렇게 건강한 아름다움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들 있잖아요. 썬텐이 유행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요. 또 야외 작업이 많은 직업이니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야외에서 일을 했을 때도 일광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일광화상의 증상도 궁금한데요. 붉어지는 네.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1: 예. 일광화상은 1도 또는 2도 화상인데요. 네. 1도는 이제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홍밥 붉어지는 거 정도면 1도 화상이라고 하고요. 물집이 생기면 2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이상 이제 3도 화상이 있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햇빛 노출로는 3도 화상까지는 잘 진행하지 않아서 1도나 2도 화상이 많고요.
0: 네.
1: 이게 시간대별로 좀 이게 증상이 다릅니다. 이게 차근차근 올라온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일광화상을 입으면 이렇게 자외선이 확 노출이 된 다음에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서 점점 피부가 붉어집니다. 바로 노출됐다고 붉어지지는 않고요. 그땐 잘 모릅니다. 근데 한 2시간, 짧으면 2시간, 길면 6시간 정도 지나면 이렇게 점점 붉어지고요. 만졌을 때 이제 화끈화끈거리는 그 열감, 그리고 통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2시간에서 24시간 사이, 하루 정도가 지나면요. 이때가 통증하고 부종이 가장 심합니다.
0: 네.
1: 그래서 심한 경우 이렇게 물집이 잡히거나 그때는 오한과 발열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한 3일에서 7일 정도 지나면 회복기에 접어들면서요. 손상된 피부가 이게 허물벗겨지듯이 이렇게 벗겨지는 그런 이렇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가려움증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일광화상을 입은 피부는 나중에 색소침착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피부가 벗겨지는 경험은 저도 있습니다. 이제 말씀
1: 네.
0: 주신 것처럼 벌겋고 가렵거든요.
1: 네.
0: 예방뿐 아니라 초기 대처도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이 초기 대처법인데요.
0: 네.
1: 이게 딱 햇볕에 과도하게 노출됐다, 피부가 열받았다라고 딱 느끼시면 그때 빠르게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노출된 부위, 화상 부위의 온도를 낮추는 쿨링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즉시 햇빛을 피하시고요. 피해서 이렇게 실내로 들어오시거나 햇빛을 차단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흐르는 찬물이나 이렇게 수건을 찬물에 적셔서 이걸 한 10분에서 15분간 화상 부위에 충분히 데워주면 이렇게 피부가 좀 식습니다. 근데 이제 피부를 식히라고 하면은 흔히 뭘 생각하시냐면 얼음을 생각하세요.
0: 아하, 네.
1: 네. 근데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면 가뜩이나 이 손상받은 피부가 일시적인 혈관 수축으로 수축이 확 일어나서 이렇게 증상이 더 악화되거나 동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는 건 피해 주시고요. 수건으로 이렇게 싸든지 물에 적신 수건 같은 걸 싸든지 해서 직접 얼음이 닿을 정도의 그 온도는 피하셔서 시원하게 식혀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0: 네.
1: 그다음에 열감이 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라고 하면 그다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보습제를 써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장벽이 이미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수분 손실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습제를 그 부위에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또 체내의 수분 보충을 위해서 물도 충분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0: 치료제도 있죠?
1: 아, 예. 이 자외선에 의해서 이제 일광 화상이 생기면 이제 1도 화상 또는 2도 화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는 이제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염증 반응을 가라앉히고 보습과 피부 재생을 돕는 연고가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 가지 않고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있고요.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 햇볕에 찬데 바르는 연고 주세요라고 하면 주는 약들입니다. 네.
0: 화상에 바를 연고를 달라고 말하면 되는 거네요.
1: 네. 그런데요. 이게 연고가 또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성분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0: 아.
1: 네.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린 성분은 구아야 줄렌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캐모마일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 고유의 색상 때문에 연고가 약간 푸른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징적으로 약간 딱딱 쌌을 때 푸른빛깔이 돈다 이러면 요 성분인데요. 강력한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완화하는 작용과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광화상 직후에 피부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화끈거리는 열감을 빠르게 가라앉힙니다. 또 피부 조직의 재생을 돕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식물 추출 성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좀 없고 순해서 아기 피부나 민감한 피부에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0: 진정 효과를 주는 거군요. 또 다른 연고도 있습니까?
1: 아, 네. 또 트롤아민 성분의 제품이 있는데요. 이 제품은 익소문으로 좀 유명해진 제품이에요. 초기 들어왔을 때는 다른 제품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서 이게 많이 팔릴까? 그랬는데 입소문을 타고 이렇게 살려분들이 생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이 트롤아민이라는 성분의 연고는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세포 면역을 자극해서 상처 치유를 돕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고는 이 화상을 입은 부위에 약을 약간 두껍게 바르고 마사지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톡톡톡톡 문질러서 흡수를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약을 더 이상 흡수하지 않을 때까지 얘가 이제 충분히 흡수됐다라는 느낌이 날 때까지 하루에 두 번에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발라주는 게 좋고요. 이 연고의 특징은 어쨌든 좀 두툼하게 두껍게 피부 위에 발라주는 것이 특징인 연고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이미 물집이 터졌거나 진물이 흐르는 상처 또는 감염 부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이 연고만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0: 제품마다 사용법이 조금씩 다르네요.
1: 네.
0: 또 있나요?
1: 아, 네. 덱스판테놀 성분의 이 연고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여러 군데 기저귀 발진에도 쓰고 아기들한테도 많이 쓰는 연고인데요. 이게 프로비타민 B5 성분입니다. 그래서 덱스판테놀이 비타민 B로 전환되는 건데 이게 피부에 흡수되어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라고 하는데 이 판토텐산으로 전환돼서 세포 에너지 생성을 돕고 피부의 장벽 재생을 촉진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보습력이 매우 뛰어나서 화상으로 인해서 건조해지고 손상된 피부 조직을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가려움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그 대신에 이 약에는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무스테로이드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도 안 들어가 있고 무항생제 또 항뇨나 방부제 같은 것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영유아부터 임산부까지 민감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그런데 이 빛반진 연고는 이렇게 좀 점성이 끈적끈적한 그 밀폐력이 좀 있는 기름형 제형입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은 직후에 열감, 화기라 그러죠. 뜨끈뜨끈한 그 화기가 남아있는 상태에 바르면 얘가 밀폐력이 좀 있기 때문에 열이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내부에 갇혀서 상처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연고는 약간 화상의 붓기가 완전히 화기, 그러니까 부위의 그 뜨거운 열감이 완전히 빠진 후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고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한 후에 하루에 1회에서 수에 부드럽게 터 바르는 용법으로 사용하는 연고입니다.
0: 조심할 부분들도 있네요. 네. 구입할 때 다 설명을 해 주시겠죠?
1: 아, 네. 설명해 드려야죠.
0: 종류가 많아서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미 물집이 터지면서 진물이 흐를 때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도 있나요?
1: 아, 예. 이렇게 물집이 터지고 진물이 흐른다라고 하면 사실 감염성 화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화상 부위가 감염이 될, 세균 감염이 될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미 감염이 되면 진물이 흐를 때 이렇게 막 노랗게 고름이 차거나 초록색 또는 냄새 같은 게 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할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야겠지만 이게 예방하는 목적으로 그때는 이 감염을 막아주는 약을 써야 되는데요. 별거 아니고요. 집에 아마 대부분 가지고 있는 항생제 외용제를 쓰면 됩니다. 일반 이어폰으로도 많이 집에 하나씩은 다들 구비하고 있어요. 상처 연고라고 되어 있는 연고가 보통 항생제가 들어가 있고요.
0: 네.
1: 이 항생제 연고를 1, 2도의 그 감염이 우려되는 화상에서는 감염을 예방하는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일단 증상이 그렇게 물집과 진물이 날 정도면 진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1: 네.
0: 처방이 있어야 하는 약은 일반 의약품과는 좀 다른가요?
1: 네.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될 상황이다. 이게 감염이 우려되고 심해지고 넓은 부위다 이러시면은 병원을 가셔야 되는데 그때 네. 그냥 항생제 연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특이하게 화상에만 나오는 전문 의약품인 설파디아진이라는 연고가 있습니다.
0: 네.
1: 이게 설파제 구조를 가진 이제 항생제인데 그리고 거기다가 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2에서 3도의 중증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입니다.
0: 네.
1: 이게 일반 상처 치유 연고보다는 이제 화상 부위 침투력이 좋고요. 좀 광범위하게 세균과 진균에 대한 살균 작용이 나타납니다.
0: 네.
1: 그 대신 이게 설파제라는 약이 약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 의약품으로 묶어놨고요. 당연히 이제 이게 넓은 부위를 바르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면 설파제의 부작용이 전신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지는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0: 드레싱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네, 이 상처 부위를 좀 촉촉하게 유지하고 치유를 촉진하는 데 드레싱이 도움을 주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상에 쓰는 드레싱은 이게 백색 바셀린이 도포된 거즈가 있습니다. 화상 거즈라고 해서. 그래서 그거를 덮어주는 것도 방법이고요. 또 심하지 않은 화상에는 일광 화상 같은 곳에는 이 수변 밴드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수변 밴드 폼과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은 수변 환경을 유지시키면서 삼출물을 흡수해서 이렇게 하얗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조직이 짓무르지 않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수변 드레싱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항상 이 폼의 그 두께와 진물 정도를 매칭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두꺼운 폼 제형은 진물이 많은 화상에 쓰는 게 낫고요. 하이드로 콜로이드 제품은 진물이 조금 비교적 가벼운 화상이나 상처 또는 치유 단계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0: 사용하면서 알아둬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이게 상처가 넓거나 깊거나 또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감염입니다. 피부가 많이 벗겨 넓은 부위에 감염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전문가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드레싱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수분 밴드는 이제 상처인 경우에는 발생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되고 화상인 경우에는 화기가 좀 빠진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수분한 환경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자주 교체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진물이 차서 부풀어 초기는 진물이 많이 차거든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더라도 좀 참으세요. 혹시 이게 터지면 이제 옆에가 벌어지면 그때는 갈아주세요 하는데 이게 조금만 부풀어도 이거 그 고름이 찬 거라고 생각하시고 자주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좀 이 하얗게 부풀어 오르는 게 고름이 아니라 세사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좀 버틸 만큼 버티다가 갈아주시고 이 가는 주기가 점점 나중에는 짧아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이틀 간격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3일, 4일, 5일까지 가는데요. 더 이상 부풀어 오르지 않으면 이제 치유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두꺼운 폼 소재를 이렇게 건조하거나 얕은 상처에

0: 쓰시면 이게 폼이 유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그렇게 집에서 관리가 되면 좋겠지만 되도록 빨리 병원에 가야 하는 상태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이게 하여튼 심하다라고 판단되면은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예. 화상은 사실 화상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물집이 표면적의 20% 이상, 팔이나 다리 전체 이렇게 넓게 잡힌 경우에는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그냥 생각해도 넓은 부위가 만약에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 숨이 지거나 그다음에 죽나거나 하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1: 네.
0: 그래서 좀 넓은 부위, 눈으로 봤을 때 넓은 부위에 물집이 잡혔다 그러시면 이제 병원에 가시는 게 좋고요.
1: 예.
0: 특히 이런 화상들은 또 화상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고,
1: 네.
0: 그다음에 화상 때문에 38도 이상의 고열이나 오한, 또 어지럽거나 구토 또는 극심한 두통 이런 것들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1: 네.
0: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상처에 노란 구름이 차고 부종,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2차 감염의 경우에도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취약 부위라고 하는데요. 이제 얼굴이나 눈 주변, 뭐 귀, 손, 생식기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아주 취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아물지도 않고 다른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셔야 되고요. 특히 당뇨 있는 분들, 당뇨 있는 분들이 이 상처가 잘 안 아물잖아요. 당뇨나 면역 저하, 만성질환자인 경우 또는 어린이, 영유아나 고령자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전하게 병원에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 그런 경우는 주로 어떤 상황에서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사실 이렇게 심한 경우는 일광화상에서는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본 경우들은 보면 이 화상에 취약한 피부가 있습니다. 피부가 좀 얇은 분들. 네, 뭐 예전에 약을 썼기 때문에 얇아진 분도 있고 원래 타고나기를 피부가 얇고 예민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주로 멜라닌 색소가 적은 흰 피부가 취약한데 취약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본 케이스는 이 짧은 시간에 강렬한 햇빛에 노출되거나 그다음에 햇빛 아래서 다른 작업을 하느라고 예를 들어 모래사장에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그런 거 있죠. 아이랑 막 뭐를 만드느라고 막 시간 가는 줄을 몰랐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만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게 뜨거웠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넓게 화상이 물어봤더니 그런 거예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화상 입어버렸다. 이렇게 옆에서 좀 봐주거나 햇빛을 차단해 줬으면 됐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경우를 봤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적절한 치료와 약으로 잘 회복해야 하는데 민간요법도 있잖아요. 뭐 된장도 바르고 그렇지 않나요?
0: 네, 아직도 민간요법을 많이들 하십니다. 이게 주의하셔야 돼요. 당연히 화상 부위 염증을 악화시키고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될 텐데 된장도 위험하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 얼마나 많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소주나 알코올로 소독하는 거. 이거 통증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부종도 심해지고요. 그래서 뭐 된장, 간장, 소주 이런 거 좀 참으시고요. 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하고 많이 하시는 게 감자를 으깨를 썰거나 감자를 갈아서 부치거나 오이를 얇게 썰어서 부치거나 알로에를 쓰시거나 이게 이제 감자, 오이, 알로에가 굉장히 친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감, 화기를 식히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게 이거보다는 사실 제가 아까 물수건이 훨씬 편하잖아요. 그래서 물수건을 쓰시는 게 더 낫고요. 요런 그 감자, 오이, 알로에 같은 거 쓰다가 이게 물집이 잡힌 화상, 피부가 손상된 화상에서는 감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 외에 이건 참 왜 이런 얘기가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치약을 바르거나 뭐 참기름을 바르거나 오소리 기름 뭐 담배 속 담배 안에 그 담배찐 담배 가루 있잖아요. 그걸 쓰신다는 분도 있고 황토를 쓰신다고 있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들 위험하니까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이런 뭐 큰 병원에 안 가시더라도 제품 그리고 약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하시고 한번 물어보시고 쓰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것도 맞지 않는 것을 썼을 때는 성사체를 좀 지연시킬 수 있고요. 또 급하다고 집에 있는 연고를

0: 아무거나 꺼내서 예, 뭐 발랐다 급해서 발랐다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것도 좀 위험한 경우가 있습니다. 약국이 접근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급하면 빨리 약국에라도 가서 물어보시고 약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이건 어떨까요? 물집이 잡혔을 때 바늘로 터뜨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0: 아, 예. 물집이 왜 이렇게 터지지 않고 이렇게 부풀어 오를 때 이거를 바늘로 소독을 해서 불에 달군 바늘로 이렇게 터뜨려야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 물집이 잡혔을 때는 이 피부 자체가 사실 천연 장벽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터지기 전에 억지로 터뜨리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터뜨리는 과정에서 외부 세균이 침투해서 2차 반염이 발생하거나 또 흉터가 남을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1: 네.
0: 만약 물집이 이렇게 자꾸 건드려진다 또는 크기가 점점 부풀어 올라서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거즈로 살짝 덮어서 보호하고요. 자연스럽게 물집이 터졌을 때는 터지고 나면 이 표피를 막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가위로 막 이렇게 잘라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부러 뜯어내지 말고 자연스럽게 뜯어질 때까지 좀 놔두시는 게 좋아요. 그거 자체로 보호벽이 됩니다. 그래서 흐르는 식염수나 물로 소독한 뒤에 감염을 막아주는 이제 항생제 연고, 예방할 수 있는 항생제 연고나 수면 드레싱을 붙여서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피부가 벗겨질 때도 굳이 떼내면 안 되는 건가요?
0: 네, 이게 이제 회복기에 접어들면 허옇게 이렇게 비늘처럼 일어나면서 허물 벗겨지듯이 피부가 벗겨지잖아요. 요때는 되게 가렵게 되면 자꾸 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억지로 뜯어내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뜯어지도록 놔둬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손으로 뜯어내면 이게 아직 준비되지 않은 그 아래쪽에 연약한 새살이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예, 네, 그게 안 그럴 것 같은데, 뜯다 보면은 그 끝부분이 하얗게 빨갛게 왜 약간 시선스러운 데가 딱 같이 떨어진 경우가 있거든요. 이러면 염증이 생기거나 그 부분에 이제 피부 착색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뜯어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샤워 과정이나 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좀 참으시고요. 그리고 이게 건조하기 때문에 점점 건조해지기 때문에 가려움과 따가움 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없는 보습제를 하루에 좀 수시로 충분히 그러니까 가려우면 보습제를 발라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오랜 시간 자외선 노출로 인한 일광 화상에 대한 처치 잘 들었습니다. 약사이신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스티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7월 28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중부지방과 경북권, 제주도는 구름 많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에 5에서 20mm,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중북부, 경북 중북부에 5에서 40mm입니다. 강원 중남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20mm, 강원 북부에는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서부, 충남권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도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전북 동부, 전남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3도, 전국이 32도에서 38도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5도 이상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특히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 중인 전남 광양과 대구 중부, 경북과 경남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32도에서 38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과 남해서부 해상에는 바다 안개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파주 32도. 강원, 영서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32도, 춘천 33도, 원주 33도, 대관령은 30도. 강원 영동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33도, 강릉 35도, 동해는 34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청주 35도, 충주 33도, 대전 34도, 세종 34도, 전남 33도, 보령 32도. 전라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34도, 군산 33도, 광주 35도, 여수 목포 32도, 여수 34도, 순천 34도.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8도, 포항 36도, 안동 35도, 부산 35도, 울산 36도, 진주 37도.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 32도, 울릉도와 독도는 맑겠습니다. 낮 기온 31도,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 28도. 북한 지역은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평양이 31도, 신해주 31도, 개성은 31도 예상됩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우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26.7도, 현재 습도는 88%. 오늘 서울 지역 해뜬 시각은 5시 3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정부가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올여름 열대야일 수는 7일이 넘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에너지 등 양해각서 7건을 체결했습니다. 메르쿠스르와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요청으로 협상 중이라며 결렬시 군사작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을 부인했습니다.
1: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확정 시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화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연일 폭염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습니다.
1: 밤낮 없는 무더위에 올여름 전국적인 열대야 일수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하겠습니다. 박수현 캐스터, 아직 이른 시간인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2: 네, 이제는 극단적인 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제주는 21일째, 여수는 1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의 현재 체감온도는 30도 가까이 올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도 발효 중이고 영남지방의 폭염중대경보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특보는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의 특보로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 등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표됩니다. 정부는 폭염 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를 발효했습니다. 어제 경주가 39.1도까지 오른 가운데 오늘 경주와 광양의 낮 기온 38도 등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멈춤과 이동 확인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즉각 야외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또 더위에 취약한 이웃이나 홀로 계신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게 권고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밤낮 없는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0: 대구와 경북에선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과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축사에 설치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더위에 지친 소들이 선풍기 아래서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온도를 낮추려 물도 뿌려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4: 너무 더우면 사료를 좀 적게 먹습니다. 영양 상태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조금 미숙아로 태어나는.
3: 뙤약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는 한낮. 농민의 얼굴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숨이 턱턱 막히지만 포도 출하 시기를 앞두고 쉴 틈이 없습니다.
5: 포도는 날씨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있어야 되는데 기온차가 요즘은 없어가지고 잘 익질 않습니다.
3: 그늘막도 무용지물입니다.
6: 저는 지금 포도밭에 들어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40도를 훌쩍 넘었습니다.
3: 어제 경북 경주의 낮 최고 기온은 39.1도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고 대구와 경북 경산, 포항 등도 체감 온도가 38도를 웃돌면서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온열질환자도 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1,300여 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8명으로 늘었습니다. 닭과 돼지 등 가축은 25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7: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폭염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

0: 드리고 있습니다.
1: 기상청은 다음 달 초까지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야외 활동과 실외 작업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정현입니다.
2: 폭염은 극단적인 날씨까지 불러왔습니다. 영남에선 수직 형태의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며 번개가 3시간 가까이 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하는 거 아니야?
4: 고요한 주택가의 밤하늘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해집니다. 거대한 구름 사이로 번개가 계속 내리칩니다. 하는 거
3: 아니냐? UFO 아니야? UFO? 아니야?
5: 계속 그러는 거야?
4: 인근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쩍임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수초 간격으로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6: 전쟁 난 것 같노? 살면서 이런 광경 처음 봅니다.
4: 그제 저녁 경남 창원과 합천, 대구, 부산 등 영남 지역 곳곳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3시간 동안 400차례에 걸쳐 번개가 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 어떻게 해, 아빠?
7: 가지고 가, 괜찮아. 번개 먹느라고 있다.
4: 위성 영상을 보면 당시 영남 지역 상공에는 높이 15km의 거대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영남권에 열저기압이 자리 잡았고 저녁부터 강한 적나눈이 발달해 번개가 이어진 겁니다.
8: 낮에 지면이 가열이 되기 시작하면은 공기가 가벼워지면서 열저기압 형태가 국지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이런 열저기압을 따라서 굉장히 키가 큰 구름들이 발달하게 되면은
4: 구름이 발달한 경남 밀양 송백리에는 시간당 46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면서 직전보다 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중부 내륙과 경북 지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리며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2: 이렇게 영남 지역에서 극단적인 날씨 현상까지 보이는 건 전국이 무덥지만 영남이 특히 더 덥기 때문입니다. 과거 자료를 보니 영남은 32년 만에 가장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9: 이 정도면 극한 폭염이란 말도 과한 말이 아닙니다. 경남 밀양과 양산에 이어 이튿날에는 대구와 경주의 낮 기온도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영남 지역은 7월 들어서야 시작된 올 장마철에 비다운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고 장마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주부터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며 이상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과거 50여 년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남 지역의 올해 7월 기온은 역대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경북은 32년 만에 가장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 지역에는 올해 처음 도입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동일한 기준으로 최근 9년을 살펴봤더니 가장 더웠다는 2018년에는 20회,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만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벌써 5차례나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2018년보단 덜하지만 그 이후엔 가장 더운 7월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극한 폭염이 무서운 건 폭염 연속 일수가 늘수록 열이 축적되면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기 때문인데요. 벌써 대구는 8일, 그리고 포항은 7일, 경남도 곳곳에서 엿새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여름이 시작돼 앞으로 폭염은 강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폭염 위기 경보를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중대봉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세현입니다.
2: 이렇게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땐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농촌 현장에선 이런 안전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주말 폭염 경보 상황에서 밭일을 하다 숨진 30대 태국인 노동자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소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 의식이 없는 남성에게 구급대원이 인공호흡기를 부착합니다. 해남에서 목포의 병원으로 도착할 때까지 의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해남군 황산면의 배추밭에서 퇴비 살포 작업을 하다 숙소로 향하던 길에 쓰러진 태국 국적 30대 A씨. A씨가 도로 위에서 쓰러진 건 낮 3시 15분. 당시 체온은 43도가량이었습니다. 그날 해남의 최고 기온은 33.7도로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었습니다. 태국 국적 30대 노동자가 쓰러진 도로입니다. 인근

0: 밭에는 잠시라도 쉴 만한 그늘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A씨가 오전 6시부터 일을 시작해 폭염의 날씨 속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하고 개인용 냉방이나 통풍장치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농촌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주나 노동자가 모두 안전수칙을 잘 모르는 데다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불평등한 관계까지 겹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5대 수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그늘막들을 행정 지자체에서 만드는 것들, 그리고 폭염 시간대에는 일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는 강력한 권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0: 고용노동부는 A씨의 부검 결과 온열질환으로 판정되면 고용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소원입니다.
2: 오늘 새벽 경기도 의왕의 현대차 연구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선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스총을 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이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건물 앞에서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30여 대와 소방대원 110여 명을 투입했고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배터리를 건물 밖으로 옮기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4: 소방차 계속 점점 많이 오고 건물 입구 쪽에 연기 계속 나고 바람이 아파트 쪽으로 불면은 연기도 날라오고 냄새도 납니다.
3: 한때 소방 대응 1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불은 2시간 40분 만인 새벽 3시 반쯤 완전히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 5시 10분쯤엔 서울 서교동 일대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삿짐 사다리차가 고압선을 건드려 벌어진 일입니다.
5: 정전이 발생한 주택가입니다. 작업자들이 끊어진 고압선을 정리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전기는 저녁 8시쯤 다시 들어왔지만 660여 가구 주민들이 무더위 속 불편을 겪었습니다.
6: 인덕션으로 이제 밥을 해야 되는데 전기가 하나도 없는데 너무 답답하고 덥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바깥에 나온 거죠.
3: 서울 도심의 한 아파트에서는 아들에게 가스총을 쏜 아버지가 붙잡혔습니다. 20대 아들은 눈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특수상해 혐의로 검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혜지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소년공 출신 두 정상이 다시 만나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뤄진 정상회담에선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고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이 탄 차량이 기마대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대통령궁으로 진입합니다. 도열한 의장대를 지나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뜨겁게 포옹하며 인사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이어 140분간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에너지와 공급망, 우주협력 등 7건의 정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양 정상은 이번 만남에서도 소년공이랑 공통 경험을 바탕으로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9: 어려서 고생을 한 사람들은 모든 기회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죠. 대통령님과 저 모두 굉장히 어렵게 자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입니다.
10: 정체성은 잃지 않고 끊임없이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8: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자원, 에너지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10: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8: 방산과 항공우주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9: 알칸타라 발사기지에서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8: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체결에는 더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협정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균형 있는 결과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남미 최대 도시이자 브라질 경제금융중심지인 상파울루로 이동해 국빈 방문 일정을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7: 검사 보안 수사권 폐지가

0: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만 남겨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거취가 논란입니다. 청와대는 사의가 전달된 바 없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정 장관은 국회에 나와 사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장관. 사의를 밝힌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2: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는 뭐 세수는 세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 사실상 그만두겠다는 얘기에 여야는 정반대 이유로 만류했습니다.
3: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의원입니다.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 그렇죠?
2: 예, 뭐
3: 그러니까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세요.
4: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계속 말씀해 오셨는데 오히려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5: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여름 휴가를 앞두고 있는 다자녀 가정이라면 오늘부터 달라지는 제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2명을 둔 가정도 시스템 구축을 마치는 다음 달 22일부터는 10%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으로 할인되는 건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영업소에서 미리 신청하고 하이패스를 등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여름 휴가엔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위한 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이제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이용하는 장기 렌트나 리스 차량도 행정기관에 등록하면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교통비 부담은 좀 덜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는 더 넓히겠다는 취지인데요. 앞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꼭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혜택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시간은 농수산 뉴스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지는 텃밭 가이드 시간에는 작물들의 병원체별로 사례와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취향대로 떠나는 요즘 휴가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요. 다양한 사례들 소개해 드릴게요.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당시 환경부 등 총 18개 기관이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을 출범시키고요. 축산 분뇨를 고체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그 첫 결실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 중심으로 농수산 뉴스 살펴보죠. 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 가축 분뇨를 고체 연료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고요?
3: 그렇습니다. 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오래전부터 축분, 그러니까 우분은 퇴비화를 대부분 해서 농경지에 거름으로 활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농경지 면적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과잉 살표가 됐을 때 환경 부하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고, 또 수입된 목재 펠릿이나 칩을 사용하는 목질계 발전소의 경우에도 이를 대체할 소재의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가축 분뇨 고체 연료 활성화 공동기획단 이라는 제목의 기획단을 만들어서 그 이후에 관련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오늘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어떤 내용으로 관련 기술 개발이 진행되는 건가요?
3: 먼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고체 연료를 만드는데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필요한 열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원료를 관리하는 것인데요.
1: 예.
3: 고체 연료 킬로그램당 발열량이 3,000kcal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게 우분만으로는 이 열량을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농업 부산물을 첨가하는 방식이 적용되는데요. 농식품부는 우분과 농업부산물을 일정한 품질로 관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일을 담당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이렇게 만들어진 우분, 그러니까 소똥, 고체연료 사용처를 상업발전시설뿐만 아니라 농사용 시설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요?
3: 그렇습니다. 이게 상업적 발전시설에 더해서 별도의 압축 성형 홍조형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서 농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보일러 이런 것들과 같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그에 앞서 우분 천연 발효 건조 공정을 또 개발해서 안정적으로 고체 연료를 생산하는 또 그리고 발열량과 수분 함량 등 연료의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기술도 확보하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에너지와 환경을 담당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는 어떤 일을 맡게 되는 건가요?
3: 압수 킬로그램당 3,000kcal 이상이라 말씀드렸는데요.
1: 예.
3: 이게 킬로그램당 3,500kcal 이상 이렇게 발열량이 높은 고체연료 생산을 실증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분만으로는 이 정도 열량을 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가축에서 배출된 후 시간이 지나면 열량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농업 부산물이나 커피 찌꺼기 같은 보조원료를 사용하는 연구가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이런 연료를 어떻게 조합하면 그리고 또 어떤 제조 공정을 거치면 발열량이 높은 고체 연료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이런 등을 실증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축궁이니까 고체 연료를 생산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을 최소화하는 그런 기술도 고도화하는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1: 네, 착수 보고회도 이제 열리게 됐으니까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예산 계획도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3: 그렇습니다. 일단 총액은 298억 원을 드리고요. 2029년 12월까지 추진 계획을 밝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국비 총 50억 원을 들여서 고체 연료와 공정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합니다. 또 국내에서 활용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는 농축 부산물 이것을 활용한 바이오매스 고체 연료 생산 공정 그리고 또 이용 다변화 기술에 198억 원이 또 들여지고요. 또 고체연료 생산 및 활용 시설을 대상으로 한 환경 오염 방지 기술이 개발하는 데 50억을 투입을 합니다. 축산업의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 보완은 줄이고요.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우분 고체연료 사업이 그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모쪼록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 예, 가축물의 분뇨 더 효율적인 활용으로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성과 내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탱크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제 장마가 어느덧 마무리된 듯 하네요. 네. 어제는 뉴스 보니까 100세 어르신이 밭일하다 쓰러지셔서 사망하셨다는 안타까운 보도도 있었고요. 텃밭

0: 에서 실제 자주 부딪히는 식물병, 예, 화학적 방제, 지금 농약이죠. 예,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식물병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닌데요. 어느 날 아침 밭에 나갔는데 잎에 반점이 보이고 며칠 뒤 또 시들고 또 열매가 물러지면서 농가 입장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불안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체별로 사례를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팁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그러면 첫 번째는 뭐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0: 먼저 곰팡이성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진균성 병인데요. 비가 작고 이슬이 많은 시기 또는 하우스 안 습도가 높을 때 잎에 반점이 생기고 점점 번지는 병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북의 배추밭이나 강원의 산간, 고랭지 채소밭에서는 장마 뒤 녹임병이 먼저 눈에 띄는 경우가 많은데요.
1: 예.
0: 이때는 잎 몇 장만 보고 약을 뿌리기보다는 포장 전체의 통풍과 배수부터 봐야 합니다. 잎이 젖은 채로 이렇게 오래 남아있으면 병은 금세 퍼지거든요. 실전 팁으로는 비가 그친 직후 곧바로 밭에 들어가기보다는 물기 빠짐을 확인하고 아랫잎부터 병반을 살피는 습관이 좋습니다. 또 같은 약제를 반복하기보다도 등록된 약제를 기준으로 드는 계통이 좀 다르거든요. 메커니즘이 좀 다른 그런 계통을 바꿔가면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도 네. 병든 잎을 따서 밭 안에 그냥 두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방 방법이기도 합니다.
1: 네, 첫 번째 진균성 병해의 대처 방법부터 살펴봤습니다. 통풍과 배수 살피고 이제 계통을 바꿔가면서 약제를 쓰는 편이 안전하다고 전해주셨고요. 다음은 세균성 병해 알아보죠. 진균성 병해보다 더 빠르게 번지는 병원체라고요, 이건?
0: 네, 세균성 병해는 진균보다 더 갑작스럽게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수원에서는 화상병이 대표적이고 채소밭에서는 무름병이나 풋마름병, 세균성 전문잎병이 이제 문제를 일으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과수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겨울철 궤양 제거와 신속 진단, 예찰 강화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상하 과수원에서 가지의 궤양, 그러니까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죠. 궤양이 남아 있으면 그 주변이 점염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병이 숨어 있을 자리를 없애는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요. 채소 쪽으로 또 가면 고추나 토마토에서 세균성 반점이 비가 온 뒤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병은 잎만 보지 말고 비가림 상태인지 물주기 방식이 어떤지 그리고 작업도구를 소독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실천 팁은 간단한데요. 아침에 밭을 돌면서 아랫잎과 줄기부터 보는 것입니다. 세균은 젖은 환경을 좋아하므로 장마철에는 사람 손과 물방울을 통해 더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관수는 잎이 아니라 뿌리 쪽으로 주고요. 포장 안에서 작업할 때는 젖은 식물을 오래 만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그럼 이렇게 세균성 병해가 발견됐을 때 이게 퍼지지 않도록 아예 잘라내서 멀찍이 좀 버려야 될까요?
0: 그렇죠. 궤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라낸 다음에 멀찍이 버려서 전염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예, 세균성 병해는 궤양과 물 관리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바이러스성 병해네요. 이 경우는 직접 약으로 치료할 수는 없다고요?
0: 네. 바이러스성 병해는 직접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는 늘 매개충과 함께 봐야 하는데요. 방충망이라든지 끈끈이 트랩을 통해서 조기에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고추 육묘장에서 잎이 뒤틀리고 모자이크 무늬가 보인다면 병든 모종이 밭으로 내려가기 전에 걸러내야 합니다. 육묘 단계에서 바이러스 조기 진단과 예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모종은 작아 보이지만 여기서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밭에 정시간 뒤에는 밭 전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이, 고추, 토마토에서 흔한 진딧물, 총체벌레, 가루이에 대한 관리인데요.
1: 네.
0: 망설치라든지 잡초 제거, 주변 위생 관리가 약제보다 먼저 이렇게 선행해야 합니다. 실전 팁으로는 바이러스 의심주가 나오면 아깝더라도 바로 뽑아서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구를 연속으로 쓰지 말고 꼭 소독해서 사용하고 의심 포기 주변은 마지막에 관리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1: 예.
0: 초기에는 건강한 포기부터 관리했다가 마지막에 병든 포기를 좀

0: 의심되는 포기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바이러스 병해 같은 경우에는 병 자체보다는 매개충을 먼저 잡아야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기가 쉬운 병이 있다고요, 대표님?
0: 네. 파이토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자주 헷갈리는 병에 속하는데요. 잎이 작아지고 가지가 빗자루처럼 갈라지거나 새순이 이상하게 많아지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새순이 많아져도요?
0: 네. 국내 현장 자료에서도 이런 병은 단순한 약제 대응보다 매개충 관리와 이상생장 관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대추나무나 뽕나무에서 가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지되면 가지치기 문제인지 병 문제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올해는 웃자람이 심하다 정도로 이렇게 넘기기 쉽지만 수형 전체가 바뀌는 식 이상으로 병원체 가능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바티도 고추가 일정하게 자라다가 어느 포기는 이런 이제 증상을 보이는 게 있거든요.
1: 네.
0: 실전 팁으로는 새순만 보지 말고 수형 전체를 보는 것입니다. 잎의 크기라든지 가지의 길이, 새순의 밀도, 꽃과 착과 상태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상이 반복되면 바로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다음 예찰 때 또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나뭇가지라든지 잎이라든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면 이것도 질병으로 의심해 봐야 된다.
0: 네.
1: 그렇군요. 특히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게 나뭇가지나 잎은 보이니까 근데 네. 뿌리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뿌리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요?
0: 네. 땅속에 있는 선충은 보이지 않지만 뿌리를 또 계속 갉아먹는 문제를 일으키는
1: 선충 네. 네.
0: 속합니다. 과수와 채소 모두에서 뿌리를 먼저 보는 습관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예를 들어 배추밭에서 한두 포기만 유독 시들거나 토마토에서 물을 줘도 회복이 더딘 포기가 이게 보이면 뿌리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잔뿌리가 적고 혹이 있거나 또는 이제 갈색으로 변한 것이 심하게 되면 토양병이나 선충을 의심해야 합니다.
1: 예.
0: 이런 경우는 약제만으로 끝나지 않고 윤작과 토양소독, 잔재물 제거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실전 팁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 심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고추, 배추, 토마토와 같은 토양병이 잦은 작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물 순환, 윤작이라고 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철에는 또 태양열 소독이라든지 녹비 작물을 활용해서 이런 선충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 심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 몇 주 네. 동안 여러 번 반복해 주고 있으시고요. 또 농약 같은 경우에도 한 계통을 오래 쓰는 것보다는 다른 계통과 섞어가며 쓰는 게 좋다.
0: 네.
1: 여러 번 강조해 주셨네요. 병원체별 사례와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실전 팁에 대해서 들려주셨는데 이 화학적 방제라는 게 농약이잖아요. 농약 네. 쓸 때 고려할 점들 마지막으로 짚어주실까요?
0: 네, 농약은 강력하지만 잘못 쓰면 약해를 일으킵니다. 특히 황토유황합제처럼 효과가 좋은 자재도 토양 산도가 높아서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온이 높거나 작물이 스트레스를 받는 날에는 약해 위험이 더 커집니다. 또 질소를 과하게 주면 작물이 연약해져서 병이 더 쉽게 들어옵니다. 실전 팁으로는 첫째 농약은 오전 서늘할 때 쓰는 것이고요. 둘째 처음 쓰는 약은 작은 면적에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셋째, 비 온 뒤 바로 뿌리기보다는 잎 마름 상태를 보고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농약으로 인한 약해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병원체별 대응은 현장 감각과 예찰이 핵심입니다.
1: 네.
0: 진균성 병은 습기와 통풍을 먼저 보고 세균성 병은 궤양과 물관리, 바이러스는 매개충과 육묘위생, 그리고 파이토플라즈마는 이상생장과 곤충매개, 그리고 뿌리에 오는 선충과 토양병은 뿌리와 윤작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빨리 찾는 것이 아니라 병이 생긴 이유를 먼저 찾는 일인데요. 밭을 자주 돌면서 잎과 뿌리 그리고 물길과 바람길을 함께 보는 습관이 가장 중요한 방제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1: 네, 병의 원인이 되는 요소를 찾아보고 그 원인부터 없애보고 그 다음 약을 찾는 게 중요하다.
0: 네.
1: 네, 지금까지 전국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작물 질병에 대한 화학적 방제 방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는요, 텃밭 농사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문들 살펴볼 텐데요. 단문

0: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9730으로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질문부터 살펴볼게요. 8355번 쓰는 분께서 검은 콩 심는 방법과 또 양파 감자를 수확해서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1: 네. 아마 이제 검은 콩은 이미 심으셨을 텐데 예. 내가 올바르게 심었는지 아마 알고 싶어서 이렇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검정 콩은 보통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경에 다 심어야 되고요. 보통 포기 간격은 한 30cm 정도, 그다음에 줄 간격은 한 70cm 정도 이렇게 널찍하게 이렇게 심어야 가지가 많이 활착을 하게 되고요.
0: 네.
1: 심는 깊이는 보통 콩의 두께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니까 한 3.5cm 정도 이렇게 깊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파, 감자 같은 경우는 보통 뿌리 땅 속에서 이렇게 캐내는 작물들이라서
0: 그늘진 곳에?
1: 그늘진 곳에 바람 통하는 곳에서 이렇게 큐어링이라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고요. 그리고 양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그 다음에 감자는 그늘에서 좀 서늘한 곳에 저장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양파와 감자는 따로따로 저장하셔야지 또 같이 저장하게 되면 양파에서 나오는 습기 때문에 감자가 썩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건강하게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양파, 감자 따로따로 보관해 주시길 바랍니다. 8818번 쓰는 분, 전라도 전주에서 문자 주셨습니다. 날씨 더운데 쪽파 심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1: 네. 지금은 7월 중순부터는 심어도 되긴 하지만 지금 너무 고온기잖아요.
0: 네.
1: 이럴 때는 또 생육이 불량해 줄 수가 있어서 안정적으로는 8월 말 9월 초 이때쯤 쪽파를 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0: 그리고 블루베리 묘목 관련한 질문도 주셨는데 열매도 잘 안 열리고 올해는 이상하게 잎만 무성하다고요.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물어보셨네요.
1: 네. 아무래도 질소거름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열매를 열리지 않고 잎만 무성하고 또 이렇게 가지를 많이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위주 거름보다는 인산 칼륨 위주의 거름으로 이렇게 좀 영양 관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물이 잘 빠지는지, 그리고 낮 동안 한 6시간 이상 이렇게 햇볕을 잘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거름을 인산칼륨 거름으로 한번 바꿔보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0230번 쓰는 분, 가을 양배추를 심고 싶은데 심는 시기는 언제인지 물어보셨어요.
1: 보통 이제 모종으로 심게 되면 8월 말 9월 초 이때쯤 심는 게 가장 적기입니다.
0: 그리고 8937번 쓰는 분은 봄에 흑차록수수 모종을 심었는데 수확해보니까 보라색에 가까운 색이네요. 알맹이 결도 다른 옥수수와 다릅니다. 품종이 뭔가요? 하고 물어보셨어요.
1: 네. 아마 이제 흑차록수수 모종을 심었는데 이렇게 보라색에 가깝다는 얘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익어 가면서 처음에는 하얗거든요.
0: 네.
1: 옥수수 알갱이도. 그러다가 제 색깔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익으면 이렇게 흑차록수수가 되는데 그 중간 계통의 중간 익어가는 시기가 완전히 완료가 되지 않으면
0: 그때 수확해서 이런 색깔이 나온 거군요.
1: 보라색이라든지 그 중간 다양한 색상을 내게 됩니다.
0: 옥수수 관련한 질문들이 많은데 김순희님께서도 옥수수 줄기가 썩었나 봐요. 이거 네. 썩는 이유를 물어보셨네요.
1: 옥수수 줄기가 썩는 이유는 이제 배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조명나방 애벌레가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가해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옥수수 줄기 쪽을 잘 봐서 이렇게 조명나방 애벌레가 파고 들어가면 거기 이제 부스러기를 이렇게 바닥에 떨구거든요.
0: 예.
1: 원인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0: 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김순희님. 5402번 쓰는 분은 무씨 심을 때 비료를 같이 뿌려도 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일주일 먼저 뿌려놓고 심어야 된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시네요.
1: 네. 당연히 지금 무씨를 뿌리면서 거름하고 같이 하게 되면 거름이 발효되면서 이렇게 가스를 내게 되거든요.
0: 예.
1: 그래서 사실은 일주일 먼저 또는 이제 안정적으로는 2-3주 정도 먼저 밭을 준비한 다음에 그 이듬해 그 2-3주 후에 이렇게 파종을 해야 건강하게 재배가 가능합니다.
0: 그렇군요. 2, 3주 먼저 뿌리시고 무시 심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질문 주신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질병 관련한 문자들 먼저 짚어볼게요. 2500

0: 60번 쓰는 분, 고추꽃이 노란색으로 말라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보셨습니다.
1: 아무래도 이제 고추 줄기에 이렇게 노린재와 같은 것들이 침을 꽂고 이렇게 흡즙을 하게 되면 말라 들어가면서 꽃 색상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린재라든지 또는 이제 그 담배나방 애벌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없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 예, 그리고 8113번 쓰는 분 충주에서 문자 주셨는데 두릅나무 잎이 오그렀다고 뒷면에 보니 노란색 얼룩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방제 방법도 궁금하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1: 네. 보통 이제 잎이 오글오글해지는 것들은 오갈병 뭐 이런 형태로 돼서
0: 예.
1: 아까 병해 중에서도 그런 이제 기형성을 내는 것은 바이러스를 옮겨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성들은 그런 이제 매개충들을 방지하는 먼저. 것이 중요하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수형 전체가 이렇게 바뀐다든지 이상한 모양이 되었을 때는 좀 이렇게 이미 감염된 포기들을 통해서 또 전염이 이루어지니까 일단 뽑아서 멀리 격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바이러스성 질병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28번 쓰는 분, 집 앞에 토마토 심었는데 한없이 자라고 있다고 언제쯤 순을 잘라주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린다 하시네요.
1: 네, 거의 무한화서라서 토마토는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래에서부터 꽃차례를 봐서 1화방, 2화방,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화방 수가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는 한 4화방 정도에서 위에를 더 이상 성장 못하게 잘라줍니다. 그 이상도 자라긴 하지만 과일도 작아지고 또 이제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4화방 정도면 이제 사람 키 정도 크기로 이렇게 자란 거거든요.
0: 엄청 크게 자라네요. 네. 4화방이면. 네,
1: 그쯤까지만 수확하시고 이제는 좀 잘라주셔서 수확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0: 예, 6815번 쓰는 분 질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에 먹을 수 있게 시금치 파종하고 싶은데요. 더운 날씨에는 파종이 안 좋다는데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바랍니다 하고 문자 주셨어요.
1: 네. 아무래도 시금치가 가장 명절에 많이 쓰이는 재료기도 하잖아요.
0: 예.
1: 예. 뭐 잡채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용도로가 많은데 여름철 재배가 굉장히 힘든 게 시금치입니다. 너무 고온 조건에서는 또 성장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즘은 이제 내서성, 그러니까 더위에 좀 강한 품종의 시금치가 개발된 것들도 있으니까
0: 있나요?
1: 예.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품종 자체가 워낙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반 그늘 정도의 조건, 그러니까 강한 햇볕을 좀 받지 않는 한여름에 한낮에 너무 강한 빛을 받지 않도록 반 그늘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오늘 질문들 여기까지 받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이 참 많은데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해드려야겠네요.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전국 씨앗도서관협의회 박영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0: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 세워보는 마케팅 아이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취향대로 떠나는 요즘 휴가 트렌드에 대해서 다양한 사례들 살펴보겠습니다.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궁금하네요. 일단은 대표님은 휴가 계획 있으신지.
3: 아, 저는 조금 선선해지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실내에만 있기에도 굉장히 지치더라고요.
0: 아직까지는 네. 계획이 없으신가 보네요.
3: 네네, 맞습니다.
0: 그래서 이참에 요즘 휴가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대표님의 계획도 살피신 게 아닐까.
3: 맞아요.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하면서 조금 대리만족해봤습니다.
0: 그렇군요. 요즘은 여행의 목적도 쉬는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찾아보시니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3: 네, 우선은 예전과 다르게 그 취향대로 또 회복을 위해 떠나는 휴가가 가장 많았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국내 혹은 해외에 유명한 여행지를 정해놓고 그 다녀오는 것이 휴가의 공식처럼 여겨졌습니다.
0: 예.
3: 근데 어디로 가느냐보다 어떻게 쉬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꼭 길이가 길지 않아도 또 짧은 휴가를 여러 번 즐기는 트렌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변화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먼저 있는데요.
0: 예.
3: 고물가 그리고 숙박비와 항공권 가격까지 오르면서 또 장기간 또 먼 거리 여행에 대한 부담이 좀 커졌기 때문이고요. 그렇다고 휴가 자체를 포기하는 건 아니고 국내 리서치 기관에서 실시한 2026년 여름 휴가 관련 조사에서도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70%를 넘었지만 말 그대로 짧은 휴가를 자주 떠난다라는 응답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0: 예, 제 주변에서도 유류할증료 갑자기 올라서 비행기 티켓 못 끊고 했던 친구들도 있거든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도 또 방한 여행객들이 많잖아요. 외국인 관광객이 많으니까 국내 여행도 조금 부담되기 때문에 짧은 휴가를 즐기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0: 예, 어떻게 여행 방식이 바뀌었는지요? 그래서?
3: 네, 그래서 마이크로케이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1-2박 여행을 하는 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0: 네.
3: 그래서 금요일 하루 연차를 내거나 평일 하루 이틀을 활용해서 근교 여행이나 짧은 호캉스를 다녀오는 경우도 많아졌고 휴가를 좀 길고 그리고 좀 크게 다녀오는 것보다 짧고 가볍게 즐기는 또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떠나는 휴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0: 네.
3: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짧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 뭐 연차 부담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3: 네, 맞습니다. 휴가가 이제 짧아졌다고 해서 가까운 곳에서 쉬기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이 계절에 지금 아니면 못 보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제철을 즐기는 분들 네,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즘 여름 꽃 여행, 수국 여행, 능소화 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네.
3: 그래서 봄에는 이제 벚꽃이 대표적인 계절 여행이었다면 이 여름철에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을 찾아서 떠나면서 계절을 있는 그대로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를 비롯해서 거제와 고성, 뭐 울산까지 전국 곳곳의 수국 명소를 검색해서 떠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능소화 역시 새로운 여행 콘텐츠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뚝섬에 있는 한강공원은 벽면을 가득 메운 능소화 때문에 능소화 폭포라는 별명도 붙어 있고요. 북촌 한옥마을, 수원 등등 한옥이나 돌담을 따라 피어난 능소화 덕분에 여름 사진 명소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0: 요즘 SNS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3: 네, 맞아요. 그래서 계절의 순간을 공유하는 문화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여름 이 계절 콘텐츠를 또 이제 여행지로 네,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지를 정하고 그 다음에 명소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제철에만 경험할 수 있는 이 여름 풍경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여행의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늘고 계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전에는 이제 아이들 방학이 있다 보니까 여름 휴가가 대표적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짧게 짧게 뭐 봄 휴가, 가을 휴가도 네. 누리는 분들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되게 낭만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3: 네.
0: 또 제철 행복이라는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그 절기마다 즐길 만한 것들에 대해서 적어둔 책인데 그 책이 좀 생각나기도 하네요.
3: 네, 맞습니다.
0: 그중에 이제 또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한번 좀 가볼 만한 또 특별한 여름 행사를 추천해 주고 싶으시다면서요, 대표님.
3: 네. 제가 그 취향에 따라서 여행지를 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제 강릉에서 열리는 정동진 독립영화제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겠다
0: 네.
3: 싶어요. 그래서 사실 실내 극장에서 보는 영화제가 아니라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슬로건 아래서 영화제가 열리는 날에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을 거대한 야외 극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여름밤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독립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0: 야,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거 제가 달력에 적어뒀다가 네. 그주 주말에 녹화가 생겨서 지웠던 영화인데
3: 아, 정말요.
0: 아쉽네요. 네.
3: 그러니까 여름밤에 이렇게 그 야외 극장에서 즐기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울 것 같은데
0: 네.
3: 역시 이 사람들이 영화를 단순히 보러 간다기보다 분위기를 즐기러 가는 분들이 많고요. 이 파도 소리가 들리는 여름밤 이 하늘 아래서 영화도 보고 그리고 강릉의 로컬 맥주 커피 브랜드들과 협업해서 이런 음료도 즐길 수 있고요. 또 마지막에는 땡그랑 동전상이라고 해서 영화를 본 관객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앞에 동전을 던져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3: 네, 그래서 관객들이 직접 심사위원이 되고 영화제에도 주인공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녀온 분들의 후기를 보면 영화보다 분위기가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이 돗자리 하나를 펴고 여름밤을 보낸 게 낭만 여행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여름밤 낭만을 경험하고 싶다면 이런 숨겨진 지역 영화제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무주의 산골 영화제도 떠오르고 뭐 제천의 영화 음악 뭐 영화제도 떠오르고 뭐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직접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를 위해서 떠나는 여행도 좋지만 뭐 인터넷이나 영화에서 보던 공간을 직접 체험하러 떠나는 여행도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요?
3: 네, 또 여름하면 생각나는 게 공포 영화 괴담이잖아요. 예. 요즘 영화를 보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 속 분위기를 현실에서 체험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5월에 개봉했던 영화 백룸이 이제 해외 공포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1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곳이 뭐 폐가나 좀 낯선 공간이 아니라 뭐 형광등이 있는 텅 빈 사무실 복도
0: 네.
3: 또 끝없이 이어지는 벽지 방처럼 한번 본 것 같고 주변에 또 있을 법한 장소면서 불안한 공간에서 이

0: 이제 끝이 없는 리미널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예. 이 영화가 흥행한 뒤에 이 공간을 찾아다니는 백룸 투어가 하나의 콘텐츠가 됐다고 합니다.
1: 아, 이런 것들을 이제 SNS에서 막 공유하더라고요, 사람들이.
0: 네, 제가 지난번에도 지도 얘기할 때 여러 지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네. 백룸 맵이 나와서 뭐 동대문 밀리오레라든지 아니면 테크노마트라든지 전국 100여 곳에 이 백룸의 배경이 된 것 같은 유사한 공간들을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포도와 분위기를 함께 소개하면서 이 영화 속 공간을 체험하려는 사람 들이 늘고 있고요. 사실 올 초에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인기를 끌었을 때도 네. 단종의 유배 지역을 찾는 단종 투어도 화제가 됐고
1: 영월 맞아요.
0: 맞아요. 그리고 해외 여행을 갈 때도 즐겨보던 애니메이션이 배경이 된 지역을 일부러 찾기도 하니까 이렇게 유명 관광지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영화나 콘텐츠 속의 장면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런 변화에 맞춰서 지역들도 이제 자신들 색깔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하고 있잖아요.
0: 네, 예전에는 지역 축제도 공연 보고 특산물 구매하는 게 중심이었으면 요즘에는 지역만의 특색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제가 공주의 축제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근데 공주시는 도시 이름이 공주인 만큼 네. 매년 공주님 선발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1: 그래요? 귀엽다.
0: 네,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공주 의상을 입고 참가를 해서 무대에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면서 공주다움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요.
1: 아, 어른들 아니네요. 다행이네요.
0: 네, 선발되지 못한 아기 공주님들이 슬퍼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첨을 해서 공주님을 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선발되면 이제 화려하게 꾸며진 퍼레이드카를 타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공주 시내를 돌아보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관람객이 이제 공연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제 동화 속 공주가 되는 체험을 이제 축제로 만들었고요. 또 공주에서 재밌는 굿즈, 공주 밤티도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티는 사실 촌스럽거나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장난스럽게 표현하는 신조어인데 이 유행어를 지역 특산물인 밤과 연결해서 이 귀여운 밤 캐릭터와 디자인으로 재해석해서 공주 밤 티셔츠를 굿즈로 만들었어요.
1: 네.
0: 이렇게 지역이 가진 이름이나 이제 특산물들을 요즘 사람들이 재미있게 소비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관광 콘텐츠로 만들었고 또 SNS에서는 공주에 가면 밤티는 꼭 사야 한다. 우리 아기가 공주님 되기 위해서 공주에 가야 한다. 이런 후기들을 남기면서 일부러 찾아가는 관광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색다른 이렇게 휴가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1: 전에 보면 유튜브 충주맨에서 충주 홍보를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이제 공주 공무원분들도 참 일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1: 오늘 사례들 들어보니까 여행 기준도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흐름 계속 되겠죠, 대표님?
0: 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만 해도 요즘 휴가의 목적이 장소에서 경험으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꽃이 피는 계절을 따라 떠나는 것부터 영화 명소를 찾아가는 것까지 자신만의 취향과 경험으로 여행지를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여름 휴가 계획이 아직이라면 어디를 갈지보다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신지 먼저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나의 취향에 맞는 휴가 계획 세우시는데 오늘 방송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도 날이 많이 덥습니다. 하지만 이진희님께서 여름은 낭만으로 살아남아야 될 것 같다. 흘려보내기 아쉽다 했는데요. 꼭 낭만 챙기시고 3763번 쓰는 분께서 배롱나무 꽃이 참 예쁘다고 문자 주셨는데 배롱나무 꽃들에게도 한번 시선을 보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내일 뵐게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자동차나 배 또는 비행기 같은 것의 흔들림 때문에 메스껍고 어지러워지는 증상을 멀미 또는 멀미증이라고 합니다. 멀미 때문에 자동차를 탈 수 없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차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차멀미라고 한 단어로 돼 있지만 비행기를 탔을 때 느끼는 멀미는 한 단어로 돼 있지 않아서 비행기와 멀미를 띄어 썼습니다.

그렇다면 배를 탔을 때 느끼게 되는 멀미를 뜻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아마 배멀미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배 밑에 사이시옷을 써서 뱃멀미라고 합니다. 뱃멀미는 순 우리말로 된 합성어인데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난 경우 뒷말의 첫 소리 니은 미음 앞에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것은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는 규정에 따라 배멀미가 아니라 뱃멀미로 적는 것입니다. 멀미 중에는 움직이는 큰 물결이나 흐름의 어지러워짐 또는 그런 증세를 뜻하는 물멀미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생기는 멀미로 산멀미도 있습니다. 또 인멀미 또는 사람멀미라는 것도 있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느끼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에게 부대끼고 시달려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운 증세를 뜻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낮 없이 찜통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지금 기온이 강릉 29.3도, 포항 28.5도, 서울은 26.7도 등으로 대부분 25도를 웃돌고 있고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 안팎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일부 전남과 경상도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와 경주, 양산과 광양 등은 오늘 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르며 더위가 극심하겠습니다. 또 강릉과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3도, 제주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일부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강원도 인제와 양양, 전북 부안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오후 3시를 기해 폭염재난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위기경보 심각단계는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로 전국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사흘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중대부는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와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작업장에서 폭염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연속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106.8로 전월 대비 0.2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물가 상승에 따른 체감 경기 저하와 주가 하락에도 반도체 중심의 수출과 투자 호조, 임금 상승 기대 등으로 소비자 심리가 개선됐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통영시장 선거가 12시간 넘는 재검표에도 당락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통영시장 선거 재검표 결과 당선자인 강석주 현 통영시장은 33,626표로 변동이 없었고 낙선자인 천영기 전 통영시장은 33,588표로 6표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44표에서 38표로 6표가 줄었지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고 무효표만 1024표로 6표가 줄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달 만에 재회한 루이스 이시나우 룰라 다 시보아 브라질 대통령과 현지 시간 27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 정상이 재회한 것은 지난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양 정상은 현지 시간 오전 11시 8분부터 오후 1시 28분까지 140분간 소인수 회담에 이어서 확대 회담을 가졌고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을 비롯한 양국 간 공급망 협력 과 한 메르코스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택시가 오피스텔 건물 벽면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택시는 도로에서 다른 차량 두 대를 추돌한 뒤에 오피스텔 건물로 돌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도 의왕시 3동 현대차 의왕연구소 차세대 배터리 연구동 8층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37대와 인력 111명을 동원해 새벽 3시 반쯤 불길을 모두 잡았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건물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는 오늘 오전 109시간여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3위 물류센터 화재 합동 감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감식에서는 우선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확산 원인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앞서 화재 초기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최초 신고자와 쿠팡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또 최초 발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 TV 영상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중단에 따른 국제 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종에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뉴욕 증시가 현지 시간 27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62.83포인트가 오른 52,21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후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북과 경북 중북부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오는 곳은 잠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소나기가 그친 뒤 높은 습도에 기온까지 올라 후텁진하겠습니다. 기상청은 특히 폭염 중대경보를 발령한 대구를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과 전남 광양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되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은 26.8도입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변희영이었습니다. KBS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 등 양해각서 7건을 체결하고 남미 관세동맹 메르코스르와 무역협정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확정되면 대통령 당선부터 무효가 되고 국민의힘은 대선 비용을 400억 원 가까이 반환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인터뷰합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AI 시대 초과 이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화요일 질문 있습니다에서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에게 심층 질문합니다. 전격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우선 판결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1: 이 문제의 발언들은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토론에서 나왔습니다. 먼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거짓으로 봤습니다. 해당 변호사가 주고받은 메시지에 윤 전 대통령이 소개한 사실이 있다는 점이 그 근거였습니다. 이 또 후보 시절에 건진 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도 축소해 말했었는데 1심 재판부는 2013년부터 김건희 여사를 통해 전 씨를 알게 됐고 교류했다며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거짓말만으로 당선됐다고 단정하긴 어렵더라도 이 국민의 올바른 의사결정권이 침해된 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고 당일인 어제 바로 항소했습니다.
0: 네. 1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선고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서 파장이 커지고 있죠.
1: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 대선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15% 이상 득표율을 얻으면 선관위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데요. 다만 이후에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그 정당에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형량에 당혹스러워하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나오고요.
0: 네.
1: 그러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돼야 한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대법원이 앞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결정한 이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도 형평성에 맞게 재개해야 하며 민주당도 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의 대선 선거 보조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0: 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 권영진, 진종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상임위 배정 불만으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라며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는 건데요. 또 권 의원과 함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던 진종호 의원,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논란을 일으킨 조경태 의원의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습니다.
0: 자,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 일부가 사퇴를 하면서 내용을 겪고 있죠?
1: 그렇습니다. 얼마 전 당대표를 조직적 반복적으로 비난하면 징계 대상이라는 발표에 충성 맹세냐고 윤리위 부위원장 등이 공개 반기를 들었었잖아요.
0: 네.
1: 이 같은 혼란 속에 7명이던 중앙윤리위원은 사임으로 5명으로 줄었습니다.
0: 네.
1: 윤리위는 결국 어제 반쪽으로만 회의를 열어 징계 절차를 시작한 거고요. 이 국민의힘은 윤리위원 추가 인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0: 네.
1: 해당 행위 등에 대한 근거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한 의원만 핀셋 징계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지만 이 내용 심화로 이탈한 윤리위원들이 있는 상태라 이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감론 을박이 이어질 걸로 우선 전망이 되고요.
2: 네.
1: 또 징계 개시 대상에 친한 개인 진 의원과 쇄신파에 속하는 권 의원이 포함되면서 이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예.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특검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자 하는데 여야가 이견은 없는데 수사 범위를 두고 생각이 많이 다르죠.
1: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대로 이달 말 처리하려면 2, 3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쌍둥이 득표 등 관련 의혹 전반에 수사의 초점을 확대하자는 입장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선관위의 투표율 조작 정황을 거론하며 부정선거 수사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선거소청 변론에 직접 나서서 전면 재선거도 요구했습니다.
2: 네, 지금 선관위 서버 수사에 대한 요구도 좀 높아지고 있는데 여야 입장은 어떻습니까?
1: 국민의힘은 서버 수사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도 수사 과정에서 선관위 서버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투표용지 부족 등 이번 사태 진상규명이 우선이지 부정선거로는 인정하고 이걸 명시해 수사 범위를 정하는 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원내지도부 협상으로 이견을 조정해 30일에는 선관위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 네. 자,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가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만 남겨둔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 거취가 논란입니다. 정 장관 사퇴하겠다는 건가요?
1: 어제 국회에 나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밝힌 게 맞느냐는 질문에 큰 틀에 있어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사실상 그만두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네. 자, 여야는 정성호 장관 거취 표명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1: 여야는 정반대 이유로 정 장관 사퇴를 만류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한테 필요하다며 공수처, 중수청 모두 출범시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정 장관이 그동안 보안수사권 폐지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생긴다 말해왔기에 남아서 국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네. 그런데 청와대가 정 장관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다고요?
1: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선을 긋고 나섰는데요.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 그래서

0: 사의가 전달된 건 없다는 건데 지금 사태에선 안 된다는 뜻을 전한 거로도 해석이 됩니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관련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도 했습니다. 이 여당이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결정할 때 이에 우려를 표했던 장관이 그만두는 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고려도 작용한 걸로 풀이가 되고요. 한편 남미 순방 중에 화상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이 앞으로 다가온 중수청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남미 3개국 순방에 들어가는데 오늘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교육 투자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이 대통령은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은 이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각종 국제 무대에서 친밀감을 쌓아왔죠.
1: 네.
0: 이번에도 양국 협력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평가입니다. 이 브라질은 희토류 매장량인 세계 2위일 정도로 자원 부국인데요. 양국 정상은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핵심 광물의 공급 망을 협력하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1: 네. 자, 건강보험 모든 직장인들의 관심사인데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 선언이 예상되자 정부가 건보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급 외에 소득 있는 직장인 건보료를 올리는 방안 검토되고 있다고요?
0: 네, 세계적인 자랑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저출생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확 줄었는데 보험을 쓰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건강보험 적자 규모만요. 5조 원대 인데 앞으로 이 적자폭이 더 커질 걸로 추산이 되면서 정부가 건보료 개편에 나선 겁니다. 우선 배당과 이자소득 같은 월급 외에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연 2천만 원 이하엔 추가 보험료를 매기지 않았는데 이 공제 한도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이 거론이 됩니다.
1: 네.
0: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연 2천만 원의 월급 외 소득이 있다면 앞으로는 1천만 원분의 소득 월액 보험료는 매달 6만 8천 원 정도를 더 내야 합니다. 이 회사와 절반씩 나눠내는 급여를 기반으로 한 건강보험료와 달리 추가 소득은 100% 본인 부담입니다. 최근 주식 투자 등이 활기를 띠면서 대상자는 178만 명, 추가 보험료는 연 7천억 원대에 이를 걸로 추정이 됩니다.
1: 네. 또 정부가 건보료 상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요?
0: 네. 쉽게 말해서 건강보험료 더 내게 보험료율 올린다는 건데요. 월급이 1억 2천만 원을 넘는 초고소득자의 월 본인 부담 상한액을 610만 원대까지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적은 보험료를 내는 하한선 역시 월 2만 2천 원대로 함께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건보료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화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2: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어제 서천 진출로 부근에서 황사 누출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까지도 이 영향으로 서천 요금소 이용하실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길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팔곡까지 정체인데요. 팔곡분기점 1차로에서 조금 전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더 가서는 서해대교 1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가평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도 방금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산방향은 기름램프에서 정릉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홍제부터 조금 전까지 사고 있었던 연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1: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 오늘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이네요.
3: 네, 뭐 기타 지수에 비해 나스닥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1: 네.
3: 일단

0: 주말에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 없었다는 점, 뭐 대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으로 인해서 상승 출발하였습니다만 이 중국에서의 어떤 악재가 좀 들리면서 사실은 지수 자체가 좀 변동성을 보였는데
1: 네.
0: 중국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제 DUV라고 하는 이제 노광 기술, 노광 장비를 올해부터 중국 주요 반도체 기업에 납품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습니다. 여기에 또 엔비디아의 순환 거래 이슈가 좀 재부각이 되면서 반도체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좀 큰 하락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을 제외한 이 반도체 지수에 좀 상당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물론 이제 대형 기술주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상승하는 등 순환 매도 보여준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지수 자체는 혼조세로 좀 마감을 하였습니다.
1: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 하락이 눈에 띄는데 구체적인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0: 네, SK하이닉스, ADR,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이 좀 대부분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창신 메모리죠. 이 회사의 좀 성공적인 IPO.
1: 네.
0: 여기에서 또 중국의 독자적인 DUV, 지금 노광 장비 개발 소식으로 인해서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의 경쟁이 좀 심화되는 부분들. 여기에 또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엔비디아와 SK그룹 간에 지금 체결된 5천억 달러 규모의 AI 인프라 및 메모리 협력 과정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자금 지원을 하고 대출 보증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수요를 좀 창출한다는 그래서 순환 거래 논란이 좀 다시 재점화가 되면서
1: 네.
0: 결국 메모리 밸류체인 전반의 과잉 투자 리스크가 좀 다시 나올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좀 수급적인 이슈로 낙폭을 좀 축소하는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펀디멘탈보다는 수급의 영향이 좀 가격을 결정하는 데 좀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어떤 특징들로 인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낙폭 이후에 다시 좀 낙폭을 일부 좀 제가 볼 때는 축소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 네. 앞서 중국의 자체적인 노광 장비 개발 소식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도 조정을 보였네요.
0: 네. 지금 ASML이 마이너스 5.8% 정도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1: 네.
0: 지금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이 DUV 노광 장비를 개발해서 올해 5대, 2027년 내년에 20대를 중국 내 반도체 생산 기업에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1: 네.
0: 대상 기업으로는 이제 어제 이제 IPO를 한
1: 네.
0: 이제 창신 메모리죠. CXMT라든지 SMIC 같은 좀 파운드리 회사로 좀 알려져 있고요.
1: 네.
0: 결국 이제 미국이 중국에 규제를 한 것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력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좀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된 점. 이런 점이 산업 전반에 좀 불안감을 좀 자극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 우려감에 의해서 SMR이라든지 램 리서치 같은 여타 반도체 장비들 기업들이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네. 자, 오늘 국제유가는 하락했어요.
0: 네. 국제유가는 다행히도 다시 한번 하락세로 돌아선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브렌트유는 8.7% 하락, WTI는 7.5% 좀 하락을 하면서 브렌트유는 $90 밑으로 내려간 $88, WTI는 $82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히 브렌트유가 지금 종가 대비 $90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일주일 만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특히 지난 주말 사이에 미국이 2주간 이어져 온 대이란 공습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부분들
1: 예.
0: 여기에 또 미국의 지금 요격 미사일 재고 자체가 급격히 소진돼서
1: 그치.
0: 사실상 공습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세가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흐름은 어땠을까요?
0: 네. 코스피 200 야간 선물은 사실 좀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4.99%로 하락 마감하였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뿐만 아니라 이 장비주들의 허런 하락세, 뭐 전반적인 반도체 메모리 쪽에 대한 악재로 인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비중이 높은 코스피 200 지수 야간 선물도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1: 네, 국내 증시를 보면 역시 어제도 변동성이 상당했는데 앞서 미국 증시처럼 중국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상향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CXMT 상장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좀 좌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 네.
0: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같은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훈풍이 시장에서 처음에 좀 작용을 했었습니다만
1: 네.
0: 이 창신 메모리가 이제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는 오히려 수급이 좀 외국인 매도로 좀 요인을 작용을 하면서 오전 내에는 좀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만 이 CXMT 창신 메모리 상장 이슈가 오후 정도

0: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전 한때 하락 전환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장 후반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네. 6,700선에 좀 마감을 했고요. 뭐 코스닥은 코스피와 달리 장중 상승폭을 소폭 좀 확대하면서 2.22% 오르면서 764선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1: 네.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0: 네, 최근 이제 국내 증시 조정이 좀 과도하다는 시각이 좀 확산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좀 더 낮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매도 순보유 잔고액이 좀 확실히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일 기준으로 16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달 들어서 3조 원 정도 줄었고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1일 22조 대비해서 6조 가까이 좀 급감했습니다. 뭐 코스닥도 지금 지난 2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순보유 잔고액이 한 5조 8천억으로 한 6,800억 정도가 좀 줄면서 한 10% 정도가 좀 줄었는데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공매도의 실탄으로 여기는 대차 거래 잔고도 확실히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1: 네.
0: 한때 200조 원을 근접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좀 경신했었던 이 주식의 대차 거래 잔고가 최근 들어서는 148조까지 좀 줄어들면서 약 한 50조 정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이게 대차 거래 같은 게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른 투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는 이제 거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매도 선행 지표로 좀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익이 64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또 영업이익률도 뭐 75%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고성장 예상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사 합쳤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2분기에만 150조가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SK하이닉스는 이제 29일이고요. 삼성전자는 30일 날 사업부별로 세부 실적이 발표되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나라도 반도체 대형주 일정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오늘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네, 최근에 좀 변동성이 강했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대형주, 여기에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변동성이 얼마나 잦아드는지가 제가 볼 때는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사실 지난주부터 코스닥 지수가 좀 조용하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로봇부터 시작해서 좀 섹터별로 순환매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반등을 주도하는 섹터가 어떤 섹터가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화요일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리스크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0: 토요일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기상청이 올여름 장마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어제 발표했죠?
1: 네, 기상청은 올여름 장마가 중부지방은 26일, 남부지방은 25일, 제주는 19일 끝난 것으로 잠정 판단했습니다.
0: 네.
1: 올여름 북쪽 상공에서 주기적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에서는 지난달 30일, 중부지방에서는 이달 1일 장마가 평년보다 늦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종료 시점은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평년 장마 종료일은 제주는 7월 20일, 남부지방은 7월 24일, 중부지방은 7월 26일로 올해 종료일과 같거나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0: 네, 전체적으로 장마 시기 자체는 좀 짧아졌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1: 네.
0: 장마가 끝나니까 폭염이 더 기세를 올려요.
1: 네. 이제 이 무더위는 밤낮 구분이 없습니다. 요즘 이 잠들기 힘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간밤에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경북 포항이 28.3, 청주가 27.2, 제주 27.1도, 대전은 27, 서울도 26.7도로 제주는 20일이 넘게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한낮의 열기가 고스란히 밤까지 이어져 밤 더위는 갈수록 더 심해지겠습니다.
0: 네. 그러다 보니까 폭염특보가 나날이 더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1: 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도 낮 동안 폭염중대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경주와 경남 양산, 전남 광양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8도까지 치솟겠고요. 강릉과 청주는 35, 서울도 33도까지 올라가 덥겠습니다. 당분간 이런 무더위의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행정안전부는 폭염재난위기경보를 심각단계 로 격상했습니다.
0: 네.
1: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대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 중대경보 지역에서는 야외 활동을 즉시 멈추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며 가족과 이웃, 독거노인 등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는 중단, 이동, 확인, 이 행동 요령을 반드시 실천해야겠습니다.
0: 네.
1: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 중부와 경북 지역에 천둥, 번개가 치면서 5에서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0: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오늘의 날씨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3: 전격 시사,
2: 뉴스,
3: 전격 시사,
2: 인터뷰,
3: 전격 시사,
2: 주식,
3: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까라는 그런 전망 속에서

0: 다들 지켜봤는데 징역형이 나왔어요. 집행유예지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거 때
0: 네.
1: 자신에게 제기가 되든 그 부적절한 행위, 변호사 소개라든지 그리고 무속인 논란
0: 네.
1: 이 부분이 사실상 이제 사실로 밝혀지면 선거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안에서 다 부인을 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부분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보고 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이 판결을 한 것 같습니다.
0: 네.
1: 형량은 지극히 그 중대성에 비교해서는 뭐 당연한 결과다 생각을 하고요.
0: 네.
1: 만약에 그것이 당시 선거 때 사실로 밝혀졌더라면 대통령 당선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거짓말로 대통령을 당선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을 법원에서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한 판결이고 또 이것이 만약에 최종 확정이 된다면
0: 네.
1: 윤석열을 후보로 내세운 국민의힘은 세금으로 보전받은 선거 비용 397억 원을 법에 따라서 반환해야 하는 매우 중차대한 사안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0: 네. 그 윤 전 대통령 측은요. 재판부 판단에 오류가 많다.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1심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그 변호사 소개 건 그리고 전성배 씨 만난 사안 이 두 가지는 거의 그 이후에 수사 등을 통해서
0: 네.
1: 사실임이 거의 밝혀진 사안이거든요.
0: 예, 예.
1: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이 뒤집어지기는 좀 힘들다. 형량에는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0: 네네.
1: 그 유죄 인정 여부는 뒤집히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네. 국민의힘에서 항소심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일단 이재명 대통령 사안과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요.
0: 네.
1: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안은 법의 해석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보다도 법의 해석이 선거법 위반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해석에 있어서 좀 그동안의 판례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이런 판례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상황에서 다시 2심 판결을 기다리는 사안인데 일단 그 사실관계 인정 여부가 좀 차이가 있고
0: 네.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 현역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재판이 일단 중단된 상태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안은 사실관계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현역 대통령이 아닌 사안에서는 재판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죄 법률가로서 판단할 때는 한쪽은 유죄가 거의 확실한 사안이고
0: 예.
1: 이재명 대통령의 사안은 무죄가 확실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야당에서 계속 이 문제 집요하게 또 제기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간신히 22대 후반기 국회가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이제 좀 제대로 돌아가나 싶은데 이게 또 향후 전국에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1: 물론 이게 만약에 이 사안이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은
0: 네.
1: 국민의힘에는 엄청난 그런 파장이 예상이 되고 또 당선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보증금을 국고에 반납하는 것 외에도 대통령 당선의 정통성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사안이라 국민의힘 쪽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사안이고 이것을 정쟁의 사유로 삼는 것보다 그런 부적절한 그런 행위를 한 것과 그리고 그런 대통령 후보를 국민의힘에서 만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단속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법 개정안이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고 어제도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30일 목요일 본회의 때 이제 상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흐름 법사위원으로 지난 전반기까지 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원했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1: 물론 지금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이 검찰개혁을 착수하고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국민들께서 명령한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그리고 이 수사 기소 분리를 하는 이런 검찰 개혁을 진행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다소 길어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최대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검찰 개혁 문제는 지금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에서는 이미 그동안 오랫동안 수기 과정을 거쳤고 공론화 과정도 거쳤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검찰개혁 과제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전당대회 전에 그리고 더 가능하면 이번 달 내에 이 검찰개혁 형소법 개정안을 마무리하는 게 지금 계획입니다.
0: 네. 왜냐면 네. 근데 지금 이제 성범죄를 비롯해서 한 일곱 종류의 범죄 같은 경우에 이 보안 수사권 폐지를 인해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우려가 있어서 당에서도 관련한 조문들 추가 조항들 추가해가지고 지금 거의 조문 작업도 거의 구체화 작업이 끝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그. 그것뿐만 아니라 또 경찰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그 조문 작업으로 충분히 이런 우려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1: 그동안 보안수사권 문제가 굉장히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사회적 약자라든지 성범죄라든지 이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보안수사권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이 수사 절차나 사법 절차에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이의신청이라든지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피해자 보호 장치를 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정하는 형사소송법에는 그런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절차를 빈틈없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이렇게 입법을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0: 네. 그 법무부 장관 정성호 장관이 이제 어제 법사위에 나와서 사실상 공개적으로 사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되는데 청와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러면서 딱 선을 긋는 모습이에요. 이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1: 일단 지금 대통령께서 해외에 출장 중이시고 8월 2일경에 귀국을 할 예정이신데요. 좀 인사권자가 지금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0: 네.
1: 인사권자의 또 가장 인사권을 존중을 해야 되고 그래서 장관의 거취가 문제가 출장 중에 거론이 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성호 장관의 경우에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업무의 가정이라든지 건강상의 문제로 사이가 이제

0: 그런 이제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그리고 네. 본인도 사의를 지금 사실상 표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배경에는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또 아무래도 그동안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또 본인의 소신 있는 이런 이제 입장을 공개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신 만큼
1: 네네.
0: 지금 그 보안수사권 폐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형소법 개정은 본인의 소신과 맞지 않는 측면에 있어서 그것을 힘차게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또 법무 장관이 업무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1: 네. 제가 이제 앞서 질문을 할 때 해석이 분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0: 네.
1: 사실 이제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걸 놓고 나오고 있는 해석 중에 하나는 보안수사권 문제를 놓고 그동안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을 했는데 충분히 반영이 안 된 부분, 특히 이제 법사위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사의로서 그런 메시지를 던진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으로서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0: 건강상의 문제가 제일 큰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세수란 세부대 뭐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1: 네.
0: 보안수사권 폐지에 보다 적극적인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이 오시는 게 좋겠다 이런 의사 표명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그동안 제가 법사위원 할 때도 정성호 장관님과는 굉장히 소통이 잘 됐고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은 지금 뭐 실제로는 사실이 아닐 걸로 생각이 듭니다.
1: 네. 청와대에서 사실 뭐 지금 대통령 순방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지금 전당대회, 민주당 전당대회와 연결해서 좀 보는 시각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 입장이라고 못 받고 이제 출마를 한 김민석 후보에게 정 장관의 이 사의 표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뭐 이런 우려들이 반영된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전당대회랑 그 정성호 장관님의 사의 표명과 연관 짓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1: 예.
0: 전당대회에 그동안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나 검찰개혁 문제가 초기에는 이슈로 제기가 된 바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모든 후보가 이 검찰개혁과 보안수사권 폐지에 찬성 입장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는
1: 네.
0: 전당대회에서 이 검찰개혁 화두는 더 이상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장관의 사의 표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전당대회랑은 일단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일 이제 순방 마치고 돌아오면 정성호 장관 거치 어떻게 결정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0: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대통령님과 굉장히 이제 아주 가까운 그런 사이고 대통령께서도 또 선배로서도 물론 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선배로서도 굉장히 의지하는 그런 이제 두 분 관계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서로 신뢰하는 그런 관계고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 정성호 장관님과 이런 이제 그동안 사이를 계속 만료해 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물론 인사권자의 뜻에 이제 전적으로 따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0: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번 주에 형사소송법 개정 마무리는 그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한 대로 별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추진된다고 봐도 무방할까요?
0: 일단 우리 그 원내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시간을 더 이상 끌 이유가 없다. 그래서 네. 빨리 최단 시간 내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 이런 의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러 가지 좀 약간의 변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가급적 이번 달 말에 본회의에서 이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 그런 이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정권 송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네.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또 이 완전 폐지를 주장을 하고 민주당의 그 정권 송치를 단일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또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이런 쟁점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오늘부터 지금 전당대회 본경선 권리당원 투표가 충청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신천지 개입 의혹이요. 계속 지금 당권 주자들 간에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 이 두 주장이 맞서더라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신천지가 민주당에 가입을 조직적으로 했을 것이다 이 의혹에 대해서요. 좀 어느 정도나 근거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검찰에서 민주당의 신천지 일부 교도가 일부 이제 민주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한 그런 의혹이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신천지가 민주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찰 수사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진상은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신천지가 집단적으로 민주당의 당원을 가입을 한 이런 부분에 관한 의혹 제기를 한 사람을 조사를 해라. 이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은 좀 그런 주장으로 보이고요. 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수사에서 어느 정도 그런 의혹이 있는 게 밝혀졌다면 그 실체가 과연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게 쟁점을 흐리지 않고 그 이슈가 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그 종교 분리 원칙을 두는 우리 헌법상 체계에서 특정 종교가 전당대회라든지 당내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규명하는 것이 맞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은 이 본말이 전도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이제 신천지 의혹을 계기로 해서 이중당적 정리 문제가 또 새로운 쟁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 김민석 후보가 네. 당 차원에서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에 대해서 30일간 자율 정리하고 자율 정리한 사람은 면책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국 혁신당에게 이중당적자 상호 확인 후 정리 방안 이걸 제안을 했어요. 일단 이 제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그동안 이런 이중당적자 그리고 사실상 당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특정 종교에서 집단으로 당원을 가입한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와 의혹 이런 제기들이 많이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당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또 당시

0: 힘이 진정한 당원들의 그런 이제 생각이 왜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밝히려면 이종당직자의 경우에는 다른 당과 이런 당원명부를 확인을 해서 이종당직자를 가려내야 실효성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집단적으로 특정 종교에서 가입한 문제는 뭐 수사나 아니면 당원명부에 대한 또 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진상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종당적자나 또 종교단체에서 집단적으로 가입한 당원들을 끌어낼 수 있는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자진해서 그런 범죄 행위에 가담했고 민주당의 당원 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민주당이 침투한 세력들에 대해서 좀 이제 자진해서 탈당을 해라 신고를 해라 이런 걸 지금 고육지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요.
1: 네.
0: 그런 사안이 지금 이제 김희석 후보가 지적을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예. 자, 이중 당정 문제가 상당히 좀 예민한 문제인데
0: 네.
1: 이 지금 근데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는 굉장히 좀 다른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 제기가 당과 당원의 공격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의혹 제기는 그냥 사실이나 정황이 없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이제 수사에 의해서 그런 의혹이 어느 정도 사실인 그런 정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특정 종교에 의한 집단적인 당원 가입은 이 뭐 그 의도가 누가 보더라도 불순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주당의 모든 당원이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것을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 선거에 그걸 소재를 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후보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진상 규명을 하고 당내에 이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당원 가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한 목소리로 함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후보들 간의 경쟁이 이제 치열하면서 사실 당청 관계에 대한 설전도 계속되고 있는데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청 갈등 심화되고 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반면에 정 후보는 명청 갈등은 없다. 레임덕을 말하는 사람이 반명이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이 두 후보 간의 설전. 누구 말에 네. 더 공감하십니까?
0: 저는 두 분 다 조금 더 자중을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1: 네.
0: 지금 사실상 이 전당대회에서 이제 서로 경쟁하는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조금 낯선 발언들을 하고 계신데요.
1: 네.
0: 그러기보다는 각자의 장점을 말씀을 하시고 좀 긍정적으로 포지티브 선거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1: 네.
0: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식의 그런 선거운동을 하면 결국은 당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선거든지 네거티브 선거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 모든 후보들이 가능하면 좀 포지티브 선거 운동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네, 예, 후반기에선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죠?
0: 네.
1: 이번 정무위에서 지금 부동산 금융 증시 플랫폼 규제 다양한 현안들이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지만 어떤 현안에 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보십니까?
0: 이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금으로 부동산 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지금 시점에서는 공급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며
1: 네.
0: 또 시장의 공급에 관한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0: 주는 것이 이 부동산의 폭등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네,
2: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 재산 관리가 걱정되시나요? 혼자 관리하기 어려울까 불안하신가요?
3: 안녕하십니까. 중앙치매센터 고임석 센터장입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어르신의 의사에 따라 재산관리 계획을 세우고 노후 생활에 필요한 비용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소중한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로 문의해 주십시오.
2: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4: 여행 떠나요.
5: 안녕하세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오늘 사연은 수연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올해는 저도 바다로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가 있어 바다를 보러 가는 게 쉽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이용해 대천해수욕장에 다녀올 수 있었어요.

바람과 시원한 바다를 오감으로 느끼는 순간 파도 같은 벅찬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이제는 저도 용기가 생겼습니다. 자주 떠나볼게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밤사이 더워서 잠을 설친 분들 많으시죠? 전국 많은 지역에서 밤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벌써 체감온도가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오늘도 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주의보와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 특히 일부 전남과 경상 남북도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 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구와 경주, 양산과 광양의 낮 기온 38도까지 오르겠고 강릉과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3도, 제주 32도 등이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지금은 강원도 인제와 양양 등에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오늘 전국 곳곳에 5에서 40mm 정도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대한민국 중심 채널 전격 인터뷰 2부에서는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포천과평 김용태입니다.
0: 네,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1: 예.
0: 어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렸는데 지금 진종호 의원, 조경태 의원,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한 징계 사유는 다 언론에 보도돼서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징계 대상이라고 보십니까?
1: 글쎄 뭐 세 분마다 사유가 다르겠지만 그 윤리위라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 국민 상식을 받들고자 자정작용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그런데 지금 윤리위가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국민 상식에 부합하기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원하는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0: 네.
1: 결과적으로 윤리위가 징계

0: 정치를 통해 당권 강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 정치가 국민적으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고
1: 예예.
0: 특히 과거에 저희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리위를 통해서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냈었던 경험이 있었잖아요.
1: 네.
0: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윤리위를 통해서 당내의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어떻게 보면은 구속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보였던 것인데 그때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께 지탄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 저희가 잘못했던 경험들을 잘 바로 잡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다시 윤리위가 과거로 돌아갈까봐 그런
1: 네.
0: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자, 권영진 의원의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에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 보세요?
0: 일단 권영진 국회의원권에 대해서는
1: 네.
0: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입장을 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1: 네네.
0: 아직까지 원내 지도부의 의원들을 통해서만 들었지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사건에 대한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내대표의 입장을 저희가 아직 듣지 못했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권 의원님의 당시 행동이 부적절했다라는 것은 권영진 의원 본인께서도 알고 있고 사과를 했고 또
1: 네.
0: 원내대표님께서도 사과를 받아들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 원내대표의 의중이 존중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치인들 간의 갈등이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또 다른 새로운 갈등을 양상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1: 네. 저 지금 사실은 뭐 징계 수위를 놓고 제명이라는 것까지도 거론되는 그런 목소리까지도 나오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정점식 원내대표의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입장 그리고 지금 이미 권영진 의원은 사과 분명히 얘기를 했고 징계 없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제 입장보다도 당사자인 정점식 원내대표님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께서 어쨌든 당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하실 건지 사과를 받아들이실 건지가 중요하고
1: 네.
0: 일단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고 판단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1: 예.
0: 이런 원내에서 있었던 일이 뭔가 이렇게 갈등이 또다시 양상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인데
1: 예예.
0: 어디까지나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사유인데요. 이 사유가 징계 사유라고 보십니까?
0: 글쎄 그 나무를 볼 것이 아니라 숲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리에서만큼은.
1: 네.
0: 왜 무소속 후보를 진종호 의원이 지원하게 되었는지까지 봐야 한다는 말씀인데요.
1: 네네.
0: 만약에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우리 당 박민식 후보가 그 무소속 한동훈 의원한테 이겼으면 지금의 징계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난 재보궐선거에 선택했고
1: 네.
0: 결과적으로 정치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있었던 당시 한동훈 의원의 제명 결정에 대한 국민적 판단까지 지난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이후에 무소속 후보를 도왔다라는 단편적인 장면 하나만 가지고 당내 의원을 징계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글쎄 윤리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 당내의 생각이 다른 정치인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의 어떤 작용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1: 예. 자, 국회 부의장 선출 과정에서의 발언 때문에 지금 징계에 오른 네, 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이 징계 절차 개시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0: 일단은 저는 조경태 의원께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경선 결정과 다른 이야기들을 다른 당 의원들한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 행위에 대해서 국민적인 평가나 판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윤리위가 그런 국회의원들 특히 헌법기관들

0: 대통령의 그런 정치 행동까지 구속하고 제약한다라는 것은 저는 그런 부분까지 좀 지양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1: 예.
0: 어찌되었든 조경태 의원의 행동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당내 의원들의 다수가 생각하는 것일 텐데
1: 네네.
0: 그것도 정치 행위에 대한 국민적 판단을 평가를 받게 하는 것이 정치인인 것이지 이게 징계를 통해서 뭔가 구속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 특히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지금 그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인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22일에 의원 한 분이 사퇴를 하셨는데 그 후에 추가로 한 분이 또 사퇴 의사를 밝혀서 지금 제적 의원 인원이 일주일 동안 7명에서 5명으로 줄었는데 어제 5명으로 주는 상황에서 3인 의결로 지금 징계 절차가 개시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좀 절차적으로 뭐 숫자는 맞추긴 했지만 이게 지금 좀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 안에서 윤리위 가동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의견이 엇갈린다. 그래서 일종의 분열 내용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0: 사실 윤리위가 공개를 잘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네. 앵커님처럼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고
1: 네.
0: 이것도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아무리 윤리위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1: 네.
0: 윤리위원장이라든지 윤리위원들이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1: 그렇죠.
0: 상세히 어떤 그런 결정들 절차들을 보고하고 평가받는 것들이 있어 왔는데
1: 네네.
0: 지금 윤리위는 그러한 것조차 좀 축소하다 보니까 많은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 윤리위에 어떤 정보를 얻는 것조차 제한된다라는 것 자체가
1: 네네.
0: 좀 비판받은 지점이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1: 예.
0: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윤리위의 그런 결정 과정 속에서 다른 윤리위원분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윤리위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어떤 비판과 관련한 그런 언론 기사, 언론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1: 네.
0: 이런 것들은 어떤 윤리위가 결정했을 때 추후에 시비거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윤리위 안에서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과거에 우리가 과거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만 그 배현진 국회의원이라든지 김종혁
1: 네.
0: 전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 가처분 인용이 되었던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당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굉장히 망신스러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는 거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위가 이렇게 당권 강화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민적 지탄을 당 지도부나 윤리위나 정말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1: 예.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지금 징역형이 나왔습니다. 이 형량 어떻게 보셨어요? 예상하셨습니까?
0: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말 한마디가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 포함해서 모든 공직 후보자가 다시 새겨들어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대권주자의 책임이라는 것도 말 한마디의 책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1: 네네.
0: 다만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황송심 유죄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법적 어떤 논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다르지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 환송심에 대한 절차도 지금 다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특히 저는 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정말
1: 네.
0: 지긋지긋하다라고 느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1: 네, 네.
0: 이재명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는 당시에 민주당이 잘못된 판결이라고 법원을 향해서 소리치고 특히나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서 압박하고 사법부를 흔들더니 어제 윤 전 대통령 판결에 대해서는 거짓말에 철퇴가 내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사안사안마다 사건사건마다 법원에 대한 태도가 다른 민주당에 대해서는 네. 정말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1: 예. 최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0: 네. 지금 당선 무효형이 1심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어요?
1: 글쎄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2심에서,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고요. 다만, 1심 판단을 봤을 때,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했던 판단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많은 국민들께서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0: 네.
1: 저는 이 오 시장에 대한 판결이 2심에서 다시 법리에 따라서 바로 잡힐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확정될 경우에 선거비용 약 400억 원에 육박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당 차원에서 뭔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항소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1: 뭐 유무죄에 따라서 당은 당연히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0: 네.
1: 특히 확정 시에는 당으로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좀 검토를 같이 아마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지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가지고
0: 예.
1: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당 기조국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1: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파기 항소심도 법원이 평등하게 다뤄야 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 법사위가 지금 선관위 특검법에 대한 심사 지금 하고 있고 이달 말 안에 지금 처리하려면 사실 이번 주 안에 심사를 마쳐야 되는데 지금 선관위 서버 수사 여부를 놓고 선관위 서버를 국민의힘에서는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은 선거관리 부실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겠고 선관위 서버를 수사한다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선관위 서버까지 수사 대상 그리고 충분히 좀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이실까요? 어떻습니까?
1: 그렇습니다. 이참에 다 선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까지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0: 예.
1: 지방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가 개표 오류에 실시간 투표율까지 허위로 입력된 정황이 밝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1: 그때 정말 많은 국민의 비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지난 6.3 지방선거의 전반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지만 약 한 2020년 이후에 전반적인 총선, 대선, 지선 전반적인 선거에 대한 총체적인 조사도 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선관위를 개혁하고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특검을 통해서 지난 지방선거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0: 네.
1: 전반적인 선거 과정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우리 국민들이 통합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특정 진영에서

0: 과거에는 진보 진영에서도 그랬고 지금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주장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가 특검을 통해서 정말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에서 사실이 아니고 뭐가 사실이고 뭐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만한 정도의 조사 결과가 있어야 특검 수사 결과가 있어야 국민들께서도 이걸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도 믿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이참에 특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반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조사 수사를 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정도의 결과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의원님 그렇다면요. 지금 그 선거 소총 변론에 장도혁 대표가 직접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예. 장도혁 대표의 발언을 보면 전면 재선거가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전면 재선거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민적인 선관위에 대한 분노, 비판, 선거 관리에 대한 비판이
1: 네.
0: 장도혁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전국제 선거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선관위를 이참에 개혁하고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서 정말 제대로 된 선거관리라는 것이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선거관리일 텐데
1: 네.
0: 잘못했던 것에 대한 국민적 비판인 것이지 지난 지방선거 전국제 선거를 야당의 지도자가 주장하는 것은 저는 글쎄요.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1: 네네.
0: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금 전에 언급했었던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 네.
0: 사법부도 사실 이 야당의 메시지에 대해서 헷갈려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선거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게 된다면
1: 네.
0: 무슨 말씀이냐면 이 1심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당에서도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고 2심에서 바로잡힐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1: 네.
0: 정작 야당의 대표께서는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의 그 민주적 정당성을 의심하는 그런 발언들 계속하고 계시면
1: 네.
0: 2심 판결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어떤 메시지가 혼동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1: 네.
0: 이런 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께서 전국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이것이 현행 헌법이라든지 어떤 현행 법 체계에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야당 대표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자, 지금 검사의 보안 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주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이 대통령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다가 민주당 강경파 쪽으로 선회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대통령 또 정성호 법무장관도 국회에서 충분히 달아달라는데 이 해석이 이 발언의 해석이 그 보안수사권이 폐지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 집중적으로 숙의해달라는 것으로 해석이 됐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당론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0: 네.
1: 이 상황이 지금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하고 민주당의 입장이 서로 지금 일치한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 정재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이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또 대통령의 공소취소 부분하고 교환한 거 아니냐 거래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사기에 매우 충분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법무장관의 사퇴 설의 이상기류에 감지되는 것 자체가 이런 하나하나를 방증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안수사권 폐지뿐만이 아니라 다가올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이고 이런 것을 정말 민주당이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그 후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것, 역사의 죄인이 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퇴설에 대한 기류가 이상 기류가 감지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1: 네.
0: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정경식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내 지금 전당대회와 여러 가지 역

0: 확보들 봤을 때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대통령의 공소취소 건하고 지금 교환하고 거래하고 정치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어제 법사에서 정성호 장관은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 전부터 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임 의지를 상당히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입장이에요. 앞으로 8.17 전당대회는 또 더불어민주당이 큰 또 행사가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세요?
0: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공소 취소 권한이 네. 굉장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익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퇴 의사를 계속 밝히시는 것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의구심. 뭐 사퇴 의사를 밝혔는지 안 밝혔는지도 언론의 해석이 달라가지고 네. 좀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러한 것들 나오는 것 자체가 그 본인께서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핑계거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이 지금 일단 30일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요.
0: 그렇습니다. 물론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물리적인 여건에서 이 법안을 강행한다면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국민적으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국민들께 이 보안수사권 폐지가 국민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 충분하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안들을 동원해서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1: 네.
0: 국민들께서도 함께 싸워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피부로 느끼는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야당의 힘을 많이 실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네. 자, 지금 그 보안수사권 부분이 지금 만약에 당론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에서 상정이 돼서 통과까지 되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사실 대통령의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 여부인데 어떻게 보세요?
0: 글쎄 뭐 제가 예상하긴 어렵겠습니다만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적어도
1: 네.
0: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민주당의 악행에 대해서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의 강행,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1: 네네.
0: 민주당 역시 강성 지지층들한테 소구하려고 하는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입맛에 맞는 법안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한다면 국민적인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민주당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제 본 경선이 오늘부터 또 이제 투표에 들어가니까 충청권부터 상당히 더 이제 레이스가 가속화되는 그런 양상인데 지금 신천지 개입 의혹으로 또 굉장히 뜨겁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만희 씨는 지금 이미 감옥에 이제 갇혀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민주당 쪽에서 또 민주당의 유력한 당권 주자가 신천지 가입 의혹을 조직적인 가입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처음에는 이런 근거 없는 네거티브 아닌가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이렇게 근거 없는 네거티브 선동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건이라든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렇다면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사실이라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 네.
0: 어떤 특정 집단이나 조직이 어떤 당의 침투에서 민주적 결정을 왜곡하거나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심각한 도전이고 위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의 민주당 의원들의 사건이 나열됐다라고 봤을 때 수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들도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본인들 입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필요하다면 뭐든 다 해서 국정 조사라든지 해서 아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굉장히 민주주의 관점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데 순방 전에 부동산 대토론을 했고 어제는 한성숙 총리가 또 부동산 토론을 했는데 지금 토론회 두 차례 토론회를 통해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윤곽이 잡혀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을 좀 조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의원님께서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에 정부의 이 정책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0: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제대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정부의 그런 대책이 있고 난에도 불구하고 월세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네.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러한 피해는 서민층에게 고스란히 직결되고 있고요. 특히 이 청년층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신혼집 어떤 마련하기 위한 이런

0: 이 흐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근데 그러한 것도 결과적으로 이 부동산권에 대해서 떳떳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0: 네.
1: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 사고는 게 아니라 파는 과정에서
0: 네.
1: 국민적인 어떤 상식과 공정의 잣대로 비춰봤을 때 조금 이상해 보이는 것도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매도인의 어떤 그러니까 은행권의 대출이 아닌 매도인의 그 대출, 이른바 이제 근저당권이라는 방식도 좀 생소하고
0: 네.
1: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당에 집을 사고 하고 싶어 할 텐데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출도 어려운데 정작 그러한 정책을 펼쳤던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은 다른 방식으로 집을 파는 과정이 국민들께 많은 집탄과 대통령이 해서 그 본인이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정권에서 그러한 잘못된 방향들을 한 것에 있어서
0: 네.
1: 글쎄요 국민들께서 진정성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0: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레버리지 ETF 보완책이 31일부터 앞당겨 시행될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그 한 3천만 원으로 올리긴 했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김용범 실장은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1: 글쎄요 김용범 실장은 사퇴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못된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김용범 실장한테 있을 텐데
0: 네.
1: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분노를 하게 됐었던 결정을 누가 했는가 그리고 그런 결정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도 결과적으로 김용범 실장한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날씨 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많이 덥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습도까지 높아서 벌써 체감 온도가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주, 양산과 광양은 38도까지 오르겠고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릉과 광주, 부산 35도, 대전 34도, 서울 3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에는 오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9도입니다. 날씨정보 송소진입니다.
1: 정치?
4: 전격시사
1: 뉴스
4: 전격시사
1: 인터뷰
4: 전격시사
1: 주식
4: 전격시사
1: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4: 전격시사.

0: 우리는 산업이 성장하고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성과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질문이 있습니다. 주제는 반도체 초과익 어떻게 활용할까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의 정흥준 교수님이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저희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용어인데 좀 정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초과이익, 초과세수인데요. 이 초과이익과 초과세수, 통상적인 영업이익이나 예상한 세수보다 더 벌고 더 거친 금액이다. 일단 단어로는 그렇게 이해는 되는데
1: 네네.
0: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1: 예, 그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익을 산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네. 매출이 있으면은 매출 다음에는 영업이익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비용을 뺀 게 이제 영업이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단기 순이익이 또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이제 최종적으로 남는 돈은 이제 단기 순이익이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0: 네.
1: 초과이익은 이 단기 순이익에서 다시 또 뭔가를 이제 뺀 금액인데요. 그 빼는 게 뭐냐면 이

0: 사업에 들어가는 자본금 같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자기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조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10조를 투자했을 때 보통은 예상되는 수익 같은 게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게 보통 뭐 시장에서 봤을 때 한 8%, 9% 뭐 이렇게 보고 이자율이라고도 하고 뭐 비용률이라고도 하는데요. 뭐 그런 금액들을 이제 곱해서 빼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순이익을 5천억이라고 하면요.
1: 네.
0: 자기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0조를 투하했다라고 하면 10조에 한 8%면 8천억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은 5천억이라 할지라도 이런 경우에는 초과 수익이 없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초과 수익이 있으려면은 사실은 상당한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해야 초과 순이익 그 초과 수익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 네네.
0: 초과 세수는 조금 더 간단한데요.
1: 네.
0: 우리가 그 매년 초에 보면은 사실은 연말에 예산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올 내년에 들어올 세금의 어떤 세수들을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실제 들어온 세금이 더 많으면 이제 그게 우리가 초과 세수라고 하고 또 적을 때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좀 적어서 그것도 이슈가 됐었는데요.
1: 네네.
0: 그때는 이제 결손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1: 네. 자, 지금 반도체에서 사실 이 초과 이익, 초과 세수란 것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 반도체가 지난해만 해도 이렇게 호황으로 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날지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다는 게 중론이더라고요. 그만큼 변동성이 이제 크지 않냐 이런 얘기인데 초과 이익을 주장하는 거는 이런 변동성을 무시한 거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예, 예. 타당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은 이미 법인세를 냅니다. 법인세가 25%고요.
1: 네.
0: 거기다 지방세도 똑같이 10%를 내니까 2.5% 더하면 27.5%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그게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한 4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니까요.
1: 네, 네.
0: 근데 이거 말고 또 다시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돈을 더 세금 같은 걸 낸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우리 불황 때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1: 네네.
0: 저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1: 네.
0: 뭐냐면은 모든 산업은 사실 호황과 불황을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주기들이 더 짧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고 여기에 대비하려고 한다면 사실 산업의 경쟁력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자기 기업을 챙기기 바쁘지 기업들이 기업 울타리 밖을 넘어서 산업 전체를 챙긴다라는 건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초과 수익에 대해서 뭐 특별한 세금 같은 걸 기금 형태로 만들어서

0: 이게 전체적으로 산업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으니까 네. 이걸 너무 예전의 방식으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자, 근데 그렇다면 지금 초과 이익을요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기업들은 단기 순이익에서 네. 자기 자본을 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경비율 계산해가지고 이미 초과 이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1: 네.
0: 근데 이게 뭐 법으로 딱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산정해야 된다고 정해진 바도 없고
1: 네.
0: 또 초과 이익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손실 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또 실제 빼기도 하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인 정의가 또는 뭐 법적 정의가 제도적 정의가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1: 네.
0: 이미 기업들은 본인들 기업에서의 초과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그 초과 이익을 가지고 뭔가 그 성과에 대한 지표를 만들기도 하고요.
1: 예, 예.
0: 또 우리 뭐 노동자들하고 분배할 때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여기에 몇 프로 정도 이렇게 분배하기도 하고 해서
1: 네, 네.
0: 전혀 기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1: 네, 사실 최근에 보면 뭐 삼전 닉스의 성과급도 다 기업 자체적인 초과 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었기에 가능하겠네요.
0: 그럼요.
1: 네.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초과 이익을 좀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 그러니까 영업 이익에서 뺄 수도 있고 단기 이익에서도 네. 뺄 수 있는데
1: 예, 예.
0: 저는 단기 순이익에서 빼는 게 좀 더 보수적으로 초과 이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예.
0: 또 하나는 기업의 어떤 미래 투자할 거를 예상해서 거기서 빼긴 좀 어렵지만 과거에 손실 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감안을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1: 예.
0: 뭐 그런 부분들을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을 한다고 하면은
1: 예.
0: 초과 이익이 뭐 발생을 할 정도라면 아마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1: 그러니까
0: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1: 네.
0: 또는 하이닉스의 이런 영업이 규모가 너무 커서
1: 네.
0: 사람들이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그런데
1: 예.
0: 사실 삼성전자 올해의 그 영업이익이요. 일본에
1: 네.
0: 1등부터 한 30등까지 다 합쳐야 되는
1: 네.
0: 수준이거든요. 그 굉장히
1: 예.
0: 뭐 어마어마한 수준인데
1: 예.
0: 이런 정도가 나야 아마 초과 이익이 일정 정도는 계산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네, 저는 뭔가 약간 그런 정도로 보수적으로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 5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초과 이익을 활용하자는 그 논의를 제일 먼저 물꼬를 튼 게 사실은 이제 김용범 실장이 얘기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초과 이익이냐 초과 세수냐를 갖고 또 굉장히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가 아니고 추가 세수라는 말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이 초과 이익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산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그 다음 단계겠죠.
0: 네네.
1: 그럼 어떤 식으로 이 초과 이익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서는 특별 목적세 도입을 제안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0: 네,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아까도 말씀을 잠시 저희가 나눴지만 초과 이익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대략적인 산식들이 있는데요.
1: 예.
0: 여기를 어떻게 좀 더 정교하게 만들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1: 예예.
0: 만약 그렇게 해서 초과 이익에 대해서 특별 목적세 제가 주장했던 특별 목적세를 만약에 걷는다고 한다면 이 활용을 일단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 목적세라고 제가 명칭을 좀 부여한 이유는
1: 네.
0: 사용 목적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쓰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1: 예.
0: 일반 회계라든지 또는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세수가 아니라
1: 네.
0: 반도체에서 만약 특별 목적세를 우리가 징수를 했다 그러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반도체도 이런 전후방 산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후방 생태계가 강화가 돼야 결국에는 반도체도 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뭐 직업훈련이라든지
1: 네.
0: 또는 청년 채용을 위한 뭐 기금을 조성한다라든지 아니면 원청과 하청 간의 이런 노동의 어떤 격차들도 많은 만큼 임금 격차나 근로복지 격차도 큰데요.
1: 네네.
0: 그런 격차를 좀 줄일 수 있는 뭐 그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든다라든지 뭔가 그런 산업의 생태계

0: 를 조금 더 좀 강화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특별 목적세를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주장은 하게 됐습니다.
1: 예. 지금 사실 경영계에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이런 주주 환원이 기본이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워낙 올해 지금 예상되는 삼전 닉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지금으로서는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황 현을 봤을 때는 그동안에는 이제 주주들 환원, 그다음에 이제 또 재투자. 이게 기본이고요. 최근에 이제 지금 성과급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특별 목적세란 이름이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이든 초과 이익을 이 기금화하던 세금으로 걷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0: 예예. 기업은 당연히 이제 본인들이 창출한 수익에 대해서 본인들이 권한을 갖고 쓰기를 원하게 되고요.
1: 네.
0: 또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은 거기에 따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배당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한 것인데요. 이것도 저희들이 전통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1: 예.
0: 이미 지금의 우리 사회는 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생존해야 된다라는 거대한 담론들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주주가 투자를 통해서 기여한 것이 크긴 한데
1: 네.
0: 그 크기만큼이나 네네. 직원들의 노력도 적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협력업체라든지 또는 공급사들의 이런 노력도 적지가 않아 기여도 적지가 않아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를 좀 균등적으로 보장을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기업에 더 많은 성장을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가기가 쉽지 않은 길이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지속 가능성의 배경은 사실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핵심은 주주만이 아니라 고객이라든지 또는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공급사와 같은 이런 협력업체들의 이해를 고르게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1: 네네.
0: 사실은 저희들이 가야 될 길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딱 정하기보다는
1: 네.
0: 이 기업의 성장에 함께했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이익을 나누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전에도요.
0: 네네.
1: 저희 지금 한국에서는 이 반도체 호황에 따라서 이 논의가 지금 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요.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실제로 좀 제도화돼가지고 시행된 곳이 있을까요?
0: 있긴 한데 딱 맞는 데도 없고 많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영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존 루이스라는 슈퍼마켓이 있는데요.
1: 네.
0: 여기는 그냥 영업이익의 10%를 그냥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분하기도 하고. 뭐 되게 간단해요. 그냥 영업이익의 10%를
1: 단기 순이익도 아니고 영업이익 10%를요.
0: 네, 뭐 그런 정도니까
1: 네네.
0: 그냥. 뭐 그렇게도 하는 뭐 회사들도 있고 또
1: 네.
0: 미국처럼 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래스카에서 석유가 갑자기 발견이 돼서 세수가 엄청나게 늘어버리니까
1: 네.
0: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거 현금으로 지급하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뭐 그 이민 갔던 분들이 알래스카로 많이 가시기도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런 현금으로의 지역 주민들한테 배분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뭐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뭐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횡재세라 그래서
1: 네네.
0: 아마 초과이익하고 비슷한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뭔가의 수익이 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횡재세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그거는 이제 특별한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반 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1: 네네.
0: 뭐 그런 방식으로 활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정 산업 우리처럼 이렇게 특정 산업에 있어서 뭐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뭐 딱 맞는 그런 것은 찾기는 좀 어렵죠.
1: 네. 그 지금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노사가 지금 N% 성과급 방식이라고 저희가 지금 이름 붙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굉장히 기쁘시지만 또 그
0: 네.
1: 수혜를 받지 못하는 또 같은 회사 아닌데 사업 부문이 다르다 보니까
0: 네네.
1: 예, 지금 최근에도 계속 논의가 있었고 지금도 좀 갈등이 있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이 N% 성과급이라는 이 부분은요. 어떻게 보세요?
0: 우선은 영업이익 그 N% 성과급의 기준이 뭐냐인데 예전에는 뭐 순이익이냐 영업이익이냐 이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1: 예.
0: 왜냐하면 뭐 금액 자체가 굉장히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했고 그게 연봉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연봉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은 많이 받으면 뭐 한 3, 4천 정도 그러면 엄청 많이 받았다 이런 생각들 하고 보통은 뭐 한 2천 정도 뭐 받은 경우도 있었고 예전에는 그냥 뭐 기본급에 400% 600% 이런 방식의 성과급이었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은 좀 아니었는데 지금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이닉스가 10%를 받았고 그걸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또 추가적인 걸 요구를 하는 상황인데 이 영업이익을 가지고 성과급을 배분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이익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5%, 27.5%가 세금인데요.
1: 네네.
0: 세금을 떼기 전에 여기서 일정 모수를 가지고 분배를 해버리면은 그건 국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고
1: 네네.
0: 또 주주들도 단기 순이익을 가지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거든요. 영업이익이
1: 네네, 그렇죠.
0: 아니고요. 그러면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기도 전에 이미 뭔가 뭐 큰 주머니가 빠져나가는 거라서
1: 그쵸.
0: 이거는 노동조합의 입장은 뭐 이해는 되지만
1: 네.
0: 사실은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손실을 미치는 거라서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이제 순이익을 가지고 뭔가 논의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현대자동차도 올해부터는 순이익을 기준으로
1: 네.
0: 성과급 배분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 네네.
0: 뭐 순이익을 한다 그러면 주주들이 배당 요구하는 것처럼 직원들의 어떤 노력에 대한 기여를 요구하는 거라서 요구는 할 수 있을 텐데
1: 네네.
0: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순이익으로 하더라도
1: 네.
0: 월급의 뭐 두 배, 세 배 또는 뭐 이번 뭐 삼성전자처럼 뭐 다섯 배, 여섯 배 정도를
1: 예.
0: 받는 성과급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지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1: 예.
0: 그게 공정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노력이 있을 텐데
1: 네네.
0: 그 노력은 보통은 시장의 임금으로 산산이 돼서 월급으로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게
1: 네.
0: 뭐 7천이든 1억이든.
1: 네.
0: 그런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노력을 해서 성과가 난 건 맞겠지만 그 결과가 5배, 6배라고 한다면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1: 네.
0: 또 상대적 박탈감도 굉장히 커질 테고
1: 예.
0: 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의 분배도 잘 되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1: 예예.
0: 그건 역시도 지속 가능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1: 기업 입장에서는 그럼 앞서 말씀드린 그 초과 이익과 관련된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자라면 내가 성과급을 이렇게 영업이익에 또는 단기 순이익이든 어떤 게 모집단이 되든 간에 해서 이미 직원들에게 배분을 했는데
0: 네네.
1: 그걸 또 초과이익이란 이름으로 또 과세를 해야 된다.
0: 네네.
1: 세금을 내야 된다.
0: 네네.
1: 이런 부분을 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네. 그렇죠. 지금 저희들의 논의는 사실은 노사가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데요.
1: 네.
0: 기업은 기업 안에서만 돈을 쓰고 싶어 하고 산업을 생각하진 않지만 우리가 사회 전체나 국가 경제 전체를 보자 그러면 산업이 튼튼해져야 결국에는 그 회사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고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때는 이런 산업을 위한 기금 같은 것을 만들 계기를 찾자라는 거고 일반 법인세 가지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뭐 메가특크라고 해서 일부가 들어가긴 하지만
1: 네네.
0: 또 하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받아야 될 뭔가의 그 성과급이라든지 뭔가를 가지고 나누는 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4억, 5억 받는 거는 정당하지만 이걸 협력업체라든지 이익이 나지 않는 뭔가 다른 부서에
1: 네.
0: 직원들하고 나누는 건 맞지 않다고 맞지 않다기보다는 이제 그 꺼려 할 텐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역시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의 방식으로 보면은 노동조합은 단체 교섭이라는 것을 통해서
1: 네.
0: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성과급을 나눠 가졌는데
1: 네네.
0: 저는 그런 방식도 지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기업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만 해도 하청 노동자들이 3만 5천 명이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하청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뭔가의 노동조합이 또 있을 텐데 그 노동조합도 그 단체 교섭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1: 예.
0: 원하청이 같이 성과급 교섭에 참여해서 하청의 목도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그런 방식에 대해서 노동조합은 당연히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네.

0: 뭐 반대할 수도 있으나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뭔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런 새로운 사회 계약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이미 우리나라 근로자 참여에 관한 증진법에 따르면 근찬법이라고도 하는데요.
1: 네네.
0: 근찬법에 따르면 성과급은 직원들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직원의 개념을 좀 넓게 보자라는 거죠. 꼭 정규직만 직원이고 꼭 성과난 부서에 있는 직원들만 직원은 아닐 거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성과급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새로운 뭐 교섭 방식에 대해서도 기업 안에서는 고민을 하고 기업 밖에서는 정부가 조금 더 역할을 해서 이런 산업기금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새로운 사회계약의 좀 약간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1: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얘기하면 저희가 자주 비교의 대상으로 끌어오는 게 대만의 TSMC인데요.
0: 네네.
1: 대만의 TSMC는 어떤 식으로 이 영업이익, 초과 이익을 나누고 있을까요?
0: 대만은 이제 누사관계가 그렇게 우리처럼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고 산업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은 일단은 그냥 경영진이 정해가지고요. 일정 금액을 배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 네.
0: 뭐 대략 이제 한 1% 정도를 직원들에게 준다라고 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1%의 기준이 뭐 매출인지 영업이익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1: 네.
0: 그런데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는 않은데 그 1% 안에 또 일정 비율은 뭐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사회공헌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1: 네네.
0: 문제는 이런 것을 노사가 정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1: 예.
0: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지점에서 지금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네네.
1: 지금 이미 삼성전자의 성과급과 관련해서도 소액주주라든가 주주들의 모임에서
0: 네.
1: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또 삼성전자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지금 현재 시점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관 투자자들도 있고요. 해외 투자자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 같고 반드시 소송 등의 절차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냐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냥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요.
1: 네.
0: 기업 가치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본인들이 네. 투자한 건 이미 저는 회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거잖아요. 더 많이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곳에 투자해서 더 많은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나의 주식 가치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산업은 늘 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황기가 있는 거고요.
1: 네네.
0: 그 불황에 대비할 준비들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자들이나 기업의 핵심 경영진들은 당장의 이익이나 이런 뭐 눈앞에 뭔가에 관심이 많지 장기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거든요. 그럴 겨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 예, 예.
0: 그 다른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 정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정부와 뭐 시민, 사회 이런 우리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새로운 산업의 부흥의 시기에 어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답이 아닐 수는 있는데요.
1: 네.
0: 논의는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1: 네.
0: 확실한 것은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질서를 우리가 주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예.
0: 그리고 해외 사례도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1: 네.
0: 우리하고 딱 맞는 사례도 없어요. 그러니까
1: 네.
0: 이미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가장 앞에 선두 그룹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다른 나라를 참고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1: 네.
0: 다만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우리가 가야 될 번영의 길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우려되는 이런 K자 양극화의 현상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고민을 하는 쪽에 초점을 두는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시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행복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막대한 이익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불황기를 또 당연히 염두에 두고 해야 될 텐데 제도화를 한다면 어떤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구도 줄고 있고
1: 예.
0: 또 갖고 있는 자원은 좀 적고 또 군사적인 위협 관계도 좀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지정학적으로도 좀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고부가 가치에 뭔가 특별한 제품을 저희들이 갖는 것들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가 추격할 모델이 없다라는 상황에서는 창의적인 노력을 통해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국에는 인력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지금 약간 비껴있는 주제이긴 하지만 이러한 막대한 이익과 또 추가적인 어떤 수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청년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이 논의를 할 때 이게 지금 기업경영진 노조의 협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사회적 주체의 참여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0: 네. 새로운 그 주체들과 함께 논의하는 것에서 함께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청하고 네, 의견 수렴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시간 때문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정경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라디오나 TV를 수신해 기상예보와 진행 상황을 숙지하고 호우에 대비해 대형공사장, 비탈면 등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는 낙뢰도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정보를 미리 확인하려는 노력으로 낙뢰를 예방하고 젖은 손으로 전기기구를 만지지 않는 등 감전사고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름철에는 폭염과 전염병 예방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한낮에 뜨거운 햇볕과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식중독 원인균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여름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서 여름철 안전사고와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재재난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58분 날씨. 밤낮 없이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난 밤사이 많은 지역의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28.7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서울은 26.7도를 기록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벌써 체감 온도는 30도를 넘어선 곳이 많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 34도, 강릉과 광주, 부산 35도 등이 되겠고요. 특히 폭염특보 중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 대구와 경주, 양산과 광양은 38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대기가 불안정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고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1도, 습도는 81%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룰라 다 실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경제금융 중심지 상파울루로 출발했습니다. 상파울루에선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한 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해각서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 국빈 오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재정을 추진 중인 특별 법안에 핵무기 개발, 제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국내법 조항에 담은 첫 사례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핵추진 잠수함 관련 특별 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합니다. 오늘